는 홀수니까 코사인 세타 쓰시고요. 2분의 3파이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되돌아왔으니까 제 3, 4분면이요. 얼사탄. 얘는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 코사인 세타. 즉, 플러스 코사인 X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요거도 알아야 되죠? 코사인. 얘는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는데 얘는 2분의 2파이 짝수니까 코사인으로 그대로 가져가고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파이 갔다가 세타만큼 더 가면 3, 4분면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값은 음수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식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 정리해 놓은 거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식 정리하면 y는 5 코사인 x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x인데 2까지 곱해져서 마이너스 2 코사인 x 플러스 2니까 3 코사인 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 녀석의 최댓값하고 최소값 따지면 되는데 어차피 코사인 x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니까 최댓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1일 때니까 5.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될 때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네,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요. 그래서 최댓값 더하기 2 최소값은 5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답은 얼마가 된다? 3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57번에 대한 정답은요, 3이었습니다. 자, 이제 5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 함수의 최댓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우리의 이제 목표, 이 부분만 따지면 되겠죠? 얘는 홀수니까 코사인으로 나올 거고요. 코사인 x 하고서는 2분의 3파이만큼 갔다가 예각 기준 x로 갔을 때, 제4사분면이기 때문에, 얼사탄코, 코사인은 양수지만 사인은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정리를 하면, y는 7 마이너스 2 코사인 x, 2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돼서 얘는 이제 유리함수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2 마이너스 코사인 x에서 2에다가 4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3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럼 유리함수에서도 얘는 어쨌건 코사인 x에서는 기준으로 했을 때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2, y는 2 이런 형태로 돼 있을 텐데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리더라도 이 왼편에 그려줘야 될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만 볼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3. 분의 3이니까 1, 그리고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마이너스 1,3이니까 대충 여기 찍히겠구나. 그 다음, 1일 때는요, 2에다가 3이니까 5구나. 그래서 얘는 1,5에서 점이 찍힐 겁니다. 그럼 그래프의 형태는 대략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최댓값은 당연히 5가 될 거고요. 최소값은 당연히 3이 될 거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나요? 네. 정답은 라지 n 플러스 스몰 m의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58번의 경우는요, 유리함수의 개형을 생각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코사인 x의 값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이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양 끝에 있는 값을 대입해서 풀어도 충분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59번을 볼 건데요. 정의역이 4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인 함수에 대해서 얘의 최댓값하고 최소값을 구해서 얘네들 더하는 문제입니다. 얘도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얘네들의 뭐를 따져야 되냐면은 주기를 따져야 되고 그 주기 따져가지고 5배만큼 진폭 커진 것에 대해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절댓값을 붙여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풀이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냐면 우선은 요 함수 y는 5 코사인 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근데 범위는 어디에서? 요 범위에서만까지만 그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절댓값 붙였을 때 최대 최소 구해서 더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59번은요,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간략하게 설명했는데요. 그 뒤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요, 다음 강으로 제가 미뤄가지고

이 문제도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다뤄봤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꼭꼭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 복습하고 넘어오시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안녕.

환영합니다. 내신 만점수 특강 인류학 사상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1강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우리 OT에서 안내드린 것처럼요, 이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은 수능 특강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압축해서 15강으로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는 그런 강좌입니다. 특별히 내신을 공부할 때 최적화된 개념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개념 공부를 할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하고 난 이후에 대표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문항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인간과 윤리사상, 그리고 유교와 인외윤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공자, 맹자, 그리고 춘자까지 한번 볼 텐데요. 아무래도 다룰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한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강의 호흡이 좀 빠를 수 있어요. 친구들 눈 댕그랗게 뜨고, 우리 내신 시험 앞두고, 정말 시간 임박해서 지금 듣는 친구들 많잖아. 정말 내가 이 시간들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멋지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과 윤리사상. 우리 인간과 윤리사상은요, 크게 인간의 특성에 대한 부분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선생님이 인간의 특성은 넘어가고 인간의 본성부터 여러분들과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특성은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쟤들아, 너 여러분들 한번 수능 특강 있는 교재들 한 번만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뭐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다, 뭐 도구적 존재이다, 이런 내용들, 이성적 존재이다, 이런 내용들, 종교적 존재이다,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의 특성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야 할 부분은요, 인간이 도구적 존재인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도구에는 유형, 형태가 있는 유형의 도구도 있지만 제도 도와 같은 무형, 형태가 없는 도구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인간이 놀줄 아는 존재, 유희적 존재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마 내신 공부하면서 수업 시간에 공부했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한 유희, 즉 논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즉 이해관계를 떠나서 삶의 재미 그 자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구하면서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유희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부분들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윤리적 존재이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윤리적 존재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인간은 공동체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인 그 서사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서사적 존재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신다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쌤이요, 인간의 특성 스킵하고 넘어가고 인간의 본성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해놓고서 인간의 특성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은 친구들과 지금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았으니까요. 우리 내신 대비하면서 인간의 특성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더 강조점을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은 그렇죠.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다. 친구들 우리 중학생 때부터 한 번쯤 들어봤던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아. 정리해 보자.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그렇죠. 성선설 대표적으로 맹자가 주장하죠. 아니야, 인간의 본성은 악해. 좋습니다. 성악설입니다. 순자가 주장했어요. 잘 보자. 맹자와 순자, 오늘 고대로 다시 등장할 사상가들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살펴보면서도 등장하지만 이후에 유교 사상을 공부할 때 공맹순, 공자, 맹자, 순자를 다시 공부할 거기 때문에 아, 그때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배우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맹자와 순자가 각각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은 달랐지.

만둘다다 유교 사상가구나, 유학 사상가구나라고 하는 것들 여기서 가져가시기 바래요. 마지막 세 번째 입장은요. 아니야, 인간의 본성은 선이나 악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인간의 본성에는 선도 담겨져 있지 않고 악도 담겨져 있잖아. 좋아요. 성무선악설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고자가 주장했어요. 자, 하나하나 그 입장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윤사 공부할 때, 게다가 내신을 대비할 때는요, 빼놓지 않고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맹자의 성선설부터 한번 보자. 자, 맹자는요, 성선설 입장에서 모든 사람은 에브리바디 태어날 때부터 선한 성품,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 타고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맹자는 그 선한 성품을 그렇지, 하늘이 부여해 주었다라고 생각했어. 다시 해봐. 맹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선한 성품은 무엇이 준 거야? 그렇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해 준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늘의 명령, 천명에 따른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늘은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인 성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맹자는요, 이 사람의 타고난 이 성품, 사람의 타고난 마음에서 선한, 즉 도덕적인 모습들을 찾아내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맹자는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네 가지의 선한 마음을 찾아내요. 자, 이걸 우리가 사단이라고 불러요. 얘들아, 유능한 형사가 범죄 현장에서 어때? 단서를 찾아내는 것처럼 맹자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타고난 본성과 마음에서 성선설의 단서를 네 개나 찾아냈다는 거야. 자, 그 사단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사단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 아래로, 죄송해요, 왼쪽으로 빼서 한번 써볼게요. 자, 맹자의 사단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첫 번째, 어떤 마음이지? 그렇죠, 다른 사람을 측은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측은지심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악한 일을 보았을 때 어때? 아, 그것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니 너무 부끄럽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움, 수치감을 느끼고요. 또 어떤 악한 일에 대해서 미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악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악한 것을 증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악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착한 마음이잖아요. 아, 수오지심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것을 어때? 사양할 수 있는 마음, 사양지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할머니 먼저 앉으세요. 아니, 아버지가 먼저 잡수셔야죠. 이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데 이걸 사양지심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를시, 그릇대 비를 써서요.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하고 그중에서 옳음을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겠죠? 시비지심이 되겠네요. 선생님 앞에 두 글자만 써서 측은, 수호, 사양, 십이라고 썼지만 사실 이 뒤에 다 지심, 지심, 지심, 지심이란 말이 붙어서 아,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네 가지를 맹자의 사단이라고 불러요. 자, 혹시 아직까지 이 맹자의 사단을 외우지 못한 친구들 있으면 괜찮아.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내 것으로 가져갈 거야. 앞 글자 따서 한번 외쳐봅시다. 축수사시, 축수사시, 축수, 축수, 축수사시. 맹자의 사단은 정말 중요해, 얘들아. 앞으로 계속해서 유교 공부할 때마다 수많은 유교의 후배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친구들 맹자의 사단 반드시 가져가세요. 맹자의 성선설의 기초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은 다 언제나 선한 행동만 하게끔 프로그래밍된 로봇이라고 주장하진 않았어요. 자, 맹자도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망이나 환경에 의해서 악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타고난 선한 본성을 무엇하기 위한, 그렇죠, 유지하기 위한 인위적인, 후천적인 수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 아, 본성이 선하지만 그 선한 본성을 지키고 실현하고 확충하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이 깃들은 그런 수양을 강조했구나. 따라서 잘 보자. 맹자에게 있어서 어떤 수양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타고난 본성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확충하고 함양하고 이것을, 그렇죠, 실현하며 타고난 그 모습 그대로로
회복하기 위한 이러한 수양을 강조했구나라고 하는 것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성 악설을 이야기한 순자의 생각은 달랐죠? 모든 사람은 다 어때? 이기적이고, 그렇지.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이 타고나는 것은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고난 본성, 그리고 인간의 타고난 감정, 즉 성정은 악하다. 타고난 자연스러운 성정은 악하다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순자는요, 이렇게 인간의 타고난 성정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선해질 수 없어라고 다크하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그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선하게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역시 아하 유학사상가답게 예, 그 예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그는 인간이 선한 것은요, 어때? 그렇죠. 인위적이고 역시 후천적인 노력, 즉 수양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죠. 순자는 그러면 본성을 어떻게 하는 수양을 강조했지? 순자가 본성을 유지하거나 보존하거나 확충하는 그런 수양을 했다? 띵띵, 잘못됐죠? 순자에게 있어서 본성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좋아요. 어디까지나 변화시키고 바른 길로 이끌어서, 그렇죠. 교화시켜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요 짝짓기가 잘 돼야 돼. 맹자에게 있어서 본성은 지켜야 하는 것이었고요. 순자에게 있어서 본성은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두 사상가에게도 아주 큰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공통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맹자와 순자의 공통점, 너무 중요한 공통점이에요. 자, 두 사상가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은 도덕을 인식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보았어. 즉, 다시 해봐. 맹자, 순자, 각각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입장은 달랐지만, 둘다 공통적으로 사람은 도덕을 인식하고,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는 공통적으로 인정했다는 거야. 삐뽀, 삐뽀. 문제 풀어봐. 맨날 나와. 내신에도 맨날 나오고요. 수능에도 맨날 나와요. 가져가세요. 쌤, 잠깐만요. 순자는 방금 성악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순자도요, 도덕을 인식, 학습,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다고 봤다면 성악설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 있지. 얘들아, 잘 봐봐. 순자는요, 물론 인간이 도덕을 인식하고,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태어나지만,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다 본성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어디까지나 본성은 이기적인 욕과 욕망이기 때문에 본성 자체는 악한 거야. 라고 본 거야. 너무 중요한 거 나왔다. 얘들아, 앞으로 윤사 공부할 때꼭 가져갈 꿀팁이야.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고 해서 다 본성은 아니구나. 타고난 것 중에서도 본성인 것과 본성이 아닌 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또 생각해 두셔야 되겠네요. 따라서 두 사상가 모두가 다 인간은 누구나 다 선천적으로 도덕을 알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기 때문에 숙이, 수양을 통해서 성인군자가 될수 있다라고 본 유교 사상가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고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성과 악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고자가 보기에 인간이 타고나는 것은 무엇이냐?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때?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기 때문에 선과 악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인간이, 그렇죠, 자신의 선택이나 판단 또 환경에 따라서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보죠. 이 중에서 이번에는 순자와 고자 요렇게 공통점 묶어봐도 될까 얘들아? 그렇지. 이 순자와 고자의 공통점도 찾아볼 수 있겠다. 순자와 고자는요, 둘다다 사람이 타고나는 선천적인 도덕성,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 타고나는 도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너무너무 중요한 마지막 세 사람 모두의 공통점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맹자, 순자, 고자의 전체 공통점 정말 중요해. 진짜 중요하거든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 사람 모두가 다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동일하다라고 보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에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맹자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성인 군자이든 일반 사람이든 에브리바디 누구나 다 동일하게 선하다라고 보죠. 순자는 어때? 역시 성인 군자나
일반적인 사람이나 인간의 본성은 에브리바디 사람마다 다 동일하게 악하다라고 볼 거예요. 고자 역시 마찬가지야. 모든 사람의 본성은 에브리바디 사람마다 다 그렇죠. 선도악도 아닌 것으로 동일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사람마다 동일하다. 요 정도의 워딩은 맹숭고의 전체 공통점으로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제사상과 모두가 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즉 도덕적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인위적인, 후천적인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그리고 후천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얘들아, 이 중에서 맹자와 고자가 직접 만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싸움 벌인 것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대표적인, 정말 유명한 자료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고자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고여서 맴도는 물과 같다. 동쪽으로 터지면 동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지면 서쪽으로 흐른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에 선과 악을 나눌 수 없는 것은, 즉 인간의 본성에 선이나 악이 없는 것은 고여서 맴도는 물에 동서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 즉 성무선악설이다. 그러자 맹자가 응수합니다. 좋습니다. 동서의 구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동쪽으로 터준 물도 결국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준 물도 결국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은 이렇게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간 것과 같죠. 인간의 본성에는 선하지 않음이 없으며 물은 아래로 흘러내려가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성선설입니다. 라고 맹자는 응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입장을 살펴봤고요. 이제 드디어, 그렇죠. 윤사의 본 게임. 좋아요. 우리 유교 사상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교의 창시자, 그렇죠. 공자의 사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는요, 춘추전국 시대, 그 대혼란기, 그 중에서도 전반기인 춘추시대 인물입니다. 그는 그러한 사회의 혼란을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유교 사상을 정립하죠. 자, 그는 이렇게 세상이 혼란해진 이유는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야. 도덕의 타락 때문에 세상이 혼란해진 거야. 라고 진단하면서 도덕의 회복을 목표로 유교를 정리했어요. 따라서 유교를 쫙 고아서 엑기스를 짜면 얘들아 도덕이 한 사발 나와. 그러니까 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덕을 강조하는 사상이구나.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회를 건설할 것을 추구하는 사상이 유교구나라고 하는 것들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도덕을 강조하면서 대표적으로 인과 예를 이야기했어요.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아,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인, 즉 사랑의 마음은 결국은 사람의 마음 안에 깃들어져 있는 내면적인 도덕성 정도로 번역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자가 강조하는 유교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 구별과 분별이 그렇지, 있는 사랑이야. 너무너무 중요해. 앵쌤, 구별과 분별이 있다고요? 사랑하면 왠지 구별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다 똑같이 이렇게 잘해줘야 될것 같은데 구별과 분별이 있다고요? 맞아. 이게 중요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왜 구별해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공자가 말한, 그리고 유교에서 계속 강조가 되는 인은요, 사랑은 사랑인데 구별과 분별이 있는 사랑이야? 무엇을 구별하냐면 먼저 시비 선악을 구별합니다. 시, 옳은 거죠? 옳은 것, 시. 빈 어때? 그릇된 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시비를 잘 구별해서 옳음은 좋아하고 그릇된 것은 미워하는 그런 구별이 있는 사랑이에요. 마찬가지야. 선악을 잘 구별해서 그렇지, 선은 좋아하고 악은 미워하는 그런 사랑이구나. 얘들아, 존비 친소 볼게요. 존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야. 비는 나보다 좀 낮은 사람이야. 즉 나보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사랑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순 없겠죠?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와 그렇지 어린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그 방식은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아, 위아래 즉 높낮이를 잘 구분해서 인간관계에 맞게 표현하고 드러내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친소의 구분이 있습니다. 친은요, 가까운 사람이야. 자, 이 사랑, 이는요, 아, 가까운 사람을 먼저 사랑해. 즉, 가까운 친, 친밀한 사람을 먼저 사랑합니다.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요. 그것을 점점 확장시켜서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천하 만물에게까지. 즉, 멀리 있는 소원한 거리에 있는, 거리가 먼 대상에게까지 점점 확대되는 사랑이야. 그러니까 시작점은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범위를 확장시켜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가깝고 멀고도 구별해서 가까운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즉, 존비 친소와 시비선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친소의 구별이 있는 사랑이 인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따라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요. 형제자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효제를 강조하고요. 특별히 이 중에서 부모님에 대한 효가 이 인의 첫 번째 스텝이다. 효는 인의 첫걸음이다라고까지 하면서 네, 유교 사상에서는 효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인은 효제 그리고 충서 등을 통해서 표현되는 도덕적인 마음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서도 너무 중요해. 서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나 너의 마음이나 똑같다. 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인의 마음이야.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안고 싶을 때는 다른

자, 얘는요, 그 인내정신을 담고 있는 겉으로 드러난 사회 규범이에요. 인내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규범이고요. 또 공자는요, 이렇게 인과 예를 강조하면서 사욕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로 돌아가야 진정한 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극기봉례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 얘들아, 잘 봐봐. 앞으로 유교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주는 정말 또 중요한 팁이야. 유교에서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 욕망 중에서도 악으로 빠진 악한 욕구를 사욕 혹은 인욕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악한 욕구인 사욕은 극복하고 진정한 예로 돌아가야 인이 이루어진다. 즉, 자기 자신의 악한 욕구를 극복해서 진정한 예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공자의 극기봉례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공자는요, 정치를 할때 다스리는 자는 이름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즉 명분을 바로잡는 정명을 통치의 기본으로 이야기해요. 우리 각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이름에 담긴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잖아. 그것에 알맞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군군, 임금은 임금답고, 신신, 신하는 신하다운 것.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는 것을 이름을 바로잡는다, 정명이라고 표현했고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다스려지는 통치를 덕치라고 부릅니다. 자, 공자는 통치자가 덕성과 예의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을 교화할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교화는 바른 길로 가르쳐서 이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따라서 백성을 교화시켜야 한다.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 유교 사상가인 공자, 맹자, 순자가 모두가 다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단, 이 교화 앞에 본성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백성들의 본성을 교화시켜야 한다라고 표현해 버리면 뭔가 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 이건 성악설을 주장한, 그렇죠. 순자가 사용할 법한 표현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유교에서는 특별히 공자는 그런 의미에서 통치자가 먼저 군자다운 인격을 잘 갈고 닦고 그 이후에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 즉, 통치자가 자기 자신의 인격을 도덕적으로 잘 수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즉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수기안인. 마찬가지로 통치자가 자기 자신의 인격을 먼저 갈고 닦고요. 그 후에 백성, 즉 다른 사람을 통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수기치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자는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극심한 빈부격차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보았어요.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통치자는 재화가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분배가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합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도덕적인 사람 그리고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도덕을 강조한 공자답게요. 그는요, 자기 자신을 수양하며 타인과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즉 숙이 아닌 하는 그런 이상적인 사람을 군자로 생각하고 군자가 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군자는요, 결국 인의 구현, 즉 도덕의 구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군자라고도 부르고, 좋아요, 성인이라고도 불러요. 지금도 도덕적인 사람들을 성인 군자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이러한 도덕이 실현되는 이상적인 사회를 대동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윤리, 인간의 도덕이 구현되고요. 또 덕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재가 등용돼서 나라를 통치하며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고 사회적인 약자들도 보살핌을 받는 따뜻한 평화롭고 도덕적인 공동체를 주장했고요. 이러한 공자가 추구했던 이상적인 인간과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은 이후에도 유교의 후배 사상가들에게도 이상이 되었다, 이상적인 목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한 70년 후에 등장한 우리 맹자의 사상 살펴볼 거예요.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충실히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유교를 아름답게 꽃피웠습니다. 자, 우리 맹자, 우리 오늘 앞서서 공부한 것처럼 성선설의 대가다라고 하는 것들 친구들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맹자 이제 성선설의 핵심을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맹자는 모든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불인인지심을 가지고 있고 사단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 지금 빈칸이 쳐져 있는데 인의 예 지혜
이런 사도까지 이야기하면서 게다가 양지와 양능까지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천천히 하나하나 맹자의 성선설의 내용들, 주옥 같은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자는 모든 사람이 다 불인인 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어. 불인인 지심 한자가 좀 어렵지만 쫄거 없어 얘들아. 별거

아니야. 천천히 보자.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면 여기서 이는요 다른 사람을 뜻해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아픔을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그것을 도와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것을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두고 보면서 어쩌라고 할수 없는 그런 마음을 불인인지심이라고 불렀어요. 풀어보면 모든 사람은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착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맹장 주장하면서 아, 불인인지심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 아까 그렇지 성선설 정리할 때 공부했었던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선천적으로 네 가지 선한 마음인 사단을 갖고 있다. 자, 앞 글자 땄던 거 기억나? 그렇지. 축수사시, 축수사시, 축수축수, 축수사시. 너무 잘했다. 자, 요 가운데 보니까 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지는요, 뭐뭐 하는, 요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수호,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구별해서 옳음을 좋아하는 마음, 아,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되겠네요. 자, 이런 측은지심, 즉 불쌍하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은요, 우리 인자한 사람들에게 어울리겠다. 인의 단이 됩니다. 인의 단, 즉 단서가 되겠죠. 요 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서 혹은 실마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의 한자어예요. 따라서 아 사단 중에서 첫 번째 측은지심은 아 사덕 중에서 인의 단이 되는구나. 자 이번에 불의를 부끄러워 여기고 수치스러워하고 또 불의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은 어때? 어우 정의로운 또 의로운 덕의 단서가 되겠네요. 사양지심 할머니 먼저 앉으셔야죠. 어머니 먼저 잡수셔야죠. 하는 이러한 사양지심 양보하고 공경하는 마음은 그렇죠 우리 예의의 단서가 되겠네요. 예의 단이 됩니다. 네 번째,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옳음을 좋아하는 그러한 시비지심은요. 그렇죠. 옳은 것, 그른 것을 잘 구분하는 건 지혜가 되잖아요. 이런 지의 단이 됩니다. 따라서 맹자는요. 사단은 사덕의 단이다. 사단은 사덕의 단서 실마리다. 라고 시크하게 사단은 사덕의 단이다 라고 시크하게 던지게 되죠. 자, 이어서 우리 양지양능까지 이야기합니다. 양지, 즉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도덕,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런 양지를 갖고 태어나고요. 양능, 즉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도덕, 즉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어요. 양지는 생각하지 않고도 선이 무엇인지 아는 선천적인 도덕 자각 능력입니다. 양능은 배우지 않고도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선천적인 도덕 실천 능력이 되겠네요. 우물가에 어떤 갓난아이가 막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그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봐. 어때?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는 구해야 해. 그것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건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알수 있어. 왜? 선천적인 도덕 자각 능력인 양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체육 시간에 우물가에 빠지려는 아기 구하는 방법 같은 거 수행평가로 우리 시험 치른 적 없잖아.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그 아이를 얼른 뛰어가서 번쩍 들어 올려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렇죠. 배우지 않고도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도덕 실천 능력인 양능이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아, 요런 내용들 다시 해봐. 불인인지심, 사단, 사덕, 양지, 양능은 맹자의 성선설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어요. 자, 이런 타고난 선한 마음, 타고난 선한 본성을 잘 갖추고 우린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맹자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인과 의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쌤, 그럼요. 공자는 인과 예만 강조하고 의는 안 강조했죠. 맹자는 인과 의만 얘기하고 예는 무시했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유교 사상가들은 다 인, 의, 예, 지다 좋아하고 다 강조합니다. 그중에서 공자는 인과 예에 대한 더 많은 얘기를 남겼고요. 맹자는 인과 의에 대해서 더 조금 더 강조점을 둔 것이지 다른 것들을 무시한 건 아니야. 다 중시합니다. 자, 그중에서도 우리 맹자는요. 인과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은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이었습니다. 좀비 친소 시비. 선악을 구별하는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은 사람이 거해야 할 곳이다. 거처이다. 거처이자 집이다. 그리고 그런 거처이면서 집이면서 그런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맹자는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라고 하는 건, 그렇지. 정의잖아. 저스티스잖아.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그런 정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고까지 아주 유명한 비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맹자는 이 중에서 특별히 이 의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왜냐하면 맹자가
활동하던 당시는요, 공자가 활동하던 춘추시대보다 더 혼란이 심각해졌던 전국시대였거든. 그래서 맹자는 이런 정의로움이 더 필요하다라고 많이 강조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인과 의를 구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까? 쌤, 저도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방법이 뭔가요? 맹자는 우리에게 방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러면 의로운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하세요. 의의를 수집해 보세요. 마치 우표를 수집하듯이 의로운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서 그것을 수집해 보세요. 마치 띠부띠부 씨를 수집하듯이, 마치 피규어를 수집하듯이 의로운 행동을 수집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쪼잔해질까? 넓어질까? 그래, 우리 마음이 호수처럼 넓어질 거야. 이렇게 집의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호수처럼 넓어지면 지극히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인 기계, 도덕적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죠? 아, 집의를 통해서 길러지는 호수처럼 크고 굳센 기상, 기운, 기계를 생각하면서 우리 호연지기 한번 정리해 볼수 있어요. 집의를 통해 길러지는 이런 호연지기를 갖춘 그런 사람은 마음이 그렇지 아주 넓은 사람이 되겠다. 아, 그런 사람을 맹자는 대인 또는 대장부라고 불렀구나. 우리가 앞서서 군자, 성인과 같은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을 공부했었죠? 맹자는 군자, 성인이란 표현도 사용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대인, 대장부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인,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맹자는요, 잃어버린 착한 마음을 다시 찾으세요. 구방심. 그러기 위해서 욕심에 다이어트를 좀 하세요. 적을 과를 써서 욕심을 좀 줄이세요. 라고 과욕을 이야기합니다. 타고난 선한 본심을 보존하고, 그렇죠? 타고난 선한 본성은 함양하세요. 존심 양성하세요. 그리고 칙수사시의 사단을 확충하세요. 라고 하는 수양 방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맹자는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치를 주장했을까요? 당연히 도덕적인 정치, 정신적 스승이었던 공자의 덕치를 이어받겠죠. 맹자는 덕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아, 임금이 모범을 보이면서 도덕으로 이끌어가는 왕도 정치를 이상적인 통치로 이야기합니다. 인과 의의 도덕으로 다스리는 정치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통치자들이 도덕으로 다스리지 않고요. 힘에만 의존하면서 부국강병의 혈안이 돼서 그렇게 잘못된 통치를 많이 했어. 맹자는 그렇게 힘에만 의존하는 정치를 너희들은 도덕을 내팽겨친 왕도를 버린 그런 패도 정치를 일삼은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면서 패도 정치를 비판하고 왕도 정치를 할 것을 추구했습니다. 왕도 정치는 결국은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다섯 글자로, 그렇죠. 불인인지심에 기반을 둔 정치, 타고난 선한 마음인 이러한 불인인지심과 사단에 기반을 둔 정치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임금이 먼저 불인인지심과 사단을 바탕으로 숙이 아닌 숙이치 나는 모범을 보이면서 나라를 도덕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임금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해. 그래서 군주가 오히려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해. 얘들아, 그런데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잖아. 기억나지? 임금은 임금다워야 한다. 즉, 이름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렇지, 공자의 정명을 맹자도 이어받습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는데, 임금답지 못한 임금은 이미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있다? 임금의 성을 바꿔서라도 새로운 군주를 추대할 수 있다. 라고 맹자는 파격적으로 주장했어요. 우리 이거 맹자의 역성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결국은, 아, 맹자 이런 사상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에 있어서, 통치에 있어서 누구를 가장 중시 여기는, 그렇죠. 백성을 가장 중시 여기는 민본주의적인 모습을 맹자의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 여기서 말하는 사직은 국가라고 해석하시면 좋아요. 국가가 그 다음이며 군주는 제일 가볍다. 즉, 백성이 가장 중요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입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백성들의 먹고 사는 생계를 잘 해결해 주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이끌어가는 통치가 필요하겠네요. 자, 백성들은 일정한 생업, 항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일정한 생업이 잘 보장되어야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도덕적인 마음인 항심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항산을 보장함으로써 백성들이 항심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왕도 정치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맹자는 주장했습니다. 아. 백성들의 생계가 잘 유지가 될 때, 백성들이 어떤 유혹에도, 불의에도 넘어가지 않고 도덕적인 마음을 지킬 수 있잖아요. 따라서 백성들의 항산을 보장해줌으로써 항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건 왕도 정치의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성 악설을 제시했던 우리 좋아요. 순자의 사상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순자는요, 모든 사람의 타고난 본성.

욕구와 타고난 감정, 즉 모든 사람의 타고난 성정은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으로서 자기밖에 모른다. 따라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 즉 위의 결과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악한 본성을 도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악한 본성을 도덕적으로 교화시킬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순자는 이렇게 인간이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았냐면요. 인간의 본성 자체는 악하지만 우리 앞서서 정리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도덕을 인식하고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도덕을 인식하고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예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본 거구나. 따라서 얘들아 다시 한번 해봐. 인간은 도덕을 인식, 학습,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맹자와 순자의 대표 공통점으로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계속 출제가 된다는 것들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따라서 그는요. 예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 이걸 화성, 기 위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본성 자체는 악했어. 하지만 예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요. 인위적으로 선을 일으킬 수 있다.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스승과 법도에 의한 교화와 예의에 의한 교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사양할 수 있고 바르게 될수 있다. 성인군자가 될수 있다라고 보면서 결국 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 예는요, 공자가, 그렇지, 인과 예를 강조했다라고 할때 이미 공부했어? 예라고 하는 건 인, 즉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그것을 밖으로 표현한 외면적인 사회규범이었어. 기억나지, 얘들아? 좋아요. 순자도 역시 이 예라고 하는 건 외면적인 사회규범이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순자는 그 예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타고나는 마음,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본래 타고날 때그 타고난 성정 자체는 악하기 때문에 이 예라고 하는 건 사람이 타고나는 게 아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다? 그렇지, 누군가가 뚝딱뚝딱 만들어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순자는 보았어요. 누가 만들었어? 고대의 훌륭한 분, 즉 고대의 성왕이 뚝딱뚝딱 제정한 것이다 라고 순자는 해석하죠. 성왕이라고도 표현되고요. 선왕, 성현, 성인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한마디로 훌륭한 분들이에요. 자, 그분들이 만든 외면적인 사회규범을 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순자는요. 그 예를 통해서 사람들의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요. 또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덕과 통치의 표준이 바로 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통치를 할 때도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그렇죠. 예를 바탕으로 통치해야 되겠다. 아하. 결국 순자가 말한 통치는 예치구나. 그럼 이들아, 공자는 덕치, 맹자는 왕도정치, 순자는 예치니까 우리 순자는 덕치라는 표현 절대 쓰면 안 되는 걸까? 예치라는 말만 써야 맞는 걸까? 아니지. 결국 예도 도덕이잖아. 그러니까 아 공자가 말한 덕치가 후대의 후배들인 맹자와 순자에게 다 영향을 준 거야. 맹자는 그 덕치를 왕도정치라는 말로 자신의 색깔을 덧입혀서 이야기했고 순자는 그 덕치를 예치라고 하는 부분으로 강조했다는 것. 기본적으로 유학사상가들 공자, 맹자, 순자는 다 통치의 근본은 그렇죠. 어떤 도덕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았다는 것들은 가지고 가세요. 고대 성왕이 제정한 그러한 예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순자는 이야기하면서 각 사람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덕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 덕을 잘 헤아려서 지위의 높낮이를 잘 정해주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능력을 헤아려서 관직을 맡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사람들은 누구나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 하지만 인간의 그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 늘 다툼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타고난 그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대로, 타고난 성정대로 살면 따라서 세상은 반드시 혼란스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싫어한 고대의 성왕이 예를 제정했고요. 그 예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라고 순자는 생각했어요. 자, 그 예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한다고 하는 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덕이나 능력에 따라서 지위의 높낮이, 관직의 높낮이를 정해주는 거야. 따라서 너는 여기까지 너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켜.

너는 여기까지 충족시켜. 너는 여기까지 충족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욕과 욕망을 어느 선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 기준과 한계를 정해줌으로써 욕구를 그렇지 조절하고 절제하도록 도와주는 통치예요. 따라서 신자에게 있어서 욕구를 무조건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마저 틀려. 틀렸지. 욕구를 제거하라.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주장 순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자는 욕구의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으로써 구성원의 욕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상하, 귀천을 잘 구분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자연관 너무 중요해요. 얘들아, 잘 보자. 순자는 자연, 특별히 하늘에 대한 관점이 공자와 맹자 선배들과 달랐어. 자, 공자와 맹자 같은 대선배들은요, 예로부터 하늘을 도덕규범의 원천으로 보았어요. 특별히 기억나지, 얘들아?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선한 본성은 하늘이 주었다라고 하면서 공자, 맹자 다 하늘을 도덕의 원천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요, 이런 해석은 너무 투머치야라고 비판하면서 하늘은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자연 현상이자 자연 법칙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일과 인간의 도덕적인 일은 서로 별개의 거야. 즉, 하늘과 인간의 도덕 생활은 둘로 나누어지는 거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자는요, 하늘이 인간에게 도덕 규범을 부여해주는 원천이 된다? No, no,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선한 일을 하면 하늘이 상을 주고 인간이 악한 일을 하면 하늘이 벌을 준다? 그건 nope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순자는 하늘을 인간의 선악에 감응하는 것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인간이 선하게 사는 것은 천인분 이를 바탕으로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그렇죠. 인위적으로 선을 일으키는 화성기위 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지 하늘과 도덕은 무관하다. 라고 주장했다는 것들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내용들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문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챕터에 있는 문항입니다. 우리 12페이지에 3번 문항 같이 한번 볼게요. 고대 동양사상가 갑갈의 공통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고대 동양사상가.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윤산 이렇게 발문이 너무 중요해, 얘들아. 시대와 지역에 대한 큰 힌트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발문을 잘 읽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래요. 오늘 공부했던 모든 사상가들, 우리 성선, 성악, 성무선악 공부하면서 다루었던 맹자, 순자, 고자 다 고대 중국 사상가, 고대 동양 사상가이고요. 또 유교 사상가, 공자, 맹자, 순자 당연히 다 그렇지 고대 중국, 즉 고대 동양 사상가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고여서 맴도는 물과 같습니다. 동쪽으로 터지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터지면 서쪽으로 흐릅니다. 동서의 구분이 없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도 선과 불선, 즉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성무선악설을 이야기한 고자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을입니다. 물의 동서의 구분은 없지만 위아래, 즉 상하의 구분도 없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으며 물은 아래로 흘러내려가지 않음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입니다. 그렇죠. 맹자가 되겠습니다. 자, 고자와 맹자의 공통점을 고르래. 공통점.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지 실수를 안할수 있을까? 그렇지. 이렇게 둘다다 분석해야 돼요. 인간은 선한 행위를 할수 있는 존재이다. 본성이 선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선한 행위를 할수 있냐가 중요한 거야. 맹자 당연히 할수 있고요. 고자도 당연히 할수 있지. 후천적으로 자신의 선택과 환경과 노력에 의해서 선한 행동 할수 있다. 요런 정도의 워딩이면 순자까지도 예스라고 대답하겠네요. 니은입니다. 선한 마음은 후천적인 수양을 통해서만 형성된다. 일단 맹자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맹자는 선한 마음,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니은은 맹자가 아니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환경의 영향으로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만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으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있었습니다. 자, 고자도 당연히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은 선이나 악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후천적인 여러 환경이나 또 이런 후천적인
것들의 영향으로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누구나 인위적 노력을 통해서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얘들아,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일단 맹자는 악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리을 같은 이런 진술은요. 그렇죠. 우리 순자가 긍정할 법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공통된 입장을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좋아요. 답은요. 기역과 디귿이 되겠네요. 역시 고대 동양 사상가입니다. 갑을 모두 예스. 긍정에 대답을 할 질문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갑입니다. 사람은 정, 즉 감정으로 말하면 선하다고 할수 있다. 불선을 하는 것은 타고난 재질 때문이 아니다. 즉수, 그리고 공경, 그리고 시비. 공경은 결국 뭐야? 사양지심이잖아. 그러니까 측수사시, 측수사시의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사단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인의 예지는 밖 밖에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일 따름이다. 사단과 사덕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맹자라는 거알수 있어요? 사람의 정은 음식을 먹을 때는 고기를 먹으려고 하고요. 옷은 이왕이면 비단 옷. 길을 갈 때는 이왕이면 말이나 수레를 타려고 하고요. 재산은 이왕이면 그저 부자가 되기를 바라며 만족할 줄은 모른다. 즉, 이기적인 욕과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선왕의 도나 질서 예악의 구분은 모두 천하를 걱정해서 있는 것이니 오랫동안 근심하고 다음을 생각하여 보전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자, 도덕적인 것은 결국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좋아요. 성 악설을 이야기한 순자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맹자와 순자가 둘다다 긍정의 대답을 할 법한 질문 골라볼 거예요. 역시 이런 문제들 좋아요. 두 사상가 모두 분석해 보아야 되겠죠. 기억입니다. 군자는 선을 추구하고 의를 따르는 사람인가? 그렇죠. 얘들아, 맹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 군자, 성인, 대장부, 대인, 이런 선을 추구하고 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순자 어떨까? 그렇지. 순자도 본성 자체는 악하지만 악한 본성 변화시켜서 화성기 위해서 군자가 될수 있다. 성인이 될수 있다. 순자도 유교사상가야.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악한 본성 변화시켜서 인의 예를 실천할 수 있다라고 보잖아. 그리고 도덕적인 인간인 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보잖아. 그 군자는 선을 추구하고 의를 따르는 사람인가? 네. 순자도 당연히 부정하지 않겠죠? 따라서 둘다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네요. 군자는 예가 없어도 도덕적인 삶을 살수 있는가? 순자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순자에게 있어서, 그렇죠. 예는 반드시 중요한 필수적인 덕목이었어. 어떻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고 교화시켜서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가 있어야 되겠네요. 군자와 소인 모두 예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일단 맹자 자체는 어때? 그렇지. 모든 사람은 다. 군자이든 소인이든 누구나 다 에브리바디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양능 배우지 않아도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잖아. 예스라고 볼 거예요. 순자 어떤? 그렇죠. 너무 중요하지.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선생님 얘기했었어. 순자 당연히 예가 되겠네요. 왜? 순자는 인간의 본성 자체는 악하지만 모든 사람은 군자이든 소인이든 에브리바디 다 도덕을 인식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둘다다 그렇죠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너무너무 중요한 공통점이었습니다. 군자가 귀한 이유는 본성을 교정할 수 있기 때문인가? 얘들아 천천히 보자. 맹자가 생각할 때 군자는요 어떤 사람이야? 타고난 본성을 교정하고 변화시킨 사람이니 아니면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한 사람이니? 그렇지. 타고난 본성을 교정하거나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유지한 사람이지. 반면에 순자는 본성을 악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악한 본성을 교정하고 악한 본성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군자가 도덕적인 사람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 군자가 귀한 것이다 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리을은 순자만 예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은요. 그렇죠.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같이 관련된 개념들 그리고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꼼꼼하게 복습하시고요. 이어서 제시되는 중요한 그렇지 수업 꿀팁까지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꿀향에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 끝판왕 정중영입니다. 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우리 1회차 모의고사의 두 번째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객관식 1번부터 10번까지 함께 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11번부터 15번까지 함께 할 겁니다. 객관식에서 고난도 문항 이제 11번부터 15번까지 배치되어 있는데요. 꽤나 변별력 있는 문항들이 11, 12, 13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번 1회차 모의고사를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한 문항 한 문항 한 문항 정말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부분들, 실수할 만한 부분들 좀더 짚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보시죠. 등차수열 문제예요.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인 등차수열이 있습니다. 그냥 등차수열이 아니야. 강력한 조건들이 붙어 있죠.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입니다. 보통은 이제 공차가 양수면 기울기와 양수인 직선을, 공차가 음수면 기울기와 음수인 직선을, 우리가 등차수열을 직선에 투영해서 이제 사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항이 0이 아니다라고 했으니, 공차가 0인 경우가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고요. 공차가 양수, 공차가 음수더라도 부호가 0을 찍지 않고 바로 빵! 바뀐다는 거죠. 선생님, 만약에 공차가 0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항이 다 똑같은 값이라는 건데, 그러면 분명히 모순되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조건 가에서부터 그렇죠. 갑시다. 자, 스텝 1. 조건 가가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절대값들이 있잖아요. 근데 절대값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여. 왜? 내가 알고 있는 근본은 절대값 안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케이스를 나눠라 이거였거든. 그럼 케이스를 나누면 앞에 있는 애도, 뒤에 있는 애도, 얘들을 둘다 가지고 케이스를 먼저 나눌까라고 기계적으로 들어가면 좀 번거로워지고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둘을 곱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의 절대값 있죠? 근데 절대값 얘가 0이 될 수는 없잖아. 모든 항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이건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양수일 겁니다. 여기도 절대값 씌웠으니까 양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부터 있으니까 뭐야? 아, 얘가 0보다 작다는 거야. 무슨 말? 제5항과 제6항을 곱한 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얘가 0보다 작다는 거예요. 제5항과 제6항은 서로 다른 부호구나. 어차피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거나 혹은 마이너스와 플러스 이거나 이렇게 간다는 거죠. 다른 부호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조건 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스텝 2. 조건 가를 봤더니 얘는 제5항 곱하기 제6항이 누구랑 같다는 거예요? 여기도 제5항 곱하기 제6항이 있으니까 절대값 안이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서 얘는 2분의 제5항 곱하기 제6항. 여기에서 마이너스 3배의 절대값 제6항. 이렇게 가져왔어요. 괜찮아요? 자, 여기 똑같은 모습 보이잖아요. 넘겨서 정리하셔도 되고요. 양변에 2배하고 나서 정리하셔도 되겠죠. 자, 양변에 2배 줍니다. 그리고 넘겨줘. 그러면 제5항과 제6항의 곱이 누구랑 같다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6배의 절대값 AU과 같다는 거예요. 선생님, A6이 양인지 음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지. 얘는 0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둘로 나누면 되겠죠. 제6항이 양수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제6항이 이번에는 음수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6항이 양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제6항 나오니까 땅땅 나누면 되지. 오케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제6항이 이렇게 쓸까요? 제6항이 양수인 경우에는 제6항이 양수인 경우에. 그럼 이때는 약분하는 순간 제5항이 얼마? 마이너스 6인 걸알수 있고요. 이번에는 제6항이 음수인 경우에.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서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제5항이 플러스 6인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된 거죠. 됐나요? 제우왕이 음수면 제육왕은 양수, 제우왕이 양수면 제우왕은 음수. 오케이, 이제는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케이스가 둘로 나뉘어지죠. 절대값을 포함한 등차 수열 이야기들, 전형적인 4점짜리 고난도 문항들은 케이스를 분류하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자, 첫 번째 케이스 1. 제우왕이 마이너스 6입니다. 그리고 제6항은 양수예요. 자, 이번에는 케이스 2. 어떤 경우? 제우왕이 플러스 6이고요. 그리고 제6항은 음수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수열을 생각해 보면 얘는 제우왕은 음수인데 제우왕은 양수니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5항이 마이너스 6이고 앞에 있는 애들은 몽땅 음수고요. 뒤에 있는 애, 제6항, 제7항, 제8항, 제6항부터 해서 나머지 몽땅 이제는 다 양수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공차가 양수인 경우예요. 공차가 양수. 당연히 이제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으니 얘는 자연수겠죠? 공차가 자연수인 상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볼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때요? 얘는 처음에 제1항부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5항까지. 얘가 6이니까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플러스이고요. 뒤는 어때? 제6항부터 몽땅 얘들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번째 경우는 공차가 음의 정수인 경우겠죠? 이렇게 걸렸어요. 자, 이제 상황에서는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등장을 하느냐? 그럼 절대값 AK 더하기 AK가 등장하네요. 절대값 AK 더하기 AK. 우리가 함수에서도 절대값 fx 더하기 fx 이런 꼴들 나올 때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모습인데 하나는 절대값이 있고 하나는 절대값이 없지. 근데 절대값을 바라보았을 때 해야 되는 사고 과정은 뭐야?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로 케이스 나누는 거잖아. 0일 순 없죠? 0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둘로 나누어서 AK가 양수인 경우가 있고요. AK가 음수인 경우가 있어요. 자, AK가 양수인 경우에는 누가 나와? 얘는 두 배의 AK고요. AK가 음수인 경우에는 누구야? 얘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얘를 어디부터? 제1항부터 어디까지? 제11항까지 더하라고 했는데 0인 애들은 더해도 의미가 없잖아? 양수인 애들만 두 배에서 계산하라는 거니까. 아! 그러면 이제 조건 나에서 하는 이야기 이런 거네.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절대값 AK 더하기 AK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 양수인 애들만 두 배에서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 얘는 시그마 K는 어디부터? 6부터 11까지. 제6항부터 어디까지? 제11항까지. 누구를? 두 배의 AK. 얘를 계산해 주세요. 이런 거죠. 근데 이걸 계산한 게 얼마라고 한 거예요? 222라고 한 거예요. 맞나요? 선생님, 이 경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제5항을 알아요. 이게 등차수열에서 항상 이제 기준점을 누구로 잡을 거냐 이런 거잖아요. 등차수열합을 그냥 공식을 가지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 아니 그러고 싶진 않은데. 그럼 이거 보여요? 얘는 두 배에 수열 AK를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더한 거예요. 6항, 7항, 8항, 9항, 10항, 11항 몇 개예요? 6개예요. 두 개씩 짝을 지어줍니다.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 제6항 더하기 제11항이 양쪽부터 두 개씩 묶어서 새싹 나온 거예요. 얘가 222인 거야. 이거 괜찮아요? 그러면 제6항이랑 제11항은 누구야? 제6항은 제5항 마이너스 6 플러스 D에 제11항은 제5항의 공차를 몇 번? 6D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럼 6으로 나누어주는 순간 37 되겠습니다. 7D가 누구이니까? 49니까 공차는 7이네요. 이렇게 했지. 공차가 7이에요. 그럼 나는 제5항을 아니까 제6항, 제7항 나머지 항들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5항 더하기 제6항은 제5항이 얼마? 마이너스 6이고요. 제6항은 얼마?
여기에 공차 더하면 1, 다시. 공차 더하면 1 되니까 정답이 마이너스 5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5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과정에서 모순되는 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상황도 한번 확인해 봐야지. 그럼 얘도 결국엔 양수인 애들 두 배에서 더하라는 거잖아요. 누구야? 그러면 시그마 몇 항부터 몇 항까지? J랑부터 J5항까지. 얘는 두 배의 AK. 얘가 222라는 거야. 그럼 두 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인데. 그럼 이건 항이 몇 개야? J1항부터 J5항까지 다섯 개죠. 그럼 가운데 있는 애 평균값. 누가? 제3항이 몇 개? 다섯 개 있는 거랑 같아요. 10배의 A3네? 뭐야? 222가 될 수가 있나? 안 되지. 왜? 모든 항이 무슨 수? 정수니까. 정수 조건에서 탈락. 오케이. 정답은 마이너스 5 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에서 절대값 있어요. 케이스 나누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등차 수열의 합 계산하는데 절대값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 양수인 애들만 두 배에서 더하라는 거구나. 그럼 양수인 항들만 나열하면 그때의 대칭성 혹은 평균값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번이었고요. 12번으로 가시죠. 12번.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대칭성이나 주기에 대한 생각들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f-x는 fx. 나 F-X는 마이너스 FX. 이런 것들을 잘 하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 첫 번째입니다. 마이너스를 넣었는데, 오, 왼쪽 오른쪽이 똑같다는 거구나. 이건 Y축에 대하여 대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번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건 무슨 말이야? 좌표평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곡선 Y는 FX 그려봐. 그러면 왼쪽 오른쪽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x가 양수일 때 생각해보면 여기 오른쪽으로 x만큼 갔을 때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 이때의 함수값이 오 부호는 같은데 다시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네. 이런 의미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부호가 반대예요. 그치 함수값이. 이건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돼요. 저건 이제 X축, 아, 다시 Y축 혹은 원점에 대하여 이제 굉장히 특수한 경우들이었고요. F에 얘를 평행이동하면 2-X 더하기 F, 얘랑 F에 2 더하기 X. 얘가 같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얘가 X는 2가 있어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얘가 똑같은 모습이니까, 아, X는 2의 대칭이구나. 이런 모습이지. 만약에 F에 3-X랑 F에 1 더하기 X가 같아요.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는 애 있잖아요. 얘의 평균을 구해보면 이게 대칭축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하는 순간 플러스 X랑 마이너스 X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하면 합이 얼마야? 합이 4지. 그러니까 둘의 평균이라고 하면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대칭축이라는 거야. 얘도 그렇게 따지면 오? 얘도 둘의 합이 4네요. 얘도 X는 2의 대칭이라는 거야. F-X랑 F 얘는 4-X 이렇게 할까요? 플러스 X랑 이렇게. 얘도 보면 오? 둘을 더해봐. 둘을 더하면 뭐야? 합이 4지. 합이 4니까 X는 2의 대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전부 다 X는 2의 대칭입니다. 선생님, 위에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래에 있는 건 이해가 안 돼요. X 자리에 2-X 넣어봐. X에 2-X 넣어봐. X에 2-X 넣어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F2-X가 누구랑 같아? F2 플러스 X랑 같아. 오! X에 2-X 넣고 나니까 이 모양 되네. 그러니까 이 대칭축을 찾는 것 어렵지 않죠? 플러스 x 있고 마이너스 x 있어요. 더해서 x가 없어지고 상수가 남는 모습.

모습이야. 그러면 둘을 더해서 2로 나눠 둘의 평균이 대칭 축이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게 우리가 이 문제 풀어내는데 필요한 첫 번째 개념. 뭐 주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두 번째 개념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함수, 기함수라는 개념을 알잖아요. 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르고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를 기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기함수 같은 경우에 fx가 y는 fx가 얘가 y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그럼 이런 건 되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fx dx 하면 얘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 하고 여기에 몇 배? 두배 하면 되지. 반면에 fx가 y는 fx, 얘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기함수입니다 라고 하면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fx dx 이거 정적분 계산한 게 항상 빵 이렇게 되는 것도 맞죠. 이거 되나요? 오케이. 이거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 괜찮죠? 근데 우리가 우함수랑 기함수랑 얘들을 생각을 할때 일반적으로 우함수는 그냥 다항함수에서 x제곱을 그리고 기함수는 그냥 x 요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우함수, 기함수 얘들 지금 이제 다항함수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다항함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치? 근데 이제 수학원, 수학2에서는 다항함수들을 다루니까 이제 차수가 짝수인 함수, 차수가 홀수인 함수 이런 애들을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함수를 곱했을 때,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했을 때, 기함수와 기함수를 곱했을 때, 혹은 우함수를 미분했을 때, 기함수를 미분했을 때, 요런 애들. 요렇게 이제 미분한 애들까지, 여기 이제 이런 결과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를 그냥 바로 대칭성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함수, 우함수 곱하면 차수가 짝수 되니까 이 우함수 되고요. 우함수, 기함수 곱하면 차수가 홀수 되니까 기함수. 기기 하면 얘는 차수가 짝수 되니까 우함수. 차수가 짝수인 애를 미분하면 차수가 홀수인 애가 되고, 차수가 홀수인 애를 미분하면 차수가 짝수인 애가 되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이 12번을 해석할 수 있다. 자, 이 문제 풀어내는데 필요한 개념들은 설명을 드렸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조건 가를 잘 해석하셔야 되겠죠? 스텝 1. 조건 가를 보니까 여기에 하나, 둘, 셋, 세 개의 등식이 있는 거죠. f-x는 fx와 같아요. f(x)는 f4-x와 같습니다. 자, f-x는 f4-x와 같아요. 이런 거죠. 자, 이런 관계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첫 번째, 얘는 무슨 이야기야? y축 대칭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얘는 뭐야? 퀴즈. 괄호, 괄호, 와우. 없애, 둘을 더하니까 합이 4. 그러니까 둘의 평균 2. x는 2의 대칭입니다. 이건 보이죠? 그냥 마이너스 x를 여기에 이제 4를 더해도 함수값이 똑같다는 거잖아. x에 마이너스 x 넣어보시면 돼요. 그럼 fx는 fx 더하기 4 되는 거니까 주기가 4인 주기함수입니다. 대칭성 두개 숨어 있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제 주기함수예요. 예를 들어 이런 모습이죠. 얘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렇게. 이렇게 이제 반복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가 x는 2, x는 4, x는 6,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x는 2에서도 대칭이야, y축에 대해서도 대칭이야, 주기가 4인 함수야, 이런 느낌이죠. 뭐좀 매끄럽게 그린 다음에 이제 뭐 사인 코사인 함수 정도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려줄 수도 있을 거고요. 요런 함수의 그래프구나. 우선 생각. 자, 조건가에 대한 해석은 끝났습니다. 이제 조건나로 가요. 조건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fx dx가 얘도 찢어주세요. 찢어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얘는 2분의 15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가 얘가 6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괜찮지? 선생님, 근데 0부터 2까지, 얘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위에 있는 애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랑, 그리고 여기에 0부터 1까지랑,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 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dx. 지금 fx가 뭐에 대해 대칭이야? y축 대칭이야. 그럼 0부터 2까지, 여기 y축 있으면, 0부터 2까지.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럼 0부터 2까지 정적분 계산하는 거랑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dx. 이거 정적분 계산하는 거랑 똑같지. 맞잖아. 근데 이게 정적분에는 항상 방향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실수 포인트 하나 있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fxdx. 이렇게 가면 돼,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되지. 0부터 2까지랑 누가 같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와 같은 거야. 0부터 2까지랑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요렇게 오고 나니까 얘가 6이네. 그럼 여기가 2분의 3이네. 오케이, 좋습니다. 0부터 1까지를 아니까 1부터 2까지도 아는 거네. 뭐 양수라는 보장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대칭축. 여기에 y축이 있어. 선생님 주기 함수잖아요. 여기에 x는 2가 있어. 여기에 4.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느낌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 되겠지. x축. 얘가 y는 fx. 지금 요런 느낌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냥 간단한 그래프 기형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y축 대칭 맞지? x는 2의 대칭 맞지? 주기가 4인 것도 맞죠? 오케이. 근데 나는 0부터 1까지를 딱 잘랐더니 0부터 1까지를 잘랐더니 0부터 1까지의 넓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2분의 3. 그럼 여기 2분의 9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3에서도 자르면 느낌, 여기에 2분의 9랑 2분의 3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해석 끝! 다 했습니다. 요런 느낌이에요. 됐나요? 자, 이제 기역부터 보러 갑니다. 기역! 보러 가시죠. 보기. 자, 기역은 어때요? 쉽지? 왜? 주기가 4잖아. 그러니까 F2랑 F6이 같아요. F10도 같아요. 당연하죠. 니은 1부터 2까지 맞잖아.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dx를 알고, 그리고 여기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dx를 아니까 얘는 6 빼기 2분의 3 하면 되잖아요. 니은도 맞습니다. 결국에 문제는 디귿 아니겠습니까? 디귿. 적분 구간, 이뻐. 마이너스 11부터 플러스 11까지. 와우, 깔끔합니다. 근데 인테그랄 마이너스 11부터 플러스 11까지. 찢어주세요. x 곱하기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1부터 플러스 11까지. 이번엔 두 배의 fx dx. 이렇게 갔어요. 선생님, fx가 y축 대칭인데 x로 곱했으니. 얘는 원점 대칭 아닙니까? 굳이 마이너스 x 넣어서 확인 안 해봐도 되겠죠? 원점 대칭 맞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1부터 플러스 11까지 땅 정적분 해봤자 어차피 0일 거고요. 그러니까 나 어차피 이거 계산하는 거야. 근데 fx가 어디 대칭이니까? 얘는 y축 대칭이니까. 이거 0부터 11까지 해서 또두배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배의 인테그랄 0부터 11까지 fx dx. 이거 이야기하라는 거야.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1까지 fxdx 이게 얼마인지 알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1까지 fxdx는 주기가 얼마이니까? 4니까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fxdx. 또 인테그랄 4부터 8까지 fxdx.

또 인테그랄 8부터 11까지 fx dx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0부터 4까지 정적분 계산한 건6 더하기 6 해서 얘 얼마야? 12지. 당연히 4부터 8까지도 얼마야? 12지. 근데 뒤에 있는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 얘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와 같으니, 아, 0부터 3까지? 얘6 더하기 2분의 9네요.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괜찮아요? 이걸 0부터 2까지니까, 0부터 2까지, 0부터 3까지니까, 0부터 2까지 하고 0부터 1까지 해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0부터 3까지를 딱 보니까 2분의 3, 2분의 9, 2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 6 더하기 2분의 9. 그러니까 얘를 짜자잔 더하면 얼마야? 얘는 30 더하기 2분의 9입니다. 여기에 4배 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뭐야? 얘는 120 더하기 18 되고요. 138. 디귿 참이네요. 좋습니다. 자, 주기와 대칭성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이 되어야 풀수 있었던 12번 문항이었습니다. 자, 기억니 핸디그 전부 다 맞았고요. 주기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어쨌든 눈으로 보여야 되니까 가장 간단한 그래프 개형을 생각하면서 문제들 바라봐 주시고요. 자, 13번으로 갑니다,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 문항이고요. 앞선 11, 12보다 어려워요. 14보다도 어렵습니다. 우선 호흡 자체가 굉장히 길다고 했죠.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은 7분의 8 루트 7. 뭐 루트 7분의 8라고 쓸게요. 루트 7분의 8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BAC가 0보다 작다. 코사인 각 BAC. 얘가 0보다 작다. 라고 했어요. AB의 길이가 AC의 길이보다 더 깁니다. 그런 삼각형이 있고요. 선분 BD의 길이와 도형 문제에서 너무나 중요한 강력한 조건, 두 선분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좋죠. 그리고 사인 각 BDA가 4분의 루트 7이에요. 마지막 조건입니다. 삼각형 ABD 의 넓이가 얘가 4분의 15 루트 7이고요.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네. 자, 우선 주어진 조건들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아직 이건 못 써먹죠. 코사인 BAC, 코사인 BAC, 코사인 BAC. 얘가 지금 둔각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네요. 오케이. 근데 AB의 길이가 AC의 길이보다 더 깁니다. 보이죠? 얘가 중요하지. BD랑 CD가 같습니다. 라고 한 거야. 선생님,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까? 이제 스텝 1. 원의 내접하는 사각형이잖아요, 지금. 간을 또 쪼개면 삼각형이 되는 거고. 근데 선분 BD의 길이랑 선분 CD의 길이와 같으면, 그러면 호 BD랑 호 CD, 여기 작은 쪽, 얘가 서로 같겠죠. 그럼 당연히 원주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알파야. 호 BD에 대한 원주각. 호 CD에 대한 원주각. 여기도 알파야. 조금 더 센스 있는 친구들. 선생님, 호 AD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에도 있어요. 호 CD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에도 있어요. 와우! 이등변 삼각형에서 지금 알파, 알파, 알파, 알파. 와, 알파가 4개나 나와요. 그치? 근데 봐봐. 사인 BDA. 사인 BDA. 얘를 베타라고 할까요? 여기를 베타. 라고 하면, 사인 값이 주어진 순간 사인 법칙으로 누구를 마주 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 AB의 길이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맞지? 근데 봐봐. 삼각형 ABD랑 삼각형 ADC잖아. 삼각형 ABD,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삼각형 ADC,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얘들이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하면 넓이 사이의 관계는 간단하죠. 이 각이 쉬운 것 같으니까요. 얘를 지금 S1이라고 해봐요. 얘를 지금 S2라고 해봐. 우선 이건 번외. S1은 뭐야? 2분의 1 곱하기 AB

그걸 맞선으로부터 S2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도 잠깐 그냥 맛보기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인, 코사인 법칙들을 써가면서 갑시다. 스텝 2로 가요. 나 사인 베타가 얼마인지 알거든요? 사인 베타가 4분의 7이야.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베타가 얼마인지도 알지? 왜? 여기가 둔각이니까. 여기 아래는 예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베타가 예각이야. 예각인 걸 아니까 제곱해서 16분의 4분, 에이, 사인이 뭐죠? 사인이 4분의 루트 7이죠. 4분의 루트 7. 그럼 코사인은 제곱하면 16분의 9 나와야 되니까 여기 4분의 3 이런 거 찾을 수 있고요. 코사인 베타. 그리고 또 뭐도 알수 있어요? 얘는 사인 베타 분의 3분 AC의 길이가, AB의 길이가, 얘가 2R입니다. 가대죠. 그러면 3분의 AB의 길이는 2R. 누구? 두 배의 루트 7분의 8 곱하기 사인 베타. 4분의 루트 7 되니까 약분해 주세요. 또 약분하면 얘는 4. 이렇게 되겠죠. 어우, 3분의 2배의 길 찾았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여기까지 이제 오고 나니까, 선생님, 결국에 이제 알수 있는 게, 베타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들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넓이가 나왔으니까, 넓이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거지. 넓이를 어떻게 써먹을 거야? 그리고 여기 주어진 변의 길을 어떻게 써먹을 거야? 여기에서 막힌 친구들, 고생한 친구들 꽤 많았을 겁니다. 자, 여기에 X랑 Y, 이렇게 가죠. 그리고 여기에 Z까지. 자, 이제는 XY를 구하러 갑니다. 스텝 3야. XY를 구하려면, 넓이. S1은, 얘는 2분의 1 곱하기 XY 곱하기 사인 베타야. 근데 얘가 얼마야? 4분의 루트 10, 4분의 15 루트 7이에요. 근데 사인 베타가 얼마예요? 사인 베타는 여기 4분의 루트 7이잖아. 4분의 루트 7. 그러면 4분의 루트 7을 땅, 땅 약분하고 나면 XY가 30. 아, 찾았어. 또 누구도 나와요? 코사인 법칙을 쓰면 선분 AB의 제곱은 N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의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되죠. 자, AB의 제곱 16이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입니다. 여기에서 X 곱하기 Y가 30인 거 알죠? 30을 똑 집어넣어 주시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60 곱하기 코사인 베타 4분의 3 해주시면,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61인 걸 알아요. 호흡이 좀 길어요. 그치? 그러면 X제곱, Y제곱 제곱에 합을 합니다. 얘는 이렇게 갈거 아니야?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X 곱하기 Y가 30이니까 여기에서 5, X 더하기 Y 찾았습니다.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이 61 더하기 60해서 121 되고요. 그럼 X 더하기 Y가 11 이렇게 되죠. 곱해서 30이 되고 더해서 11이 되는 양수를 찾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냥 이 대입해서 찾아도 되잖아요. 맞아. 대입해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2차 방정식에서 근각 예수와의 관계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겠지. 그냥 넣어봐요. 얘는 x 곱하기 y 자리에 11 마이너스 x. 얘가 30이니까.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30은 0 되면서 x 값이 두개 나옵니다. x가 5 또는 x가 6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x가 5면 y는 얼마? 6이라는 거고요. x가 6이면 y는 얼마? 얘가 5라는 거지. 선생님, 누가 5고 누가 6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긴 호에서 중점이니까 당연히 얘가 더 길겠죠. 오케이, x가 5입니다. x가 5야. y가 6이야. 자, 이제는 xy 찾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텝 3입니다. 호흡이 상당히 길다고 했어요. 그쵸? 자, 나는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으로 가야 되잖아요. 마지막 스텝 4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럼 Z를 알아야 되고요. 누구도 알아야 돼요. 사인 알파도 알아야 돼요. 선생님, 근데 왼쪽이 오면 여기 오른쪽도 오니까 저기에서 사인 알파는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사인 알파 분의 5가 얘가 2R이잖아. 그러면 사인 알파는 누구예요? 얘는 2R분의 5예요. R 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6분의 5루트 7입니다. 얘가 사인 알파야. 근데 알파도 당연히 예각이잖아요? 그럼 사인 알파로부터 나는 코사인 알파도 구할 수 있겠지. 아까랑 똑같이 가는 거야, 이제. 사인 알파를 알면 코사인 알파 알아요. 16분의 얘가 256 빼기 25 곱하기 7이니까 175 하니까 얘가 81 되면서 여기 9쫙 올라가면 되겠지. 제곱해서 81 되면 되니까 분자가. 자, 그럼 이제 코사인 알파 압니다. 이제 두 번째.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자, 25는 얘는 z의 제곱 플러스 36 마이너스 12z 여기에 코사인 알파. 자, 이걸 만족하는 이제 z를 구하기만 하면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코사인 알파 자리에가 딱 들어가 주면 얘는 z의 제곱 플 마이너스 4분의 27z 플러스 11은 0이야. 4z의 제곱 마이너스 27g 플러스 44는 0입니다. 자, 1이랑 4, 4랑 11, 크로스 크로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이제는 z가 4거나 혹은 g가 4분의 11 나오네요.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누구야? ab보다는 작다라고 했으니까 요 위에 4분의 11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마지막 넓이 S2는 얘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분의 11 곱하기 16분의 5루트 7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약분 계산해주면 끝나겠죠. 계산하면 얘는 64분의 165루트 7 정답 되겠네요. 자, 단계가 4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처음에 이제 스텝 1, 스텝 2부터 하면서 이제 하나씩 퍼즐 맞추고 가는 겁니다. 물론 단계별로 보면 그 문항 하나의 난도가 높진 않더라도 그래도 그 단계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호흡이 길고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13번 문항이고요. 개인적으로는 13번 문항이 이번 1회차 모의고사의 난이도 공통과목에서는 세 번째 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어려운 세 번째 문항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가 가장 어렵고 그다음에 22, 그다음에 13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4번으로 갑니다. 14번은 굉장히 쉬워요.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이잖아요. 모든 항이 자연수야. 근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런 거죠. 이게 앞에 있는 항에서 뒤에 있는 항으로 가는 거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규칙이 뭐야? 3의 배수면 그러면 3으로 나눠. 근데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4배해서 2를 빼.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럼 앞에 있는 항이 3의 배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케이스가 달라지네요. 그렇죠. 모든 항이 다 자연수이긴 해요. 모든 항이 다 자연수이긴 해요. 근데 제사항이 있어요. 제사항에서부터 제1항을 찾는 것. 제사항에서부터 제9항과 제10항을 찾는 것. 뒤로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근데 앞으로 가는 건 얘는 나열이 필요하겠죠. 우선 뒤로 가봅니다. 스텝 1이에요. 이건 너무 쉽지. 제사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까지 2에서 출발. 뭘 할까요? 4배에서 2를 빼. 얼마? 6. 3의 배수야. 3을 나눠.

똑같네. 그러면 이제 2, 6, 2, 6, 2, 6 얘가 이제 반복되는 거니까 제9항, 제10항 찾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이제 제1항이 얘가 6 더하기 8보다 더큰 애들을 찾아주세요. 이런 거야. 자, 이제 스텝 2로 갑니다. 뭘 해야 돼요? 이제는 제4항에서 제3항, 제2항, 제1항 얘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규칙을 보니까 아까는 앞에 있는 항으로부터 뒤에 있는 항을 찾아나가는 거잖아. 근데 이제는 뒤에 있는 항으로부터 앞에 있는 항을 역추적하는 거니까 주인공이 AN은 하고 가는 거야. AN은 3배의 AN 플러스 1. 또는 얘는 2를 더해서 4로 나눠요. 이런 거야. 근데 당연히 이 결과가, 선생님 얘가 3의 배수인 건 이건 당연하잖아요. 그럼 아래에서는 3의 배수가 아닌 애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규칙을 따라서 가는 거니까. 물론 얘들이 전부 다 누구여야 된다는 거야? 대전제, 자연수여야 된다는 거야. 자, 이제는 역추적해 갑니다. 제4항 누구? 2에서부터. 출발. 3배하면 누가 되거나 6이 되거나 2를 더해서 4로 나눠요. 1이네요. 요렇게. 자, 제3항은 6 아니면 1이네요. 한번더 3배하거나 혹은 2를 더해서 4로 나누거나 18 아니면 2 나왔고요. 이번에 1에서 갑니다. 3이 나오거나 아니면 2를 더해서 4로 나눠? 뭐야? 얘는 안 되잖아. 자연수가 안 되니까. 그럼 이제 제2항이 될수 있는 건 후보 3개 있다는 거죠. 마지막 18에서 3배에서 54 혹은 2를 더해서 4로 나누면 5. 자, 3배하면 6. 2를 더해서 4로 나누면 1. 마지막 9에서 3배하면 3에서 3배하면 9. 2를 더해서 4로 나누면 4분의 5. 삑 탈락까지. 됐습니다. 가능한 건 5개 나왔어요.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누구야? 8보다 커야 됩니다. 54랑. 8보다 커야 됩니다. 9. 이렇게 2개 나오겠죠? 정답. 2를 더하면 63 됩니다.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 고난도 문항에서 역추적하는 과정들은 꽤나 많았어요. 근데 나오는 갈래가 단순하고요. 따져야 되는 조건도 단순하고요. 제4항에서부터 제1항까지 3번만 거슬러 오면 되니까 사실 14번 문항 번호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한 문제. 오히려 13번, 12번, 11번보다 더 쉬운 느낌. 겁먹지 말고 나열해보자. 수열의 본질은 나열하고 관찰하는 거니까. 자, 이제 객관식의 마지막 문항. 이번 1회차 모의고사의 공통과목 최고난도 문항 15번으로 갑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fx는 x의 세제곱 쭉쭉쭉쭉 이렇게 가요. 2차항, 1차항 상수항은 몰라도 나는 3차항의 계수가 1인다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고요. 근데 fx로부터 만들어낸 새로운 함수 gx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통 우리가 저런 문제를 보면 얘가 실수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 항상 경계에서의 연속성들을 따지잖아요. 근데 이게 x는 얼마를 경계로 왼쪽 오른쪽이 달라 이게 아니라 fx가 0보다 커, fx가 0보다 작아. 그러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 아래에 있는 범위, x축과의 교점을 경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근데 뭐 실수연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limit x가 A에 가까워질 때 gx와 ga가 같다는 거네. 이게 연속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정의로부터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될 텐데. 근데 fe가 0보다 작아요. 이 조건은 도대체 왜 있는 걸까? y는 fx. 3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관계를 보면

얘는 교점이 한개 있을 수 있잖아요. 교점이 두개 있을 수도 있고요. 교점이 세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어쨌든 오른쪽은 쭉 올라가고 왼쪽은 저 아래에 있는 거잖아. 저 아래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쫙 올라오는 큰 흐름은 있거든. 그러니까 교점이 한개 있어요. X축이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만날 수도 있고요. 교점이 두개 있어요라고 하면 얘는 X축이랑 접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극대값이 0이거나 극소값이 0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교점이 세 개인 경우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X가 2일 때 FE가 0과 작다고 했으니 뭐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몰라도 이런 느낌이겠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이런 순간들. 얘는 왼쪽에 있을지 뭐 오른쪽에 있을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얘도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어쨌든 X축 아래에서 X축 위로 올라와야만 하잖아요. 사이값 정리죠. 음수에서 결국에는 양수로 넘어가야 하니 이런 X축과의 교점들이 있다는 거죠. 오른쪽에서. 그럼 얘는 이제 두 개가 있네요. 얘도 두 개가 있네요. 아니지, 얘는 2가 오른쪽에 있으면 한개 있네. 어쨌든 적어도 하나는 있네. 얘도 이런 애들이 이제 적어도 하나는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상. 아, F알파는 0이고, 그리고 X축을 뚫고 올라가는 애가 F'알파가 0보다 큰, 이걸 만족하는 2보다 큰 알파가 존재한다는 거지. 2보다 큰 알파가 존재해요. 근데 모든 순간 극한과 함수값이 같아로 가니까 선생님 얘는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제 뚫고 지나가는 애잖아요. X축 아래 있을 때 위에 있을 때 규칙이 다르거든. 그럼 왼쪽은 음수, 오른쪽은 양수인 경계들이 오른쪽에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거지. 오케이. 얘가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 스텝 1이었고요. 자, 이제 스텝 2로 갑니다. 스텝 2. 그렇다면 자, 리미트 X가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그때는 f(x) 분의 x 곱하기 f의 4-x 얘 제곱과 f 프라임 알파 빼기 4 알파 얘가 이제 같아진다는 거죠. 얘가 지금 왼쪽에서 gx, 알파에서의 함수값 g 알파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됐지? 근데 알파를 딱 넣고 나면 분모가 0으로 가잖아. 당연히 누구도 0으로 가야 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언제? X에 알파를 넣었을 때. 알파가 조금 작다며? 넣었을 때 결국 알파 넣는 거잖아. 알파 곱하기 F의 4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얘가 0이라는 거죠. 근데 알파는 0이 아니거든요. 왜? 알파는 2보다 크거든요. 오케이! 따라서 F 알파가 0이면 누구도 0이라는 거야. F의 4 마이너스 알파도 0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알파가 2보다 크다 이랬잖아. 이건 무슨 말이에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얘가 베타야. 그럼 얘들은 알파 4마이너스 알파라고 쓸까요? 우선 4마이너스 알파 합이 4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베타라고 하면 오케이.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이 4입니다. 그리고 얘는 둘이 x는 2에 대칭되는 쌍으로 나타나요. 요런 이야기가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선생님, 근데 2일 때는 어쨌든 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교점이 한 개일 때. 2보다 큰 근이 있어요. 뭐야, 그럼 2보다 작은 근도 여기 대칭으로 나와야 된다며. 삑이 안 되네. 선생님, 2보다 큰 근이 있으면 2보다 작은 근도 있어야 된다면서요. 얘안 되네. 2보다 큰 근이 있으면 2보다 작, 어? 이렇게 될수 있네. 2보다 큰 근이 알파, 2보다 작은 근이 베타, 얘가 4-알파.

알파 이러면 이제 가능한 한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선생님, 이보다 큰 근이 있으면 이보다 작은 근도 있어야 된다면서, 이러면 안 되겠지. 근데 이보다 큰 근이 알파면, 이보다 작은 근이 2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근데 이보다 작은 근이 있으면 또 이보다 큰 근도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대칭성 그대로 가져가면.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분모가 0으로 하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갈때 핵심은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날리던 건데. 사실 여기 x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분모에 x라는 인수가 있어도 약분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칭으로 나오지 않는 0이라는 근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여기에 0이라는 애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요? 물론 겉보기만 보면 그래요. 물론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경우들 또다 따져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야. 근이 세 근을 나열해 보면, 그럼 얘는 이렇게 2 마이너스 알파랑 알파 말고, 4죠. 4 마이너스 알파랑 알파 말고도 뭐 0이라 안 해도 또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애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아니면 이제 이 경우를 놓고 보면 세근이 베타랑 4 마이너스 알파죠. 4 마이너스 알파에서의 중근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알파라는 이 집합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이게 얘는 같은 모습인데요. 그냥 제가 다쓴 겁니다. 하나, 둘, 셋, 요렇게. 얘도 하나, 둘, 셋, 요렇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우선은 얘를 먼저 의심해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안 되면 세 개짜리에서 0 넣고 1 둘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 근데 해보면 운 좋게 여기에서 끝이 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스텝 2에서 끝났습니다. 스텝 3로 갑니다. 자, 스텝 3로 한번 가봅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뭐냐? 스텝 3. fx가 지금 얘는 베타의 셔페야.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그리고 여기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베타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합이 4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베타라는 애가 그래서 이제 4 마이너스 알파가 되네. 지금 요런 모습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체크해야 하는 거죠. 어디에서? 그럼 여기에서 그 값이 존재해야 된다면서요. 그래 놓고 이제 생각하자는 거죠. 그럼 fx가 뭔지는 알잖아. 근데 f의 4-x, 얘를 생각해야 되지. f의 4-x는 뭐예요? 4-x 넣어봐. 4-x 마이너스 베타. 얘 제곱. 4-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잖아. 선생님, 4-베타. 4-베타. 4 마이너스 베타. 여기 알파잖아요. 그럼 이 알파 빼기 x의 제곱이네요. 4 마이너스 알파. 뭐야? 그럼 베타잖아요. 그럼 얘는 베타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에이, 선생님.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요렇게 접하는 얘가 y는 fx인데. 자, 왼쪽에서 누가 있었어요? 베타가 있었어요. 오른쪽에서 누가 있었어요? 알파가 있었어요. 근데 얘들은 둘이 x는 2에 대하여 대칭 아니었습니까? x는 2에 대하여 대칭. 요렇게 됐다고. 이 괴리가 지금 똑같다고. 근데 4-x를 넣겠다라는 건 x는 2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라는 거니까. 요 대칭 이동 탁 하는 순간 어떻게 돼? 그럼 여기 베타를 뚫고 내려왔다가 알파에서 접하는 얘가 y는 f의 4-x의 정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계수의 부호 반대로 바뀌어 x-베타라는 인수 하나, x-알파라는 인수가 둘. 예스. 요런 모습을 알았다면 뭐 계산이 복잡하진 않지만 위의 과정을 조금 수월하게 가져왔겠죠. 그래서 결론 limit x가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분모 fx, 누구? x-베타의 제곱, 여기 x-알파 하나. 자, 분자는 x 곱하기 마이너스의 x-베타, 그리고 x-알파의 제곱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럼 x-베타의 제곱, 얘는 짠! 짠! 없어질 테니까. 그러면 한개 있어요? 네개 있어요? limit.
X가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X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니까 얼마야? 얘가 빵이라는 거죠. 어? 누가? F 프라임 알파 빼기 4 알파 얘가 빵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F 프라임 알파는 뭡니까? 1차 1차 1차 곱하는 거니까 이거 가리고 대입하면 되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니까 여기에 그대로 넣으면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가 0입니다. 근데 알파랑 베타는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 알파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죠. 베타에 누구를 4-알파를 톡 집어넣으면 얘는 2알파 빼기 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알파가 0이고요. 그러면 이제 양변을 4로 나누어 줍시다. 그럼 알파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빼기 알파가 0,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4는 0인데 알파가 얼마이거나 1이거나 알파가 얼마야? 4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알파는 누구야? 당연히 2보다 큰 얘를 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끝났습니다. fx를 찾았어요. fx는 누구야? 얘는 x의 제곱 곱하기 x-4였어요. 아, 그러니까 근이 0, 0, 4. 오케이. 조건 만족하네요. 선생님, 다른 곳에서도 극한 계산해 봐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되겠지. 그래서 fx를 구하는 순간 이제 g3. g3은 누구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죠. 0에서 접하고 4에서 뚫고 지나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g3을 구하면 얘는 f3 분의 x 곱하기 f1의 제곱 될 거고요. g6은 누구야? 그럼 이거 이제 미분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f'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되죠? 그럼 얘는 f 프라임 6 빼기 24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 있는 거가 이렇게 바로 계산만 하면 되죠? 자, 여기에 3 넣고. 그럼 f3이 얼마? 넣으면 마이너스 9. 분자는 3 곱하기 1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3. 아니죠. 1 넣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3, 제곱하니까 9네요, 9. 그래서 마이너스 3 하나 나왔고요. 자, F 프라임 6은 얼마야? 들어가면 108 빼기 48. 여기에서 24 빼는 거니까 60 빼기 24에서 36 되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3과 36을 더하면 정답 33 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gx라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 모든 점에서의 극한각과 함수값이 같구나, 이런 이야기인데, 뭐, 가능한 그래프 개형들 생각하면서 결국에 x가 알파에서 왼쪽으로 가까워질 때, 그때의 극한각과 함수값을 따져가면서 이제 대칭상을 찾아내면서 인수들을 추적해 나가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문항,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2시간에 걸쳐서 이제 객관식 1번부터 15번까지 끝이 났고요. 우리 다음 시간 단답형 16번부터 22번까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황사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경영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회 잘 풀어봤나요? 그쵸? 우리 오늘 2회 풀어볼 겁니다. 선생님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얘기했던 것처럼 29번에서 2차 곡선이랑 벡터리 게 섞인 문제, 막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차분차분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원스텝 원스텝 2차 곡선 벡터 개념 이용해서 그냥 접목해서 풀어주면 된다. 그런 거 한 번쯤 우리가 연습해 봐야 될 것 같고, 30번에서 또 우리가 벡터식을 가지고 기하를 해석하는 거 맨날 나오는 거 또 한번 연습을 해 볼 거예요. 그 외에도 28번 문제도 우리가 1회에서 풀었던 문제랑 약간 비슷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23, 24, 25는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그렇게 대단한 내용들이 아니어서 호로록 빨리 얘기를 해버리고 우리 뒤에 있는 좀 중요한 이야기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번 문제 보시면은 우리 1회 때 얘기했었죠. 얘를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는 뭐 할 수 있다? 두 배 벡터 A를 해서 벡터 B를 빼서 그 녀석을 구해서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했었고, 계산 생략할게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두 배의 이런 것들의 모든 성분의 8도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 너네 둘을 더해. 그럼 이 자리에도 뭘 집어넣어? 4를 집어넣어. 너네 둘을 더해. 얼마를 집어넣어? B자리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그럼 4 곱하기는 8에서 빼기 마이너스를 해서 9가 되는구나. 요렇게 풀어줘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1회에서 첫 번째 문제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그렇게 우리가 넘어가 보자고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1회 2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24번으로 넘어갑니다. 24번으로 넘어가면은 좌표 공간의 두 점 AB에 대하여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Q로 해서 5P 제곱 더하기 5Q 제곱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1회에서 이제 그 좌표 공간의 그 좌표에 대한 이야기 문제 풀 때는 25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는 우리가 기하적인 요소가 필요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AB를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을 좌표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P랑 Q의 좌표가 그냥 필요한 거구나. 그럼 그냥 기하적인 요소 없이 2대 1을 크로스로. 그럼 점 P의 좌표는 2 더하기 1 분의 2 더하기 1 분의 2 더하기 1 분의 2 곱하기 4인 8에서 1 곱하기 마이너스 2인 마이너스 1을 빼주고 2 곱하기 마이너스 2인 마이너스 4에서 1 곱하기 1인 1을 빼주고가 아니라 더해주죠. 내분하는 점이니까 더해주고 마찬가지로 2 곱하기 3인 6에서 1 곱하기 마이너스 3인 마이너스 3을 더해주고 내분점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요 녀석 P의 좌표라고 하는 녀석은 6 나누기 3은 2, 마이너스 3 나누기 3은 마이너스 1, 그리고 3 나누기 3은 1 해서 P의 좌표를 내가 찾을 수가 있겠다. 마찬가지로 Q라는 녀석은 외분점은 2 빼기 1 분해니까 그냥 분모가 1이죠. 그럼 분자는 여기서 내분점을 계산했던 요 자리에다 뭘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8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니까 얘는 10, 마이너스 4에서 1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5, 6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주니까 9라고 하는 Q의 좌표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게임 끝났죠. 5P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2의 제곱에다가 1의 마이너스 1의 제곱, 1의 제곱. 5Q의 제곱이라는 것은 X좌표의 제곱에다가 Y좌표의 제곱에다가 Z좌표의 제곱을 더해주세요. 너라는 녀석은 얼마가 될 것이고? 6이 될 것이고, 너라는 녀석은 얘가 106이죠? 얼마예요? 206이 될 것이고, 그럼 둘을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212가 된다 라고 가볍게. 1회 25번에서 했었던 문제, 공간좌표상의 어떤 이야기, 쉬운 문제랑은 다르게 얘는 그냥 내가 그림을 그렸나? 아니요. 그냥 내분점 외분점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1회 25번에서처럼 뭔가 이렇게 수선해발을 찾는다거나 그런 어떤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물어봤어?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다 빡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우리가 24번 문제 해결해봤습니다. 2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차 곡선 이야기예요. 쌍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2차 곡선 문제는 크게 투트랙이에요. 접선 얘기를 하냐 안 하냐 하면은 고민할 것 없이 그냥 공식 빵 쓰는 거죠. 접선 얘기를 했으니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해 줘야 되지. 누구? A 제곱분의 X1 X 루트 2A의 X 마이너스 6분의 Y1 Y 루트

수육 와인은 입이 접선해 맞는 식이죠. 근데 이 녀석이 얘의 점근선과 수직이래. 점근선이라는 직선과 수직이래. 기울기곱이 마이너스 1이야. 너의 기울기가 궁금하겠다. 그럼 정리해보자. 얘 나눠버리고 루트 6 나눠버리면 루트 6이 되겠죠? 그럼 루트 6분의 1y라고 하는 녀석은 a분의 루트 2의 x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y라고 하는 녀석은 a분의 루트 6을 곱해주면은 2루트 3의 x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죠? 우린 누가 궁금해? 기울기가 궁금해. 요 녀석의 기울기인 a분의 2루트 3과 점근선 기울기 하나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점근선의 방정식을 얘기해줘야 되겠지. 점근선의 방정식은 뭐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루트 6에 x가 점근선 두 개인데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A가 양수라고 그랬거든. 너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되면 너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이둘 중에서 어떤 녀석의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루트 6을 데리고 오면 되겠지.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없애버리고 A 두 개를 이항시켜버리기. 저쪽에 양변에 곱해주게 되면은 A 제곱은 2루트 3에 루트 곱해주면은 6루트 2가 되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누구야? A의 4제곱이야. 요 녀석을 한번더 제곱해주면 6의 제곱 곱하기가 되면서 72라고 하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다. 고민할 거 없어요. 그림 그릴 것도 없습니다. 기하 문제지만 기하적인 요소 빼고 그냥 담백하게 공식만 가지고 딱딱딱 갈수 있는 거. 접선 이야기들. 그쵸?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다. 접선 문제는 이차옥수선 문제에서도 너무 감사한 문제예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공식 빠바방빵빵빵빵. 답이 나와버렸네. 그게 끝이니까요. 그쵸? 우리가 늘 잘하던 거. 수학을 수학투에서 많이 잘하던 거. 도형의 방정식. 쓰자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26번으로 넘어가요. 26번 문제는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포물선을 내가 일단 그려봤어. 그림이 없으니까 그려야지 별수 있나. 그림을 그려봤고 초점 F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 근데 F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 포물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그리고 이 녀석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어. 원을 그렸어. Y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점 사이의 거리가 8루트 5래요. AB 길이를 구해달랍니다. 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될까? 이차옥수선 문제잖아요. 점근선부터 그려봐야 되겠죠. 점근선이 여기 어딘가, F가 여기 있으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뭐 원이랑 어떻게 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접하는지, 아직은 잘 몰라. 근데 점근선을 그려놓고 뭘 해줘야 되느냐? 이 이차옥수선 위의 점에서 여기까지. 포물선 이 점에서 준선까지를 그려봐야 되겠죠. 그럼 먼저 뭐 해줘? 정의를 이용해야 돼. 너의 길이를 내가 L1이라고 불러준다면 너의 길이도 L1이 돼야 될 것이고, 너의 길이를 뭐라고? L2라고 불러준다면 너의 길이도 L2라고 불러줘야 될 거예요. AB의 길이를 구하라는 것은 L1과 L2의 합, 지름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그럼 뭐 F가 지금 2,0인 건 알거든. 이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Y는 기울기 몰라? X-E? 이렇게 잡아서 포물선이랑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AB 좌표를 구하고 뭐 그렇게 할 거야? 너무 힘들 거라는 거지. 정의를 이용할 생각을 해보자. 지금 원이잖아요. 그 원을 우리가 뭘? 중심을 한번 잡아보자. 중심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 사다리꼴에서 중점이 있어. 수선의 발을 내렸어. 이 녀석의 길이 L2와 L1에 대해서 어떻게 되더라? 2분의 L1 더하기 L2. 중학교 때 배웠던 우리가 닮음을 이용한 성질이에요. 얘의 일반화된 건 뭐죠? m 대 n이면은 내분점 공식으로 얘는 m 더하기 n분의 요것의 길이는 m 더하기 n분의 m 곱하기 l1, n 곱하기 l2 이거였단 말이죠. 그게 중점일 때는 1대1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준선에다가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게 되면 그 녀석의 길이는 뭐가 된다? 2분의 l1 더하기 l2가 된다라는 거지. 그것이 뭔데? 곧 반지름 r이 되는 건데. 맞나요? 근데 여기서 2분의 l1 더하기 l2가 반지름 r이라며? 뭐가? 중심에서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 그 녀석의 이 길이가. 근데 그게 길이가 반지름이야? 여기서 직선까지.

가지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 아, 원은 여기 이렇게 접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죠. 접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팔루트호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요 절반인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절반인 4루트호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어버리면 여기는 반지름인 R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요만큼이 R인데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얼마지? 준선이니까 2란 말이지.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뭐야? R에서 2를 빼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누구? R의 제곱은 4 루트 5의 제곱에다가 R-2의 제곱이라네. 4, 4, 16에다가 5를 곱해주면은 80이죠. 플러스 R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는 R 제곱 사라져? 사라져? 4R 이항시켜버리고 4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4R은 20, 84에서 21. R은 21이 나오네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데? 지름의 길은 뭔데? 이 R인데 42가 되는 거죠. 계산 끝. 계산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다예요. 이렇게 가야지.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무슨 과목을 하는 거다? 기하를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때 너가 아, 접점이 되는구나. 이 원이 준선에 접하는구나. 알수 있는 거죠. 은근 등장하는 도형이기 때문에 눈에 담아두셔도 좋아요. 알겠죠? 26번도 해봤습니다. 27번으로 넘어갑니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지만 두 가지로 우리가 연습해 보기에 좋은 그런 문제 27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같이 좌표 공간에서 직선애를 교선으로 하고 이루는 가의 크기가 3분의 파이 두 반평면을 줬습니다. 너의 각의 크기가 얼마다? 3분의 파이다라고 얘기를 준 거예요. 알파 위의 점 A와 베타 위의 점 B에 대해서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PQ라고 불러주고 AP PQ, QB의 길이가 3, 3, 2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AB 길이를 구해줘라. 구해줘라. 너가 3이야. 너도 3이야. 너도 3이야. 그럼 이 문제를 두 가지로 접근해 본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로는 좀 자연스럽게, 뭐랄까, 생각하기 쉬운 거. 평면 두 개를 얘기했잖아. 그리고 평면 위의 점에서 여기 교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잖아. 우리는 삼수선의 정리 냄새가 안 날래 안날 수가 없죠. 그래서 수선의 발을 여기다가 한번 내려 보겠다라는 거야.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그 녀석을 내가 A'이라고 불러주게 되면은 여기서 얘를 이어주게 되면 너도 뭐가 된다? 직각이 되는 걸 이용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이 직선은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고 따라서 A', B랑 AA'은 수직이야. 우리가 궁금한 거는 AB인데 그러면은 필요한 평면을 조각조각 뜯어내라고 그랬어. AB의 길이가 궁금한데 A'을 여기다 잡아준 거죠. 얘 길을 구해서 너랑 너를 내가 구해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필요한 평면을 또 뜯어내. AP, A'을 뜯어내. 근데 요 각이 몇 도? 60도, 3분의 파이 라디안. 그럼 여기서 얘가 교선 이한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았어. 얘가 몇 도야? 평면과 평면 이루는 각인 3분의 파이야. 그래서 쟤를 뜯어 봤더니 여기에 A와 여기에 A'과 여기에 P를 요 삼각형을 뜯어서 다시 그려봤더니 너가 3인데 너가 3분의 파이 라디안이라며.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야? 2분의 3. 요만큼의 길이는 2분의 3. 루트 3이 되는 거죠. 요 녀석이 우리가 원하는 AA' 2분의 3 루트 3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A'B를 구해줘야 되거든? 그럼 또 아래 평면을 뜯어내. 아래 평면을 뜯어내면 교선 L이 있고 PQ가 얼만큼의 간격으로? 3만큼의 간격으로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수직으로 쏘아 올려. 그리고 수직으로 쏘아 올려. 근데 여기서부터 3이 아니라 여기는 2라고 그랬죠. 그럼 QB라는 녀석의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가 3인 상태에서 요만큼의 길이가 2가 되는 요 지점에 B가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A'이라는 녀석은 어디 있을까? P에서 A'까지 길이가 바로 여기 써져 있는 2분의 3이라며 눈에 보이는 저 그림이랑은 다르게 얘보다는 좀더 짧은 2분의 3만큼 거리 지점에 A'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A'B가 궁금한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 2분의 1이 되겠죠? 2에서 2분의 3을 빼니까.
얘는 3이라면.

그럼 A'B의 길이는 루트 속에 누구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에다가 2분의 1의 제곱인 4분의 1을 이렇게 더해주게 되겠죠? 4분의 37, 2분의 루트 37이라는 길이가 나왔지롱? 그럼 여기서 얘가 뭐라? 2분의 루트 37이라는 게 나왔지롱? 그럼 AB의 길이는 AB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그럼 4분의 37 더하기 4분의 27. 그럼 얘는 4분의 50, 64. 얘는 16이 되면서 AB가 4가 되는구나. 요 과정이 자연스러운 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좌표 평면, 아니, 평면 평면 얘기를 했을 때 만나는 교선이 있으니까, 수직을 얘기했으니까, 삼수선의 정리를 써먹어야지 필요한 평면을 조각조각 뜯어내야지.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라는 거는 발상을 떠올리기가 쉬운. 문제를 보자마자 내가 삼수선의 정리를 써서 만들어줘야겠지라는 생각을 해줬을 거라는 거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보면은, 또 다른 방법은 여기다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삼수선의 정리까지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어. 근데 여기서 발상을 이렇게 튼 거야. 여기 교선에 대해서 너가 직각이고 너가 직각이니까, 요 평면은 AP, A'은 이 교선과 수직이거든. 그래서 B라는 지점에서 이 교선, 얘랑 평행한 직선을 그려. 이렇게. 그럼 얘가 직각, 직사각형이 나오면서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나와버려? 3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얘가 왜 그랬냐면은 이 직선도 이 평면이랑 수직이잖아.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면 이 직선은 평면이 있는 얘랑도 수직, 얘랑도 수직, 에블바리 다 수직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얘가 뭐가 돼? 직각이 된다라는 거지. 즉, 필요한 평면을 여기서 뭘 뜯는 거냐? A, B, 요 수선의 발을 내가 편의상 H라고 부릅시다. H로 뜯어내면은 직각삼각형이 요렇게 H에 A에 B가 나오면서 HB는 3이라고 손쉬운 길이가 딱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해주면 돼? AH로 구해주면 돼. 그럼 요 평면을 또 뜯어내보면은 얘가 2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또 뭐야? 2잖아. 그럼 여기서 이 평면은 요렇게 뜯으면 너가 3이고 너가 2고 P에다가 H에다가 A에다가 너가 3분의 파이라 되냐. 못 써주면 돼? 코사인 법칙 써주면 되죠.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 1대부터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루트 7이라는 걸 막 암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외우기 싫어도 너무 많이 봤거든. 난 루트 7 외우기 싫어, 외우기 싫어. 넌 이미 외우고 있다, 그치? 그럼 루트 7이 나왔을 거라고,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여기다 루트 7 써주면 돼. 피타고라스, 피타. 뭐예요? 4가 되겠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계산은 얘가 훨씬 간단합니다, 그쵸? 근데 얘는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데 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시험에서 봤다라고 한다면은 직관적으로 수선의 발 내 삼수선 정리 써야지, 필요한 평면을 계속해서 뜯어내야지라고 접근하는 게 정답을 찾아가는 데는 좀 더 빠르게 해결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시각도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면은 그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얘는 수직이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보자.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런 식의 발상도 연습해둬야 되겠다. 문제가 공간대형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이런 발상들을 연습했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27번 해봤습니다. 2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8번 문제는요, 우리가 1회에서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적인 느낌이 살짝 있는 그런 도형이었어요. 왜? 사면체인데 둘 다 정삼각형이고 한 변의 길이 6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ABC랑 ABD. AB라는 녀석을 공유했단 말이지. 그럼 일단 이 문제는 아쉽게도 그림을 안 줬어. 그래서 내가 일단 느낌을 봤더니 이렇게 사면체가 있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라면은 A, B가 있고 C가 있으면 A, B, D가 있는데 너랑 같은 정삼각형, 너랑 같은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6인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정사면체에서 얘를 점선으로 이렇게 살짝 표현해 볼까요? 예, 이렇게 뭐 이런 느낌으로 쫀쫀 예. 그러면 더 헷갈린다. 그냥 선으로 그리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는 좋아. 그리고 다음 봤더니 두 평면 ABC와 ABD는 서로 수직이래. 우리가 1회에서 했었던 도형은 이런 조건이 없었는데 얘는 지금 그러니까 1회에서 했었던 어떤 풀이에서 얘기했었던 느낌을 보자면은 ADC가 이렇게 똑같이 정삼각형 두 개가 있는데 ADC 이렇게 쭉 세운 그런 느낌인 거죠. 정삼각형 한 개, 두 개를 이렇게 포개놓고서 ADC 이렇게 쓱 올려준 거야. 근데 얘가

어떻게 되게? 직각이 되게 올려준 거죠. 그때 AB의 중점, 여기를 내가 M이라고 불러주면 너를 중심으로 하고 ACD라고 하는 요 평면에 접하는 구를 그리래. 어이구. 그 구를 그려서 그 구를 ABD라는 평면으로 정사용시키래요. 야, 그림을 내가 그려가면서 하려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야. 직각도 얘기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림을 좀 내가 직관적으로 눈에 잘 들어오게 그리고 싶어. 그래서 선생님은 직각이잖아요? 수직. 수직이 눈에 잘 들어오게 되게 또 좋은 게 누구냐? 좌표 공간이거든. 그래서 그냥 공간 도형만 그려줘도 되는데 좌표 공간 상에 놓고서 문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요렇게 너가 X축이 있고요. 너가 Y축이 있고요. 너가 Z축이 요렇게 있어요. Z축을 조금만 더 낮게 그릴게요. 요렇게 Y축이 있고요. 요렇게 Z축이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평면 두 개가 서로 수직이 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XY 평면과 XZ 평면을 쓸 겁니다. 서로 수직이니까. 그래서 XY 평면에다가 정삼각형을 요렇게 하나 그려줄 거예요. 요렇게 해서 지금 내가 너를 원점을 A라고 불러주고요. 원점을 A라고 불러주고, 너를 B라고 불러주고, 너를 C라고 불러줍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인 요 XZ, ZX 평면에다가 내가 정삼각형 ABD를 그릴 거예요. 그럼 정삼각형 ABD를 그릴 건데, 여기 중점 M에 대해서, 요렇게 정삼각형을 요런 느낌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요렇게. 그럼 여기서 두 정삼각형에서 이 C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어디에 떨어져? 중점 M에 딱 떨어지게 되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역시 중점 M에 딱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3면체는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럼 요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이제 좀 그림이 느낌이 사는구나. 점선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요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중심으로 하고, ACD. 여기에 접한대. 그러면 점이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어떤 평면에 이렇게 접하는 구를 얘기하면은 반지름은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 요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이잖아. 즉, 우리가 궁금한 건이 평면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에 대해서 요 반지름의 길이, 수선의 발. 이 M이라는 점에서 ACD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을 알아내서 구의 반지름을 찾을 거고 그 구를 그렸는데 그 구를 ABD라는 평면, ZX 평면이죠? 여기다 정상시키겠대요. 근데 구의 중심이 여기 있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요. 구가 있는데, 너무 감자 같다? 적당히 감자 같아야지. 구가 있는데,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이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럼 그 구를 여기다가 정상을 시켰어. 그럼 오롯이 뭐가 되겠어요? 구의 중심을 지나는 원으로 정상이 나오겠죠. 입체 도형도 우리가 정상을 시킬 수가 있거든. 그럼 여기다 평면에다 정상을 이렇게 시켜버리게 되면은 이 구의 반지름이 그대로 나오는 원, 이 구의 반지름이 일치하는 이 원이 여기에 그려질 거라고요. 그럼 결국 문제에서 정사형의 넓이는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사형 입체 도형을 정상시켰어? 근데 그게 구야? 구의 중심을 지나는 심지어 평면이야? 그럼 결국 구의 반지름을 구해서 요 단면의 넓이,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저 구의 반지름에 대해서 파이 곱하기 R제곱이에요. 반지름만 찾아주면 된다. 즉이 점에서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만 찾아주면 되는 걸로 정리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문제는 구라고 하는 이름까지 거창하게 등장을 했지만 결국은 요 점에서 요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를 구하는 게이 문제 살리라고요. 그럼 여기서 예를 구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구 공간상에서 좌표 공간상에서 한 점에서 어떤 평면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하는 첫 번째 아이디어는 부피를 이용해 주는 겁니다. 부피. 사면체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 넓이 곱하기 높이죠. 근데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디에 올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어디에 올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쪽 면을 ACD를 밑면으로 하는 3분의 1 곱하기 삼각형 ACD의 넓이에다가 높이가 우리가 원하는 구의 반지름 R. 이 녀석의 부피를 구해주면 안다면 얘 넓이를 안다면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사면체의 부피를 이용해서 높이를 구해주는 거예요. 즉, 이 점에서 평면까지의 거리를 밑변의 넓이, 높이 곱하기 3분의 1. 얘만 알면, 부피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를 부피를 구하려면은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관점을 보면 되겠죠. 또 다른 관점이라는 건 뭐야? 다른 평면을 밑면으로 놓고
다른 녀석의 높이를 가지면 되겠다. 그럼 보시면은 M, C, A, D라는 녀석에 대해서 너무나 나이스하게 두 평면 지금 이렇게 서로 수직으로 있잖아. 즉 A, M, C를 뭘로 잡아주게 되면은 삼각형 A, M, C를 밑면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높이는 그냥 DM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너네들만 계산할 줄 알면은 나는 게임 끝이구나. A, M, C의 넓이는 얼마죠? 지금 여기서 얘가 한 변의 길이가 6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너가 6이에요. 그럼 AMC의 길이라고 하는 AMC의 넓이라는 녀석은 요만큼의 길이 3이죠. 요만큼의 길이는 3루트 3이 나와요. 그럼 AM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루트 3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 다음 DM의 길이는 정삼각형의 높이니까 너도 3루트 3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을 내가 계산을 해버리면은 뭐 3을 하나 약분해버리고 3을 하나 약분해버리고 2분의 3루트 3 곱하기 3루트 3이니까 2분의 27이네. 너라는 녀석이 2분의 27 부피를 알아버렸어. 그럼 이제 ACD의 넓이만 계산하면 게임 끝날 것 같아. 그죠? 그럼 ACD의 넓이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세 변의 길이를 다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어. 필요한 평면을 뜯어내자. AC의 길이는 6이거든. AD의 길이도 6이거든. 그럼 6에다가 6을 AC와 AD를 잡아주고 AC와 AD를 잡아주고 CD의 길이를 봤더니 CD의 길이는 DMC에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 3루트 3, 3루트 3. 너가 3루트 3이고 너도 3루트 3이니까 그게 루트 2배인 3루트 6이 돼버리죠? 3루트 6. 예각삼각형인지 직각삼각형인지 봐가면서 그리자고요. 66에 30, 66에 36 더해주면 72예요. 3루트 6의 제곱을 54예요. 36과 36을 더해서 얘가 더 크기 때문에 너는 예각이 되는구나. 예각삼각형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조금만 다시 그릴게요. 지금 그림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나오게 되면서 A에다가 C에다가 D에다가 너가 6, 너가 6, 너가 3, 루트 6이 나오게 돼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넓이 구하기 제일 손쉬운 건 뭐다? 수선의 발을 빵 내려버린 만큼 얼마? 3루트 6의 절반이 2분의 3루트 6이 되더라. 높이를 H라고 불러주면 H는 루트 속에 누구의 제곱? 6의 제곱에서 요 녀석의 제곱인 4분의 9, 6의 54가 되더라. 그럼 얘는 4분의 144니까 4분의 90, 2분의 3루트 10이 높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 삼각형 A, C, 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두고 3루트 6, 높이가 2분의 3루트 10이 된다더라. 그럼 여기서 얘를 우리가 루트 6이랑 루트 2랑 루트 2랑 하나씩 약분해버리면 루트 3, 루트 3, 루트 5 둘이 만나서 2 하나 없애면 되겠죠. 그럼 너는 얼마가 된다? 2분의 3, 3은 9, 루트 15가 ACD의 넓이가 되겠다더라 라는 거죠. 그럼 HD의 넓이를 저기다가 우리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따라서 3분의 1 곱하기 2분의 9 루트 15 곱하기 반지름 R은 이 녀석의 넓이 2분의 27이 된다더라. 3 하나 약분해버리면은 너 3이고 또 하나 약분해버리면은 9만 남겠네요. 그쵸? 2도 날려버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 R이라는 녀석은 루트 15분의 9가 된다더라. 루트 3 약분해버리면은 루트 5분의 3 루트 3이 된다더라. 반지름을 찾아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 파이 R 제곱이라고 그랬어. 그럼 반지름 R의 제곱은 얼마? 5분의 27을 곱해주면서 5분의 27 파이가 된다라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즉 공간상에서 우리가 공간 도형에서 어떤 점에서 어떤 평면까지의 거리를 구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네 점을 잡아서 사면체 부피를 두 가지 각도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거리를 높이로 하는 밑변을 잡아주고 밑변과 높이를 밑면이죠. 밑면과 높이를 알고 있는 녀석들을 부피를 따로 구해서 둘이 같다라고 접근하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수월했을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볼게요. 자, 뭐냐? 부피를 이용한다라는 것의 장점은 뭐냐면은 저 수선의 발이 어디에 왔는지 내가 정확하게 몰라도 되는 거야. 그치? 부피라는 어떤 중간의 매개를 통해서 이 위치가 어디쯤에 온다라는 것을 내가 예측하지 않아도 돼.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얘를 찾아나가는 방법. 얘는 계산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선생님이 제시를 하고 계산은 생략을 할게요. 뭐냐면
이익

여기서 내가 이 평면에 내린 수선해발을 찾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스텝은 이걸 먼저 찾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걸 그려주고, 그 다음 여기서 여기다 수선해발을 내리면 되거든. 그럼 평면에 내린 수선해발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M에서 지금 AC에다가 내린 수선해발을 먼저 잡아주는 거죠. 그 점을 H라고 불러주자고요. 그런 다음에 그 H에 대해서 여기에 평면에 포함되면서 여기에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쏘아 올려. 이 직선을 찾아내야 돼.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 직선에다가 수선해발을 내려줘야 돼. 그 녀석을 찾아주면은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로 반지름 알을 찾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평면에 내는 수선해발. 여기서 이 평면에 있는 직선에 수선해발 내리고, 거기서 이쪽 평면에 포함되면서 여기 수직인 직선을 그려주고, 여기서 이 직선에 수선해발을 내리면 그게 여기서 이 평면에 내린 수선해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계산은 생략하고 아이디어만 갈게요. 아래쪽 평면을 먼저 뜯어내요. 누구? AMC를 뜯어내요. AMC를 뜯어내면은 여기서 수선해발을 내려주면 이 H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 AM의 길이가 3이고 MC의 길이가 3루트 3이고 그 요만큼의 길이가 뭐고 6이 되면서 요만큼의 길이들을 내가 다 구해줄 수가 있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DAC를 또 뜯어내요. DAC는 우리가 아까 그렸었죠. 누구? DAC를 그려보면은 너가 6이고 너가 6이고 너가 얼마였더라? 3루트 6이었었거든. 그러면은 H라는 지점을 찾아보면은 그 H가 순식간에 암산하면은 2분의 3인 지점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수선해발을 올렸을 때 어디에 떨어지는지를 찾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런 데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수선해발을 올렸을 때 이런 데 오거나 이런 데 오면은 좀 그림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정말 거짓말처럼 운이 좋게도 그 수선해발을 올린 지점이 여기에 딱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즉, 뒤에서 수선해발을 내려보게 되면은 여기서 2분의 3만큼 떨어진 지점에 딱 떨어지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쏘아 올렸을 때 그게 어디에 떨어진다고? 뒤에 여기에 딱 꽂힌다고.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을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DM이라는 건 아래 평면과 수직이잖아. 아래 평면과 수직과 평면에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지. 그럼 MH랑도 수직이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필요한 평면은 누가 나오느냐? D에다가, M에다가, H에 대해서. 여기서 여기 M에서 이 DH에다가 내린 수선해발, 요 녀석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반지름 R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DM의 길이 알아볼라? 3루트 3 알아. 그 다음 DH의 길이는 여기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DH 길이를 계산해주고, 여기서 MH의 길이는 여기서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해주고.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하면 반지름 R이 나와서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계산 과정도 복잡하고 수선해발을 찾는 과정도 쉽지는 않은 풀이 방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은 해야 되는 공간도형 문제에서 어렵게 나왔을 때 이걸 할수 있어야 돼요. 삼수전 정리 세 번째 걸 이용해서 수선해발을 찾는 걸할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평면박계점에서 직선의 수선해발, 그 점에서 수직으로 쏘아 올려, 그리고 여기서 직선의 수선해발을 내리면은 그게 평면에 내린 수선해발이다. 이렇게 찾는 거죠. 이것까지 마스터를 해야 어디 가서 나 이제 공간도형은 마스터한 것 같아 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해서 그렇게 우리 28번도 연습을 해봤습니다. 2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차 곡선과 벡터가 섞여 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문제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자주 등장하기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연습해두자. 한 번만 연습해두자.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봤던 벡터, 해봤던 2차 곡선 그냥 원스텝, 투스텝 가주시기 바라면 돼요. 봅시다. 양수 P에 대해서 초점 F인 포물선을 얘기를 했고요. 그림은 안 줬어요. 내가 그려가면 풀어야 될것 같아. 두점 FF프라임을 초점을 하는 타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Y축을 이렇게 그려주고, Y축이 이렇게 꼬부라졌어. 이렇게 Y축을 그려주고, 그 다음 X축을 그려주었어요. 포물선을 샥 그려줬어요. 그럼 여기를 내가 초점을 F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F'은 마이너스 P 콤마니까 여기 이렇게 F'이 존재할 것이고, FP 콤마 0에 대해서 마이너스 P 콤마 0 포물선이니까 뭐? 준선 안 그리면 안 돼요. 이거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준선 안 그리면 유죄. Guilty. 예. 그럼 여기서 얘네들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을 내가 그렸어. 타원이 뭐한 이런 느낌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때 타원이 포물선과 만난 점중 일사분면인 점, 너 P라고 이름을 불러주겠다. 타원 C의 장축의

길이와 단축이 길이를 AB라고 얘기를 했을 때 FP라고 하는 요 벡터와 F'F라고 하는 요 벡터를 모아서 내적한 게 P의 제곱이래. 그때 A제곱과 P제곱을 더해서 P, B제곱을 더해서 P의 제곱으로 나눠주세요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 요 내적의 의미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되겠다. 둘을 내적했어요. 내적을 해결할 때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두 벡터 크기에다 코사인 세트를 곱할 거냐? 성분을 이용할 거냐? 기하적 의미를 부여할 거냐? 지금 내가 이게 X축이랑 평행한 방향이잖아. 평행하게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거의 연장한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거 곱하기 이거가 내적 아닙니까? 이렇게 예각이면은 수선의 발 내려서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요. 이거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 내리면은 내적은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누구의 길이를 알아? 너의 길이가 2p라는 걸 알아. 근데 그 녀석의 내적의 p제곱은 0보다 크다라는 양수래. 예각이라는 거죠. 그럼 fp라는 게 이렇게 거꾸로 이쪽 방향, 역방향으로 이렇게 약간 좀 역방향이라는 건 완전 반대 방향이니까 조금 더 엄밀한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둔각인 상황이 아니고 예각인 상황으로 이렇게 오는 거니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가 이보다 더 이쪽에 와주면서 요만큼의 길이가 얘랑 얘를 곱한 게 P제곱이 돼야 돼. 너의 길이가 2분의 1P가 바로 나와버리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저 내적을 가지고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만큼의 길이를 내가 알아냈어요. 벡터의 내적은 이제 다 써먹었습니다. 이제 그럼 뭐해? 이착선의 파트가 열려야 되겠지. 뭐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뭐안 했어요? 뭐안 했는지 찾아, 눈에 보이죠? 이착선 위에 점이잖아. 포물선 위에 점이니까, 포물선 위에 점에서 초점이 있으니까, 포물선 위에 점에서 준선 이어 봐야죠. 이거 안 하면은 불법. 그쵸? 그리고 동시에 타원 위에 점이잖아. 타원 위에 점을 한 초점과 이었어. 그럼 나머지 초점과도 이어 봐야지. 이거 안 하면 불법. 그쵸? 얘네들을 그려놓고 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이제 보일 거라는 거죠. 너네들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지? 근데 지금 너가 2분의 1p고, 너가 2p니까 요만큼이 얼마야? 2분의 5p. 그럼 p에서 수선의 발을 했으니까 this is 직사각형. 아, hp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5p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포물선 위의 점에서 준선까지 거리니까 포물선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인 요만큼의 길이도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5p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이 녀석의 길이를 알아야지 뭔가 장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장축의 길이를 아쉽게도 아직은 잘 몰라. 그치? 근데 이렇게 봤더니 너가 2분의 5p면 너의 길이를 알면 너네 둘이 더한 게 장축의 길이잖아. 그럼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눈에 보이네?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가 여기를 i라고 불러준다면은 pi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속에 누구의 제곱에서? 2분의 5p, 4분의 25p의 제곱에서 2분의 1p의 제곱, 4분의 1p의 제곱이 되겠다더라. 4분의 24니까 6이죠? 그럼 너란 녀석 뭐가 된다? 루트 6p가 되겠다더라. 아, 요만큼의 길이를 또 알아버렸어. 너, 루트 6p가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직각삼각형에서 또 pf'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pf'의 길이는 루트 속에 누구의 제곱? 2분의 5p의 제곱, 4분의 25p의 제곱에다가 누구의 제곱? 6p의 제곱을 더해줘야 되겠다. 4분의 24죠? 4분의 49죠? 얘는 2분의 7p가 되겠구나. 오케이. 너의 길이가 2분의 7p야. 그러면 장축의 길이는 2a가 아니에요. 이 문제 은근히 약간 좀 우리를 집중하고 있나 보는 것 같아요. 보통 장축의 길이 2a, 단축의 길이 2b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얘는 ab라고 얘기를 했어. 즉, 타원의 반전식이 뭐야? 2분의 a의 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 이거거든. 즉, 장축의 길이 a라고 하는 녀석은 요거랑 요걸 더해준 거죠? 2분의 7a와 2분의 5p를 더해준 거예요. 얼마예요? 6p예요. a는 찾았어요. p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 b의 값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 타원의 초점 x좌표가 p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준 게 p의 제곱이죠? 즉 4분의 a의 제곱에서 4분의 b의 제곱을 빼준 게 p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4분의 b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4분의 a 제곱인데 a 제곱이 36p 제곱이죠? 그럼 얘는 4분의

36p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이거 2양, 2양 해주면 p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4, 얘가 9니까 8p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b의 제곱은 32p의 제곱이 되겠죠? 게임 끝났죠? 문제에서 p를 몰라도 풀수 있게끔 문제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a의 제곱, 36p의 제곱에다가 b의 제곱, 32p의 제곱을 p의 제곱으로 나눠주게 된다면은 68이 정답이 되겠죠? 2차 곡선이랑 벡터를 섞어 놨어요. 별거 없습니다. 2차 곡선이라는 그릇 위에다가 벡터를 담은 것뿐이에요. 와, 말 너무 멋있게 한것 같아요. 그쵸? 2차 곡선이라는 그릇에다가 벡터라는. 아무튼, 그냥 원스텝, 투스텝 가면 돼요. 타예요, 그게. 뭐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벡터에 대한 이야기에 2차 곡선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가 가미된 것뿐이라고요. 어려워할 게 전혀 없는 문제들이다. 알겠죠? 2차 곡선이랑 벡터 섞여 있다고, 이거 뭐야? 이거 단원이 섞여 있어. 너무 어려워. 전혀 아니라고요. 그냥 주는 거예요. 맞추자고요. 2차 곡선은 틀려서 절대 안 된다. 그죠? 30번.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벡터 기하적 해석하는 거, 매번 연습하는 거. 3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얘도 다양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평면에서 길이가 10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원. 오케이. 원, 원, 원이 있어. 그럼 원을 내가 이렇게 그려볼까? 그럼 원C에 대해서 원C 위에 서로 다른 주점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B를 지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가의 조건은 쉬워. PA랑 PB라는 벡터의 크기가 1대 3이라는 거야. 이거가 길이의 3배가 얘라는 거니까 얘가 얘보다 3배 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원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두점 PQ, P는 이원 위에 있거든. 그럼 P라는 지점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와 P라는 지점에서 A까지의 길이의 비율이 몇대 몇? 1대 3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3의 비율을 조금만 더, 너무 좀 차이가 심한 것 같다, 그치? 1대 3 정도 되려면 요쯤 좀만 더 올릴까? 조금만 더 쓰자, 이렇게. 그럼 AP랑 PB가 몇대 몇? 1대 3이고 여기가 뭐가 돼? 직각이 요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거 휘어 보이는 거 여러분들 지금 모니터가 휜게 아니에요? 내가 휜게 그린 거예요. 자, 요렇게 우리가 내가 지금 PB를 요렇게 직각을 찾아줬어.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이 몇대 몇? 1대 3대 루트 10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AB의 길이가 뭐라고 그랬어? 10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너의 길이 10이 되는구나. 길이를 요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너가 10이 되는 거구나. 그럼 여기가 얘가 10이라는 거니까 여기는 얘의 루트 10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돼? 루트 10이 될 것이고 AP의 길이는 루트 10의 3배인 3루트 10이, 3루트 10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가 조건에서 바로 캐치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P가 아래쪽에 그려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쵸? 뭐 그런 상황은 될수 있어요. 일단 그거는 가슴속에 담아두고 나를 봤어요. 두배 벡터 AP 더하기 내가 뭘본 거지? 너무 복잡해. 일단 수태. 일단 미루자고요, 저런 거는. 내가 시험 본 입장에서는 일단 얘는 확 들어오잖아. 얘는 확안 들어오잖아. 얘는 확 들어오잖아. 쉬운 것부터 보자고. 너부터 먼저 잠깐 모른 척, 모르쇠. 모르쇠하고 얘를 봤어요. 벡터 PB랑 벡터 PQ를 내적해서 음수다. 양수다, 음수다는 거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죠?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예각이냐, 둔각이냐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음수란 얘기는 둘이 둔각을 이룬다는 거죠. 벡터 PB는 고정된 거거든요. 그럼 원위의 점 Q에 대해서 벡터 PQ랑 내적해서 음수다, 둔각이다, PB랑 수직인 방향은 여기잖아, 여기, 그치? 그럼 이거 어느 쪽? 반대쪽. PQ는 요런 방향이 와야 된다. 즉, 그럼 Q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 위에 있다? 여기 A라는 점을 포함하지 않고 P라는 점을 포함하지 않고 여기 요 사이에 뭐가 온다? Q가 올 거다. 다의 조건을 해결했습니다. 모르쇠했던 나의 조건을 봐야 될것 같아요. 저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첫 번째 이야기. 원이잖아요? 원, 원, 원, 원. 그럼 원의 중심, 원점에 대해서 원위의 점으로 가는 벡터들은 죄다 반지름의 길이로 크기가 일정하거든. OQ도 반지름, OP에 OA, OB. 그럼 우리는 위치 벡터를 생각해 주자. 그래서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는 위치 벡터를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럼 편의상 그냥 쓰지 않고 말로만 할게요. OA, OB, OP, OQ를 각각 벡터 A, 벡터 B, 벡터 P, 벡터 Q라고 한번 이름을 불러볼게요. 그럼 저 녀석, 내가 되게 복잡한데, 저 녀석을 내가 위치 벡터로 표현해보자. 두 배의 벡터 AP라고 하는 녀석은 종점 P에서 종점 A를 빼준, 아, 시점 A를 빼준 거. 더하기 벡터 BQ는 종점 Q에서 시점 B를 빼준 거인 거죠. 그럼 여기서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두 배의 벡터 P, 그리고 플러스 벡터 Q, 그 다음 마이너스 두 배의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가 돼요. 그런데, 얘가 지름의 양끝점이거든, AB가. 그럼 얘랑, 벡터 A랑 벡터 B를 더해주면은 0벡터가 돼요. 둘이 반대 방향이고 크기 같으니까 더해버리면 0벡터가 돼버리거든. 그럼 여기서 벡터 A랑 벡터 B 하나 더한 거를 상쇄시켜버리면은 정리해주면 너는 두배 벡터 P 플러스 벡터 Q 마이너스 벡터 A로 정리가 됩니다. 두 번째도 보시면은 두 배의 벡터 BP는 벡터 P에서 벡터 B를 빼준 거고, 벡터 AQ는 벡터 Q에서 벡터 A를 빼준 거예요. 그럼 얘는 두 배의 벡터 P, 그 다음 플러스 벡터 Q, 마이너스 두 배의 벡터 B에 벡터 A를 빼준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벡터 A랑 벡터 B를 하나씩 더해주면 상쇄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벡터 B로 바로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에 우리는 뭘 하겠다? 크기를 계산을 해서 제곱을 해서 빼주겠다라는 지금 얘기잖아요. 그럼 제곱을 해주자. 그럼 이 녀석의 제곱은 우리가 3개짜리 4배의 벡터 P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벡터 Q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배의 벡터 P 내적 벡터 Q 마이너스 두 배의 벡터 Q 내적 벡터 A 마이너스 네 배의 벡터 P 내적 벡터 A가 되겠죠. 요 녀석의 제곱 맞죠? 제곱. 두배 요거 요거면 4. 두배 요거 요거면 마이너스 2. 두배 요거면 마이너스 4.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곱해주면은 네 배의 벡터 P의 크기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벡터 Q의 크기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에다가 두배 요거 해주게 되면은 네 배의 벡터 P에 벡터 Q를 내적을 해주고 두배 요거 요거 해주면은 두 배의 벡터 Q에 내적 벡터 B가 되고 두배 요거 요거 해주면은 마이너스 네 배의 벡터 P 내적 벡터 B가 되는 거죠. 근데 둘을 뭐할 거야? 뺄 거야. 와우, 너무 마음이 편해져서 갑자기 엄청 복잡했는데 똑같은 녀석이 쭉쭉쭉 있는데다가 심지어 벡터 A랑 벡터 B라고 하는 녀석의 크기는 반지름은 어때? 같단 말이지. 너랑 너도 같단 말이지. 너랑 너도 같아요. 그럼 줄줄이 빼주면 없어지고 지워지고 사라지고 날라가고 으아 빡! 끝! 으아! 다 사라져요. 그럼 죄다 사라지고 남는 건 여기만 남죠. 여기서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벡터 B에서 여기서 얘는 두 배의 벡터 Q에다가 여기서 여기를 빼주게 되면 벡터 B 빼기 벡터 A를 이렇게 내적해준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빼주면 4배의 벡터 P로 묶어주게 되면 여기서 여기를 빼주게 되면 내적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가 될 것이고 더하기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 벡터 B 빼기 벡터 A가 똑같이 있으니까 벡터 B 빼기 벡터 A로 이렇게 묶어주고 나면은 너라는 녀석은 두 배의 벡터 Q 내적, 아니, 플러스 네 배의 벡터 P가 되는데, 이 녀석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 160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쵸? 근데 일단 2랑 4가 있으니까, 아, 보기 싫어. 2 나눠버리자. 그럼 벡터 Q 더하기 두 배의 벡터 P는 80이라고까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 녀석의 벡터 B에서 벡터 A를 뺐다라고 하는 녀석은 벡터 AB거든요. 그럼 AB 내적 벡터 2 벡터 P 플러스 벡터 Q가 80이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정리한 것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식이 너무 복잡해. 이 식을 봤더니 이게 너무나 복잡한 거라. 근데 이게 원위의 점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들이니까 시점을 5라는 위치 벡터로 봐서 고민할 게 없는 거지. 그냥 뇌를 비우고 호록짝짝 계산한 거야. 그랬더니 없어지는 게 최하 생기고 여기까지 정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 결론만 가지고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다? 벡터 AB에다가 내적 두 배의 벡터 P 플러스 벡터 Q는 80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로 또 한번 들여다볼 건데 첫 번째, 자, 이 녀석을 해석하는 것의

0: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자체의 벡터의 덧셈을 가지고 기하적 해석을 할 겁니다. AB라는 벡터는 내가 잘 알고 있는 벡터거든. 크기가 10인 벡터예요. 그 녀석에다가 얘를 내적을 할 거야. 그럼 벡터 P의 두 배라면은 벡터 P는 요거였잖아. 그럼 요거를 몇 배를 해줘? 두 배로 늘려줘. 두 배로 늘려줘. 이게 벡터 P의 두 배야. 그 다음 벡터 Q가 여기 어딘가 있는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해서 이렇게 합벡터를 만든 거지. 그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두 배의 벡터 P 플러스 벡터 Q예요. 둘을 내적했을 때 80이래. 근데 이만큼의 길이가 10이니까 연장을 해버리면은 내적의 기하적 음이 수선의 발 내려주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그럼 여기서 여기 얘 5가 여기 있으니까 더한 요 벡터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됐을 때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될까? 80이 되려면 10 곱하기 8. 이만큼의 길이가 8이 돼야 되거든. 그쵸? 이 지점에서부터 수선의 발이 이렇게 내려졌을 때, 이렇게 내려졌을 때,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8이 돼야 되는데, 5에서 P까지,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살짝 내려봤어. 요만큼이 루트 10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것도 루트 10대 1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1이 나와요. 요만큼의 길이가 4가 나와요. 그러면 5에서 이 수선의 발까지 이렇게 4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두배 되는 지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요만큼이 4거든. 즉, 5에서 이만큼까지가 8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8이 되고 싶다며, 더한 벡터가. 그럼 더한 벡터에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냈을 때요 8이라는 지점에 떨어지려면은 OQ라는 벡터가 요렇게 수직으로 그려져서 이 합벡터를 그렸을 때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이 평행한 게 여기 오게 되면서 이 합벡타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그 수선의 발에 대해서 이렇게 8의 길이를 가져줘야 될 거라는 거죠. 즉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 이 Q라는 지점에 대해서 저 OQ라고 하는 녀석이 누구랑 수직이구나, AB랑 수직이구나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쉽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연습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보다 좀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다가갔을 법한 이야기는 얘는 아는 데잖아. P라는 벡터는 안다고요. Q라는 벡터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 궁금한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쟤를 그냥 전개를 해버려. AB에다가 두배 벡터 P를 내적해주고 AB에다가 Q를 내적을 해줬더니 80이래. 근데 내가 너를 알잖아. AB라는 벡터에다가 P라는 벡터를 내적해주면 아까 이 길이 4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10에다가 4가 되거든. 이 벡터의 길이는 10이고 요렇게 했을 때 수선의 발이 이게 4니까 내적은 10 곱하기 4가 돼서 두 배의 벡터 AB 내적 벡터 P에 대해서 얘가 40이거든. 곱해주면. 그럼 얘가 2를 곱해주면 80이거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AB랑 Q랑 내적을 했어. AB랑 Q랑 내적해서 0이라는 거는 수직이라는 얘기지. Q의 위치를 찾아낸 겁니다. 요렇게 우리가 Q의 위치를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보다 AP라는 벡터랑 AP라는 요 벡터랑 AQ라고 하는 요 벡터를 뭐 해줘라? 내적을 해줘라. 얘네가 이루는 각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래? 위치 벡터로 시작을 했으니까 위치 벡터로 끝을 보자라고 했을 때 벡터 P에서 벡터 A를 빼주게 되고 벡터 Q에서 벡터 A를 빼주게 되고 전개해주면 벡터 P와 벡터 Q를 내적을 해주고 마이너스 벡터 P와 벡터 A를 내적을 해주고 마이너스 벡터 Q와 벡터 A를 내적을 해주고 플러스 벡터 A의 크기에 제곱을 해주고 벡터 P랑 벡터 Q를 내적을 해버리게 되면은 벡터 P는 요렇게 벡터 Q는 요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얘는 이제 지저분하니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요렇게 지우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요렇게 보면은 P라는 지점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만큼의 길이가 4, 너의 길이가 5, 그럼 여기 길이는 3이거든. 그럼 벡터 OP랑 벡터 OQ를 내적을 해버리게 되면은 수선의 발 내렸을 때 너가 3이잖아. OQ랑 OP를 내적하는 거는 3 곱하기 5가 돼서 너는 15가 되거든요. P랑 A를 내적해. 벡터 P랑 벡터 A를 내적을 해. 그럼 5 곱하기 4에다가 둔각이니까 수선의 발 내리면은 5 곱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5, 4, 20이 돼버려. 벡터 Q랑 벡터 A는 서로 수직이니까 내적이 0이 돼버려.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은 25가 돼버려. 그럼 15 빼기 마이너스 20 더하기 25 해주면 이 녀석 얼마가 된다? 60이 된다. 라고 위치 벡터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뭐 이용할까요? 쿨하게 그냥 좌표 평면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죠. 야, X축, 너, Y축.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4와 3의 관계를 찾아주면 P라는 지점이 4,3이라는 거 알고, B라는 지점이 5,0라는 것도 알고, A라는 지점이 내가 -5,0라는 것도 알거든요. 그럼 QH를 내가 모르잖아. 그럼 Q의 좌표를 내가 뭐라고 두면은 X,Y라고 두면은 저 나라는 조건을 이 성분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다 해버리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배의 벡터 AP는 AP라고 하는 녀석은 X축의 방향 얼만큼? 9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간 벡터죠. 그 다음 벡터 BQ라고 하는 녀석은 BQ라고 하는 녀석은 X에서 O를 뺀 X-5,Y가 될 거예요. 이 녀석의 제곱에서 그 다음 두 배의 벡터 BP, 벡터 BP는 얼마예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그 다음 플러스 벡터 AQ는 X에서 마이너스 5를 빼주고 Y에서 제로를 빼주고 이걸 제곱이라는 거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너라는 녀석은 X-5에 18을 더해주면 X 플러스 13이 될 것이고 Y에서 6을 더해준 게 되겠죠? 이 녀석이 크게 제곱해서 이 녀석의 벡터는 X 플러스 5에서 2를 빼주니까 X 플러스 3이 되겠죠? 콤마 Y 플러스 6이 될 거예요. 크기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제곱은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이고 이거 제곱도 이거 제곱이니까 Y 플러스 6의 제곱이 사라져요. 그 X 플러스 13의 제곱에서 X 플러스 3의 제곱을 빼주면 되고 합차 공식을 이용해주게 되면은 X 플러스 13이랑 X 플러스 3을 한 번만 더 쓸까요? X 플러스 13의 제곱에서 X 플러스 3의 제곱을 빼주게 되면은 앞에 뒤에 더해주면은 뭐야? 2X 더하기 26. 그 다음에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주면은 10이 되겠죠? 요 녀석이 뭐다? 160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26이 아니라 16이죠. 16. 13과 3을 더해주니까. 그럼 10 나눠주면은 16이고, 이항시켜버리면 X가 제로가 나와요. 원 위의 점인데 X가 제로라고요. 얘 X 좌표가 제로라고요. Q가 바로 0,5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Q의 좌표 찾았으면, 벡터 AP라고 하는 녀석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9만큼 같고, 3만큼 같죠? 벡터 AP는 9,3이에요. 벡터 AQ는 X축방향 5만큼, Y축방향 5만큼 같죠? 그럼 얘는 5,5예요. 9, 5, 4, 15, 3, 5, 15, 60으로 훨씬 간편하게 답이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좌표 공간상에 놓고서 내가 그냥 때려 넣었더니 게임 끝이에요. 이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고, 이 문제에서는 얘가 훨씬 더 계산이 편했죠. 그 선생님, 좌표가 짱이네. 절대 아니라고요. 상황에 따라, 문제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떨 때는 얘가 훨씬 유리하고 직관적으로 빠르게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지금처럼 성분을 집어넣었더니 계산이 훨씬 편하고 쉬웠을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모든 걸다 연습을 해서 어떤 상황이어도 손쉽고 빠르게 풀수 있게끔 직관적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빨리 풀릴 거라는 것을 직관을 가질 수 있게끔 자꾸 연습을 하자는 거죠. 알겠죠? 해서 이외에서 선생님이 준비한 이야기 오늘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얘기했던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복습 안 하면 내 거예요. 여러분 거 돼야 되지. 복습해서 여러분 걸로 가져갑시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극적인 윤리와 사상의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 2강부터는 본격적인 주제와 개념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강에서는 좀 전체적인 그림을 봤다면 이제 2강부터 쫙 진행되는 동안에는 실제로 주제별로 출제가 되는 문항들을 볼 계획이고요. 그 문항들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복습 겸 포인트 알려드릴 겸 쫙 설명을 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제별 강의가 다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실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5회가 진행이 될 건데 여러분들이 미리 또 시간 맞춰 풀어보면서 실전력도 키워보고 우리 수능에 대한 대비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잘 따라오길 바라고 여러분들 이 2강을 보게 되면 제목에 옆에 이제 가로로 해서 1로 되어 있고요. 3강 보게 되면 2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이게 왜 구분되어 있을까? 인과 여러분들 유교와 인의 윤리라는 포인트가 크게 두 주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주제의 경우에는 공자, 맹자, 순자가 나오고요. 두 번째 주제의 경우에는 중국 유교 사상가 주희와 왕수인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평가원과 그리고 모의평가 문제들, 수능 문제를 풀게 되면 이 주제의 경우엔 구분되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능 완성에서도 좀 구분해서 개념도 확인해보고 이후에 문제도 나눠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구분해서 문항을 여러분들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잘 따라오면서 문제를 풀길 바라고요. 때로는 강의 시간을 조정하는 그런 이유로 이 주제 앞에 있는 주제를 뒤에 가서 풀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유연하게 사고하면서 왔다 갔다 강의를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준비됐죠? 오케이. 네, 첫 번째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더 극적인 수능 대표 문항 먼저 보겠습니다. 25학년도 수능 문제였습니다. 보게 되면 4컷 만화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봤었던 네, 1강 대표 문항과 형식이 유사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군지를 파악하고 답을 내리면 된다. 굉장히 간단한 요 포인트 다시 기억하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윤리와 사상에서 여러분들 윤리 사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문 속에 누군지에 대한 핵심 개념과 논리들이 쫙 넣으면서 사상가를 특정할 수 있도록 지문이 구성이 되고요. 그 지문과 더불어서 선지의 경우에는 연결된 내용들 혹은 사상가의 핵심 개념들이 출제가 됩니다. 유형이 조금 다를 뿐, 때로는 4컷 만화, 때로는 일반적인 지문, 때로는 비교 문항, 때로는 가상 편지, 이런 걸로 유형이 다를 뿐이지 전혀 막 우리가 헷갈리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파악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강조하는,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스승님,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선한가요라고 질문합니다. 만약에 선한가요라는 물음에서 그래, 선해라고 얘기했다면 맹자가 되겠죠, 그쵸? 아니야, 사람의 본성은 선과 악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면 성무선악설의 고자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의 본성은 선한가란 물음에 대해서 아니야, 악해라고 얘기한다면 순자가 되겠죠, 그쵸? 이 본성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누군지가 미리 딱 떠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바로 한번 두 번째 컷을 보겠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본성은 선한 거요? 아닌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욕망을 갖기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인 다툼이 생기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본성, 악한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성악설의 누구? 순자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이 다툼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사회적인 논란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현명한 군주, 성왕 혹은 선왕이 예를 만들어서 다스리면 다툼을 없앨 수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자가 강조했던 예에 대한 포인트까지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2강에서 배우게 될 공자, 맹자, 순자 관련된 대표 문제 유형으로 갖고 왔고요. 여러분들은 주어진 단서들을 통해서 뭐 본성에 대한 이야기, 그쵸? 혹은 이 중간중간 나오는 예에 대한 강조 포인트 아니면 맹자가 얘기했던 사단, 사덕 이런 포인트로 여러분들 떠올리면서 어떤 사상가지를 특정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선지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인위적인 노력으로 본성을 변화시켜 사회의 규범을 내면화해야 돼. 사회의 규범 여러분들 지금 예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 지금 뭐가 떠올라야 돼? 화성, 기위가 딱 떠올라야지, 그치?
본성을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이 악한 본성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를 통해서. 네. 스승과 법도를 통해서. 정답 몇 번? 바로 1번 체크가 돼야 되겠죠. 2번입니다. 만물의 근본 원리인 도를 따라 무위자연의 삶을 영위해야 돼, 누려야 돼. 바로 도가 사상이 되겠고요. 특히나 무위자연 강조하는 노자를 떠올리면 되겠죠. 3번입니다. 사회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해야 돼, 겸해를 말하고 있죠. 바로 묵자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

쾌락과 고통의 양극단을 떠나야 돼. 중도 수행을 해야 돼. 석가모니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아. 바로 구방심이라고 돼 있죠. 그쵸? 본성을 잘 길러 나가야 돼. 본성을 확충해야 돼. 왜? 5번의 사상가는 맹자기 때문에 여러분들, 맹자 입장에서는 선한 본성을 잘 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이 선한 마음, 선한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순자의 경우에는 이기적이고 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변화시켜야 되는데, 맹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선한 본성이니까 잘 길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도 한번 기억해 보면서 정답 1번인 거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 네컷만화 유형의 경우에는 실제로 아래에 있는 선지들을 도가나 불교나 다른 사상가를 이용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문제 빠르게 풀어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수능 출제 포인트입니다. 제가 3년치 이렇게 이 수능만 딱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먼저 24학년도 수능의 경우에는 공자와 맹자, 순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2강에서 푸는, 배우게 되는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쵸? 다음 이제 25학년도 수능의 경우에는 순자, 맹자, 장자가 나왔습니다. 장자는 여러분들 도가 사상가고요. 유교와 도가는 자주 비교되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 26학년도 수능의 경우에는 도가의 노자랑 맹자가 비교되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교랑 도가가 자주 비교되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출제 포인트의 경우에는 공자가 강조하고 있는 인을실현하는 방법, 효제 총서, 맹자와 순자가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 어렵게 말하면 여러분들 천관에 대한 이야기, 다음 이제 순자가 얘기하는 화성기유와 예, 맹자와 장자가 얘기하는 수양 방법, 다음 이제 26학년도 수능의 경우에는 노자의 상선 약수, 맹자의 성선설 포인트가 출제가 되었다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상을 배웠을 때, 사상가를 배웠을 때 나오는 핵심 개념들을 잘 활용해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능 완성 문제에는 실제로 이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 또한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풀면서 복습도 해보길,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핵심 구조 판서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져야 됩니다. 공자란 딱 사상가가 나왔을 때, 아, 그래, 공자가 강조했던 인과예가 딱 떠올라야 되고요. 공자가 말하는 인이라는 것의 특징, 존비 친소의 구별, 시비선악을 분별하는 사랑이라는 게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묵자가 얘기했었던, 야, 우리 엄마 아빠, 남의 엄마 아빠를 구분하니까 싸우는 거야. 우리나라 남의 나라를 구분하니까 싸우는 거야. 라고 했던 그 묵자의 관점. 묵자가 강조했던 겸해 포인트와 공자가 말했던 인이라는 게 비교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선지로 이렇게 나오면서 묵자가 이렇게 유교랑 가끔 문제 구성이 되면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주요한 사상가로 출제가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 내려와서 이제 공자가 여러분 강조했던 인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효제와 충서가 딱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미 개념 강의, 특강 강의에서 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공자가 그러면 강조했던 예가 나오죠. 그쵸? 예라는 건 외면적인 사회의 규범이고요. 특히 예라는 포인트를 순자가 잘 계승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라는 포인트를 두고 공자와 순자가 이렇게 같이 공통점으로 묶일 수 있고 나아가서 이 순자가 예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걸 복습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공자 여러분들 예입니다. 실천 방법, 일단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다음 이제 극기봉례를 강조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공자가 얘기했던 이상적인 모습, 성인과 군자입니다. 공자가 강조했던 여러분들 성인, 군자 혹은 도덕적인 인간의 모습은 이후에 맹자랑 순자 또한 계승합니다. 왜? 유교라는 여러분들, 유가라는 학파, 사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어가는 거예요. 그 이어가는 것 또한 기억을 해야 돼. 내려가서 이제 누구나 수양 통해서 성인 될수 있다는 것도 네,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숙이 아닌의 태도, 자기를 수양해서 남들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는 것도 연결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덕치를 강조합니다. 덕치 여러분들, 공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맹자 또한 덕치, 왕도정치 강조하고요. 순자 또한 여러분 덕치, 예치 얘기하게 됩니다. 순자 또한 왕도정치 또 얘기하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흐름 속에서 계승되고 전개되고 발전되는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비교심화해야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공자의 경우엔 대동사회를 강조했고요. 덕치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자할 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공자가 분명히 덕을 강조한 건 맞아요. 근데 가끔 몇몇 친구들은

공자가 덕을 강조했으니까 이 법이나 형벌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했구나, 아예 배제했구나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자가 여러분들 법령과 형벌보다 덕치를 강조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법령이나 형벌을 무시하고 배제한 건 아닙니다. 이번 수능 완성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내려가서 정명 여러분, 당연히 맹자순자 계승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3번의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한 것 또한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맹자순자 나옵니다. 여러분들 본성에서부터 비교가 딱 돼야 됩니다. 네. 본성에서 맹자는 성선설, 선한 본성 갖고 태어난다. 사단, 불인, 인지심 딱 떠올라야 됩니다. 나아가서 사단을 통해서 우리 네 가지 덕을 실현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측은수호 사양 12지심 무엇인지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의예지의 덕을 실현해야 된다는 거 강조했다는 것도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선한 본성을 우리가 잘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봤던 맹자의 관점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왕수인을 또 배우게 되면 왕수인의 경우에 또 정약용이란 경우에는 이런 맹자의 사상을 계승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거 또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적인 모습 수양을 통해서 대인과 대장부가 돼야 된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큰 뜻을 여러분들 펼치는 인과 예, 의 이런 것들 사덕을 실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포인트 맹자에서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사단을 확충, 존심 양성, 지비를 강조했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왕도 정치 강조합니다. 이번 문제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일정한 생계를 이 어진 군주가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쁜만 먹지 않도록 갖고 있는 선한 본성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교육을 통해서 인륜을 깨칠 수 있도록 맹자는 도와줘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9분. 성악설 여러분들 이기적인 본성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이 여러분들 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잘 눌러주고 잘 조절해줘야 됩니다. 순자의 관점에 따르면 본성을 냅두면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합니다. 욕망은 넘치는데 재화가 부족하거든. 그래서 이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하는 걸 싫어했던 성황과 선왕이 바로 예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예라는 건 우리 본성에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오히려 억지로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됐죠? 예라는 것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지문 속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욕구를 충족, 절제, 직분을 분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들 잠깐 이렇게 덧붙여 나온 포인트인데 이 앞에 있는 공자와 맹자, 그리고 순자가 바라보는 하늘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공자와 맹자의 경우에는 하늘을 인간의 도덕성과 연결지어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순자의 경우에는 뭔 소리야? 하늘과 사람의 예를 구분해야지. 야, 하늘은 자연현상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비교 포인트 또한 이번 수능 완성 지문 속에, 문제 속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이상적인 모습 여러분들 화성 기위 이야기하게 되고요. 예치라는 덕치를 강조했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순자, 맹자 둘다 왕도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정치가 나왔을 때 무조건 맹자로 막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본성에 대한 관점이라던가 왕도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 논리들을 보면서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공자, 맹자, 순자의 주요 포인트. 다음에 그럼 넘어가서 공맹순의 비교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강조점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원과 그쵸? 평가원 문제들, 6월, 9월 모의평가 수능 문제를 계속 보면서 지문들을 계속 접하면서 이 사람들이 강조했던 게 어떤 게좀 뉘앙스라던가 이런 게 다른지를 많이 보고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공지사항에 이제 작년 수능 문제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 지문들과 선지들을 쫙 한번 정리해 볼 계획입니다.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들 활용해서 많이 보길 바라고요. 주변에 윤리와 사상이나 생활관리를 공부하는 친구가 있으면 다 같이 모여서 한번 퀴즈도 내보고 여러분들 이야기도 해보고 스터디도 만들어보고 공부하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고3 때 은근 친구들과 그렇게 같이 막 장난치듯 공부하는 게 수능에 도움이 될 때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사실 그쵸? 쉬기 바쁘고 또 힘들고 지치겠지만 우리가 쉬는 시간까지 잘 활용해서 공부를 또 한다면 그만큼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힘내서 네. 화이팅하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게 뭔가 교사와 강사로서 공부는 하라고 이제 또 해야 되겠고 때로는 또 공부하는 것만 보면 또좀 딱하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한데 여러분들 우리 수능 딱 준비할 때까지만 여러분들 정말 나중에 그 대학생 그 캠퍼스 생활 여러분들 그걸 딱 꿈꾸기 전까지만

실현하기 전까지만 조금만 더 힘내고 노력하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저 또한 같이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공자 여러분들 맹자 순자 본성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공자의 경우에는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관련 이제 언급이 적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고요. 주된 포인트는 여러분 보통 이제 맹자와 순자의 구분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성선설의 맹자, 성악설의 순자 비교 포인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서양 관련돼서 극기봉래 사단학충 화성기 여러분 기억하면 되는데 특히 맹자랑 순자가 구분되는 포인트를 잘 기억해야 돼요. 본성과 소양이 연결되는 포인트 또한 잘 기억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공통점 여러분들 분명히 유교를 지금 유교 사상가들이기 때문에 공통된 포인트가 있어. 도덕적인 인간 되자, 도덕적인 사회 만들자, 그를 위해 수양하자, 그를 위해 덕에 따른 통치를 하자라는 게 공통적인 포인트로 출제가 됩니다. 이번 수능 완성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자주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내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쫙 한번 이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항을 풀어보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실제로 어떻게 출제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갈게요. 네, 다음 가상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금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라고 묻고 있지만 당연히 공자, 맹자, 순자에 대한 지금 주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공맹선 중에 하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기출 문제를 풀게 되면 그때는 공맹순 플러스 노자, 장자 플러스 석가모니까지 고대 동양 사상가로 묶인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굴까? 군자는 덕을 품어 백성을 위하지만 소인은 당과 이익만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군자랑 소인에 대한 구분이 나와 있고요. 덕을 품어 백성을 위한다란 표현까지 나와 있습니다. 덕으로 다스리는 건 여러분들 덕치를 떠올리면 돼요.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어도 모든 별들이 북극성으로 향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덕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면 마치 다른 별들이 북극성을 향해 도는 것처럼 그 덕에 따라 통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존경하고 배우고 따를 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군주가 스스로 바르면 백성들은 저절로 그를 본받게 돼. 군주가 모범이 된다면, 도덕적인 모범이 될수 있다면 백성들도 잘 따라오게 될 거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형벌과 법으로만 다스리게 되면 백성들은 형벌을 피하는데 급급할 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여러분 포인트. 형벌과 법으로만 다스리면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뭐가 또 필요해? 덕에 따른 통치가 필요하다라고 뒤에 바로 나오게 되겠죠, 그쵸? 네, 그러나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써 다스리면 네, 빨간 펜, 덕치, 예치 여러분들, 그쵸? 백성은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잘못을 고쳐 바른 길을 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형벌과 법으로만 다스렸을 때는 사람들이, 네, 그쵸? 사람들이 여러분들 형벌을 피하려고만 막 급해. 심지어 걸리게 되면 아우 내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덕에 따라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면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아우 내가 인간답지 못했어. 내가 부끄러워 이렇게 할줄 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덕치를 강조하고 있는 공자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것이 나라를 오래 편안히 하는 길이니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덕치를 강조하고 있다. 누구다? 공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특히나 이제 이 북극성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공자 논어에서 많이 봤던 비유를 통해서 공자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지문들을 보면서 아, 공자가 지금 얘기하는 덕치에 대한 포인트 이렇게 지금 소개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사상가를 모를 땐 여러분들 내려가서 선지를 보면서 다시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네,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통치자는 덕치에 힘쓰고 형벌의 시행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 덕치에 힘쓰는 거 여러분들 맞아요? 맞아 여러분들. 근데 뒤에가 틀렸어. 형벌의 시행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네, 1번 별표.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포인트. 덕치를 강조한 건 맞아. 그런데 형벌과 법령으로 다스리는 걸 아예 그냥 배제한 건 아니다. 중심이 되는 게 덕치인 거지 형벌과 법령에 대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다.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한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개념을 정리할 때도 이렇게 이제 썼죠. 네. 이렇게 부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중심이 형벌과 법령이 아닌 덕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지, 형벌과 법령을 배제하라는 건 아니다. 됐죠?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제 2번입니다. 통치자는 사적 감정을 버리고 법만을 기준으로 통치해야 된다. 삐 아니야. 지금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그치? 3번. 통치자는 덕과 예의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백성들을 교화해야 돼. 청답버릇으로 보면 3번 되겠죠. 위에 나와 있는 비유와도 바로 연결됩니다. 통치자가 덕에 따라 통치해야 돼. 백성들에게 모범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 3번 체크. 다음 4번입니다. 통치자는 재화 분배의 형평성이 아니라 재화의 부족을 근심해야 돼. 삐. 아까 개념에 나왔던 포인트, 분배의 형평성을 오히려 공자는 강조합니다. 재화가 부족한 게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게 문제다라고 공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5번. 통치자는 백성이 본성에 따라 살아가도록 아무런 규범도 세워서는 안 된다. 삐. 네. 당시 혼란스러운 춘추 시대. 공자의 경우엔 분명히 예라고 하는 사회 질서 규범을 제시한다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돼요. 정답 바로 여러분들, 3번 체크. 됐죠? 다음 문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의 경우 여러분들, 고대 동양 사상가 갑과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갑과을이 나왔으니까 지금 비교되는 문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만 딱 골라보도록 할게요. 갑부터. 인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이고, 의라는 것은 사람의 길이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유명한 구절이에요. 네. 맹자가 얘기했던 유명한 구절. 인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라는 건 사람의 길이다. 인과한 다음은 여러분들, 우리가 편안하게 거처할 수 있는 집과 같은 거고요. 의로움이라는 건 우리가 가야 될 길과 같은 거예요. 네. 그 인과 이에 대한 비유도 기억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찾을 줄을 모르니 슬프다. 사람은 닭과 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을 알지만 마음을 잃고서는 찾을 줄을 모른다. 닭과 개를 잃어버렸을 때막 동네방네 막 다니면서 우리 강아지 어디 있어? 우리 닭 어디 있어? 이렇게 막 얘기하고 찾는데 자신의 선한 마음, 선한 본성들을 잃어버렸을 때는 막상 찾을 줄을 모른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선한 본성과 선한 마음 또한 잘 지켜야 돼. 잃어버리면 찾을 줄 알아야 돼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학문의 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거다. 잃어버린 마음 여러분들, 방심. 그 마음을 찾는 거, 구방심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방심이라고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야 돼. 선한 본성, 선한 마음을 찾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들,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때로는 이 감각적인 욕구, 때로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선한 마음, 선한 본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맹자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마. 너의 선한 마음, 선한 본성 찾아야 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갑은 여러분 누구? 바로 맹자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조잉. 네, 두 번째로 을입니다. 얘는 어디서 생겨났는가? 사람은 태어나면서 욕망을 갖고 있으니 바라면서 얻지 못하면 구하고 한계가 없으면 다투게 되어 어지럽고 곤궁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하면서 욕망을 방치하게 되면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왕은 혹은 성왕은 이를 막기 위해 예의를 만들었고요. 욕망을 조절, 욕망을 채워주고 욕망이 물건에 궁해지지 않도록 물건은 욕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서 두 가지가 서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여러분 떠올라야 돼? 바로 순자가 딱 떠올라야 돼요. 순자가 여러분 얘기했던 얘의 기능과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제가 순자를 항상 얘기할 때마다 강조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제시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한달 정도를 막 굶주린 우리 학급에 피자가 딱한판온 거예요. 만약에 얘가 없다면 사람들은 막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들 막, 김상건 이거 보고 막 비켜해가지고 막 피자를 막 먹기 위해 난리를 칠 거예요. 그쵸? 저 또한 이제 지지 않기 위해 막 싸우겠지, 그치? 근데 그렇게 되면 이 피자가 과연 정말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아마 몇몇의 강한 친구들에 의해서 아니면은 막 싸움 속에서 막 오히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순자에 따르면 이 선왕과 여러분 성왕이 예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분시켜 준 거예요. 피자 한 판이 딱 왔을 때막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야 상건아 얘들아 들어봐 너희들 피자 이렇게 분별하자 우리가 요 정도는 누가 요 정도는 누가 요 정도는 누가 해서 우리 골고루 나눠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막다 먹을 순 없겠지만 분명히 자기 부분을 먹으면서 욕구를 채울 수 있을 거고요.
욕구를 조절할 수 있을 거고요.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화합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나아가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피자를 또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겠지, 그치? 그런 맥락들을 기억해 보면서 순자가 얘기했던 예의 포인트 정리하고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갑과 을 확인했으니까 우리 한번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 마음 안에서 사단을 형성해야 된다. 도덕적 실천 얘기했고 마음 안에 사단 얘기했어. 오케이, 좋아. 기억 동그라미. 맞아요, 여러분. 틀렸죠, 그렇죠? 왜 틀렸죠? 요 단어, 이 단어에 신경 써야 돼. 실제로 많은 기출에서 나왔던 포인트예요. 어떤 단어? 형성 X치면 되겠습니다. 사단이라는 건 여러분들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태어난 거야. 만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미 주어진 거야. 따라서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타고난 거야. 기억은 틀렸다고 지워줘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억이 헷갈리고 어려웠다면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잡았으니까 됐습니다. 수능 때 맞추면 됩니다. 네, 괜히 막 걱정하지 말고 이제라도 배웠으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호연지기를 갖추지 않고 의로움을 쌓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단 호연지기 나왔고 의로움을 여러분 쌓는다. 집의가 나왔습니다. 맹자가 말했던 포인트가 지금 다 나왔어. 니은 맞나?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니은은 삐 틀렸습니다. 네, 왜 틀렸냐 여러분들. 맹자의 관점에 따르면 의로운 일을 반복하는 집의를 통해서 우리가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호연지기를 갖추지 않고 의로움을 쌓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야. 우리는 오히려 지비를 통해서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선후관계를 굉장히 묘하게 꼬아놔서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니은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우리가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지비를 수양하는 건데 호연지기를 갖추지 않고는 지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되죠? 정답 디귿과 리을 몇 번? 몇 번에 위치했을까? 네, 3번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디귿, 리을도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디귿입니다. 얘는 인간의 욕망을 조절하는 기준이자 욕망 충족의 한계를 제시한다. 욕망을 여러분들 조절하게 해줍니다. 상관없어 요만큼만 먹어. 네. 그리고 요만큼만 먹으면서 저는 원래 아까 막 그런 전쟁 상태에서는 못 먹었을지 모르는 그 피자 한 조각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욕망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고 나아가서 욕망을 충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욕망 조절하는 기준이자 얘라는 것은 욕망 충족의 한계를 제시한다. 네, 여기 특히나 욕망의 다시 얘의 기능과 여러분들 연결해서 디귿 선지를 보길 바라겠습니다. 네, 디귿은 순자에게 있어서 좋은 선지, 따라서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리을입니다. 갑과 을입니다. 얘는 이상적인 인간과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다. 유교 사상가들, 맹자, 순자, 도덕적인 인간, 도덕적인 사회를 실현하는데 얘라는 건 필요하죠, 그쵸? 따라서 리을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리을 여러분들 또 별표 또한 치길 바라고요. 리을의 경우에는 유교에 있는 여러분들 공자까지 들어가서 공맹순 다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능 완성, 수능 특강 보면서 계속 비교하는 공통점, 차이점을 보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 업그레이드를 같이 화이팅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정답 디글리 3번 체크. 다음 문제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도를 이룬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도를 이룬 자. 우리 지금 왕도 정치가 딱 떠올라야 돼요. 네. 왕도 정치. 왕자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죽인다 해도 원망하지 않고 생활을 풍족하게 해줘도 왕의 공을 어기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날마다 선한 쪽으로 나아가도 그렇게 해주는 자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왕도 정치를 여러분 실현한 사람의 백성은 자연스럽게 선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자연스럽게 감화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군자 포인트. 지나가는 곳마다 교화되고요. 머물러 있는 곳마다 신묘하여 위아래와 위아래가 천지와 더불어 함께 흐르니 어찌 조금 돕는 것이라고 하겠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도 정치하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선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감화되어 그렇게 선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요 내용을 보고 딱 맹자라고 딱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왕도 정치 자

나왔습니다. 오케이. 맹자 이제 바로 연결이 가능하겠죠. 네. 첫 번째 왕도 정치만 나왔을 때는 이거 긴가민가 했는데 우리가 두 번째 항상 보장 나오니까 맹자라는 걸딱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두 번째 지문 또한 중요합니다. 왜? 봐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반 백성을 떠올리면서 일반 백성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생업, 항산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 항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당장 내가 너무 배고프고 우리 가족들이 막 굶주리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나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이 선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어진 군주의 경우에는 항산을 보장시켜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일반 백성들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딱 정리가 되지, 여러분들? 오케이. 항산을 보장해줘야 돼, 일반 백성들은. 그게 왕도 정치의 시작이기도 해요. 됐죠? 근데 여기서 제가 왜 계속 얘기하냐면, 이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일반 백성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선빈 좀 달라요. 열심히 자기 수양하고 인격을 갖춘 이 군자와 선비와 같은 여러분 존재의 경우에는 배가 아무리 고파도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배가 아무리 고파도 자기의 선한 본성을, 선한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일반 백성과 이 선비의 차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진 군주라면 누구의 포커스를 맞추고 다스려야 될까? 백성들이 포커스가 아니라 선비가 포커스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들아, 항산이 보장이 안 돼도 너희들 항심 유지해야지. 선한 본성 유지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이 너무나 괴로운 상태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야, 선비라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기 어려워. 야, 어진 군주. 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해서, 일반적인 백성들 생각해서 항상 보장해줘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포인트까지 여러분들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요 가로친 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또 선지로도 활용되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크해서 보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맹자가 생각했을 때 선비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 연결 가능해요. 알겠죠, 여러분들? 나가서 이제 플러스 이제 우리가 좀 배움의 단계가 좀 깊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자의 경우에는 또 생활과 윤리에서도 언급되는 부분이야. 사생취라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의로움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 선비의 자세랑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제 내려가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입니다. 도덕교범을 버리고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삐! 도덕교범 버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2번, 성황의 교화를 거쳐서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다. 순자가 딱 떠오르지, 그치? 2번 여러분들 순자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순자가 얘기했던 화성기위 체크. 3번입니다.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통치 방법은 상과 벌. 삐! 지금 맹자 또한 왕도 정치 덕에 의한 통치를 말하고 있다. 됐죠? 4번, 군주의 덕을 통해서 백성을 감화하여 왕도를 실현할 수 있다. 정답 바로 4번 되겠죠. 군주의 덕을 통해서 백성을 감화시켜야 돼. 첫 번째 지문과 연결되죠, 그렇죠? 두 번째, 왕도를 실현해야 돼. 왕도 정치랑 연결되죠. 그를 위해선 항산을 보장해야 돼. 바로 연결되죠. 네, 정답 바로 4번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군주는 백성의 도덕심을 형성하기 위해 삐! 뭔 소리야? 분명히 백성은 선한 본성, 선한 마음 갖고 태어나는데. 타고났는데 무슨 형성이야, 그치? 따라서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뒤에 항산 보장은 맞지만 앞에 있는 형성에서 포인트가 틀렸다라는 걸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여러분들, 네, 4번 체크하시면 돼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들 플러스로 이 맹자가 얘기하는 왕도 정치가 나올 때마다 또 언급되는 포인트가 있어. 왕도 정치 여러분 시작은 항산 보장 맞습니다. 그렇죠? 잠깐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분명히 맹자가 얘기했던 왕도 정치의 시작은 항산의 보장이에요. 그럼 완성을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될까? 네. 교육을 통해 여러분들 인륜을 깨우치게 도와줘야 됩니다. 백성들이 인간다움의 도리를 알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육을 통해 인륜을 깨우치는 건데 좀 줄여서 인륜을 교육한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맹자에 따르면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됐죠? 오케이. 가끔 가다가 막
항산의 보장이 왕도 정치의 완성이다라는 식의 뉘앙스의 선지가 있어?

그거 틀렸어. 알겠죠? 왕조 정치를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선 인륜을 교육해야 돼. 이건 좀 심화 포인트. 네. 분명히 항산도 보장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시작이고 완성을 위해선 인륜 교육 필요하다. 됐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여러분들. 네. 고대 동양 사상과 각거리 모두가 질문에 바르게 네, 답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극진히 하면 그 본성을 알게 되고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 네.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본성을 알게 되고 하늘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성과 지금 하늘을 연결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마음을 지켜서 우리가 본성을 기르는 것이 곧 하늘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며 몸을 닦아 천명을 기다리는 것이 명을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갑은 여러분들 맹자가 되겠습니다. 맹자가 출제될 때 자주 언급되는 포인트, 네, 지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을입니다. 본성이란 하늘로부터 타고난 것이어서 배워서 행하게 될수 없는 것이며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거야. 배워서 행할 수 있고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자기라고 하니 이것이 본성과 자기의 구분이야. 자식이 부모에게 사양하고 아우가 형에게 사양하는 것은 모두 본성에 어긋나는 거야. 본성은 이기적이야. 악한 본성이야. 나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스승과 법도를 통해서 한 글자 여러분들 예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는 이제 사양할 줄 알게 되고 양보할 줄 알게 되는 선한 행동을 할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성은 이기적이고 악해. 그런데 우리가 예에 대한 예를 통한 교화를 통해서 우린 분명히 선한 행동을 할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자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자가 얘기했던 화성 기위랑 연결. 두 번째 여러분들 바로 순자가 되겠습니다. 맹자 순자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로서 다스리는 것은 타고난 본성을 거스르는 것인가? 어때요? 맹자 여러분 따르면 예로서 다스리는 건 타고난 본성을 거스르는 게 아니죠. 네. 따라서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노가 되겠습니다. 맹자에게 노. 바로 지워주면 됩니다. 2번입니다.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인가? 네. 순자 여러분 분명히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맹자 또한 마찬가지. 이거 둘다 예스인데? 정답 몇 번? 바로 2번 되겠죠. 그쵸?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모두의 여러분 공통점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좋겠을 선지가 잘 출제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맹자랑 순자 본성에 대한 관점은 다르지만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는 점은 공통점으로 묶입니다. 정답 2번 체크.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성인과 일반 백성은 모두 동일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가? 둘다 예스입니다. 무슨 소리야? 다음 여러분들 4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을 갖고 태어나는가? 둘다 예스지, 그치, 여러분들. 네. 따라서 틀렸죠? 네. 둘다 예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하늘을 인륜의 모범으로 삼아 인위의 덕을 실현해야 되는가? 맹자에게 여러분들 예스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5번도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확실하게 예스인 부분, 노인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다음 이제 5번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5번. 고대 동양 사상가 각각을 모두 부정의 답을 할 질문을 고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다 노, 노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늘이 내리는 벼슬이 있고 사람이 주는 벼슬이 있다. 인의와 중신을 행하고 선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늘이 내린 벼슬이고 공경대부와 같은 이런 직위는 사람이 주는 벼슬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벼슬을 닦아서 사람이 주는 벼슬을 구하고, 사람이 주는 벼슬을 얻어서는 정작 하늘이 내린 벼슬을 버리니, 이는 매우 잘못된 것으로 끝내는 망할 따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하늘과 도덕성을 연결 지으면서 하늘이 내린 벼슬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사상가. 누구? 바로 맹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을입니다. 하늘의 운행에는 일정한 법도가 있습니다. 일정한 법칙이 있어. 이을 여러분들 물결친 부분 중요합니다. 밑에 이제 선지 포인트에 나올 거예요. 요임금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걸임금 때문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야. 네. 훌륭한 임금 때문에 하늘에 여러분들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임금 때문에 그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하늘의 운행에는 그 일정한 법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늘의 운행에 다스림으로 호응하면 길하고 어지러움으로 호응하면 흉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사람의 구분, 천인, 지분이라고 써 있습니다. 밝으면 그를 지극한 사람 여러분들 두 글자 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인. 잘 보이죠? 네. 네, 지인.

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스탑. 네. 지인이란 여러분 표현은 장자, 도가의 장자가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인이라는 표현을 장자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순자 또한 하늘과 사람의 구분, 천인 지분에 밝으며 곧 그를 지극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인 나왔을 때 그냥 무작정 장자라고 생각하고 덤비시면 안 돼요. 순자 또한 지인을 말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지극한 사람. 네. 하늘에는 계절에 따른 변화가 있고요. 땅에는 여러 가지 생산물이 있으며 사람에게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을은 바로 순자가 되겠습니다. 천인 지분을 제시했고요. 하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했습니다.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이 부여한 마음을 되찾아야 성인이 될수 있는가? 맹자에게 여러분들 예스가 되겠죠. 근데 맹자가 지금 예스가 나왔어? 절대 정답이 될수 없겠죠. 2번입니다. 하늘은 인간의 기륭화복에 관여하지 않는 자연 현상인가? 순자가 여러분 생각했을 때 하늘이 여러분들, 하늘은 인간에게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이에요. 인간이 잘한다고 막 복을 주고 못한다고 벌을 주는 존재가 아니야. 따라서 이두 번째 2번 선지의 경우에는 순자에게 예스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다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순자는 천인 지분의 관점에서 하늘을 자연현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돼요. 3번, 하늘은 일정한 법칙 없이 움직이는 무의한 존재인가? 삐, 삐, 둘다 틀렸습니다. 맹자에게도 여러분들 노, 순자에게도 바로 노가 되겠습니다. 특히 순자가 지금 얘기하는 을의 첫 번째 물결을 보세요. 분명히 하늘의 운행에는 일정한 법도가 있습니다. 일정한 법칙 없이 움직이는 무의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3번은 둘다 노라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네,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맹자 또한 하늘이 일정한 법칙 없이 움직이는 무의한 존재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 4번입니다. 하늘의 명령에 따라 인간은 인위의 덕을 실현해야 되는가? 맹자에게 여러분들 예스가 나오고 있죠, 그쵸? 네, 갑에게 예스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5번입니다. 하늘을 도덕의 근거로 삼아 사회 질서의 기준을 확립해야 되는가? 맹자에게 지금 또 예스가 나오고 있죠, 그쵸? 따라서 5번 또한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두 긍정, 모두 부정의 답을 묻는 질문이 나오게 되면 한 사람에게라도 확실히 반대가 나왔을 땐 정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풀었던 문제의 선지를 통해서 이 맹자랑 순자가 갖고 있는 각각의 하늘에 대한 생각, 관점들 다시 복습하고 정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워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좌절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답 3번 체크. 다음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 갑과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불인 인지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선설 얘기할 때그 단서로 말했던 사단과 불인 인지심 딱 기억나야 되겠죠? 지금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가 우물로 기어가는 것을 본다면 모두 놀라고 측은히하는 마음을 갖게 될 거야. 측은지심 딱 떠올라야 되겠죠?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 소지심은 의의 단서,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 시비지심은 지혜의 단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맹자가 이야기했던 불인 인지심, 사단, 사덕 언급이 잘돼 있습니다. 답은 바로 맹자. 성선설. 됐죠? 두 번째 여러분들, 을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해. 이를 그대로 두면 다툼이 생겨. 사양함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를 그대로 두면 서로 해치게 되어 충신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승과 법도에 의한 교화와 예의를 통한 교도가 있어야 서로 사양하게 되고 다스려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자 여러분 따르면 분명히 사양지심과 예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태어난 거예요. 선천적인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순자의 관점에 따르면 그 예라는 건 우리가 배워서야, 우리가 이 스승과 법도를 통해서야, 혹은 예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야 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양이라는 포인트를 두고도 이 맹자랑 순자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걸잘 보여주고 있는 지문입니다. 네, 굉장히 재밌고 좋은 지문. 그렇죠? 사양하는 마음은 맹자에게는 이미 갖고 태어나는 거. 순자에게는 배워야 우리가 할수 있는 거. 그렇죠? 이렇게 교도하고 교화해야 할수 있는 게 사양이다라는 걸 연결지어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얘들아,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악한 행위를 할수 있다.
1번.

맞아, 틀려. 맹자한테 악한 행위를 할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맹자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감각적인 욕구 혹은 환경에 의해서 나쁜 행동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따라서 1번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타고난 마음은 도덕적인 삶과 정체의 기반이 될수 있다. 우리의 타고난 선한 마음은 분명히 도덕적인 삶과 정체의 기반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진군진 여러분들, 그런 타고난 선한 마음에 기반해서 다스려야 된다라고도 얘기하게 됩니다. 왕도 정치 연결 지으시면 돼요. 3번입니다. 예로서 사람들은 성정을 교화하고 재화를 분배해야 된다. 이 예를 통해 사람들의 악한 본성, 이기적인 본성을 교화시켜야 되고, 나아가서 그쵸? 재화를 우리가 잘 분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자가 얘기했던 예의 기능과 연결하면 되고요. 나아가서 아까 피자를 나누는 것과 연결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학문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 B 틀렸습니다. 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순자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선을 인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과 법도에 의해서 예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을 때 선한 행동을 할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됐죠? 정답 바로 몇 번? 4번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자에 따르면 누구나 인의를 알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나아가서 어떤 책에 근거하게 되면 인의 법정을 알수 있는 자질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교화를 통해서, 교도를 통해서 선해질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 4번인 거, 네, 체크.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식욕과 같이 타고난 자연스러운 욕구를 우리가 다스려야 돼. 네, 맹자와 순자 모두의 공통점으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공통점이기 때문에 별표 치고 다시 한번 체크하길 바라고요. 나중에 벤 다이어그램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둘의 공통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지다라는 것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마지막 여러분들 기출 문제에서 제가 선지들을 갖고 왔습니다. OX 퀴즈 한번 풀어보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후기에 남기길 바라겠습니다. 이강 또한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유종훈입니다. 딱 화면을 보는데 있잖아, 얘들아. 여기 그 캐릭터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나만 그렇게 느껴지니? 캐릭터 되게 귀엽지 않아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약간 좀제 취향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런 키링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달고 다니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요, 여러분들, 이강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이요,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로 많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부분도 아닙니다. 틀려선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또 핵심 개념이 있으니까요. 좀 알아보고 가보도록 해봅시다. 알겠죠? 자, 부분적으로만 볼게요. 부분적으로만. 여러분들 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전통적인 국토 인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니? 라고 한다면요. 딱이 지리지 부분이에요. 지리지가 제일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GIS.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둘이 합쳐져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영역하고 합쳐져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래서 항상 핵심을 좀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핵심 개념들을. 관찬 지리지, 사찬 지리지,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조선 전기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냥 국가가 편찬한 거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주도. 그치? 왜? 통치해야 되잖아. 조선 건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통치해야 되잖아. 세금 걷어야 되잖아. 그럼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잖아. 너무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찾기 쉽게 그 지역을 찾았을 때 바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백과사전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반면 사찬지리지 우리 딱 하나만 배우죠. 택리지 딱 요거 제일 많이 나오죠. 그쵸? 도로고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조선 후기에 제작됐고요. 실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국가 주도로 만들기보다는 개인이 주도해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실제 도움되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것들, 그렇지? 그래서 개인한테 살기 좋은 곳을 잘 살기 좋은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책이 바로 택리지잖아요. 그렇죠? 네, 설명식으로 서술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 그나마 좀 헷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뭐가 더 주관적이에요? 이거 은근 많이 헷갈려져라, 은근. 뭐가 더 주관적이냐면은 의외로 사찬지리지가 더 주관적입니다. 왜? 개인이 썼잖아. 개인이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썼잖아.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택리지가 설명식으로 쓰여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주관적으로 쓰여있지. 본인의 생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여져 있었잖아요. 반면 관찬지리지는요, 의외로 팩트를 중심으로 써져 있을 수밖에 없어. 왜? 아니, 세금 걷어야 되는데 막 과장해서 할 수가 없잖아. 딱 중요한 거, 여기 몇명 사는지, 세금 뭐 걷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어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최대한 그대로 쓰려고 했겠죠. 어떻게 보면 더 객관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 게, 실학이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아, 뭐 일부는 맞죠. 근데 지리지에서는 꼭 그렇게 들어맞진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외웠을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틀리는 거죠. 근데 이해했을 때는, 아, 절대 틀릴 일이 없는데. 그치? 자, 이것도 신증, 동국, 여지성남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하지만 세종실록 지리지도 가끔씩 출제가 되죠. 둘의 차이점?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신증, 동국, 여지성남은 앞에 뭔가 좀 주제가 있는 느낌. 그러니까 뭐 건지 연역 무엇인지, 산천 무엇인지 뭐 이렇게 앞에서 명확하게 쓰여 있다면은 세종실록 지리지는 그렇게 쓰여진 않죠. 그냥 마치 그냥 멀리서 보면은 서술식으로 써져 있는 것 같아. 줄줄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자세히 보면은 그 순서가 모두 똑같아요. 그 지역의 뭐 역사라든지 몇 명이 사는지, 그치? 뭐 이런 것들이 똑같이 각 지역마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이게 똑같이 서술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백과사전식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의외로 좀 찾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굉장히 쉬워요. 알겠죠? 쉬워.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택리지에서 또 중요했던 부분이 뭐였어? 팔도 총론, 복거 총론. 복거 총론 중에서도 지리, 생리, 인심, 산수. 특히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해요? 라고 한다면은 생리하고 인심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지리는 이제 풍수지리고 산수는 이제 경치가 좋은 곳, 이런 곳 많이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생리, 인심.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생리를 원래 경제적으로 유리한 곳이라고 한다면은 항상 뭐만 물어봤었어, 우리가? 항상 뭘 자주 물어봤었냐면은 첫 번째, 비옥하냐?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냐? 그치?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 비옥하냐? 땅이 비옥하냐? 비옥 정도를 물어봤었는데요. 최근 모의 평가였을 거예요. 9월인지 6월인지 아무튼 모의 평가였는데 이렇게 언급이 됐지. 어떻게 언급이 됐어? 물자 교류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물자 교류.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제 농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자가 교류가 되어도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가 있잖아. 꼭 농사만 잘 되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구나라는 그런 포인트만 좀 짚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지? 할 만하잖아 충분히. 자, 뭐, 요 정도만 짚고 넘어가고요. 지리 정보. 잘 나오진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뭘 많이 헷갈려 하냐면은, 분명히 개념 정리를 했는데도 별로 와닿지가 않나 봐. 뭐가? 이 공간 정보가요. 그러니까 속성 정보, 관계 정보는 여러분들이 좀잘 파악을 하는데, 공간 정보를 의외로 많이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공간 정보는요, 위치, 형태,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치, 형태. 특히 그 위치에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요. 경위도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경위도야. 위도와 경도를 가장 많이 물어봐. 그래서 위도와 경도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위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구나. 그치? 근데 여러분들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바로 이 형태 부분이지. 형태는 이게 기출이거든요. 기출에서 이제 어떻게 언급이 됐었냐면은 점과
선과 면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딱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 공간을 표현할 때 점과 선과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아, 여러분들이 보는 그 공간도 점과 선과 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니? 아, 제 앞에 있는 그런 모니터, 제 앞에 있는 카메라도요. 점과 선과 면으로 표현할 수 있을걸? 물론 색칠 안 한다는 가정하에. 그렇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 어플을 켜서 지도를 딱 보면은, 아, 도로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 도로. 도로 이렇게 두 줄로 표현되어 있잖아. 선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치? 건물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 건물 막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니? 막큰 건물? 면으로서 표현되어 있잖아. 강. 선으로서 표현되어 있잖아. 그치? 그리고 또 멀리서 보면 또 점으로서 표현되기도 해요. 이게 바로 점선면이야,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지도 어플에 나타나는 게, 형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 및 형태. 딱 요게 바로 공간 정보입니다. 그 공간을 나타내는 거.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공부는요, 명확하게 해야 될거 명확하게 해야 돼. 알겠지? 자주 나오지 않더라도. 이제 나머지는 쉽죠. 뭐 인문 자연적인 특성이라든지 관계 정보는 꼭 다른 장소, 다른 공간하고 이렇게 연결 정도를 말하는 거니까 관계가 나타나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되죠. 그치? 그래서 지리 정보 세 가지입니다. 딱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여기 문제에서 원래 항상 나왔거든요. 원래 항상 나왔는데 아, 이 문제가 안 나오더라고. 어떤 문제? GIS 문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의외였어요. GIS 문제가 왜 생략되었지? 원래 GIS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그런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좀 지리지보다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인데 왜안 나왔지? 약간 이런 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꿀팁을 좀 미리 알려드리고 가면은 사실 아는 친구들은 알 거야. 아는 친구들은 알 텐데요. 지리 정보 체계에는요. 대부분 웬만하면은 딱두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합을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두 번째는요, 조건을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모든 조건에 부합한 거. 딱 여기 나와요. 그럼 둘이 푸는 방식이 약간 달라. 뭐 이거 제가 안 알려줘도 뭐 이렇게 풀긴 하겠지만, 그래도 약간 알고 보는 거 같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푸는 거 하고, 그래도 좀 뭐가 더 유리하겠어. 알고 풀면 조금 더 유리하잖아, 그치? 그래서 합 같은 경우는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돼. 계산, 계산. 그냥 계산하면 그만이야. 어떻게 계산하면 돼? 보통 A, B, C, D, E가 나오죠. 그러면은 그냥 여기다가 A, B, C, D, E 써놓고 그냥 뭐 어떤 숫자 하나씩 써.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계산해봐요. 얼마 안 걸리거든요. 이게 확실하게 100% 맞출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다가 여기 4점, 3점 막 이런 식으로 어지럽게 표현하면은 은근 의외로 잘못 체크할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랬을 때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 어디가 틀렸지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쓰면은 어디가 틀렸지 해도 되게 찾기가 쉬워요. 그렇지? 그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그냥 확실하게 맞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냥 이렇게 A, B, C, D 두고서 계산하세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알겠지? 조건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속어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속어 방식. 그러니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걸 하나씩 삭제해 가면서 풀면 돼요. 요새는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렇지. 앞으로도 나온다면, 문제가 나온다면 제 예상컨대 이번 수능에서도, 아, 이거 좀 예언하는 거 좋지 않은데 예측을 한번 해보면은 조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최근 들어서 이거 다 굉장히 많이 표현되잖아. 엔드. 뭐보다 크다. and라고 하면 두 가지 모두 만족해야 되고, or이라고 한다면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둘다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둘중 하나라도 만족해야 돼. 둘다 만족해도 되고. 그치? 그런 차이점만 여러분들 좀 알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니까요. 문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반드시 분석을 하고, 반드시 풀어보면서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건 1에 부합하지 않은 거 삭제. 조건 2에 부합하지 않은 거 삭제 이러면 딱 하나 남거든요. 그게 정답이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어쨌든요. GIS 꼭 알아두고 가세요.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 분석이에요. 혼일 강의 역대국도 지도하고 대동여 지도. 선생님, 혼일 강의 역대국도 지도 어디 갔어요? 혼일 강의 역대국도 지도 안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왜? 아,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그냥 높아요.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혼일 강의 역대국도 지도까지 물어볼까? 차라리 세계 지리에서 등장했으면 등장했지. 한국 지리에서 잘 등장 안 합니다. 잘 등장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혼일 강의 역대국도 지도 해도 포인트가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조선의 자긍심을 표현했고, 조선 크게 표현했으니까 뭐 그런 것들 있잖아.

여러분들이 어떤 대륙에 나타났고, 좀 이따 문제로서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가 나와가지고요. 자, 대동연 지도가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핵심적이지만 나올 가능성이 막 엄청 높진 않아요. 엄청 높진 않지만, 그래도 지리지하고 섞여가지고 또 나올 가능성도 있죠. 네,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주요 포인트 몇 개만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보면, 그래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 표현해보면, 역참 알아야 되지. 그리고, 읍지 알아야 되죠. 도로 알아야 되고요. 또, 봉수 알아야 됩니다. 이네 가지가 되게 핵심적인 거예요. 핵심적인 거. 그치? 자, 그러면서, 또 주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잡아보면은 역참은 교통시설이면서도 통신시설인 거야. 그치? 말 갈아타는 곳이니까 빨리 빨리 정보를 전해드려야지. 그치? 전해야지. 빨리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팍 보내야 되잖아. 그럼 통신기능, 문자메시지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하면서 말 갈아타는 곳이니까 마치 환승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역할이기도 하죠. 봉수는요, 통신시설이죠. 척 쳐들어왔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 멀리서 불 피워가지고. 그치? 어떠한 일이 터졌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읍지, 한 번도 나온 경우는 없는데, 두 줄이면 유성, 한 줄이면 무성, 뭐 이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고요. 도로 같은 거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방점 하나당 10리다라는 거 너무 많이 나왔죠.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10리 이내에 교통시설 있니? 10리 이내에 통신시설 있니?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죠.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은데요. 뭐 산성, 고산성, 뭐 이런 것도 그냥 뭔지만 알아두면 좋겠죠. 뭐 산성 하면은 그냥 진짜 산에 있는 성, 그치? 지켜야 되는,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성 만들어 놓고서 이제 못 올라오게 이렇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고산성은요, 고, 옛날 산성, 그치?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여기 산성이 있었어. 그치? 흔적이 있어. 아니면 뭐 존재하긴 해. 그치? 지금 좀잘안 써.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치? 그냥 뭔지만 알고 가세요. 안 물어볼 거야. 왜냐면은 그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방어시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경우가 있어서 그냥 언급은 하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아마 안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 곡선으로 된 부분이 이제 하천이라는 거는 알 거야. 근데 두 줄이 있고 한 줄이 있잖아. 근데 최근 들어서 수능 특강에서 이렇게 나왔던 문제들이 있었죠.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하천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니?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하천이 어디에서 흐르니? 그러니까 하천이 이것도 하천이고요. 요것도 하천이에요. 두 줄짜리도 하천이에요. 근데 이 하천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를까? 여기에서 이렇게 흐를까? 아니면은 이렇게 흐를까? 자, 1번이니 2번이니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봤거든. 그치? 뭐예요, 정답은? 화살표 조금 다른 색으로 해줄까? 자, 여기 1번이니 2번이니. 그치? 어디로 흐르는 거야? 정답은 1번이죠. 왜? 하천은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잖아. 상류는 유량이 적어요. 하류는 유량이 많아요. 두 줄의 유량이 더 많아요. 한 줄은 유량이 더 적어요. 그치? 이런 힌트도 있었고, 또 여기 하천이 여기 시작되는 부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상류, 하류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으면은, 아, 하천은 1번 쪽으로 흐르는구나.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 하천은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도 그냥 한번 알아두고 가세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가, 여기 A 해놓고서, 이 주변 10리 이내에는 통신시설이 있습니까? 있죠.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고. 그치? 그런 것들 좀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어렵게 나오면 또 어떻게 나와, 이게. 어렵게 나오면은. 조금 더 어렵게 나왔다 이러면은, 여기 A 해놓고, 이쪽 예안을 B로 해놓고, 자, 안동에서 예안까지, A에서 B까지, 도로를 따라서 가는데 하천 몇번 건너게? 산은 몇번 건너게?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죠. 아니, 그럼 한번 세보면 되는 거잖아. 하천 몇번 건너? 한 번, 두 번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애매한 건좀잘 물어보진 않겠죠. 산은 몇번 건너? 한 번, 두번 건너겠다. 뭐 이런 것들. 알아두면 되잖아. 그치? 뭐 별로 어렵지 않지? 아니, 몇 리니? 이런 것도 진짜 쉽게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요. 아, 이것까지 물어볼까 싶긴 해요. 진짜 물어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언급을 하면은, 여기, 점점점점 있잖아. 점점점점. 점점점점. 점점점점. 이게 뭐예요?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거죠. 행정구역. 이렇게 점, 이렇게. 행정구역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이게 어떤 행정구역이야? 이 안동이라고 써져 있는 이곳에서 관아라는 곳인 거예요. 그치? 왜? 이 읍치라는 게 뭐였어? 관아가 있는 행정중심지잖아. 행정중심지. 그치? 그러니까 이 관할 안에 있는 점선 안쪽에 있는 곳을 여기 동그라미가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겠죠. 그러니까 할 거면은 명하게 하자 이거야. 할건 명하게. 알겠지? 그 정도 좀 포인트 짚어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여기 읽어보면은, 이런 것도 되게 다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치? 뭐 성곽이 있고 성곽이 없고 얘하는 성곽이 없죠. 안동 성곽이 있죠. 두 줄이죠. 한 줄이죠. 뭐 이런 것들. 그치? 그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고산성, 산성 뭔지만 알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뭐 주요한 포인트가 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료 분석 2번입니다. 지리 정보를 통한 두 지역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어땠어? 또 약간 어렵다고 생각했지?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거 왜 어려워하는 줄 알아? 아마 안 해서 그럴 거예요. 왜안 해요? 시험에 잘 출제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의 시간이 없으면은 건너뛰어도 돼요. 진짜 진짜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바로 수능이에요. 이러면 건너뛰세요. 그게 맞지.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시간 아직 많잖아. 충분하잖아. 그러면은 다 하는 게 맞죠. 다 하는 게 맞지. 그치? 나올 가능성이 적지만.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추론하게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알겠죠? 한번 보면은 자, 가나는 각각 나주하고 전주 중 하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뭐가 전주고 뭐가 나주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위치를 항상 여러분들이 지도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어디에 있지를 좀 파악해 놓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앞으로는 지도 안 나오는 게 트렌드일 수도 있어. 지도가 안 준다니까? 지도 안 주고 여러분들 그냥 글만 주고서 자, 어디 있게? 막 이런 식으로 꼭 알아야 풀수 있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몇번 나오기도 했었고, 문제가. 자, 남한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데요. 자, 봤을 때 나주는 어디 있어? 나주는 광주 아래쪽에 있고 전주는 이쪽에 있잖아. 여기가 전주이고 아래쪽이 나주잖아요. 남쪽이. 그렇지? 근데 여기 뭘 주어졌어요, 지금? 경위도가 주어졌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파악하면 돼? 위도 파악하면 될까? 경도 파악하면 될까? 위도 파악하면 쉽겠지. 자, 어디가 더 북쪽이에요? 가가 더 북쪽이죠. 왜? 같은 35도지만 35.84도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지? 35.84도. 선생님, 이런 표현은 좀 처음 보는데요. 뭐죠? 좀 보통 분으로 표현하잖아요. 아니, 분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분을 표현하기도 이렇게 점으로 표현할 때는 자, 0.9 다음에 1인 거야. 그냥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고요. 점으로 주어졌을 때는 아니면 이제 도로 주어졌을 때는 60분위 1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좀 그런 차이는 있는데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 몇점몇도 이러면은 십진법을 따르는구나.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되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서 35.84도하고 35.02도하고 비교했을 때 35.84도가 더 북쪽이죠. 더 북쪽인 전주가 뭐가 되는 거야? 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가는 뭐가 된대요? 전주, 나는 나주가 된대요. 자,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연습이 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지? 할수 있겠지? 할수 있어. 항상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지역 지리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가는 전주고, 나는 나주인 거지. 수리적 위치는 늘 중요합니다. 늘 중요해. 그치? 자, 위치가 나왔으니까요. 요거는 경위도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공간 정보구나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고요. 자, 뭐 연교차, 연강수량 나와 있고. 자, 위성 영상을 통한 지역 형태. 형태네. 위성 영상이잖아요. 점선 면으로서 표현되어 있잖아. 공간을 나타내잖아. 형태, 위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뭐예요? 공간 정보가 되는 거죠. 디귿도 공간 정보, 리을도 공간 정보, 다 공간 정보입니다. 알겠죠? 연령층별 인구, 총 인구, 이런 것들은 속성 정보가 될 거고, 두 지역의 인구 이동, 관계를 표현하니까, 표현하는 거니까 관계적 위치가 되겠죠. 관계 정보가 되겠죠. 관계 정보. 그치? 그렇게 우리가 좀 파악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니은을 통해서는 기후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비읍을 통해서는 인구 밀도를 비교할 수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속성 정보가 되는 거고요. 속성 정보. 그치? 그래서 미음을 통해 두 지역의 인구 부양비 노령화 지수 뭐 이런 것도 산출할 수 있는데 요새는 막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막 나오진 않죠. 직접적으로. 또 시옷을 통해 두 지역 모두 전출 초과로 인구 이동이 음액값임을 알수 있다라는 거. 뭐 인구 파트에서는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어쨌든 기역과 리을은 공간 정보, 디귿도 공간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디귿도. 그리고 니은, 미음, 비읍은 속성 정보. 그리고 마지막 시옷. 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관계 정보가 되겠다라는 것들은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공간, 속성, 관계. 이제 헷갈리지 않겠지? 확실하게 하고 가세요, 확실하게. 자, 또한 지리 정보 수집

과정에서요, 디귿은 원격 탐사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둬야죠. 그래서 항공 사진이라든지 위성 사진은 원격 탐사. 근데 최근에는요, 아예 항공 사진 말고 항공 사진, 위성 사진 말고도요, 하나 더 하면은 드론까지도 원격 탐사라고 볼수 있겠죠. 드론까지도. 뭐 여러분들 꼭 알아야 풀수 있게끔은 안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막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막 드론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 이제 미음 비읍 시옷은 실내 조사를 통해서 할수 있죠. 뭐 통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내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치? 자, 근데 여러분들 또 헷갈리는 거. 통계지도. 통계지도도 많이 어려워합니다. 통계지도 우리 하나씩 알아보면은 아예 되게 쉬워요. 봐봐. 점묘도는 점으로서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분포를 나타내기 좋아요, 분포. 뭐, 소의 사육 두수, 소만 마리당 점 하나, 소가 어디 분포하는지, 백화점 하나당 점 하나, 백화점 어디 분포하는지, 편의점 하나당 점 하나, 편의점 어디 분포하는지, 이런 거 점으로서만 나타내는 거야. 분포를 나타내기 좋아요. 자, 그리고요, 등치선도는요, 같은 값을 연결하는 거다 보니까요, 보통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은 그냥 기후에서 진짜 많이 씁니다. 기후 외에는 좀잘안 물어보는 것 같아. 뭐 등고선도 뭐 등지선도라고 볼수 있는데 보통 기후, 뭐 벚꽃의 개화 1, 뭐 이렇게 기후에서 나타나는 것들. 기후, 동치선도가 굉장히 많이 쓰이죠. 또 단계 구분도 하면요. 단계 구분도 하면은 이게 단계를 통해서 구분하는 거잖아. 보통 행정구역을 나눠가지고 음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이 뭐 이렇게 있으면은 어디는 더 진하게 표현하고 어디는 조금 더 연하게 표현하고 이렇게 음영을 주면서 표현하는 거죠. 그치? 그게 바로 단계 구분도가 되는데 단계 구분도는요 보통 퍼센트 비율이 나올 때 진짜 많이 써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값도 많이 쓰긴 하는데 비율을 많이 쓰긴 합니다. 좀 이따 한번 알아볼까요? 꼭 비율에만 쓰이는 건 아니지만, 왜 제가 비율을 말했는지 좀 이따 알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 값의 강도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0에서 5%, 5에서 10%, 10% 이상 뭐 이렇게 표현할 때 단계 구분도가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적인 수치로 할 때는 이 절대적인 수치 차이가 좀 많이 나면 그게 어려워요. 뭐 어떤 지역은 1이고 어떤 지역은 2야. 근데 어떤 지역은 막 10만이야. 너무 차이가 크잖아. 이제 그럴 때는 좀 표현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막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주로 그냥 비율에 많이 쓰인다. 그치?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데 많이 쓰인다라는 거 주요 포인트고요. 또 유선도는 너무 쉽지. 유선도는요 그냥 이동. 이동. 화살표로 표현하는 거 이동. 그치? 자, 제가 도형 표현도를 제일 마지막에 했죠. 도형 표현도는 왜 마지막에 했냐면은 웬만한 거다 돼요. 근데 도형 표현도만 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지표가 두개 이상이어야 돼. 지표가 두개 이상이어야 돼. 그렇지? 그러면은 도형 표현도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그 지역마다의 특징을 알아보고 싶어요. 이러면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 1차, 2차, 3차 하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도형 표현도로만 표현되는 게 있어요. 지표가 두개 이상인 경우. 나머지는 다 지표가 하나야. 그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기가 좋은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거예요. 미음, 비읍은 도형 표현도 웬만하면 다 표현이 되거든. 그냥 지표가 하나여도 그냥 수치 표현해도 좋아요. 원의 크기로 표현하면 되니까. 웬만하면 다 표현돼. 그치? 근데 물론 총 인구로 표현할 때뭐 단계 구분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지역은 몇만에서 몇만 사이, 몇만에서 몇만 사이, 몇만 이상. 뭐 이런 식으로 3단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그치? 근데 그 지역 차이가 크면은 또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 그치? 어쨌든 주요 포인트 몇 개만 짚어보면 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통계지도는 정리를 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갑자기 나왔을 때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틀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틀리면 안 되겠지. 아무리 가능성이 낮더라도 없는 건 아니야, 얘들아. 없는 건 아니에요. 자, 다음 글에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이게 풍수지리 문제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이거 나올 가능성이 매우 없어요. 제일 낮은데 그냥 그래도 그냥 1번 시간적 여유가 되니까 1번 한번 풀어봐서 중요한 것들이 뭔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에는 국토관이 들어갈 수 있다. 국토관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정한 사고체계. 그게 바로 국토관이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대한 관점 맞는 설명입니다.
풍수지리사상, 지리서, 고지도 등

을 통해서 과거 우리 조상들의 국토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들의 국토관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리지하고 고지도를 배우는 거야, 얘들아. 자, 풍수지리 사상은요, 음향 오행설과 지모 사상. 지모, 땅은 어머니와 같다. 모든 것은 다 땅에서 나온다.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는 사상이다. 맞는 설명이죠. 음택풍수, 묫자리죠. 맞죠. 양택풍수, 산 사람의 명당이죠. 도읍지 선정도 맞죠. 네, 산 사람의 명당 찾기니까. 자, 배산임수 지역입니다. 미음에서 촐락은 대체로 산의 북쪽 사면에 위치한다. 이게 틀린 설명이었는데요. 그래도 요거는 좀 알고 가야지. 기후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죠. 자, 뒤쪽에 산이 있어요. 그렇지. 배산임수 하면 뒤쪽에 산이 있고 앞에는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앞에 하천이 있다는 거는 평야가 펼쳐져 있다는 거니까 햇빛이 늘 들어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우리 그집 고를 때도 남향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렇지? 늘 남쪽에 있어야 돼. 빨간 집을 그려야지. 네, 이렇게 빨간 집. 그쵸? 그냥 눈에 띄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남향이잖아요. 왜 항상 뒤에 등지고 있어야 돼? 라고 한다면은 왜 등지고 있어야 돼요? 뒤에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 그럼 북쪽 사면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남쪽 사면에 위치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배산임수죠. 그치? 그래도 배산임수는 좀 알고 가면 좋으니까 그냥 좀 체크하고 넘어갔습니다. 정답은요, 5번이었어요. 자, 다음입니다. 넘어갈게요. 가다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단, 가, 나는 각각 천하도, 혼일, 강릉, 역대 지, 국도 지도 중 하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나올 가능성은 좀 낮죠. 중요도는 좀 낮긴 한데, 그래도 좀 알고 가면은 그래도 괜찮은 내용입니다. 자, 가는요, 딱 봐도 천하도가 됩니다. 천하도. 중기 이후에 민간에서 제작되었다고 여겨지죠. 나는요, 혼일, 강릉,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혼일까지만 쓸게요. 그치? 조선 전기 때 만들어진 세계 지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좀 크게 그려져 있어. 우리 조선의 자긍심을 나타낸 겁니다. 물론 중앙에는 또 중국이 있고요. 또 여기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유럽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많이 했던 개념들이죠. 물론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알아두고 가야 됩니다. 자, 천하도도 가운데 중국이 있어요. 또 한국, 조선과 일본이 나옵니다. 조선도 나오고 일본도 나오는데요. 또 상상의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관념적인 지도다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도교적인 사상이 나타나고, 땅은 네모나고 하늘은 둥글다가 표현된 천원지방의 사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천원지방 세계관이 나타나죠. 그치?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그냥 단순히 천하도, 혼일, 강릉, 역대 국도지도 이렇게 찾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생각하면서 천하도 하면 이제 천하도의 특징들을 이제 머릿속으로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목판본으로 제작되었다. 외워서 풀 필요가 없죠. 목판본을 왜 했어, 우리가? 목판본 왜 필요했어? 왜?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했잖아. 그럼 대량 생산은 누구를 위한 거야? 많은 사람들을 위한 거지. 우리 국가를 위해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대량 생산, 많은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되게끔 실학세상이네. 그럼 조선 후기와 관련되어 있네. 결국 고지도라든지 지리지 문제는요, 다 조선 전기하고 조선 후기를 어떻게 잘 나눌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예요. 다른 건 포인트가 안 돼. 그렇지? 그래서 목판본으로 제작되었다? 아닙니다. 천하도는 좀 애매하죠. 조선 중기 이후다 보니까 그 중기 이후라는 개념 때문에 뭐야 조선 후기 아니야? 그럼 실학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학사상의 영향은 아니죠. 그치? 자, 가에는요 남북 회기선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남북 회기선도 남회기선, 북회기선도요 다 실학과 관련된 거지. 그러니까 실제적이고 과학적이고 정교한 지도는 다 조선 후기 지도입니다. 그럼 어디에 나타나야 돼? 요 지도는요 지구 전후도와 관련한 설명이지. 자, 지구 전도하고 지구 후도를 합친 게 지구 전후도입니다. 그럼 지구 전도에 조선이 있었어? 지구 후도에 조선이 있었어? 깨알 같은 포인트긴 한데요. 지구 전도의 앞부분에 조선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조선이니까? 그래도 앞에다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민간 주도로 제작된 거는 이제 가가 되겠죠. 그치? 아니면 조선 후기 때 만든 지도가 되겠죠. 이거는 조선 전기 때 통치를 목적으로 만든 지도이니까. 그치? 행정적인 목적, 통치적인 목적. 조선 전기의 특징이죠. 나는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개념이고요. 1번하고 4번은 사실상 좀 비슷한 걸 물어보는 비슷한 결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가보다 최초로 제작된 시기가 이르다라고 되었는데요. 혼일 강림 역대 국도 지도는 조선 전기, 천하전 조선 중기 이후, 그렇지. 뭐가 더 최초로 제작되었어? 나가. 정답은요, 5번이 되겠네요. 정답 5번입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어땠어요? 이 문제 좀 어려웠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왜 어려워하는지 그 포인트도 알겠어. 근데요, 여러분들,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어려우면은 그냥 넘기면 됩니다. 아, 이게 뭐, 무슨 소리냐고요? 넘기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선생님 다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명확하게 알아갈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지도가 나오니까요. 지도부터 볼게요. 일단 읽고서.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에 대한 지리지에 대한 내용 중 일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단, 가, 나는 각각 신증, 동국, 여지, 승남, 택리지 중에 하나이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 전기, 택리지, 조선, 후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치? 가가 안 읽어봐도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라는 건알 거야. 그치? 신증, 동국, 여지, 승남. 왜? 건치, 영역, 학교, 여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치? 나 이거 설명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 마치 백과사전처럼요. 세종실록 지리지는요, 이것만 없을 뿐이에요. 순서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백과사전식이고. 자, 나는요, 택리지입니다.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식으로 되어 있고, 주관적인 견해가 나타난다라는 것도, 그런 것도 하나의 특징이지.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좀 당황하는 게 뭐냐면은, 보통 6월, 9월 수능보다는요, 3월 학력평가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어디, 뭐 하면서 기억이 꼭 어딘지 막 찾아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서 한 번에 찾으면은 좋아요. 한 번에 찾으면은 그냥 찾고 넘어가세요. 근데 한 번에 찾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제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 과감하게 넘어가. 한번 읽어볼게요. 동쪽 지도가 나왔으니까 또 지도부터 살펴봐야지. 또 지도 살펴봤을 때요. 보자. 자, 여기는요, 춘천이죠. 우리 춘천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자주 나오니까. 자, 세종 동쪽에 있네요. 대전하고도 붙어 있고 청주가 되겠죠. 청주. 결국 청주 아니면 춘천 두 군데 중에 기역과 니은이 해당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이렇게 제목에 언급되지 않, 그 물어보지 않았더라도요. 살펴보면은 읽어볼게요. 동쪽으로 청안형의 경계까지 41리, 가트현 시화역까지의 경계까지 44리, 남쪽은 문희형까지의 경계가 20리, 서울까지의 거리는 293리. 저는요, 이거 보고서 이게 어느 지역인지 맞출 수 있었을까? 저도요, 이런 것들은 쉽지 않아요. 다만, 아마 이 지역 주변에 사는 사람이었으면 쉽게 찾았을 거야. 아, 이 지역 알지? 우리 옆동네, 옆동네. 이러면 찾았겠지.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나오면 다행이긴 한데요. 모르잖아요? 그냥 넘어가. 더 읽어봐요. 백제의 상단형이다. 신라 서원 소경을 두었다가 경덕 한때 서원경으로 상당현 서원경. 아, 이것도 역사를 좀잘 아는 친구들이 한테 좀 힌트가 될수 있겠지. 사실 일반적인 학생들한테 힌트가 그렇게 크게 되지 못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냥? 그랬대. 그냥? 아, 다음 봐. 다음 봐. 그냥 다음 봐요. 아, 보면 되잖아. 그렇지? 넘어가 봐. 자, 어디는요? 옛 예매기 1000년 동안이나 도읍했던 터로 소양강. 소양강은 알아야지. 소양강, 댐, 너무 유명하잖아요. 소양강, 바로 춘천이지. 그럼 니은이 춘천이라는 사실은 아마 소양강을 보고서 안 친구들이 되게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머지는 청주가 되겠죠. 근데 선생님, 저는 소양강도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아, 괜찮아.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또, 그러면 어떻게? 또 넘어가. 아니, 꼭 알아야 문제 풀수 있게끔 문제가 안 나온다니까요? 아이, 걱정하지 말고 넘어가세요. 과감하게 넘어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꼭 명확하게 다, 나는 다풀 거야. 아,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이 가성비가 안 나와, 가성비가. 알겠죠?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 한번 볼게요. 이거 다 모른다고 한번 생각을 하고 문제 풀어볼게. 나는 국가 통치를 위해 제작되었다. 아니, 나는 조선 후기 때 실학의 영향을 받아서 제작되었는데요? 아니, 당연히 아니죠. 그치? 아닙니다. 자, 2번. 가는 나보다 최초 제작 시기가 늦다. 가가 더 빨라요. 조선 전기잖아요. 그치? 아니야, 아니야. 나는 가보다 저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드러났다. 개인이 있었죠. 개인의 주관적 견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막 여기는 되게 별로야. 아, 여긴 너무 좋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그게 막 어떤 영향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본인 생각을 막 적어내기도 했었거든요. 주관적 견해가 많이 반영된 거 맞잖아요. 아니, 1, 2, 3번만 해도 3번이 정답이라는 거 풀었다. 디귿은 땅이 기름져서 생깁니다. 근데 이거 땅이 기름지다 라는 거, 비옥하다 이런 거 말고 하나 더 알아두라고 했어요. 뭐 알아두라고 했어? 물자 교류가 뭐잘 된다 이런 표현. 물자 교류가 잘 되는 것도 경제적인 이익입니다, 여러분들. 생리에 해당돼요. 알겠죠? 그래서 인심에 해당한다. 아니죠. 늘 인심을 물어보긴 하는데, 인심이 정답이 됐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좀 인심을 정답으로 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 왜냐면 막 특정 지역을 가지고, 아, 여기 지역은 이래서 성격이 고약해. 뭐 이렇게 인심을 표현하는데, 좀 심하게 말해서. 그치? 이거를 막 정답으로 하기도 좀 그렇긴 하죠. 그쵸? 그래서 인심, 어쨌든, 아닙니다. 그쵸? 네, 아닙니다. 인심 그 자체니까, 요거는 생리와 관련된 설명이니까, 아닙니다. 자, 5번. 니은은 기역의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니은은 기역보다 북쪽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5번을 안 풀었어도 3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았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소양강은요, 진짜 꼭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치. 그래서 소양강은 춘천이구나. 라는 것들을 꼭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더 하면은, 여기 있죠. 백제. 백제, 백제, 백제. 백제와 관련한 백제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 있어요. 백제 문화유산. 그렇지. 세계 문화유산은 좀 기억을 해두면 좋거든요. 백제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공주하고요. 부여예요, 부여. 공주 부여.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 공주 부여 근처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은 아, 청주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유추했다면 그것도 되게 잘한 거고요. 아마 어떤 친구는 또 그렇게 푼 친구도 있을 거야. 서울 까지의 거리가 293리니까 대략 300리 100리간 40km 정도니까 120km 떨어져 있어? 그럼 에이 춘천은 120km까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풀었어도 되게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시간을 굳이 소모해서까지 찾아내진 말자라는 거죠.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알겠지? 그냥 좀한 번에 안 되면은 넘어가세요. 알겠죠? 막 어거지로 먼저 풀려고 하지 말고 일단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다음은 대동여지도의 일부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는데요. 결국 대동여지도 문제가 나온다면은 여기 내용 이상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충분히 풀어냈다? 그럼 웬만한 대동여지도 문제가 나왔을 때다풀수 있을 거예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바로 볼게요. 뭐 읍치, 역참, 봉수, 고산성 이런 식으로 힌트가 주어졌고요. 행정구역 경계라는 것도 알려줬네요. 혹시 문제 나오나 했는데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자, 1번입니다. 가, 읍치 주변에 십리 이내에는 역참이 있다. 십리 이내에 역참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십리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잖아. 그러면은 이 주변에 이원 안에 역참 있어요? 역참이 있죠. 그치?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네. 정답 1번. 자, 근데 보통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교통시설이 있다, 통신시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물어보는 것 같긴 합니다. 자, 2번. 나는 가보다 읍치를 지나는 도로의 수가 많다. 도로의 수가 많다? 한 번도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한번 볼게요. 지나는 도로의 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인가요? 난, 가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인가요? 아니, 뭐 일곱 개, 여덟 개가 된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둘이 똑같거나, 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나는 적어도 가보다 많진 않아요. 좀 재밌는 문제네요. 그냥 한번 뭐 보고 여러분들 연결해서 풀면 되지 뭐. 시야천은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흐른다. 단선에서 쌍선으로 흐르죠. 유량이 적은 쪽에서 유량이 많은 쪽으로. 그러면은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치?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지하천은 배를 통해서 물자 이동이 가능합니다. 왜요? 쌍선이니까. 그치? 유량이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죠. 그치? 자, B는 A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높다. 해발 고도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보통은 A를 보고서 이걸 보고서 여기에 정확한 해발 고도를 알수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정확한 해발 고도를 알수 없죠. 알수 없는데 그래도 산줄기의 굵기를 통해서 어디 산이 더 높지 정도는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잘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정확한 해발고도는 알수 없지만, 비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되나를 빠르게 판단하길 바랍니다. 안 그려도 되면 너무 좋지. 근데 그려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리는 게 나아요. 밑에 슬쩍 봐봐. 슬쩍 봤을 때 해 뜨는 시각 비교, 연평균 기온 비교, 속성 정보 뭐 이거 두 개는 위치를 알면 너무 편하겠다 싶으면은 그냥 대충이라도 그려봐, 얘들아. 꼭 명확하게 그릴 필요 없이 대충이라도 한번 그려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위도 경도가 나오니까요. 한번 그려볼게. 이거 얼마 안 걸리니까. 그렇지?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하라고 그릴게요. 자, 이 그리면은 되게 금방이야. 숫자를 나중엔 안쓸 거예요. 4333이고요. 그럼 여기 중간은 38도. 그치? 그럼 여기 3224. 132도 동경. 그럼 여기 128도. 그치? 그려보면은 조금만 잘 그려볼게. 그려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중간 짧고 길게, 중간 짧고 길게, 하나, 둘, 안쪽까지. 하나, 둘, 셋. 그렸잖아요. 제주도, 마라도, 태양 끝에, 독도, 그 사이에 울릉도 있네. 아, 벌써 다 그렸잖아. 그치? 벌써 다 그렸네. 자, 그러면 경위도를 보고서 보자고. 아, 이건 너무 많이 봤죠? 33도 북위. 아이, 여기야. 나야. 마라도. 그치? 다 이것만 봐도 알아요. 근데 여기라는 큰 힌트가 있죠? 131도 52분. 여기가 바로 다가대. 문제는 뭐였어? 가를 못 찾는 친구들이 있었죠. 물론 요거는 출제가 됐던 지역입니다. 어디냐면은 여기가 경렬 비열도예요. 경렬 비열도인데 열도라고 한다면은 이제 늘어져 있는 섬이에요. 늘어져 있는 섬. 섬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여기에서 서쪽인 서경렬 비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로 나온 적은 있는데 꼭 서경렬 비도인지 알았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였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아닐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서 어디쯤에 있지? 요 정도만 파악하면 돼요. 봐봐. 36도 37분이면은 38도보다는 살짝 아래겠다. 그치? 그러면은 뭐한뭐 이쯤일까? 그럼 125도니까 124도에서 1도 정도 가니까 한요 정도에 있지 않을까? 그럼 여기가 바로 가가 아닐까? 그냥 대략적으로 찍어요. 정확하게 찍을 필요도 없어. 그치? 아니, 그냥 경위도만 알아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잘 찍을 수 있잖아. 그치? 문제 풀어볼게요. 기역과 니은은 모두, 이거는 이제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한테 배웠잖아요. 공간 정보죠, 공간 정보. 공간 정보입니다. 네. 위성 영상도 공간 정보, 위도, 경도, 공간 정보. 그치? 공간 정보입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 나타내니까. 위치, 형태. 알겠지? 다는 행정구역상 현재 경상북도에 속해 있다. 다 독도 경상북도 울릉군입니다. 맞죠? 가는 다보다 해 뜨는 시각이 이르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더 동쪽이니? 가가 동쪽이에요? 다가 동쪽이에요? 다가 동쪽이야? 그럼 다가 더 일러야 되겠다. 근데 요새는 이걸 넘어서 어디가 더 중앙 경선하고 가깝니?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뭐 가가 더 가깝겠지, 당연히. 가가 더 가까울 겁니다. 그쵸? 왜? 뭐요 정도가 되니까, 중앙 경선이. 그치? 더 가깝잖아. 그치? 에이, 다는 끝부분이잖아요. 여기 끝끝 비교했을 때 이게 비슷하잖아. 그치? 거기보다 서쪽이니까, 가가. 가가 더 중앙 경선과도 가깝겠다? 라고 이렇게 알면 되지, 얘들아. 자, 연평균 기온이에요. 위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져. 나하고 다, 둘다 해안가인데요. 다가 더 위도가 높으니까 연평균 기온이 더 높은 곳은 나가 되겠다. 그치? 네. 어때? 그리면 정말 쉽지 않니? 니은, 리얼이 정답이 되었었죠. 네, 이렇게 팔고 넘어가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려보는 연습 꼭 해보시기 바래요. 꼭 그려봐야 돼. 그치? 통계지도입니다. 잘 풀었니? 잘 풀었어? 앞에 내용을 이제 저한테 배웠다면은 이거는 이제 잘풀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떤 통계지도의 유형일까? A에서 C까지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네, 오타는 좀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알아볼 수 있잖아. 자, A는 도형 표현도가 됩니다. B는 유선도가 되겠죠? C는 등치선도가 되겠네요. 자, 바로 5초 컷낼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5초 컷. 가, 벚꽃, 개화 시기, 기후, 시, 시. 5초 컷. 그치? 시도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이동이 안 나타나지. 그럼 도형 표현도 A겠다. 물론 이거는 도형 표현도로 나타내지 않고 뭔가 막 예를 들어 단계 구분도가 나왔다 이러면은 단계 구분도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예를 들면은 뭐 3만 이하, 3만에서 6만,
6만 이상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세 단계로 이렇게 음영

상황을 통해서 나눌 수도 있어요. 단계 구분도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지표가 하나이니까. 근데 지금까지 기출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는요, 도형 표현들을 물어볼 때는 꼭 지표가 2개 이상이었어요. 이제 꼭 2개 이상. 그래서 지표가 2개 이상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1인당 지역내 총생산 말고 뭐 다른 지표가 하나 더 있다. 이거 2개를 같이 표현해야 돼. 라고 한다면은 도형 표현도가 옳은 정답입니다. 그래서 도형 표현도 고르는 건 되게 쉬워요. 그냥 지표가 2개 이상이니 웬만한 거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그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CA가 바로 정답이었죠. 잘 나오진 않지만 아마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은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안 틀릴 수 있으니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너무 좀 이기적인 건가? 그렇죠? 아, 이기적이어야지. 그치? 여러분들만 좀 점수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배웠으니까. 그렇지? 그런 좀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요. 수능 완성 2강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 좀잘 짚었죠? 여기에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오히려 아까 방금 봤던 5번 같은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지, GDG 제일 중요하죠. GIS 안 나왔지만 속으로 풀어야 되든지 계산해서 풀어야 되든지 그런 연습을 기출을 통해서 반드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는 3강에서 또 금방 뵙도록 해요. 알겠죠? 3강에서 봐요. 안녕.

내심한 점 수능 특강 사회문화 오늘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4단원을 다 마치는 시간입니다. 4단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 불평등과 관련된 얘기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 이론이고 관점이고 계급론과 계층론은 학교 시험 문제 낼 것이다 라고 해서 문제 집중적으로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 문제 많이 내겠지. 학교마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교 수업을 기본으로 해서 선생님이 표문서 강조하셨으면 진짜 막 수능 문제에서는 한 문제 나지만 한 네다섯 문제 난다라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역시 마찬가지로 오히려 수능에서는 성불평등, 임금격차 표문제 안 나지만 그리고 절대빈곤과 상대적 빈곤 관련해서 개념 문제로 출제하고 있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등급을 가르는 표문제나 또는 이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관련해서도 숫자 제시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와 복지제도 할 건데요. 주제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딱 하나야. 어디에서? 수능에서.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는 그렇지. 복지의 등장과 변화라고 하는 그 흐름. 하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념 문제 하나, 표 문제 이렇게 해서 한 세 문제 이상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회복지하고 나왔어요. 예, 복지가 뭐예요? 행복복자의 행복지자야. 그래서 사회적으로 다 같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노력. 얘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 흐름부터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료 만들어 놓은 거에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 사회복지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복지국가의 등장과 한계 로고부터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지제도가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제도의 특징 그리고 유형 네, 종류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의 의미와 복지국가의 등장과 변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크게 두 개, 그러나 문제는 여기 하나, 여기 표 문제, 개념 문제 한 세 개 이상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첫 번째 페이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의 의미예요. 네, 가겠습니다. 초기 자본주의와 현대 복지사의 복지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야. 내신이니까 이거 출제될 수 있어. 예,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주로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이 복지의 개념은 복지의 등장은 빈곤 해결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빈민구제. 그래서 빈곤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개인이 나태하고 게을러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요인을 특별히 강조를 했죠. 이 빈곤을 구제하는 주체는 누구였을까? 예, 국가의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개인 또는 자선의 영역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 종교단체 등에 의한 자선활동이 중심이 되고요. 국가는 오히려 예, 아주 극심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제 차원에서 더 좀 소극적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빈곤층에 한정됐고 어떤 성격이냐면 지금 현재 빈곤층을 어떻게 구제하는 그런 성격.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후 처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해결하는 그래서 사후 처방적 성격이고요. 그리고 우리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 빈곤층에게 자선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이야. 따라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 해, 적, 베풀 시의 은혜 해자야. 그래서 시혜적 차원이다. 시혜적이고 사후 처방적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대비해서 이제 현대복지예요. 현대복지사회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뒤에 가서도 보겠지만 미국에서 세계경제대공황 나서부터야. 세계경제대공황으로 인해서 실업이 폭등하게 되고 경제가 무르르 된 상황이야. 그러면서 빈곤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막 사회문제화 됩니다. 노동문제도 뭐 나타나게 되고요. 그때 이거 개인의 문제야? 개인이 나태하고 게을러서 그런 거야? 그렇지 않았던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빈곤의 원인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까지 더해지게 되고요. 이제 사회복지의 목표라고 하는 건 그냥 빈곤을 구제하는 게 아니야. 빈민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의 개선을 목표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곤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개인이나 종교단체가 자선의 형태였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래서 사회복지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특징,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였고요. 그리고 바로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예방적 차원으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전 예방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얘랑 대비되는 거야. 현재의 빈민층을 구제하는 데 있어. 이미 벌어졌어. 그게 사후 처방적이고요. 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현대 복지국가 헌법이 마련되면서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권리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시험이니까 여기 대비해서 문제 출제하기 너무 좋은 주제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에 문제,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추친 기억 니은 시기의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빈곤을 바라보는 시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는데 초기 자본주의, 지금 얘기했네. 빈곤층이 나태하고 게을러서 개인에게 있는 거지. 바로 이런 차원. 그래서 빈민의 나태함과 도덕적 결함의 결과로 여겨졌고 따라서 빈민은 사회의 걸림돌로 간주되어 냉대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복지사회에서 빈곤은 개인의 탓이라기보다는 물론 개인적 요인도 있지. 그런데 사회 구조적 요인에 따라 마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사회 구조의 책임도 있고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게 사회 복지 제도,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억 시기의 사회 복지는 빈민을 구제하는 차원이야. 빈민을 구제하는 차원. 따라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어때요? 선별적 차원이겠지.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니은 시기의 사회복지는 사전 예방적, 정답 몇 번, 경시한다라고 했네. 사전 예방적 차원의 복지를 강조하죠. 여기가 사전 예방, 여기가요? 현재 빈민층을 구제하는 거니까 사후 처방. 그래서 경시한다가 틀렸어. 기억 시기에는 니은 시기와 달리 모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기억 시기는 빈민 구제, 니은 시기가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 개선. 그래서 둘이 반대로 썼으니까 이것도 역시 틀렸고. 네 번째야. 니은 시기에는 기억 시기와 달리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을 골라주시면 되고 기억 시기는 어때요? 오히려 개인이나 종교나 자선단체. 예, 그런 자선활동이 중심이 되었던 것. 정답은 4번이고 니은 시기에는 빈곤구제가 시혜적 측면 아니지. 그렇죠?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들렸어요? 네. 정답은 4번. 네, 이렇게 한 문제는 나올 수 있는 거야. 이제 복지국가의 등장과 그리고 복지의 한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사실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복지국가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한, 그렇죠, 독일. 그래서 바이마르 헌법 1919년. 이건 통합사회에서 어디? 뭐 저 헌법 파트에서도 나오고 사회권 할 때도 나오고요. 또 자본주의 발달 과정 할 때도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최초로 사회권을 규정한, 사회권이 뭔데? 사회권이 뭔데?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권을 규정한 바이마르 헌법, 최초의 복지국가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이 뭐 선진국 나라들은 다 복지국가 헌법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돼요. 우리나라 헌법도 이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복지국가 헌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헌법이에요. 미국은 뭐의 하나로? 그렇지. 미국은 1920년대 말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복지국가로 돌입하게 됩니다. 복지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그때 당시의 정책이 뭐냐면 뉴딜 정책이지.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거야.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농어민을 지원한다든지. 네, 이렇게. 그래서 복지국가를 추구하게 되었다. 복지의 본격적인 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베버리지 보고서 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서 5대 악을 규정했어요. 5개의 악이 있는데 궁핍, 나태, 불결, 무지, 뭐 질병 이렇게 5가지 악이 있는데 이게 국가의 정책으로 얘를 다 해소하겠다는 거야. 예,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캐치프레이즈죠. 그래서 복지국가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등장. 예. 학교 시험이라면 또 이렇게 선별해야 된다면 막 이런 내용들을 뭔가 빈칸이라든가 서술형으로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복지의 등장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복지의 이제 한계가 오게 되는 거죠. 뭐냐면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왜? 복지에 기대면 돼.
일하는 것보다 이게 뭐 실업 급여 이런 것들을 받고 생활하는 게 복지 급여 받는 게 낫겠는데? 이러면서 일해야 될 생산 활동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거야. 그래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걸 이른바 뭐라고 하냐면 복지병이라고 말하는 거지. 또한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뭐 역사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는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뭐 근데 그런 게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복지의 확대가 앞에 이렇게 복지의 확대가 이런 부작용을 가져왔다. 당연히 재정 부담이 커지겠고, 그다음에 복지에 기대서 생산성 효율성이 떨어지겠지. 그렇지? 이해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3의 길이라고 해서 복지 강조가 제1의 길이야.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복지 축소했었어. 근데 문제가 나타나잖아. 그래서 나타난 것이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생산적 복지는 그래도 모의고사 이런 데서 종종 출제가 됐고, 수능 특강에서도 좀 좋아하는 주제라서 가끔 생산적 복지를 가지고 문제로 만들어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생산적 복지 관련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몇년 전에 2024 수특에 나왔던 문제였는데, 이 생산적 복지를 설명하기 아주 좋고, 학교에 따라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생산적 복지는 무엇이냐? 봐. 제1의 길이 뭐라고 했어요? 복지 확대. 앞서서 봤던 미국의 뉴딜 정책, 막 이런 것들이야. 영국에서의 그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에 그런 복지를 확대한 복지국가의 모습. 그런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맞아. 생산성이 떨어져, 효율성이 떨어져, 국가의 재정 부담은 너무 커져.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의 길이 뭐냐면, 복지 축소합니다. 그럼 복지 축소하면 문제가 무엇일까? 그치, 형평성이 떨어지지.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졌다면 복지를 축소함으로써 형평성이 떨어지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돼.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복지를 확대했을 때의 문제, 복지를 축소했을 때의 문제. 그래서 제3의 길이라고 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생산적 복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복지를 하긴 하는데 노동했을 때 복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하고 복지와 노동을 연계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복지를 한다는 건 형평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노동을 할 사람이 노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성, 생산성을 추구하는 거죠. 따라서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야. 이걸 바로 제3의 길, 생산적 복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 복지하고 복지를 하긴 할 거야. 그런데 경제 성장, 효율성도 함께 추구할 거야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근로 의욕과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여서 경제적 효율성도 달성하고 사회적 약자도 보호하고 즉,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졌던 문제, 또 복지를 축소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심화, 사회 약자의 환경이 더 열악했던 문제, 이걸 해결하고자 제3의 길, 노동했을 때 복지혜택 주자라고 하는 게 나타났다는 얘기야. 됐지?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반영한 게 무엇이다? 다음 제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야. 그래서 근로장려금 제도가 생산적 복지의 이념이 반영된 제도로서 엄청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 딱 자료만 보고도 아, 생산적 복지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기억선지. 생산적 복지의 성격을 갖는 제도이다라고 하는 게딱 맞다라고 하는 걸 알아채야 돼요. 이 자료 보고 어떻게 생산적 복지인 줄 알아? 해볼까? 각국의 근로장려금 제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있어요.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르는 것은 가구의 구성원 수는 같고 장려금 비용은 전부 국가가 부담을 하는데 보겠습니다. 여기가 가구의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이 1만 달러, 2만 달러, 4만 달러. 그러니까 장려금이라고 하는 건 가구의 근로소득이 4만 달러가 안 되는 가구한테 주는 거지. 그렇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주는데 어려우면 너무 어렵구나.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뭐하고 그렇지. 여기 근로장려금을 줄때 보니까 여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1만 달러보다도 더 아래. 즉, 가구에 근로소득이 없어. 노동 안 했어? 그럼 장려금도 없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하면 어때? 가구에 근로소득이 늘어나지. 그치? 노동하면 장려금도 줄게. 이게 노동하면. 장려금이 뭐예요? 복지 혜택입니다. 그래서 노동하고 복지 혜택을 연계한 겁니다. 물론 구간을 나눈 거죠. 어떻게 아니면 가장 저소득, 중간,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소득이 좀 높아진 구간이죠. 그때는 이제 장려금을 이렇게 내리는 걸로 세 부분으로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따라서 가구 소득하고 장려금을 받았을 때더 최대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는 바로 여기. 근로소득이 없으면 가장 어려운 가구인데 근로소득이 없다? 노동 안 했어? 그러면 복지 혜택 없어. 이거지. 그래서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반영한 제도 맞는 거죠. 두 번째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의 근로소득과 근로장려금은 전 구간에서 양의 관계이다. 그래요? 아니잖아. 여기 구간만 그렇죠. 그쵸? 가구의 근로소득이 만까지 증가함에 따라서 장려금도 증가하잖아요. 그쵸? 양의 관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득이 올라갈수록 장려금도 같이 올라간다.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양의 관계다라고 얘기하죠. 여긴 아니잖아. 소득이 증가하지만 그대로. 여기는요? 소득이 증가하지만 줄어들어. 그치? 따라서 틀렸고요.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디귿. 두 번째 구간에서는 바로 여기 구간입니다.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구의 근로소득 대비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나오죠. 써볼게. 근로소득 대비 장려금 금의 피는 작아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두 번째 구간이에요. 여기 두 번째 구간에서 가구의 근로소득이 1만에서 2만으로 증가할수록 증가해요. 장려금은 어떻게 돼? 똑같아. 그치? 그러면 분 목값만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크기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 작아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디귿 맞는 거야.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져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마지막. 가구의 근로소득이 5,000달러인 가구와 5,000달러인 가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쵸, 여기. 1만하고 2만 사이 여기, 여기에 있겠지. 그치? 그쵸? 그리고 가구의 근로소득이 3만 달러인 가구. 어디겠어요? 2만하고 4만 요 가운데 있겠지. 그쵸? 그럼 어때? 동일하게 같겠네요. 물론, 이거, 기울기 구하는 거. 예, 여긴 기울기가 1이고, 여기 기울기 구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네. 아니, 맞죠? 그쵸? 뭐, 구해가지고 넣어도 되지만, 꼭 그렇게 안 넣어도 그냥 직관적으로 봐서 알 수가 있죠? 그쵸? 따라서 막 기울기 구하고, 막 여기 Y절편 구해가지고 막 이랬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어때? 동일하다.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문제 봤어요. 학교 시험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차근차근 하는 거야. 뭐 복지의 의미와 관련해서. 제가 출제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저는 이렇게 낼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복지의 변화 과정에서 생산적 복지의 등장과 함께 출제할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세 번째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복지 제도지. 그렇지? 완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각각의 복지제도 유형까지 다 살펴봐 주어야 하는데, 여러분 거기 옆에 여백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써줘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사회보험이 있어요. 그쵸? 또, 공공부조가 있어. 세 번째 뭐 있어요? 사회서비스가 있죠. 크게 먼저 구분을 해 놓고 세부적인 것들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얘네 둘의 공통점은 뭐지? 그치. 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전적 성격을 가졌다면, 얘네는요, 금전적 성격을 가진 거야. 일단 제일 크게. 그 다음에 보험의 뜻이 뭐예요? 위험을 보호하다. 위험을 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누구나 늙어, 돈이 없을 때가 있어. 누구에게나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사회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는 성격이야. 따라서 얘가 뭐냐면 아직 벌어지지 않았는데 예방하는 성격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만든 보험이야.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국가가 보험을 만들었고 이런 위험에 빠지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미래의 위험을 대비해서 사전 예방적 성격으로 강제로 가입해. 라고 하는 성격을 가진 겁니다. 먼저 성격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얘는 왜 등장했어? 그치? 예, 국가가 보험을 만들어 놓고 가입해라고 했는데 가입 못하는 정말 취약계층도 있을 거 아니야. 현재 너무너무 어려운 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층을 위해서 여기 공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 돌부 도울조. 그래서 이건 현재 어려움에 빠진 계층을 사후 처방적. 얘는 뭐가 가입하고 말고가 없는 거야.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입하고 말고의 그런 성격이 아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알아두시고 사회보험하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머릿속에 아, 국민 건강보험이 있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가볼게요. 사회보험, 사회적 위험, 사회적 위험의 뜻이 뭐라고? 예,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위험. 아파. 사고 당해. 예. 그다음에 늙어. 병들어. 예, 그 다음에 언젠가 죽어. 예, 이런 거. 보험의 방식으로. 보험이 뭐예요? 그 위험이 오기 전에, 암 걸리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거지.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예, 대상은 당연히 모든 국민이죠. 왜 모든 국민이 사회적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해하면서 아래에 있는 특징들은 그냥 무조건 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뭐 선지로도 나오고 표 문제에서도 얘 모르면 안 되니까. 첫 번째 무슨 가입? 의무 가입이고 강제 가입입니다. 국가가 만들어 놓고 모두 가입해 이거예요. 두 번째 뭐? 상호부조의 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부조가 아까 뜻이 뭐였지? 도울 부자의 도울 조자다라고 얘기를 했지. 따라서 국민 건강보험이면 이렇게 국민 건강보험 A는 한 달에 20만 원 내요. B는 한 달에 40만 원 내요. C는 한 달에 5만 원 내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아픈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도와주는 원리다라고.

부족이라는 걸 상호 부족이라고 말하는 거야. 앞서서 뒤에 이제 보면 여기 공공 부조는 국가나 지방자치가 단체가 도와주는 것이고 얘는 서로 간에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돈을 넣어서.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죠. 미래에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전예방적이다. 물론 이 특징들을 다 외워야 되지만 사회보험이 뭐지? 국민건강보험이 어떤 성격이지? 이걸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억지 암기가 아니라. 이제 가볼까? 무슨 지원? 금전적 지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서 여러분 감기 걸릴 때 병원 가면 몇천 원밖에 안 내고 약값도 몇천 원밖에 안 나오고 이러는 거지. 그치? 그냥 보면 내가 돈 냈기 때문에 내가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부모님이 내놨기 때문이야.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돈 내고 내가 이익을 받는 거야. 다시 말하면 수익자, 이익을 받은 사람이 저 부담하는 원칙입니다. 내가 돈 내고 내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네. 다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부담은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그 공공부조랑 이런 거랑 비교할 때. 부담 주체는 사업주, 근로자, 자영업자, 국가가 일부. 왜냐면 국가가 만든 보험이니까. 그리고 내가 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내가 내는 거죠. 그리고 완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A는 20만 원이고 B는 40만 원이고 C는 5만 원이야. 즉, 소득 수준별로 보험료를 달리 내고 혜택은 똑같이 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야. 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서 다 같이 혜택을 누리는 거거든.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능력별로 부담한다. 이익을 보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종류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 이 사회보험은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질병 부상에 대한 이게 국민건강보험이죠. 그렇죠? 국민건강보험. 제가 성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미드인데 감독도 한국계 미국인이시고 출연자들 중에도 이제 한국 분들 막 이렇게 섞여서 같이 이렇게 나오는 제가 시즌 1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스티브 연 씨가 주인공 했었어요. 시즌 2 막 계속 기다렸어. 그러다 이제 거기 봤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아주 모티브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주인공이 아픕니다. 예, 아파요.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 그거 그냥 간단한 수술일 것 같아. 근데 이 주인공이 큰 걱정을 합니다. 건강보험이 없는데 수술도 못 받고 어떻게 어떻게든 이 사장님한테 어떻게 막 구워 삶아서 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어 막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물론 이 보험료가 뭐 이제 소득이 높으면 아주 부담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돼 있는 편이거든. 그 드라마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듣기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닐 것 같은데 병원 가서 수술하면 될것 같은데 그 수술비 자체를 두고 막 고민하는 장면. 그게 아주 큰 핵심적인 내용이 돼요. 두 번째 가볼게요. 노령, 장애, 사망 시 본인 또는 가족에게 그렇지. 연금을 지급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국민연금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늙어. 예, 그래서 소득이 없어지는 순간이 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하고 살아내야 돼. 그래서 소득이 있는 동안 돈을 이렇게 넣어놨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민연금 제도가 돼. 그래서 다른 건다 보험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얘만 보험이라고 안써 있어. 국민연금 사회보험에 속한다. 꼭 알아둬야 돼. 얘가 제일 잘 나와. 여기는 실직한 경우. 이것도 실직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험이죠. 그걸 대비해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동안, 그치, 고용보험을 내. 그래서 계약 기간이 만료하거나 해고를 당했을 때, 실직을 당했을 때, 이제 다음 직장 구할 때까지 그래도 살아내야 될거 아니에요. 생활비도 나가고, 대출 이자도 나가고, 막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다달이 받는 겁니다. 이게 실업급여라고 얘기를 해요. 또 보험료를 냈을 때.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그렇지, 누구나 재해를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 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이런 것에

대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이게 제일 마지막에 생긴 것인데,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노인 인구가 정말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치매 문제라든가 관절염 이런 걸로 움직임이 어렵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가족 구성원 안에서 그게 가족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거의 모든 가족의 공통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다 함께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노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를 내요. 그래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을 사유로 해서 일상생활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 뭔가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하니까 막 서비스처럼 느껴지잖아. 아니에요.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돼 있어.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시설에 가서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 입원을 해서 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다 보험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얘만 국민연금이에요. 네. 종류까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부조입니다. 이 사회보험이 1차적 안전망이야.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사회적 위험, 질병, 실업, 네, 늙고, 예, 뭐 사망하고,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위험에 허덕여서 저 나락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1차적 안전망을 친게 사회보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보험료 부담도 어려운 계층도 있잖아. 그래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거야. 당장 살기도 어려워서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당장 살기도 어려운 층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층은 선별해서 공공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바로 공공부조가 되는 거예요.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에요. 생활이 어려운,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국민 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 이렇게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 특징은 이건 선별해줘. 그쵸? 선별합니다.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사회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죠? 왜요? 국가의 세금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것이고, 현재 직면한 사회 위험에 대응하는 사후 처방적 성격입니다. 사회보험은 어때? 미래에 이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보험 들어놓자 예방적이야. 그런데 이건 현재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고요. 역시 금전적 지원입니다. 근데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생활유지 능력이 없고 어려운지를 자산조사해야 되잖아. 그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한 번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 누가 해요? 공공이 하는 거야, 공공. 네, 공공.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재원을 부담하는 자, 국가의 세금으로, 그리고 수혜자가 어때요? 불일치합니다. 앞서 봤던 사회보험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야. 내가 이익을 보면 내가 돈 내는 거야. 근데 여긴 그렇지 않지. 그렇지? 따라서 이걸 사회보험으로 쓰자면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복지 수혜자가 일치함. 내가 돈 내고 내가 혜택을 본다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면 이건 그렇지 않지. 그래서 종류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특히 이게 의료급여 제도입니다. 의료 관련돼.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기초연금 제도예요. 이거 뭐하고 비교해서? 국민연금하고 비교해서. 국민연금은 뭐에 속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에 속해요. 네. 왜 사회보험에 속해요? 내가 소득이 있는 동안 돈 내놨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돈 내고 내가 혜택을 입는 거지. 근데 기초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이 일정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노인을 선별해서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 내지 않아. 그리고 소득이 일정 수준 미치지 못하는 노인을 선별해서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공구조에 속한다. 둘이 비교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비교해서 나오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네. 사회 서비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 있네.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별히 뭐냐면 민간도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큰 특징이야. 지금 우리 사회복지제도를 배우고 있잖아. 사회복지제도는 국가가 만든 제도거든? 그럼 운영의 주체는 국가잖아. 그래서 사회보험도 국가. 공공구조도 공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런데 사회 서비스만은 민간 부분도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뭐 요양보호센터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열어서 예, 이런 그런 지원들 이렇게 재활,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전 제공이 아닌 서비스와 같이 비금전적 재원, 비금전적 이게 큰 특징이고 지금 또쓴 대로 민간 부분도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주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징과 관련된 문제, 다시 말하면 지금껏 정리했던 특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 여기 두 문제의 특징만 가지고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두 문제 있어요. 그중에 우리는 한 문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비용 부담, 이것도 보고 비용 부담. 사회보험은 내가 부담하고 내가 혜택. 공공부조는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사회 서비스는 어떻게 한다?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내가 돈 내고 하는 거야. 수익자 부담. 이두 개로 나눠지죠.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과 일정 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해서 이게 나눠지는 거야. 능력 있는 사람은 본인이 돈 내고 이익을 보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국민들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게 됩니다. 네. 이제 두 문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만 풀어볼게요. 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한번 읽어볼까? 첫 번째,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금이라고 돼 있네. 이것만 보고는 모르지. 뭐 가입자가 가입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기간 이랬어. 내가 돈 내고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뭐에 속하겠어요? 그렇지. 사회보험이야. 비용 부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용 부담을 통해서 구분해 둬야 돼. 여기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 보면 가구 소득액이 선정 기준의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대. 내가 돈 내는 게 아니야. 그렇지. 공공이 도울부 도울조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가볼게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야. 활동지원사가 방문하여서 목욕 서비스, 간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되고 사회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제로 출제가 된다. A는 B에 비해서 사전 예방적이죠? 보험이니까. 예. 그 다음에 B가 A에 비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죠? 그렇죠. 맞습니다. A, C는 B와 달리 금전적이, 얘가 금전적이야? 아니잖아.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 C는 A와 달리 보편적이야? 얘가 보편적이죠? 그렇죠? 얘야말로 보편적입니다. 얘는 선별했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해서 여러분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가 아주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전형적인 패턴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거 보고, 그리고 기출문제 보고 좀 다른 유형 하나 보고 이렇게 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사회보전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가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전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는 B와 달리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끝났네. 강제가입, 의무가입이야. 따라서 A가 뭐예요? 사회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B가 뭐야? 공공부조지. 그치? 여기에 보시면 사회보험의 가지역의 수혜자 비율 12%, 여기 15%, 여기 9%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상호 부조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뭐죠? 그렇지.

보험이죠. A입니다. A. 아니, A죠. 그렇죠? A의 수혜자 수는 나 지역. 여기가 15%고 여기가 12%야. 비율로 보면 나 지역이 더 비율이 높아. 그렇다고 수가 더 많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수를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 그러자면 뭘 알아야 돼? 맞지. 가 지역과 나 지역이. 만약에 100명, 100명이면 여기가 수도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100명이고 200명이면 여기가 많은 거잖아. 따라서 가 지역에 더 큰지, 가 지역이 큰지, 나 지역이 큰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문제의 포인트. 맞죠? 그래서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성되고 전체의 비율이 있으면 우리 이거 알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 지역이 있고 나 지역이 있어. 그래서 가 지역이 12, 나 지역이 15야. 여러분 생각해 봐.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 국어를 12점 맞고 영어를 15점 맞았어. 진짜 못했네. 그럼 평균 얼마예요? 두개 더해서 나누기 2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여기 평균 딱 가서 보니까 두개 더해서 나누기 2가 아니야. 여기야. 그러면 한 과목 한 과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두배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거 한 번만 써보자면, 한 번만 써볼게요. 가 지역이 X면, 나 지역이 Y면. 이렇게 하면 가 지역은 X의 12%예요. 그냥 편의상 0.12X인데 그냥 12X 하겠습니다. 나 지역은 Y명 중에서 15%야. 그럼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뭐래요? 13% 되잖아. X 플러스, 전체는 X 플러스 Y명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X 이쪽으로 온게 X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2y야. 그렇지? x가 y의 두 배다라고 하는 게딱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자, 이쪽으로 가면 가 지역이 더 많은 거야. 그러면 여기 한 칸, 여기 두 칸이네. 그렇지? 예, 14가 있으니까. 그래서 2대 1로 가 지역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가 200명이라고 하면 여기가 100명이고요. 전체가 300명이요. 딱 맞아떨어진다. 해봐. 여기 200에 10이면 24명. 여긴 15명. 두개 더하면 얼마가 돼요? 39. 딱 맞네. 300에 13% 하면 39 나오는 거. 그렇죠? 그럼 여기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볼까요? 예, 9%래. 여기가 10이래. 그럼 나는 얼마가 되겠어? 여기 한 칸, 두 칸, 12죠. 그렇죠? 여기 12. 그냥 나옵니다. 예. 그리고 숫자로도 해보면 여기 92, 18, 12, 30인데 오! 300에 10이니까 30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고 6번 문제를 한번 아니 여기 자료에 6번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이렇게 갑니다. 여기 보면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A, B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동일합니다. A는 사전예방적 뭐예요? 사회보험입니다. 그렇죠? 사회보험이 되는 것이고 B는 사후처방적 성격이 강한 거. 뭐예요? 공공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중복수급자. 갑자기 중복수급자가 나왔고요. 얘도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T 플러스 30년이 T년에 비해서 50% 감소했고요. 중복수급자 수는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 B수급자가 14%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A나 B를 받는 사람이, A나 B를 받는 사람이 몇 퍼센트라는 거야? 그렇지, 96%, 아니, 86%라는 거지. 그렇지, 두개 더해서 100%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A랑 B를 받는 사람을 여기 나온 대로 더해보니까 얼마가 나와? 96이 나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10%만큼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같이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 중복이 10%구나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중복수급자 비율이 50%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50% 감소했으니까 50% 감소. 10인데 10에 50% 감소는 얼마야? 절반. 5%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비수급자가 얼마야? 15%야. 그러면 A랑 B, A나 B를 받는 사람이 몇 퍼센트? 85%여야 돼. 그쵸? 그런데 중복이 5% 있다는 건 이게 두개 더해서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지. 90이 나온다는 얘기지. 둘이 더해서 90이 나와서 5만큼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니까 빼줘서 결국은 85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 90. 둘이 더해서 90 되려면 여기 기억이 얼마 돼? 그렇죠. 13.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됐지? 그치? 여기 보니까 중국 수급자 수는 T년과 T 플러스 30년이 동일하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를 10명이라고 쳐보자고. 여기 100명이라고 했을 때 10명. 여기는 그렇지. 200명이라고 했을 때 200의 5% 10명. 이렇게 맞춰주면 다 되겠다. 따라서 여기는 100명의 사회보험은 70명이고, 사회보험만 받는 사람은 얼마일까? 그렇지. 여기 중복 10을 빼야 되겠죠. 그래, 60명.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여기도 해볼게. 200의 77%야. 그래서 154명이 바로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가 되는 거야. 그럼 사회보험만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77에서 5%를 빼준 거. 그치. 72%가 되는 거죠. 200에 72% 해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거 여러분 풀어보시고, 이거 다 했으니까. 마지막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요, 노령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고 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가입자, 내가 돈 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국민연금이고. 그러면 얘는 뭐에 속해? 맞아. 공공부조에 속한단 말이야. 따라서 얘가 공공부조, 나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보험.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놓고, 각국의 성별, 시기별, 가나제도의 수급자라고 되어 있어. 여기 파란색이 T년이야. T년. 안에는 좀 헷갈려서 T년. 그리고 남성, 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성 T년의 공공부조의 수급자 비율이 15%가 아니라 15만 명이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는 수가 나와 있고 비율을 구하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을 한번 해볼게. 기억해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T년의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남성 수급자 수는 여성 수급자 수의 3배이다라고 나와 있어. T년의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어떤 거죠? 그렇지. 공공부조지. T년의 남성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는 15, 여성 45만 명. 여성이 3배로 많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음도 가볼게. T년에 비해 T 플러스 30년에 수혜자 비용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이렇게 돼 있어. 수혜자 비용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뭐야? 사회보험이지. 그치? 사회보험입니다. 해볼까요? 사회보험, T년의 사회보험 보겠습니다. T년의 사회보험은 여기 남자랑 여자를 합해서 얼마? 100만 명이었어. 그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80, 남자 여자에서 얼마? 160만 명이 됐어. 그래서 60만 명 증가한 거지. 이해되시죠? 디귿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에 보면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중 여기 T년.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게 뭐예요?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의 수급자 중에서 남성 수급자 비율은 남자 수급자 비율이야. 그럼 이거 해야지. 자, T년의 사회보험. 어떤 거죠? T년의 사회보험. 여기야. 얼마? 100 중에서 남성 얼마였어요? 60이요. 이거잖아요. 60. 곱하기 100. 또 하나, 이거 비율 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 뭐라고 돼 있냐면, T 플러스 30년에,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뭐야? 사회보험이야. 그 중에서 여자의 비율.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T 플러스 30년에, 여기. 이거지, 이거지. 사회보험. 두 개. 160 중에서 여자는 80입니다. 이거죠. 곱하기 100. 비율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60%, 이건 얼마? 5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비율 구해서 푸는 거. 그래서 맞아요. 네, 이거 보면 여자 중 여성의 수급자 비율이 높다. 남성 수급자 비율은 여성 수급자 비율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네요. 60%, 50%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마지막 리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은 뭐라고 나왔냐면 T년 각국 인구 중에서 T년 각국 인구 중이야. 여기 T년. 하도 이게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T년도 있고 T 플러스 30년도 있고 그러니까

0: 잘 찾으셔야 돼요. 갑북 인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봐요. 티년과 티플러스 30년 모두 갑북의 남녀 인구는 천만 명이다. 그러면 인구는 2천만 명이네, 티년에. 각각 천만 명이니까 2천만 명이네요. 2천만 명 중에서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사회보험이지. 그치? 사회보험 어디 있어요? 티년의 사회보험. 이거랑, 아유, 티년이다. 티년이 이거죠? 저 사회보험, 이거. 100이네. 곱하기 100. 이거 하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 갑국 인구 중, T 플러스 30년 갑국 인구도 어떻게 되겠어요? 갑국 인구도 어떻게 돼? 그렇지. 2천만 명이야. 2천만 명 중에서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거 뭐야?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 어디 있어? 이거. T 플러스 30년. 공공부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 90만 명이죠. 곱하기 100. 여기는 5%, 여기는 얼마? 4.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마지막에 보면 비율이 여기 비율보다 낮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왔다가 저는 이렇게 풀이 지금 써놨어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 디귿하고 리을 선지는 뭐냐면 이 숫자가 나오고 비율을 계산하는 거야, 반대로. 그래서 문제 유형을 크게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분의 비율이 있고 전체의 비율이 있었을 때 크기 찾는 거, 그다음에 중복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처럼 비율 계산하는 것까지 해서 연습 잘해서 꼭다 맞추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단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Good luck to you.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명과학 2의 1강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자, 이 강의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시간 대비 극한의 효율성으로 여러분들 생명과학 2를 A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는 OT에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OT 안 본 친구들은 OT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1단원부터 1강 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쌤이 강의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시그널을 드릴 거예요. 자, 바로 출제 시그널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1단원의 내용은 생명과학의 역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1단원 빠르게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2단원으로 들어가서 세포의 특성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까지 이번 시간에 다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그널은요, 생명과학의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명의 과학자들이 나와요. 여러 명의 생명과학자들이 분야별로 나오게 되는데 그 과학자들이 어떠한 연구 성과를 이루었느냐, 이거를 매칭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과학자들이 뒤섞여서 뒤죽박죽 나오면서 순서를 나열해봐라 라는 것이 이제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 안 하고 하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쌤이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세포의 특성으로 가서는 이제 통합과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이 조금씩 등장하기 때문에 좀 친숙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각 구성 단계의 예시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도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봤을 텐데 탄단지 들어봤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거기에 플러스 핵산까지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되니까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줌할 개념은 바로 생명과학의 역사에서 세포와 생리에 관한 연구, 과학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고대 시대, 고대 중세부터 생명과학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

혈액순환의 원리 하면 합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로버트 훅이에요. 자, 근데 쌤이 훅만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름을 말할 때 쌤의 성은 현, 그 다음에 이름은 원석, 현원석 다 말하기도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말할 때는 이제 성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로버트 훅의 훅이 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훅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신이 고안한 현미경을 가지고서는 이제 그 코르크를 관찰해가지고 여러 벌집 모양으로 방처럼 보이는 것들이 존재한다. 아, 그래서 그거를 셀, 세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알고서부터 이제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1800년대에 가서 슐라이덴이라는 사람은 식물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슈반이라는 사람이 동물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로라는 사람이 세포설을 확립하게 되는데, 이 세포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앞서 말했듯이 식물, 동물, 이제 모든 생물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가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 그리고 세포는 세포로부터 생성된다.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세포설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확립한 사람이 바로 피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포와 생리에 관련된 이제 많은 과학자들 있지만, 여러분들이 특히 꼭 알아둬야 될 마지막 과학자는 켈빈 회로를 규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굴까요? 켈빈이겠죠. 맞아요. 이제 켈빈도 나오고, 켈빈과 벤슨이라고 해가지고, 벤슨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은데, 이 켈빈과 벤슨은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거 뭐죠, 여러분들? 광합성. 그 광합성에서 이제 탄소 고정 반응. 안 반응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건데, 그 과정을 규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켈빈 회로를 규명할 때는요, 방사성 동위 원소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 방사성 동위 원소를 가지고 이제 켈빈 회로를 규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포의 연구 방법을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자기방사법에도 이 내용이 한번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켈빈 벤슨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세포와 생리에 관한 연구 과학자들 이제 쭉 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부담 없죠? 이러한 식으로 이제 어떠한 과학자가 무슨 성과를 냈는지 간단하게만 매칭시킬 수 있으면 돼요. 두 번째로 가봅시다. 미생물과 감염병에 관한 연구인데요. 이제 미생물을 이제 발견한 사람, 최초의 세균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레이오웬 훅입니다. 레이오웬 훅. 자, 아까 우리 로버트 훅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훅 나오면은 헷갈려하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근데 이 레이오웬 훅이 얘도 성이에요, 성. 이름은 안톤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오웬 훅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만든 단한 렌즈로 된 현미경을 가지고서는 자신의 침, 그 다음에 호수, 빗물 속에 있는 이제 다양한 미생물들을 발견을 했고요. 세균을 최초로 관찰한 사람이 레이오웬 훅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너라는 사람은요, 종두법을 개발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접종하다 할때 종자고요. 그 다음에 천연두 할때 두자입니다. 예전에 아주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천연두였어요. 그게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인데, 이 천연두를 이제 그 면역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소의 우두라는 것을 이제 접종시켜가지고 예방을 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의 기원이 되는 것이 바로 종두법입니다. 그래서 제너 하면 종두법 개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대 후반으로 가서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한 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유 상표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그 분인데, 바로 파스테르요. 그리고 코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파스테르하고 코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둘을 이제 막 여러분들이 순서를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성과는 구분을 해야 되죠. 코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감염병의 원인을 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세균을 배양하는 방법도 고안을 해낸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탄저균이랑 결핵균, 콜레라균 이러한 균들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코흐입니다. 그리고 백신을 개발한 사람은 파스테르예요. 그래서 이제 파스테르가 이제 제너의 종두법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백신을 개발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유명한 실험 있죠? 백조모 플라스크 실험.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생물 속성서를 확립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해가지고 고대의 과학자 있잖아요. 그분이 자연 발생설을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연 발생설이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의

믿음으로 유지돼 왔습니다. 근데 그 여러 반박과 이런 것들을 깨고서는 생물 속생설을 확립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파스테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페니실린. 너무 유명한 항생제 물질이죠. 자, 그래서 페니실린이라는 것은 바로 플레밍. 플레밍에 의해서 페니실린이 발견이 되었고, 자, 이 페니실린은 누구로부터 이제 발견이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플레밍으로부터 푸른 곰팡이를 통해서 페니실린이 발견되었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푸른 곰팡이냐 또는 대장균이냐 바이러스냐 이런 것들도 이제 막 헷갈리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페니실린은 이제 푸른 곰팡이로부터 발견되었다라는 것 정도 하나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과학자들이 좀 많죠? 빈칸들이 많은데 유전학과 분자생물학 분야의 연구예요. 자, 이거는 비교적 최근이죠. 1800년대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었던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멘델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뭐 유전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왔을 거예요. 우열의 원리라든지 분리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기억나시죠? 아, 그런 기본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멘델이고요. 완두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0년대에 와가서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자, 우선 첫 번째로 유전자설을 발표한 사람이 모건이에요. 자, 이 모건이라는 사람은 유전자는 염색체의 일정한 위치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유전자설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이제 이것을 연구를 했냐면 초파리요. 그래서 초파리의 염색체 지도를 완성한 사람이 모건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의 기능을 규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비들과 테이텀입니다. 비들과 테이텀. 그래서 이 유전자의 기능이니까 유전자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비들과 테이텀은 하나의 유전자는 하나의 효소를 결정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1유전자 1효소설을 발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전물질의 본체를 규명한 사람이 에이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뒷단원에 가면 이 과정을 좀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데, 그리피스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에이벌이가 같이 이제 연속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에이벌이가 유전물질은 DNA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DNA의 구조가 규명이 되는데요. 그것은 유명한 과학자죠. 왓슨과 크릭이고요. 자, 이 왓슨과 크릭이 DNA의 구조가 이중나선이다 이런 것을 규명해낼 때 X선 회절사진 그리고 DNA 염기주서, 즉 다른 과학자들이 수행했었던 그러한 연구 자료들을 종합해가지고 DNA 구조를 규명했다. 그때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X선 회절사진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코브와 모노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의 발현의 조절 과정을 제시를 했고요.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이제 오페론 같은 내용이 바로 자코브 모노와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유전보호 해독이라는 것은 이제 니럼버그와 마테이가 유전보호를 해독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DNA의 정보로부터 어떠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 코돈 이런 내용 배웠었잖아요. 그걸로부터 어떠한 아미노산이 지정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해독한 사람이 니럼버그와 마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유전자 제조와 기술 개발을 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누구냐면 코헨과 보이어입니다. 자, 처음 들어보는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써보면, 그래도 우리가 친구들의 이름을 외우듯이 한 번씩만 써보면 금방 여러분들 또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멀리스라는 사람은 DNA의 증폭 기술, 바로 PCR,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와서 사람의 유전체 사업, 바로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이 완료가 되면서 이제 사람의 유전체, 유전정보 전체 염기 서열을 다 파악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생물의 분류와 진화에 관한 연구입니다. 1700년대에 이제 생물의 분류 체계를 정리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린네라는 과학자예요. 린네. 자, 이 린네는요, 분류체계를 정립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식물과 동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계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식물과 동물로 분류를 하게 되면서 걔네들의 학명을 지어줬어요. 학명을 지어줄 때 이명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명법 하면 여러분들이 린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분류 체계는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생물들이 발견이 되면서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린네가 이제 그 식물과 동물로 분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생물들이 생겨나면서 원생 생물, 그 다음에 원핵 생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즘에는 삼역 6계로 이제 더 크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삼역 6계를 린네가 이제 분류했다. 삼역 6계로 린네가 분류했다. 이러면은 틀린 거죠. 린네는 식물과 동물 정도로만 분류를 한 거예요. 아주 옛날이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1800년대 라마르크 같은 경우에는 용불용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생물들은 자주 쓰는 것들은 발달하고 자주 쓰지 않는 기관들은 퇴화한다라는 거 라마르크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었던 그 과학자요. 다윈이죠. 자연선택설. 그래서 개체들의 변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환경에 적합한 애들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그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진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주장한, 자연선택설을 주장한 사람은 다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자들과 관련된 주요 성과들을 쭉 한번 분야별로 살펴봤는데,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어라는 것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겠지만, 순서를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뭐 지금 연도를 외울 필요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쌤이 한 판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기원전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여러분들 자연발생설 하나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왜냐, 우리가 파스텔을 얘기할 때, 이제 그 생물속생설을 확립했다라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려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자연발생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1600년대, 1800년대, 1700년대 이렇게 나눠가지고 앞글자 따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1600년대 하비, 훅, 훅 이렇게 기억합니다. 하비, 훅훅. 그 다음에 1700년대 제너도 있었지만 린네가 자주 나오니까 린 하고서는 기억을 해주세요. 하비, 훅훅, 린. 자, 그 다음에 1800년대로 가서 다맨, 코파. 이제 코흐하고 파스텔은 구별할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파 하나로 기억해서 다맨, 코파.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로 가서 모플, 비켈, 완니, 코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쌤이랑 한번 써보면 하비, 훅훅, 린, 한번 이렇게 쉬어주고, 다맨, 코파. 자, 이게 1600, 1700, 1800년대예요. 그 다음에 1900년도가 많은데, 모플, 비켈, 완니, 코멀. 하비, 훅훅, 린, 다맨, 코파, 모플, 비켈, 완니, 코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만 해주시면, 아, 순서가 이제 여러분들 문제,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자료는요, 쌤이 여러분들 그 자료실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하나 다운로드 받아가시고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빈출픽으로 쌤이 고른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수능 2점 테스트의 1번 문제인데요. 표는 생명과학자들의 주요 성과 가나다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는 이제 생명과학자 A인데 인체에서 혈액이 순환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누구예요? 합이죠, 합이. 혈액순환 원리 하면 합이가 되는 것이고, 유전자가 염색체에 일정한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 이게 바로 유전자설이었는데, 유전자설 하면 누구였냐면 모건이었습니다. 제너 나왔네요. 제너 하면 종두법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의 유형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A는 모건이다 라고 했으니까, 아니다, B가 모건이었다 해서 X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니은 가는 나보다 먼저 이룬 성과이다. 이렇게 순서를 체크하는 문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합이 훅훅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합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1600년도로 가장 이셋 중에는 먼저다. 그러니까 니은은 사실 쉽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떠한 과학자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안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쌤이 무엇을 외우라고 했었다? 합의, 후쿠, 린, 다맨코파, 그리고 모플비켈, 완니코멀.
왔니 코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씩 써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디귿, 탄저병 백신을 개발하였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백신을 개발한 사람은 파스텔이었잖아요. 아, 그래서 제너 아닙니다. X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로 플러스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B의 유전 실험에 초파리가 이용되었다. B는 아까 모건이었어요. 이때 염색체의 일정한 위치에 유전자가 존재한다 라는 것은 이제 그 초파리를 이용해 가지고 알아냈다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해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미음, 하비가 인체에서 혈액이 순환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 이걸 이제 제너하고 비교해도 하비가 가장 먼저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비 훅훅부터 시작했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기억보다 먼저 이룬 성과이다 라고 하면 동그라미 해주시면 답이 되겠죠. 자, 됐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빈출픽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753년에 린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외우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800년대 후반에 코흐, 그 다음에 플레밍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기억 니은이 이제 결국에는 결핵균 발견과 생물 분류체계 정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생물의 분류체계를 정리한 사람이 린네죠. 생물 분류체계의 정리를 했다. 자, 그리고 코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병의 원인을 규명했는데 여기에서는 결핵균 발견이라고 주어졌네요.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보도록 할게요. 다인의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원리 설명은 기억보다 먼저 이룬 성과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윈이 어디쯤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다 쓸 필요 없이 하비부터 가볼게요. 하비, 훅훅, 린, 다멘, 코파. 읽었잖아. 여기에서 다윈이 어디에 나와요? 다멘코파에 나오죠. 1800년대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기억은 린네니까 린 할 때 이게 1700년대라고 했었죠? 아, 그러니까 이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원리 설명은 기억보다 나중에 이룬 성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X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다음에 니은은 결핵균 발견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잖아. 됐고, A는 항생제이다. 페니실린이라는 것은 항생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면 아쉬우니까 플러스 보기 몇 개 더 보도록 할게요. 린네는 삼형육계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었어요. 린네는 식물과 동물 정도로 분류를 하면서 이명법을 제시하였다 라고 했죠. X. 그러니까 미음이 맞는 거예요. 이명법을 제안하였다. 그 다음에 비읍, 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에 해당한다. 린네의 성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는 바이러스에서 발견하였다. 페니실린을 바이러스에서 발견하였다? 아니라고 했었죠. 대장균에서 발견하였다?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죠? 푸른 곰팡이. 그래서 X 해주시고 얘를 푸른 곰팡이로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A가 사용된다. 페니실린은 항생제예요. 그래서 이 페니실린이 바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것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개념은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입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을 줌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에서 이 단계들이 중요하게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출발점은 세포겠죠. 그 다음 비슷한 모양과 기능을 가진 세포들이 조직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 네 단계는 동물과 식물의 공통 단계예요. 하지만 동물하고 식물의 각각의 고유의 단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 다음에 기관계가 존재한다. 자,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는 존재하지 않고요, 조직과 기관 사이에 조직계가 존재한다. 자, 그러니까 이 둘은 비교해서 문제에 출제될 수밖에 없겠죠. 아, 기관계는 동물만 가지고 있는 구성 단계고, 조직계는 식물만 가지고 있는 구성 단계이다 라는 거 우선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각 단계들에 해당하는 예시가 무엇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동물의 구성 단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친숙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동물이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좀 쉽게 볼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용어 정도만 정리를 해줄게요. 자, 이러한 사람이라는 개체를 구성하는 게 기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일명 소순호배, 소화계, 순환계, 그 다음에 호흡계, 배설계, 이런 것들을 배우고 왔습니다. 근데 얘네만 있느냐? 아니요. 신경계, 면역계,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중에 여기에 소화계만 예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소화계를 구성하는 기관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위, 간, 이자, 소장, 이것은 소화계를 구성하는 기관이라는 것이고, 자, 이 기관을 구성하는 조직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결합 조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이제 이어주는 역할이에요. 결합이니까. 자, 그때 혈액이라는 것이 바로 결합 조직에 해당한다라는 거. 뭐 뼈, 인대 이런 것들도 모두 결합 조직이지만 혈액이 특히나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예시입니다. 혈액은 결합 조직에 해당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순환계 하면요, 여러분들 순환계에 속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심장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심장 말고 혈관, 동맥, 정맥 이러한 혈관들 있죠? 혈관은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출제자라면 뭘 좋아하겠어? 혈관이랑 혈액 구분하는 거 좋아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혈관이 기관에 속하고 혈액은 조직에 속한다. 그 조직 중에 결합 조직에 속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상피 조직은 상피 세포가 구성하고 있고, 결합 조직은 이제 혈액이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세포 성분이 뭐가 있었죠? 적혈구, 백혈구. 그치? 그다음에 근육 조직 하면은 근육 세포가 구성한다라는 것이고, 신경 조직은 신경 세포로 이루어져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신경 세포를 뉴런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쳐 준 친구들 뉴런도 신경세포로서 신경조직을 구성한다라는 것 정도 하나씩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뭐 동물은 우리 친숙한 용어들이니까 이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구성 단계로 가볼게요. 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물에 있었던 어떠한 구성 단계가 안 보여요. 기관 다음에 기관계가 없죠. 뭐 소화계, 순환계 이런 거 없습니다. 대신에 식물에만 있는 고유 단계가 무엇이냐면 조직계라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이 식물이라는 개체를 하나 봤을 때 여러 기관들로 이루어질 텐데 이 기관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양기관, 그 다음에 생식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자, 영양기관은 우리가 식물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뿌리, 줄기, 잎이죠? 뿌리, 줄기, 잎이 바로 영양기관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생식기관 하면은 꽃과 열매가 있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기관을 구성하는 조직계가 존재하는데, 여러분들 세 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표피, 관다발, 기본 조직계. 그래서 표피 조직계,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에서 표기관 이렇게 외울게요. 표기관은 식물의 조직계이다. 조직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 이 표피 조직은 식물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관다발 조직계는 우리 꽃다발이 꽃을 여러 개 있는 걸 꽃다발이라고 하죠? 관이 여러 개 모여 있다. 그래서 물관, 체관을 합쳐서 관다발 조직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피 조직계와 관다발 조직계를 제외한 나머지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기본 조직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기본 조직계에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는 조직들이 몰려져 있어요.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 이제 합쳐서 유조직이라고 하는데, 그 유조직이 기본 조직계를 구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조직계는 조직으로부터 구성이 될거 아니에요.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를 이루게 될 것인데, 당연히 표피 조직은 표피 조직계를 구성할 것이고요. 이 통도 조직이 물관 체관입니다. 그래서 물관 체관이 관다발 조직계를 구성한다. 그리고 아까 나왔었던 해면 조직, 그 다음에 울타리 조직을 이 둘이 유조직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유조직이 기본 조직계를 구성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 그림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나온 건데, 울타리 조직은 빽빽하게 있어서 울타리 조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해면 조직은 듬성듬성합니다. 이 해면이 스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펀지 구멍이 송송 나 있죠? 아, 그래서 듬성듬성해. 생각하시고, 해면 조직, 그 다음에 울타리 조직, 이것이 유조직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유조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성하는 세포는 유세포라고 하는 것이고, 물관을 구성하면 물관세포, 체관을 구성하면 체관세포, 표피 조직을 구성하는 건 표피세포다. 그러니까 뭐 세포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기관이 바로 식물의 조직계에 해당하는 세 가지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개념으로 바로 들어간 다음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줌 개념은 무엇이냐면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입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물도 있을 거고 무기염료도 있을 건데 우리 이네 가지를 좀 확실하게 구분해 보자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의 구성 원소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구성 원소가 있어요. 그게 일명 초, CHO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 초는 얘네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자, 여기에 더해서 플러스로 가지고 있는 애들 정도를 체크해 주면 되겠죠? 단백질 같은 애들은, 단백질은 질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백질 중에 S, 황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촌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핵산 같은 경우에는 촌, 피예요. 질소도 가지고 있고, 인도 가지고 있다. 촌피. 그래서 촌은 그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단백질은 NS, 핵산은 MP를 추가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각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주된 에너지원이죠. 우리 몸에서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떠한 물질의 이름이 나오고 걔네들은 탄수화물의 단당류냐, 이당류냐, 다당류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이 좀 지엽적으로 나오는 보기의 예시입니다. 단당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포도당, 그 다음에 과당, 갈락토스 이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요. 이당류 같은 경우에는 엿당, 그 다음에 젖당, 설탕 이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당류 하면요, 녹말, 그리고 동물의 저장 형태인 글리코젠, 식물의 세포벽 구성 성분인 셀룰로스까지 얘네씩 세 가지씩이니까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단백질 하면 기본 단위 잘 나오죠? 기본 단위가 바로 아미노산이다. 이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이고, 자, 얘네들은 일명 호, 항, 해, 효. 우리 덕담으로 하면 호강해요라고 기억하세요. 호강하십시오. 호강해요. 호황해요. 기억하시고,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 효소에 주성분이다, 구성성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뒤에 가서 효소 따로 배우게 될 것인데,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다라는 거를 여기랑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질로 넘어가면, 이 지질도 종류가 중요합니다. 자, 이 지질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 중성지방이 있고요. 그리고 세포막의 구성성분인 인지질, 그리고 스테로이드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글리세롤에 지방산 3개가 연결되어져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얘 머리 부분이 뭐라고요? 글리세롤, 그리고 요 꼬리 3개가 지방산이다 라는 것이고, 자,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여러분들이 세포막에서 한 번씩 정리하고 왔을 거예요. 얘랑 비슷하게 생겼었죠. 머리에 꼬리 두 개다. 그래서 이제 얘는 글리세롤과 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지방산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위에 머리 부분이 물과 친한 친수성,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이 소수성. 이러한 이야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이제 네 개의 고리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성호르몬,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고, 요 H가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예시로 콜레스테롤이 있다라는 거. 아,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의 하나의 예시니까 콜레스테롤은 지질에 해당한다라는 거를 연결시킬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산입니다. 핵산이라는 건 뭐예요? 핵 속의 산성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이제 앞 글자만 따보면 NA거든요. 이게 핵 속의 액시드, 산성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NA 들어간 거, 여러분들 배운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DNA와 RNA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핵산인데 둘 다 가운데 당을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DNA와 RNA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얘네들의 기본 단위, DNA든 RNA든 기본 단위는 무엇이냐면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자,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어떠한 물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네들 가운데 당을 중심으로 해서 인산과 염기 이렇게 구성이 1대1대1로 연결된 구조거든요. 그래서 요 당이 디옥시리보스면 DNA고 요 당이 리보스면 RNA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때 이 염기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가 조금 다른데 DNA는 ATCG, 그래서 ATCG가 DNA를 구성하는 염기라면 요 타이민이 RNA는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다? AUCG.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염기가 있고 없느냐를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요, 여러분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들에서 지엽적인 보기까지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문제 적용하는 연습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미콜은 빈출픽 세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2점 테스트의 2번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식물과 동물의 구성 단계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기억에서 디귿은 기관, 조직, 조직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식물에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인대요. 그럼 뭐가 돼? 조직이죠. 기억은 조직이다. 그리고 조직이 모여서 식물이니까 어떤 단계가 있어요? 조직계가 있죠? 그래서 니은은 조직계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 동물에서는 조직이 모여 디귿을 이룬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직계 돼요? 안 돼요? 없죠. 조직계가 동물에는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룬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조직이다 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되는 것이고, 장미의 줄기 나왔네요. 뿌리, 줄기, 잎 하면 뭐라 그랬다? 기관 중에서 영양기관이었다. 그럼 영양기관이니까 조직계의 예라고 하면 틀린 거죠. 기관의 예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에서는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룬다 라고 하면 맞는 선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면 아쉬우니까 몇 가지 플러스 보기 더 볼게요. 꽃이 나왔네요. 자, 꽃도 무엇이었어요? 기관이었어요. 그 기관 중에 무슨 기관? 생식기관. 아무튼 니은은 조직계이기 때문에 니은의 예라고는 볼 수 없고요. 미음, 식물의 잎에는 니은이 있다. 조직계가 있다 라고 했으니까 잎이 기관이었잖아요. 잎을 구성하는 게 조직계. 표기관이었다. 아, 그래서 조직계가 있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되는 것이고, 다음 디귿의 생물 구성 단계는 식물에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기관이라는 구성 단계가 식물에도 당연히 있죠. 동물의 심장은 디귿에 예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심장 아까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이었어요. 그치? 그래서 기관에 예 해당한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5번에서 표는 식물의 구성 단계 일부와 예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가나다는 기관, 조직, 조직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억과 니은은 잎과 형성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건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 쌤이 형성층 때문에 골랐습니다. 형성층. 자, 이 형성층이라는 것은요, 분열 조직에 해당이 돼요. 자, 아까 쌤이 식물 같은 경우에 유조직이 있었고 통도조직이 있었고 표피조직이 있었다. 표피조직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유조직에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 포함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얘네들은요 이제 더 이상 분열을 못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구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연구 조직. 자, 근데 분열을 계속하는 조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성층과 생장점입니다. 생장점은 길이 생장을 하는 부분이고, 형성층은 부피 생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열 조직과 연구 조직으로 나눌 수가 있고, 우리가 봤었던 유통 표기 할때 유통표는 유조직, 통도조직, 표피조직은 연구 조직이고, 생장점, 형성층은 분열 조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조직계하고 기관 조직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꽃, 생식기관이었으니까 다과 기관 될 것이고, 나는 여기 조직계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조직계가 될 것이고, 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역과 니은이 입과 형성층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여기 니은이 입, 얘는 영양기관, 얘는 생식기관, 그 다음에 조직은 형성층인데, 분열 조직이다. 이렇게 매칭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보기 기억해서 가는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고요. A를 통해 물질이 이동한대요. 관다발이라고 했으니까 물관, 체관 존재하겠죠? 물질이 이동한다. 그다음 니은에는 기본 조직계와 표피 조직계가 모두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입이니까요. 하나의 기관이니까 표기관이 다 있어. 표피 조직계, 기본 조직계가 모두 있다. 동그라미 해주시면 다 맞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겠고, 자, 여기에다가 쌤이 그림을 한번 추가를 해봤어요. 자, 이 A와 B는요, 각각 관다발 조직계와 울타리 조직계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울타리 조직이 뭔지 골라낼 수 있겠어요? 이 A가 빽빽하게 있는 조직이죠? 바로 울타리 조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그럼 이 B는 관다발 조직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플러스 보기를 보면 표피 조직은 가의 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표피 조직이라고 했으니까 조직의 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A는 울타리 조직은 나의 예이다? 아니죠. 조직계의 예가 아니라 울타리 조직은 해면 조직과 함께 유조직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 유조직 연구 조직이고 이것은 가의 예라고 해줘야겠죠. X. 그다음에 비읍. B에 통도 조직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관다발 조직계를 구성하는 조직이 통도 조직이에요. 그래서 물관, 체관 동그라미 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빈출픽 다섯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수능 3점 테스트 4번 문제인데요. 표가는 동물의 구성 단계 일부와 예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동물의 구성 단계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때 ABC가 기관 세포 조직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 기역, 니은, 디귿이 나와 있는 게 ABC 중에 하나래요. 자, 그럼 먼저 이 표부터 해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위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기관이죠. 그 다음에 C, 결합 조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C가 조직이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인 B는 뭐가 되겠어? 세포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지. 그럼 이제 기역, 니은, 디귿만 매칭을 해주면 될 것인데, 동물에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여러 개의 무엇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는 거죠. 동물에서 소장은 기관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소장은 어떠한 기관계에 속하는 거예요?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보기 기억에서 디귿은 A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디귿이 기관이었기 때문에 A로 매칭하는 거 맞을 거고요. 보기 니은, 적혈구. 쌤이 적혈구 잘 나온다라고 했었죠? 적혈구는 세포의 예이다. 그러니까 맞는 것이고, 동물에서는 C가 모여 조직계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C가 조직이에요.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를 이루는 거는 식물이죠. 근데 동물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이고, 얘는 X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동물에서는 조직이 모여서 무엇을 이룬다? 기관을 이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보기 보면요. 자, 적혈구와 마찬가지로 뉴런이라는 거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뉴런은 신경세포인데, 신경세포는 세포의 예이다. 그래서 뉴런하면 세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결합조직과 동맥은 동물의 같은 구성 단계에 해당한다? 쌤 뭐라 그랬죠? 동맥, 혈관이었어. 얘는 기관이다.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이고, 결합조직은 조직이에요. 이 결합조직의 대표적인 게 혈액,

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같은 구성 단계가 아니라는 거고, 혈액은 조직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맞다. 그중에 결합 조직이다라는 것까지 해서 혈액과 혈관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여섯 번째 빈출픽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생명체에 있는 물질 ABC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ABC는 단백질, 인지질, RNA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ABC는 모두 탄소 화합물이래요. 즉,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구성 원소에 초는 기본적으로 있었다. CHO. 그러니까 C가 있으니까 탄소 화합물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세 가지를 가려내는 데 있어서는 큰 정보를 주진 못해요. 자, 두 번째. A와 B는 리보솜의 구성 성분이다.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내용과 통합적으로 문제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예시인데, 자, 리보솜은요, 단백질과 RNA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단위체, 소단위체, 그 다음에 rRNA, 리보소멀 RNA로 해가지고, 리보솜의 구성 성분은 RNA와 단백질이니까, 거기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 C는 뭐가 되겠어요? 인지질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A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가 단백질 될 거고요. 그러면은 B는 RNA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제 보기 가봅시다. 기억. A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단백질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B, RNA의 구성 성분에는 인이 포함된다. 핵산이니까 쌤이 구성 성분이 초에다가 NP, 촌P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고, 그 다음에 인지질. C에는 머리 부분이 친수성, 꼬리 부분이 소수성, 그 부분이 모두 있다. 맞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보기까지 볼게요. 녹말 하면 뭐라 그랬어요? 다당류라 그랬어요. 탄수화물이죠? 근데 여기 ABC에는 탄수화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틀린 것이다. A와 C는 모두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 아까 이거하고 비슷한 그 결인데, 세포막의 구성 성분은 주 성분이 단백질과 인지질이죠. 그래서 A가 단백질, C가 인지질이니까 맞다. 골라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B의 기본 단위라고 했어요. RNA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그 다음에 C는 인지질이니까 지질에 속합니다. 라고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빈출픽 보도록 할게요. 표가는 생명체에 있는 물질의 특징을 나타냈고, 나는 가의 특징 중에 스테로이드와 물질 AB가 가지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래요. A와 B는 DNA와 단백질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스테로이드하고 단백질, DNA를 가려내는 문제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질에 속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스테로이드죠. 스테로이드가 지질에 속한다. 그리고 호르몬의 구성 성분. 스테로이드가 성호르몬의 구성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글자만 따서 스단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염색질이라는 거는 이제 DNA하고 단백질의 복합체예요.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것을 DNA가 감싸고 있는 구조로 얘네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에 염색질의 구성 성분은 단백질이랑 DNA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스테로이드는 특징을 몇개 가져요? 한 개. 두 개. 그래서 특징의 개수 두 개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두 개니까 A가 단백질. 하나인 게 DNA.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1이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2죠. 그 다음에 A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도 봤지만 단백질과 인지질이 세포막의 주성분이니까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B의 구성 원소. 즉, DNA의 구성 원소는 촌피니까 인도 있고 질소도 있다. 모두 포함된다. 맞다.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얘네들이 그림으로도 나올 수 있어서 쌤이 이제 그림까지 준비를 해봤는데, 자, 1과 2가 A하고 B 중에 하나래요. 단백질과 DNA 중에 하나래. 힌트가 뭐예요?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 나오면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니까 2가 단백질이고, 예, 이중라선이죠. 오케이. DNA구나. 자, 그러면 리을에서 A는 1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단백질이 1이다. 틀렸죠. 2로 고쳐줘야 되고, 2. 단백질은 항체 주성 성분이다. 호황해요라고 했었죠.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 효소라고 했으니까 단백질은

상체 주성분이다,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빈출픽 문제까지 쭉 풀어봤는데, 오늘 1, 2단원의 내용을 함께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고요. 쌤이랑 이제 2단원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생일 만점너 여러분들, 내신 만점 20특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공지사항과 OT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1강 바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전국에 있을 수 있는 생활과 윤리 다양한 수업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고 필수적인 내용들을 제가 가장 고퀄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초효율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끌어들여서 내신 만점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우리 만점너가 되기 위한 세팅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세팅하죠. 20특강 교재 챙기셨어요? 오늘은요. 1단원 부분이에요. 실천 윤리에 관련된 이야기와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중에서 동양사상 들어가요. 20특강 한번 챙겨보시고 키리노트로 오시면 아, 키리노트에서 하는 게 진짜 더 고퀄이구나. 복습되는구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 키리노트는 자료실에 있어요. 미리 한번 챙겨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럼 마인드 세팅도 하고 가야죠? 여러분들, 아, 우리 쌤 시험 문제 어떻게 낼까? 아, 불안한데? 그렇게 불안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개념을 탄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시험 문제든 대비할 수 있는 건, 이겨낼 수 있는 건 개념의 힘입니다. 그럼 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 저랑 같이 시너지 팍팍 내주셔야 돼요. 믿고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 잠깐 한번 짚어볼게요. 현대의 삶과 실천윤리라는 주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 중에 포인트, 키워드 중에 키워드를 논리적인 설명 곁들여서 잠깐 중요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윤리라는 과목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가 첫 번째 시간에 학교 쌤들께서 가장 강조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윤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와 특징을 정리하면서 그런 윤리에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흐름으로 가게 될 텐데 첫 번째 이때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시비, 선악, 미추의 가치 판단을 한다. 옳다고 판단된 것은 당위적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옳다라고 한 것에 대한 실천과 행동에 대한 지향점을 갖고 있다. 가치 판단, 당위적, 실천 지향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한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으로 나뉜다. 라는 것으로 오늘 핵심 시작해서요. 마무리는 그 규범 윤리학이 될 만한 것들 중에서 이론 원리가 될 만한 것들 중에서

동양의 사상에는 어떤 게 있어? 라는 걸 짚어볼 거예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그럼 바로 실천 윤리학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윤리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키리노트 펴주시고 우리 첫 번째 내용, 윤리, 윤리학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될 여러 행동들의 기준이 되는 것, 규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그 고민한 결과대로 행동을 하고 실천하잖아요. 이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을까에 대한 그 기준점을 마련해 주는 것을 윤리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규범적이다라고 통틀어서 평가 판단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윤리를 이야기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 윤리의 규범적인 성격, 기준적인 성격을 토대로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고요. 이때 사실 판단을 토대로 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비 선악 미추와 같은 가치 판단을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둡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옳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옳은 것이라는 당위적인 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는 효도하는 것이 마땅히 옳아라고 하면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효라고 하는 것이 당위적인 속성을 갖게 되고 그런 당위적인 실천과 태도를 지닐 것을 강조하게 돼요. 그럼 그런 것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승인을 얻어서 사회적인 구속력을 갖고 그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 기준과 양식과 규범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 규범이라는 말 이렇게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윤리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윤리 아냐? 윤리 어렵지 않냐? 그리고 윤리가 너랑 어울리냐? 질문할 때, 야, 우리 윤리를 안할 수가 없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윤리를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주세요. 그럼 지금 말한 이 윤리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윤리학이겠죠? 그렇다면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었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 혹은 규범을 대상으로 연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기준이 될 만한 게 뭐예요? 기준이 될 만한 원리와 혹은 이론 등을 토대로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제가 한 번만 더 깔끔히 쓸게요. 도덕, 원리, 즉 이론적인 탐구를 토대로 하여 궁극적으로 실제 삶에 적용한 실천과 행동을 하는 것을 윤리학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 판단, 당위적, 실천 지향적이라는 윤리학의 특성이 나왔잖아요. 그럼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 윤리학의 분류, 세부 분류로 가보도록 하죠. 방금 이야기했던 거, 가치 판단, 당위적, 실천 지향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규범 윤리학이에요. 그런데 그런 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은 좀 약하지만 윤리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 또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규범 윤리학부터 가보죠. 앞에 말했던 거 그대로 가주면 돼요.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했는데 그 기준이 될 만한 건 뭐예요? 기준이 될 만한 것에 대해서 이론을 제시해요. 그래서 도덕적인 원리와 이론을 제시하면서, 아, 부모님을 대할 때 옳은 것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실천하는 거야. 와 같은 예를 들어 유교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호혜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옳다라는 옳다의 기준에 대해서 어떠한 원리와 이론을 토대로 해서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혹은 이러한 품성과 성품을 가진 것이 옳은 거야, 도덕적인 거야와 같은 그런 품성 자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윤리 문제에 대해서 가치 판단과 당위적인 성격과 실천 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규범 윤리학 중에 이러한 이

실험적인 탐구에 집중하는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론 규범 윤리학이 이론과 원리를 세워놨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 규범 윤리학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 유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 혹은 의무론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우리가 원리로서 정립했다면 그걸 실제 문제에 적용하고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실천 규범 윤리학이 갖고 있는 주안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도덕적인 실천에 조금 더 집중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 이둘 사이에는, 즉, 이론 규범 윤리학과 실천 규범 윤리학 사이에는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왜? 이론 규범 윤리학이 이론과 원리를 세워놨어요. 그걸 토대로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실천을 하거나 도덕적 딜레마 상황이 있을 때그 원리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둘은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예요. 그래서 규범 윤리학이라는 큰 틀에 들어가지만 세부적으로는 너는 그럼 뭐에도 관심 있어? 난 이론. 나는 좀 실천 문제. 와 같이 세부적으로 나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매우 유기적입니다. 자, 그럼 다음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D 부분을 먼저 가볼게요. D에는요, 여러분들 기술 윤리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도덕적인 현상이나 관습이나 풍습 등을 연구해요. 그거를 관찰해서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안점을 둬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러한 풍습이나 그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옳다, 그르다라는 것까지 가기보다는 저 나라에서는 이러한 풍습이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있었던 이유는 이런 원인이다. 와 같은 원인과 결과, 인과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찰 등을 통해서 경험적인 탐구를 통해 그 사회에서는 어떤 도덕적인 현상과 관습과 풍습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고 기술해 주는 것. 그걸 기술 윤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C번에는요, 메타윤리학이라는 걸할 건데요. 메타라는 말 자체가 무엇 무엇보다 상위의라는 뜻이 되거든요. 어떤 학문 앞에 메타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그 학문 자체를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메타윤리학은, 야, 윤리야, 너네들 자체가 학문적으로 성립이 가능한지 나 그것 좀 한번 탐구해 봐야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너네들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던데, 옳다, 그르다. 그러한 용어들, 언어들, 어떤 의미로 쓰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너희들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논리적인 추론의 과정. 그 논리의 정당성을 분석해 보면서 윤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한번 따져보자. 이게 윤리학 자체를 연구하는 메타 윤리학이에요. 그러다 보니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은 앞에 이야기하는 규범윤리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쌤들께서 시험 문제 쓰실 거예요. 뭐라고 쓸 거냐?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다. 혹은 가치중립적이다. 혹은 과학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쓸 거예요. 물론 규범윤리학의 객관적이다. 규범윤리학은 객관적이지가 않다라거나 비과학적이다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특히나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이 규범윤리학이 갖는 가치지향적인 성격에 비해서 가치중립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이거 완전 치트키입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이게 윤리학의 분류이고요. 요거 마지막으로 사례를 들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에 전족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 전족을 한 발입니다. 그러면 전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풍습과 문화, 그들이 도덕적이다라고 생각했었던 행동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여자 어린 아이의 발을 강하게 묶어서 성작을 인위적으로 맞는 풍습. 4세기에서 8세기 혹은 10세기경에 크게 확대되어서 중화민국이 성립될 때까지 이루어졌었고, 그 이후로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성적이라는 풍습과 문화가 있었던 원인. 그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었군요. 라는 걸 객관적으로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객관성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요. 이거 자체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가치 판단과는 조금 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런데 여자 어린아이의 발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성장을 멈추게 하면서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그런 이유로 여성을 통제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같이 예를 들자면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은 존중받아야 돼요. 뭐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돼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야 돼요. 누구나 건강하게 성장해야 돼요. 그것이 옳아요. 그렇지 못한 행동은 옳지 않아요. 여기가 가치 판단이 들어갔죠? 이렇게 가치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규범 윤리학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기술 윤리학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에, 근데 당신들이 말하는 옳다, 옳지 않다, 라고 하는 거는 혹시 당신들이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익이 된다, 아니다,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르다,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 거야? 그 용어와 언어들의 의미는 무엇이고 논리가 어땠는지 분석해 보겠어. 그러면 메타윤리학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현상만 두고도 기술윤리학,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윤리학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도 서로 다른 특성들이 선지에 잘 표현이 될 테니까 그걸 캐치해 주시고 이 사례로서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도덕탐구라는 걸 학교에서 혹시 하셨어요? 수능에는 잘안 나와서 안 하시겠다 하셨을 수도 있는데 1단원이고 내신 단원이다 보니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걸 빨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윤리적인 탐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건세 가지. 비판적인 사고와 도덕적인 추론, 그리고 배려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윤리적인 사고를 하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 도덕 탐구를 할 때에는 비판적이고 추론적이며 배려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중에서 이런 도덕적인 추론의 과정에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결정해 가는 데 있어서 단계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도덕적인 딜레마와 윤리적인 쟁점은 뭔지 분석해요. 그리고 나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요. 거기에 나의 입장은 이거야라고 채택해요. 그리고 나서 가장 좋은 대안을 도출해요. 그 다음 내가 선택한 대안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 임신 중절이라는 사례가 있어요. 실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성의 선택권이 중요해,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해와 같은 쟁점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의 자료를 수집해요. 그럼 난 그중에 나는 여성의 선택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등과 같은 입장을 채택해요. 그래서 인공 임신 중절로 나타나는 어떤 쟁점에 대한 나의 대안을 도출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사고까지 가는 게 윤리적인 탐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러한 성찰을 하게 될때 유교, 불교, 도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미일과 같은 입장들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 입장들을 토대로 해서 나의 판단이 옳았는지, 혹은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되는지 고찰해보자, 뒤돌아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윤리에서 강조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수능특강에서는 이 윤리학의 분류라는 걸 어떻게 문제로 만들었나 한번 한 문제만 고르고 골라서 테스트 한번 해보고 갈게요.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적절한 게 뭐냐고 그랬거든요. 가 부분에서는요, 도덕 규범 설정한다, 도덕 원리를 합리적으로 정당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그러니까 도덕 원칙과 이론을 깊이 연구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건 이론 규범 윤리학이에요. 그쵸? 반면, 나는요, 도덕적 언어의 분석에 초점 맞춘다. 그래서 윤리학의 기본 용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분석하는 거니까 분석 윤리학, 메타 윤리학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1번. 도덕 규범을 객관적인 사실로 설명한다. 사실로 설명하고 기술해요. 네, 이건 기술 윤리학이에요. 2번.

윤리적 행위를 이끄는 근거에 대한 정당성을 정립한다. 그러면 윤리적인 행위를 이끄는 것에 대한 기반과 원리를 만드는 거니까 이론규범 윤리학에 대한 설명 맞아요. 얘가 정답. 3번. 도덕 판단을 위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정립한다. 메타윤리학의 경우에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정립하는 거에는 큰 관심 없어요. 오히려 이건 이론규범 윤리학에 가까워요. 4번. 현실의 윤리 문제에 대한 실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한다. 자, 실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한다라고 하면 이론규범 윤리학을 토대로 해서 실천규범 윤리학으로 넘어가니까 얘도 규범윤리학적인 성격에 가까워요. 5번. 윤리 문제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도덕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도덕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면 위에서 말한 원리와 기반에 대한 이론규범 윤리학에는 어느 정도 어울릴 수 있는데 메타윤리학에게는 도덕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큰 관심이 없어요. 윤리학 자체에 대한 검증, 학문으로서의 정립 가능성을 따져보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이유로 두 윤리학을 비교하는 문제 정도 챙겨두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 하나하나 정확히 분석해두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 꼭 맞추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이제는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서 윤리학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가치 판단, 당위적, 실천지향적이라는 성격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치 판단을 할수 있는 기준이 될 만한 이론 윤리들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론 윤리들로서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들의 이론, 원리들을 살펴볼 텐데, 그 중에 먼저 동양 사상을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 동양 사상으로는 유가, 도교, 도가, 불교, 유불도를 공부할 거거든요. 그 유불도를 공부하실 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된다고? 옳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따라야 옳게 살수 있는 걸까? 옳게 살아갈 수 있는, 바르게 살수 있는 그 기준이 뭘까에 대해서 유불도에서 각각의 답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유교는 하늘, 도가는 도, 불교는 인연생기로서 표현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을 따라야 된다라거나 도를 따라야 된다라거나 인연생기의 법칙을 이해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유, 도, 불의 핵심 키워드 적어놓은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그 고대의 동양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게 옳은 거지? 라고 고민할 때 유교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도가 입장에서는 그 하늘과 땅과 만물이 있게 한 원리를 생각하면서 불교에서는 그런 모든 존재와 현상들이 관련된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그걸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구나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유교부터 풀어가 보겠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을 추리돼 심화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서 신속하게 가거든요. 그는 여러분들 이 속도 잘 따라와 주시고 복습하면서 그중에 학교쌤이 강조하신 부분은 특히나 걸러내서 더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교 갑니다. 유교에서는 공자, 맹자, 순자 수업하셨을 거예요. 그중에 유교의 기본적인 관점으로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이 우리 만물에게 도덕적인 본성을 부여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늘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거예요? 어떻게 살긴 하늘의 뜻에 따라 살아야지, 하늘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지 라고 해서 천리, 천도, 천명을 중시합니다. 그러니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 삶의 상선벌학, 길흉화복의 주제자가 되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유교의 시작점이 되는 공자는 인, 예, 이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인이라고 하는 건 인간답다 라고 할때 인하다 라고 할수 있고요. 두 번째, 인한 사람은 내면의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내면이 도덕적인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인간답다, 도덕적이다, 사람을 사랑한다 라는 세 가지 정도로 인을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인은
어떻게 실천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자들이 묻죠. 그러면 공자 입장에서는 그 사랑이라는 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실천해. 먼저 부모에게, 형제, 자매에게. 그래서 효제를 가장 먼저 강조합니다. 그럼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충. 조금의 꾸밈도 없이 자신의 정성을 다하는 것. 두 번째,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서 남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추기급인 기소불료 무시여인하는 서. 이 충서를 무지무지 강조하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서예요. 그리고 별애라고 해서 이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옳고 그름,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음을 분별합니다. 그렇게 분별을 전제로 해서 나의 가족으로부터 이웃, 사회, 국가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겨요. 그래서 별애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어머, 얘들아, 이 별애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묵가에 겸애라는 좀비 친소를 초월하는 사랑을 이야기했던 겸애의 개념과 대비되는 거야를 강조하셨다면 요것도 꼭 챙겨 놓으셔야 돼요. 이게 인이에요. 그러면 이 인이 내면적인 도덕성이고 사랑의 정신이라 했죠. 내면에만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외면으로 드러난 게 예예요. 외면적 사회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 예라고 하는 것은 극기 복례 위인. 이 극기복례가 정말 중요할 거야. 시험에도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나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로, 그러니까 예로 돌아가 인을 이룬다. 극기복례 혹은 극기복례 위인 꼭 기억해 두기. 그리고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이라고 할 만큼 야, 예가 아닌 거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마. 라고 할 만큼 예에 걸맞게 신중하게 행동을 하는 것. 또한 예법과 음악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한다는 것을 강조할 만큼 유교에서는 내면의 도덕성을 외면으로 표현하는 예를 강조했어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도덕성을 부여받은 우리 인간이 인과 예를 통해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일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수양을 해야 돼요. 그 수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수, 기, 이, 아닌 자신을 수양해서 타인과 백성을 편안하게 함이라는 걸 강조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성인과 군자가 되는 것이 유교의 목표라고 할수 있고 앞으로 유교를 공부하실 때 공통적으로 잘 나오는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공자가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각자 자신의 역할, 명분을 바로잡는 정명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 정명. 그걸 명분을 바로잡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통치자는 덕성과 예의에 의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덕치라는 게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 선생님이 현대에 태어나셔서 투표를 한다. 공 선생님은 어떤 사람을 뽑으실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실 거예요. 그만큼 덕을 강조해요. 그러한 덕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대동사회라고 합니다. 대동사회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 등용되면서 사회적인 약자가 보호받고 또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도 하고 인륜 도덕을 구현하는 평화로운 도덕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교에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며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수양하고 그런 인간들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통치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거야? 까지가 유교 스케일이에요. 이걸 공자의 시작이에요. 이걸 이어받은 맹자. 맹자에게서는요, 자, 역시나 하늘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가면서 맹자, 그 유명한 이론. 인간 본성이 어떠하냐에 대한 학문적인 정립이 시작됩니다. 공자에게서는 그런 학문적인 정립을 확실히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맹자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에 맹자부터 가는 거예요. 맹자는 인간 본성 어떻다고 봤죠? 선하다고 봤어요. 성, 선설.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네 가지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 인간이라면 다 그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 인간은 인의 예지에 사덕을

갖고 있거든. 그리고 그 안에 측은 수오, 사양, 시비, 지심이라는 네 가지의 착한 마음씨가 있는 거야. 그리고 불인 인지심,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도 알수 있는 양지. 해보지 않았지만, 배우지 않았지만, 할수 있는 양능과 같은 걸 가진 거야. 어떻게? 선천적으로 가진 거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선한 거야. 그러면 이 선천적이라는 거에서 여러분들 문제 풀때 이게 치트키예요. 유지, 보존, 확충, 실현. 이 선한 마음이나 본성을 유지, 보존, 확충, 실현해야 된다라고 가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맹자에서 포인트고요. 그럼 맹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선한 마음을 어떻게 유지, 보존, 확충, 실현해요?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 하시지만 그중에 포인트 첫 번째,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해. 집의. 또 적을 과자를 써서 야, 수양을 하는 데 있어서 욕심을 적게 하는 일만큼 중요한 게 없다. 과욕. 세 번째, 구, 방심. 야, 너 지금 착한 마음 잃어버렸잖아. 가서 찾아와. 야, 집에 키우던 개가 없어지면 가서 그렇게 잘 찾아오면서 너가 지금 잃어버린 착한 마음 왜안 찾아와? 빨리 찾아와. 구, 방심. 네 번째, 호연, 지기. 지극히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계. 이걸 갖춘 사람을 대인, 대장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통치를 왕도정치, 그리고 역성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나 맹자에게서 주안점을 두는 것은 이상적인 통치를 하는 통치자는 도덕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항산, 항심이라고 해서, 백성들은 일정한 생업, 즉, 항산이 있어야 도덕심, 항심을 유지할 수 있으니, 훌륭한 통치자는 백성들이 항산을 잘 유지함으로써 항심도 갖출 수 있게 고려해야 한다. 마치 우리 현대사회 여러 가지 제도들로 우리 시민들의 편안한 삶, 안정적인 삶을 고려하는 것처럼 그런 류의 항산, 항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거요. 불인인지심이라고 했죠.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그걸로 통치하소서. 불인인지정. 백성들을 보면서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통치하시면 돼요. 이게 맹자예요. 그 뒤를 잇는 것이 순자인데요. 순자로 가게 되면, 하늘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요. 하늘이 인간에게 도덕적인 본성을 부여했다와 같은 관점보다는 물리적인 자연현상으로 자연 법칙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천인분이로 갑니다. 여기까지 학교쌤께서 수업하셨다면 챙겨두시면 돼요. 이런 순자가 유학자이지만 특이한 점은 인간의 본성을 성악설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고난 성정은 악해. 근데 착한 사람 어떻게 설명한 거냐고? 그 바뀐 거야. 억지로 노력해서 바뀐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해. 성악설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기에,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이 선해질 수 있는데요? 그 설명은 성정려위, 화성기위, 그만큼 이 인위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본성과 감정 따라가면 자기 욕구 채울 수밖에 없다? 그럼 사람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어. 근데 인간이라는 게 다행인 게 뭔지 알아? 도덕적인 학습 능력이 있어. 그리고 사려 생각을 할수 있거든. 그러면 어머,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하고 선하게 바뀌어서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성을 변화시켜서 인위를 일으켜라. 변화의 별표. 이거 치트해요. 그러면 순자한테 지향점은 본성을 유지, 보존, 확충, 실현하면 안 되고 꼭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군자와 소인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요약해서 말해보자면, 맹자가 착한 사람을 보면서, 당신처럼 착한 사람 너무 대단해요. 그럼 어떻게 칭찬해주느냐? 당신이 타고난 본성을 잘 유지, 보존, 확충, 실현시켜야

시켰군요. 너무너무 대단해요. 순자가 착한 사람을 보면서 칭찬한다며? 대단하신데요? 본성을 어떻게 그렇게 바꾸셨어요? 칭찬할 만합니다. 라고 순자는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성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요. 하지만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지향점은 같겠죠? 자, 그럼 지향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통치. 순자가 강조하는 통치의 핵심은 예로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고대 성왕이 제정한 예로서 본성을 변화시키는 규범이 되어주고 통치의 기준이 되어주고 재화를 분배해주는 스탠다드, 기준이 되어주는 예에 의해서 통치해야 한다. 순자에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도가로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육아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나왔냐면 천인합의일, 인과 예, 도덕성 얘기가 나왔어요. 그걸 도가 입장에서 보면 쭈쭈쭈. 왜 그러느냐? 도가는 도라는 것을 우주 만물의 근원, 변화의 법칙으로 생각하거든요. 즉, 인간의 인위적인 힘이 더해지지 않은 스스로 그러한 무위하고 자연한 천지만물의 법칙 자체를 도라고 봤어요. 그건 우리 인간의 감각, 언어, 경험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도라는 것이 있은 다음에 하늘이라는 것도 있는 거야. 그러면 천지가 생겨나게 해준 도라는 근본적인 법칙에 더 주목한다는 거야. 물론 그들은 하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죠. 단, 하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도덕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천지만물의 근원인 도에게서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인간의 뭐 성, 만물의 성, 본성을 얘기한다면 무위자연의 도의 특성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육아가 이야기하는 덕이라는 건 인간의 의도가 개입됐잖아. 인간의 경험, 지식, 언어를 가지고 자꾸 분별하잖아. 그래서 그 기준을 따르면 착한 거야, 아닌 거야,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행복한 거야, 불행한 거야, 예쁜 거야, 미운 거야. 끊임없이 분별의 기준을 만드는데, 그건 하덕이야. 그걸 넘어서야 돼. 차라리 그 기준 없이 무위하게, 차라리 무지순수 소박하게, 욕심 없이 겸허하고 부쟁하게 자연스러운 덕을 따르는 게 상덕이야. 그래서 이들의 관점에서는 유교의 덕을 비판할 수 있어요. 오히려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인위적인 규범이고 제도가 되는 거라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자를 이어가는 게 노자가 이상적인 경지로서 상선 약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으뜸이 되는 선은 물과 같다라고 하면서 특히나 강조하는 키워드는 겸허와 부쟁이에요. 물이라는 게 그런 속성을 가졌다는 것이고 이상적인 인간도 이런 겸허와 부쟁의 덕을 따라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는 육아와 좀 사뭇 다르겠죠. 무위지치라고 해서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다스림을 통해서 소국과민 작은 나라의 적은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걸 이상적으로 여겨요. 이게 노자고요. 그 노자를 이어서 장자 역시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 어디에나 내재되어 있는 천지 만물의 근원이에요. 그 도에 따라가야 되는데, 즉 무위 자연의 도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 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려면 유교적인 덕 혹은 인간들의 인위적인 기준을 분별적이고 차별적인 기준을 초월해서 도의 경지에서 만물을 바라보는 이상적인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과 같은 그런 기준들이 싹 사라지고 비워지고 거기에 도가 모여서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거든. 그러면 내 기준대로 인간의 잣대로 이게 옳은 거야, 그른 거야, 예쁜 거야, 미운 거야, 성공이야, 행복이야. 그런 끊임없는 분별과 차별의 기준을 초월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그래? 아, 그러려면 수양을 좀 해야 돼. 조용히 앉아.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 그 기준들, 제도들을

잊어봐. 심, 재, 마음도 비워서 깨끗이 해봐. 그러면 재, 물,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할 재. 만물이 평등하고 가지런하게 볼수 있을까? 이건 획일적 평등이 아니라 만물의 고유한 속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잣대로 비교하거나 차별하거나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만물을 있는 그대로 평등하게 인식하는 경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일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는 소요유라고 해서 나를 구속하는 일체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신적인 자유를 누리는 경지를 소요유. 그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을 성인, 신인, 지인, 진인, 천인, 특히나 지인과 진인과 같은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도가예요. 유교와 사뭇 다르죠? 그럼 이제 인도로 갑니다. 인도는요, 앞에 이야기한 중국 철학과 또 사뭇 달라요. 유교를 생각할 때에는 불교를 생각할 때는요, 이들이 세상 만물, 현상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들 사이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원리로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연 생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결과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이 혼자 뚝딱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원인과 조건들과의 함께 만난 상호 의존적인 결과인 거야. 그러니 모든 현상과 존재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러니 모든 존재들은 그렇게 원인과 조건에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야. 그러면 나와 나 아닌 사람? 둘이라고 할수 없어. 자타불이. 나 아닌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돼. 그리고 기억해. 그렇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또 다른 새로운 원인과 조건을 만나서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어. 고정된 거 없어. 불변하는 거 없어. 그런 의미에서 실체라는 거 없어. 치트키예요. 불교 문제 만들 때 오답화 시킬 수 있는 거. 고정된 뭘 찾아라. 불변하는 뭘 찾아라. 그런 실체를 인식해라. 그런 건 없어. 다 변해. 변한다는 걸 모르는 너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 불교 핵심이야. 그러니 그들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이면서 변해가는 관계 속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체,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다섯 가지의 요소가 일시로 만났다가 흩어지는 가화합의 존재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오온의 항목을 외운다는 자체보다는 그럼 나는 색수 상행식 다섯 가지 요소가 일시로 만났다가 흩어지고 이 다섯 가지 요소도 계속 변한다는 거네. 어제 내 몸, 오늘의 내 몸. 어제 나의 의식, 오늘의 내 의식. 어제 내 감정, 오늘의 내 감정. 끊임없이 다르듯이. 그러니 그 오온의 가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 역시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럼 묻습니다. 나는 고정되어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요. 그럼 나는 고정되어 있는 실체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무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을 인식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부처가 될수 있는 가능성 혹은 깨달음의 근거로 불성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깨달음의 근거를 갖고 있지만, 인간들은 모든 것들이 변해간다는 걸 몰라. 잊어버려. 그걸 집중하지 않아. 그래서 무지, 무명에 빠져요. 그러면, 저건 변하지 말아야 돼. 변하지 않는 저것은 내 것이 돼야 돼. 와 같이 탐욕과 집착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 사상 누각이죠. 애초에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변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그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삼독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불교 얘기 너무 우울한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그냥 삼독에 빠져서 살라는 거냐? 아니다. 수양을 해라. 거기서 벗어나라. 어떻게? 개, 정, 해와 같은

삼하 혹은 보시부터 지혜까지 여섯 가지 바람에 혹은 정견부터 정정까지의 여덟 가지 바른 길을 닦으세요. 수양을 하세요. 그래서 제발 그 어리석음과 탐욕과 집착의 경지에서 벗어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속에 불끈불끈 타올랐던 욕망, 탐욕, 그게 불이 싹 사그라드는 단계가 올 겁니다. 그게 니르바나, 열반입니다. 그 경지에 이른 사람을 보살이라 합니다. 이게 불교의 지향점이에요. 그럼 불교가 봤을 때, 특히나, 부처님이 그래서요, 인간의 삶과 그 지향점에 대해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해서 사성대설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 중엔 이렇게 인과관계가 형성이 돼요. 자, 고통과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자, 다시 한번 집성제 혹은 집제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무명, 애호, 집착을 갖잖아요? 그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집성제, 고성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갖고요. 여기에 다시 그러면 그 무명과 애욕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어요? 도를 닦아. 어떤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는 도를 닦아. 도성제. 그러면 고통의 원인인 무명, 애욕을 없애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어. 고통이 소멸, 집착이 소멸될 거야. 그래서 멸성제, 멸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고집, 멸도라고 하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불교 이론을 압축 액기스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을 세 가지 혹은 또네 가지로 다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하면 삼법인이고요. 네 가지로 정리하면 사법인이거든요. 포인트 이렇게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무상, 무아, 고. 어떻게? 모든 건다 변해. 나도 변해. 그걸 모르면 고통일 수밖에 없어. 재행무상, 재범무아, 일체계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만약 열반에 이르게 된다면 가장 절대적으로 평화롭고 고요한 경지. 그래서 그 고요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진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동양사상이 문제로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갑번에 보시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즉, 불인인지 정을 이야기하는 맹자예요. 을은요, 백성의 마음을 비우고, 배는 든든하게 하고, 뜻은 약하게 하고, 백성의 뼈는 강하게 하고, 무지 무욕하게 만드는 무위지치, 소극가민을 지향하는 노자의 관점이에요. 유교와 노자, 맹자와 노자의 관점인데요. A번 볼게요. 의로운 행위를 반복하여 시비의 마음을 형성해야 된다. X예요. 시비의 마음 나왔을 때 시비지심이라고 한번 번역해요. 이걸 다시 한번 4단으로 번역해요. 그럼 제가 치트키 알려드렸죠. 4단은 유지, 보존, 확충, 실현해야지 형성하면 안 돼요. 기억을 먼저 빼요. 니은번, 통치자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을 닦아야 된다. 맹자나 도가, 노자 입장에서 봤을 때, 통치자가 맹자 입장에서는 도덕적으로 수양을 하는 숙의 이하인, 노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지하게, 순수하고 또 무욕하게, 백성들을 겸허하게 이끌어가는 수양을 해야 된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B의 공통 입장, 가능해요. C. 백성이 인위적인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무위지치를 통해서 무지, 무욕, 소박, 순수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가, 노자의 지향점이 맞죠. 그러니 노자만의 입장으로 적절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C, 노자만의 입장으로 성인의 다스림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지근 지식을 쌓아야 비로소 완성된다. 여기서도 치트키 하나 들어갑니다. 분별적인 지식이라고 하면 이

시비선악 같은 것들을 분별하는 기준과 규범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가 입장에서는 그런 분별적인 기준, 규범, 제도, 지식을 초월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 분별적인 지식을 쌓는 것보다 그것을 버리는 허정의 공부를 하는 게더 맞아요. 그러니 분별적 지식을 쌓아야 해라고 하면 도가에게 잘 나오는 오답 유형. A번, 맹자한테 그런 선한 마음을 형성해라고 하면 오답 유형.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니은 디귿 들어가는 3번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가 윤리학, 그리고 동양윤리에 대해서 열공해 봤는데, 이 이후로 여러분들의 공부를 잘 마무리해 줘서 1등급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완전 응원합니다. 1강 클리어했어요. 두 번째 시간에 또 뭉쳐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선생님과 함께 내신 만점 수능특강 같이 이제 공부해 볼 예정인데요.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포인트를 둔 부분이 뭐냐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짚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잘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정말 잘 보는 눈을 가르쳐 드리겠다. 아셨죠? 그리고 문제 속에서 특히나 수능 특강 교재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교재인데 여기서 볼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최대한 한번 끌어내 보겠다. 거기에 서답형, 주관식이죠. 주관식 포인트도 말씀드리겠다. 그러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전체적인 강의 진행은 먼저 우리가 필수 개념, 여러분들이 공부했어야 하는 수업 시간에 우리가 체크했어야 하는 그런 필수 개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부터 문제를 굉장히 분해해서 보겠다. 아셨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요. 우리 대륙 이동설부터 해양지 확장설, 그 다음에 판구조론.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판구조론에 대한 보완으로 나온 풀룸 구조론까지. 그래서 1강은 판구조론과 풀룸 구조론을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공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에 집중해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공부가 부족한 친구들은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 자,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은 대륙 이동설부터 해양지 확장설까지 가고 그 다음에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지구의 표면에서의 판의 운동을 설명하는 이론이 정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과정에서 대륙 이동설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대륙 이동설의 증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가지 증거, 뭐 해안선의 어떤 일치, 그 다음에 지질구조의 연속성, 빙하의 이동 흔적, 그 다음에 고생물 화석 분포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내가 정확히 잘 이해하는지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 무엇인지, 그 다음에 멘틀 대류 상승부와 하강부의 특징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양지 확장설이 나오는데 이 해양지 확장설의 등장, 그 다음에 해양지 확장설에서 설명하는 해저 지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향 측심의 원리까지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가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해양지 확장설 같은 경우 해양지 확장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굉장히 타당한 가설입니다. 또는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양지 확장설의 근거가 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이 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판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암석권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고 암석권, 연약권, 하부 멘틀, 외핵, 내핵 요 지구 내부의 층상구조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 낼 수 있는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판이 움직인다. 판 이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멘틀 대류에서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판 자체적으로도 판 이동에 도움을 주는 힘들이 있다. 그래서 해령 부근에서 밀어내는 힘, 해구 부근에서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지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판 경계의 특징, 판 구조론과 관련해서 판 경계의 특징은 어떠한 지형이 발달하는지, 어떠한 지각 변동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얘기할 어떠한 마그마에 의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출제하기 굉장히 좋아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판 구조론으로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지각 변동은 풀룸 구조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풀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특히나 풀룸 구조론과 관련해서 이제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 같은 거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뜨거운 풀룸 같은 경우는 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마그마의 저장소, 고정점, 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열점이라고 하는 거고 열점과 관련된 자료에서 역시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출제하고 싶어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출제하는 건 쉽지만 학생들이 문제를 풀기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잘 공부를 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체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 복습하셔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공부하실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자,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해 선생님이 마스터키로 가져온 겁니다.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으면 관련된 문제들을 다 열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1강의 개념의 마스터키 봤고요. 이제 문제를 보면서 실질적인 것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 유형 1. 대륙 이동의 증거.
반드시 우리가 이제 다룰 수 있는 자료인데,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에 있는 요 문제 풀이,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요소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진위를 가르면서 기억, 니은, 디귿, 실제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맞고 어떻게 해서 맞지 않는지를 가르는 게 중요한 거야. 1번, 2번, 3번, 4번, 5번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 이 자료를 가지고 실제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제시를 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 자료를 이렇게 바꾸면 또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주관식, 서답형 문항이 나올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대륙이동의 증거고요. 자, 교재 같이 보면서, 선생님 학습 자료 같이 보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림 가환하는 대륙이동의 증거를 나타낸 것이다. 대륙이동의 증거라고 해서 이제 백앤어가 주장한 증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대륙이동의 증거라고 하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해안선의 일치. 해안선 일치를 많이 다룹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다루는 게 지질구조의 연속성을 많이 다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다루는 게 빙하 흔적을 다룬다. 빙하 흔적, 빙하 이동 흔적, 뭐 빙하 퇴적물에 관련된 흔적.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많이 다루는 게 고생물 화석 분포를 다뤄요. 지금 여기서는 나온 게 해안선의 일치, 그 다음에 고생물 화석 분포야. 그럼 보면 과거에 이런 식으로 대륙이 붙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같은 기후태에 이 대륙들이 위치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러한 생물들, 이러한 생물들이 같은 기후대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있는 초대륙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비슷한 위도대, 비슷한 지역에서 분포할 수 있었고, 이러한 대륙들이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얘가 남아메리카 대륙, 얘가 아프리카 대륙, 남극 대륙, 인도 대륙이 가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기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 완전히 다른 기후에서 같은 종의 고생물 화석이 발견이 돼. 지금은 기후가 다른데.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과거에 얘네들이 같이 붙어 있었고 같은 기후대에 있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가지고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해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백앤어가 이걸 가지고 대륙이동의 증거로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고생물 화석이라고 하는 건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될 당시에 번성한 생물들의 화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번성한 시기는 우리가 기억을 할 때 고생대 말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러한 고생물 화석의 분포로 다루는 주요 고생물들은 기본적으로 바다를 아주 큰 대항을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녀석들. 그러니까 비슷한 기후대에서 육상에서 번식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기후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대륙이 붙어 있을 때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로 서식 환경이 이제 육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실제 현재 서로 다른 대륙에서 특히나 대서양을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의 이 대륙의 해안선을 보면 붙이면 붙을 것 같거든. 그래 붙여보면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대륙들이 붙어있지 않았을까? 라고 해서 증거로 제시했다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보는 능력,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 수업 시간에 우리가 선생님의 공부로부터 알아내야 되는 것들, 혹은 안 되면 복습을 해야 되는 것들. 됐죠? 자, 문제 볼게요. 가해 고생물은 모두 해양생물에 해당한다. 해양생물이라고 한다면 일단 바다

나를 충분히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얘가 헤엄쳐서 저 대륙을 간단 말이야. 그러면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보는 거고, 얘네들이 육상에서 번식을 했는데 다 붙어 있었고 비슷한 기후대였기 때문에 왕래가 가능했다라고 보는 거고. 아셨죠? 동물 같은 경우는 왕래가 가능했다. 식물 같은 경우는 같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위도대에서 이렇게 번식할 수 있었다. 붙어 있는 환경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나의 A와 B가 분리되면서 대서양이 형성되었다. 얘와 얘가 분리되면서 대서양이 형성되었다. 판게아의 분리와 함께 대서양의 형성을 설명하고 있죠. 기억하시고요. 자, 인도 대륙은 판게아가 형성될 당시 남반구에 위치하였다. 여기서 이제 인도 대륙이 누구야? 인도 대륙은 바로 요 녀석이죠, 요 녀석. 지금 남극 주변에 남반구 중위도 부근에서 남극 대륙에 붙어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이 남극 대륙은 북상을 해서 신생대에 얘가 북쪽에 있었던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산맥까지 만들어진 과정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자, 인도 대륙은 판게아가 형성될 당시에 남반구에 위치했다. 맞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진위를 가를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보기를 보고 진위를 충분히 가를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문항이에요. 이렇게 하고요. 자, 요 자료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런 것까지 알았으면 좋겠다. 볼게요. 나의 A와 B에서는 연속된 지질 구조가 나타난다. 지금 얘와 얘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땐 분리되어 있는 대륙인데, 얘네들이 과거에 어느 시점에 붙는 과정이 있었겠지? 그 과정에서 어떤 지질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지? 그래서 O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판게아 형성 당시에 얘네들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럼 붙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또는 그 시기에 얘네들이 연속된 지질 구조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됐죠? 자, 해안선의 총 길이는 판게아 형성 시기가 현재보다 길다. 대륙들이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경우, 대륙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대륙의 총 둘레, 이 대륙의 총 둘레가 총 해안선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를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총 둘레는 2222니까 8이 되지만 여기는 11114, 11114, 총 16이 돼요. 즉, 대륙들이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해안선의 총 길이가 길어진다. 아셨죠? 그러니까 총 길이는 판게아 형성 시기가 현재보다 짧다라고 해야 되겠지. 현재가 길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자, 인도 대륙은 고생된 말, 빙하 퇴적층의 흔적이 존재할 수 있다. 인도 대륙이 여기 있었고, 남극 대륙 주변에 빙하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는 어떤 빙하가 확장되는 시기에 지금 여기서 빙하의 흔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실제 얘도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얘는 맞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추가 문제 풀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 시기 이후 P 지점과 Q 지점 사이에는 발사능 경계가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그림에는요, P 지점과 Q 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료를 변형하는 것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P를 찍고요. 여기다가 Q를 찍는다고 하자고. 그러면 이 시기 이후에 대륙이 분리됐을 테니까 얘와 얘 사이에는 판구조론에 의하면 발산 경계가 생성이 되어야 되겠지. 됐죠? 자, 글로소프테리스의 번성 시기는 언제인가? 얘의 번성 시기는 언제일까? 얘 식물인데요. 얘의 번성 시기는 언제? 주관식으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고. 우리는 고생대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뭐 고생대 말 쓰면 더 좋은 거고요. 됐죠? 고생대 말딱 쓰고,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는 서술형으로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럼 얘가 이제 빙하 이동의 흔적이 되기 때문에 얘는 고생대 말 초대륙이 형성된 시기에 지금 여기에서 번성을 해야지 대륙 이동의 어떤 증거가 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표력 1번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얘는 대륙 이동설이죠. 베게너가 주장을 했습니다. 베게너. 그 다음에 얘는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고 확정된다. 해양지 확장설. 헬스 디츠가 주장을 했고요. 멘텔 대류설은 홈스가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 주장 학자들도 알았으면 좋겠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교재 문제를 보시면, 베니오프대 주변의 진원 분포는 기억의 증거가 된다. 해양지 확장설의 근거는 시험에 참 많이 나와요. 해양지 확장설의 근거는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근거가 될수 있는 거, 해령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지각의 연령이 많아집니다. 해령에서부터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져요. 해령 축을 기준으로 양쪽의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성. 그죠? 오래된 해양 지각은 어딘가에 소멸한다. 섭입대 주변의 진원 분포.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베니오프대라고 하는 건 섭입대. 주변의 진원 분포는 기억의 증거가 된다. 맞는 거. 자, 멘틀 대류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다. 홈즈가 주장한 멘틀 대류설. 뭐죠? 멘틀이 대류하면서 그 위에 있는 땅 덩어리가 지각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게 멘틀 대류설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기어기 때문에 멘틀 대류는 대류 기능의 원동력이라는 니은으로 적절하다. 자, 백에는 음향측심 자료를 이용하여 대륙의 이동을 설명하였다라고 했는데, 과학서적인 지식이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음향측심 자료는요, 언제 해양지 확장 설이 대두되던 시기, 해저 지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던 시기, 그러니까 백에너가 주장한 시기보다는 훨씬 더 최근인 거야. 시기가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셔야 돼. 아셨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느냐, 요거 해봤고요. 자, 요걸 가지고 선생님이 추가해보겠습니다. 대륙이동설에 의하면 해령과 해령 사이에는 변환단층이 발달한다. 해령과 해령 사이에는 변환단층이 발달해요. 그게 맞는데 포인트는 뭐야? 대륙이동설에 의하면이지. 그래서 X야. 아셨죠? 시기가 안 맞아. 자, 해저 고지자기 줄무늬 분포는 기역의 증거가 된다. 고지자기 줄무늬 해양지 확장설의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홈스는 멘틀 대류설을 발표할 당시 멘틀에 의한 판의 이동을 주장하였다. 자, 여기도 이제 함정이 있는 거지. 학교 시험은 이런 함정 많이 넣어요. 멘틀 대류설을 발표할 당시 판이라고 하는 명확한 개념이 성립되지 않은 시기. 아셨죠? 지구 내부에 대한 어떠한 층상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던 시기.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우리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 주관식 포인트 이런 게될 수가 있는 겁니다. 판 구조론의 정립 과정에서 등장한 주요 이론의 발표 시기 순서는요? 순서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누구? 대륙이동설. 그다음 누구? 멘틀 대류설. 그다음 누구? 해양지 확장설. 얘네들을 모두 다 묶어서 지구 표면의 운동을 설명하자. 판 구조론. 아셨죠? 그런 것들 주관식 포인트가 된다. 됐죠? 대표 유형 2번 봤습니다. 자, 이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해저 확장과 음향측심법 관련된 자료고요. 자,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판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측정한, 어느 해역에서 판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측정한, 거기에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의 경계를 가로질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판의 경계의 특성이 나온다라는 거야. 음향측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저 지형인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로 다룰 수 있는 판의 경계는 해령, 해구,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가 될수 있다는 거지. 자, 음향측심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기억하실 거. D는 2분의 1 VT죠. 수심, 음파의 속도 또는 속력, 얘는 왕복 시간. 됐죠? 그럼 여기서 볼 때, 얘는 지금 음파의 왕복 시간이 지금 12초 정도 되네요. 약간 넘네요. 그럼 12초를 넣고, 여기다가 12초를 넣고, 음파의 속력, 1500m/s.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넣으면 대략적으로 6 곱하기 1500이니까,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이 9,000m 정도 되는 거야. 아셨죠? 얕은 곳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6을 넣고 여기다 역시나 1,500을 넣으면 3 곱하기 1,500이니까 얕은 곳은 대략적으로 한 4,500m 정도 되는 거야. 자, 해령의 평균 수심은 2에서 3km. 해구의 수심은 평균 수심은 6km, 6,000m 이상이라고 한다면 여긴 지금 어떤 지형이 해구가 발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볼게요. 판의 발산형 경계가 나타난다. 아니지. 수렴형. 자, P 지금 보면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죠? P1과 P2의 수심 차는 약 6,000m이다. 지금 P1이 여기고요. P2가 여기입니다. 얘와 얘의 왕복 시간 차이가 대략 4초 정도 나니까 4초를 여기다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수심 차가 나오겠지. 그런데 여기서 제일 깊은 곳이 이거고 여기서 제일 깊은 곳이 이거야. 가장 깊은 곳과 가장 얕은 곳의 수심 차이도 4,500이 안 되는데. 그죠? 4,500 정도인데, 6,000m이다?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자, 오래된 해양 지각이 멘틀 속으로 섭입하여 소멸하는 곳이 존재한다. 해구가 있으니까. 이게 기본 문제였고, 자,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요런 거죠. 자, 판의 하부에는 멘틀 대류의 상승류가 존재한다? 상승류가 존재한다? 해군데? 하강류? 이렇게 가는 거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만 미터보다 깊으다라고 됐는데, 지금 왕복 시간이 아무리 길게 잡아도, 왕복 시간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얘의 시간이 13초가 되지 않아요. 그럼 13초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음파의 속력을 넣어주면 만 미터보다 절대 깊을 수가 없다. 아셨죠? 해보시고요. 해보시고요. 자, 판의 밀도는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질수록 대체로 커진다. 해양지각이고 지금 여기 해구가 있는 곳입니다. 해구는 밀도가 가장 큰 판이 소멸되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질수록 대체로 밀도가 커진다? 아니지. 이 부근에 있는 해양판 중에 밀도가 진짜 큰 판이 있는 거고 바깥으로 멀어지면 그 섭입한 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밀도가 작아져야 되겠지. 멀어질수록.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위를 판단할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선생님
이런 거.

가져왔습니다. 자, 서답형 포인트. 해령과 해구 중 어느 지형이 발달하는가? 해구.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유는 수심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수심을 가지고. 아셨죠? 어떠한 판의 경계가 있는데 이 정도의 수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해령은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아셨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3번 대표형 3번 봤고요. 계속 갈게요. 자, 대표형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물리적 상태에 따른 지구 내부 층상 구조. 층상 구조 꼭 알아야 된다고. 나는 지각에서부터 약 450km 깊이까지의 내부 구조고요. 자, 밑줄 그을 부분은 기역과 니은은 각각 지구 내부를 이루는 층상 구조 중 하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볼게요. 여기 연약권 있잖아. 그 다음에 그 위에 기역이 있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암석권. 이 암석권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움직이는 하나의 덩어리 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니은은 뭐야? 니은은 하부 멘틀이 되는 거야. 얘가 학습 포인트가 된다고요. 층상 구조를 꼭 아셔야 돼.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암석권이 있고요. 암석권 밑에 깊이 약 400km 요 영역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 지금 연약권이라는 거지. 연약권. 이 연약권에서 대류가 일어나고 그 대류에 의해서 그 위에 있는 암석권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판구조론의 관점. 됐죠? 보겠습니다. 열점은 기역에서 생성된다. 열점은 판보다 밑에서. 판보다 밑에서 열점이 있고 거기서 마그마가 올라오면 그 마그마에 생긴 화산이 판의 운동에 실려서 이동하잖아. 열점은 이동하지 않는데. 그죠? 그러니까 얘는 판보다 깊은 곳이기 때문에 아니야. 자, 니은을 이루는 물질은 고체 상태이다. 하부 멘틀은 고체 상태가 맞죠. 고체, 액체, 고체. 얘는 부분 용융 상태의 고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역은 고체. 됐죠? 고체. 자, A층의 대부분은 하부 멘틀에 포함된다. 연약권이잖아요? 연약권은 뭐? 하부 멘틀 위에 있는 상부 멘틀의 하부 영역이야. 약간 애매하지만 상부 멘틀의 하부 영역. 그렇기 때문에 A층의 대부분은 하부 멘틀에 포함된다? 틀린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일단 진위를 가릴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이런 거죠. 자, 외액은 액체 상태이다. 교육과정상 지구과학 1 수능에서 이제 이런 자료가 나오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지금 주요 포인트는 아니거든. 수능의 포인트는 아니에요. 근데 학교 시험은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등급을 갈라야 하니까. 아셨죠? 자, 외액은 액체 상태이다. 맞는 거고요. 밀도는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무거운 층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층이 더 밀도가 작다.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이렇게 가는 거고. 지각의 두께는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두껍다. 지각의 두께에 해양 지각 여기 있고요. 대륙 지각 여기 있고요. 자료를 가지고 봐도 좋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대륙 지각은 두껍지만 밀도가 작다. 해양 지각은 얇지만 밀도가 크다. 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각의 두께는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두껍다가 아니라 얇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됐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 B층은 상부 멘틀에 해당한다. 여기 B층이 없거든. 선생님이 이제 B층을 넣겠다는 거야. 자, 어디다 넣을 거냐면, 여기까지를 B층이라 넣겠다고. 여기까지를. 이렇게 넣겠다고. 자, 연약권하고 암석권을 이루고 있는 지각의 밑에 부분까지를 이렇게 B층으로 묶겠다고. 여기가 바로 상부 멘탈에 해당하는 영역이야. 아셨죠? 이렇게 약간만 바꿔서 출제하는 거 너무 좋죠. 자, 대륙판과 해양판 중 밀도가 큰 판은 누가 밀도가 크다? 해양판이 밀도가 큽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뭐예요? 얘는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해양 지각. 얘는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륙 지각을 가지고 있잖아. 화강암질 암석이 현무암질 암석보다 얘가 SiR 탐량이 더 높아요? 철과 마그네슘 함량이 작아요? 더 가벼워요? 더 작아요? 밀도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밀도가 크다고. 됐죠? 그러니까 해양판의 밀도가 크다. 이제 이런 것들이 서답형 중간식 포인트. 됐죠? 자, 4 봤고요. 이제 대표 이용 5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판 이동의 원동력이고, 그림 가와는 서로 다른 지역의 멘틀 대류와 판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했고요. 밑줄 A와 B는 서로 다른 판, 얘와 얘는 서로 다른 판. 자, 우리가 이제 판 운동에서 간혹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 대륙판이라고 돼 있죠. 그럼 전체가 다 대륙판이야? 아닌 거야. 지금 얘가 대륙판이면요, 얘는 해양판인 거예요, 해양판. 얘 해양판이고요, 여기 해양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B판 같은 경우는 해양판, 대륙판, 해양판이 하나의 묶음으로 같이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조각으로 그냥 불리는 거지, B판으로. 얘는 대륙판, 해양판이 하나의 묶음으로 같이 간다고요. 얘와 얘의 특성은 다르지만

서빈만을 고려할 때 판의 평균 이동 속력은 A가 B보다 빠르다. 서빈만을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섭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봐야지. 얘는 지금 섭입을 하고 있잖아. 그럼 들어가는 과정에서 잡아당겨준다고? 잡아당겨주니까 얘가 좀 더 빨리 딸려오겠지. 그러니까 얘가 더 빠르다. A가 B보다 빠르다. 아니라고 얘가 빠르다고. 얘는 지금 안 들어가잖아. 아셨죠? 이렇게 일단은 진위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 구성 보겠습니다. 자, 판의 면적이 넓을수록 판의 평균 이동 속력이 빠르다. 자, 이거는 판의 면적이 넓어? 그럼 커? 그럼 무거우니까 빨리 움직이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섭입대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그 관점을 가져야 돼요. 면적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무관합니다. 늘 틀린 거고. 가와나 모두 해령 부근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여기서는 판을 밀어내는 힘, 여기는 판을 잡아당기는 힘, 요거 꼭 체크하시고요. 해구 부근에서 인접한 두 판의 밀도차는 가가 나보다 크다. 얘는 지금 해양판과 해양판이고, 얘는 해양판과 대륙판이니까 여기가 밀도차가 더 크겠지? 가가 밀도차가 더 크다고. 됐죠? 가가 나보다 크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아셨죠? 이렇게 봤고요. 자, 보겠습니다. P 지점에는 호상열도가 생성될 수 있다. 선생님, P 지점이 없는데요. P 지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P 지점을 주겠다고. 지금 얘가 섭입을 하고 있습니다. 섭입을 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형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측곡산맥 만들어질 수 있고 화산활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호상열도가 포인트야. 호상열도는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얘는 지금 대륙이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셨죠? 자, 비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힘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주관식 포인트. 지금 이 판이 이동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힘. 기본적으로 멘틀 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밀어내는 힘 있고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서답형, 주관식, 서술형 포인트. 아셨죠?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 대표형 5 봤고요. 이제 6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판의 경계와 관련된 문제고 판의 경계는 시험에서 내기가 참 좋은 포인트들이 많아요. 자,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섭입대가 분포한대. 섭입대가 분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판이 하나의 판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 나는 지금 AA', BB'에서 측정한 진원 깊이 100km, 300km인 지진의 진앙 분포.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쭉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두 개를 그려보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km라고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깊이가 300km라고 할게요. 똑같은 상황. 지금 여기는 A'이고 여기는 B'이라고 해볼게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자료가 주고자 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AA' 구간에서는 300km까지 들어가는데 이 정도의 기울기로 들어간 반면에 BB' 구간에서는 300km까지 들어가는데 섭입대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수평적으로 더 긴 영역을 들어가는 거고 수평적으로 더 좁은 영역을 들어가는 거고 그럼 얘가 더 급하게 들어간다. 됐죠? 근데 어쨌든 이쪽에 있는 판이 이쪽에 있는 판 밑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밀도가 크다는 거지. 밀도가 크다, 밀도가 작다. 밀도가 크다, 밀도가 작다. 됐죠? 보겠습니다. 자, 기역판의 밀도는 니은판의 밀도보다 작다. 지금 보면은 얘가 기역판이고 얘가 니은판이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 구간에서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간다고 섭입, 한랭전선 같은 느낌으로 그리시면 돼요.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간다고 섭입. 그러면 얘보다 얘가 밀도가 작은데 얘는 얘보다도 밀도가 작아. 그러니까 얘가 밀도가 엄청 큰 녀석이네. 그러니까 기역판의 밀도는 니은판의 밀도보다 작다. 맞고요. 깊이 300km까지 섭입하는 판의 기울기는 AA'이 BB'보다 크다. 기울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기울기는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AA'이 더 작은 거야. 자, PP'에서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지진은 동쪽이 서쪽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돼 있죠. 지금 여기서 보면 얘가 밀도가 큰 판이고요. 얘가 얘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은 요 영역이지. 그럼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서쪽. 서쪽에 활발한 거지. 그러니까 넌 틀린 거. 됐죠? 그렇게 해서 진위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우리 이어서 선생님이 구성한 추가. 기역판의 하부에는 서로 다른 판에 의한 섭입대가 발달한다. 자, 기역판 보면요. 얘가 들어가는 과정의 섭입대. 얘가 들어가는 과정의 섭입대. 그러니까 서로 다른 판에 의한 섭입대. 맞고. 니은판은 해양판이다. 얘가 들어가고 있죠? 수렴형 경계에서 들어가는 판은 무조건 해양판이에요. 대륙판은 들어가지 않아. 해양판은 새롭게 만들어지죠? 해령에서. 그리고 해구에서 무조건 들어가. 아셨죠? 그러니까 들어

하는 판은 무조건 해양판. 밀도가 큰 해양판. 됐죠? 그러니까 니은판은 해양판이다. 맞고요. 판의 밀도는 P 지점이 P 프라임 지점보다 크다. 얘 밑으로 들어가니까 얘가 밀도가 큰 녀석이죠? 그러면 P 지점이 P 프라임 지점보다 작다. 얘가 밀도가 작다. 얘가 밀도가 크다. 맞죠? 이렇게 가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추가 선지까지도 우리가 구성을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D급판에서 지진은 판의 서쪽이 동쪽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 D급판은 어디냐? 여기가 D급판이라는 거지. 여기다 D급판을 놓으면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니까 지진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니까 지진 여기서 발생해요. 그럼 이 판에서만 보면 서쪽과 동쪽 중에 지진은 어디서 활발하다? 동쪽에서 활발하다. 됐죠? 그러니까 서쪽이 동쪽보다 활발하다? 동쪽이 활발하다고. 됐죠? 자, B 프라임에서 발달하는 지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제 주관식으로 내기 참 좋죠. 여기서 발달하는 지형들 어떤 것이 있을까? 얘 해양판인 거알수 있고요. 얘도 해양판이겠죠? 왜냐면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니까.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렴형 경계에서 발달할 수 있는 지형, 해구가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뭐? 호상열도가 있겠지. 그런 것들을 쓸수 있는가?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판의 경계 특징 하나 봤고, 그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의 경계는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다.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연령이 2천만 년인 해양지각의 등 연령선과 진앙분포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진앙분포가 여기 있죠. 그럼 이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을 봤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이 이렇게 줄 지어서 나타나고 있네. 즉, 지금 이 영역은 뭐가 있는 거냐면 지진대가 있는 거야. 지진대가 이렇게 라인으로 있는 거야. 라인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 요 진앙 분포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 여기 지금 판의 경계가 여기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 그러면 여기 어떠한 판의 경계가 있는데 좁은 선으로 존재하고 있어? 여긴 판의 경계가 어떤 영역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어? 이렇게 좀 넓잖아요.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긴 판의 경계가 또 선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한 상태에서 또 볼게요. 연령이 2천만 년인 해양지각의 등 연령선이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럼 어떠한 판의 경계가 좁게 있고 그 옆에 2천만 년의 연령을 가지고 있는 지각이 가지고 있구나. 아, 그러면 여기는 해령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고 지각이 만들어서 이동하다 보니까 해령으로부터 충분히 먼 거리에 어느 정도 먼 거리에 이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지각이 쭉 줄지어서 있다. 됐죠? 그럼 여긴 대체 왜 이렇게 진앙 분포가 좀 영역으로 분포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해령이 아니라 아, 지금 여기에 하부에 섭입대가 있고, 지금 이 부근 어딘가에는 해구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여긴 지금 해령이 있는 거고, 해령에서 새로운 판이 벌어지고, 만들어져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긴 지각의 연령이 0 가까운 거고, 여긴 2천만 년, 가면 갈수록 지각의 연령이 많아지는 거고, 충분히 지각의 연령이 많아졌어요? 그 다음 얘도 지각의 연령이 많아요? 그럼 두 지각의 연령이 많은 녀석들이 만났을 때, 더 나이가 많은 지각이 일반적으로 냉각 수축을 더 많이 해서 더 무거우니까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학습한 교육 과정상 가장 합리적인 해석. 그러면 아, 둘의 경계에서는 이쯤. 자, 풀어졌습니다. 자, 요 쯤에서 여기에 지금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판이 왼쪽 판 밑으로 들어가는 해구 라인이 얼추 형성이 될 것이고 이 하부에 섭입대가 만들어질 것이고 진앙 분포가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영역으로 표현이 되는 게 설명이 되지. 됐죠?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볼게요. 자, A 지점과 B 지점은 점차 가까워진다. 얘와 얘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렴형 경계 모이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자, 판의 밀도는 B 지점이 C 지점보다 작다라고 됐는데 지금 보면 얘는 해령 부근입니다. 해령 부근이고 얘는 해령에서부터 충분히 멀어져서 냉각 수축을 많이 해서 무거워져서 들어가기 직전인 거야. 이 지점이. 그러면 얘는 밀도가 굉장히 크겠지. B 지점이 C 지점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 크다 이렇게 하는 거고 기역 부근에는 호상열도가 발달할 수 있다는데 기역 부근은 뭐냐면 해령입니다. 호상열도가 만약에 이 해역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있어야겠지. 이 해역에. 그죠? 여기는 지금 해령이니까 해령 위에 호상열도가 있다. 호상열도는 수렴형 경계 부근. 그래 섭입 당하는 판 위. 거기가 바다일 때. 그러니까 넌 틀렸어.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위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볼게요. 자, A 지점의 퇴적물 최하층 연령은 2천만 년보다 많다. 얘를 정확히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2천만 년이니까 얘는 지각의 나이가 2천만 년보다 더 많겠지.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져

거기서부터 퇴적이 계속 진행이 됐을 테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가장 오래된 녀석은 2천만 년보다 더 오래된 퇴적물이 여기 남아있겠지. 지각의 연령이 많은 것만큼 퇴적물의 연령도 많다. 하부층은. 그러니까 많다. 맞는 거고요. A지점과 B지점 사이에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가 존재한다. 얘와 얘 사이는 수렴인 경계, 멘틀 대류의 하강부가 존재한다. 맞는 거고. 수심은 대체로 B지점이 C지점보다 깊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얘는 해령 부근이야. 해령 부근. 자, 해령 우리 구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해령 정상부 열곡 부근은 수심이 얕아요. 대략적으로 2에서 3km. 그리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진다고. 그럼 얘는 가까운 곳이니까 수심이 좀 얕겠지만 얘는 충분히 멀어졌으니까 수심이 꽤나 많이 깊어졌겠지. 나중에 해구까지 가면 수심이 6km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B 지점이 C 지점보다 깊다가 맞겠지. 됐죠? 이렇게 해서 추가 선지 얘기해 봤고요. 그다음에 자, 니은의 해령에서 두 판의 확장 속도는 일정하다. 선생님 이제 이런 거 구성한다는 거지.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좀 어렵게 문제를 내려면 여기를 니은이라고 해볼게. 니은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해령 양쪽으로 확장하는 속도가 동일할까? 만약에 동일하려면 여기에 2천만 년인 연령선이 있을 때 같은 거리에 여기도 2천만 년인 연령선이 있어야 돼. 근데 없잖아. 없단 얘기는 뭐예요? 이쪽이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이쪽이 더 만들어져서 더 빨리 진행을 하니까 이쪽에서 2천만 년인 태양 지각의 연령성은 더먼 곳에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이 자료에서 해석할 때 합리적인 해석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확장 속도는 동일하지 않다. ABC 중 퇴적물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곳은 어디인가? ABC 중 퇴적물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곳은 지각의 연령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라고 우리가 자료에서 봤을 때는 B라고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됐죠? 이렇게 우리가 판의 경계 두 번째 것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그다음 또 다음 볼 것은요. 보겠습니다. 이제 풀룸 구조론 나옵니다. 자, 풀룸 구조론 문제에서 그림은 풀룸 구조론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이 그림은 이제 찰칵 사진으로 찍어 놔야 되는 거야. 찰칵. 왜냐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A는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 중 하나이고, 스몰 A는 화산섬. 예, 지금 화산섬 이렇게. 화산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긴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 중 하나가 있대. 근데 상승하고 있잖아. 상승한다는 얘기는 밀도가 작다. 그러면 온도가 높다.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뜨거운 플룸이 있는 거고, 뜨거운 플룸이 상승을 하고 있다. 됐죠? 뜨거운 플룸, 밀도가 작다. 여기서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동일 깊이보다. 동일 깊이의 주위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상승. 상승했는데 동일 깊이보다 또 밀도가 작아? 또 상승.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보는 거. 보겠습니다. A는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에서 생성된다. 뜨거운 플룸은요, 여기서 생성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2900km 알아두면 좋은 거죠. 외핵과 하부 멘틀의 경계, 또는 뭐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생성이 된다. 아니죠. 아닙니다. 자, 밀도는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얘와 얘인데 보면 여기는 섭입을 하고 있는 해양판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충분히 쌓이면 무거워져서 가라앉는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차가운 플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플룸 구조론에서 설명하는 차가운 플룸의 생성이지. 그러니까 주변보다 밀도가 큰 녀석이 많이 쌓여서 압축이 많이 된 녀석이 여기 있어야 된다.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크다 맞는 거고. A의 하부, 스몰 A의 하부에는 열점이 존재한다. 여기 지금 풀룸 구조론의 자료상 차가운 풀룸이 이 부분에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섭입대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열점이 존재한다? 아니지. 열점은 여기 있어야 되겠지. 뜨거운 풀룸과 연결되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진위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기역 지점은 연약권과 암석권의 경계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과연 그럼 어떠한 경계일 것이냐, 여기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여기는 멘틀과 외핵의 경계라며. 그죠? 외핵과 멘틀의 경계. 그럼 여기는 어떠한 경계야? 판 구조론에 의하면 판은요, 연약권의 대류에 의해서 섭입을 하잖아. 그럼 연약권의 대류가 이 영역에 있는 거지. 즉, 이 경계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자면, 판 구조론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자면, 섭입대가 연약권의 대류를 따라서 섭입할 수 있는 곳, 그 한계선. 즉, 연약권의 하부 또는 상부 멘틀의 하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부 멘틀, 하부 멘틀이 되기 때문에. 아셨죠? 그러니까 기역 지점은 연약권과 암석권의 경계가 아니라 연약권과 하부 멘틀의 경계, 뭐 또는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스몰 A의 하부에는 해양판의 섭입대가 나타난다. 이게 지금 해양판의 섭입대예요. 해양판의 섭입대. 그러면 여기서 섭입대가 발생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니까 화산섬, 호상 열도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 A는 멘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고 있죠? 뜨거운 상승한 뜨거운 플룸.

멘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얘를 외핵물질이라고 하면 안 돼. 얘 멘틀 물질이에요. 맞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요. 자, 디귿 지점의 물질은 고체 상태이다. 자, 디귿 지점을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찍겠다는 거지. 여기다 디귿을 놓겠다. 그럼 이 디귿 지점의 물질은 고체 상태이다? 하부 멘틀 고체 상태? 그렇죠. 맞다. 이렇게 하는 거고. 자, A와 같은 플룸의 운동이 나타난 지역에는 어떠한 곳들이 있는가?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곳은 어디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도 학교 시험에서는 이제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등급을 가르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태평양도 있고요. 대서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 밑에도 있고요.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플룸 구조는 봤고요. 자, 이제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 보겠습니다. 자,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 여기서 우리가 밑줄 그을 것은 기역은 화산 활동이 일어난 지역이고, 화산 활동이 일어난 지역이고, A 지점에는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 중 하나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A 지점을 봤더니 지진파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란 얘기는 뭐예요? 이 지역이 지금 주위보다 고온이다. 밀도가 작은 물질이 있다. 그 다음에 덜 단단한 물은 물질이 있다. 근데 여기 어떤 플룸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온의 밀도가 작은 덜 단단한 어떤 플룸? 뜨거운 플룸으로 얘기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뜨거운 플룸이 상승이 이렇게 있는 거야. 뜨거운 플룸의 상승이. 여기서 이렇게 뜨거운 플룸의 상승이 있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열점이 어딘가에서 상부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거에 의한 화산 활동이 기역. 그래서 화산성을 만든다. 아셨죠? 보겠습니다. A 지점의 멘틀 물질은 하강이 아니라 상승. 온도는 A 지점이 B 지점보다. 둘을 비교해 보면 얘는 마이너스지만 얘는 플러스거든요. 속도 편차가 크면 우리가 얘기할 때 저온 밀도가 커요. 그 다음에 단단한 녀석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온도는 A 지점이 B 지점보다 높다. 기역의 하부에서는 압력 감소에 마그마가 생성된다. 열점에서의 마그마 생성,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압력 감소에 의한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 설명할 수 있겠죠? 맞는 거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가 선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기역의 하부에서는 압력 감소에 마그마가 생성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기역의 하부에는 열점이 위치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A의 지점의 물질은 상승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죠. A 지점의 물질은 상승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상승한다. 온도 상승을 하려면 어떤 여론이 있어야 되는데 여론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셨죠? 지금 온도는 약간 감소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큰 차이 없이 그 온도를 가진 채 상승.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녹아서 마그마. 이렇게. 판구조론에 의하면 B에는 멘틀 대류의 하강류가 존재한다. 판구조론은 연약권에서의 멘틀 대류를 설명한다고. 여기 너무 깊지. 그러니까 하강류가 존재한다. 틀렸지.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틀린 거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C 지점은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 위치한다. C 지점을 여기다가 찍으면 2500km가 멘틀과 외핵의 경계가 되느냐? 아니죠. 멘틀과 외핵의 경계는 2900km 정도. 자, A 지점의 물질은 주로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느냐? 주로 어떠한 상태예요? 어떤 물질? 멘틀 물질. 어떠한 상태? 고체 상태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액체가 아니야. 얘가 마그마가 되는 곳은 10점. 아셨죠? 얘는 고체 상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점에 대한 문제인데, 볼게요. 자, 그림 가는 태평양 주변의 판 경계와 주요 10점의 분포를. 나는 구간 A, A' 또는 B, B'의 깊이에 따른 지진파 속도 편차.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진파 속도 편차가 지금 A, 이 화산의 밑에 보면 짙은 색이잖아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그럼 여기 고온의 물질이 있는 거고, 밀도가 작은 물질이 있는 거고, 덜 단단, 덜 단단. 됐죠? 그 만약에 이 밑에 플룸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뜨거운 플룸이 위치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요 지진파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인 영역이 주위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 뜨거운 플룸의 상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아, 얘 밑엔 열점 있겠구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요 그림이 될 텐데, 아, B, B 프라임 하고 요 열점, 요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요. 됐죠? 그게 이 문제의 풀이. 자, 가의 구간 A, A 프라임에는 판의 발산형 경계가 발달한다. 지금 요 구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면, 잘 보면 호상 밀도가 있어. 그죠? 호상 밀도가 있으면 수렴형 경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입니다. 여기서 판이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 이쪽에 있는 판과 수렴을 한다라는 거지. 오래된 해양판은 오래된 해양지각은 어딘가에서 소멸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수렴을 하면서 수렴형 경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발산 경계가 아니죠.

그 다음에 나의 기억지점 상부에는 섭입대가 나타난다. 나의 기억지점 상부. 지금 보면 이 나의 기억지점은 이 상부를 보면 주변보다 어떻게 온도, 지진파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녀석이 있다는 거지. 특히나 이 기억점의 상부는 여기에서 봤을 때 섭입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틀린 거고. 나에서 화산의 하부에는 열점이 분포한다. 맞죠? 열점이 분포할 수밖에 없다. 맞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위를 판단하고요. 추가. 자, 구간 AA 프라임의 하부에는 섭입대가 발달한다. 지금 호성열도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수렴연경계라고 얘기했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섭입대가 발달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자, 구간 BB 프라임에서 호성열도가 나타난다? 호성열도가 나타나려면 섭입대가 있어야 되는데, 수렴연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수렴연경계 없잖아. 그러니까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만약에 여기에 화산섬의 배열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건 열점에 의해서 화산이 만들어지고, 판의 운동에 따라서 이동한 거기 때문에, 그건 호상열도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판 구조론에서 얘기하는 호상열도는 해양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갔을 때, 섭입을 당하는 판 위에 해양이 있을 때.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기역 지점의 물질은 주위보다 온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죠. 얘와 얘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어때요? 지금 지진파 속도 편차가 플러스야. 플러스란 얘기는 저온이고요. 밀도가 어때요? 밀도가 크다는 거지. 단단한 물질이 여기 있다는 거지. 그러면 주위보다 온도가 높다가 아니라 낮다라고 해야겠지. 됐죠? 이렇게 해서 추가 선지 봤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거. 니은 지점에는 멘틀 대류의 하극류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니은 지점을 어디다 찍을 거냐면 여기를 찍을 거야. 여기다 니은을 찍겠다고. 그럼 여기에 멘틀 대류의 하극류? 잘 보면 지진파 속도 편차가 플러스야. 그러니까 차갑고 무거운 녀석이 있어. 그러면 가라앉으면서 하강류? 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멘틀 대류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판 구조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판 구조론에서의 멘틀 대류는 연약권에서의 대류인데 지금 여기 너무 깊어. 너무 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건 여긴 저온에 밀도가 큰 녀석, 단단한 물질이 주변보다 단단한 물질이 있다 정도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서 X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아셨죠? 자, 나의 화산은 주로 어떠한 화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지금 이 나의 이 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열점 위에서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열점 위에서의 화산 활동? 그러면 현무암질 마그마 분출? 그럼 어떠한 화성암? 현무암이 여기서 발견이 잘 되겠죠. 이렇게 이유까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대표 유형 문제들, 그 다음에 추가 선지들까지 좀 봤고요. 자, 요 1강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내신 만점 OX. 자, 초음파 음향 측심의 원리. 그 다음에 판의 특성. 그리고 여기서 좀 하나 체크해 볼 거. 보존형 경계에서의 지각 변동. 그리고 지금 열점의 위치.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OX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자, 이 OX는 이제 수강 후기 여러분이 이제 숙제로 남겨주시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걸 보고 이제 피드백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내신 만점 되는 길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1강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2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일입니다. 자, 오늘 수능 완성 마스터 키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연계 시그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브랜드와 심리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캔 뭔지 알겠죠? 이 음료수 마셔본 적 있죠? 이 음료수 안 마셔본 적 없을걸? 이 음료수요,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제가 매출량을 찾아보니까 하루에 22억 캔 정도가 팔린다라고 하더라고요. 22억 캔이면 우리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4명 중에 1명 이상이 매일 이 회사의 음료수를 마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미 너무너무 잘 알려진 누구나 다 아는 이런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에서 매년 수조 단위의 돈을 써가면서 계속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왜 그럴까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돈 아깝게 왜 이렇게 홍보비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요. 바로 친숙함 때문입니다. 자, 이 회사는요. 한 100여 년 전부터 올림픽의 공식 후원자로서 올림픽 채널만 틀면은 이 회사의 광고가 나오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곧 있을 이 월드컵에서도요. 이 회사가 공식 후원자로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이 노출이 계속해서 되도록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잖아? 그러면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 브랜드를 좋아하게 된대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편의점에 갔는데 이 수많은 캔들 중에서 나도 모르게 이 빨간 캔을 선택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갖다가 단순 노출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친숙함이 호감을 낳는다라는 내용은요. 우리 수능 연계 교재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수능 특강에서도요, 익숙함이 억양을 좋아하게 만든다라는 내용이 등장했었고요. 우리 오늘 읽을 수능 완성에서도요. 익숙함이 브랜드를 좋아하게 만든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도요. 우리 본격적으로 지문 읽어보면서요. 내용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화이팅!자, 그러면 수능 완성 마스터 키트 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지 문제 한 문제 남아가지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얼른 한번 풀어봅시다. The Canadian ethnomusicologist Colin 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민족 음악학자라고 하네요. 자, 음악학자인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주장을 하기를 뭐라고 주장을 했냐, 1935년에 자, 발리 음악은 is utilitarian 이라고 했대요. 자, utilitarian 이라는 거 단어 알고 있어? 이거 실용적인 이라는 뜻이야? 뭐라고? 실용적인 이라는 뜻인데 자, 이게 실용적이래요. Not to be listened to it in itself. 그거 자체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and containing no emotion. 뭐가 없냐면은 감정이 없대요. 그럼 rather, 그럼 이거 뭔데? He said, 그가 말하기를요. It is simply, 이거는 그냥 like flowers. 마치 꽃과 같은 거래요. 꽃? 무슨 꽃? 보니까 a necessary component of ceremony. 자, 세레모니에서 어떤 necessary component, 필요한 요소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니까 세레모니가 있어요. 어떤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그냥 당연하게 꽃이 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하다는 얘기 같은데? 자, 그리고 as though, 마치 뭐와 같냐면 someone had said we need 3 hours of music here. 자, 마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여기서요, 3시간의 음악이 필요합니다. 라고요. 어떠한 방식으로? In the same way, 동일한 방식인데 that they might specify necessary dimensions of the meeting hall. 자, 그들이 특정하는 거야.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해요? 필요한 면적을. 무엇에 있어서? 미팅홀에. 미팅홀에 필요한 면적을 말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여기 3시간이 필요합니다. 음악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놔서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겠지만 자, 우리가 행사를 해요. 이 행사하려면은 이러이러한 거 필요해요. 라는 식으로 음악도 그러면 한 3시간짜리가 필요하겠네? 요 정도의 의미인 거지 그 음악 자체에서 어떤 감정을 찾으려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 콜린이라는 사람의 주장인 거예요. 음악 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의 주장은 이것이 no emotion, 감정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의식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학자가 나왔어요. Anthropologist라고 하면은 인류학자인데, 인류학자 마가렛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중에 주장을 했습니다. That this did not mean listeners derived no enjoyment from the performance. 자, 이것은요, 의미하지 않는데요. Listeners, 듣는 사람이 derived no enjoyment. 자, 어떠한 즐거움도 얻어내지 못한다는 걸 의미라는 건 아니래요. 그 공연으로부터. 그러나, 자, 역접의 연결어 but 나오면 그 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지. She suggested, 그녀는 뭐라고 제안, 주장을 했냐면, that displeasure came from the performance aspects of themselves. 자, 이러한 기쁨이 came from,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performance aspects themselves. 자, 그러한 퍼포먼스, 공연, 그 자체에서 오는 것입니다. From the way in which music is played, 음악이 연주가 되는 그 방식, rather than the music, 그 음악 자체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악 자체를 듣고 뭔가 그걸 즐기는 게 아니라 음악이 연주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 공연자가 있겠고, 뭐 그때 분위기가 있겠고, 그런 것들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래서 no one would, 누구도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은 be saying, 말하지 않을 거래요. 뭐라고? I love this song. 나이 노래가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음악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 비슷한 맥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감정이 없다. 의식적인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두 번째, 이 anthropologist의 의견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노래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 퍼포먼스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yet 나왔다. 아, 역접의 연결어. 너무 중요한 역접의 연결어. yet. 그러나 these responses, 이러한 반응은요. may have been, 무엇일 수 있냐면 the result of, 결과물일 수도 있는 거야. 무엇의 결과물이냐면 the Western observer's distance from Balinese culture. 자, 발리 문화에로부터 distance, 거리감인 거죠. 누구의? 서구 관찰자의 거리감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말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서구인이잖아. 서구인이 발리 문화를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거리가 있는 채로 이것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요. Certainly, 물론 Modern listeners to Gamelin. 자, Gamelin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seem to derive 무엇을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aesthetic satisfaction from it. 자, 미적인 만족감을 얻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the ethnologist. 자, 이번에도 또 음악 민족학자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자, 이 마크라는 사람은 cautions. 자,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 that aesthetic and emotional judgment about music. 음악에 대한 미적이고 감정적인 평가라는 것은요, can be tricky. 어떨 수 있대요? 까다로울 수 있대요. 뭐할수 있다고? 까다로울 수 있대요. 뭐 하는 것이? To compare across cultures. 문화 간의 비교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하! 자, 그러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 문화. A 문화가 있고 B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 문화 간에 있어서 이 문화에서 있어서 미적이고 감정적인 선택, 평가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평가하는 것이

문화마다 다름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Japanese people, 자바인들은요, don't necessarily recognize. 자, 꼭 인정하지 않아요. 인지하지 않아요. The same categories of musical affect. 자, 여기서 affect는 명사로 정서라는 뜻인데, 음악적 정서의 같은 카테고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쁘다, happy하다, sad하다. 그러니까 우리 서구 문화에서는 어떤 음악을 갖다 이건 해피한 음악, 이거는 슬픈 음악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렇게 똑같이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As those in the West, 서구에서처럼이라고요. 됐네. 자, 어렵지 않은 글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몇 번입니까? 자,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의식의 일부로 간주된다. 1번 이거 어때요? 이건 어떤 서구 학자의 주장이지 전체 글의 요지가 아닌 거죠. 음악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자 아니고요. 미적 감정적 가치는 문화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요거 어때요? 방금 읽었던 내용 아니었어? 이거지. 정답 3번입니다. 자, 4번.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이 필요하다. 안읽것 같고. 자, 5번. 음악이 주는 만족감은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배경과 관계없이 즐길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답 3번입니다. 자, 요거 정리하자면 요렇게 할수 있겠죠? 서구 학자들이 발리 음악을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초반에 등장을 하고요. 자, 그러나, 이거는 문화적 거리감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내는 걸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자, 음악의 감정 미적 판단 기준은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게 바로 글의 주제가 되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aesthetic and emotional judgment about music can be tricky to compare across cultures라는 부분이 정답의 결정적인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secret pick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장 유지 문제에서요.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듣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자, 역접의 연결어 뭐가 있지? But, however, yet, still 이런 거 있잖아. 자, 이런 게 나오면 그 뒤에, 앞이 아니고 그 뒤에 진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를 눈 크게 뜨고 봐주면 되겠다. 자, 영자 퀴즈 나갈게요. 뭐라고요? 역접의 연결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역접의 연결어가 나오면은 그 여기를 보면은 결정적인 근거가 나오기가 쉽다. 거기를 뭐 어떤 곳을 봐야 되는지를 써주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워밍업 좀 했고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려고 해. 두 번째 유형 21번에 나오는 함축음이 추론인데 이거 좀 어렵다. 이 정답률도 보면은 42, 47, 40. 꽤 어렵죠. 50%가 안 되는 정답률들을 최근에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유형 알아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라고 하는 식으로 출제가 된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쓰였는지 좀 볼래? 주제 더하기 한 스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주제를 찾는 거예요. 일단 주제를 찾는다. 자, 왜냐면요. 봐봐. 이거 함축음이 추론이라고 문제의 형태는 되어 있지만 이 문제의 위치를 좀 볼래? 자, 21번이잖아. 자, 20번, 22번이 주장 요지를 찾는 문제였어. 23, 24번은 무슨 문제냐면은 주제랑 제목을 찾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21번이 뜬금없이 다른 유형이 들어간 게 아니야. 그럼 이거 뭐냐고? 이것도 주제 찾는 거야. 근데 주제에다가 뭐가 하나가 조금 더 들어가요. 조금 더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를 생각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요. 이 밑줄 주변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봐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밑줄 친 부분의 함축음이는 뭐를 봐야 되냐? 자, 어떨 때는요. 쉽게 나오면 그냥 그 주제 그 자체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자, 이 밑줄 표현 앞에 또는 밑줄 표현 안에 대명사가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대명사가 나왔으니까. 또는 밑줄 표현 앞에 부정어, no, not 이런 게 들어가기도 한다? 그러면 주제랑 반대되는 게 답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 그지만 90%는 뭐다? 주제다. 그지? 주제를 찾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면서 좀 연습을 해봅시다. 자, 기출 문제부터 좀 볼게요. 자, come back home again. 이 다음 글에서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처음부터 좀 읽어보죠. 자, here's the fundamental quality of music 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음악의 근본적인 퀄리티, 질이래요. 자질이래요. 자, 어떤 특성이 있나 봐요. 음악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네. 자,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not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 단어 몰랐으면 안 돼. 무슨 의미예요? note가 음악에서 쓰였을 때는 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그 음이라는 뜻이야. note names. 근데 그 음의 이름이 repeat, 반복이 된답니다. because of a perceptual phenomenon. 무엇 때문에 근데 그게 반복이 되냐면은 어떤 인지적인 현상 때문이래요. 근데 그것은 corresponds to 무엇에 상응을 하는 거냐면 to the doubling and halving of frequencies. 자, 주파수의 더블링, 두 배 또는 주파수의 절반 이거랑 상응을 해가지고 생겨나는 어떤 지각적인 현상 때문에 노트의 이름, 음의 이름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주파수라는 얘기가 나왔어. 주파수가 어떨 때는 두 배로 증가하고 어떨 때는 2분의 1로 감소해. 근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지각이 변화를 하는 거야. 지각이 변화해요. 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음의 이름이 바뀝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음의 이름이 repeat, 반복됩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볼게요. 자, when we double or half a frequency. 자, 우리가 두 배가 되거나 아니면 반이 돼요. frequency, 뭐가요? 주파수가. 그러면 we end up with a note. 자,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음은 음인데 어떤 음이냐면 the sounds remarkably similar. 완전 놀랍도록 동일한 그러한 음인 거예요. To the one we started out with. 우리가 시작한 음과 완전 놀랍도록 동일한 음이 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 요즘 어떤 음이 이름이 반복된다라고 했는데 두 배가 되잖아? 그러면 완전 비슷한 음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건데 자, 이러한 관계를 갖다가 a frequency ratio of 2 to 1 or 1 to 2. 자, 그게 무엇이냐면은 자, 이 주파수의 관계가 2대 1이거나 1대 2인 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갖다가 called the octave. 옥타브라고 부릅니다라고 해. 옥타브 뭔지 알지? 이 정도는 배경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뭐야? 음악 시간에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은 그 도와 도, 아랫도와 위에 도 가 서로 옥타브라의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얘기해요. 자, 그것을 주파수가 두 배가 되거나 또는 주파수가 반이 될 때 그걸 옥타브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it is so important that 너무나 중요합니다. In spite of the large differences,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큰 차이는 that exists between musical cultures. 자, 이런 문화적인, 음악적인 문화에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every culture we know of 우리가 아는 모든 이 문화들은 has the octave, 옥타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as the basis for its music, 그 음악의 기본 전제로서요. even if, 자 뭐에도 불구하고 it has little else, 그 이외의 것은 little else니까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공통적으로 with other musical traditions, 서로 다른 그 음악의 전통과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한국 음악과 프랑스 음악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지만 모든 문화에는 이 옥타브라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깔고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this phenomena, 이러한 현상은 leads to the notion of circularity. 자,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어떤 개념으로 이어지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of circularity. 자, circularity라고 하면은 순환하는 거잖아. 순환성이라는 의미예요. 순환성의 개념으로 이어진대요. 무엇에 있어서? 음의 높낮이의 perception, 받아들임에 있어서요. And is similar to circularity in colors. 자, 그리고 이것은요, 색깔에서의 순환성과 비슷합니다. 라고 했어. 자, although red and violet fall at the opposite end of the continuum in the visual frequencies of electromagnetic energy. 라고 합니다. 자, 빨간색, 그리고 보라색. 이것이요, 서로 반대의 끝에 있어요. 무엇에 있어서 continuum 하면은 연속성이고 visual frequencies라고 하면 보이는 주파수인데 자, 그것에 electromagnetic 전자기 에너지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빨간색, 그리고 바이올렛 하면 보라색이잖아요. 무지개 색깔 보면은 말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양 끝에 존재를 하는 건데, we see them as perceptually similar. 자,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약간 비슷하게 느끼죠. 빨간색이랑 보라색 좀 비슷한 색깔로 여겨지잖아요. 빨간색, 초록색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e same is true in music. 자, 이 같은 것이 음악에서도 마찬가지래요. 그러면서 and music is often described. 자, 음악은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as having two dimensions.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묘사가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One that accounts for tones going up in frequency. 자, 음이 frequency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주파수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and another 나머지 하나는 무엇이냐면 account for. 자, account for. 요거 단어도 좀 알아주세요. Account for 설명하다라는 의미도 하고 되고 책임지다라는 의미도 되고 차지하다라는 의미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요 설명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자, 설명을 한대요. 뭐를요? The perceptual sense. 자, 지각적인 감각을요. 근데 그게 어떤 감각이냐면 we've come back home again. 우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대요. 언제마다 each time we double a tone's frequency. 자, 우리가 이 톤의 음의 주파수를 두 배로 만들 때마다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 알것 같지 않아요? 지금 두 배가 될 때마다 한 옥타브가 올라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come back home again이라는 것은요. 두 배가 frequency가 됐으니까 그 노트도 음도 한 옥타브 올라가서 다시 같은 음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맞지?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Identify tonal differences within the same octave. 자, within the same octave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같은 옥타브. 도레미파솔라시. 이 같은 옥타브 안에서의 톤의 음의 차이를 확인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은 옥타브 내에서의 음의 차이가 아니죠. 옥타브가 하나 올라가는 거죠. 자, 두 번째. Return to the original note with an identical frequency. 자, 원래의 음으로 돌아온대요. 동일한 주파수를 가진. 주파수가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주파수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세 번째. Reach the note named the same. 자, 어떠한 음이 되냐면은 named the same. 같은 음이에요. But with a different pitch. 그런데 높낮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옥타브가 올라가면 도에서 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음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거죠.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Restored musical sensitivity by adapting to various octaves라고 합니다. 자, 다시 회복시켜요. 뭐를? 감수, 음악적인 sensitivity, 민감성을요. 어떻게 함으로써? By adapting to various octaves. 여러 가지 옥타브에 적응을 함으로써. 아예 상관없는 얘기 같고요. 자, 5번 볼게요. Constructed frequency patterns from notes with the same name. 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음으로부터 frequency patterns. 주파수의 패턴을 구성한다. 이것도 아예 상관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고르면 돼요. 자, 기출문제였고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옥타브 정도의 개념은 꼭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주파수를 두 배나 절반으로 바꾸면 비슷한 음으로 인식이 되고, 자, 이런 2대1 또는 1대2 관계를 옥타브로 한다. 자, 그런데 음악의 주파수가 상승하거나 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라는 두 차원으로 음악이 인식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다시 돌아온 느낌이라는 것은 바로 옥타브가 올라가서 같은 노트이지만 높낮이가 다른 그러한 음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였죠. 자, 요거 한번 정답 포인트 좀 화려하게 보일 수 있는데, 자, 여기 앞에 사실 진짜 결정적인 문장이 하나 있었어. 이 밑줄 친 부분이 포함된 문장,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문장이 사실은요, 뭐 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된다? 자, 봐봐. 이 파란색 부분끼리의 의미가 거의 같고, 노란색 부분끼리의 의미가 거의 같아.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자, 음이 반복된다.

Because of a perceptual phenomena. 무엇 때문에? 어떤 지각적인 현상 때문에. 자, 여기도 account for the perceptual sense. 지각적인 어떠한 감각을 설명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둘다 perceptual sense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그거는 뭐에 따른 것이냐면, corresponds to the doubling and halving of frequencies. 자, 주파수의 두배 또는 반에 따른 것. 여기서도요, 주파수의 두 배에 따라서 라고 얘기를 하잖아. 거의 같은 문장이었다고 봐도 돼요. 자, 그래서도 이 밑줄 친 부분에 의미가 무엇이냐 생각을 했을 때, 위에 나오는 note name repeat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 물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 주제가 이거니까, 아,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이거겠다, 라고 푸셔도 무리가 없고요. 나는 조금 더 분석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요 위에 있는 문장이 다시 한번 반복된 그러한 밑줄 친 부분이었다는 것까지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주제, 같은 말의 반복, 이거를 찾으면 밑줄 친 부분의 의미까지 알수 있었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형 프랙티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each actor in a story.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에 각각의 actor 하면은 배우잖아. 이 배우는요, should contribute in some way.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여를 해야 돼요. 어떤 캐릭터가 있잖아? 그러면 스토리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sometimes characters are just fillers. 자, 어떤 경우에는요, fillers 하면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걸 얘기하거든?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캐릭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라고 해. 자, 그러면 can they be cut? 그냥 그거는 제거해버리거나 or combine with another. 다른 캐릭터랑 섞어버리면 안 되나? 합쳐버리면 안 되나?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first time writers. 처음 쓰는 writer. 그러니까 초보 라이터를 얘기를 하겠죠. 이 초보 라이터는 often have twins. 그냥 쌍둥이 캐릭터. 아니면은 two brothers. 자, 그런 형제 캐릭터를 만들기도 해요. 근데 이런 캐릭터들은 who can be reduced to one. 하나로 그냥 좁혀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두 명이 있을 필요가 없고 캐릭터 하나만 있어도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with double the complexity 오히려 뭐를 할수 있냐면은 complexity 복잡성은 올릴 수가 있어요라고 해. 자, 그러니까 캐릭터가 하나가 있고 자, 캐릭터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자, 이거를 초보 라이터는 굳이 두 명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거 하나로 좁혀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신에 이 사람의 캐릭터는 하나지만 complexity 복잡성은 두 배로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 By putting more than one function or role in a character. 자, 어떤 캐릭터에 역할이나 기능을 하나 이상을 넣어주는 거야. 자, 이 사람의 기능이나 역할이 하나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단편적인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겠죠. It's important to make them that much more interesting. 자, 그래서 자, it's possible. 자, 뭐가 가능하냐면은 make them that much more interesting. 그만큼 더 재미있게, 흥미롭게 이 캐릭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명인데 다양한 측면을 가진 캐릭터가 탄생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캐릭터가 조금 더 interesting해집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each person should have some universally found quality. 자, 각각의 캐릭터는 무엇을 가져야 하냐면, 어떻게 some universally found quality, 보편적으로 발견이 가능한 자질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것은요, provides reader, 자, 리더에게 with a shock of recognition, 그것을 딱 알아챘을 때, recognition 했을 때, shock을 줘요. 그러니까 충격을 줄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괄호에 막 어마어마하게 긴 예시들이 나온다? 이거 읽을 거야, 안 읽을 거야? 딱 보니까 예시인 건 알겠죠? 무슨 작가 이름, 작품 이름 나오는 것 같고, 글씨도 이렇게 누워있고 하잖아. 이거 읽을 거야? 아니, 이거 읽는 거 아니야. 그냥 날려버리세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걸? 자, 그래서, 자, 이런 작품들에서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자, 그러나, 자, 역접의 연결어, 제일 중요한 거 나왔죠?
But the most successful characters, 가장 성공적인 캐릭터는 should not be predictable. 어쩌면 안 되냐면 predictable 하면 안 돼요. 그냥 뻔한 캐릭터면 안 돼. 예측 가능하면 안 돼. 그리고 it can pay to have a person. 자, 뭐가 좋냐면요. Run against the personality trait he or she has been given. 자, run against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가는 거야. 어떤 것에? 자, 이 personality trait, 그 또는 그녀가 부여받은 성격적인 특성에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되게 착한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완전 반전 매력을 보이는 거야. 반전의 행동을 하면서 되게 용감하고 그치만 조금은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 뭐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캐릭터를 성공적으로 만드나 봐요. 그래서 this is particularly true of the most sympathetic hero creations. 자, 이것은 특히나 사실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가장 공감이 되고 영웅적인 캐릭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 그들은 만들어요. 그들은 필요로 합니다. 라고 해. 자, 그럼 여기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겠어? 앞에 얘기하는 성공적인 캐릭터. 그리고 가장 공감이 되고 heroic, 어떻게? 영웅적인 이런 캐릭터를 만드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것은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것을 필요로 한대요. 여기 밑줄이 빠졌네. 미안해. 자 그러면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전체의 주제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주제를 생각하면서 선택지를 하나씩 읽어볼게요. An interaction with someone they have never met before. 자, 이전에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래요. 전혀 주제랑 관련이 없습니다. 자, 2번 볼게요. An experience of hardship they have to endure to survive. 자,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견뎌야 했던 고난을 경험하는 거. 고난의 경험이랑도 상관이 없고요. A contradictory trait that keeps them engaging and compelling 이라고 합니다. 자, contradictory trait이라고 하면은 모순적인 특성인데 그것들을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는 모순적인 trait을 가져야 한다. 이거 어때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paraphrased돼서 이렇게 등장을 했네요.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되죠. 자, 4번, 5번도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 4번 볼게요. 자, a characteristic that they share with readers to arouse empathy. 자, 어떤 특성이냐면 그들이 리더와 공유하는 특성이에요. 뭐를 하기 위해서? 공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상관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5번 보면 A sense of stability and reliability that can help them manage risk. 자,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정성 그리고 신뢰성의 감각이라고 하는데 안정성, 신뢰성 다 상관없는 키워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다. 잘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요. 자, 지금 이야기 속의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인물이 그냥 많은 거 별로 안 좋고 한 인물이 복합적인 게 더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도 성공적인 캐릭터는 공감이 가능하고 예측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도 특히 가장 성공적인 캐릭터들은 작은 양의 독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말인즉슨 약간 반전 매력이 필요하다. 뭔가 부여받은 트레이트랑은 다른 그러한 행동이나 특성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좋아요. 자, 그래서 정답 포인트는요. 여기 바로 앞에 있었던 문장에 서술되어 있던 부분이 정답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요 they라는 뭐가 나왔어? 대명사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명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섬세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다. 됐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기 전에 영자스 플레이리스트. 야, 지금껏 우리가 막 문제 풀 게 많아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달리고 있거든요. 잠깐 숨 좀 고르는 시간, 영자의 플레이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로이킴이 다시 불렀더라고요.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자꾸만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럴 때 더 크게 웃어봐. 더 크게 날아올라 보자. 우리를 위한 응원가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힘내자고요. 걱정하지 말고 뭔가 힘들 때 맞아요. 수능 완성 볼 때쯤이 그냥 가장 뭔가 지치고 힘들고 불안하고 할 때이지만
걱정하지 말자.

키워낸대요. 낳는데요. 뭐를? liking. 좋아하는, 호감을 낳습니다. 라고 해. 아, 소재는 일단 브랜드에 대한 것 같은데,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친숙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 친숙함이 뭐를 낳는다? 호감을 낳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 자, 무슨 얘기인지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imagine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imagine, 상상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 예시인데 여기서는 비유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보면은 you are set up on a blind date. 제가 지금 blind date 하면 소개팅이거든요. 소개팅 자리에 나가기로 돼 있는 거야. How critical are you of the person's action? 자, 그러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critical 하세요? 얼마나 비판적이세요? 라고 했어요. Everything they say. 자, 그들이 말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하는 거 is being evaluated and tallied. 자, 다 행동 하나하나가 다 평가되고 다 점수화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소개팅 하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의 행동, 저 사람 멋진 사람인가? 사귀어도 될까? 옷차림은 어떻고, 성격은 어떤 것 같고, 취미는 나랑 비슷하고, 이런 거다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an annoying slurp of the soup. 자, 짜증나는 slurp of the soup이에요.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거야. 소개팅 자리를 나왔는데, 자, 앞에 상대방이 막 쩝쩝거리면서, 막 후룩후룩 하면서 밥을 먹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could be enough to place this otherwise wonderful person into the reject pile forever. 자, 그거는 뭘 하기에 충분할 수 있냐면 이러한 그러지 않았으면 꽤 멋진 사람을 그거 말고는 꽤 멋진 사람을 into the reject pile. 자, 이 거부하는 더미로 영원히 보내버릴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는데 이 사람이 너무 뭔가 후룩 소리를 내.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이랑은 도저히 못 만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now imagine 이번에는요. 반대의 상황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상상해 보세요라고 했어. 자, 뭐를 상상해 보냐면 you are married. 당신이 결혼을 했어. 그리고 and your partner makes a similarly annoying soup slurp. 자, 당신의 배우자가 비슷하게 밥을 쩝쩝쩝쩝쩝쩝 후룩후룩후룩후룩 하면서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is it time to file for divorce? 그렇다고 divorce 하면은 이혼이잖아. 이혼을 소송을 신청을 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probably not. 결혼했는데 밥좀 소리내서 먹는다고 이혼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it's the same thing with brand. 자, 이것이 브랜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의 예시가 나왔고, 그것을 이제 어디에다 적용할 거냐면, 브랜드에 적용을 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When you first meet them. 자, 뭐, 너희, 아, 그 사람이, 그것들을, them은 여기서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죠. 브랜드를 처음 만나잖아? 그러면, you are on high alert. 경계심이 높아요. Your defense are high. 자, 그리고 그거를 방어하려는 마음도 높아요. 그래서, 자, you are ready for them to do something. 자, 당신은 뭐를 기다리냐면, 그들이 뭔가를 하기를 기다리는 거야. That will allow you. 당신이 뭐를 할수 있도록 하는 행위냐면, categorism. 그것들을 범주화하는 거죠. 무엇으로서? As a hero or a zero. 자, 영웅이거나, 빵점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할수 있게 그들이 뭔가를 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가, 잘 한번 해봐라. 내가 너를 평가해 볼게. 자, 이러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during this process, 이러한 과정에서는요, your brain is using a combination of subconscious and conscious techniques. 당신의 뇌가 뭐를 사용을 하냐면, 자, subconscious 하면 뭘까요? conscious가 의식적인 거잖아요. subconscious, 의식 아래에 있는 거니까 무의식적인 거예요. 무의식적이고 의식적인 테크닉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 브랜드를 평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막 재요. 자, 그런데 once they've passed the evaluation phase. 자, 그 브랜드가 이제는요. 이 평가의 과정, 단계를 지났어요. 그리고 and transition to

무엇으로 옮겨갔냐면 아는 브랜드 또는 even better 더 낫게 된 a favorite brand. 자,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되었잖아. 그러면 이 브랜드들은요 might 어떻게 할수 있냐면 slurp the soup. 수프를 가끔씩 후루룩 후루룩 먹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겠어? 별로 내 마음에 안 드는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제품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and still be a 10. 그리고 still be a 10. 빈칸, 밑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밑줄의 의미가 뭘까요? 한번 좋아하면 이혼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한번 좋아하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수 있다.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자, 1번 보겠습니다. Be a popular precisely for that reason.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유명하다. 그거 아니고요. 2번. Continue to be seen in a positive light. 계속해서 긍정적인 면으로 보여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진다. 이거잖아요. 계속 좋아해. 2번. 이렇게 풀면 되고. 3번. Be valued less due to their minor flaws. 라고 합니다. 자, minor flaws. 뭔가 사소한 결점 때문에 덜 낮게 평가가 된다. 그러니까 덜 평가가 된다. 낮게 평가가 된다. 상관없고. Be judged only by their first impressions. 첫인상만으로 평가가 된다. 여기에 들어갈 말 아니고. Require absolute perfection for the approval. 인정을 위해서 절대적인 완벽을 필요로 한다.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글의 특징은요. 예시 그리고 비유로서 하나의 사례가 나온다는 거야. 소개팅할 땐 엄청 깐깐한데 결혼하고 나면은 아예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 너 봐줘요. 자, 그거를 브랜드에 적용을 하는 거죠. 처음 만난 브랜드? 이게 뭐야? 막 되게 깐깐하게 판단하는데 한번 익숙해지면 그냥 계속해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봐주더라. 라는 글이 되겠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 포인트 볼게요. 자, 요거는요, you probably not. It's the same with the brand 라는 부분이 바로 이 위에 있는 예시에서 브랜드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는 문장이 되겠고요. 그 위에 있는 예시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정답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자, 요거 비유 다시 한번 나올게요. 자, 처음 만난 사람, 결혼한 사람. 서로 비교했죠? 자,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어디에다 적용했어? 브랜드에 적용했어. 이런 식으로 가끔씩 이렇게 비유하는 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가끔씩 출제가 된답니다. 자, 그랬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연습 많이 해두면 되겠다.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was a very good stockbroker가 의미하는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portrait is a work of representation. The representation 하면은 뭔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조금 어려운 말로 재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portrait이라고 하면은 초상화를 얘기를 합니다. 초상화는 재현의 작품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야, 이거를 사는 후원자는 뭐를 요구를 하냐면, is a good likeness. 자, like 하면은 뭐뭐와 같다라잖아요. 거기에 ness가 붙어가지고 명사가 됐어. 그래서 닮음이라는 의미가 돼요. 모르는 단어 나왔다고 당황할 필요 없지? like도 알고, 우리 ness도 아니까, 그거 두개 합치면 돼. 닮음이야. 그래서 닮은 거를 요구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what the painter aims. 자, 이 화가가 목표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가 성공적인, 그가 유능한 페인터라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producing. 만드는 것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it is not a difficult thing to do.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And we may reasonably assume. 자,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That in portraits by great painters. 자, 위대한 화가들에 의한 초상화들. 그 위대한 화가들이라고 하면 이러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자, 이 사람들에 의한 초상화들은요, it has been done.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되게 닮게 잘 그려졌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잘 그렸겠지. 실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죠? 그러나, 아, 역접의 연결어. 기다리던 역접의 연결어 나왔네요. But, however reasonable the assumption may be, 이 추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이든지 간에, 우리가, 아, 잘 그렸겠지. 라고 생각

0: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합리적인지 간에 it is an assumption, 그냥 추정이고요. 그 이상의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다음 문장을 보면 알죠. The sitters are dead and gone. 자, 거기 그 대상, 앉아있던 사람 있잖아요. 초상화니까. 그 초상화에 앉아있던 사람은 이미 죽었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we cannot check the likeness for ourselves. 그러니까 얼마나 닮았는지. 그 닮음을 우리 스스로는 직접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the only kind of merit a portrait could have were its likeness to the sitter. 자, 만약에 자, 이 유일한 메리트, 유일한 장점, 어떤 장점이냐면 이 초상화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이 were its likeness to the sitter. 자, 이 앉아있는 사람, 대상에 대한 닮음이라면 그러니까 닮은 게 가장 유일한 가치, 가장 유일한 이점 이런 거라면 we could not possibly distinguish. 자, 우리는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except 뭐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where the sitter is still alive. 그 대상이 계속 살아있고 변하지도 않은 그런 특수한 상황 몇 개를 제외하고는요. 우리는요. between a good portrait and a bad one. 자, 좋은 초상화, 닮은 초상화, 안 닮은 초상화 이거를 구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어. 자, 그래서 I knew a wealthy art collector. 나는 되게 부자인 예술품 수집가를 아는데 이 사람은요. 절대 portrait은 초상화는 수집을 하지 않는데요. For this very reason, 바로 이 이유 때문에요. He maintained it. 그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since the business of a portrait painter was to produce a likeness. 자, 이 portrait을 그려내는 화가의 일이 무엇이냐, business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닮음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there was no way of distinguish. 자, 뭐를 하는 방법이 없냐면 good portrait from a bad one. Once the sitter was dead. 자, 이 주인공이 죽고 나면 좋은 그림, 나쁜 그림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he was a very good stockbroker.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에 밑줄 쳐 있으면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he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 앞에 나오는 부자 art collector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럼 그걸 생각을 하면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찾아볼게요. He accumulated his wealth wisely by collecting many valuable portraits. 자, 그는요, 부를 현명하게 축적을 했어요. 많은 포트레이트를 수집을 함으로써. 아니죠. He wasn't passionate about art. 아트에 대해서 별로 열정이 없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잘 알지 못했다. 또 아닌 것 같고. 3번, he didn't show interest in art. 자, 아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떤 아트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면, which could not be valued in a measurable way.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나 안 살래, 수집 안 할래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답 3번이죠. 4번 볼게요. Excellent sense of art. 자, 예술에 대한 감각이 완벽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었다. 아니고요. 자, 그는 숫자에 뭔가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양적으로 가치를 표현할 수 있었다. 이것도 아니죠. 정답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마지막에 초상화의 가치를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수집가는 수집을 안 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의 의미를 추측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No way of distinguishing a good portrait from a bad one. 이 부분이 결정적인 힌트가 된다. 라고 우리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반복되는 말들, distinguish가 안 된다. 이런 말도 되게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들 체크. 잘 했죠? 자, 잘했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영자의 퀵퀴즈 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이 단어의 의미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3강에서 우리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로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이 칠판이 초록색이라서 항상 빨간색 옷을 입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크리스마스 같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항상 내가 근데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약간 초록색에 빨강이, 크리스마스다. 인생을 굉장히 즐겁게 사는 방법. 크리스마스는 지금 저랑 전혀 관계가 없는 시점이죠. 왜냐? 지금 나 수능 완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왜 좋으냐? 좋을 게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없죠. 빨간 쉬는 날이다? 뭐 이런 정도. 근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좋은 날들이 있잖아? 그쵸? 어렸을 때부터. 아, 여러분은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어린이가 얼마 안 지났잖아요. 선물 받는 날, 이런 거 좋은 날이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아니면 뭐 생일, 이런 거 되게 난 어렸을 때 좋아했거든? 내가 말한 어렸을 때라는 건 아가 말고 여러분들 나이 때 좋아했는데, 나는 그래서 진짜 생일을 되게 좋아했거든, 내 생일을. 근데 여러분, 그 좋아하는 마음을 즐기세요. 어느 날 되잖아? 생일마저. 생일이야? 오늘? 이렇게 되는 거.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깔깔 세포가 살아있는 여러분들 때 그때 즐거워하세요. 애쓰고 있잖아 지금은. 약간 초록과 빨강, 크리스마스다 이게 약간 정말 이게 나온다기보다 애쓰고 있는 그런 느낌. 아무튼 자 오늘도 네 유빈 쌤과 티 유빈 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귀여운 친구. 지난 시간에 출출 세포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게 생각이 났었어요. 식후에는 졸려서 공부가 힘들어요. 그 식후에 식곤증이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오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혈당 이런 거 나오면서 혈당 스파이크 이런 거 알아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알게 되었다는 말이죠. 식곤증을 막아야 된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된 것이잖아. 그치? 그 나 학교 다닐 때 상추를 먹으면 그 상추 뒤에 잠이 오는 성분이 있어서 뭐 상추를 점심시간에 웬만하면 먹지 말고 막 이랬는데 우리 학교는 항상 그 모의고사 날 급식에 상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끝에는 떼고 먹어야 돼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얘기하셨는데 그 상추 뒷부분으로 잠이 올 정도로 먹으려면 상추를 트럭만큼 먹어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내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식곤증이 오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식곤증 못 띠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면류 막 밥류 이런 거. 근데 또 그런 걸 안 먹을 순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알아요. 밥을 먹고 나면은 되게 많이 잠이 온다. 근데 그게 건강을 생각했을 때 좋은 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 본인이 느끼고 있다면 식후에는 무조건 그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산책을 한 바퀴를 하신다든지 어쨌든 간에 이유를 알면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TUB의 스타일이에요. 아니 식곤증이 온다면서 그러면 밥을 좀 적게 먹든 아니면은 한 15분이라도 걷든 해가지고 잠을 좀 깨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 이거는 밥을 먹어서 식곤증 때문이에요. 이건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뇌가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거고요. 점심때는 밥 먹고 나니까 안 되고요. 점심 먹기 전에는 배가 고프니까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해가 지고 나면 눈이 감기고요. 그럼 공부할 시간 없어요. 그렇게는 해결이 안 되니까 받아들이지 말고 바뀌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밥 먹고 그 점심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거보다는 오후를 즐겁게 오후를 생기 있게 보내기 위해서 점심 먹고 진짜 한 15분 정도 학교 교정 거기 걸어 다녀도요 훨씬 효과 있어요. 진짜로. 진짜 햇빛도 좀 쬐고요. 왜냐하면 수험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리해집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냥 햇볕도 좀 쬐면서 걸어 다녀보도록 하세요. 좀 열심히. 땀이 좀 나면 어때? 땀 식히면 그만이지. 그치? 그러면서 좀 다녀보도록 해. 여러분 땀도 잘 안 흘리게 되잖아. 그죠? 맞아. 근데 약간 그렇게 좀 하면 확실히 식곤증은 이렇게 잠재울 수 있어요.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서 점심 먹고 자는 친구들도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열심히 가보도록 합시다. 맞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자, 오늘도 열심히 달려볼 거고요. 오늘은 제가 5번을 풀이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풀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이제 갖고 왔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약간 질문을 던지고 끝냈죠. 자, 지난 시간 내용 다시 갑니다. 7명, 그러니까 8명을 원타겟

안 치는 거니까 일단 7팩토리아를 분모에 깔고 시작한다고 했고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남학생 한 명만 양옆에 여학생이 앉을 거예요. 얘네를 세트로 만든다는 건 여전히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마무리부터 해볼까? 남학생. 이 여학생 사이에 낄 남학생을 골라야 되겠죠? 4시 1. 그 다음에 양 끝에 올 여학생을 어떻게 할까요? 고르고 양쪽으로 자리바꿔가 됩니다. 왼쪽에 올 친구를 골라볼까요? 네 가지. 아니지. 남학생을 왼쪽에 올 친구로 골라볼까요? 네 가지. 남학생을 오른쪽에 올 친구로 골라볼까요? 세 가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4명 중에서 양쪽에 올 여학생을 고르신 다음에 2명을 배열한다로 하셔도 되는데 이게 결국 이거다 보니까 전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남학생 옆에 왼쪽에 올 여학생 4가지, 오른쪽에 올 여학생 3가지. 이게 낫잖아요. 그치? 그래서 4 곱하기 3으로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렇게 둘의 배열까지도 끝낸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야. 자, 이렇게 만들었어. 땅땅땅. 그 다음에는 제가 힌트를 드렸죠. 나머지 남학생은 양옆에 여학생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뭐할 거냐면, 어떻게 앉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남학생들을 먼저 앉히고 여학생을 끼워 넣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게 이들이 원하는 바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잘 봐요. 자, 남학생 3명이 앉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앉았습니다. 4명을 원탁에 앉혀볼까요? 뭐 좋아요. 그렇게 해서 가도 돼. 근데 일단 기다려보자. 이게 맞는지 모르니까 여학생을 끼워 넣는 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잖아. 자, 여학생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있어요? 오, 있어요. 좋아요. 여기 여학생이 들어갔어. 그러면 나머지 여학생은 어디 앉아야 돼요? 여기? 아, 절대 안 돼. 여기 앉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 안 되지. 왜? 여남 여가 되잖아. 그러네. 여기도 안 돼. 이해돼요? 지금 보는 것처럼 여학생 두 명은 어디만 가능해? 여기만 가능해요. 요쪽에다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래? 그러면 나 이렇게 처리를 할 거야. 자, 갑시다. 요 풀이대로 가면 일단 여남녀 세트와 남남남 3명 총, 그러니까 4명, 총 4세트, 4명이잖아. 얘도 한 명으로 치니까. 4명을 원탁에 앉힐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여학생 1과 여학생 2를 끼워 넣을 건데 이미 다 앉았기 때문에 다른 자리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여기 못 끼어 들어가요. 첫 번째 여학생은 어디 갈수 있어요? 여기도 갈수 있고, 여기도 갈수 있어요. 두 번째 여학생도 어때요? 여기도 갈수 있고, 여기도 갈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또 생각을 해야지. 만약에 둘다 여학생이 여기를 선택을 했어. 그러면 얘네 둘에 대한 자리 배치까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갑자기 좀 머리가 아파졌어요. 자, 그럼 철회. 그렇게 가도 되는데 그 여학생들이 들어갈 자리를 고르려니까 좀 머리가 아파. 조금만 더 생각하면 가장 쉽게 푸는 풀이가 되거든요. 여학생들이 여기만 들어갈 수 있다며. 잘 봐요. 그러면 남학생들이 이렇게 멀찍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잘 봐요. 남학생 3명이 어때야 돼? 부터 앉아야 돼요. 처음에는 남학생들을 앉혀놓고 여학생들을 어디에 앉혀야 될지를 고민을 하려고 간 거야.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여학생들은 여기 못 들어가더라고. 그 말은 뭐예요? 남은 남학생 3명은 꽁꽁 붙어 앉아야 된다는 이야기였네를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다는 거지. 느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남남남 세트랑 방금 만들어낸 남녀남 세트랑 여학생 1번과 여학생 2번. 이렇게 몇 명?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였어요. 아, 괜찮지. 자, 4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이니까 3팩토리얼입니다. 됐어요? 이거는 세트 구성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남남, 여기에 여일, 여기 여이 이렇게 앉았어. 그럼 이 남남남 3명도 어떻게 그 안에서 배열이 가능하잖아. 주머니 안 배열 한번 더, 남남남 세트 배열.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게 들어가시는 거였어요. 괜찮아? 처음에 남남남을 붙여 앉겠다는 걸한 방에 이해한다가 말이 안 된다고. 일단 남학생들 앉히고 여학생들 어떻게 끼워 넣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아, 남남남 이렇게 앉고 여학생 요 사이에만 들어가려니까 여의리, 여의, 여의, 여의리. 얘네 둘이 요렇게, 쟤네 둘이 저렇게 이걸 다 생각하려니까 또 힘드네. 그래서 다시 수정. 보니까 남남남이 붙어 앉아야 되는구나를 찾아내고 하나, 둘, 셋, 4명을 배열한다로 바꾼 거예요.
괜찮지? 자,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12 곱하기 6 곱하기 6. 약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정리. 7, 6, 5, 4, 3, 2 놓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6, 6. 자, 일단 제일 거슬리는 12부터 없애볼게요. 뭐 6이랑 2랑 지울까? 좋아. 그러면 4도 지울게요. 그 다음에 6이랑 이렇게 지울까요? 더 지워지진 않죠? 오케이, 분모에 35 남아있어요. 7이랑 5. 그리고 6이 12 남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 35분의 12. 답은 2번이 되어줍니다. 풀이가 계산이 어려운 거 아니고요. 해석이 중요한 거였어. 그리고 그 해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에 거치는 시행착오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봤죠? 그쵸? 그렇게 해서 나머지 남자들끼리도 붙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냥 문제만 봤을 때에는 나머지 남자들끼리 붙어 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잘안 든다니까요.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 예시를 든다 그러잖아. 그런 게 되게 필요해. 어떻게 돼야지? 얘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앉힐 수 있는 거지? 이런 걸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6번으로 가볼게요. 지우다 만게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 지우고. 자, x에서 x로 쏘는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x에서 x로 쏘는데, 중요한 게 있다. 얘네 둘, x랑 y랑 둘다 요제, 요네개 중에 하나겠죠? 그 둘의 합이 0이면 함수 값의 합도 0이래요.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1이랑 1이 떠오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f-1과 f-1은 어때? 합이 0이 되겠구나. 또, 00도 가능해요. X랑 Y랑 서로 다르다고 말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F0 더하기 F0은 0이니까 어떻게 돼? F0은 그냥 0이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야 돼. 모든 X, Y에 대하여 그 둘의 합이 0인 경우는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이두 가지 조건을 무조건 만족시키는 그러한 함수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일단 전체 경우에서는요. 저기도 지우다만 부분이 있군요. 몰랐네. 자, 마이너스 1, 0, 1, 2에서 마이너스 1, 0, 1, 2로 쏘는 거야. 함수잖아요, 함수. 마이너스 1아, 너 누구 쏠래? 네 가지. 마이너스, 아니, 0아, 너 누구 쏠래?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네, 중복 순열이 들어간 건데, 중복 순열이라는 생각을 하고 풀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각각의 선택권에 대한 이야기로 가져보죠. 함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선택권에 대한 이야기. 자, 그 중에 분자에 올라갈 걸 찾는데요. 너무 좋은 건 F0은 0이래. 그 0은 0을 쐈어. 얘는 선택 끝. 여긴 어때요? 합이 0이 돼야 되다 보니까 둘다 0을 쏘거나 1 쏘면 마이너스 1을 쏘고요. 마이너스 1을 쏘면 1을 쏩니다. 이들을 구성하는 방법은 총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마이너스 1과 1이 쏘는 방법의 수가 세 가지고요. F0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요. 2는 어때요? 자유입니다. 그러면 2가 쏘는 방법의 수는 4가지입니다. 이 둘을 곱해야 돼요. 왜? 함수가 하나 완성되려면 를 쏘는 이들이 무엇을 쏠지 결정하는 방법의 수 3가지와 F0이 결정되는 방법의 수 1가지와 F2가 결정이 되는 방법의 수. 프리니까 얘는 다쓸수 있잖아. 다쏠수 있잖아. 네 가지. 이들을 싹 곱해야 한 경우를 완성하는 거잖아. 다 정해져야만 한 경우를 완성하기 때문에 그들끼리만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4 하나만 지워지니까 4의 세제곱분의 3. 정답은 그래서 64분의 3이 되어줍니다. 이걸 기준으로 선생님 케이스를 나누어야 되지 않나요? 나누어 보세요. 0 쏘고 0 쏘고 0 쏘고 얘는 자유 네 가지. 1 쏘고 마이너스 1 쏘고 0 쏘고 얘는 자유 또네 가지. 마이너스 1, 1 쏘고 0 쏘고 2는 또 자유 네 가지. 4 더하기 4 더하기 4를 3 곱하기 4라고 해요, 우리는.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함수가 결정이 될 때에는 각각이 쏘는 방법의 수를 곱하는데 여기에는 얘네 둘은 각각이 아니고 둘이 같이 세트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들을 쏘는 방법의 수세 가지, 얘는 결정됐고 이거 이를 쏘는 방법의 수 3니까 네 가지. 3 곱하기 4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재밌죠? 그렇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 사실. 여기는 제가 따로 알려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수학적 확률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몇 가지겠어? 엄청 많지.

고1에 배웠던 순열주업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순열주업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들을 각각 집어넣어서 확률로 나올 뿐이야. 그래서 이 확통이 여러분들 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경우의 수에서 배운 내용이 확률에서는 서브 주인공으로 계속 쓰여요. 그리고 경우의 수와 확률에서 배운 모든 내용이 통계에서 다시 서브 주인공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끌고 끝까지 가는 거야. 앞에 내용이 어려우면 뒤로 갈수록 새로운 내용과 함께 접목되는데 더 어렵게 느껴지겠지. 그치? 자, 어쨌든 우리는 7번으로 갑니다. 이번에도 주사위군요. 4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에 대한 확률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울 수가. 분모는 6의 4제곱이겠죠. 분자가 꽤나 큰 수여야 되겠는데 일단 가봅시다. 이렇게 됐대. A 더하기 1과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합이 곱한 게 16이 나온대요. 근데 주사위잖아요. 그쵸? 요거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가능한 결과들을 16을 기준으로 갈 거고 주사위니까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로 16을 쪼개니까 16의 약수로 생각을 해보자. 2, 8 되죠? 4, 4도 가능해요. 16의 약수가 5개밖에 안 돼.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여기가 8과 2는 근데 돼, 안 돼? 1, 1, 1이 최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적어도 3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최소니까. 1, 1, 1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8, 2가 될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케이스가 결국은 몇 가지?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별거 없네. 자, 즉, A가 뭐일 때? A가 1이면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얼마가 돼야 돼요? 8이 돼야 됩니다. A가 3이면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얼마가 되면 돼요? 4면 됩니다. 주사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일이 하나씩 하셔도 할 만해요. 구성을 어떻게 할지 찾고 배열하셔도 되는데, 아, 그렇게 하진 않을게요. 쉬운 거 먼저 해볼까? 어차피 1, 1, 1은 돼. 그러면 2, 1, 1로 쪼개지는 거잖아. 구성 후 배열법으로 가면 얘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주사위인데. 1, 1, 1 하면 하나 더큰수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잖아. 2, 1, 1이어야 돼.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 응, 세 가지야. 이렇게 그러면 1, 1, 6, 뭐 1, 2, 5 이렇게 하나하나 구성한 다음에 배열할까? 아니, 숫자들이 1, 1, 1 미리 주고 남은 게몇 개예요? 남은 5개는 B한테 줄지, C한테 줄지, D한테 줄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라는 H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여기까지 썼는데 뭐 칸막이만. 그래서 각각 몇개 가져갈 거야? 이거 궁금하다며. 어? 각각 몇개 가져갈 거예요? BCD가 각각 몇 개씩 하고 싶어? 궁금해? 그럼 칸막이 설치. 남은 거 5개를 몰아서 B한테 줘볼까? 이런 몇이에요? 공 5개, 칸막이 2개의 배열입니다. 총 7개를 배열하는데, 공 5개와 칸막이 2개, 세상에. 어차피 이렇게 써도 계산해야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21가지. 자, 항상 주의하실 게 있어요. 뒤에서 더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5개를 전부 B한테 몰아줬을 때, B는 6, C는 1, D는 1이거든요. 주사위이기 때문에 최대 6까지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남은 공의 개수가 6개여서, 600 이렇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제외해야 돼요. 그 내용들이 나중에 문제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몰아주었을 때 그걸 다 가져간 값이 존재할 수 있는 값인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주도록 하세요. 꿀팁. 오케이. 자, 그래서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 둘이 더하니까 24가지가 되어줍니다. 이게 다예요. 됐어? 그래서 이것만 위에다 올리면 되는 거네. 네. 계산해야 되네. 계산할까요? 자, 좀만 약분하고 6으로 지우면 4 남고요. 6, 6, 6 남는데 얘네한테서 2씩 없앨까요? 괜찮죠? 그러면 54분의 1이 되어 주겠습니다. 끝. 위아래로 더하래요. 정답은 그래서 55가 되어 주는 거지. 오늘의 제목이 확률의 덧셈 정리였거든요. 사실 케이스를 나누면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뒤에 있는 내용들 확률의 덧셈 정리에 관한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가 쓰이게 돼요. 그래서 풀이법은 지금은 어때요? 저 그런 얘기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인데 내가 원하는 사건이 케이스

케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정도예요. 그죠? 각각의 케이스는 겹치지 않을 뿐, 각각의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서 분자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게 쉬워졌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려면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중복조합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여러분. 중복조합인지 몰라. 내가 일일이 구해야 돼. 그죠? 중복조합으로 구하는 게 편했는데, 만약에 아니면 아까 한 것처럼, 1, 1, 6. 배열하는 방법 세 가지. 1, 2, 5. 배열하는 방법 3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다쓴 다음에 배열하셔도 돼요. 제가 수트 풀 때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구성 후 배열하는 유형. 요런 것도 많이 등장을 하니까. 그렇게 접근하셔도 21가지였기 때문에 위에 첫 번째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충분히 하실 수는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8번도, 그러니까 이것도 일일이 색이에요. 보세요. 자,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택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든대. 그러면, 일단,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확률이 물어보니까, 맨 앞에 올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3, 4, 5 중에, 3, 4, 5 중에, 3, 4, 5 중에, 3, 4, 5 중에, 3, 4, 5 중에니까, 3의 5제곱 분해 하고 시작할게요. 이게 일단, 분모. 오케이? 자, 근데, 택한 수가 5의 배수래. 너무 고맙다. 왜? 5자리 다 생각해야 되는데, 택한 수가 5의 배수라는 말 덕분에, 이 지문 하나 덜었어요. 4개만 결정하면 돼. 근데 뭐라고 했냐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래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식이 돼야 될까? 어차피 3, 4, 5로만 구성이 됩니다. 여기는 최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으로만 구성되면 12부터 시작이 가능하고요. 5로 구성이 되면 몇이야? 20까지 가능해요. 거기에다가 5까지 더하니까 각 자리 숫자의 합으로 가능한 것은 17부터 시작해서 25까지 가능하단 말이죠. 17부터 25 사이에 들어가는 3의 배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스. 그래서 봐봐. 가능한 거. 합이 얼마인 거? 18인 거 가능하고요. 합이 또 21인 것도 가능하고요. 합이 24인 것도 가능해요. 괜찮죠? 자, 조금 더 다이어트 시킬게요. 5는 제외시켜도 되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야. 제가 여기 들어가는 걸 갈까? 라고 표시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면 돼요? 이번에는 5 제외하고 13이면 되고요. 여기는 합이 얼마면 돼? 5 제외하면 16이면 되고요. 여기는 19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잖아. 자, 3, 4, 5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구성을 하시면 돼요. 일일이 세도 전혀 어려울 게 없어, 여기. 가볼까? 방정식의 해형태니까요. 중복 조합을 꼭 활용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3, 4, 5니까 구성만 해볼게. 이번에는 구성 후 배열법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성 후 배열법으로. 가능한 구성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어차피 3, 4, 5로만 구성합니다. 기준은 5가 있을까 없을지, 3이 있을지 없을지인데, 5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게, 다 3이어도 10이거든요? 13 되려면 무조건 3, 3, 3, 4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구성만. 배열은 나중에 할게요. 또, 합이 16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3, 3, 3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네. 3, 3, 3이 되면 이미 9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기서, 그러니까 D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런 거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3이 3개일 수는 없어요. 3이 2개인 거. 그러니까 케이스를 3을 기준으로 가자. 시작을 3으로 했으니까. 그럼 3이 2개가 되면 6이거든요. 그럼 둘다 5여야 돼. 이제 또 가능한 거. 여기 둘을 하나 늘이고 하나 줄일까요? 3, 4, 4, 5. 3이 하나인 경우. 3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이 5를 하나 더 주면 이쪽으로 쓸게요. 4, 4, 4, 4. 이런 구성도 가능하겠네. 자, 여기는요. 전부 5, 5, 5, 5면 20인데 하나 줄이니까 얘네 볼 것도 없다. 4, 5, 5, 5겠다. 더는 없죠. 그쵸?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구성으로 만들 수 있는 배열. 4를 A자리, B자리, C자리, D자리 중에 어디에 줄까? 네 가지. 여기는요. 가디순이에요.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눕니다. 6가지. 여기는요. 4팩을 4, 4.

이 팩으로 나눕니다. 12가지. 여기는요, 볼 것도 없지, 한 가지. 그냥 사사사사. 그렇죠? 그래서 여기 총 몇 가지라고 할까요? 일로 갈게요, 그냥. 그러면 19. 마지막은. 4를 어디에 넣을까? 4가지. 그래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입니까? 27가지. 정답은 3의 세제곱 지워주니까 9분의 1입니다. 끝.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경우에는 중복 조합으로 안 가고 구성하고 배열해봤어요. 선생님 중복 조합도 되기는 되나 봐요. 돼요. 왜 되냐. 진짜 이거 생각해야지. 다 3 이상의 자연수고 5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복 조합으로 하고 싶으셨다면 3, 3, 3, 3 미리 주고 남은 한 개잖아. 남은 한 개를 A 줄까 B 줄까 C 줄까 D 줄까 고르는 방법의 수 4가지 이렇게 가겠죠. 뭔가 더 쉬운 것 같아. 여기는 3, 3, 3, 3 주면 남은 게 몇이야? 12개 제외하니까 남은 4개를 A, B, C, D한테 각각 몇 개씩 나눠줄까인데 여기서는 봐봐요. 4개가 전부 다 A한테 들어가면 7 돼버려요. 아, 그거 제외해야 되지. 6 되는 것도 제외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중복 조합으로 구성하기에는 첫 번째만 맞고 여기는 더 복잡해져. 그래서 구성 후 배열로 보여드렸습니다. 괜찮아. 자,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 자리에 들어가는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요. 이걸 풀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는 케이스를 그렇게 잡기가 어려워. 풀다 보니까요. 3이 몇 개 들어가는지 4가 몇 개 들어가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도 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면 3, 4, 5 중에 하나의 숫자를 기준으로 가세요. 3이 예를 들어 없는 경우 아까 전에 했던 구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3이 없는 경우는 어때야 돼? 뭐뭐뭐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 3은 없어. 4, 5로만 구성이 돼. 그런 경우는 4, 5, 5, 5 있었죠. 이런 거 생각하는 거야. 또 4, 4, 4, 4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거 생각해야 돼. 맞아. 근데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나머지가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때야 돼? 나머지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것만 한 개 남아야 돼. 그러면 3이 없으면 나머지가 1이 되는 4가 하나 있거나 아니면 4개 다 있거나 뭐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복잡할 것 같아. 케이스를 나누어서 풀 때 3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식도 가능한데 저는 오히려 추천은 안 해요. 이 문제에서는. 그죠? 케이스 나누는 것도 누가 봐도 각자일수 합인데 얘네가 해봐야 3, 4, 5밖에 안 되잖아. 그럼 그 합으로 가능한 것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A, B, C, D의 합을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첫 번째 풀이로 드렸습니다. 괜찮나요? 이것만 드린 거예요. 다른 풀이를 주지 않은 이유는. 비교가 어느 정도 될 때만 주지. 그죠? 오케이. 자, 갑니다. 이번에는 뿅 덧셈 정리를 볼 건데 지금 잠깐 쉬었다가 덧셈 정리를 쭉 보고 문제를 쭈루룩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간단해갖고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이에요? 굉장히 쉬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뒤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그죠? 자 오늘도 세포마을로 훌 가보도록 할까요? 슉. 아 본심세포 맞아. 그 거기 가면 본심세포가 얘가 왜 지금 땅속에 있냐면 표정 봐. 표정 되게 흉악해 보이는데. 본심이다 나쁘지는 않은데 대체적으로 본심은 배려의 말보다는 그렇잖아.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음흉해 보이는 눈빛이지만 본심이 음흉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본심이는 어떻냐면 땅속에 숨겨져 있어요. 항시 드러나면 안 되잖아. 땅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힘들고 속상하고 이제 이런 게 차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본심이가 뿅 튀어나와. 그래가지고는 뭐랄까 해야 될 말, 하지 않아야 될 말을 가리지 않고 말이 등장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 그치? 나도 모르게 못된 말이 튀어나오게 되는 때도 있는데 아 물론 못된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말들은 나한테 돌아오게 되니까. 근데 못된 말 말고 내 마음에 있는 속인 말을 터뜨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리액션 세포가 등장을 해서 웬만하면은 편안하게 이렇게 하겠지만 가끔은 여러분 건드리면 안 되는 뭔가의 영역이 건드려질 때에는 내 본심을 터트려가지고 이야기를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아. 안 그러면 상처받는 말을 계속 듣고 있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나 별로 안 좋아해. 나한테 이런 얘기는 하지 마. 가 됐건. 근데 그걸 공격적으로 하지 않아도 돼. 본심이가 꼭 못된 말을 막 이렇게 하는

아니야. 나 근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불편해.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가 흥 하게 되면 사실은 이미 멀어지게 될 수 있는 사이예요. 내가 본심을 터뜨리지 않으면 나만 상처받으면서. 그럼 그걸로 고민, 걱정을 하진 않는 게 낫거든. 자, 너무 참아두면 히스테리오스라는 그 물총 뿌리고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으아, 물총을 다 뿌리고 다니는 그런 아이가 등장을 해가지고 스트레스 물총을 막 뿌리게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가끔은 여러분 터지기 전에 나의 본심의 말도 해줄 필요는 있어요.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그 무언가를 할 때 아니면 내가 굉장히 걱정되는 거리가 있는데 이제는 말을 해야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그럴 때는 속임말을 한 번씩 터뜨려 줄 필요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우리 가족들이 너무 시끄럽다. 근데 웬만하면 내가 하고 있다가 너무너무 시끄럽다. 난 좀 혼자 있고 싶다. 이럴 때에는 본심이 터뜨립니다. 나 귀가 아파. 약간 속도 느글느글해. 말을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 난 좀 혼자 있을게. 이렇게. 진짜 내가 필요한 말을 하고 나의 니즈를 여러분들 말을 하고 딱 받아들이고 들어가 있고 난 조용히 있는 시간 되게 좋아하고 나는 사실 외향적인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보장받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혼자 가만히 조용한 곳에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런 거 있단 말이야. 난 좀 나갔다 올게 이런 걸 한다든지 본심을 터뜨려가지고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화가 나지 않도록 싸움이 되지 않도록 평화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그런 거 하거든요. 본심이 또 되게 중요한 아이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 다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문제는 풀어야 되고 공부를 안 할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자, 덧셈 정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는요 사실 지금 우리 필수 유형 3번 같은 유형을 할 때는요 별로 딱히 쓰이지 않았었어요. 자, 뭐냐면 또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A라는 사건 또는 B라는 사건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원래 경우의 수를 구할 때에도 이렇게 가야지.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겹칠 때 어떻게 해요? 빼주잖아. 그죠? 빼주잖아. 1번 또는 2번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 1번 케이스에 계산하시고 2번 케이스를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겹치는 경우를 뺍니다. 잘 봐요. 제가 쓴 게 좀 이상하죠. 확률이라며. 원래 우리는 확률을 어떻게 구했어요? 전체 경우의 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쓸게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인데 그걸 계산할 때 1번 케이스의 경우, 2번 케이스의 경우, 그 다음에 겹치는 경우의 경우의 수를 제외시켰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무엇이냐? 필수 유형 3번처럼 나한테 또는 사건의 확률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땐 이렇게 구할 거예요. 근데 9번처럼 확률끼리끼리 계산하는 유형에 등장을 할 때는요 내가 직접적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는 형태로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요렇게 나누면 뭐가 돼요? 1번 케이스의 확률. 요렇게 나누면 뭐가 돼요? 2번 케이스의 확률. 요렇게 나누면 겹치는 경우의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확률끼리 계산을 하는 유형 때 쓰이는 거죠. 예쁘게 정리를 하자면 확률끼리끼리 계산하는 유형 때 등장을 하는 첫 번째 식이 나왔습니다. A 또는 B가 되면 A 또는 B의 확률이면 어떻게? A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계산하신 다음에 겹치는 부분 뭐예요?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시면 돼요. 끝! 되었어? 다만 배반 사건이라고 하죠. A랑 B가 배반 사건이면 어때요?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그때는 겹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배반 사건은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 거잖아. 겹치지 않죠. 그럼 배반 사건일 때는 이 부분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그래서 그냥 근데 이거 우리 앞에서도 구했어.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내가 케이스 나눌 때 대체적으로는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1번 케이스의 확률, 2번 케이스 확률 더하면 됩니다. 자연스럽죠. 그게 다예요. 그래서 필수 유형 3번 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 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확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사위를 던져서 이 세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 또는 B 또는 C 이렇게 A, B, C라고 잡았습니다. 근데

0: C와 B의 합이 8이거나 또는 B와 C의 크기가 절호할 확률입니다. 전체 경우에서는 몇 가지겠어?
1: 6의 세제곱이에요. 복잡할 것도 없어. 그 다음에.
0: 이거 실수 유발자예요. A 더하기 B가 8인 경우는 몇 가지 있어요? 뭐, 굳이 중복 조합으로 하시는 친구 있겠지만, 그냥 3, 2랑 6. 3, 5, 4, 4, 5, 3, 6, 2. 몇 가지? 다섯 가지. 맞아? 자, A 눈도 나오고, B 눈도 정해지고, C 눈도 정해져야 우리는 한 경우를 완성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A와 B의 눈이 정해지는 방법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옆에 여러분이 꼭뭘 썼어야 되냐면 첫 번째 케이스 A 더하기 B가 8인 경우 C는 자유다 이걸 써놨어야 돼. 그래서 전체 요걸 만족시키는 전체 경우의 수몇 가지겠어? A랑 B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섯 가지지만 C는 그냥 주사위이기 때문에 여섯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거 안 쓰면 안 돼. 그래서 몇 가지? 1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건 30까지예요. 실수하기 딱 좋죠? 안할 리가 없어. 2번 케이스는 어때? A는 조건이 없어. 자유예요. A는 자유고, B보다는 C가 크거나 같대요. A는 몇 가지예요? 결정되는 방법. 6가지입니다. BC를 결정하는 방법은 일일이 셀수 있어. 뭐, 얘가 1이면 얘가 1이고, 얘가 2면 2가지, 3이면 3가지, 4면 4가지, 5면 5가지, 6이면 6가지. 싹다 더하면 돼요. 복잡할 게 없잖아. 7, 7, 7, 21. 이렇게 하면 돼. 어디가 어려워? 근데 여기다가 21에서 6을 곱해야지. 그래서 2번 케이스는 126까지. 이렇게 하셨어야 돼.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가 이 5만 쓰고 여기서 21만 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겹치는 경우를 생각하면서 대혼란이 옵니다. 만약에 이걸 5, 이걸 21이라고 썼다고 쳐봐. 하나가 더 자유롭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었어. 자, 겹치는 경우는 뭐겠어? 두 상황이 겹칠 수 있어요. 즉, A 더하기 B가 8인데, 이번에는 B는 C보다는 크거나 같아. 이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있잖아. 우리가 아까 썼던 것처럼 26, 35, 44, 5, 3, 6인데, 그때마다 C로 가능한 건몇 가지야? 6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6가지. 그죠? 5보다 작거나 같은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가 되니까 다 더하면 몇이에요? 8, 8, 16에 20가지. 그래놓고 대혼란. 왜? 첫 번째 케이스가 5가지, 두 번째 케이스가 21인데 겹치는 게 20가지 이렇게 쓴 친구들 있을걸? 큰일 난 거야. 생각해봐요. 겹치는 경우면 1번 케이스보다도 적거나 같아야 되고 2번 케이스보다도 숫자가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5인데 어떻게 겹치는 경우가 20까지 나오겠어? 이건 맞거든요. 뭐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6을 안 곱해갖고. 여기에 6을 안 곱해갖고 큰일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1번 케이스 30까지, 2번 케이스 126까지, 겹치는 경우 아까 구한 20까지. 이렇게 빼주셔야 되겠죠. 괜찮아? 그래서 분자에 올라가는 게 몇이에요? 136이 되겠네. 됐어? 약분할 거 약분하세요. 정답은 27분의 17이 나옵니다. 약분은 여러분에게 맡길게. 끝! 답은 그래서 2 위아래로 더하래요. 44.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육모 문제예요. 따끈따끈한 육모인데, 어려운 게 아니고, 실수 유발자가 정확하죠. A도, B도, C도 정해져야 한 경우가 완성돼요. 그걸 생각해야 돼. 조건이 A, B한테만 붙어 있으면, C는 자유예요. 조건이 B, C한테만 붙어 있으면, A는 자유예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야. 알겠죠? 응. 그 생각을 잘 하셔야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8번은 사실상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으로 풀었을 뿐이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케이스, 케이스, 겹치는 부분 이렇게 풀었을 뿐이라서 사실 덧셈 정리가 사용

게 없어요. 우리가 느낄 때 체감으로는, 그죠? 덧셈 정리라고 새롭게 배운 게 사용이 되는 건 9번 같은 유형. 뭔가 약간 확률끼리, 뭔가 지지고 볶고, 확률끼리끼리 하는 유형. 그때만 이제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 얘네는 그냥 정해졌어. A의 확률도 6분의, B의 확률도 6분의. 이것만 정리하면 되겠지. 섣불리 굳이 더, 막 확률의 덧셈 정리 적용하지 말고, 이때 잠깐 생각해봐요. PA 더하기 PB가 양변의 합집합의 확률을 적용해서 곱하시면 어차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확률은 여러분들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죠? 1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치. 그러니까 이 분모에 있다는 건 0은 아니니까 양변에 곱해도 되잖아.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뀔 리도 없고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제서야 덧셈 정리 적용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건? PA 더하기 PB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빼는 건데. 어머! 얘네 둘이 양변에서 뺄까요? 그리고 얘 넘길까요? 그럼 어떻게 돼? P. A와 B가 겹치는 부분의 확률은 0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확률인데?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확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네, 0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의 확률이 얼마다? 0이다 하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없다. 전체 표본 공간 안에. A가 일어날 확률 6분의 1, B가 일어날 확률 6분의 1. 겹치지 않는다. 끝! 자, 그러면 밑에 거 읽어봐요. 이게 뭐예요? B인데 A는 아니야. B인데 어차피 A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PB. 이것도 읽어봐요. A인데 B 아니야. A면 B일 리가 없어요. 겹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돼요? 이건 그냥 PA. 이 둘을 서로 더하래요.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입니다. 6분의 2. 정답은 얼마? 3분의 1. 확률의 덧셈 정리만 이용을 하는 유형치고는 꽤나 어렵게 나왔어요. 특히나 마지막을 해결할 때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으면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죠? 오히려 헷갈리잖아. B인데 A가 아닌 부분. B에서 겹치는 부분을 제외해요. 겹치는 거 없으니까 B구나. A인데 B는 아니야. A인데 B랑 겹치는 부분 제외하는데 겹치는 부분 없으니까 아니야 A구나. 요 생각할 때 그림이 있으면 좀더 편안해. 그건 확실하거든요. 그림이 있으면 여러분 일단 편해요. 그래서 그림을 상상하면서 풀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10번으로 가볼까요? 아직까지도 덧셈 정리가 나온다고 막 엄청 부담스럽다? 그렇지 않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P 합집합의 확률을 물어보지만 저는 이것을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구해서 겹치는 확률을 뺄 생각이 전혀 없고요. 네. 전체 경우의 수에서 A 사건의 경우의 수, B 사건의 경우의 수 구하고 겹치는 부분 제외하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풀 겁니다. 자, 일단 읽어볼게요. 1부터 30까지 중에서 하나를 택해. 그러면 30분의 1인 거 아니야? 분모는? 그지? 자, A는 뭐예요? 양의 약수의 개수가 4개인 것. A에 해당하는 원소 다 써봐. 약수가 4개인 거. 근데 이게 생각보다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직접 계산하면 돼. 1 아니고 2 아니고 3 아니고 4 아니고 이렇게 하면 돼. 5 아니고 6 맞고, 7도 아니고 8, 9 아니고 10 되고, 11 아니고 12는 1, 2, 3, 4, 6, 10안 되겠고, 그죠? 그러면 홀수들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버리면 안 돼. 다만 소수는 아니겠지. 13안 되고, 14는 되고, 10, 5 되고, 내가 이걸 일일이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과연 최선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쯤 제가 쓱 여러분에게 들이밀어볼게요. 약수의 개수가 4개인 건, 자, 소수 P, Q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소수 P 곱하기 Q 형태로 소인수 분해가 되면, 지수 1, 1이기 때문에 1씩 더해서 2 곱하기 2가 되니까 어때요? 약수의 개수가 4개가 됩니다. 또는 어떤 소수의 세제곱골이어도 약수의 개수가 4개가 되거든요. 이러한 형태를 찾아볼까요? 괜찮아? 그래서 봐봐. 2 곱하기 소수. 2가 아닌 소수 생각해봐. 3, 5, 7, 30까지 갈수 있어야 돼. 11, 13, 15는 아니야. 17은 이미 넘어가니까 탈락. 그죠? 요런 경우가 있어. 자, 3과 곱하는 거면. 2는

여러분들, 그쵸? 약수의 개수를 생각하는 것까지 같습니다. 자, 택한 수가 3의 배수인 것은? 하! 이건 너무 쉽다. 3의 배수 몇개 있어요? 30 나누기 3. 네, 10개 있습니다. 그러면 9 더하기 10 하면 되는데, 겹치는 게 있겠죠. 맞아. 겹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알아? 내가 여기 쓴것 중에 곱하기 3이 있는 것들이 겹쳐집니다. 볼까요? 몇 개인가? 하나. 이때는 다 겹치죠? 둘, 셋, 네 개가 겹치네. 3이 들어가면 3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요. 몇 개? 네 개가 있어요. 그럼 그네 개를 어떻게? 제외시키면 되지. 어차피 겹치는 걸살 거라서 그 구성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게 나쁘지 않아. B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일일이 나열해 볼 필요가 없지만 A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제가 어느 정도는 모양이 보이도록 썼잖아요. 곱하기 몇 했는지에 따라 3을 곱하는 순간 3의 배수가 되니까, 그치? 그래서 그냥 4개 빼면 됩니다. 그럼 몇이에요? 30분의 15. 정답은 2분의 1. 난 항상 답이 2분의 1 이렇게 나오면 약간 배신감을 느껴. 정확히 반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건 그냥 매번 경우의 수 계산해서 답이 그렇게 나왔을 뿐이지 우리가 이걸 미리 예측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알았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어떻게 쓰셔야 되느냐? A에 해당하는 확률, B에 해당하는 확률, 다시 C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의 확률. A 교집합 B, C, 네, C가 왜 나와? 겹치는 확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굳이 약분해놓고, 굳이 굳이 약분하고, 굳이 굳이 약분한 다음에 통분해서 더해야 되는데, 누가 덧셈 정리로 문제를 풀겠냐고. 그죠? 그냥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하필이면 또 눈으로 연결된 A이거나 B인 거구나. 그럼 A인 경우의 수, B인 경우의 수, 그 다음에 겹치는 게 발생하는지 생각하고, 겹치는 경우만 빼주면 됩니다. 똑같이.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로 풀고 있어요. 11번은 또 약간의 결이 바뀝니다. 그래서 11번부터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 거고요. 10번까지 여러분들 항상 똑같은데요. 풀이를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요. 이게 여러분 답지를 보는 것도 다 이해가 돼요. 돼요. 그죠? 답지 그냥 읽잖아.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백지에 스스로 한 번씩 다시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했더라가 기억나도 괜찮아요. 어쨌든 내 풀이 따라하면 나의 뇌와 동기화 되는 거니까 꼭 괜찮은 거잖아. 꼭 다시 풀면서 여러분의 방식으로 연습을 하셔야지 진짜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알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10번까지 복습 철저히 잘 하고 오시고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달려보도록 할게요. 고생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륙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타협도 통할 수가 없고 다만 죽음으로 갚아야 될 이 구원자들의 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페넬로페의 구원자들이 물리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훼손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말하자면 인간 가치의 파괴, 이것이 바로 이들의 악행의 본질이고 오디세이아는 시작부터 이 악행의 본질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원자들과 많은 유사성을 보이는 폴리페모스와의 비교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비교의 결과는 오디세우스의 사륙과 복수의 의미로 이어지게 되겠죠. 폴리페모스와 구원자들 사이의 비교의 실마리는 바로 테미스라는 히라버 단어예요. 이 단어는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관습, 관행 또는 법도, 도리,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바 등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이 단어는 인간 생활의 다양한 행동과 태도에서 발견이 돼요. 이 오디세이아에서 예를 들자면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올바른 관계, 올바른 손님 접대, 격식과 절차를 제대로 갖춘 제사, 신들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이 테미스가 잘 작동하는 좋은 예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테미스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가족, 타인 그리고 신들과 맺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행위 전반의 윤리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기준이라고 보면 무방하겠습니다. 한편 이와 반대 의미도 있겠죠. 그 반대 의미를 담은 형용사 아테미스토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히라버에서는요, 어떤 말의 의미를 부정할 때 접두어, 알파, 그 아가 많이 쓰입니다. 아톰 아시죠? 쪼개질 수 없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원자가 됩니다. 아타락스야,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아토포스, 토픽을 매길 수 없는 것, 즉 자리매김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아토피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 아테미스토스라는 형용사는요, 도리를 저버린, 사람의 탈을 쓰고 참아 할 수 없는 정도의 어감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 시에서 이 단어는 모두 여섯 번이 쓰이는데 그중 세 번이 폴리페모스와 직접 연결됩니다. 이 폴리페모스는 가족도 없고 타인과 신들을 무시하는 존재니까 도저히 테미스와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만일 우리가 폴리페모스를 인간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는 그가 바로 이렇게 테미스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들에게도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아테미스토스라는 형용사의 나머지 세 번의 용례는 모두 구원자들과 직결이 됩니다. 이제 폴리페모스와 구원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이는지 비교하면서 살펴볼 차례예요. 오디세우스는 퀵클롭스들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들에게 회의장과 테미스가 없다는 점을 먼저 짚어냅니다. 퀵클롭스들은 공동이라고 할 만한 어떤 조직이나 구성체도 알질 못합니다. 사회를 지탱해주는 어떤 근간이 테미스인데 이걸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족 이상의 사회 단위를 알지 못하고 각각의 가족들은 그마저도 서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퀵클롭스들의 이 반사회적인 면모는 혼자서 지내는 폴리페모스에게 극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 그가 단 한 번 다른 퀵클롭스들과 접촉을 하죠. 오디세우스에게 눈을 찔린 그가 괴성을 지르고 이에 다른 퀵클롭스들이 찾아오는 장면인데요. 이 방문의 동기는 도움 따위가 아닙니다. 그의 비명이 그들의 단잠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거든 자신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그의 아비 포세이돈에게 고하라고 말하면서 훌쩍 떠나가 버립니다. 역설적이게도 폴리페모스는 그들을 친구들아 라고 불러보지만 친구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그들은 다시 잠자러 갈 생각만 하고 그에게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들은 서로를 상관하지도 않고 관계를 맺을 능력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타카의 현재 상황 역시 퀵클롭스들의 섬과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권에서 텔레마코스가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는 이준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디세우스의 방랑 후반부를 이야기했고요. 귀향 후에 벌이는 구혼자

이타카의 민회를 열 때 이것이 20년 만에 열리는 회의라고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이타카 사람들은 오디세우스가 떠나가고 난 이후에 회의 없이 살아온 지 벌써 20년째입니다. 호메로스의 시에서 그려지는 인간은 회의가 없이는 다른 동료들과 다른 인간들과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회적인 삶과 회의는 불가분의 관계를 그래서 맺는 겁니다. 따라서 이타카 사람들은 마치 퀵클롭스처럼 파편화된 상태로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디세이아 2권에서 텔레마코스는 아테네 조언에 따라서 20년 만에 민회를 소집하죠. 그러나 이 민회의 진행은 구원자들에게 철저하게 가로막힙니다. 먼저 텔레마코스는 제우스와 테미스의 이름을 걸고 구원자들에게 신들의 진노를 두려워하시오라고 간청하지만 구원자들의 우두머리 안티노우스는 적반하장으로 잘못을 페넬로페에게 돌리면서 텔레마코스를 모욕합니다. 오디세우스에게 집안 관리를 위임받은 멘토르가 구원자들의 악행을 성토하자 다른 구원자 레오크리토스는 멘토르의 말을 중간에 가로막고 그를 저주하며 민회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립니다. 회의의 해산도 원래는 테미스가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강제로 이 회의를 해산하고 있는 걸 보면 자기들이 테미스를 대체하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원자들의 전횡 아래에서 이타카 사람들은 마치 퀵클롭스들과 같이 상호 연대 없이 개체화되고 파편화되고 고립되어 갑니다. 이 민회에서 이타카 사람들은 비록 텔레마코스의 연설에 일시적으로 동정심을 갖긴 하지만 결국은 방관자들로 남게 됩니다. 서로의 일에 상관하지 않는 이타카인들의 모습은 눈먼 폴리페모스에게 아무 도움도 주려 하지 않았던 퀵클롭스들과 닮아 있어요. 테미스를 모르는 폴리페모스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나타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동굴 안에서 오디세우스와 그 일행을 발견하자마자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낯선 녀석들아, 너희는 누구냐? 어디에서 이 물길을 타고 온 거냐? 이 질문을 받은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트로이아를 함락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히라빈들이라고 밝히죠. 이름만 제외한다면 이 장면은 이 시에서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업적과 영웅으로서의 정체성 등을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한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폴리페모스는 그가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것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매료되어서 경청했을 트로이아 전쟁 이야기도 그에게는 아무런 관심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폴리페모스에게 손님에 대한 합당한 대접, 즉 크세니아가 철저히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낯선 이를 친구로 바꾸어주는 이 크세니아는요, 타인과의 조화로운 상호관계를 전제로만 성립할 수 있는 관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폴리페모스에게는 크세니아보다 더 낯선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는 타인들과 관계를 맺을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공 일행과 마주치자 그토록 견고한 호메로스 사회의 예법인 크세니아를 무참하게 짓밟아버립니다. 그가 오디세우스의 이름을 묻는 장면으로 우리 한번 되돌아가 보죠. 너희는 누구냐? 어디에서 이 물길을 타고 온 거냐? 라고 난데없이 묻죠. 물론 모든 손님은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는 모든 크세니아 장면에서 필수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질문이 던져진 시점이에요. 주인은 반드시 먹고 마실 것을 먼저 충분히 대접한 후에야 손님의 정체를 물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튿날 오디세우스의 포도주를 받은 폴리페모스는 그의 이름을 재차 물어봅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잊지도 않은 자라고 밝히죠. 어느 누구도 이름이 없을 순 없습니다. 그러나 폴리페모스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오디세우스가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을 피해갈 수가 없죠. 오디세우스는 부모도 친구도 모두 자기를 잊지도 않은 자라고 부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 폴리페모스 말고는 아무도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폴리페모스가 던진 그 질문의 의도죠. 그가 오디세우스의 이름을 물은 것은 그를 다른 이들보다 나중에 잡아먹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접대 선물입니다. 보통의 경우 접대 선물은 주인의 아량을 기리는 상징이 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나중에 오디세우스가 무사히 탈출하자 폴리페모스는 그에게 온갖 저주를 담은 또 다른 접대 선물을 건네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저주를

하면서요. 이 반어적인 접대 선물은 그저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폴리페모스는 손님 접대의 모든 절차를 전복하고 파괴해버립니다. 그는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손님들을 편안하게 해주기는커녕 손님들을 잡아먹고 손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조장하는 손님과 나그네의 신성한 권리는 그에게 조롱거리가 될 뿐이죠. 자, 그럼 이제는 구원자들 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구원자들 역시 타인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드러내지 않아요. 우두머리 안티노우스는 오디세우스와의 첫 대면에서 그를 경멸적인 어조로 인칭대명사로만 지칭합니다. 오디세우스를 데려온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악명 높은 돼지치기 녀석, 너는 대체 어쩌자고 저자를 시내로 데려왔느냐? 다른 떠돌이들과 잔치나 망쳐놓는 성가신 비렁뱅이들로는 우리에게 아직 충분치가 않다는 거냐? 네 놈은 그 녀석들만 여기로 모여들어 네 주인의 살림을 먹어치우는 게 마땅치 않아 저놈까지 이리로 불러들인 게냐? 이 거짓꼴을 하고 있는 오디세우스는 그의 눈에는 그저 저자, 저놈 따위일 뿐 존중받아야 될 동료 인간이 아닙니다. 안티노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구원자들에게도 주인공은 시종일관 익명의 존재로 남을 뿐입니다. 오디세우스가 마침내 구원자들을 향한 화살을 겨누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까지 구원자들은 그를 반복해서 뜨내기, 도둑놈, 흉악한 짓에 능통한 떠돌이, 대지의 짐짝 등으로만 부릅니다. 구원자들은 예언자 테오클리메노스의 정체 역시 알려들지 않습니다. 정신 나간 나그네, 그리고 또 다른 녀석으로 지칭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자가 구원자들의 임박한 파멸을 예언하는 순간에서조차 그들은 이 테오클리메노스가 예언자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은 테오, 신, 그리고 클리메노스, 듣는 사람이라는 두 뜻이 합쳐져서 신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폴리페모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원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필연적으로 사악한 크세니아, 사악한 손님 접대로 이어집니다. 이시에서 이타카의 모습은 이들이 크세니아의 관습을 기괴하게 전복시키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권입니다. 멘테스로 변장한 아테네가 이타카의 궁전을 찾아와서 떠나기까지 약 200행 정도가 넘게 흐르는 동안 구원자들은 자기들만의 향락에 몰두한 채 이 손님의 존재를 지워버립니다. 텔레마코스는 그를 대접하기 위해 애쓰지만 구원자들이 벌이는 소란을 피하기 위해 구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죠. 크세니아의 격식에서 손님을 문간에서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변장한 아테네가 떠나가자 구원자 에우리마코스는 그 나그네가 자신들을 오히려 기다려줬어야 했다면서 궤변을 펼칩니다. 주인은 지체 없이 손님에게 인사를 건네고 앉을 자리를 제공한 다음 먹고 마실 것을 대접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자들은 자기들이 앉을 자리와 먹고 마실 것들, 그리고 여흥에만 관심을 쏟을 뿐이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크세니아는 낯선 이를 친구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디세우스의 옛친구 멘테스를 완전히 낯선 이로 만들고 만 셈입니다. 호메로스는 시의 후반부에서 구원자들의 이 나쁜 크세니아에 대한 그림을 완성시켜버립니다. 손님이 자기 집에서 폭력을 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주인의 치욕입니다. 만일 주인이 손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신이 없을 경우 주인은 남에게 부탁해서라도 그 손님의 안전을 지키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크세니아는 때로는 아군과 적군의 선명한 구분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일리아스가 좋은 예죠. 집안 대대로 내려온 크세니아 관계를 확인을 하자 디오메데스와 글라우코스는 서로를 겨누던 창을 내려놓고 우의를 다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구원자들은 이 존중받아야 될 관습을 고의로 파괴하죠. 손님을 환대해야 하는 언어는 이들에 의해서 학대와 모욕의 언어로 변질됩니다. 급기야 이 폭력의 언어들은 실행으로 옮겨집니다. 주인은 손님의 안전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18권의 이로스와 오디세우스의 대결 장면에서 구원자들은 손님을 고의로 위험에 빠뜨리고 이를 유쾌한 오락으로 즐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것일까요? 이들은 오디세우스에게 직접 물리적인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것도 세 차례에 걸쳐서요. 여기서 무기로 사용된 도구들은 원래는 손님에게 만족과 안락함을 줘야 하는 가구와 음식물들입니다. 이처럼 구원자들과 폴리페모스는 크세니아의 세부 하나하나를 모욕적으로 전복시킨다는

점에서 서로 매우 가까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자들의 죄상을 밝히면서 이들과 폴리페모스가 보이는 반사회적 특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민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정말로 환영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새로운 파트로 들어오는데 지칭 추론 파트입니다. 지칭 추론 파트와 사실은 한 문제가 좀 섞여 있죠. 앞에 함의 추론 파트에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거 한번 같이 오늘 해보려고 해요. 해야 되는 내용들이 조금 많아서 우리 인사말 바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You control your destiny. 다름 아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 이렇게 간섭을 할 수는 있겠죠. 조언, 그죠? 그렇지만 사실 방향키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선택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밑줄 친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하고 중심

내용을 같이 연결해라. 그래서 주제문에 문장과 같이 놓고 혹은 주제문의 문장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장과 비교를 해서 이때 유의해야 되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 아주 정말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부정어에 유의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줄진 부분에 주변에 앞이나 뒤나 이런 주변에 단서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요. 마지막 한 문제 16번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 지칭 추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an empty inbox라고 되어 있어요. 텅 빈 inbox래요. inbox가 뭘까? 안으로 들어오는 박스, 수신함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메일이나 아니면 이 편지통에 우체통에 있는 inbox, 우리가 받는 편지를 수신하는 그 박스가 바로 inbox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박스가 어떻게 되어 있대? 텅 비어 있대. 그러면 나한테 보내는 편지 보내는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empty inbox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히 empty의 의미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The single most important change you can make in your working habits. 여러분들이 일하는 습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단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 얘기했으니까 꼭 했으면 좋겠는 이런 변화가 되겠죠? 바로 이것은 바로 뭔데? It's to switch. 바꾸는 거예요. 전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뭘로 바꾸는 거야? Creative work first. 창의적인 일을 먼저 하고 reactive work second. 반응적인. 다시 말하면 어떤 일에 대응하는 대응의 일은 second, 두 번째,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 일을 할 때 working habit입니다. 여러분들이 do your job, do your work.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중요한 건 바로 뭐다? 1순위는 creative. 창의적인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second, 그 다음의 일을 reactive. 대응적인, 반응하는 일을 나중에 해라. 요겁니다. 그럼 창의적인 일을 먼저, 얘를 나중에. 그럼 이 두 가지를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이 그러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blocking off, 차단하는 겁니다. 뭐를요? A large chunk of time every day. 매일매일에 large, 굉장히 커다란 chunk of time. chunk라는 게 하나의 큰 덩어리거든요. 시간의 한 큰 덩어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오, creative work를 위해서요. 우리가 아까 창의적인 일을 먼저 하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걸 창의적인 일을 어떤 순서로요? On your own priorities. Priority라는 건 최우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창의적인 일을 위해 매일매일의 큰 시간의 덩어리를 차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 창의적인 일을 차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창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간들은 다 막아야 된다. 왜? 창의적인 일이 먼저니까. 그래서 creative work first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With the phone and email off. 그래서 어떤 상태로요? 전화와 이메일은 꺼진 상태로요. 아, 그러니까 하루에 많은 시간을 차단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전화나 이메일 이런 것들은 수신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라는 얘기야. 자, 계속 보겠습니다. used to가 무슨 뜻이야? 그렇지,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습관이고 to 다음에는 to 부정사를 쓰는 원형을 쓰게 됩니다. 자, I used to be frustrated writer. 저는 좌절감을 느끼는 작가였어요. 그러니까 성공적이지 못한 작가였다는 얘기야. 그럼 이 사람은 아마도 creative work를 나중에 한 혹은 하지 않은 사람이 되겠죠. 자,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Making the switch. 이렇게 만드는 것, 이러한 전환을 만드는 것. 이 전환이 뭔데? 얘를 첫 번째 우선시하고 얘를 나중에 그 다음으로 하는 것. 이러한 전환을 하는 건 turn me, 저를요, into a productive writer. 어떤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렇지, 생산적인 작가로 만들었습니다. 생산적인 작가는 좋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창의적인 일을 했을 때 창의적인 일을 우선시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이어질 수 있다? succeed, success,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바꾸니까 제가 정말 productive, 창의적인, 뭐 생산적인 작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뭔가 많이, 산출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성공적인 작가가 됐어요. 이런 의미일 거예요. 하지만 there wasn't a single day,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런 날이 하루도 없었다라는 건 늘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I sat down to write an article, blog post or book chapter without a string of people waiting for me to get back to them. 자,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없이 뭐하도록? To get back to them.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즉, 자신에게 뭔가 연락을 주고 그들에게 자꾸 반응을 해주기를 원하는 a string of, 일련의 여러 명의 사람들이 없이 제가 기사든 혹은 블로그 게시물이든 아니면 책의 한 챕터든 쓸 수 있을 때, 쓸 때, 쓰기 위해서 앉아 있었던 그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럼 뭐야? 이것 없이 이런 날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늘 이런 사람들로 내 주변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같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 이메일 주고 계속 전화하면서 거기에 대한 뭐를 해주기를? 반응을 해주기를. Get back to them 이라는 표현이 바로 reactive가 되겠죠. 그들이 이렇게 계속 반응해주기를 바래. 근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계속 부응을 하면 난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못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는 거야. 그렇지. Creative work가 먼저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it wasn't easy. 정말 쉽지 않았고 and it still isn't.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뭐 할 때 저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 사람들을 차단하는 게 I got phone my message. I got phone messages. 제가 이런 전화 메시지를 받을 때요. 뭘로 시작하는? 아, 제가 당신한테 2시간 전에 메일 보냈는데 말이죠. 왜 답장 안 해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 저는 진짜 이걸 아예 뭐 나중에 하기를. 즉 reactive work를 나중으로 두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다. 여전히 어렵다. 이런 의미입니다. By definition, 당연하게도요. This approach, 이러한 방식은 goes against. 당연히 대치하는 겁니다. 뒤에 것과 반대가 되는 일이에요. 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접근 방법이 뭔데? 이런 스위치를 만드는 거야. 창의적인 일 먼저 하는 거. 이것은 뭐에 반하는 거예요? Goes against the grain of others' expectations. 다른 기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반하는 일이며 and the pressure they put on you.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가하는 그런 압박감에 또 반하는 일이 됩니다. 그치? 내가 자꾸 이거 답장해 주세요. 제 일 처리해 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일을 먼저 하는 거? 나의 창의적인 일을 먼저 하는 건 사실 이런 기대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가 필요해요? It takes willpower. 이 take라는 표현은요. require의 뜻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스위치는 willpower, 의지라는 뜻이에요.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뭐 할 수 있는? To switch off the world. 세상과 단절할 수 있는, 세상과 스위치를 끌 수 있는 어떤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단 한 시간만이라도요. It feels uncomfortable. 그건 참 불편할 수 있죠. 그리고 때때로는 사람들이 마음 상할 수도 있어요. Get upset. upset이라는 게 마음 상한이라는 뜻이 되겠죠. 사람들이 마음 상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내 메일을 안 읽어?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몇 명의 그 사람들의 이런 사소한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실망시키는 게 차라리 낫죠.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여러분들의 꿈을 뭘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For an empty box. 수신함을 비우는 거. 비워진 수신함.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메일함이 있는데 이 메일함에 계속 이메일이 오는 거야. 와가지고 막 10통, 20통 이렇게 계속 쌓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empty, 비운다라는 게 뭐겠어요? 이거 처리하고 저거 처리하고 이거 저거 처리하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empty box로 만든다라는 건 reactive work를 자꾸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적인 일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해야 될 creative work인 여러분들의 꿈을 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몇 명을 그냥 실망시키는 게 낫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empty box의 의미는 바로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disappoint의 의미와 여기 있는 empty box, 수신함을 비운다라는 의미, 텅 빈 수신함이라는 수신함을 빈 수신함으로 만든다라는 이것은 disappoint와 상대적인, 대조적인 의미의 단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you are sacrificing your potential.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뭘 위해서? For the illusion of professionalism. 전문성이라는 환상으로. 아, 내가 이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요청을 지금 빨리빨리 처리해주는 게 나의 전문성이야. 라는 그런 착각, 환상.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창의력에 대한 잠재력. 이런 것들을 희생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만의 일을 하는 거, 창의적인 일을 먼저 두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처리해도 되는 일들은 나중으로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에 반대가 되는 걸 찾아주시면 어떤 게 될까?

그렇지. Satisfy other people's demand. 다른 사람들의 요구 사항들을 satisfy, 만족시키려고 attempting to, 시도하는 거. 이게 바로 an empty box, 수신함을 비우는 일이 되겠죠. 텅 빈 수신함,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답의 키는 이 마지막 문장이 있다고 보셔도 되겠죠. 자, 밑줄친 부분에 앞이나 뒤에서 근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얘가 앞이나 뒤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그런 잠재력을 희생하지 말고, 희생하는 게 바로 뭔데? 바로 수신함을 비우는 일. 수신함을 왜 비워?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건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가이드라인을 잘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2번 체크해 주시고 관련 없는 선택지 쭉 한번 지워볼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창의적인 혹은 혁신적인 어떤 행동 강령, 이런 것들을 따른다. 행동의 그런 방식들을 따른다. 관련이 없고. 실수하지 않는다. 실수에 관련된 내용 아니고요. 정신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관련 없고. 소셜 네트워킹을 위해서 충분한 기회를 securing, 확보하는 것. 역시 주어진 내용과는 관련이 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 단어가 굉장히 여러분들 눈을 사로잡아야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이제 새로운 파트, 지칭 추론으로 가겠습니다. 지칭 추론은 지금 보시면, 맞아요. 앞문장의 내용과 그리고 인칭 대명사, 특히 앞에 나왔던 대상이 하나만 나오는지, 두 개 이상이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의 대상만 나오면 그 밑줄은 부분 다 그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나머지 다른 대상 하나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뒤에 새로운 어떤 대상이 나왔을 때, 그것도 한 문장에 두 명의 대상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은 좀 더 혼동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밑줄을 거는 경우들이 있는데, 앞에서 그 하나의 대상을 잘 찾으셨다면, 중심을 잘 찾았다면 뒤에 있는 부분들은 무난하게 잘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 문장 내에 두 대상이 나오는 경우에 특히 주목해라. 그래서 두 대상은 분명히 다른 대상일 확률이 높죠. 누구가 누구에게 말했다, 누구가 누구의 말에 대답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두 대상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얘는 일화를 나타낸 내용이어서 총 7문제 우리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좌는요, was once. once라는 건 한때, 과거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한때요, 예전에 바로 관리자의 사무실, 관리자가 누군데, Michael이라는 사람의 사무실에 있었어요. 지금 두 개의 대상이 벌써 나왔어요. 누구와 누구? John, Michael, 이렇게 두 대상이 나왔죠. 자, 근데 전화가 왔을 때 이 마이클이라는 관리자, 이 상사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즉시 마이클은 bellow, 고함을 쳤어요. 아, 저 지긋지긋한, disgusting. 지긋지긋한 저 전화가 절대 울리는 걸 멈추지가 않네. 계속 울리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는 나아가서 그 전화를 들고, 집어들고, 그리고 나서는 15분 동안 존이 기다리는 동안에 대화를 했어요. 그럼 누가 전화를 들고 얘기했겠어요? 존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마이클이 그랬겠죠. 자, 그럼 1번 대상은 마이클이 되겠습니다. 자, when he finally hung up, 그가 마침내 전화를 끊었을 때, 그럼 누가 전화를 받고 끊었겠어? 마이클이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전화를 끊었겠죠. 1번, 2번 동일한 대상. 그러면 마이클이 아닌 대상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넷과 다르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두 개의 대상이 같으면 얘는 답이 아닐 거 아니에요, 마이클은. 그죠? 마이클이 아닌 대상 찾아볼게요. 마이클이 전화를 끊었을 때 그는요, look exhausted, 지쳐 보였고 and frustrated, 좌절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He apologized as the phone rang once again. 다시 전화벨이 울리자 그는 사과했어요. 그치? 또 전화가 오니까 아, 잠깐만요, 미안해요. 이렇게 된 거죠. He later confessed that. 그는요,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Confess라는 단어는 고백하다라는 뜻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줬냐면 He was having a great deal of trouble. Have a difficulty.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a great deal of 라고 얘기했으니까 상당한 곤란에 처해 있다. 상당히 힘들어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하는데? Completing his task. 그의 과업을 완수하는데요. 왜 일을 처리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을까? Because of the volume of calls he was responding to. 그가 응답해야 되는 이 전화의 volume, 양, 처리해야 되는 양 때문에 자신의 정작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아까 우리가 봤던, 방금 전에 봤던 reactive task를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까지 새로운 대상 안 나왔으니까 일단 마이클, 나머지 대상 찾겠습니다. 자, 어떤 한 지점에서요, 드디어 이제 Johnny, 네, 나오

겁니다. 존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Have we ever considered?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Having a certain period of time. 어떤 특정 시간에 가져야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When you simply don't answer the phone. 당신이 전화에 그냥 응답하지 않는, 전화를 받지 않은 그런 상당한 어떤 정도의 시간을 가져야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얘기는 뭐야? 아, 그냥 전화 안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신 적 없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you, 전화 안 받는 거 누구야? 마이클이 되겠죠. 그죠? 역시 다른 대상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자 마이클이 얘기했죠. As a matter of fact, no. 실은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Looking at him, 그를 바라보면서요. 어떻게 바라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 마이클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굴 바라봤겠습니까? John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John, 드디어 대상 4번이 다른 대상이다. 얘가 답입니다. 4번을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마지막 대상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t turned out that 뭐라고 판명이 됐어요? 뭐라고 입증이 됐습니까? The simple suggestion, 이러한 간단한 제안이 help Michael not only to relax, 이런 간단한 제안이 마이클로 하여금 마이클이 not only but 편안하게 쉴 수 있게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to get more work done, 더 많은 일들이 되어줄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또한 역시 as well 이라는 건 to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Like many people, 다른 사람들과 많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he did not need hours. He didn't need hours.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건 아니에요. 뭐의 시간? Of uninterrupted time. 방해받지 않을 많은 시간, 정말 수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but he did need some. 그가 정말로 필요했던 건 약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some이라는 건 some hours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건 바로 누구죠? 그렇지, 마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도 역시 마이클을 가리키는, 지칭하는 동일한 대상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지? 네, 좋아요. 지금 보시면 5번에도 앞에 존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존이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이클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의미하는 바가 나오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Scott Adams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바로 누군데? Dilbert라는 어떤 작품인가 봐요. 찾아봤더니 굉장히 유명한 그 어떤 그 신문에 기고했던 칼럼이더라고요. 예, 만화 칼럼. 예, 만화 칼럼이 아니라 만화. 예. 이 딜버트라는 이 딜버트 작품의 창작자인 스콧 애덤스라는 사람은요. 바로 이 딜버트는 바로 뭐냐? One of the most successful comic strips of all time. 역대 가장 성공적인 연재 만화예요. 연재된 만화 중에 하나인 딜버트라는 이 작품의 창작자인 스콧 애덤스는 says that 이하라고 말했죠. Two personal letters. 두 통의 개인적인 편지가 dramatically changed his life. 극적으로 그의 삶을 바꿔놨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지금까지 나와있는 대상 누구밖에 없어? 그렇지, Scott Adams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건 존과 마이클이 첫 문장이 동시에 나왔지만 여기서는 지금 Scott Adams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희해당이 되는 이 인물은 Scott Adams가 되겠죠? 볼게요. One night, 어느 날 밤에요. 그는요, was watching a PBS TV program. PBS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에 대한 거야? About cartooning. 만화 제작에 대한 걸 시청하고 있었어요. 희는 누구겠어? 그치, Scott Adams의 Scott이 되겠습니다. 1번,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가요, he decided to write the host of the show. 그 쇼의 호스트, 사회자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사회자 이름이 나옵니다. Jack Cassidy가 나와요. 그러면 Jack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나오니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사람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는데 왜요? To ask for his advice. 그에게 그의 조언을 요청하기 위해서. 뭐에 대한? 만화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에게 조언을 좀 요청하려고, 조언 좀 얻으려고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야지 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편지를 썼겠죠. 그죠? Much to his surprise. 여러분, to one's surprise는 놀랍게도 라는 뜻이에요. his가 붙었으니까 그가 놀랍게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가 놀랍게도 그는 누구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Cassidy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Jack Cassidy가 되니까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죠? Jack, 맞죠? 네, Jack Cassidy. 얘는 C로 바꿔야겠다. 그죠? Jack Cassidy.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들은 건 누가 놀랄 일이었어? 편지를 쓴 스콧이 놀랄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2번 대상 스콧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스콧이 아닌 대상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주 이내요? 어떤 형태로요? 와, 그것도 손편지의 형태로. 손편지의 형태로 직접 손으로 글씨를 써서 타이핑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편지를 몇주 이내로 캐스디한테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웠겠어. 사실은 어떤 답장을 기대하고 썼겠지만 진짜 올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자, The letter advised Adams. 그 편지는 애덤스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Not to be discouraged. 낙담하지 말라고요. 뭐한 상황에도? If he received early rejections. 초기에 어떤 거절을 receive, 받더라도, 이때 if는 even도의 뜻입니다.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이 있는데요. when도 마찬가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가 있어요. 양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초기에 좀 거절의 메시지를 받더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본인의 만화를 그려가지고 어떤 출판사나 어떤 사람한테 갖다 줬어. 아유,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를, 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초기에 그런 거절을 낙담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애덤스는 got inspired,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and submitted some cartoons. 몇 편의 만화를 제출을 했죠. 하지만 he was quickly rejected. 그는 곧 거절당했어요. 그러면 거절당한 사람 누구겠어요? 그쵸. 만화를 제출한 스컷이 되겠죠. 그러니까 3번 대상도 동일한 대상, 답은 아닙니다. Not following Cassidy's advice. 그런데 Cassidy라는 사람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He became discouraged. 그는 낙담했어요. 그가 누구야? 그렇지. 스컷이 되겠죠. 뭐야. 1, 2, 3, 4번 다 동일한 대상이네. 그죠? 자, 낙담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Put his materials away. 그가 썼던 이런 그 자료들, 이런 것들을 put away. 다 치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결심했죠? To forget cartooning as a career. 직업으로서 cartooning 하는 거, 만화 제작하는 것을 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 이거 내 길이 아닌가 봐. 이렇게 잊기로 한 거죠. 그런데 15개월이 지난 후에요. 그는 놀랐습니다. 왜? To receive yet another letter. 또 다른 편지를 받아서 놀랐어요. 누구한테 편지가 왔어요? 캐스리라는 사람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왜 이렇게 놀라냐? 특히 뭐 때문에 놀랐냐면 그가 그에게 감사하다라는 편지, 원래 조언에 대한 감사도 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편지를 다시 보내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하지 않았어? 편지를 보낸 잭 캐스리한테 감사를 표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5번 대상만 다르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와,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네. 그죠? 잭 캐스리라는 사람이. 자,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겠습니다. 스컷이요. He acted again on Cassidy's encouragement. 그래서 he랑 스컷이 되겠죠. 스컷은 다시 한번 캐스리의 이런 권고, 용기, 그죠? 용기를 주는 것에 다시 한번 행동을 해서,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그는 계속해서 그걸 지속해서 했고, 그리고, 아, 분명하게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역시 끈기 있게 무언가를 쭉 밀고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어려운 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할수 있죠.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5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3번 갑니다. 자, 3번도 역시 첫 번째 나와 있는 대상이 누군지, 근데 이첫 문장, 두 번째 문장에 또 다른 대상이 두 개가 이제 연이어서 나오게 되거든요. 볼게요. 자, 우리 대부분은요, probably parent. parent라는 게 부모라는 뜻도 있지만, 양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거. 자, 아마도 양육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은 아이를 기르죠. 어떤 방식으로요? The way we were parented. 우리가 양육된 방식으로 기릅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해 주셨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아이들을 기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 양육을 받고 있고. 자, 루이스라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루이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A mother who attended my seminars. 내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엄마인 루이스는요, shared, 공유했습니다. 어떻게 her mother dealt with sibling fighting. 어떻게 그녀의 엄마. 그러면 두 명의 대상이 나왔어요. 루이스, 그리고 루이스의 mother, 엄마. 이두 대상이 나왔죠? 그리고 엄마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그 엄마가 그 형제 자매, 루이스의 형제 자매들이 싸우는 것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shared, 공유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뭐 형제 자매랑 싸울 때 어떻게 하셨냐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루이스는요, 말했습니다. 그녀의 엄마의 infamous thrash이, 자, thrash은 위협이라는 뜻이죠. infamous는 famous가 유명한의 뜻이니까 유명하지 않은 이런 뜻이 아닌가? 아니죠. 무슨 뜻이야? 악명 높은이라는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녀 엄마의 악명 높은 위협이 항상 뭐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엄마가 진짜 늘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악명 높은 말이었다는 얘기야. 뭐라고 말씀하시면 보겠습니다. If you kids, 너희들 don't stop fighting. 만약에 싸우는 거, 그 다투는 거 멈추지 않으면 I'm going to knock your three heads together. 너희들 세 명의 머리를 한꺼번에 부딪히게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누가? 엄마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I는 바로 Louis' mother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악명 높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루이스와 그녀의 형제 자매는요, were always puzzled. 늘 어리둥절했어요. 뭐에 대해서? About the specifics of how their mothers would actually accomplish such a task. 어떻게 엄마가 그런 일을 하실지 그 방식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일에 대해서 늘 어리둥절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녀의 엄마는 never attempted. 그걸 시도하진 않으셨죠. 라는 얘기야. 자, 그녀의 엄마라고 선생님이 해석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뭐야? 너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엄마가 되겠죠? 그러니까 3번도 역시 Louis' mother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what drove her mother? 무엇이 그녀의 엄마로 하여금 drive의 과거 형태입니다. drove to make. 이렇게 이러한 텅 빈 위협. 텅 빈 위협이 뭐야? 진짜 하시지도 않을 그런 위협을 한 거죠. 의미 없는, 무의미한 위협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무의미한 위협을 왜 무엇이 그녀의 엄마로 하여금 하게끔 만들었을까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왜 이런 위협을 하셨을까? Extreme annoyance with the siblings' argument. 이 형제자매들의 argument, 말싸움이야. 말싸움에 극도로 짜증이 난 거죠. 그죠? 극도의 짜증은 아마도 극도의 짜증일 겁니다. 여기서 지금 생략된 부분이 있죠. 극도의 짜증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 어떤 내용이 생략됐을까? It was driven by. 그게 아마도 이렇게 한 것이 by. 뒤에 건 이하일 겁니다. 극도의 짜증 때문일 거야.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마가 왜 이랬을까? 정말 짜증이 나서 그러신 거야. 이렇게. 루이스의 엄마는요, had learned this threatening tactic. 이렇게 위협하는 전략을 배웠을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그녀의 엄마로부터. 그녀의 엄마가 누구? 엄마의 엄마. 그죠? 그녀의 엄마니까 바로 이 그녀라는 것도 루이스 mother가 되겠습니다. 그녀의 엄마로부터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in the absence of, 뭐가 없는 상태에서요? Any other parenting tools she knew of. 그녀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양육에, 양육하는 그런 도구 혹은 그 기술의 부재로, 도구의 부재로 그냥 자기가 보고 들었던 대로, 부모님께 보고 배운 대로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She said it to her own children. 그녀의 아이들에게 했던 것처럼요. 뭐와 상관없이요? Whether it worked.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와는 regardless of. 뭐와는 상관없이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아 나는 일단 그렇게 배웠으니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셨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루이스가 had not learned from the effective parenting skills taught in the seminars. 세미나에서 가르침을 받은, 즉 세미나에서 가르쳐준 효과적인 양육의 기술을 루이스가 만약에 배우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아마도 be using similarly ineffective threatening techniques with her own children today. 그녀의 아이들에게도 현재에도 그렇게 비슷한 엄마가 하셨던 비슷한 비효율적인 위협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자신의 아이에게도 그녀의 엄마가 했던 것대로 자신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그럼 이때 she는 누구겠어요? 그치, 루이스가 되겠습니다. 루이스 마지막에 나온 대사 5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어렵지 않지? 네, 잘하고 있어요. 4번 가겠습니다. 사실 이 유형은 여러분들 우리 1번 문제가 2019학년도 6월 모평이었잖아요. 그래서 2019학년도 이 모평이 한번 나온 이후로는 계속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형이 도대체 어디야? 마지막에 45번, 45 그 장문 독해 두 번째 타입 유형이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층 추론 문제. 근데 이런 문제가 원래는 한 문제 정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요즘에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하지만 언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화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아카데믹 라이팅이에요. 한번 보면서 대상, 여기 있는 데미 가리키는 게 누군지 봤더니 다 복수형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볼게요. Medicine, 의료는요, became big business.

business, 아주 큰 사업이 되었죠. With the expansion of new high-cost treatment and increased number of healthcare providers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요, 새롭고 더 비용이 높은,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치료의 확대와 그리고 미국에서 뭐가 늘어났어요? Increase, 증가된 숫자. 뭐가 늘어났지? Healthcare providers, 의료 제공업자들이, 제공자들이 늘어난 것과 함께 아주 큰 사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치료의 방법도 새로워진 것들이 많이 나오고 비용도 비싸지고 그리고 그걸 제공하는 의료 제공자들, 의료인들이 많아졌어, 미국에서. 그러면서 아주 큰 사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s more healthcare providers, 더 많은 의료 제공자들, 의료인들, 이렇게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enter the market, 그 시장으로 진입함에 따라서, 들어옴에 따라서 competition, 경쟁도요, increase among them, 그들 사이에서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럼 누구겠어요? 그치,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healthcare providers. 복수형의 명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주체로서는 providers가 여기선 유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health care providers가 바로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계속합니다. Interestingly, 참 흥미롭게도요. The increasing competition, 이렇게 늘어난 경쟁에 있어서의 증가는 led, 이끌었습니다. Healthcare providers to recommend more services to the persons they served.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들을 추천하고 권하는 누가? 이 의료 제공업자들이,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권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많아졌어. 뭐 이를테면 병원이 막 여러 개가 생겼어. 그러면서 이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 제공자들이 자신들의 여기 케어를 받는 환자들이 되겠죠. 그죠?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한테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이렇게 권하는 게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많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환자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 많이 권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근데 그들이 제공하는 사람들,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겠어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의료인들이 되겠죠. 의료 제공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healthcare providers가 바로 2번도 동일한 대상이다. healthcare providers가 아닌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This phenomenon, 이러한 현상은요, reflects, 반영합니다. 보여줘요. A unique feature, 아주 독특하고 유일하고 고유한, 특별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어디에서? 이 의료 산업에서요. 의료 산업에서 굉장히 두드러져 보이는 특별한 특징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다시 말하면 provider induced demand.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인이 된 수요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꾸 요청을 해서 수요가 생긴 거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요, allows, 가능하게 했습니다. Healthcare providers, 이렇게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to maintain their income, 자신들의 수입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수입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데 가능하겠다. 그러면 their income이 바로 누구겠어요?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의료 제공자들. 그래서 3번도 역시 동일한 대상입니다. Even as competition increases. 와, 이렇게 막 경쟁이 계속 늘어나는데도 이 사람들이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뭐 때문이야? 계속 그런 서비스들을 recommend 하니까, 권하니까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돈 내고 이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있는 병원들이 다 수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1번, 2번, 3번 동일한 대상이에요. Average consumers, 일반적인 소비자들입니다. 뭘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의료를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의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do not know, 알지 못해요. 이제 소비자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consumers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일단 consumers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뭐를요? How to diagnose their medical conditions. 자신들의 의료에 대한 상태가 어떻게, how, 어떻게 diagnose는 진단하다라는 뜻이죠. 의료 상태가 어떻게 진단되는지 그리고 이걸 알지 못하며 그리고 and do not have license. 허가증? 이게 뭐지? 면허증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면허증도 없어요. 어떤 면허가 없어? 어떤 면허가 없냐면 order services and prescribe medications. 서비스를 주문하고 그리고 이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그런 면허도 가지고 있지 않죠. 이거 의사 면허, 의료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이게 없다는 얘기야.

Consumers, 소비자들은요, rely on, 어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The knowledge of healthcare providers. 이 의료 제공자들의 지식에, 의사들이나 의료인들의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럼 뭐 하기 위해서요? To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요. What services are needed?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요. 심지어 그들이 모함에도 불구하고, they stand to make more money. 돈을 더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요. 돈을 많이 버는 건 누구겠어요? Healthcare providers가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함으로써? By ordering more services. 더 많은 서비스를 주문함으로써. 그럼으로써 그들이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그들은 내가 어떤 서비스를 지금 해야 되지? 받아야 되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도 역시 healthcare providers를 가리키는,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죠? 아, 이렇게 일화가 아닌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His 나 he가 가리키는 대상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일화로 들어왔네요. 자, 펄이라는 사람과 또 누가 나와요? 그의 친구인 Bob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펄과 그의 친구인 Bob은요, 자주 여행을 했습니다. 어디로요? 남미로 여행을 했어요. 남미라는 곳이 어디냐에 대한 설명이죠. 그들이 무료 의료 치료를 제공했대요. 오, 그럼 이분들 의사분들. 그죠? 의사일 확률이 높죠. 폴이든 법이든. 그죠? 자, 이런 무료 의료 치료를 누구에게 했느냐? For disabled children of poor families. 가난한 가정에 disabled, 장애를 가진 이란 뜻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무료 의료 치료를 제공하는 그 남미로 자주 여행을 갔습니다. 자, one day, 그러던 어느 날, they went to a local marketplace. 지역에 있는 한 시장에 방문을 했어요. 폴은요, wanted to buy some souvenirs. 몇 개의 좀 기념품을 사고 싶었습니다. souvenir, 기념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그러던 중에 그는, 그라는 건 폴이 되겠죠. 폴은요, spotted, 봤어요. a carving, carving이라는 게 조각품이죠. that he liked, 그가 마음에 드는 조각품 하나를 봤습니다. 그럼 he가 가리키는 건 바로 폴. 1번이 정답이, 1번은 바로 폴을 가리키겠죠. 폴과 아마도 Bob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네, 계속 볼게요. 자, the non-English speaking seller. 어, 뭐야, 셀러도 나오네. 자, 셀러도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영어를 구사하지 않는 그런 판매상은요, was asking 500 pesos for the carving. 그 폴이 마음에 들었던 조각품에 500페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Bob은요, 뭘로써 활약을 해줬어요? interpreter라고 하면 해설가, 해석, 해석하다가 interpret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역해주는 통역가가 되겠죠. 통역가로서 밥이 활동을 하면서 폴은요, 300페소를 제시를 했겠죠. 그리고 그의 상대, 다시 말하면 셀러가 되겠고, 그의 상대라는 건 바로 펄의 상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 대상도 펄을 가리키겠죠. 우리는 펄이 아닌 대상을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판매상은 450페소를 제안을 했습니다. The bargaining and the noisy market, 시끄러운 이 시장에서의 이 거래가 became spirited,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even intense, 격렬해지기까지 했어요. 자, 폴은요, 계속해서 stepping up his price slightly. 약간씩 자신의 가격을 높였어요. 300페소를 했다가 이 셀러는 450페소를 제시를 하니까, 그러니까 폴 입장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 가격을 높이고, 셀러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조금씩 조금씩 내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거래가 성사가 되겠죠. 그죠? 요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폴은요, 자신의 가격, 즉 폴의 가격이니까 3번도 폴을 가리키겠습니다. 약간씩 올렸고, 그리고 판매상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The pace increased so fast. 근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어요. 즉 속도가 빨라져서, 그래서 그걸 통역하던 Bob은 could not keep up with. keep up with, 따라가자 라는 뜻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The back and forth interpretation. 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라는 뜻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오가는 이런 번역을, 통역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일어나니까. 자, 그러는 와중에요. Observing the seller carefully. 누가 봤을까요? Paul이 봤겠죠? 자, 이렇게 분사 구문에서 동일한 주어가 생략되는, 분사 구문 앞에 있는 주어가 생략될 경우에 뒤에 오는 주절의 주어와 동일할 때만 생략을 해주죠. 폴이 면밀하게 관찰을 해본 거예요. 누구를? 그 판매상을 가만히 보니까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서 폴은요, 감지했어요. 뭔가 something wrong, 잘못됐다라는 걸요. 어디에? 그 친구 밥에 통역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그 판매상은 had gone below Paul's last offer.
폴이

0: 제시했던 마지막 그 제안에 아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폴이 만약에 뭐 400페소를 제시를 했어. 이미 그 판매상은 380페소 이렇게 더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겠다는 거죠.
1: When Paul raises his doubt. 그래서 폴이 의문을 제기했을 때 Bob은요, 즉각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실수, 그 실수를 인정하고 and corrected, 바로 잡았죠? His interpretation, 자신의 통역을요. 그럼 누가 통역을 해주고 있었어? Bob이 통역해주고 있었지. 드디어 나왔습니다. 4번 대상만 Bob을 가리키는 대상이 되겠죠? 마지막 5번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한번 볼게요. At last, 마침내요. They settled the deal. 그들은 그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때 settle 이란 단어가 보통 우리가 해결하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뭐 여기서는 settle the deal 라고 하면 거래를 성사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의미도 settle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he was delighted to purchase the carving at a reasonable price. 적절한 가격에 자신이 원했던 그 조각품을 구매해서 그는 기뻤습니다. 기쁜 건 누구겠어? 그렇지. 사고 싶었던 조각품을 산 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밥에게 고마워했죠. 이렇게 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고, 4번은 밥을 가리킨다. 이해되시나요? 판매상은 여기서 지칭으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도 잘 해결했어. 6번으로 갈게요. 자, 6번도 이제 일화가 되는데요. 요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아시아의 그런 문화, 이런 신념, 정신, 뭐 이런 것들을 겸손함을 나타내는 지문입니다.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손님한테는. 한번 볼게요. 하루미 타나카라는 사람은 일본 오사카 출신인데요. 이 사람은 had accepted, 받아들였습니다. 뭐를요? An assignment in Boston. 보스턴에서의 어떤 임무를 수락했습니다. 보스턴에서 어떤 제안이 왔는데 그 제안을 수락한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이제 거기 가서, 그러면 보스턴이니까 미국이겠죠? 미국에 가서 일을 했을 거예요. 자, 그가 해야 되는 일은요, wa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joint ventures with American firms. 미국의 회사들과 joint ventures, 같이 뭔가 합작을 해서 할수 있는 그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어요. 이게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자신의 일이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대상은 하루미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번의 he는 아마도 하루미를 가리키겠죠. 자, 이 사람은요, had been invited, 초청을 받았습니다. by one company, 한 회사로부터요. to spend a month there, 한달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and had been assigned an office, 머물도록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배당을 받았죠. 뭘 배정을 받았냐면 한 사무실과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연구 보조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보조원이 한 명이 더 나옵니다. 히나 쉬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히니까 아마도 히로 받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하루미를 가리키는 1번 대상 체크해주고 넘어갈게요. 하루미는요, agreed on. 자, 여기 assistant도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동의를 했습니다. 뭐에 대해 동의했어요? 월요일에 present a business plan, 사업의 계획을 발표하겠노라라고 동의를 했어요. 그게 언제 발표인데? 다가오는 금요일에 발표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이 됐습니다. 근데 화요일에 the computers in the company, 회사에 있는 컴퓨터가 crash 됐어요. crash란 걸 여러분들 갑자기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고장이 난 거예요. 갑자기 작동을 하지 않았고, and the research assistant, 연구 보조원은요, calling sick, 아프다고 전화를 했어요. 병가를 냈다는 얘기예요. 왜? With a severe case of the flu, 독감 때문에, 아주 심한 독감 때문에 병가를 냈어요. 그럼 이 사람의 발표는 지금 첩첩산 중이야. 컴퓨터도 고장났어. 도와줄 수 있는 보조원도 아파. 이렇게 된 거죠. Still, 하지만 이 하루미라는 사람은 push forward, 계속해서 나아갔고, and presented his plan on Friday. 금요일에 그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계획이 누구의 계획이야? 하루미 자신의 계획이 되겠죠. 발표를 한 사람. 됐어요. 네, 그래서 하루미가 아닌 사람을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He began his presentation. 그는요, 그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I'm sorry that. 죄송해요. That I'm not well prepared. 제가 잘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This meeting. 아마도 이 회의가 may not be a good use of your time. 당신의 시간, 여러분들의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겠어요. 제가 준비를 잘 못해서 소중한 여러분들의 시간이 잘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부터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He then went into a clear, interesting presentation. 그리고 나서는 그는 분명하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After the meeting, 그 회의가 끝난 후에요. One of the American executives, executive라는 단어가 경영

경영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최고 경영진 중에 한 사람이 되겠죠. 미국인 경영진 중에 한 명이 said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경영진 executive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I don't know. 전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말했으니까. 뭐야? 4번 대상은 바로 one of the American executives가 되겠죠. 그죠? 얘가 답인데요. 이렇게. 자,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당신이 had to apologize? 사과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앞부분에서 이렇게 아, 죄송해요. 제가 준비가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로 시작을 했잖아요. Everyone knows. 모든 사람 다 알고 있거든요. About the computer crash. 컴퓨터의 그 고장과 and your assistant's illness. 당신 보조원의 그 아픔, 질병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당신이 사과를 하느냐. 당신 잘못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그래서 4번을 정답을 해주시고 나머지 내용 보겠습니다. 하루미는 responded that. 대디아라고 대답했습니다. He thought, 그가 생각하기에는 that the apology, 그 사과가 would be a good introduction to his presentation. 자신의 발표에 좋은 도입이 될 거라고, 도입부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도 놓치고 갔네. 그치? 그의 계획대로 그리고 저는 잘 준비가 안 됐어요. 라는 거니까 3번도 하루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자신의 발표가 되니까 하루미의 발표로 5번도 역시 하루미를 가리키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돼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아시아 사람들의 가장 이제 사회적인 가치 중에 하나 미덕으로 생각하는 게 겸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겸손이 너무 지나치면 사실은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가게 되면 사실은 이들 입장에서는 죄송해? 그럼 네 잘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분명하게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겸손함 물론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7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In the summer of 1972, 1972년 여름입니다. 1972년 선생님이 왜 이렇게 연도를 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72년 여름에요. The actor Anthony Hopkins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Anthony Hopkins라는 이 배우가요. was signed to 계약을 했어요. 뭐하기로? To play a leading role 이끄는 역할이니까 주연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주연으로 연기를 하는데 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영화의 주연으로? In a film based on George Pfeiffer's novel The Girl from Petrovka. Petrovka에서 온 소녀라는 이 George라는 사람의 소설을 근거로 한, 바탕으로 한 영화를 만드는데 그 영화의 주연 역할을 하겠다라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Anthony Hopkins는 이 배역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that's why 라고 하면 그래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that's why 다음에는 뒤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That's because 라고 하면 뒤에 원인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그가요, 여행을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대상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Anthony Hopkins 밖에 없죠. 그래서 선생님은 Anthony 1번을 일단 표시를 하겠습니다. 됐죠? 어디로 갔겠어요? 그 책을 구하러 갔겠죠. 근데 그 책이 영국까지 갔어요. 그죠? 자,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간 이유가 바로 이 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이 책을 책의 한 복사본, 즉 책 한 권을 사기 위해서 런던으로 이동을 했죠. 자, 그럼 거기 가서 책 구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영화 잘 찍었다 이런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none of the main London bookstores 런던의 주요 서점에서 그 어떤 것도 had a copy, 그 책이 없었죠. 이렇게 우리말에서는 사실 부정어가 주어분에 안 나오는데 영어에서는 부정어가 주어분에 나오죠. 그럴 경우 여러분들 해석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 그냥 부정의 의미를 동사 수로에 붙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어떤 주요 런던 서점에도 그 책이 없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책을 구하러 영국까지 가는데 못 사고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then 그리고 나서요. On his way home 그가 집으로 오는 길에 Waiting for an underground train. Underground이니까 땅 밑을 가는 기차니까 열차니까 뭐가 되겠어? 지하철이 되겠죠? 자,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에 기다리면서 he, 그 Anthony Hopkins는 saw a discarded book lying on the seat next to him. 자신의 옆 자리에 좌석에

노여있는 좌석 위에 놓여있는 버려진 책한 권을 봤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discard라는 동사는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discarded가 됐으니까 버려진 책.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신의 역, 지금까지 누구밖에 안 나왔어요? 책과 앤서니 허킨스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책을 힘이라고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앤서니 허킨스 2번 대상도 동일하게 갑니다. It was a copy of the girl from Petrovka. 와, 이게 괜히 나온 지문이 아니겠다. 그죠? 이게 바로 자신이 찾던 그 책, The Girl from Petrovka의 책이었습니다.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이란 뜻이 되겠죠? 마치 there was not coincidence enough, 충분한 coincidence, 우연이란 뜻이야. 그것이 충분한 우연이 아니었던 것처럼 more, 더욱더 많은 것이 was to follow, 뒤에 이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찾으러 갔는데 책을 구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연히 자신의 옆에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가 옆자리에 그 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하게 된 거겠죠. 주인이 없는 책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이었는데 그게 충분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많은 우연이 뒤따르게 되었다. 그러면 뒤에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질 거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어떤 일이 나올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later. 나중에요. When he had a chance to meet. 그가 갖게 되었을 때. The author, 그 작가. 그 작가가 누구였더라? Feifer라는 사람 아니었어요? George Feifer. 그죠? 이 George Feifer라는 이 작가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전히 희는 누가 되겠습니까? 지금 새로운 대상이 나오긴 했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작가, 새로운 이 대상과 만난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바로 앤서니 허킨스를 가리킬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동일한 대상. 우리는 앤서니 허킨스가 아닌 대상만 찾아주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허킨스는요, told him, 그에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작가에게 말한 거죠. About this strange, occurrence. 이러한, 신기한, 기이하고 이상한, 일어났던 일, 우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작가인 Feifer라는 사람이 was interested, 관심을 보였죠. He said to him, 그는 말했습니다. 그에게요. 그가 누구겠어요? 작가인 Feifer라는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말했겠어? Anthony Hawkins에게 말했겠죠.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That in November 1971. 1971년. 72년은 바로 어떤 해야? 앤서니 허킨스가 런던에 가서 책을 찾은 해입니다. 그죠? 책을 가서 구했다가 못 구할 뻔했다가 우연의 일치로 책을 주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이전의 해인 1971년도에 이 작가가 he had lent 대여를 해줬어요. 빌려줬어요. A friend a copy of the book. 그책한 권을 친구에게 빌려줬어요. 근데 이것은 a unique copy. 아주 특별한, 고유한. 특별하고 고유한이라는 의미가 unique라는 단어죠. 아주 특별한 책한 권이었는데, 근데 그 책은 어떤 책이었냐? 그책 속에는 이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을 때 선행사를 끌어다가 관계대명사 안에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아주 이 특별한 책인데 그책 속에는 he had made notes. 그가 노트를 해놨습니다. 메모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요? On turning into be. A를 B로 바꾸는 거죠. The British English, 영국식 영어에서 American English, 미국식 영어로 바꾸는 것에 대한 메모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왜이 메모를 했을까? For the publication of an American version. 미국판으로 출판을 위해서. 아, 자신의 책을 미국판 출판을 하기 위해서 이 British English, 자신 이제 영국 사람이 되겠죠? 그죠? 영국 작가가 미국식 영어로 바꾸기 위해 거기 메모를 좀 해놓은 거예요. 그죠? 아, 이건 이런 의미야.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를 해놨을 겁니다. 근데요, 그의 친구가 had lost a copy in London. 런던에서 그걸 잊어버렸대요. 이제 막좀 감이 오죠? 그죠? 이 책, 그책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4번까지 일단은 앤서니 허킨스입니다. 그럼 나머지 대상이 지금 author. 다시 말하면 여기는 Feifer. 이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볼게요. A quick check. 빠르게 점검을 해봤어요. 확인해 봤습니다. Of the copy Hopkins had found. 허킨스 자신이 발견했던, 찾았던 그 책의 빠른 확인을 해본 것이 무엇을 알려주고 무엇을 보여줬죠? It was a very same copy. The very가 이렇게 명사 앞에 나오면 바로 그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책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책은 어떤 책인데? 그의 친구가 has mislaid. Mislaid의 이 mislay의 과거 형태가 되겠죠.

0: 쫙 잘못 둔 거야. 잘못 둬서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바로 mislay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친구가 잘못 둬서 잃어버린 바로 동일한 이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야? 작가의 친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바로 5번만 다른 대상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와, 이건 진짜 앤서니 허킨스를 하늘에서 도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진짜 실화였겠죠. 그 전년도에 친구에게 빌려줬던 책을 다음에 앤서니 허킨스가 이제 잃어버린 친구의 그 책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다 마무리를 했고요. 똑똑 복학하겠습니다. Confess, confess. 서로 말하다 con이라는 게 여러분들 함께라는 뜻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 자신이 뭔가 했어라고 말해주는 거.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개별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고백하다, 털어놓다라는 뜻이 되겠고, confession이라는 명사 형태 아웃윈을 붙여서 만든다. 요거 어디에요? 수강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땀한땀 단어도 채워나가고 문제를 푸는 기술, 유형을 파악하는 기술 잘 채워나가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유형, 어떤 유형? 그렇지, 요지 찾기로 갑니다. 대입학 문제로 다시 쓱 들어가니까 단서 찾고 만날게요. 잘할 수 있지? 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1: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 사항.
2: 뭐야, 지금 이게 다야?
3: 내가 챙기라고 한 건?
2: 그런 거 없어도 돼.
1: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 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3: 너 로밍은 했냐?
2: 당연하지. 봐.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1: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4: I'm injured. I'm injured.
3: 너 뭐해?
1: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2: 어, 저파수인가?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어?
1: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어, 버스 온다.

수는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6강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저번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 동사가 어떻게 문장에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개념으로 살펴봤어요. 우리 개념을 이제 다 공부했으니까 뭐 해야겠어? 이제? 아,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죠. 여러분,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19페이지 체크업 테스트 한번 같이 풀어볼 겁니다. 체크업 테스트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우리는 뭐가 중심이에요? 우리는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게 중심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모 안에 어법의 적절한 표현을 한번 같이 골라볼게요. 1번 문제, The leaves fallen on the ground was일까, were까? 이거에 대한 문제죠. 자, 그러면 여러분, A번에 있는 문제들 다 보면 동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만큼 동사가 메인인 단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장에서 보면요. if은 if인데 어떤 if이냐면 fallen on the ground 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떨어진, 땅에 떨어진 그 if들은 was일까, were까를 물어보고 있으면 얘들아, 내가 동사 찾기 전에 무엇을 찾아보라고 했었어? 그러면 아, 주어가 어딜까? 주어 중에서도 진짜 주어, 찐 주어가 어딜까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했었었죠. 자, 그러면 동사가 was나 were이 오려면 앞에 나오는 주어가 누굴까? 진짜 주어는 아마도 leaves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if은 if인데 어떤 if이냐면 땅에 떨어진 잎들이라고 해석하시면 좋겠고요. 땅에 떨어진 잎들은요. 얘들아, 그럼 if은 단수야, 복수야? 복수형이 될 테니까 were이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 오면 좋겠다. 그쵸? 그래서 땅에 떨어진 잎들은요, were wet and dir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축축하고 더러웠다 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장. Talking to your plants, help일까, helps일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사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 그걸 지금 궁금해하는 거잖아. 그러면 진짜 주어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자. Talking to your plants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너의 식물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를 우리는 무슨 주어라고 부르더라? 동명사 주어라고 부르잖아. 동명사 주어는 우리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주기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같이 약속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의 식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돕는다. Them to gr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3번 문장은요. The second half of the gam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 우리 이거 바로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거예요. 자, the half라고 하는 이 표현을 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정사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정사 of 다음에 오는 명사에 우리는 수일치를 시킬 겁니다 라고 바로 저번 시간에 말했었거든. 기억나?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the second half of the game 이라고 나오는 여기에 이 명사 자리에 우리는 동사의 수일치를 시키게 될 겁니다. 그러면 the second half of the game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뭘까? 경기를 반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거라고 하면 후반전입니다. 그래서 후반전 게임은요, was 혹은 were 둘 중에 하나로 맞출 건데 얘들아, 앞에 나오는 명사인 게임이 단수 명사잖아요. 단수 명사면 뭐로 맞췄나? 단수 동사로 맞추면 되겠지. 자, 그래서 후반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was dual, 별로 재미가 없었대요. 뭐와 비교해봤을 때 by comparison with the fir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반전에 비교해서 봤을 때 후반전 게임이 별로 재밌지는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4번이요, he should have missed the bus 일까 혹은 he must have missed the bus 일까? 이걸 지금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짚은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조동사가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해석이 달라질 수 있었어. 그런데 should have pp 같은 경우는 뭐뭐 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해서 아쉽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고요. must have pp는 어떤 의미였어? 얘들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볼게. He should have missed the bus. 그는 버스를 놓쳤어야 됐는데 놓치지 못해서 아쉽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 Or he would be here by n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그가 여기에 지금쯤이면 왔었어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뒤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는 버스를 놓쳤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가 지금에는 여기에 와 있어야 되거든 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흘러가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 조동사 뭐 넣어야 돼? must라고 하는 조동사를 넣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버스를 놓쳤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는 지금쯤이면 여기 도착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조동사가 무엇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것도 한번 꼼꼼하게 같이 챙겨보도록 하고요. B번으로 넘어가서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칠 거고요. 아니면 X 표시하고 같이 고쳐볼 겁니다. 자, 5번 문제예요. I have just finished writing a TV scrip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막 TV 원고 작성을 끝마쳤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have 플러스 PP 우리 뭐라고 부르더라? have 플러스 PP는 우리 현재 완료라고 불렀지. 그러면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현재 완료 쓴다. 그치? 자, 그래서 나는 지금 막 TV 원고를 다 작성했다. 과거에 시작했는데 지금 막 끝냈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런데 when my computer froze 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의 컴퓨터가 어떻게 되었을 때 나의 컴퓨터가 딱 먹통이 되었을 때 나는 마침 그 TV 원고를 다 작성한 상태였어라고 지금 말하고 싶잖아요. 얘들아, 그럼 뒤따라 나오는 문장의 시제가 뭐예요? 뒤따라 나오는 문장의 시제는 froze up 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과거 시제야. 그러면 과거 시제인 걸 보면 나의 컴퓨터가 먹통이 된그 이전에 이미 내가 원고 쓰는 걸 끝마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 과거 동사가 나왔으니 앞에 나오는 동사는 이것보다 한 시제가 앞서야 될 테니까 얘 무슨 시제 써야 되죠? 과거 완료 시제 써줘야겠지. 대답 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I had just finished writing a TV script 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TV 원고를 쓰는 것을 막 과거에 끝냈을 때, 그때 나의 컴퓨터가 먹통이 되었다 라고 해서 과거 동사 써주는 거죠.

Okay. 자, 그리고 6번이요. The information that we were given about the new machines was very usefu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이 문장에서 동사를 한번 찾아보자면 두두두두두두두 was가 동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앞에 있는 부분까지가 다 주어 부분이라는 말이겠네.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 꾸며줄 거야.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진짜 주어는 information입니다. 정보는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면 that we were given, 우리가 받은 정보래. 얘들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정보를 준 게 아니라 정보를 받았단 말이지. 받았다는 말인 즉슨 우리가 수동태로 동사 형태를 쓸 수 있다는 거다. 자, 그러면 수동태로 잘 오고 있으니까 얘는 동그라미 쳐줘도 되겠네. 정보는 정보인데 우리가 새로운 기계에 대해서 받은 그 정보는 was very useful 이라고 나오시니까 굉장히 유용했다 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리고 진짜 동사가 was인 이유는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것이 단수 명사기 때문이다. 그치? 이것까지도 같이 짚어주면 완벽하게 문장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한번 같이 보면요. People who are hurt tends to see the act as one with severe consequenc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짧은 문장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주어는 people 이라고 해서 주어는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동사가 뭘까?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가 될 거야. 그러면 앞부분까지가 아 주어 부분이구나. 즉 앞에 나오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은 이라고 해석하면 좋겠다. 그래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see the act, 그 행동을 뭐로 보는 경향이 있대요. as one with severe consequen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동사는 주어에다가 수나 혹은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people, 복수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동사 뭐 나와 있어? 단수 동사 나와 있잖아. 그럼 이때 s를 땐 그냥 tend to 라고 써주시면 좋겠죠. 자, 8번 문장 보시면요. One of the exercises we were given was to make a list of the 10 most important events of our live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지. one of 라고 나오면 얘들아 진짜 주어를 파악하기 쉬워져요. 왜? 진짜 주어는 맨 앞에 있는 원이니까. 자, 그럼 동사 찾아주면 되겠다. 자, one of the exercises we were given. 우리가 받은, 여기서도 역시나 수동태에 우리가 받은 그런 여러 활동들 중에 하나는,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건 하나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여러 활동들 중에 하나는 was라고 단수 동사로 잘 맞추고 있네. 그치? 그러면 얘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여러 활동들 중에 하나는 was to make a list, 리스트를 만드는 거였대요. 어떤 걸로 리스트를 만들 거냐면요. The 10 most important events of our li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0개를 정리하는 그러한 활동을 부여받았나 봐요. 오케이. 자, 그래서 8번은 맞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C번으로 같이 넘어가 보면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바르게 역시나 고쳐볼 겁니다. 자, 9번 문장이요.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Earth was used, has used as building materials in the desert and dry savanna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Earth라고 하는 것은요, 얘들아, 흙이라고 해석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흙은요, has used 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 보니 얘들아, 여기 현재의 완료네? 그러면 흙은 본인이 써온 거죠. 뭐로써 써온 거냐면 as building mater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건축 재료로 스스로를 사용한 거야. 얘들아, 근데 흙이 스스로를 사용하는 게 말이 돼? 안 되지. 그러면 이때 has used 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바꿔주면 될까요? 이런 흙은 사용을 당하는 느낌이 나와야 되죠. 즉, 수동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흙은요, was used라고 하는 수동태로 바꿔주면 좋겠다. 이 흙은 사용되어졌어요. 수천 년 동안 뭐로 사용되어졌냐면요, building materi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건축 재료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사막이나 혹은 dry savanna, 아주 메마른 지역의 그런 대초원에서
뭐로 사용되어졌다?

뭔가 건축물을 만드는 재료로서 사용되어 졌다라고 하는 문장이었고요. 10번이요. This high concentration of cats were probably due to the laws protecting animal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동사 한번 찾아볼까? 동사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were 이 부분이 동사네. 그러면 진짜 주어 찾아야겠다. 맞지? 진짜 주어를 보자면 여기 바로 앞에 있는 cats가 진짜 주어예요? 아니지. 진짜 주어는 앞에 나오는 high concentration 이 부분이 진짜 주어가 될 거야. 즉, 밀집도, 밀집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고양이의 이런 높은 밀도라고 하는 거. 고양이가 한 지역에 많이 살고 있나 봐. 그래서, 고양이의 이런 높은 밀도는 were, 얘들아, 근데 지금 주어가 밀도라고 해서 무슨 표현으로 나와 있어? 단수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동사를 were이라고 복수형으로 잡아주면 안 되겠지. 뭐로 잡아줘야 돼? was라고 하는 단수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의 높은 밀집도는 was probably due to, 아마도 뭐 때문이었냐면요. The laws, 법 때문인 것 같대. 법은 법인데 어떤 법이야? Protecting anim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물을 보호하는 그법 때문인 것 같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다음 문제, 11번 문제 보시면요. I'm afraid we run out of g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이런 말 하기 조금 미안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태래요? 가스가 다 떨어진 상태야.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have plus pp 나온 거 보니까,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아, 나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가스가 없는 상황이야.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랬더니 I should check the gas gauge before leav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아, 나 떠나기 전에 그 가스의 수치를 한번 측정해 봐야겠어. 체크해 봐야겠어. 라고 하고 있어. 얘들아, 이미 지금 가스가 다 떨어졌어.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아, 내가 떠나기 전에 그 가스의 수치를 한번 측정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should check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바꿔야 돼? should have checked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써야지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떠나기 전에 그 가스 수치를 확인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맥락으로 흘러가면 좋겠고요. 12번이요. Forcing your children to eat, especially if they don't like what's on the plate, are completely counterproductiv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이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본다면, are이라고 하는 여기가 동사일 겁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 다 주어 부분이겠지. 자, 주어 부분이 긴 것까지는 좋은데, 진짜 주어를 찾아야 돼요. 진짜 주어 어디 있어요? Forcing your children to eat 이 부분이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의 아이들로 하여금 먹도록 강요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잖아. 그러면 여기 무슨 주어? 동명사 주어. 동명사 주어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이때 등장하고 있는 are를 일단 단수 동사인 is로 바꾸고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아이들로 하여금 먹도록 강요하는 것은 특히나 어느 상황에서 강요하는 거냐면 if they don't like what's on the pla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접시 위에 놓여 있는 것을 특히나 먹기 싫어할 때 강제로 먹이는 것은 is completely counterproduct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완전히 역효과가 난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주어 동사를 파악하니까 확실히 문장 구조가 보이는 거 아마 여러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조금 쉽고 수월하고 정확하게 문장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함께 연습해 봐요. 자, 2번 한번 같이 볼게요. 밑줄 친 부분 중에 어법상 틀린 거를 찾아서 바르게 고칠 거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Over the years, 뭔가 수십 년에 걸쳐서 I am frequently counseled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수십 년에 걸쳐서 나는 비동사 플러스 PP면 얘들아, 우리 수동태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는 상담을 혹은 조언을 종종 받아온 거지. 그런데 얘들아, 수동태인데 뒤에 목적어가 또 있네? 그러면 얘는 안 되죠. 수동태인데 목적어가 뒤에 또 있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나는 종종 조언을

왔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무슨 표현으로 써줘야 되냐면 현재 완료 표현으로 써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가 아니라 어떻게 써줘야 된다? Have 플러스 PP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뭐 해왔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주어 왔다라고 지금 해석해주면 되겠네. 자,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wanted better jobs to show more initiat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더 많은 주도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나은 직업을 원했던 그 사람들한테 조언을 줬었나 봐요. 자, 그랬을 때 The response is usually agree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가장 명확한 response,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주로 agreement, 수긍하기라고 하는 것이었대. 아, 그들이 뭔가 더 많은 주도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나은 직업으로 나아가려면 뭐 해야 된다? 수긍하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Most people can see.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수 있는데 어떤 걸볼수 있냐면 How powerfully such an approach would aff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이러한 접근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그러면 여기 지금 how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걸 보면 얘가 무슨 표현인지 한번 맞춰볼까? 일단 how라고 나와 있으니까 의문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부사를 꾸며주는 이 친구를 우리는 의문 부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수 있는데 무엇을 볼수 있어? 얼마나 강력하게 이런 접근법이 영향을 미치는지 볼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 의문 부사 나오고 있고요. 의문 부사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으로 나오고 있는 간접 의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접근법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는데 어디에 영향을 미쳐? Their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and advance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기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있대. 어떤 기회야? 뭔가 새로 고용이 되거나 아니면 advancement 이라고 하면 승진이거든요. 승진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볼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얘들아, 3번은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Their opportun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기회잖아. 이때 등장하는 there, 그들은 누굴까? 앞에 나오고 있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테니, their, 그들의라고 하는 표현은 맞게 쓴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책값 테스트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고요. 다음은 1번 문제부터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2016학년도 7월 학력평가 28번 문항이고요. 여러분, 지금 동사의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면서 문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문장 보면요. Humans usually experience sound as a result of vibration in air or wa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은 주로 소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뭐의 결과로서 소리를 경험하게 된대요? 공기나 혹은 물의 떨림에 대한 결과로 소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그랬을 때 although sound that humans can sen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이 is usually carried through these medi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주로 무엇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이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이동을 하기는 하지만 이라고 해석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러한 매개체가 어떤 매개체죠? 바로 위에서 나온 Air and water 일 거잖아. 그래서 이런 공기나 혹은 물을 통해서 이동을 할수 있지만, vibration, 이러한 진동은요, can also travel through soi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를 통해서 이동할 수도 있어? 흙을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대요. 뭐를 포함해서? 아, 뭔가 바위 같은 그런 돌을 포함해서 흙을 통해서도 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동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내용 파악은 됐고요. 일단 여기서 등장하는 is. 자, 동사 단원인 만큼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주어 확인해 봐야겠지? is라고 하는 동사에 어울리는 주어인지 한번 보았을 때 바로 앞에 sound라고 하는 진짜 주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뭔가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소리라고 해서 소리는 단수 표현으로 지금 사용되었기 때문에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 온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thus, 그러므로 Sound can travel through a variety of substances with different densit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 소리...

이동하는 것은요,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어딜 통해서 이동할 수 있대? 다양한 물질 그리고 다양한 density, 밀도를 가진 다양한 물질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공기를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고 우리가 물을 통해서 그리고 흙을 통해서도 소리는 이동할 수 있어요. And the physical characteristic of the mediu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매개체의 물리적인 특징. 자, 그런데 그 물리적인 특징은 through which the sound travels 라고 나오고 있잖아. 그 소리가 이동할 수 있는 그 물리적 매개체의 특징은 이라고 잡아주고 있어. 얘들아, 그 다음에 우리 have가 등장하고 있네. 그러면 얘가 뭘까? 동사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and 뒤편에 나오는 우리 동사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진짜 주어는 physical characteristics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소리가 매개체를 통해서 이동하는 그 물리적인 특징은요. have a major influence on 어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냐면 how the sound can be us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디에 영향을 미친대요? 어떻게 소리가 사용되어지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how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How의 밑줄 그어진 다음에 문장 다음을 보니까 the sound can be used라고 하는 주어 동사 어순으로 나오고 있어. 그러면 얘 무슨 문이라고 부를까? 우리 방금 직전에서도 한번 했었거든. 얘는 우리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기로 했거든. 자, 그럼 간접 의문문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how라고 하는 이 친구 뭘까? 의문사라고 볼 수 있겠네. 아, 의문사가 간접 의문문을 이끌고 오고 있는 이 형태 너무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이번까지도 맞는 것 같고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It requires more energy to make water vibrate than to vibrate ai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물을 진동시키는 데 있어서 공기를 진동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든대. 즉, 뭔가 물을 진동시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고요. And it requires a great deal of energy to make soil vibr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얘들아 흙을 진동시키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사용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 흙을 진동시키는 데는 더 많은 에너지가 드는구나. 그랬을 때, thus, the use of vibration in communication,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vibration, 진동을 사용하는 것은, 얘들아, 지금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use가 주어가 되었거든요. 그럼 이제 동사를 찾으러 가야겠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진동을 사용하는 것은 depending on the ability of the senders to make a substance vibrate. 얘들아, 뒤에 문장에 동사 있어 지금? 뒤에 문장에 눈시껏 찾아봐도 동사는 없어. 그러면 여기서 depending을 뭐로 바꿔줘야겠다? depends 라고 하는 우리 단수형 동사로 바꿔주면 되겠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vibration, 진동을 사용하는 것은 depends on 어디에 의존을 하게 되냐면 ability of the sender, 그 소리를 보내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to make a substance vibrate 이라고 나오고 있죠. substance는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그 물질이 진동을 물질이 진동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보내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지. 뭐 하는 것이? 이러한 진동을 사용하는 것이. 자, 그랬을 때 이 문장에서 지금 동사 부분이 비어 있었고 depending 이라고 하는 이 ing 형태를 우리가 동사 형태인 depends로 바꿔주면 좋겠다 라고 보면 좋겠죠. 오케이, 그랬을 때 because of this, 이러한 이유 때문에 large animals such as elephants are more likely than small animals to use vibration in the soil for communicati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큰 동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와 같은 큰 동물들은 뭐 할 가능성이 높다. 얘들아, 이거 한번 노트 필기 해볼까요? 노트 필기 뭐 하셔야 되냐면 be likely to 라고 하는 구문을 우리는 암기해 두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be likely to 라고 하는 표현은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하나의 구문이거든요. 즉 여기서 암기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동물들, 예를 들어서 코끼리와 같은 큰 동물들은 뭐 할 가능성이 높아? 작은 동물들보다 likely to use vibration in soi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흙을

진동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 뭐를 위해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왜냐면 몸집이 크면 클수록 힘이 좋으니까 그 수신자의 힘이 훨씬 더 크게 되겠지.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진동을 시킬 수 있을 테니 몸집이 큰 동물일수록 뭐할 가능성이 높다? Soil이라고 하는 흙을 매개체로 해서 진동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be likely to 부정사라고 나오는 이 부분은 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한다. 지금부터 머릿속에 꼭 암기해주세요. 그랬을 때 in addition, 이에 더해서 the speed. 자, 속도는 속도인데 어떤 속도냐면 at which sound trave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소리가 이동을 하는 speed, 즉 속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소리가 이동을 하는 속도는 depends on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냐면요. The density of the medium which it is traveling throug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소리가 이동을 하는 그 매개체의 density 하면 밀도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는 문장이네. 자, 그럼 5번 밑줄 어디 그어져 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우리 이거 이 책에서 정말 많이 본 표현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확인해 보라고 했냐면요. 이 앞에 나오는 애를 뒤에다가 쓱 한번 같이 붙여서 해석해 보라고 했었어. 그러면 sound travels at the speed라고 했을 때 소리는 이동한다. 그 속도로 라고 하는 해석이 되죠. 그러면 너무 완벽하게 해석이 됩니다. 즉, at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맞는 표현으로 잘 쓰이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at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보면 완전한 문장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여기 그냥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반드시 와야 되는 자리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면요.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27번 문제입니다. 1번 문장부터 보면요. In the 20th centu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20세기에 어떤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rom A to B. 뭔가 냉동에서부터 sophisticated oven이라고 하면 굉장히 정교화된 오븐까지 뭐가 일어나게 됐다?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근데 심지어 어디까지 그 기술이 발전되게 되었냐면 air transportation 하면 항공 수송이거든요. 항공 운송인데 that carries fresh ingredients around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 걸쳐서 아주 신선한 제품들, 신선한 재료들을 이송할 수 있는 그 항공 운항까지 뭐가 일어났다?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전체 문장에서 봤을 때 동사가 어디 있어요? 동사를 한번 찾아보면 contributed 여기가 지금 동사가 있거든. 그리고 쌤이 앞에 표시를 해놨지만 이 부분이 주어야. 주어랑 동사가 되게 멀다, 그치? 그럴수록 우리 눈 크게 뜨고 주어 동사 완벽하게 찾는 연습을 하기로 했었어. 그랬을 때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이 어디에 기여하게 되었냐면요. immeasurably to baking and pastry ma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제빵이나 아니면 페이스트리를 만드는 그러한 것에 기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얘들아, 1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싹 살펴보자면, that 뒷문장을 한번 볼까? carries fresh ingredients around the world 라고 해서 무슨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 자, 그러면 that 이하가 불완전한 문장이고, that 앞을 보니까 air transportation 이라고 해서 선행사가 있네요. 그러면 뒤에 문장 불완전해. 앞에 선행사 있어. 그러면 우리 저런 that을 뭐라고 부르죠?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어디에다가 영향을 미치게 되었냐면 제빵이나 혹은 페이스트리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21세기 초반에 보면요. The popularity of fine breads and past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기도래. 뭐에 대한 인기도냐면 아주 잘 만들어진 빵이나 혹은 잘 만들어진 페이스트리에 대한 인기도는 얘들아,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앞에 나오는 breads나 pastry가 아니라 popularity, 인기도라고 볼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인기는요, are growing 이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얘들아, 인기가 지금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지금 동사를 보니까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네?
그럼 얘를 뭐로 고치면 좋겠다?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고치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너무 잘했어요. 자, 그래서 popularity 이런 정말 잘 만들어진 빵이나 아니면 pastry에 대한 인기는요, is growing even faster. 심지어는 더 빨리 속도가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보다 새로운 셰프가 뭔가 그 아주 잘 만들어진 빵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이 되어지기도 전에 이런 인기도가 마구마구 치솟고 있다라고 지금 볼수 있겠네. 그랬을 때, interestingly enough, 아주 흥미롭게도, 충분히 흥미롭게도, many of the technological advances in bread mak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많은 기술적인 발전들, 어디에 있어서의 기술 발전이냐면,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많은 기술적인 발전들. 즉,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어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많은 기술적인 발전들은 have sparked a rea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반응을 촉발해 내게 되었냐면 among bakers and consumers alik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빵을 만드는 사람과 빵을 소비하는 사람이 같은 반응을 낼수 있도록 촉발시키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얘들아, 여기 뒤에 붙어 있는 alike 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지금 수거 표현이니까 반드시 노트 필기를 해 놓으세요. A and B alike 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 있습니다, 얘들아. 그래서 A와 B가 똑같이, 동일하게 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한 반응을 낼수 있도록 촉발시킨 게 바로 뭐다? Many of the technological advances. 많은 기술적인 발전이다 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Bakers and consumers가 같은 반응을 내고 있는 거니까 alike라고 하는 표현이 쓴거 너무 적절합니다. 자, 그랬을 때 they are looking to reclai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reclaim 하면 되찾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되찾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나 봐요. Some of the flavors of the old fashioned brea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옛날 빵 맛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대. 그런데 그 옛날 빵이라고 하는 것은요, that were lost, 잃어버려졌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여기 비동사 플러스 PP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 수동태네, 그치? 그러면 옛날 빵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려진 거지, 그 맛을. 그쵸? 그러니까 수동태 쓴거 너무 괜찮네. 그 빵은 잃어버려졌어요. 어떻게 잃어버려졌냐면 as Baking became more industrialized and baked goods become more refined, standardized, and some would say flavorles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옛날 빵맛 자체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됨에 따라서 옛날 빵 맛이 사라지게 되었냐면 그 제빵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산업화되게 됨에 따라서 옛날 빵 맛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And 그리고 baked goods 이라고 하면 뭔가 제빵 제품이죠. 제빵 제품들이 점점 더 정교화되고 뭔가 표준화되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맛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서 옛날 빵 맛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아, 수동태로 쓰인 표현 너무 좋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5번 문장에서 봤을 때 Bakers are researching methods이라고 나오고 있어. 빵을 굽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찾고 있냐면 for producing the handmade sourdough breads of the pa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수제 sourdough 하면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그런 빵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수제로 만든 시큼한 반죽의 빵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잖아요. 근데 얘들아, 여기 봤을 때 for이라고 하는 얘가 뭘까? 얘를 우리는 전치사라고 부르죠. 자, 전치사 다음에는 얘들아, 무슨 표현이 올수 있어? 명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 올수 있지. 자, 전치사 다음에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동명사가 오고 있으니까 오케이, 5번까지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 그 빵을 굽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그런 반죽의 빵 맛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And they are experimenting. 그들은 실험을 하고 있대요. 무엇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냐면 with specialty flour이라고 나오고 있어. 아주 특별한 밀가루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In their search for flavo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맛을 찾기 위한 그 방법에서 특별한 밀가루로 실험까지 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동사인 단원인 만큼 동사가 굉장히

위한 어휘가 부족하대. 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아직 내용 파악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1번에 나오고 있는 동명사 표현이 맞다는 거는 오케이, 캐치할 수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어휘가 부족한데 어떤 곳에서 도대체 에러가 발생할까? 실수가 발생할까? 그 원천을 찾는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휘는 부족하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고, 2번 문장 보면요. The more scientific knowledge we accumul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비교급 나오자마자 어떤 표현 알아야 돼?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라고 하는 거 밑줄 그어두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더 뭐뭐 할수록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더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the better we understand that 우리는 무엇을 더잘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무엇을 더잘 이해할 수 있냐면 that the ignorance over which the knowledge enterprise is buil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여기 한번 싹 묶어 보면 대절 안에서의 주어는 ignorance. 무지입니다. 잘 모르는 거. 그래서 이런 무지고, 그러면 대절 안에서의 동사는 is 동사가 될 거야. 그러면, 오케이. 문장 구조는 이제 다 보인 것 같아. 자,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더 무엇을 잘 이해할 수 있냐면, our ignorance, 우리의 무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게도 깊다. 즉, 우리의 무지가 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 자, 그럼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냐면요. 그 무지는 무지인데, over which, 그 위에 우리가 the knowledge enterprise is buil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쌓이는, 이라고 하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무지가 너무나도 깊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대. 자, 그럼 얘들아, 문법을 한번 봐봐. over which, 우리 이거 바로 저번 문제에서 풀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있으면 어떻게 보라 그랬어, 쌤이? 앞에 있는 애 뒤에 붙여보라고 했잖아, 문장에. 자, 그래서 붙여봤을 때, The knowledge enterprise is buil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러한 지식이 세워졌다, 건립되어졌다, 어디 위에 세워졌냐면요, over the ignor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지라고 하는 것 위에 지식이 쌓여진다 라고 하는 맥락이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over이라고 하는 전치사도 너무 매끄럽고요.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도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2번까지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네. It turned out that 뭐라고 밝혀졌냐면 psychoanalysis attempt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psychoanalysis이라고 하면 심리 분석이거든요. 심리 분석에 시도가 있었대. 뭘 하려고 하는 시도냐면 to delimit the sources of error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그 실수의 원천을 좀 제한시켜보자라고 하는 심리 분석학적 시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 노력을 하려고 했었던 거냐면 by categorizing the kinds of mistak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범하는 그 실수들을 조금 분류화해보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를 분류화함으로써 좀 이러한 실수들이 나오는 원천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랬을 때, to which humans are subject in the light of perfect situation in the talking cu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뭔가 대화를 통해서 해소가 되는 cure 하면 치료잖아요. 그래서 대화 치료 안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치료적인 상황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빠지기 쉬운 mistakes라고 하는 이 부분을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얘들아, 지금 한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쌤이 지금 저기 별표로 쳐놨거든? 잘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여기서 mistakes라고 하는 실수가 있어. 근데 그 실수가 어떤 실수냐면 인간이 빠지기 쉬운 실수야.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빠지기 쉬운 실수냐면 in the talking c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뭔가 대화의 치료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인간들이 빠지기 쉬워하는 그 실수들을 categorizing, 분류화함으로써 이런 실수들을 좀 줄이려고 했었던 거야. 그랬을 때 얘들아, 이 문제 맞췄으면 정말 박수 100번 쳐주고 싶어요. 이 문장에서 얘들아, 동사 부분이 어디 있는지 찾으라고 하면 한 번에 찾는 친구들이 많이 없을 거야.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지금 진짜 동사를 봤을 때 얘들아, draw라고 하는 이 친구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동사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주어 부분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주어 부분은 psychoanalysis attempt 이 부분이 주어입니다, 얘들아. 그러면 주어 부분이랑 동사가 너무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어를 psychoanalysis attempt라고 잡았잖아. 그러면 아, 심리 분석적인 시도와 지금 아래 등장하고 있는 draw on 어디 어디를 기반으로 하다라고 하는 게 수의일체가 제대로 되어 있어?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그랬을 때 얘들아, psychoanalysis attempt는 무슨 주어야? 단수야. 단수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복수 동사를 쓰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고쳐줘야 된다? draws on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고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들아, 이 문제 진짜 어려워요. 틀렸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말고 차분히 주어가 어디 있는지, 문장에서 동사가 어디 있는지 한번더 체크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도는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냐면 misguided assumptions about the normalcy conditions for subje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잘못된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대요. 자, 근데 뭐에 대해서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냐면 정상적인 그런 subject 하면 얘들아 피실험자거든요. 피실험자의 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잘못된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다음 문장 보면요. Digging deeper into the structure of a human mind as well as into the specific embodiment of human knower.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문장이 길어요. 그러면 얘네들아, 우리 어떻게 하자 그랬어? 동사 먼저 찾아보자고 했죠. 자, 동사를 쭉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딱 눈에 띄는 친구가 하나 있죠. 어떤 애예요? showed라고 하는 이 친구 왠지 동사같이 생겼는데 라고 잡고 우선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 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어 찾아야겠지? digging deeper into structure of a human min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생각의 구조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는 것은 자,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냐면요. into the specific embodiment of human know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간을 아는 사람, 근데 인간을 뭐로 아는 사람이냐면 equipped with a complex nerve system 아주 복잡한 인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갖춘 그 인간을 아는 아주 특별한 전형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것은 이라고 해서 얘들아 진짜 주어는 누구야 여기서? digging deeper 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진짜 주어란 말이야. 그러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구조를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것은 show that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대절 이후부터 한번 보자면, Our mental life is filled with illusions on all levels of knowledge acquis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정신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로 가득 차 있어? illusion 하면 환상이거든요. 환상과, simply는 환상이 어떤 환상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냐면, From sensation to perception이라고 나오고 있어. 뭔가 지각에서 자각으로 이어지는 모든 수준의 지식, 습득의 illusion이라고 하면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잖아. 심지어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 From scientific discourse to the use of technology based on the latest scientific discov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과학적인 맥락, 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based on the latest scientific discovery 가장 최신의 과학적인 발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의 사용에까지 모든 수준의 지식 습득의 illusion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얘들아,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용을 크게 크게 보세요. 무엇을 보는 거? 우리 인간의 마음의 구조를 아주 깊숙이 들여보는 것은 무엇을 보여준다? 우리의 멘탈, 우리의 지식이 뭐로 가득 차 있다?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해서 과거 동사 쓴 거는 오케이, 괜찮아요. 잘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4번인 showed라고 잡으셨으면 너무 잘 잡은 거고요. Yet, 하지만, once again. 하지만, 다시 한번 봤을 때, we cannot make sense of this picture of ours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대. 자, 우리가 왜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냐면, as immersed in the area of ignorance and illu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영역이 이렇게 무지, 그리고 환상이라고 하는

영역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우리 스스로를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우리의 지금 정신 세계가 뭐로 가득 차 있다 그랬어? illusion이라고 하는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의 무지가 굉장히 깊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환상으로 가득 차 있고 심지어 이런 무지의 세계에 깊숙이 빠져 있을 때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인지할 수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시에 without relying on a huge background of shared objective knowledg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와는 동시에 우리가 어디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를 온전하게 인식할 수 없대. 어디에 의존하지 않는다? A huge background, 아주 큰 배경이 있는 거죠. 뭐에 대한 배경이 있냐면 공유되고 그리고 객관적인 지식의 배경에 우리가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를 잘 인식할 수 없을 거래. 자, 그런데 공유되고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That makes our ignorance available to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무지를 우리로 하여금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무지하구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객관적인 지식 그 공유된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인식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렇게 봤을 때 얘들아, make라고 하는 동사 무슨 동사죠? 오형식 동사야. 그랬을 때 동사 make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our ignorance, 우리의 무지라고 하는 것을 목적어로 그리고 available이라고 하는 부분을 목적격 보어라고 했을 때 available의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맞아.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 오케이, 5번까지도 잘 적어놨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문장이요. Subjectivity and objectivity are interwoven with our fallibi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주관성, 우리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얼기설기 얽혀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로 얽혀있냐면 우리의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촘촘하게 얽혀있다라고 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얘들아, 특히 쌤이 저기 별표 쳐놨었던 3번 문장 있잖아요. 복습할 때 3번 문장을 반드시 꼼꼼하게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서 문장 구조를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2017학년도 3월 학력평가 28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One of the simplest and most effective ways to build empathy in children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 다음에 is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고 있네. 그러면 이 동사의 주인이 누군지, 즉 주어가 누군지 한번 살펴봐야겠지. 그래서 앞으로 쭉 한번 따라가 보니까 one of라고 해서 우리한테 큰 힌트를 주고 있어. 그러면 진짜 주어는 one이 되겠네. 자, 그러면 하나는 하나인데 무슨 하나냐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empathy 하면 공감, 감정이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단순한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는 얘들아,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할 거야. 아이들한테 공감 능력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단순한 방법들 중에 하나는 is. 그러면 단수 동사로 맞춘 거 너무 잘했네. 그치? 그래서 is 한 가지 방법은요. is to let them play more on their ow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스스로 한번 놀게 만들어보는 게 가장 단순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혼자 어떻게 놀까? 한번 봤을 때 unsupervised kids are not reluctant to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unsupervised 이라고 하면 감독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거든요. 즉 혼자서 놀고 있는 감독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요. are not reluctant to. 얘들아, reluctant to 하면 뭐뭐 하기를 꺼려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들이 느끼는지 말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데 즉 아, 전 이런 감정을 느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구나. 자, in addition, 이에 더해서 children at play 이렇게 신나게 혼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요. often take on other ro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놀면서 여러 사람의 역할을 해보는데 pretending to be Principal Walsh or Josh M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혼자 놀면서 누구인 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인 채도 한번 해보고요. Josh의 엄마 역할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happily forcing themselves to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본인들을

어디에 밀어넣게 되냐면 Imagine how someone else thinks and fee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오케이. 내용은 잘 파악이 되는데 이때 themselves 라고 하는 제귀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 제귀대명사는 뭐라 그랬어? 목적어랑 주어가 같은 사람일 때 우리는 제귀대명사를 쓴다고 했었어. 자, 근데 이때 등장하는 themselves는 어떤 사람이죠? The children, 아이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아이들을 말한다고 하고 있을 때 여기에 주어가 아이들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지? 맞지. 아이들이 아주 기쁘게 스스로를 어디다가 밀어넣고 있는 거야?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지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themselves, 제귀대명사 써진 것도 너무 잘 썼네. 그랬을 때 unfortunately, 그런데 불행하게도 free play is becoming rar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혼자 노는 것이 흔치 않아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턴 대학의 한 교수는요, has documented, 기록을 했는데 무엇을 기록을 했대요? A continuous and ultimately dramatic decli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극적인 decline이라고 하면 얘들아, 감소잖아. 극적인 감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어디서 극적인 감소가 일어나냐면 in children's opportunity to play and explore in their own chosen way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야. 무슨 기회? To play,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놀고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탐색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고요. 특히나 어디에서? Over the past 50 years, 지난 50년 동안에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지난 50년 동안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놀고 즐길 수 있는 그 기회가 궁극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기록을 했다고 하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ultimately 부사가 뒤따라 나오는 형용사 dramatic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잘 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6번이요. The effect have been especially damag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효과는 특히나 damage, 피해를 입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얘들아 뒤에 보니까 to empathy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공감에 특히나 이런 damage를 주었다, 피해를 주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damaged 라고 해서 수동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damaging 이라고 해서 ing 형태를 가져야 되는 게 맞겠네. 그래서 그가 주장하기를 특히나 이런 효과는 어디에 영향을 주었다?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랬을 때 he concludes that 그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A decline of empathy, 이런 공감 능력이 저하되는 것, 그리고 and a rise in narcissism, 나르시즘, 즉 나밖에 모르는 그 나르시즘이 높아지는 것은요, are exactly what we would expect to see in children. 우리가 정확히 아이들에게 볼 수 있도록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뭐뭐 하는 것, 자,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뭐뭐 하는 것이라고 밑 설명되는 거? 관계대명사 what이었어. 즉,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보니까 목적어 부분이 비어있죠.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오고 있는 얘는 우리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 잘 쓰여져 있네. 그래서 뭔가 이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나르시즘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이들한테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심지어 어떤 아이들한테 볼 수 있는 거냐면요. Who have little opportunities to play social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놀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아이들한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잘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what은 뭐라고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가 여기 오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문제 여기까지 풀 거고요. 지금 우리 어떤 단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 동사의 위치, 즉 동사의 활용에 대한 단원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문장의 해석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열심히 연습해보는 것으로 합시다. 그럼 우리 다음 간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수능 물리학의 캡틴 장동호입니다. 2027 수능 완성 물리학원 고난도 편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계속된 3점 문항풀이 시작할 텐데,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이 1등급을 넘어 만점을 향해 나아가는데 의미 있는 도움이 되는 시간이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60페이지에 있는 수능 3점 테스트 4번 문항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이 문제는 ABC 반도체 물질의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로 이루어진 막대, B로 이루어진 막대, C로 이루어진 막대의 단면적 길이 저항값 전기 전도도에 대한 것이 표로 제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해석을 해보자고요. 먼저 우리 전기 저항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비저항, 전기전도도에 대한 식도 한번 거기로부터 우리가 끌어내 볼게요. 자, 일단 단면적을 우리가 S라고 한번 해보고, 길이를 L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때 우리가 전기저항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전기저항 R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A냐 B냐 C냐 어떤 물질로 이루어진 거니? 라고 하는 비저항이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물질의 전기저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우리가 비저항을 표현할 수 있잖아? 비저항 ρ는 L분의 RS 이런 식으로 물질의 비저항을 정의할 수 있고요. 이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전기전도도는 비저항과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전기전도도는 이렇게 시그마 이렇게 쓰고요. 로우분의 1 이렇게 되죠. 수식으로 표현하면 R 곱하기 S분의 L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이와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먼저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저항을 한번 표현해 보고 비저항도 한번 표현해 보고 비저항을 통해서 그 역수인

전기 전도도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표현한 다음에 문제에서 묻는 것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지금 표에 이러한 정보들이 제시가 된 상태에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 아, 요 빈칸. 여기는 R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일단 A로 이루어진 막대와 B로 이루어진 막대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여기 B로 두개 비교해보면 전기 전도도가 같잖아요? 전기 전도도가 같고, 또 뭐가 같냐면, 단면적도 같네? 단면적이 같고, 길이가 1대2네요? 1대2. 그 다음 여기 저항값은 모르고, 전기 전도도는 같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전기 전도도에 대한 식을 썼단 말이죠. 여기에서 한번 봐봐. 이게 같아. 그치? 그 다음에 길이는 요게 길이가 1대2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같았지? 길이에 대한 정보 나왔고요. 단면적에 대한 정보. 아, 요게 같았어요. 단면적이 같았다라고 하면 이게 같으려면 여러분 요게 R이 전기 저항이 1대2를 만족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표에 들어가는 요 기역 값은 저항 값이 1대2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두 배, 2R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기역 보면 R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맞네요. 그렇지? 자, 니은 볼까요? 니은. 아, 여기 빈칸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요 니은에 들어가는 C로 이루어진 막대의 전기 전도도가 얼마겠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B하고 C를 한번 비교해 볼까? B하고 C를 이렇게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BC를 비교하면 전기 전도도가 몇대 몇인지 몰라. 하지만 봐봐. 식을 한번 다시 한번 써보고. 전기 전도도는 R 곱하기 S L 이렇게 되죠? 자, 비교해봐. 단면적은 1대2예요. 단면적 1대2. 길이는 2대1이네. 2대1. 2대1. 그 다음에 저항은요? 저항은 2R, 2R 똑같아. 아, 저항은 똑같다. 여기 2대1이고, 여기 1대2니까 몇대 몇이에요? 4대1이네. 4대1. 그치? 4대1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니은은 시그마다 이거 같다라고 하는 것은 틀리죠? 그쵸? 니은은 틀립니다. 디귿. 원자카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은, 여러분, 원자카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이 좁을수록 원자카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야. 전류가 잘 흐르죠?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전기 전도도가 높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C하고 A를 비교할 때요. C하고 A를 비교합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 A가 전기 전도도가 커요. 그 말은 원자카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이 좁다라고 하는 거죠. C가 A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이 되겠네요. 기역과 디귿이 맞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전기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반도체와 다이오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도체와 다이오드는 수능에서는 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불순물 반도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 도핑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4족인 순수 반도체, 고유 반도체, 15족 원소, 아니면 13족 원소를 넣어주는 과정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한 다이오드가 외부 전원 장치와 순방향 전압에 연결됐을 때, 그리고 역방향 전압에 연결됐을 때 전류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방향 전압과 역방향 전압에 연결했을 때그 안에는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을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발광 다이오드 LED입니다. LED를 순방향 전압에 연결하게 되면 전자와 양공이 결합한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서는 빛이 방출되는 거죠. 그것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수능 3점 테스트 문항풀이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동일한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를 이렇게 연결했고요. 여기 전원장치가 있고 스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를 A에 연결하냐, B에 연결하냐에 따라서 빛이 방출되는 LED가 표로 제시가 됐습니다.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A, B, D가 불이 켜진다라고 하는 거야. 요세 개의 반. 자, 이런 정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X는 P형 반도체거나 N형 반도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A에 연결해 보자고요. 그리고 스위치를 B에 연결해 보자고요. 봐봐요. 스위치를 먼저 A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색깔의 볼펜을 가지고 표현을 해보는 거야. 전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요.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야. 괜찮죠? 자, 그런데요. 어디에 불이 켜지냐면 A에 불이 켜진대. A에서 빛이 방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LED가요. 순방향 전압이 연결된 거야. 그치? 순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극과 P형 반도체가 연결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P형이 돼요. 여기가 N형이야.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B에도 빛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B의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죠. 전류가 이렇게 흘렀으니까 여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네. 그러면 여기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D에도 빛이 방출됐어요. B도 순방향 전압이 연결된 거야.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네요. 아, 그러면 이렇게 흐르던 전류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흐르게 되고 D에도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여기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A, B, D에 불이 켜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스위치를 B에 연결합니다. B에 연결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B 연결해 보자고요. 이렇게 스위치를 B에 연결합니다. 이쪽이 플러스 극이 돼요. 전류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흐를 거예요. 자, 여기는 역방향 전압이잖아. 그치? 전류가 흐르지 않아. 여긴 흐르지 않습니다. 여긴 어때요? 여기도 역방향 전압이네요. 전류는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N형에서 P형 쪽으로 흐르지 못해. 아, 스위치를 B에 연결했더니 이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 B, C, D 그 어떤 발광 다이오드에서도 빛은 방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나서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구해 봅시다. 기억. X는 P형 반도체다. 이거 묻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니은 기억은 C다라고 했는데요. 요 기억에 들어가는 다이오드는 없어요. 아무 곳에서도 빛이 방출되지 않는다. 니은 틀립니다. 디귿. 스위치가 B에 연결되어 있을 때 B에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PN 접합면으로 이동한다. 이 전자는 PN 접합면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순방향 전압이 연결됐기 때문에 양공과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다가 결합하는 거죠. 하지만 역방향 전압에 연결된 거야.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러니까 전자와 양공은 접합면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디귿도 틀린 설명. 정답은 기억만 맞는 1번이 되겠어요. 괜찮죠? 오케이. 자, 2번 문제로 갈까요? 자, 2번 문제는 동일한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상황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위치 이렇게 AB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이 방출되는 LED가 스위치 A에 연결했을 때도 3개에서만 빛이 방출된대. 스위치 B에 연결했을 때도 3개에서만 빛이 방출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연결해 보자고요. 봐봐. 스위치를 먼저 A에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전류 방향을 따라가는 거야.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요. 전류는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흘러. 자, 여기에는 전류가 흐를까, 흐르지 않을까?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명확합니다. C형은 이쪽이 P형이고 이쪽이 N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던 전류는 이렇게는 흘러요. 순방향 전압이 연결된 거죠. C는 불이 켜졌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수도 있고 이렇게 흐를 수 있는데 여기는 명확하죠. G는. 그치? 얘가 P형, N형이니까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를 거야. 아, 여긴 전류가 흐르네. 그 다음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여기도 흐르겠네요. P형, N형이니까 P형에서 N형 쪽으로 전류가 흐르네요. 아, 그러면 스위치를 A 연결하게 되면 불이 켜지는 발광다이오드는 세 개가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달라지지 않아요. 누구? C, G, B. 여기에서 불이 켜지네요. 그쵸? 그러면 다른 발광다이오드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스위치를 B에 연결해 볼게요. 스위치를 B에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쪽이 플러스 극이에요. 전류 방향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흘러. 자, 이쪽으로 흐르지 못하지. 그치? 역방향이니까 흐르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흐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요. 그런데 봐봐. 아까 이렇게 흐르던 전류가 이렇게 올라갔잖아. 여기 흐르지 않았단 말이야. 흐르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해졌어. 뭐가 명확하냐면 이쪽이 뭐예요? 이쪽이 N형이고 이쪽이 P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이 켜지는 건 하나, 둘, 세 개로 우리가 명확하게 밝혀냈기 때문에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았어. 그 말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발광다이오드 뒤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는 전류가 흐른다. 그렇죠. 명확하죠. 좋아요. 자, 그러니까 뒤에는 불이 켜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지금은 이쪽으로 C 쪽으로 흐르지 못해. 역방향 전압이야. 그럼 여기에서는 G 쪽으로 흐를 수 있죠. P형, N형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네요. 그럼 여기도 불이 켜지겠네. 그치? 그 다음에 어때? 아까 전류는 이렇게만 흘렀지 우리가 이쪽으로 흐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 이렇게 흘렀다라고 하면 A에도 불이 켜졌기 때문에 세 개만 불이 켜진다라고 하는 말이 위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 A는 지금 여기가 N형 반도체고 P형 반도체인 것이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흐른 전류는 A형 요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전류는 이렇게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제시된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도요, 불이 켜지는 다이오드는 명확해졌습니다. D,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A, 요세 개의 불이 켜지네요. 우리가 조금 전에 동그라미 쳤던 발광 다이오드만 불이 켜지는 거야. 스위치를 A에 연결하든 B에 연결하든. 그러면 E하고 H, F 요 발광 다이오드는 불이 켜지지 않는 거예요. 스위치를 A에 연결해도 B에 연결해도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석을 한 다음에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기억입니다.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B요. B는 어때? 여기 전류 흘렀지? 그치? 순방향 전압이 걸린 거야? 그 말은 B의 PN 접합면에서는 양공과 전자의 결합이 일어난다. 맞는 말. 그쵸? 자, 그 다음에 니은. 스위치를 B에 연결하게 되면 B에 연결합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럼 G에서는 빛이 방출된다. G는 스위치를 A에 연결해도 그리고 B에 연결해도 언제나 빛이 방출되는 다이오드입니다. 맞아요. 디귿 때문에 좀 고민했을 거예요. 그치? 디귿 봐봐. X가 P형 반도체라면 Y도 P형 반도체다. 이런 말을 했거든? 자,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여기를 P형 반도체라고 한번 해볼까? P형 반도체야. 그럼 여기가 N형 반도체겠죠? 그러면 우리가 스위치를 A 연결했을 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 흐르지 않았잖아. 근데 이렇게 PN이면 E에도 전류가 흐를 수 있잖아. 맞죠? 흐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순방향 전압이 걸렸기 때문에 불이 켜지겠지. 그치?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된단 말이야. 일단 위배가 됐는데 문제는 불이 켜지냐 켜지지 않냐가 아니라 이게 P형이면 얘도 P형이니? 라고 묻는 거야.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가서요. 여기가 P형이다라고 하면 여기가 P형이면 여기가 N형이겠죠.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흐르지 못하지. 역방향 전압이 걸렸으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가 N형이고 여기가 P형이면 여기도 전류가 흐르지 못하니까 여기가 P형일 때는 여기가 NP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 HF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요. 빛이 방출되지 않는 거야. 그쵸? 맞죠? 그렇기 때문에 X가 P형이면, X가 P형, 여기, X가 P형일 때 Y도 P형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X가 P형 반도체라면 하고 여기부터 시작했는데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 그치? 여기가 P형이다라고 하면 여기가 N형이 되고요. 여기 역방향 전압이니까 여길 P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치? P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치? 만약에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하나 더 하자고요. 하나 더 해보자. 그럼 명확해집니다. 봐봐. 여기를 N형이라고 한번 해볼게. Y를 N형 반도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말이 안, 이게 디귿이 어울리지 않아. 봐봐. 여기가 NP면 여긴 역방향 전압이 걸렸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쵸? 맞죠? 그럼 봐봐. 이쪽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잖아. F에. 여기 순방향 전압이 걸렸으니까. 그쵸? 이렇게 걸리면, 여기도 NPN이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불이 켜지는 다이오드가 다섯 개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N형이라고 한다면, 요 F는 여기가 P가 돼. 여기가 N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될수 있죠. 역방향 전압에 걸리니까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불 켜지지 않죠? 여기는. 그럼 봐봐. 일단 전류가 또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P형이면 PN이니까 전류 흐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흐를 수 있잖아. 그치? 그 PN이니까 전류 흐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흘러서 빛이 방출되는 발광 다이오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N형이다라고 했으면 여기 X도 N형이어야 돼. 그럼 여기 P형이야. 다시 말하면 X와 Y는요, X가 P형 반도체면 Y도 P형 반도체여야 되고, X가 N형 반도체일 때는 Y도 N형 반도체. 같은 종류의 반도체란 말이죠. 그래서 디귿에서 얘기하는 X가 P형 반도체라면 Y도 P형 반도체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경우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시해 보는 거야. 명확한 사실은 뭐냐면 불이 켜지는 다이오드는 요 다섯 개인 거야. 여기는 불이 켜지지 않아야 돼,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돼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접근했어야 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5번이에요. 자, 3번 문제 가볼까요?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N 접합 다이오드가 하나 연결되어 있고요. 전구가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위치, 여기 직류 전원 장치 두 개, 교류 전원 장치가 연결이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 보자고요. 먼저 스위치를 A에 연결했습니다. A에 연결했더니 전구에서 빛이 방출되지 않았대요. 다시 말하면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봐봐. 스위치를 A에 연결합시다. 이거 플러스 극이잖아.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야. 왜요? 누구 때문에? 이 PN 접합 다이오드 때문에. 왜? 역방향 전압에 연결됐으니까. 그치? 그 말은, 아, 요 X는 N형 반도체구나. 옆에 있는 녀석이 P형 반도체구나. 이 사실을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스위치를 B에 연결했어요.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여기가 플러스 극이니까 전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전류는 흘러요? 흐르지 않아요? 흐릅니다.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니까. 그렇게 되면 전류가 흐를 때는 전구는 빛이 방출되겠죠? 바로 이 결과가 당연하고요. 마지막 C입니다. 교류 전원에 연결했어요. 교류 전원이라 함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지. 그치? 그 말은 뭐야? 이렇게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불이 켜지지 않고,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그럴 때는 전류가 흐르니까 전구에 불이 켜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류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전구는 불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를 계속 반복하게 될 것이에요. 바로 그 내용이 요 기억에 들어가겠다. 괜찮죠? 자, 그럼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기억. X는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반도체다. X는 N형 반도체거든요.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반도체죠. 기억은 틀립니다. 니은. 빛이 깜빡이며 방출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 기억으로 적절하다. 그렇지. 교류에 연결하게 되면.

끝입니다. 자, 정류작용은 우리 교재를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 밑에 다이오드의 특성, 무엇을 한다고요? 정류작용이요. 정류작용이 뭐야? 전류를 걸러낸다는 거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면 전류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고, 시계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누구 때문에? 바로 이 PN접합 다이오드 때문에. 이 다이오드가 바로 그러한 전류를 걸러주는 역할,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하는 역할, 바로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정답은 니은 디귿이 맞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4번 문제는요, 지금 두 가지 그림이 제시가 됐는데요. 두 가지 그림의 차이점은 뭐냐면, 전원장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요 금방 싹 바꿔준 거야. 그치? 그랬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AB가 이렇게 있고요. 스위치 전구, 그 다음에 직류 전원장치 연결된 회로가 나타내 있습니다.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자, 열려 있을 때, 지금처럼 열려 있을 때는 전구에서는 빛이 방출되지 않았대요. 아, 이때는 전구에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요 다이오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 전원장치하고 역방향 전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 플러스 극이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극이니까 역방향이다라고 하면 플러스 극과 N형 반도체가 연결되고 여기가 P형 반도체인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스위치를 ON 하니까 전구에 불이 켜졌대요. 그 말은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는 흘러갔단 얘기야. 그치? 요 PN 접합 다이오드엔 전류가 흘렀다라고 하는 거죠. 순방향 전압에 연결됐다. 다시 말하면 이쪽이 P형 반도체, 이쪽이 N형 반도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괜찮아요? 여기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여기가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전원장치의 극만 바꿔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에요. 스위치는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X는 N형 반도체다라고 했습니다. X가 N형 반도체. 요거 묻고 있는 거죠. 기억 맞습니다. 니은, 가에서 스위치가 닫혀 있을 때, 스위치를 닫아 놓으면 A에는 전류가 흐른다. 그치? 전구에도 전류가 흘러서 빛이 나는 거죠? 스위치가 닫혀 있을 때 A에, PN 접합 면에서는 A는 지금 순방향 전압이 연결된 거야. 그때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면서 결합하게 된다. 맞는 말. 디귿. 나의 전구에서는, 여긴요,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전류가 흐를 텐데요. 여기 순방향 전압이야. 그치? 순방향 전압이니까 전류가 흘러야 돼. 이렇게 흐릅니다. 여긴 역방향 전압이에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스위치도 열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이 상황에서는 빛이 방출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흐르는 거야.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빛이 방출하게 된다가 맞겠죠? 이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이 맞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이 반도체 다이오드 이 부분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놓칠 수 없는 이런 형태의 문제 출제가 될 거예요. 결코 어렵게 막 변형이 되거나 그래봤자 우리가 아는 틀 안에서 변형이 될 거니까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류에 대한 자기장으로 넘어갈게요. 전류에 대한 자기장은 비교적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체감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어쩌면 요 전류의 자기작용의 이용 부분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문항은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직선 도선이 두 개, 세 개, 거기에 원형 도선도 함께 나오면서 합성 자기장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건 좀 고민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있는 수능 3점 테스트 문항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어떤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기를 당부하면서 우리 수능 3점 테스트 문항풀이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요. 직선 노선 AB가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한히 긴 직선 노선 AB가 XY 평면의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됐고, 그 다음에 P점, Q점, R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간격이 떨어져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중요한 정보가 두 가지가 제시가 됐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P점과 R점에 A도 자기장을 만들고, B도 자기장을 만들 텐데, P점과 R점의 A와 B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합성 자기장이죠? 그 방향이 같고, 두 번째, 세기도 같다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정보가 제시가 됐어요. 자, 그걸 통해서 복에서 옳은 것을 구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일단, 전류현 자기장 파트는 때로는 경우의 수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B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제시가 안 됐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B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거나 이렇게 XY 평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그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빠르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B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이렇게 나오는 방향, XY 평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린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조금 전에 문제에서 주어진 어마무시한 두 가지 정보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일단 A와 B가 P점과 R점에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을 이 오른손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먼저 A가 만드는 자기장입니다. 이렇게 감싸지게 되면 A가 P점에 만드는 자기장 방향은요, 요 아래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Y 방향. 이쪽 방향으로 A가 만드는 자기장이야. A라고 써볼게. A. 그 다음에 이 R은요. 떨어진 거리가 어때? 여긴 D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는 4D만큼 떨어져 있잖아. 직선 전류한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하고, 거리와 반비례하니까, 거리가 4배야. 우리가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걸 A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면, 이 아래 방향이고요. 손을 감싸줬을 때 아래 방향, 마이너스 Y 방향이죠? 요 크기는 이거의 4분의 1, 4분의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B가 만드는 자기장을 한번 해봅시다. 오른손을 이용해서 손 감쌉니다. 손을 감싸게 되면 R점에서는 위쪽 방향으로 B라고 하는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만드는 자기장이 B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P점은 떨어진 거리가 여긴 D만큼 떨어져 있고, 여긴 2D만큼 떨어져 있잖아. 2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거리에 반비례하니까, 요거의 2분의 1. 방향은 손으로 감싸게 되면, 아래 방향으로 2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만족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P점과 R에서 이 합성 자기장의 방향이 똑같대. 같을 수 있지, 그치? 일단, P점은 명확하잖아요? 마이너스 Y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R점에서는 마이너스 Y 방향이 될수 있잖아. 이 4분의 A가 B보다 크면 방향은 아래가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같다라고 하는 그 정보에는 괜찮아. 맞아요. 하지만 여기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와 여기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가 같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여기에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쵸? 여긴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4분의 A에서 B를 빼야 돼. 방향 아래 방향. 이게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A 플러스 2분의 B가 돼요. 이 크기가 어떻게 똑같냐고. 근데 이건 틀린 거야. 그치? 아,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을 잘못한 거지. B점에, 직선 노선 B에는 전류가 나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 XY 평면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어야 돼.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A와 B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P점과 R점의 화살표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A가 만드는 자기장 P점은 이 아래 방향. 마찬가지로 A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A. 자, 그다음에 R점은 이 아래 방향, 아래 방향. 거리가 4D. 여긴 D니까 요거의 4분의 1, 4분의 A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B에 의한 자기장, 손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감싸게 되면, 요 R점에는 요 아래 방향으로 B, 요걸 B라고 했을 때,

B는요. 손 감싸게 되면 위쪽 방향이네요. 위쪽 방향. 요게 B일 때 거리가 두 배니까 2분의 B가 되겠다. 맞지? 그때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여기에 써먹읍시다. 지금 방향은 둘다 마이너스 Y 방향. 그쵸? 요 4분의 A가 B 둘다 마이너스 Y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Y 방향. A가 2분의 B보다 큰 거지. 그건 가능하잖아. 그치? 그 방향은 둘다 마이너스 y 방향이고요. 크기도 똑같아. 여기 크기는 a에서 이거 빼면 된다. a에서 2분의 b를 빼면 돼. 요거랑 여기선 어때요? 두 개를 더하는 거죠. 4분의 a하고 b를 더하는 거야. 이게 크기가 똑같아야 돼. 그렇게 되면 두개 이렇게 넘어가면요. 4분의 3a는 이게 넘어가면 2분의 3b네요. 그럼 약분되는 게33 지워지고 이렇게 약분되니까요. 아, a는 2B구나 라고 하는 관계를 알수 있게 됩니다. A가 뭐예요? A 흐르는 전류가 P점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를 A라고 했단 말이에요. B는 뭐지? B에 흐르는 전류가 D만큼 떨어진 곳에 R에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였단 말이지. 그게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두배 크기의 자기장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여기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는 그거의 두 배구나. 이런 사실을 알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기억. B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아니고요.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치? 기억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니은. Q에서 A와 B의 전류에 대한 자기장은 0이다라고 했습니다. Q요. 아, 여기는 봐봐. 합성 자기장을 구할 때 직선 도선이 두 개가 있잖아요. 있으면 두 개의 방향이 똑같잖아, 지금. A와 B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단 말이야. XY 평면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흘러요. 그렇게 되면 A가 만드는 자기장과 B가 만드는 자기장을 더한 것, 합성 자기장이 0인 곳은 어디 있습니까? A와 B 도선 사이에 있는 거지. 그치? 그래야지만 봐봐. 지금 우리가 P점에서 A에 대한 자기장과 B에 대한 자기장을 오른손을 이용해서 방향을 그렸을 때 둘이 반대 방향이잖아. 그치? 반대 방향인데요. 그 크기가 똑같으면 합성 자기장이 0이 될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A와 B 사이 어딘가에 있어. 그런데 직선 전류의 자기장의 크기는 떨어진 거리와 반비례고요. 흐르는 전류와 비례 관계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가 2대 1이지. 여기 2대 1이야.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아야지만 더해서 0이 되잖아? 그럼 거리도 2대 1을 만족하는 곳이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는 곳이에요. 그럼 2대 1을 만족하는 곳이 어디야? 바로 2대 1. 여기 Q점이네, Q점. 괜찮죠? 그래서 Q에서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원점에서가, 원점 O에서가 R에서의 두 배다라고 했는데요. 한번 구해 보자고요. 자, 손을 감싸질 거예요. 자, A에 대한 자기장은요, 손을 감싸지게 되면 P점은 요 마이너스 Y 방향이었지만 O점에서는 어때요? 플러스 Y 방향이야. 플러스 Y 방향, 요거 A. 그쵸?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B에 대한 자기장은 손 감싸게 되면 O점에서도 요 플러스 Y 방향 똑같고요. 요 크기는 봐요. D만큼 떨어진 곳에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우리가 전개했으니까 여기는 얼마큼 떨어져 있어? 4D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4분의 B가 되겠다. 그치, 4분의 B.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R점과 비교를 한 거죠. R점. R점은 요거 두개 더한 거야. 그러면 원점에서가 R점에서 두 배라고 했는데 한번 더해 봅시다. 봐봐요. 먼저, 원점에서 합성 자기장을 구하면 방향이 똑같아. 방향이 똑같으니까 A 플러스 4분의 B가 되네요. 맞죠? A 플러스 4분의 B인데요. 아까 A의 크기가 2B였잖아요. 2B. 2B였으니까 여기 얼마야? 여기 2B야. 그러면 요 값은 4분의 9B가 되겠다. 맞아요? 오케이. B로 표현을 한 거야. 그 다음에 R점에서의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 4분의 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A가 얼마냐면 2B란 말이에요. 2B. 2B. 그러면 2분의 1.

ABC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황이 세 가지 상황이 제시가 된다. 여러분, 우리 수능 완성 교재에 있는 문항들을 쭉 푼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 수능 완성에 있는 이 합성자기장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표로 제시가 되면서 어디 한 군데를 이렇게 변화를 줬다? 변화를 주면서 그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그러한 유형의 문항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심히 봐야 돼. 유심히. 수능 완성이 실질적으로 수능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허투루 보지 말고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상황이 네 가지 상황인데요. 첫 번째 상황은 A의 시계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 B에도 시계방향, C에도 시계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이 오점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계가 4B0다라고 하는 정보가 나온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ABC에 흐르는 전류의 세계는 똑같다라고 하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면 여기도 I, 여기도 I가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론같이 하나 쓰고 갈까요? 뭐냐면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계는 뭐에 비례하여? 뭐에 비례하냐면 반지름에 반비례하고 흐르는 전류에 비례하는 거지. 그쵸?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의 세계가 똑같아. 하지만 반지름은 A가 제일 작고 C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BC가 이 오점에 만드는 자기장의 색이 누가 제일 클까요? 맞아요. A. A에 의한 자기장이 제일 세고 B에 의한 자기장이 두 번째, C에 의한 자기장이 제일 작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결론같이 하나 알아두고 문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황 1, 2, 3, 4가 나오는데요. 봐봐. A의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시계 방향. 그러면 A가 요 오점에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이렇게 손으로 감싸지는 거지. 이렇게 전류를 따라가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자기장의 방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 A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B에 의해서는 어때요? B도 시계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오점에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XY 평면에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표기하죠? 자, 세 번째, C에도 시계방향의 전류가 흐릅니다. 시계방향의 전류가 흘러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 아, 요거 세 개를 더했을 때 4B0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4B0의 방향은 XY 평면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4B0라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황이 두 번째 상황으로 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B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 C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랬는데 오점에서 ABC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래요. 아, 그러면 봐봐. 어떤 변화만 생겼냐면 A에 흐르는 전류 방향만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시계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봐봐.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A에 이렇게 손을 감싸는 거지. 그럼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오점에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XY평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볼까요? 상황 1에서 2로 가는 과정에서는 누구만 변했다고? A만 변했어요. A만. 그러니까 A가 만드는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원래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4B0였는데 얼마가 된 거예요? 0이 된 거야. 0.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 이때는 A만 변했는데, 그쵸? A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변화가 그 크기가 얼마요? 크기가 4B0다. 라고 하는 거지, 4B0. 그럼 보세요. 다른 건 변하지 않고요. 방향만 바뀌었으니까 A가 요 오점에 만드는 자기장의 크기는 똑같을 거란 말이야. 방향만 이렇게 반대가 됐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할수 있냐면, 아, 자기장의 크기가 4B0만큼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얼마에서? 아, 2B0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2B0가 되니까 4B0만큼 변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요. 그러면 일단
결론과치 하나 써놓고.

0: 갑시다. 첫 번째,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2B0인 거야.
1: 2B0.
0: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 2B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첫 번째 상황을 통해서 요세 개를 더했을 때, A, B, C가 만드는 자기장을 더했을 때, 들어가는 방향 4B0였단 말이야? 근데 A가 들어가는 방향 2B0예요. 제로예요. 그 말은, 아, B에 의한 자기장과 C에 의한 자기장을 더하게 되면 이것이 2B0구나. 이런 사실도 알수 있게 됩니다. 그쵸? 이것도 하나 써놓고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억에서 묻고 있는 오점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2B0다라고 하는 사실이 맞게 되는 거야.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세 번째 실험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 실험은 첫 번째 실험에서 첫 번째 실험과 비교했을 때 뭐만 변했지? B만 변했어, B만. 마찬가지,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보는 거야. 아, 첫 번째 과정과 첫 번째 상황과 세 번째 상황을 비교해 보자고요. 이두 상황을 비교해 보는 거야. 여기도 아까 우리가 두 상황을 비교해 본 것처럼. 그럼 이때는 누구만 변했냐면, B만 변했단 말이야. 그 B가 만드는 자기장만 변했을 때요. 4B0가 얼마가 된 거야? B0가 된 거야, B0. 그치? 그럼 보세요. 일단, 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야? 요게 2B0란 말이야.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치? 그럼 B0는, B가 만드는 자기장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2B0보단 작아야 돼요. 둘이 만드는 자기장을 더했을 때 2B0야. 그치? 근데 이 녀석만 방향이 반대가 된 거야. 그렇다고 해서 합성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진 않겠죠. B가 만드는 자기장이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세 번째 상황에서 오점에서 만들어진 AB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고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방향까지 바뀌지 못해. 그 말은, 아, 이 상황에서 B에 의한 자기장만 변했는데요. 여기 얼마냐면 얼마큼 변했어요? 3B0만큼 변했어. 3B0. 아, 그 말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냐면, 원래 B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여기 세 번째 정보야.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이거의 절반인 거죠? 2분의 3, B0인 거야. 그치?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에 2분의 3, B0였다가 방향이 반대가 되면 부호까지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B0가 되니까 변화가 3B0만큼 일어난 거죠. 3B0만큼. 아, 그럼 B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3, B0구나. 그럼 네 번째, C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요두개 더한 것이 2B0니까 얼마요? 2분의 1, B0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니은 디귿 한번 해결해 볼게요. 니은, O에서 A, B, 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1과 3. 둘다 들어가는 방향. XY평면에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서로 같다? 맞는 것이고요. 디귿, 요 기억에 뭐가 되겠는가? 봐요. 여긴 싹 지우고 한번 우리가 표현해 볼게. 기억은 요네 번째 상황을 봐야 되겠죠. 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A는? 그러면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일단 들어가는 방향으로 2B0가 되겠고요. 그 다음 B에 의한 자기장, 시계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에 얼마죠? B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3 B0니까 2분의 3 B0. 자, C는 여기에 전류 방향이 바뀌었어.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C가 만드는 건 나오는 방향이고 크기는 2분의 1 B0야. 그치? 요세개 더하는 거야. 세개 더하게 되면 요두개 더하면 2분의 2 B0 더하면 3 B0. 여기는 3 B0. 이렇게 되겠다. 그쵸? 방향은 XY평면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디귿, 기억은 2분의 3 B0다 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3B0가 되겠다. 괜찮아요? 이렇게 지금 복잡해 보이는 상황 네 가지가 제시가 됐는데 지금 한 가지씩만 변하고 있단 말이야. 그한 가지의 변화를 통해서 합성 자기장이 변하고 있다라고 할 때요. 방향이 변하니까요. 결국 A의 변화를 통해서 B의 변화를 통해서 자기장이 얼마큼 변하겠는가? 이걸 통해서, 아,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그리고 B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맞는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2번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8강에서는 3번

0: 문제부터 계속된 문항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미리 풀어 오셔야 돼요. 알겠죠?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유니입니다. 오늘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잠깐 보여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단어는요. 원자의 구조부터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번과 7번, 이 6강과 7강에 있는 이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같이 묶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6강에 대한 복습을 좀 철저히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은 이온화 에너지, 반지름, 유효핵전화 이런 것들을 묻는 게 맞지만 보통 전자 배치와 묶어서 나오기도 해요. 홀전자수로 힌트를 주던가 아니면 여기에서 오비탈수에 대한 힌트가 주던가. 그래서 오늘도 같이 문제 풀어볼 건데요. 6강이 잘 되어야 7강도 실수하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의 가장 기본은 유효핵전화입니다. 유효핵전화는요, 전자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핵전화로 원자 번호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주기, 같은 족에서 어떤 경향을 보이는가를 꼭 기억해 둬야겠죠. 같은 주기에서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양성자 수가 증가하니까 원자과 전자가 느낀 유효핵전화는 증가합니다. 같은 주기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점차점차 증가한다. 같은 족에서도요, 양성자 수가 증가할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가 리튬보다 나트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핵전화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같은 주기나 족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 유효핵전화를 준다면 우리는 이거를 원자 번호로 해석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증가하니까 같은 주기,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해석한다. 두 번째 가볼까요? 이번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입니다.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가지가 있어요. 전자 껍질수 그리고 유효핵전화 아까 했다. 전자 껍질수는요, 리튬과 나트륨 비교했을 때 유효핵전화는 나트륨이 크지만 전자 껍질수가 나트륨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자 반지름도 나트륨 더 큽니다. 그래서 유효핵전화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클수록 크다. 리튬보다 베릴륨이 큰데 원자 반지름은 이제 유효핵전화 크니까 인력이 더 세요. 그래서 베릴륨이 작아져서 리튬이 커집니다. 그래서 전자 껍질수에 대한 영향이 더 큰지 유효핵전화의 영향이 더 큰지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같은 주기에서 점점점점 원자 번호 커질수록 반지름 작아지고 같은 주기에서는 점점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온 반지름에서는 우리가 같은 주기, 같은 족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금속 원소가 양이온이 되었을 때, 비금속 원소가 원자의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었을 때 그 양이온과 원자, 음이온과 원자 그걸 비교하도록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양이온이 되면 전자 껍질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양이온과 그 원자 반지름 비교해주면 원자 반지름이 더 크고요. 비금속 원소에서는 음이온이 되면서 전자수가 증가해서 반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반발력 때문에 음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해석해줘야 되는 게 등전자 이온, 전자 배치와 같은 애들, 산소부터 알루미늄까지 모두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음이온과 양이온이 되었을 때 비교해볼게요. 그러면 점차 원자 번호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래서 이 비금속 안에서는 계속 원자 번호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는 일정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등전자 이온이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가 음이온 되었을 때, 금속 원소가 양이온 되었을 때 같이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도 우리가 등전자 이온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왜냐하면 양성자 수는 더 많은데 전자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인력에 대한 측면이기 때문에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한테 이온 반지름분의 원자 반지름 고르도록 하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온화 에너지 가볼까요? 이온화 에너지는요, 같은 주기에서 여기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유효핵전화가 증가하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적으로 증가해요. 그리고 같은 족에서 주의, 여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수 증가가 더 큰 요인이라서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같은 주기에서 제가 대체적으로 강조했죠. 바로 여기 주의하셔야죠. 바로 여기 베릴륨 풍소, 질소와 산소. 다시 말해서 2족과 13족, 15족과 16족 주의하자. 자, 그러면 이제 이온화 에너지 같은 주기, 같은 족만 나오나요? 아니요.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굉장히 어렵죠.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나왔을 때는요, 얘네가 차례로 떼어내기 때문에요, 계속 떼어낼수록 증가해요. 근데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여기 제1보다 제2에서 급격히 커졌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해석하고자 할 때, 아, 나트륨 몇가 양이온이다? 바로 우리가 1가 양이온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 이유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바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져요. 그럼 하나를 떼어버리는 건 너무나도 쉬워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부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3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커진다? 그럼 여기서 1을 빼주면 2죠? 바로 원자과 전자가 2인에는 바로 제3 이온화 에너지에서 급격히 커진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바로 여기서는 제4 이온화 에너지 1 빼주면 3. 원자과 전자가 3인에인 알루미늄은 제4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커지는구나. 그래서 원자과 전자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더하기. 우리는 리튬과 나트륨의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했습니다. 누가 더 크다라고 배웠죠? 리튬이 나트륨보다 더 커요라고 배웠어요. 그럼 질문 갈게요. 제2 이온화 에너지는요, 리튬과 나트륨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이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다른 원소들에 비해서 1족들이 큰건 맞아요. 그런데 둘을 비교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2주기와 3주기로 서로 주기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때는 리튬이 더 크다. 리튬이 계속 커요, 이온화 에너지가. 그래서 이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2와 제3에 대해서 원자과 전자 찾으세요서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을 비교하도록 하지만 제1에서 여기에선 예외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더 크죠? 그럼 제2에서는 누가 더 클까요? 제2에서는요, 반대로 이제 알루미늄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큰 거와 작은 거, 작은 거와 큰 거, 얘네들 나눠준 값은 누가 더 크니?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나왔을 때는 급격히 커지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한테 예외적인 구간이 다시 한번더뗀채이 이온화 에너지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주기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유효액전화,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가 따로따로따로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자료가 주어지면서 원소 찾아봐라고 하기 때문에 묶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1번이고요. 여러분들 교재는 124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딱 보자마자 이온 반지름, 제1 이온화 에너지 묶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한테 유효액전화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하나만 똑뗄 수가 없이 모두 다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럴 땐 이걸 적용하고 저럴 때 적용하면서 주어진 자료를 같이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발문 갑니다. 다음은 바닥 상태 원자 W에서 Z에 대한 자료인데요. W에서 Z에 대한 힌트가 여기 주어졌습니다.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어요. 이온 반지름이다라고 했을 때 얘네가 등전자 이온이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진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순서는 큰 것부터 쓰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질소,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 이 순서대로 썼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그쵸? 그럼 제1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하는 건요.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질소와 산소는 제1 이온화 에너지에서 어떻게 돼요?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 순서 주시마자 가장 큰 애가 바로 질소. 그 다음에 산소, 그리고 마그네슘, 나트륨입니다. 원자 번호가 같은 중에서 커질수록 반지름은 작아지고요.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증가해요. 그래서 제가 나트륨과 마그네슘, 마그네슘 더 이온 반지름 작다. 하지만 이온화 에너지는 마그네슘이 크다라고 이렇게 쓱 바꿔놨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 XWY로 Z에 대한 정보가 없고요. 밑엔 Z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XW에 대한 순서가 그대로 제1 이온화 에너지에서도 유지가 돼야 됩니다. X가 커야 돼, W보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우리가 봤을 때 산소랑 나트륨이 있어요. 얘네가 그대로 큰 경향 보인다. 근데 여기 질소도 있잖아요. 맞는데 우리가 두 번째, 제1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에서 Z가 가장 큰 애기 때문에 얘가 지금 가장 큰 애야. 자, 그런데 얘가 가장 컸을 때이 Z다라고 하는 애가 이 사이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빼고 지금 X랑 W를 비교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X랑 W를 비교했을 때 이온 반지름 W보다 또 작은 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은 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다 찾아냈다. 그러면 이제 얘가 Z, 아니 얘가 X, 얘가 W, 얘가 바로 Z. 그럼 이건 바로 Y가 되겠다. 그래서 W, X, Y, Z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의 정보만으로 이것들을 찾아내는 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자료가 주어졌고, 독립적인 자료가 아니라 위에서 X랑 W 순서 준 거를 여기서도 그대로 응용해 줬어야 됐어요. 기억 갑니다. X는 산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맞아요. 잘 찾아냈고요. 니은, 원자카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요, X가 산소고요, Z라는 건 질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예외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은 중에서 원자번호 클수록 커진다라는 거 아까 계속 연습했죠. 그래서 산소가 유액전하 더 크다라는 게 맞습니다. 티그, 원자카 전자 수는요, W다라는 건 나트륨이다. 바로 하나 있고요. Y다라고 하는 것은 마그네슘이죠.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크다? 마그네슘이 더 크다라는 걸알수 있어서 틀렸구나. 왜냐면 W가 더 크다라고 표현했네요. 답은 기억과 니은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와 같이 우리가 이온 반지름 빠르게 나타내고, 제1 이온화 에너지 빠르게 우리가 나타내고, 얘네들에 대해서 실수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바로 질소와 산소가 바뀌어 있다. 순서가. 이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에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쭉몇 가지 원소가 주어지는데, 주어졌을 때 힌트가요. W에서 Y, X에서 Z로요. 여기에선 W가 주어지고, 여기에선 W 안 주어지고, Z가 주어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면서 힌트를 따라가 주는 게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뒤로 이동해 주시면 되는데, 48쪽, 앞으로 와야 되네요. 48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다음은 바닥 상태 원자 W에서 Z에 대한 자료인데요. W에서 Z는 각각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고요.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W에서 Y의 원자가 전자 수 합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몇 가지만 W, X, Y 이세 가지만 정해서 Y에 맞추는 것보다 써놓는 게 나아요. 이몇 가지 안 되잖아. 다섯 가지밖에 안 되니까 써볼게요. 산소라는 거는 원자가 전자 수 6, 플로린 7, 나트륨 하나, 마그네슘 둘, 알루미늄 3. 여기서 절대 안 되는 애가 누구냐면 플로린이에요. 왜냐면 플로린 7이에요. 다 합해서 9가 돼야 되는데 지금 1과 2가 최소값인데 더하면 10이 돼버리니까 플로린 절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애 6과 1과 2밖에 안 되겠다. 이거 더해주면 9. 그래서 WXY는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을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연결.

숫자만 지워주면 됩니다. 그런데 X에서 Z의 홀 전자수 합이다라고 해서 X와 E, Z, 바로 이 W가 여기 없기 때문에 이 XY가 누군지만 찾으면 W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홀 전자수도 나타내주게 되면 산소라는 건 2, 플로린 하나, 나트륨 하나, 마그네슘 0, 알루미늄은 하나예요. 그럼 여기에서 안 되는 애가 또 보여요. 누구냐면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들어갔을 때 홀전자수가 4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적어도 일단 2는 무조건 픽스, 나머지 1, 1, 1, 두 개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공통된 애가 지금 있기 때문에, 아, 산소와 나트륨이 바로 뭐다? 이 X와 Y를 의미한다. 그러면 얘 절대 안 되는 애가 누구예요? 바로 얘가 W다라고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자료를 해석할 때는 소거를 하면서 그리고 겹치는 애, 겹치지 않는 애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 조금 빠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그 다음 힌트는 뭐냐면 우리한테 Z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얘네들에 대한 순서를 나열하도록 옆에 표가 하나 주어졌죠, 그림이. 그럼 여기 보니까 이온 반지름이기 때문에 음이온과 양이온 중에 음이온이 더 이온 반지름이 클 거예요, 등전자 이온에서. 그래서 여기가 산소, 여기가 바로 나트륨. 그래서 XY에 대한 위치는 다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건 플로린과 알루미늄 중에 누가 Z냐? 요거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 나트륨보다 이온 반지름이 작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온 반지름 작을 수 있는 건 무조건 양이온. 그리고 나트륨보다 원자 번호가 큰 누구다? 알루미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다 정리가 되었어요. 기억, 제2이온화 에너지는요, X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2예요. 제1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건, 산소, 나트륨, 알루미늄, 여기에서 마그네슘까지거든요. 그럼 제2이온화 에너지가, 여기서 보니까, 그럼 비금속 원소인가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아까 순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제2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커지는 건, 원자과 전자가 1이네. 누가 여기서 보여요? 나트륨 보이면 끝. 나트륨이 가장 커야 되니까 Y가 가장 큽니다. 니은, 이온 반지름은 WZ 비교해 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W 마그네슘, Z다라고 하는 건 알루미늄. 그럼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당연히 이온 반지름 작아진다. 등전자 이온 설명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더 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 디귿 갈까요? 디귿에서는 이온의 전화분의 원자 반지름이에요.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 아까 앞에서 큰 거에다가 작은 거 나누고 작은 거에다가 큰거 나눴던 거 그대로 적용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Y는 지금 나트륨, X라는 건 산소니까 원자 반지름, R은 반지름입니다. 비교해주면 3주기와 2주기, 당연히 나트륨이 더 크겠죠. 여기에서 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나트륨이 1 플러스, 산소는 2 마이너스다. 그럼 당연히 산소에 대한 전하가 더 크겠죠. 그러면 큰 거에다가 작은 거, 작은 거에다 큰 거니까 이 비율이 큰건 나트륨, 바로 Y가 더 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답은 니은과 디귿이니까 4번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 W에서 Y에서 Z가 없고 여기서 Z가 있기 때문에 XY가 겹치고 W가 지금 안 되는 애, 이 안에 홀전자 4가 안 되는 이 마그네슘 빠르게 W를 빼줬어요. 그래서 지금 Z 자리는 나트륨보다 작은 이온 반지름 알루미늄 끝. 이렇게 결정해주면 됩니다. 비금속 원소랑 금속 원소에 대한 이 이온 반지름 비교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떨 때 사용하는지 이 자료를 통해서 이번에 좀 연습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온화 에너지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많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 중에 하나 뭐냐면 18쪽 원소가 이온화 에너지가 항상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급격히 커진다라고 했던 거 제가 순차이온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원자과 전자만큼 이제 다 떼어냈어. 그럼 그 다음 전자는 떼어내기 힘들다. 그때는 이 네온보다도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질소, 네온, 2주기 원자에 제2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2주기다라고 되어 있네요. 2주기는 리튬부터 네온까지예요. 근데 우리한테 확실하게 질소랑 네온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 네온보다도 큰 Z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큽니다. 제2이온화 에너지네 얘가 굉장히 많이 커 원자과 전자가 1이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원자과

탐사가 1이네. 그럼 바로 리튬부터 네온까지 해서 리튬. 얘가 1족. 그래서 우리는 이 Z다라고 하는 걸 리튬 결정했습니다. 큰 리튬이 네온보다 커요. 근데 이거를 생각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2이온화 에너지는 리튬이 네온보다 크다 기억하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한번 구분해 볼 건데요. 질소보다 큰 원소가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인데 질소보다 원자 번호 크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산소랑 플로린이 있어요. 우리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 대체적으로 커진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질소보다 원자 번호 큰 애들이 나열을 했고요. 여기에서 비교해 주면 산소랑 플로린, 당연히 플로린이 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거 제2이온화 에너지. 산소라는 건 전자 하나 잃어서 바로 질소에 대한 전자 배치고요. 플로린은 산소에 대한 전자 배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소와 산소 관계를 이미 알고 있어요. 누가 더 크다? 바로 질소가 더 크다. 그래서 산소가 더 크기 때문에 Y 입장이 바로 산소, X라는 건 플로린. 요거를 찾아내는 중요한 문제였다. 기억! 원자가 전자 수는요. Y가 지금 산소고요. X가 플로린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잘못 매겼으면 아 이거 맞네 라고 착각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산소보다 플로린의 원자가 전자수가 더 크다. 원자 반지름 갑니다. 이번에 Z다 라고 하는 건 리튬이고요. X다 라고 하는 거는 플로린인데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작아진다 라고 했으니까 리튬이 더 큽니다. 그래서 Z가 더 크다는 맞아요. 띠그!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예요. Z다라고 하는 건 리튬이고요. 이건 질소.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진다. 그럼 당연히 리튬보다 질소가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답은 니은만 맞으니까요. 2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네온과 리튬.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거와 실제로 주어진 값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게 있었을 때는 주어진 값에 맞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몰랐더라도 이거 급격히 커진 건 리튬밖에 안 되는데 얘네가 네온보다도 크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걸로 착각해서 절대 풀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이번에 제가 앞에서 말한 거 본인이 생각한 대로 풀면 큰일 난다 라는 걸 이 문제로 좀 깨보려고 합니다. 바로 27학년도 6월 모평에서 나왔던 건데요. 이 문제에서 가장 많은 친구들이 실수했던 게 뭐였냐면 여기 제1분의 제3이에요. 그럼 제3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다. 순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배웠어요. 원자가 전자가 2인 1가 가장 클 거예요. 라고 생각해서 C가 지금 마그네슘. 이제 마그네슘? 그럼 왜 틀린 거지? 왜 틀린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왜 틀렸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이 가에 대한 자료만 해석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옆에 또 다른 자료가 주어져요. 그 자료까지 잘 해석해서 이 원소들 찾는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그린 간의 원자 A에서 D에 제1분의 제3 이온화 에너지 나타냈고요. 이거는 확실하게 세로축이 무엇인지 주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는 B에서 D에 기억을 나타낸 거고요. 잠깐 밑에 기억은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 하나다라고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플로린, 나트륨, 알루미늄, 마그네슘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여기 가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1에 대한 이온화 에너지는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애는 플로린.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 마그네슘, 그 다음 알루미늄, 가장 작은 건 나트륨이에요. 그럼 이제 제3 이온화 에너지를 구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플로린이 가장 클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가장 큰 애는 누구여야 돼요? 제3 이온화 에너지니까 원자가 전자 2인 마그네슘이 가장 큽니다. 급격히 커져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애가 누가 있냐 봤더니 플로린은 전자 하나 잃었을 때 산소의 전자 배치, 나트륨은 네온이고요. 알루미늄은 바로 마그네슘에 대한 전자 배치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2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다라고 판단할 때는 아 나트륨이 네온의 전자 배치니까 가장 커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빼줬을 때 지금 플로린 질소에 대한 전자 배치, 나트륨은 플로린, 알루미늄은 바로 나트륨에 대한 전자 배치를 갖게 돼요. 여기에서 전자를 뗐을 때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애가

제3이온화 에너지가 큰 겁니다. 그래서 누굴까요? 바로 플로린의 전자 배치를 갖는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제2이온화 에너지가 나트륨이 커졌고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나트륨이 가장 크겠다라고 빠르게 떠올렸어도 괜찮은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다음에 나트륨이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는 플로린과 알루미늄으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나눔 값이에요. 제3 이온화 에너지만 생각해라가 아니라 나눔 값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나트륨을 기준으로 뒤에 플로린과 알루미늄이 있고요. 제1 이온화 에너지는 나트륨 기준으로요. 플로린과 알루미늄이 앞에 있습니다. 그럼 제1분의 제3 이온화 에너지 나눠준 값이 나트륨이요. 적어도 플로린과 알루미늄보다는 커요. 그럼 제1분의 제3이 마그네슘이 제3이 크기 때문에 저 비율이 가장 클까요? 라고 착각을 했는데 사실은 C와 D에 대한 후보가 마그네슘과 바로 나트륨이다라고 확정이 되는 순간 이제 우리한테 한번더 힌트가 주어진 게난 겁니다. 자, 나에서 봐주시면 우리가 플로린은 비금속 원소니까 빼고 나머지 금속만 생각했을 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져요. 무엇이 원자 반지름이든 이온 반지름이든 무조건 나트륨이 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C랑 D에 대한 위치가 마그네슘과 나트륨이에요. 그럼 B가 여기 없는 알루미늄일 수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이온 반지름이든 원자 반지름이든 불가능해. 가장 큰애 무조건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B라는 건 비금속 원소이 바로 플로린. 그럼 얘가 뭔데 나트륨보다 크다는 거야? 이온 반지름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R은 이온 반지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C다 라고 하는 건 나트륨, D다 라고 하는 건 마그네슘으로 찾아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C다 라고 한건 마그네슘이 가장 클 거야 라는 착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나트륨이었구나, 얘가 마그네슘이었구나, 얘가 플로린, 하나 남은 건 알루미늄 이렇게 찾아주는 나의 착각을 깨주는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기억 갑니다. 기억은 이온 반지름 맞고요. 니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는요, A다라고 하는 건 알루미늄이고, D다라고 하는 건 마그네슘이니까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크다 알루미늄이 더 큽니다. 이제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비금속 원소에서는 이온 반지름 더 크기 때문에 1보다 커요. 근데 여기 B다라고 하는 건 플로린. 그럼 얘가 지금 1보다 크죠? 자, C다라고 하는 건 나트륨. 우리 금속 원소는 원자 반지름이 더 크기 때문에 나눠준 비율이 1보다 작아요. 그럼 C랑 B랑 비교할 때 누가 더 커야 돼요? 당연히 B가 더클 것이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기역과 니은이니까요.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혹시나 알고 있는 거, 잘못 외운 거, 내가 착각하는 걸로 문제를 풀고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이제 120조 13번으로 갑니다. 아까는 여러분들 교재에 없었기 때문에 앞에 화면을 보면서 잘 따라왔어야 됐고요. 요건 교재 보면서 따라가 볼게요. 다음에 2, 3주기 원자 W에서 Z의 이온 반지름과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고요. W에서 Z의 원자 번호는요, 7에서 13중 하나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또 주어진 건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주어졌고요. 딱 보자마자 제2 이온화 에너지가 큰 애가 보여요. 얘가 커요. 그래서 얘가 크다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오, 이 사이에 혹시 원자과 전자 1인 1족이 있는가? 있다. 이 사이에 바로 11번인 나트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나트륨이다라고 가정을 일단 해볼게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나트륨 빼고 자기네들끼리 비교했을 때 큰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조건이 뭐냐면 얘가 지금 나트륨이야. 그러면 이온 반지름이 모두 다 나트륨보다 크대요. 그럼 조건은 뭐다? 아, 절대로 금속 원소 오면 안 된다. 왜냐면 11, 12, 13할때 우리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얘네들 다 반지름 원자든 이온이 작아져야 되죠. 나트륨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오는 애들은 모두 다 비금속 원소다라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요. XYZ를 찾아볼 건데요. 11번 앞에 있는 비금속 원소 뭐뭐 있어요? 7, 8, 9가 있죠. 그럼 7, 8, 9 바로 질소, 산소, 플로린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온 반지름이야. 이온 반지름으로 가도 되고 제2 이온화 에너지로 가도 돼요. 전 제2 이온화 에너지로 가보고
여기다가 넣은 값이 이온 반대를 맞는지 확인하는 걸로 써볼게요. 그러면 이 이온화 에너지에선 얘네가 예외적인 게 아니라 얘네가 예외적이다. 그럼 질소가 가장 작은 건 맞고요. 산소랑 플로린 순서가 바뀔 것이다. 그래서 플로린이 산소보다 더 작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15, 16쪽에서는 예외적인 구간인데 너무 써놓으면 티가 나기 때문에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 전자 하나씩 잃었을 때그 전자 배치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주는 산소와 플로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가장 작은 애 질소다. 그럼 가장 작은 애가 질소인데 세로 축을 봐줘야 되죠? 질소다. 그럼 가장 큰 애가 지금 산소다. 여기가 플로린이다. 그럼 이게 이온 반지름에도 일치해야 돼요. 이온 반지름은요,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커진다. 그러면 질소가 가장 오른쪽, 그 다음 산소, 그 다음 플로린 가장 작도록 딱 맞아떨어져서 잘 찾았구나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은 정보가 제대로 성립하는가까지 확인해주면 끝. 기억합니다. 원자 반지름은요, WX를 비교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W 나트륨이고요. X다라고 하는 건 플로린이에요. 그럼 원자 반지름은 나트륨과 플로린을 비교해줬을 때 3주기와 2주기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나트륨이 더클 것이다. 맞습니다. 니은. 제1 이온화 에너지예요. 제2가 아니기 때문에 제1에서는요. 바로 우리 금속보다는 비금속 원소. 이 3주기에서 앞에 있는 애보다 반 2주기에서 지금 뒤쪽에 있는 이 비금속 원소들이 더클 텐데요. 이셋 중에서 가장 큰 애는 누구라고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어요? 플로린이 가장 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해 볼 건데, Y다라고 하는 건 산소고, Z라는 건 질소예요.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교한 게 아니라 둘을 물어보고 있어요. 역시 뭘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예외적인 구간 알수 있니? 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질소가 더 크기 때문에 틀렸다. 뒤에 갑니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입니다. Z라는 거 질소고, X라는 거 플로리니까 원자 번호가 클수록 더 커진다. 플로린이 더클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1번만 맞다라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제2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고 나트륨 확장 지었어요. 그럼 이제 그 뒤에 있는 애들, 혹시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이 이온 반지름 판단을 해줘야 됐다라는 거고요. 제가 뒤에서 한번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바로 요거를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뒤에서 제가 문제 풀때한번더 언급을 하겠지만, 제이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애가 나올 거예요. 가장 큰 애가 나왔을 때 나트륨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나트륨이 아니다. 라는 것을 딱 성립을 세우셔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 가설을. 그래서 요 문제 기억하시고 그거랑 비교해서 제가 한번더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계속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비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분수 표현이다. 요거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금속 원소입니다. 나트륨과 나트륨 양이온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원자와 양이온에 대한 비교를 했을 때 원자가 더 커요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걸 이제 분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온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 이 비율이 1보다 크니? 그럼 얘가 크다? 다시 말해서 원자 반지름 크네? 얘는 금속 원소야라는 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더, 이번에 이온분의 원자 반지름 1보다 작대요. 풀어서 써주면 이온 반지름 큰 애들이야? 바로 얘네들 음이온이 되는 애들이구나. 그래서 비금속 원소야? 라고 판단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한테 나오는 건요, 그래프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를 기준으로 어떤 애가 이렇게 높아요, 어떤 애는 낮아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1이라는 건 이온 반지름 분의 원자 반지름에 대한 나눠준 이 세로 축이다라고 1보다 큰 애들이야 금속 원소, 작은 애들이야 비금속 원소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미 충분히 이온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 우리가 연습을 했지만 여기서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가볼 건데요. 교재 134쪽입니다. 134쪽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두 가지 그림이 주어졌고요. 다행히 우리한테 기역과 니은이 이둘 중에 하나다라고 주면서 급격히 커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급격히 커지는 이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건, 아, 얘네가 누구일 거야? 왜냐하면 원자과 전자가 몇이니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주는 중요한 문제다. 한번 발문 읽고 시작해 볼게요. 그림 가는
나와

가와 나는 원자 W에서 Z에 기억과 DNA를 나타낸 겁니다. 기억과 DNA는요, 이온 반지름 분의 원자 반지름, 그리고 제1 이온화 에너지 분의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습니다. W에서 Z가 지금 무엇인지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기억과 DNA 가정을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온 반지름 분의 원자 반지름이 이렇게 WY는 XZ보다 작아요. 그럼 요런 느낌으로 해서 두 개를 구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를 구분하듯이 정확하게 마그네슘과 나트륨은 누가 더 커는 모르지만 얘네가 금속, 비금속 요 정도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거를 활용하기보다는 제1분의 제2 이온화 에너지 활용하는 게더 쉬울 것 같고, 제1분의 제2 이온화 에너지 중에서 제2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커질 수 있는 거 원자과 전자가 1인 1쪽이 와주면 되거든요. 그럼 혹시 여기 안에 1쪽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가장 커지는 가와 나 중에서 그림을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가에서는요, 확실히 커져 있는 애가 있고요. 나에서는요, 약간 이 X 정도가 큰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수 있는 건, 아, 질소 산소다라고 하는 건 비금속 원소, 나트륨 마그네슘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아, 무조건 이온 반지름 분의 원자 반지름 나왔을 때, 두 개, 두 개로 찢어져서 큰 애, 작은 애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선 두 개, 두개 되지만, 얘한 개, 세 개로 안 돼요. 그래서 빠르게, 아, 기억이라는 건 제1분의 제2 이온화 에너지야. 얘가 지금 급격히 커졌으니까 나트륨이야. 그리고 얘는 지금 두개두개 찢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나에서 두개두개 찢어질 수 있는 여기가 지금 금속이거나 여기가 비금속일 거야 라는 판단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판단하냐? 이온 반지름의 원자 반지름을 가지고 판단해도 되고요. 나트륨이 여기 있네.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게 금속 원소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온 반지름 분의 원자 반지름으로 판단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온 반지름의 원자 반지름이 1보다 크다라는 의미를 이제 해석해주면 얘가 원자 반지름이 더 크대야. 왜 크다라는 거예요? 바로 금속 원소는 양이온 되었을 때더 작아지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애가 금속 원소 맞고요. 밑에는 비금속 원소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 다 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제1분의 제2가 여기서 나타낸 마그네슘 위치는 정하기가 어려웠는데 얘가 나트륨이니까 자동으로 얘가 마그네슘 위치가 정해졌거든요. 그럼 이제 X라는 건 마그네슘. W와 Y를 비교했을 때 Y가 더큰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질소와 산소를 비교해 볼 건데, 제1과 제2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제1에서는 예외적이기 때문에 누가 더 커야 돼요? 당연히 산소가 더 작을 겁니다. 질소가 더 커요. 그런데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이제 전자를 하나씩 잃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했을 때 원자분할 클수록 큰 애니까 산소가 더 커질 겁니다. 그럼 얘가 지금 큰 애에서 작은 애 나눠주고 작은 애에서 큰 애를 나눠주는 경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눠준 비율은 누가 더클 것이다? 산소가 더클 것이다. 라고 해서 WY 중에 더큰 애가 산소, 작은 애가 바로 질소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Y를 구분하는 건 우리가 같은 주기에서 바로 옆에 있는 애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수월하게 구분할 수가 있었고요. 기억. DNA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이다. 이 그림을 선택하는 거는 제가 아까 설명했죠. 비금속과 금속이기 때문에 두개두개 나눠진 게 수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니은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니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입니다. X라는 건 마그네슘이고요. Z다라고 하는 거는 나트륨이에요. 유효핵전은 원자번호 클수록 커지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더 커서 맞습니다. W에서 Z 중 제1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가장 크니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제1입니다. 우리 아까 연습했었는데요. 얘네가 금속과 비금속, 바로 이 주기에 있는 비금속이 더 이온화 에너지가 크겠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일단은 질소와 산소 중인데 실수하지 말아야 될건 얘네들 순서가 지금 질소가 더 크다, 예외적이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요. 질소는 W 맞습니다. 그럼 기억과 니은 디귿이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였다? 바로 제1분의 제2와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 그림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급격히 커지는 거 하나와 그리고 두개

두 개로 되어 있는 걸 통해서 아 얘네가 지금 와이 축 누가 세로 축 무엇을 의미하는지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면은 수월하게 주르륵 풀렸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요 문제인데요. 이거는 26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거고요. 아까 제가 제이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게 나트륨이라고 가정해보자 라고 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나트륨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바로 120쪽의 13번이었습니다. 그 문제와 굉장히 흡사한데요. 흡사하다라는 건제이 이온화 에너지가 무조건 1쪽 아닐 수도 있다. 왜냐면 우리한테 주어진 원소가 A, B, C, D거든요? 여기에 지금 A, B, C, D, E까지 있네. 그럼 너무 생략된 원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나트륨 빼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보고서는 얘네들을 판단할 수가 없어서 양쪽을 같이 가지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것만 보고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발문 갑니다. 다음 원자 A에서 E에 대한 자료고요. A에서 E는요.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어진 걸 가지고 이제 원소 찾기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중 하나인데 딱 나눠주니까 얘는 두 개? 하나이네. 그럼 아까 우리가 두 개, 두 개니까 얘가 지금 뭐일 거야? 라면서 했던 것처럼 얘도 하려고 했더니 얘는 비금속 세 개에 금속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을 하나 해보려고 해요. 얘가 나트륨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그럼 나트륨이 돼버리기 때문에 금속 원소가 돼버려요, C까지. 그럼 C가 지금 우리 남아있는 금속 원소 뭐예요? 마그네슘. 그럼 여기에 나트륨, 마그네슘. 순서 여기까지 괜찮은데, 마그네슘보다 제이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얘는 마그네슘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소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나트륨 아니면 뭔데요? 나트륨을 빼고 세 개를 비교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는 건, 아, B라는 게 만약에 비금속이면 C도 비금속이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한번 우리 적용해 볼까요? 이 비금속끼리 제2이온화 에너지를 나열했을 때 질소가 가장 작고요. 산소랑 플로린 이제 연습 많이 했으니까 알수 있을 거예요. 전자 하나씩 잃었을 때 비교라는 거니까 산소랑 플로린 중에서 플로린이 산소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가장 클 거다. B. 그 다음에 여기가 플로린이에요. 그럼 이제 A라는 게 확실하게 무엇이다라는 거 알아요? 금속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럼 얘가 이제 금속이야? 그럼 금속인데 1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면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인지, 이온 반지름분의 원자 반지름인지 빠르게 판단해주면 원자 반지름이 바로 니은, 이온 반지름이 기역, 알은 반지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역이다라는 건 이온 반지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B와 C다라고 하는 거는 확실히 얘네가 이제 비금속인 건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C가 비금속이니까 A보다 지금 큰 상황. 그럼 이 A다라고 하는 건 D랑 비교했을 때 조금 크죠? 그럼 D가 유일하게 뭐다? 금속일 거다. 근데 둘을 비교했을 때 A라는 게 크니까 얘가 바로 뭐야? 나트륨과 마그네슘 중에서 원자 번호가 작은 애가 이온 반지름이든 원자 반지름이든 커질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트륨이다. 그럼 D는 마그네슘이다라는 거 찾았고요. 자동으로 얘는 그러면 질소다라는 거 확인. 그래서 여기 C라는 거 플로린, 그리고 B라는 거 산소, E라는 거 질소 끝. 그럼 기억 갑니다. 기억은 원자 반지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당연히 원자가 아니라 이온이라서 틀렸고요. E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질소 찾아야 됐고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자나는요, C다라고 하는 건 플로린이고, B다라고 하는 건 산소예요. 그래서 둘을 비교해주면 원자 번호가 큰 플로린 더 커서 이거는 맞는 선지다라고 가주면 되죠. 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트륨이 가장 크겠지라는 것을 깰수 있는 게 바로 이두 조건에 대한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이 두 개가 나왔다는 거 무조건 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풀었다가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유형으로는요. 아까 첫 번째 제가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원소의 주기성은 이 전자 배치에 같이 나와요.

라고 했었거든요. 그거를 적용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문제에서는 주양자수, 부양자수 합한 값이 3인 5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그리고 그 옆에 주어진 건 제1,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되는 거, 가능한 오비틀이 바로 2p와 3s. 그때 기억나시죠? 이 주양자수, 부양자수 더한 값이 몇이다라고 할 때는 항상 p 오비탈 다 채우고 s 오비탈로 가줘야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고, 여기서 만약에 구분이 안 되는 게 있으면 바로 제1 이온화 에너지 주어진 힌트를 가지고 해결해 줘야 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주양자수, 부양자수 더한 값이 3이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여기 들어있는 전자수를 우리가 해석을 할때 아까 말했듯이 2p와 3s 요거 활용할 겁니다. 표는 바닥 상태 원자 WY에서 주양자수, 부양자수 더한 값이 3인 5비탈에서 들어있는 전자수고요. 그림은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습니다. 8에서 13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5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둘이 지금 같은 상황이래요. 그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2p와 3s를 모두 다 채워서 3p가 나타나지 않은 애들인 거죠. 3s 2까지 모두 다 채운 애들이에요. 만약에 2p까지만 채웠어? 그럼 3s 1과 2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봤더니 13까지 가능하네? 그럼 하나는 3s2, 하나는 3s2 다음에 3p1까지 갔다라는 거 알려준 겁니다. 이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얘가 X랑 Y인데, Y가 제1 이온화 에너지가 크대요. 그리고 우리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에 대한 정보인데, 당연히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마그네슘, 여기가 알루미늄이에요. 그럼 X다라고 하는 게 알루미늄, 얘가 지금 마그네슘이다. 그래서 얘가 3P1, 얘가 3S2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수는요, 2P에서 3S까지 다 들어있는 거고, 얘는 두개 빠지면 2P에서 여섯 개 있는 애다라고 해서 W 확정. 그러면 제1 이온화 에너지가 마그네슘보다 알루미늄보다 더 작은 애. 2주기는 안 되죠? 그럼 3주기에서 원자 번호 가장 작은 누구다? 나트륨이다. 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기억 갑니다. X의 원자 번호는 알루미늄이니까 13이 맞고요. 니은, 제1분의 제2 이온화 에너지인데요. W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네온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Z다라고 하는 건 나트륨인데, 제가 첫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리튬과 네온에 대해서 많이 착각한다라고 했었죠. 제2 이온화 에너지이기 때문에 급격히 커진다. 누가? 나트륨이. 그래서 여기에서 나트륨이 크다라고 가주셔야 된다.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는 X다라고 하는 거 알루미늄, Y다라고 하는 거 마그네슘.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지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더 큽니다.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보통 이온화 에너지가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유효핵전하를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면 돼요. 답은 기억과 디귿이니까 3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앞에 배웠던 바로 전자 배치와 오비탈에 대해서 혼합을 하여서 원소의 주기성, 이 원소를 찾고 그 원소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더 주기적 성질을 활용하도록 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들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유니버스 피날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이온 반지름 분의 원자 반지름 체가 1보다 크다라고 써놨어요. 그 1보다 크다라는 의미를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이 문제는 그림으로 해서 1에 대한 수치, 이것보다 크다, 작다. 또는 아까는 1에 대한 수치도 주지 않고 큰애두 개, 작은 애두개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해서 누가 금속이야, 누가 비금속이야,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이온화 에너지인데요. 순차 이온화 에너지 제1분의 제2, 우리가 제2다라고 하는 건 원자과 전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힌트가 되기도 하지만 예외적인 구간에서는 제1과 제2가 바뀌기 때문에 큰 애와 작은 애, 작은 애와 큰 애, 나눠준 값 누가 더 커요? 큰 애에서 작은 애 나눠준 애가 더 커요. 이런 거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이 문제, 우리가 주기성을 생각할 때는 항상 외운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료를 다 활용해야 된다. 그래야 실수가 나지 않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수능완성 생명과학원 변춘수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학에 가고 나면, 원하는 걸 얻고 나면 행복해질 것 같죠? 아니야, 지금이랑 똑같아요. 똑같더라고. 그래서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행복이라는 게 뭘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행복한 거래요. 오늘의 힘이 된 한마디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특별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특별한 마음 자세, 감사하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여러분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감사한 일 한번 찾아보세요. 네, 오늘은 수능완성의 테마 10, 사람의 유전병, 이제 모든 문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9쪽에 6번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감수분열 그림이 나왔죠? 지원기, 가미줄기, 생식세포, 그리고 생식세포. 이 2하고 3는 같은 쪽이에요. 일종의 이제 모세포와 딸세포 관계거든요. 물론 뭐 비불린 일어날 수 있지만 이 2에 없다가 3에 생길 수는 없는 거야. 그리고 이 2, 3랑 4는 또 반대쪽이죠. 그럼 이제 위치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문제 좀 읽어보면 가는 ABA에서 결정되는데 가를 결정한 유전자는 21번 염색체에 있대요. AB는 상에 있고 그 다음에 나는 DA에서 결정되는데 D는 X에 있대요. AB 상 그리고 D는 X. 사람 피의 주연기 세포 1으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건데 21번 염색체와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각각 1회씩 일어났대요. 성비분리 그리고 21번 상비분리. 그래서 여러분 여기 ABC에다가 012 넣는 문제입니다. 일단 여러분 저 주연기 있죠? 이 원. 얘는 다른 세포들이 갖는 유전자 당연히 있어야 돼서 이렇게 라제이가 없는 거, 라지비가 없는 거, 이거는 원이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라지디가 없는 릴도 주연기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이제 주연기 세포가 될 수 있는 거는 니은디귿 중에 골라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디귿이 뭐 주연기라면 유전자형이 라제이, 라제이, 라지비, 스몰비 이렇게 연관돼 있다는 거고 선생님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아닐 수도 있지. 그러면 2는 안 돼요. 2는 중기라서 이렇게 1을 가질 수 없어요. 두 가닥의 염색분체로 돼 있기 때문에 생식세포 속에 이 1이 있다는 거는 유전자형이 이거고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몰려와서 이 1인 거죠. 만약에 감수 2분열 비분리면 이게 짝수였어야 되거든. 2나 0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라제이 라제이 라지비 스몰비다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겠고요. 주연기는 니은 디귿 중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또 저 2는요 중기라서 중기는 항상 짝수야. 그래서 뭐 1 갖는 거 이런 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의 후보는 기역 아니면 리을이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아까 처음에 이 그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 2하고 3는 일종의 모세포 딸세포 관계다 그랬어요. 만약에 기역이 2면 라제이 라지비가 00이니 3에도 라제이 라지비가 00이어야 되는데 여기 중에 숫자 하나 뜰 테니까 없어요. 아무리 비분리가 일어나도 00이었다가 생기진 않거든. 따라서 2는 기역이 될 수 없고 리을이다 먼저 찾아시네요. 그러면 라지디가 없으면

그러면 이 개체에 라지디가 있긴 있어요, 지금. 이 개체 유전자는 이걸 거예요. 라지디가 없으면 저 3 쪽에도 라지디가 없어요. 새로 생기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는 짝이 될수 없고, 이렇게 짝이거나 이렇게 짝이에요. 뭐가? 2, 3 짝이. 만약에 이게 2, 3라면, 이게 2, 3라면 여기가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0이니까 0. 그럼 A가 0이면 여기가 0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보세요. G1계는 그럼 얘를 해주면 돼, 디귿을. 근데 G1계 그 라지 A가 이3 쪽으로도 안 가고 4 쪽으로도 안간 거야. 아무리 비블로에 일어나도 왼쪽, 오른쪽 중에 한쪽엔 가야지. 여기가 다 00인 건 모순이죠. 따라서 결론. 2, 3 짝은 이렇게가 될수 없으니까 이렇게 맺어줄게요. 그래서 디귿을 3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2, 3 짝. 여기 0이니까 여기 0. 이렇게.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G1계는 니은 디귿 중에 있다 그랬으니까 디귿은 안 되니까 얘가 니은이 G1계 해주고 유전자형 이거니까 여기 2, 1 넣어주면 어때요? 그쵸? 0, 1, 2다 배치했고 여기 남은 기억은 4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이쪽에 생식세포 속에 라지A, 라지B라는 거는 상이 몰려갔다는 거예요, 저쪽으로. 근데 여기 이제 2하고 3는 모세포, 딸세포 관계니까 3의 2배. 여기다 4,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 21번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서 저쪽으로 몰려간 거예요. N 플러스 1로. 그래서 이쪽에 이제 라지A, 라지B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엔 아예 없어. 4 쪽엔 아예 없어. 0, 0 이렇게. 그렇게 해서 상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생식세포에는 1 또는 0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라지디가 일하는 거는 X가 이쪽으로 왔고, X를 구성한 염색분체의 비분리가 일어나서 이쪽에 X가 두개 있게 됐다라고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B는 1이다. 네, 맞습니다. 4는 감수 2분열에서, 그쵸? 감수 2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정자이다. 네, 맞고요. 정확히 후 속에는 X 염색체가 두개 있습니다. 다음 디귿 3와 그랬어요. 3는 지금 21번 상염색체가 하나 더온 상태죠? 21번이 두개 있는 거야. 근데 정상 난자 속에도 21번이 하나 있을 테니까 2 더하기 1 해서 21번이 몇 개? 3개인 다운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인다. 맞고요. 우리 성은 이쪽에 Y, 이쪽에 X 가서 X 비분리가 여기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3 속에는 성염색체 Y가 있겠죠? 21번 두 개랑. 그래서 21번 두 개랑 정상 난자 만나서 21번 세 개인 다운 증후군. 그리고 성별은 뭘까? 그렇지, 남자아이. 왜냐면 3 속에 Y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7번 가볼게요. 자, 7번. 간은 상염색체에 있는, 그리고 DEF가 우열이 분명하네요. 복대립 유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야 될게또 이제 0, 1, 2 넣으면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인데요. 자녀 2, 3 중에 한 명은 어머니와 가해 표현형이 같다. 이런 조건 줬고요. 어머니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비정상적인 난자가 정자와 수정돼서 태어난 아이가 이 중에 한명 있다. 방향을 정해줬어요. 어머니 쪽에 비분리다라고. 네, 시작해 볼게요. 일단 숫자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을 생각을 해볼 때요. 여러분 이게 상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한 사람에서 체세포에서 D 더하기 2 더하기 F 값은 얼마여야 될까? 쌍으로 가질 테니까. 그치. 2여야 되죠. 뭐 200의 패턴이든 110의 패턴이든 그쵸?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F가 1이면 이 기역은 절대 뭐는 될수 없냐면 2는 될수 없어. 왜냐면 합이 3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기역이 2는 아니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대립의 합이 3이 될 수는 없어. 또 여기 지금 니은 디귿 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자녀 2, 3 중에 한 명은 정상일 거 아니에요. 한 명이 비정상이라 하더라도 한 명은 정상이다 이거지. 근데 정상적인 니은 디귿 이 쌍은 이 조합은 1, 2 조합은 안 되죠. 그쵸? 합이 3이 될 수는 없으니까. 대립 유전자의 합이 3이 될

순 없다. 그러면 012 중에 12가 안 되면 01 또는 02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니은 디귿이 01을 하면 기억이 2가 되는데, 선생님 아까 기억은 2가 아니라 그랬잖아. 따라서 결론, 니은 디귿은 02를 나눠서 하고요. 기억이 1이다가 먼저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1로 써볼게요. 아버지 어떤 사람이구나, DF인 사람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이 2는 이게 어쨌든 뭐 비분리, 부모에게서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지, 엄마까지 라지가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올 수는 없죠. 유전자가 바뀌는 돌연변이는 아니니까. 따라서 엄마는 라지가 있기는 있어야 돼요. 1이든 2든 라지가 존재를 하니까, 2가 존재를 하니까 여기 존재한다면 니은은 뭐가 될수 없다. 그렇지, 2가 될수 없지. 합이 3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니은이 2가 될수 없으면 니은은 0으로, 디귿은 2로 확정하겠습니다. 결론, 기억 1, 그 다음에 니은 0, 디귿 2. 이렇게 확정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이제 문장 조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와 자녀 2, 3 중에 한 명은 표현형이 같다 그랬는데, 어머니 일단 D는 없습니다. 최우성 유전자는 없어요. E는 있어요. 두 번째 우성 유전자는 있어. 따라서 어머니의 표현형은 E거든요. 그럼 이제 자녀 2, 3 중에 E라는 표현형을 가지려면 E를 가져야지. E가 없이는 E라는 표현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따라서 그 어머니와 나의 표현형이 같은 애는 자녀 3으로 만들어지고, 얘는 라지 E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 사실. 그치? 왜냐면 지금 합이 2니까. 아, 얘가 뭐구나. 얘가 비분리로 태어난 아이구나. 여기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로 해서 이 합을 3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얘가 비분리로 태어난 아이니까 나머지 애들은 정상, 합2 만들어줘야 되고, 합2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FF인 애가 태어났다는 거는 부모가 하나씩 줬단 얘기니까, 어머니는 F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결론. 아버지 DF고요. 어머니 EF로 해서 자녀 1은 DE. 자녀 2는 FF. 정상 자녀인데요. 자녀 3은 E 하나에 F 두 개인데, 분명히 방향을 어머니의 난자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고, 정상 정자라 그랬으니까 아버지는 정상적으로 F 하나 기여하고, 어머니가 E 하나, F 하나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감수 몇 분열에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자녀 3이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가는 자녀 3입니다. 틀렸고요. 아버지는 D로서 이제 최우성 표현형이고요. 자녀 1도 역시 D로서 이제 최우성 표현형으로 표현형이 같다. 네, 맞습니다. 그 피해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이게 통째로 와야 되니까 어디에서?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죠.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복대립에 비분리가 섞인 문제였어요. 네, 7번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8번 가볼게요. 네, 8번 가계도 문제니까 표기 먼저 해볼게요. 빗금 가, 격자무늬 나, 색칠은 가나. 그리고 남자랑 여자 사이에 자손이 태어나죠. 기호 정리도 해볼게요. HTA에서 결정되는데, 하나는 X, 하나는 상에 있대요. 그리고 분수 조건 줬는데, A에서 기역과 라지티. 그 다음 3에서 기역과 라지티. 이 값이 2분의 1이다 라는 분수 조건 줬습니다. 기역은 H 중에 하나. 24인 생식세포와 정상 생식세포가 수정돼서 7이 태어났대요. 아, 이 7은 이제 비분리로 설명할 건데, N 플러스 1과 N의 만남으로 2N 플러스 1, 염색체가 하나 더 많겠네요. 성비분리래요. 확실하게 정해줬어. 성비분리. 그리고 7의 체세포 속에는 Y 염색체가 한개 있다. 그러니까 성비분리니까 Y가 하나 있으니까 XXY. 7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겠네요. 7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네. 일단은 7 제외하고 우열상성, 그리고 이제 분수값 해석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갑툭튀 있네요? 어디 있어요? 여기 1, 2, 3.

자가 정. 갑자기 툭 튀어나온 정상은 열성, 간은 우성. 위치는요? 1번, 3번 보세요. 병남인데 병녀가 아니죠. 우성 X 아니니까 뭐다? 상이다. 그럼 얘는 자동 X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분수 조건 써볼 건데, 3은요, 정상이라서 스몰 A, 스몰 H에,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3번의 나의 표현형이 다르죠. 그러니까 2번은 3번한테 열성을 공유해서 스몰 T가 있긴 있을 거야. 3번이 스몰 T, 스몰 T인지, 라지 T, 스몰 T인지 선생님 생각해 볼 건데, 어쨌든 2번은 3번한테 스몰 T를 준다. 이런 걸 이제 열성 공유 논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도 한번 써볼게요. 이 A의 그 남편이 사가 정상이긴데, 밑에서 가도 태어나고, 정상도 태어났으니, 이 A는 라지 H도 주고 스몰 H도 줄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네요. A는 확정이네요. A의 그 기억이 라지 H여도 1이고 스몰 H여도 1인 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지 T는 이게 지금 분수값이 2분의 1 또는 4분의 2인데 4분의 가, 분모가 4가 되려면 이게 3인데 그럴 순 없죠. 그래서 이제 분모값은 이걸로 픽스돼요. 2분의 1. 그럼 이제 2가 되려면 라지 T가 있긴 있단 얘기네. 따라서 얘는 라지 T 스몰 T 이렇게 해주면 여자니까 X 쌍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3이 분자가 지금 1에서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억을 스몰 H로 하는 순간 벌써 2가 되잖아. 따라서 결론 기억은 라지 H로 해주고요. 그다음에 3번은 라지 H를 갖지 않게 이렇게. 0 더하기 1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분수값이 2분의 1이 됩니다. 아, 3번이 뭐다? 라지 티스몰 티다. 1인 여자. 2형 접합자인데 정상이므로 정상이 우성, 나는 열성이다 해서 이제 가는 우성상, 나는 열성 X 유전을 한다라는 걸 찾았습니다. 자, 이제 돌연변이 해석을 좀 해볼게요. 4번은 정상인 남자라서 라지 TY예요. 근데 7번이 나라는 얘기는 열성이야. 스몰 t만 가져야 돼. 그리고 m 플러스 1이라 그랬죠. 24인 생식세포와 정상 생식세포가 적용됐다 그랬으니까 아 A의 어머니의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스몰 t 두개 받고 아버지로부터는 정상적으로 y 받으면 나 열성 표현형이 되겠습니다. 성비분리 이렇게 해석하고 상은 정상적으로 지금 미발현 가 미발현이기 때문에 스몰 a 스몰 h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네, 선지 가볼게요. 기억은 라지 H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 분수 조건을 확인할 때저 3번이 스몰 H, 스몰 H라서 여기다 스몰 H를 넣는 순간 벌써 2가 돼서 모순 뜨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라지 H다. 맞고요. A는 2형, 2형으로서 가만 발현되죠. 니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P는 감수 2분열에서, 네, 2 맞아요.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난자. 여기까지 확인해 줘야 돼. 이 A 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난자.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디귿 되겠습니다. 8번 문제, 가계도 비분리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 9번 가볼게요. 자, 9번. 가나다 세 가지 형질 중에 두 개는 X, 하나는 상이래요. X 연관을 좀 찾아줘야 될것 같고요. 아버지, 어머니 밑에 선쫙 그어서 부모랑 자손 해석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0, 1, 2 넣어야 되고요. 어머니의 동그라미 칠게요. 어머니 쪽에서 성비분리가 일어나서 비정상적인 난자가 형성됐고, 그것이 정상 정자와 수정돼서 자녀 4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 4는 클라인펠터래요. 여러분, 클라인펠터, XXY. 근데 어머니 쪽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어머니가 X를 두개 주는 상황. 그리고 Y를 가지니까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다라 중에 이 자녀 4가 누군지를 생각하고 얘 여자, 가는 정상적인 딸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어머니 쪽에 감수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먼저 이 숫자를 보기 전에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머니의 감1 비분리가 일어났냐, 어머니의 감2 비분리가 일어났냐에 따라 그 자녀 사이에 X 연관 쪽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어머니가 X 두 개를 통째로 줬다, 그 클라인펠터에게. 그러면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DNA 상대량은 어머니와 동일하겠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1,1이면 그 클라인펠터도 1,1이겠지. DNA 상대량이. 선생님 지금 숫자로 볼 거거든요. 지금 어머니가 지금 1,1,1이니까 뭐 AB 연관이든 AD 연관이든 BD 연관이든 그거를 통째로 주니까 그렇게 태어난 클라인펠터는 1,1이겠지. 그다음에 어머니의 감이 비분리로 태어났다. 그러면 어머니의 한쪽 X를 두번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 X 염색체를 두번 받으면은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짝수야, 짝수. 그래서 DNA 양이 2나 0으로 구성돼야 돼요. 22, 20, 02, 00 이런 식으로. 이런 걸좀 알고 이 숫자를 봐야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거 먼저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자녀 사는 클라인펠터는 남자기 때문에 밑에 있지 간은 정상적인 딸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일촌 관계에서 0하고 2는 모순입니다. 아버지가 없는데 딸이 2가 될 수가 없지. 2이려면 부모한테 하나씩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일촌 관계에서 0하고 2는 모순이다라는 논리에 따라서 기억은 일단 2는 아니에요. 그러면 니은이나 디귿 중에 2가 있을 텐데 만약에 니은을 2로 하면 0과 2는 모순이니까 얘를 비분리, 즉 클라인펠터로 설명을 해야 될 거야. 그쵸? 근데 예, 클라인펠터에서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냐면 감1 비분리면 어머니와 동일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1, 1 패턴은 없기 때문에 아 선생님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AD 연관시켜가지고 어머니의 감2 비분리 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가 한쪽에 1, 0이 있어서 감수 2분열 비분리로 이걸 두번 주면 2, 0이 되겠죠. 근데 어머니 자체는 1, 1이기 때문에 여기는 0, 1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러면 아들은 1,0이거나 0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1로 똑같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아야지.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니까, 정상 아들이니까. 아니므로 모순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니은도 2가 될수 없다. 그래서 먼저 결정되는 건 디귿이 2다가 먼저 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2가 돼요. 그럼 선생님, 얘를 한번 비분리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2,0으로 해서 이렇게 BD 연관을 시켜서 0, 1 이렇게 해버리면 어머니는 여기가 1, 1이니까 여기가 1, 0 이렇게 돼서 1, 1인 거거든요. 역시 그럼 얘가 이제 클라인펠터면 밑에 정상적인 아들은 1, 0으로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 니은의 0을 썼으니까 기억은 0이 될 수가 없지. 모순. 따라서 이 나의 디귿이 2인 것까지 찾았는데 얘가 클라인펠터는 아닌 거야. 따라서 이 D는 어디에 있다? 상에 있다. 왜냐면 남자인데 두개 가지면 상에 있는 거지. 따라서 결론 이렇게 X 연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X 연관을 시켜서 선생님 쓰는 거 보세요. 아버지는 선생님 그냥 그렇게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그냥 스몰 a 라지 b 순서대로 0, 1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그 DNA 상대량이 1, 1이니까 밑에 쭉 봤을 때 어머니랑 똑같은 애는 어머니의 감일 비분리로 태어난 클라인펠터일 가능성이 있죠. 그쵸? 그리고 감2 비분리면은 뭐 2나 0으로만 구성돼야 되는데 다 지금 1을 깔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얘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긴 하는데 아직 우리 2밖에 확정 안 했으니까 0하고 1을 좀 확정해 볼게요. 지금 이게 X에 있으면 아버지가 라지비를 주기 때문에 그 딸은 라지비를 갖겠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기억이 0이 아니에요. 받으니까. 따라서 기억에다가 1, 니은에다가 0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럼 이제 확실해졌지. 어머니랑 똑같은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달을 어머니의 감1 비분리로 태어난 클라인펠터다 이렇게 처리해 줄 거고요. 나머지 나랑 라는 정상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1, 0 이렇게 태어난 아들, 그리고 0, 1 이렇게 태어난 아들로 설명하려면 어머니는 이런 패턴이어야겠죠. 딸이 1, 1이려면 이렇게 만나서 1, 1인 거죠.
이게 기호로 쓰는 것보다 숫자로 쓰는 게 훨씬 생각이 빨라서 선생님 숫자로 한번 써봤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니은은 0입니다. 네, 맞고요. 다의 유전자는 상염색체 있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피의 형성 과정에서 비불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나서 어머니와 동일하게 일일이 되었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기역 디귿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 클라인펠터를 찾는 문제였는데요. 이렇게 0, 1, 2만 나온 문제들 꽤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 논리. 일촌관계에서, 정상적인 일촌관계에서 0과 2는 모순이다. 이 논리. 첫 번째. 일촌관계에서 0과 2는 모순이다. 해서 이제 기역은 2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니은이 2라면 0과 2는 모순이니까 얘는 클라인펠터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 쪽의 비분리라고 확실히 방향을 정해줬기 때문에, 두 번째 논리, 어머니의 감수 1분열 비분리면 어머니와 동일해야 되는데, 여기 뭐 지금 여기다 2를 넣었을 때 1, 1의 패턴은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감2 비분리고요. 하나의 X를 두번 받았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해서 DNA 상대량이 2나 0으로만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일 때, 그렇다면 이제 라를 그렇게 설명한다면 나머지 정상적인 아들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보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9번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10번 가볼게요. 자, 가계도 문제니까 표기 먼저 해볼게요. 빗금 가, 격자무늬 나, 색칠은 가나. 기호 정리요. 가와 나는 서로 다른. A, B.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에다가 라지에인지 스몰에인지 찾아줄 거고요. 22인 생식세포와 24인 생식세포가 수정돼서 7이 태어났다. 7은 22 더하기 24, 46.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비분리 잔여 7 빼고 혹시 우열상성 판가름 되는지 한번 보면요. 갑툭튀 있다. 어디 있어요? 여기. 1, 2, 4, 1, 2, 5. 정정, 나. 갑자기 툭 튀어나온 나는 열성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려는 없고요. 네, 그 정도 보고, 우리 이제 DNA 상대량 한번 분해를 해볼 건데, 1은 정상이니까 라지비가 있기는 있어야 되죠.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라지비 라지비는 아닐 거야. 얘가 우성 동형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인 자녀가 태어날 수 없으니까. 라지비 라지비는 아닌데, 라지비가 있긴 있어. 숫자가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도 쪼갤 수 있는 거야. 아직 이게 상인지 X인지 몰라도, 정상이니까 라지비가 있는데, 그렇다고 두 개는 아니다. 왜? 1, 4, 1, 5가 이렇게 표현형이 다르니까. 2번은요. 아, 2번은 확실히 쓸수 있어. 여자고, 정상에다가 밑에 나인 아들들 태어났기 때문에 열성 공유 때문에 스몰 B 줄수 있어야 돼서 아 2번은 지금 확실히 쓸수 있어요. 1인 여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역시 1인 여자죠. 유전자 위치를 모를 때는 여자가 편한 것이 상에 있어도 X에 있어도 쌍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라지에어도 스몰에어도 상관없어요. 1인 여자의 형질이 곧 우성입니다. 따라서 라지 스몰A인데 얘가 라지 스몰A인데 가임으로 가는 우성이다 이렇게 판가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1번은 정상이니까 스몰A만 갔거든요. 스몰A만 가져서 사실은 상에 있으면은 스몰A 스몰A에서 그러니까 이 1이 기억을 가지니까 라지A는 절대 없어. 왜냐면 열성이니까. 얘는 스몰A를 갔는데 상이라면은 이게 스몰 A 스몰 A에서 여기가 2였어야지. 아니잖아. 어떻게 할래? 아, 그렇지. X에 있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면 스몰 A 하나 있다라고 할수 있으니까. 서로 다른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X니까 얘는 상이다. 다 구했네요, 우리. 자, 이제 6번 가볼게요. 6번은 가에 라지 A, 그 다음에 정상 라지 B. 갔는데 잠시 선생님 6번을 나누기 전에 얘 7번 말이야. 맞아. 쟤 비불렸었지. 근데 얘가 00으로 쪼개진단 말이야. 스몰 A가 없어요. 라지, 라지. 그 다음에 라지 B가 없어요. 스몰 B, 스몰 B 이렇게. 쌤 비불린데? 아, 그래도 24 더하기 21로 핵형 정상이니까, 스몰 A 없다니까. 라지, 라지.
라집이 없으니까 스몰비 스몰비 이렇게 쓸수 있죠. 저런 애 태어나는

있는지 한번 볼게. 5번부터 써보면, 5번은 열성 남자의, 그 다음에 나도 열성입니다. 그럼 라지에이를 5번은 못 주네. 아, 여기서 이상이 생겼다. 그치? 그래서 이 라지에이는 엄마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몰비, 스몰비. 얘는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얘가 정상이니까 라지비도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라지비 하나 있으니까 스몰A도 하나 있게 이렇게 해서 7번 먼저 정한 다음에 어머니의 감수 2분열 비분리로 라지A가 두개 전달됐다라고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기억은 스몰A입니다. 틀렸고요.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네, 맞습니다. 2는 감수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난자. 여러분 확인해야 될게 감수 2가 맞냐? 그렇죠. 라지 A 스몰 A인데 라지 A가 두개 전달됐다는 건 감수 2분열 맞고 그리고 난자 맞냐? 맞죠. 어머니 쪽이니까. 그래서 두개이 부분 확인해야 돼요. 네,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11번 가볼게요. 자, 11번.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H에서 결정되는데, 라지 H는 스몰 H에 대해 완전 우성이래요. 나는 두쌍 RT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대문자 수에 따라 표현형이 결정된다. 뭐죠? 네, 다인자 유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을 보니까 저게 아버지의 체세포거든요. 아버지라서 선생님이 이제 어머니도 이쪽에 생각을 하면서 한번 풀어줄게요. RT 연관이네. 그쵸? 다인자가 연관돼 있고, 다인자는 대문자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2, 0 이렇게 써놓을게요. 어머니를 좀 채울 거고요. 여러분, 여기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숫자는 0, 2, 3을 넣는 거래요. 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유전자형이 U의 동그라미 유전자형이 스몰 A 스몰 H 라지 R 스몰 R 스몰 T 스몰 T일 확률은 8분의 1이다 그랬어요. 유전자형이 이것인 사람과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아니고 유전자형 이게 진짜 딱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스몰 A 스몰 H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에 라지 R 스몰 R 스몰 T 스몰 T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 이렇게 돼도 되고 지금 RT 연관이니까. 아니면 여기가 4분의 1이면은 여기가 2분의 1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유전자형이에요. 자, 일단은 스몰 A 스몰 H가 나오긴 나온다니까 부모해서 이제 스몰 A 스몰 H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나오긴 나온다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부모 모두 라지 H 스몰 H로 하면 스몰 A 스몰 H 나올 확률 4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1, 0이에요, 지금. 이게 나오긴 나와야 되니까 아버지는 1을 못 주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라지 알 스몰 T가 있긴 한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네번 중에 두번 나와야 되거든요? 네번 중에 두번 나오려면 어머니가 이런 패턴이어야 돼요. 그래야 부모 1, 0, 그러니까 아버지는 0, 어머니는 1 줬어. 0, 1, 0, 1 해가지고 두 번, 네번 중에 두번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머니의 유전자형에서 나, 다인자 쪽에서 대문자로 표시된 대립 유전자 수가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2 이렇게 뜨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자녀 3이 지금 결실 돌연변이니까 얘만 좀 조심하고 자녀 1, 2는 정상적인 자녀거든요. 근데 대문자 두 개가 자녀에서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2형과 1, 1이 만나면 대문자 수가 3 또는 1만 나오지 2는 안 나오거든. 그래서 대문자 수가 두 개인 자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런 패턴이 아니다. 즉, 이 확률 8분의 1은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시작이 좀 어려워요. 다시. 일단 유전자형이 이게 나온다 그랬으니까 어머니 쪽에 스몰 H랑 그리고 라지 R 스몰 T를 한 가닥씩 써줬어요, 선생님이.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걸 확률을 4분의 1, 2분의 1로 분해한다면 라지 알 스몰 t가 어머니 쪽에 두 개가 있어야 네번 중에 두번 나오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 대문자 수가 두 개가 된다고요. 근데 그러면 아버지 이형과 어머니 114에서 나오는 자손의 대문자 수는 3 또는 1이니까 정상적인 자녀에서 대문자 수두 개가 나올 수 없다. 모순. 따라서 이 8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고 이게 네번 중에 두번 나오려면 어머니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라지 스몰 H, 스몰 H, 스몰 H 차에서 스몰 H, 스몰 H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4분의 1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 이게 이제 네번 중에 이제 한번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뭐 0하고 1 만나서 한 번. 그리고 이 분모 4라는 건 이제 어머니가 이형 접합성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이니까 얘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건 아니라 그랬고 어머니가 이제 1, 0일 가능성이 있고요. 어머니가 1, 2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머니의 대문자 수가 몇 개죠? 한 개, 한 개. 근데 여기다가 1을 쓸 수가 없어. 왜냐면 후보군에 대문자 수 1이 없었거든. 따라서 어머니는 이걸로 확정할게요. 1, 2로 확정할게요. 그래서 어머니 이쪽에 라지알 라지티가 있도록. 여기 1, 2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여러분 2형하고 21이 만나면 자손의 대문자 수는 4, 3, 2, 1 이렇게 나오겠죠? 어머니 대문자 수는 몇 개야? 어머니 대문자 수는 3개지. 그래서 기역은 3이고요. 기역 3. 어때요? 그렇지. 대문자 수 3개 이내 나올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 3 썼어. 0이나 2가 이 니은에 들어가야 되는데 0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렇지. 2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2. 이렇게. 그러면 남은 디귿은 0이 되죠. 이론적으로는 대문자 수 0개 이내 안 나오죠? 괜찮아. 얘는 뭐 무슨 돌연변이? 결실 돌연변이 쓰면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이런 상태고 이제 결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와 어머니 중한 명에서 대리유전자 가가 포함된 염색체 일부가 결실되었고 HR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자녀 3이 태어났대. 그러면 이제 자녀 3이 그 다인자 유전, RT 쪽에서 대문자 수가 없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괜찮아. 아버지는 스몰 R, 스몰 T 주면 되니까. 근데 어머니 쪽이 지금 얘를 주면 되겠다. 그치? 어머니 쪽에서 라지 R, 스몰 T를 주는데 대문자 수 연결해야 되니까 어머니의 라지 R이 있는 염색체 부분이 결실되었다. 라고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다인자에서 대문자 수가 0개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아직 가에 대해서 우열 판정 안 했는데, 어머니가 스몰 A, 스몰 H인데 발현이 안 됨이니까, 여긴 정상, 여긴 병유전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라지, 스몰 H, 나 어머니, 스몰 A, 스몰 H 사이에서는 뭐 발현되고 발현 안 되는 아이들 다 태어날 수 있죠. 네. 선지 가볼게요. 가는 열성형질이다. 가는 우성입니다. 틀렸고요. 피는 어머니에게서 형성되었다. 네, 결실은 어머니 쪽에서 라지알 결실이 일어났어요. 왜? 대문자 수가 다인자에서 대문자 수가 0개니까. 맞고요. 다음 디귿. 자녀 2에서 가가 뭐냐면 결실된 유전자예요. 라지알. 자녀 2에서 라지알과 라지티를 모두 갖는 생세포가 형성될 수 있냐? 자녀 2 한번 써볼게요. 자녀 2는 일단 발현이 되니까 라지 H는 있어요. 그래서 부, 그 다음 모,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수가 두 개이려면 어떻게 받아야 될까? 4, 3, 2, 1에서. 그치? 저기서 0, 여기서 2를 받아야겠다. 그치? 아버지한테 0을 받고, 어머니한테 2를 받고. 그래서 라지알, 라지티를 모두 갖는 생세포가 형성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 완전 우성과 다인자 문제였는데, 다인자가 연관돼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쓸수 있는 그 대문자 수가 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복기 한번 해보면은, 그첫 번째, 유전자형이 8분의 1이 나오는 것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냐,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냐 해서 선생님이 이제 이거 먼저 했어요. 그, 왜냐면 이걸 먼저 한 이유는 어머니가 그러면 라지알 스몰티, 라지알 스몰티 11로 확정이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저 대문자 수에 모순이 없는가. 모순 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죠. 이게 유전자형의 확률은 이게 딱 나올 확률이 되는 거야. H 쪽 따로, RT 쪽 따로.

그다음에 이제 자손의 이제 대문자 수를 생각할 때요. 아버지가 2형이잖아요. 이제 문제풀이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 한번.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11이면, 어머니가 10이면, 어머니가 12면, 이런 것들. 어머니 일단 1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자손의 대문자 수의 후보군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머니 자체가 대문자 한 개가 돼서 이 기역, 니은, 디귿 후보에는 1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제꼈고 어머니는 1이다. 이런 걸 찾은 문제입니다. 네, 11번 같이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12번 가볼게요. 가는 A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A는 완전 우성이래요. 나는 7번 EFG인데 EG랑 EE가 같고 E가 G에 대해 우성, FG랑 FF가 같고 F가 G에 대해 우성인데 표현형이 세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야? 네 가지. 여러분 이런 우열 관계는 좀 알아두는 게 좋은데 왜냐면 이건 마치 혈액형과 똑같거든요. A, B식 혈액형과. 그래서 이런 복대립 좀 자주 나옵니다. 이거 7번, 이거 21번, 이거 7번이니까 둘다 상상이에요. 성 고민 안 해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1, 3, 5의 G의 DNA 상대량을 제시하면서 막 조건을 줬어요. 근데 어쨌든 7은 말이야, 비분리로 태어난 아이예요. 비정상적인 난자, 비정상적인 정자의 수정으로 태어났고, 근데 24 더하기 20이라서 1부터 7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분수 조건도 좋습니다. 네. 자, 어디부터 해볼까? 그림 밑에 거기 1, 2, 3, 4의 나의 표현형은 모두 다르고 거기 밑줄 한번 쳐볼까요? 이네 명의 이 4인 가족의 ABO식 혈액형이 다르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첫 번째, 4인 가족의 혈액형이 다르려면요. ABO 사이에서 AOBO가 나오거나 아니면 위아래 싹 바꿔서 AO, BO 사이에서 AB, O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왜냐면 AB랑 O는 수직 배치 불가거든요. 수평 배치해야 되는데 부모에 배치하냐? 아니면 자녀로 배치하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 보면 지금 O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G거든요. 근데 저 아버지 1이 G가 없어. 여긴 다 G가 있는 거잖아. 아, 이쪽을 아버지로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는 이걸로 확정 짓겠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은 이렇게 하지만 쓸 때는 EFG로 쓸게요. 그래서 아버지는 EF고 어머니는 GG고 그래서 3번, 4번이 한 명은 EG, 한 명은 FG 해야 4명의 표현형이 모두 다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쓴 조건이고 두 번째, 3, 7의 나의 표현형 같대. 얘가 EG면 얘도 표현형 E, 얘가 FG면 얘도 표현형 F래요. 그건 좀 이따 써야 되겠네요. 그다음 분수 조건이 있었습니다. 분수 조건 가면 3, 7의 스몰 a분의 1, 3의 2 값이 1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1번은 2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2G일 수도 있고 FG일 수도 있어서 여기가 1 또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자는 2 또는 1이야. 근데 분모를 볼게요. 3, 7. 선생님 돌연변이인데 상관없어. 핵형은 정상인데 저 3, 7이 가 발현 여부가 다르죠. 3번은 가가 발현됐고, 7번은 정상이고, 이렇게. 만약에 정상을 열성으로 하면, 열성은 동형이 이렇게 되고, 3번은 가가 발현됐지만, 저 1번으로부터 열성 공유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우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스몰 A가 벌써 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해서 3이야, 3. 선생님이 아까 분자는 2 또는 1이라 그랬죠? 이렇게 놓으면 안 돼. 그래서, 병을 열성으로 두겠습니다. 가를 열성으로 두면 저 3은 스몰 a, 스몰 a고 7은 우성이야. 근데 그러면 이미 스몰 a가 벌써 두 개가 됐기 때문에 분자도 2분의 2로 맞춰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모수는 얘가 스몰 a가 또 나오면 안 돼. 그럼 분모가 3이 되니까. 그건 괜찮죠. 왜냐면 7은 비분리로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오면 되잖아. 그래서 두 번째. 그 분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2분의 2로 맞춰야 되고, 따라서 가는 열성이고요. 7은 라제이 라제이고요. 그리고 3은 여기 2를 가지니까 2G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제 퍼즐처럼 풀렸습니다. 이 3은 2G고요. 그 다음에 4는 FG. 4인 가족 다르게.
3, 7의 표현형 같다 그랬으니까 얘가 2니까 얘가 2. 그 다음 A도 써볼게요. 가가 열성이에요. 스몰 A, 스몰 A. 여기도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그럼 라지에이면서 얘한테 스몰 A 주고 이렇게. 얘 7번은 뭐였어? 라지에이, 라지에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죠? 어머니의 감수 2분열 비분리로 라지에이를 2개 받아야겠다. 비분리는 A 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복대립 쪽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얘가 2를 5번으로부터 받았겠네요.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부터는 이제 F나 G를 받는 상황. 근데 지금 확정이 안된 게, 그래서 5번이 이 뭔지가 유전장이 확정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조건, 3번, 문장 조건 보면,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가 발현되고, 7의 동생. 그러니까 4, 5의 자손이 태어날 때 라지 스몰 A, 스몰 A, 스몰 A 사이에서 가가 발현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가가 발현되고 나의 표현형이 4와 같을 확률. 4는 나의 표현형이 F예요. 4와 같을 확률은 4분의 1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표현형 F 같을 확률이 2분의 1이 떠야 돼요. 2분의 1이란 건 4번 중에 2번. 이 4, 5 사이에서 F가 2번 뜨게 해야 돼. 따라서 여기다 이제 F를 넣어서 FF, FG. 선생님 머릿속으로 생각할 땐 이거 마치 BO랑 AB의 만남으로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은. 그래서 BB, BO 해가지고 이제 B형이 두번 뜨게 해야 이제 마지막 문장 조건까지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2는 5로부터 받았으니까 4로부터 뭘 받는데, 표현형이 3하고 7이 같다 그랬으니까 F 받으면 안 되죠. 그럼 AB형이야. 그래서 여기서 G를 받게.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가는 열성형질이다. 네, 맞고요. 3과 5의 나의 표현형은 같다. 3은 E. 5는 EF야.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요. 이거 지금 공동우성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릅니다. 니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기억의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몇 분열에서 어머니의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장 끝에 감수 2는 맞는데 끝에 뭐 정자 그러면 또 틀리는 거야.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난자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줘야 돼요.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테마 3점 테스트 문제 같이 모두 풀어봤습니다. 어려운 것만 선생님이랑 했어요. 선생님이랑 이제 고난도 강의였고, 특히 이제 테마 9, 사람의 유전이나 테마 10, 이제 사람의 유전병 쪽은 여러분 수능에서도 제일 고난도로 나오는 파트라서 어려웠을 거야. 근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고 수능장에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내가 한번 푼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꼭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여러분이 완벽하게 그 내용을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쌤하고 테마 10, 3점 테스트 문제 풀었는데요. 문제 스타일은 뭐, 감수 분열의 비분리 과정을 낸다거나, 혹은 가계도 분석에 이제 비분리로 태어난 아이를 제시해서 풀게 한다거나. 근데 선생님이 이제 요새 트렌드를 좀 보면요. 뭔가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숫자표에서 숫자를 가려놓고 0, 1, 2를 순서 없이 이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0, 2 이런 게좀 특수 숫자니까 그런 숫자들을 보면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문제를 설명해 보면서 복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풀 거니까요. 먼저 모의고사 시간 맞춰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7번째 시간이고요.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우리 수능 완성 고난도편 강의는 총 12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강은 우리 수능 완성에 수록되어 있는 테마들 중에서 고난도 유형의 테마들 같이 살펴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8강부터 12강까지는 교재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들 같이 살펴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7번째 시간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고난도 유형 내용 살펴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내용으로 우리 표준 우주 모형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문제 풀어보기에 앞서서요. 고난도 정보핀, 고정핀으로 우리 2단원에서 어떤 내용이 잘 나오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선 어떤 부분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표준 우주 모형, 우주의 구성 요소에 대한 문제가요. 요즘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고난도 문제로 좀 마지막 장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내용이요. 좀 내용 자체가 생소해 보여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절대 그렇게 문제풀이가 복잡하게 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 알고 있고 아, 문제풀이에서 이런 부분 응용하는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우리 우주의 구성 요소가요. 총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퍼센트는 우리가 달달 정확하게 외우지는 않아도 대략적인 값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68.3%, 거의 70%를 차지하는 게 누구냐? 암흑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26.8%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암흑 물질이 되겠고요. 마지막 4.9%를 차지하고 있는 게 보통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요세 가지 구성 요소의 이름을요, 선생님은 좀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하면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이름만 살펴보아도 얘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앞자에 보통이라는 게 붙었으면 우리가 정체를 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구성 요소 전체 중에서 약5% 정도만 우리가 정체를 알고 있는 보통의 물질인 거야. 그리고 암흑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검은색이에요라는 뜻이 아니라 미지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물질, 미지의 에너지예요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물질자가 들어가면 우리 물질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흑 물질이나 보통 물질은 둘다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우주의 팽창을 억제하는 힘으로 작용을 하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럼 암흑 에너지는 물질이 안 들어갔잖아.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질량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힘으로 작용하는 게 암흑에너지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 퍼센트를 보니까 물질을 합한 것보다 암흑에너지

에너지의 양이 훨씬 더 많거든. 따라서 우리 우주는 점점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고요. 자, 이때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리 우주가 팽창한다고 해서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기는 건 아니거든. 즉,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아. 그런데 우주의 크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때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라지 R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주의 크기는 늘어나는데 물질의 질량은 그대로니까 밀도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근데 부피는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하죠. 따라서 밀도는요. 우주의 크기의 세제곱분의 1에 비례하더라라는 거 요즘 문제에서 많이 활용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밀도와 비율은 계속 감소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의 특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의 비율, 이거는 둘 사이의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의 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암흑 물질 대 보통 물질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때 대략적인 값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데, 암흑 물질이요. 보통 물질보다 약한 5.5배? 요 정도 더 많습니다. 근데 요거 알아두셔야지 문제 풀때 훨씬 더 우리가 좀 쉽게 파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 거 상당히 중요한데,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물질의 밀도는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암흑 에너지는 빈 공간에서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요. 밀도가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럼 봐봐요. 밀도가 일정한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크기는 계속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부피가 커졌는데 밀도가 일정하니까요. 암흑에너지의 총량은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물질의 총량은 그대로인데 암흑에너지의 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겠지. 암흑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늘어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요거랑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요, 수능 문제 풀어볼게요. 테마 대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요, 요 자료 있잖아요. 시간에 따른 우주 팽창 속도 그래프. 이거 그냥 여러분들 암기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도록 암기해 두시면요. 문제 풀때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 상당히 높거든요. 자, 일단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건 알고 있잖아. 우리 우주 초기에는 물질의 영향이 암흑에너지의 영향보다 컸기 때문에 감속 팽창했다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속 팽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초반에는 팽창 속도가 점점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팽창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때는 팽창 속도가 줄어드는 감속 팽창을 했었던 거야. 그러다가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가속 팽창을 했구나라는 거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표를 볼게요. ABC의 팽창 속도 나와 있고요. 암흑에너지의 비율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한다며. 그러니까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점점 많아져야 돼. 그러니까 B랑 C를 비교하면 B가 더 과거이고 C가 더 나중이구나라는 걸 암흑에너지 비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우리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점점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더 높은 B가 먼저, 그다음 A가 나중,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어머나, ABC 중에 무조건 B가 먼저일 수밖에 없겠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이때 B의 팽창 속도가 0.93이거든. 그럼 0.93이면은 여기가 가능하거나 여기가 가능한데, 만약에 여기가 B라면 지금 C가 팽창 속도가 0.9여야 되는데, 0.9는 이것보다 과거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B가 여기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여기가 B에 해당하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팽창 속도가 0.96이야. 그럼 0.96.

분자 암흑에너지의 밀도거든. 자, 선생님이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빈 공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계속 일정하다라고 했죠. 따라서 C나 A에서나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똑같아. 근데 우리 물질의 밀도는 계속 감소한다면서요. 따라서 물질의 밀도는 C가 더 큽니다. 결과적으로 요 값은 분모가 더 작은 A가 크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구나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자, 니은 볼게요. A, B, C 중 우주 배경복사의 온도가 가장 낮은 거 물어보았어요. 우주 배경복사의 온도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진다라고 했고, 따라서 가장 낮은인 A가 제일 낮아야겠지. 근데 C예요라고 했으니까 니은 틀렸고. 디귿이에요. A의 우주는 감속 팽창? 아니지.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가속 팽창 구간에 들어갑니다. 디귿 틀렸더라. 지금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닮은꼴 문제로 유형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요때는요. 우주의 상대적 크기 변화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A, B, C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X, 오메가 Y, 오메가 Z가 각각 지금 우주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푸세요? 선생님은 딱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방법은요, 어떤 문제에서든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판별해 줘야 될 때, 서로 다른 두 시점 또는 세 개의 시점이 나왔을 때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해주냐면 무조건 어느 두 시기를 비교를 해줍니다. 어느 두 시기를 선택하든 상관은 없는데 선생님은 A랑 B 시기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오메가 X를 보는 거야. A랑 B 중에 언제가 더 많고 언제가 더 적은지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메가 X는 A에서는 양이 적고 B에서는 더 많네. 숫자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메가 Y는 A에서가 많고 B에서가 적어.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오메가 Z는 A에서가 0.05로 적고 B에서가 0.14로 더 많아. 요렇게 두 시점만 비교를 하는 거야. 근데 요렇게 해놓고 화살표를 표시를 해봤더니요, 혼자 다른 방향으로 화살표가 돼 있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A 시기에 X랑 Y는 아랫방향인데, 아, X랑 Z는 Y는 위방향이잖아. Y만 혼자 다른 방향 하고 있는 거 보이죠? 혼자 반대 방향으로 비율이 달라지는 거? 그렇지. 암흑 에너지인 거야. 따라서 Y가 암흑 에너지구나라는 거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두 개가 물질인데 그중에 항상 5.5배 정도 더 많은 게 누구다? 그렇지. 보통 물질이 아니라 암흑 물질이더라. 따라서 둘 중에 더 많은 거, 5.5배 정도 많은 X가 암흑 물질에 해당하겠고요. 그러면 Z가 보통 물질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 과제는 무엇이냐? ABC의 순서를 우리가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때는 사실 물질로 비교를 해줘도 되고, 암흑 에너지로 비교를 해줘도 되는데, 선생님은 암흑 에너지로 비교를 해줘 보겠습니다. 자, 암흑 에너지의 양은요, 시간이 갈수록 비율이 점점 증가해야 돼.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증가해야 돼? 그러면 가장 암흑 에너지가 적었을 때부터, B부터. 그 다음에 점점 많아지는 방향 C, A 순이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는 거고, 요게 각각 기역, 니은, 디귿의 한 시점이다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에 B, 여기에 C, 여기에 A 시점이 있겠구나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기억 볼게요. 우주의 팽창 가속도가 0보다 작은 시점 물어보았어요. 자, 팽창 가속도가 0보다 작다라는 건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게 아니라 팽창 속도가 느려지는 감속 팽창 구간을 골라봐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자, 그럼 우리가 시간에 따른 상대적 크기 변화 그래프를 주었을 때, 감속 팽창과 가속 팽창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기울기의 변화입니다. 근데 이걸 쉽게 우리가 그림으로 판단하려면, 언덕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감속 팽창이고,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가고 있으면 가속 팽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기역 구간은 언덕처럼 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어. 감속 팽창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구간은 점점 롤러코스터

처럼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기울기 커지고 있잖아요. 가속팽창 구간입니다. 따라서 감속팽창 구간은요, A가 아니라 B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겠지. 따라서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 최대 세기 방출 파장이라는 얘기 나오면 람다 맥스 생각나야 되고, 빈의 변이 법칙에 의해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죠. 자,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은 짧아요. 근데 우리 온도는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B에서 가장 온도가 높고요. 그러니까 B에서 방출 파장이 가장 짧을 겁니다. 따라서 니은 맞는 얘기. 자, 그다음 디귿이에요.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율. 시간에 대한 우주의 크기 변화율은 C에서 가장 작다라고 했는데, 자, C에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우주의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고 있잖아.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졌어요. 따라서 크기 변화율이 가장 작은 거 맞습니다. 니은 디귿이 맞아요. 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충분히 해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닮은꼴 문제 풀어보았고요. 우리 이제 2점 테스트 문제로 넘어가서 9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낯익은 문제일 텐데 조금 달라요. 자, 지금 ABC가 나뉘어져서 나와 있는데 이 ABC가 각각 무엇에 해당한다라고 했냐면 은하 내의 별, 성간물질, 암흑물질 중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암흑물질 판별하는 건좀 쉬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암흑물질은 외곽부에서도 은하의 회전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게 만드는 게 암흑물질이었잖아. 따라서 외곽부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B가 암흑물질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A랑 C 중에 누가 별이고 누가 성간물질이냐? 라고 보면, 일단 우리 은하에서는요, 사실 이미 성간물질들이 대부분 별로 이루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별의 질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회전 속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A가 별이고요. 그 다음에 C가 성간물질이 됩니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고, 우리 은하의 구조에서 성간물질은요, 은하의 중심부보다는 나선팔, 은하 원반에 많이 분포하잖아요. 따라서 은하의 중심부에는 별로 없고, 그리고 나선팔 쪽에 많이 분포하는 C가 성간물질이겠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A는 우리 은하 광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렇지. 별이랑 성간물질 중에서 별이 우리 은하 광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죠. 맞는 보기가 되겠고. 니은입니다. B는 암흑물질이에요. 암흑물질은 전자기파와 상호작용 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중력적인 방법, 중력 렌즈 현상, 요런 것들로만 우리가 존재를 확인할 수 있더라. 자, 디귿입니다. C는 성간물질은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많이 분포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나선팔이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띠는 것이 아니라 푸른색을 띠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아요. 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11번 문제이고, 우리 아까 고정핀에서 봤던 문제랑 상당히 비슷한 형태입니다. 고정핀에서 봤던 자료랑. 자, 보시면 ABC가 나와 있는데, 우리 현재 우주의 구성 요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누구였어? 그렇죠. 암흑 에너지였습니다. 그래서 C가 암흑 에너지에 해당하겠고요. 자, 그럼 A랑 B가 물질인데, 둘 중에 5.5배 정도 더 많은 게 무슨 물질? 암흑 물질이더라. 따라서 B가 암흑 물질. 그 다음에 A가 보통 물질. 약5% 정도 차지해요. 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는 행성, 위성, 성간물질. 이것들은요, 전부 다 전자기파랑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할 수가 있어요. 바로 보통 물질에 포함되는 것이죠. 자, 니은입니다. C는 암흑 에너지예요. 중력을 이용해서 간접 관측할 수 있다? 암흑 에너지.

뒤에 에너지가 들어갔다는 건 요거 질량이 있다 없다? 없더라. 질량이 없으면 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중력으로 간접 관측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이에요. 비분의 A 값은 항상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거 선생님이 중요하게 강조했었던 부분이죠. A랑 B는 둘다 물질이에요. 그런데 물질은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보통 물질과 암흑물질의 양이 그대로 유지된 채로 우주가 팽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시점을 관측을 하더라도 암흑물질에 대한 보통 물질의 비율, 비분의 A 값은 항상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때 암흑물질이 보통 물질의 약몇 배이더라? 5.5배 정도 되더라. 그래서 요 값은 대략 5.5분의 1로 유지가 되더라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얘기, 기억 디귿이 맞아요.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그 밑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 볼게요. 12번 문제이고요.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가로축은 적색편이, 세로축은 겉보기 등급의 그래프인데, 문제를 읽어보면요. 일단은 그림은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은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써볼게요. 우주의 밀도와 임계 밀도가 같대. 근데 이 임계 밀도가 무엇이냐면요. 우주를 평탄하게 만드는 밀도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랑 같으면 이 우주는 곡률이 0인 무슨 우주일 수밖에 없어? 평탄 우주일 수밖에 없어. 아, 곡률은 0이야. 되죠? 일단 요거는 우리가 딱 깔고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우주 모형 A랑 B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은하의 적색 편이와 겉보기 등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지금 가로축은 적색 편이니까 적색 편이가 클수록 사실 후퇴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로축이 겉보기 등급인데 우리 겉보기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하잖아요. 따라서 겉보기 등급이 커진다는 건 그만큼 어두워진다. 즉,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우리 우주 공간에서 먼 거리를 바라본다라는 건먼 과거를 볼 거예요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요, 선생님은 A랑 B를 비교하기 위해서 요 사이에다가 기울기가 일정한 어떤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 선은요, 우리 우주가 등속 팽창을 해요라고 가정했을 때의 적색 편이와 겉보기 등급의 관계선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나 선을 그려놓고선 우리가 과거의 어느 시점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과거의 어느 시점을 비교했더니 요 과거의 갓 어느 시점에 대해서 적색 편이 값이 다 다르더래. 요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느냐? 지금 등속 팽창을 가정했을 때의 과거의 후퇴 속도가 요만큼인데. 그러니까 지금이랑 후퇴 속도가 같다고, 팽창 속도가 같다고 가정할 때. 요때는요, 과거에 그 팽창 속도보다 더 빨랐던 거야. 그러니까 현재 팽창 속도가 더 느려진 거지. 과거에 더 빨랐잖아. 그러니까 요때 B가 감속 팽창 우주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A는요, 과거에는 팽창 속도가 더 느렸어. 등속 팽창을 가정했을 때보다. 그리고 현재는 팽창 속도가 빨라진 거지. 그러니까 이 A는 가속 팽창 우주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기억하시고 기억을 봐볼게요. A는 열린 우주, B는 평탄 우주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두 우주 모형 모두 우주의 밀도와 임계 밀도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둘다 평탄 우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속 팽창이라고 해서 열린 우주인 거 아니에요. 우주의 곡률은 우주의 총 밀도와 임계 밀도로 비교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가속 팽창인지 감속 팽창인지는 우주의 구성 요소 비율로 정해지는 값이다라는 거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적색 편이가 기역일 때 동일한 은하까지의 거리 비교해봐라 라고 했는데, 기역일 때 B까지의 거리는 요만큼이고,
A까지의 거리는 이만큼이잖아. 그러니까 A가 더 멀리 있는 거죠. A가 더 멀더라. 그런데 B가 더 멀다라고 했으니까 니은 틀렸고요. 자, 되겠습니다. 현재 우주의 구성 요소 중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 A랑 B를 비교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B는요, 감속 팽창하고 있으니까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적은 상태. 뭐 0인지 지금 여기서 딱 나와 있진 않지만 적은 상태고 A는 가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의 효과가 물질의 효과보다 더 큽니다. 즉,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 더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B가 더 크겠지. 따라서 디귿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디귿만 맞아서요.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제 2점 테스트 넘어가서요. 3점 테스트 문제 같이 풀어 볼게요. 자, 이 그림도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나의 자료 때문에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은 그림칸은 암흑에너지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암흑에너지가 없으면 이세 개의 우주 모형은 전부 다 감속 팽창 우주 모형일 거야. 그죠? 팽창을 가속시키는 힘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자, 그리고 보니까요. 곡률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임계밀도와 우주의 밀도를 비교했을 때 A는 지금 오메가 값이 1보다 작아요. 이 밀도 인자 값이. 그럼 이건 열린 우주라는 뜻. 곡률이 0보다 작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B에서 밀도 인자는 1입니다. 그러면 임계밀도와 우주의 밀도가 같은 평탄 우주라는 뜻이고, C는 밀도 인자가 1보다 큰 것으로 보아서 요거 지금 닫힌 우주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됐죠? 자, 그러고 나서 나의 자료를 한번 봐볼게요. 나는 뭐냐면요. 가의 각 우주 모형 중두 우주 모형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빛의 경로를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요. 둘다 공통적으로요. 빛이 직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휘어지고 있어요. 자, 휘어지고 있다는 건 우리 우주에 곡률이 존재한다라는 뜻인 거고, 따라서 곡률인 0인 평탄 우주는 이 둘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옆에다가 닫힌 우주와 열린 우주의 한번 상황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닫힌 우주는 주로 이렇게 구의 형태의 비유를 하고, 열린 우주는 말한장 모형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선생님은 이걸 설명하기에 말한장 모형보다 열린 우주를 이렇게 나팔 모형에도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팔 모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주의 곡률을 확인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빛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원래 빛이라는 건 직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주에 곡률이 없다면 내가 평행하게 쏜두 빛은 영원히 계속 평행하게 이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주 공간에 곡률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내가 여기서 쏜 빛과 여기서 쏜 빛이 있어. 근데 이게 평행하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곡률에 따라서 휘어져 버리는 거야. 내가 쏜 빛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죠. 요런 게 닫힌 우주 상태인 거고, 그다음에 열린 우주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쐈는데 우주에 곡률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두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빛과 빛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는 거. 요런 게 열린 우주 상황이에요. 자, 그럼 봐봐요. 지금 기억은요. 빛이 모이고 있는 요런 형태이죠. 마치 중력 렌즈 현상에서의 그 형태처럼 안으로 요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닫힌 우주랑 같은 상태인 거야. 그래서 이 기억이 닫힌 우주일 때의 빛의 경로를 나타낸 게 되겠고요. 자, 반면에 니은은요, 요렇게 안쪽으로 오목하게 휘어져 있잖아. 요렇게 휘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열린 우주에서의 빛의 이동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때 기억 보겠습니다. 곡률이 음인 값의 우주, 열린 우주죠. 열린 우주는 어디에 해당하냐라고 했는데 지금 열린 우주 A입니다. A. B가 아니라 A가 되어야 되겠고 나에서도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 되어야 되겠어요. 따라서 일단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볼게요.
현재 시점에서 관측되는 허블 상수값은 모두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현재 허블 상수값을 비교를 하려면 현재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무형에서 현재의 기울기는 다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 현재의 허블

상수가 모두 동일하다라는 건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디귿입니다. 암흑에너지에 의해 가속 팽창하는 평탄 우주에서 평균적인 빛의 이동 경로는 나의 니은과 같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나의 니은은 열린 우주거든. 근데 지금 디귿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속 팽창하고 있는 평탄 우주예요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평탄 우주면요. 빛이 이렇게 휘어지면 안 돼. 만약에 평탄 우주라면 빛이 이렇게 일자로 이동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평탄 우주 아니더라. 디귿 틀렸다. 답은 니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 그림에서 하나 좀더 보자면, 그래서 답은 우리가 낸 거고 2번이고요. 자, 여기에서 닫힌 우주와 열린 우주에서 우리가 같은 크기의 물체를 관측을 했잖아요. 근데 이 빛이 휘어지기 때문에 우리 관측자한테 보이는 이 물체의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우리 관측자는요, 빛이 직진해서 나한테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빛이 휘어져서 나한테 이렇게 도달한 거지만, 빛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직진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은 요 끝에서 이렇게 직진이면 요런 형태로 도달했다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원래 물체보다 닫힌 우주에서는 물체가 더 크게 관측이 될 거예요. 반면에 열린 우주에서는요, 요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잖아요. 우리의 이 각도가 더 작단 말이야. 원래 각도보다 작게 왜곡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관측하는 물체가 요렇게 실제보다 더 작게 관측이 될 것이더라. 이런 차이도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가해 자료 상당히 익숙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요. 물리량 X랑 Y가 나오는데, 각각이 우주 구성 요소의 상대적인 비율 또는 밀도 중에 하나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둘중 하나는 비율, 둘중 하나는 밀도를 나타낸 것인데, 자, 일단 선생님이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두 개의 그래프에서 일정한 그래프를 가지는 건 X에 있는 C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X가 밀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밀도는 증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C가 암흑 에너지에 해당하겠고, A랑 B가 물질인데 항상 암흑 물질이 5.5배 정도 더 많으니까요. A가 암흑 물질, 그리고 B가 보통 물질이구나 라고 체크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면요. 기역 디귿은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 X가 밀도니까 Y는 비율일 수밖에 없어요. 기역과 디귿은 계속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니은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역과 디귿이 물질에 해당하는 거고, 이 중에 더 많은 기역이 암흑 물질이겠지. 그리고 더 적은 양을 차지하는 게 보통 물질에 해당하겠고요.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비율이 늘어나는 거 암흑에너지겠구나라고 판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X는 밀도예요. 우주 구성 요소의 상대적인 비율 아니죠. 자, 니은입니다. 가의 B는 보통 물질이고요. 나의 디귿도 보통 물질이니까 맞는 보기. 디귿입니다. 나의 기역과 니은은 전자기파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기역 암흑 물질, 니은 암흑 에너지 둘다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없습니다. 니은, 디귿 맞는 얘기 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에 가해서 아까 봤던 자료죠. 그리고 나에서도 아까 봤던 자료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6번의 문제를 보시면, 가는 빅뱅 이후 시간에 고전 우주 모형 세 가지. 고전 우주 모형이라는 건 암흑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을 때를 가정한 우주 모형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우주 모형. 표준 우주 모형이라는 건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확인해서 가속 팽창 우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우주의 크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더라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사실 이 그래프만 봐도 알 수가 있어야 돼. 아, A는 초반에는 감속 팽창, 물질의 영향이 더 커서 감속 팽창을 하다가 어느 순간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구나. 따라서 A가 표준 우주 모형이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B, 평탄 우주 C는 전부 다 감속 팽창 우주인데, 그러니까 고전적 모형인데, 이 중에서 C는 우주의 밀도가 너무 커서 수축해버리는 닫힌 우주에 해당하겠고요. B는 영원히 팽창하는 열린 우주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아까 분별하는 방법 배웠었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암흑 에너지이고, 둘이 물질인데, 물질 중에 더 적은 게 보통 물질. 물질 중에 한 5.5배 정도 더 많은 게 암흑 물질이에요. 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기억을 볼게요. 표준 우주 모형은 A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 감속 팽창하다가 가속 팽창으로 바뀌는 우주 모형이고요. 니은입니다. 기억 플러스 니은. 기억 플러스 니은은 물질이에요.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총량. B와 C를 비교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B는요 열린 우주이고요 C는요 닫힌 우주입니다. 따라서 열린 우주에서는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아요. 그런데 닫힌 우주에서는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크지. 그 말은 그만큼 물질의 양이 많다라는 뜻이 되겠고, B는 물질의 양이 적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량을 비교를 하면요. B가 더 작은 거지 C가 더 작은 게 아니에요. 따라서 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디귿의 밀도가 일정하다면, 디귿이 암흑 에너지잖아. 우리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물질의 밀도는 점점 줄어들었지. 그러면서 우리 우주가 뭘 하게 되었냐? 옆에 그래프로 그려보면, 앞에서 문제에서도 나왔던 그래프인데, 자, 시간에 따른 밀도 변화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시간. 암흑 에너지는 계속 밀도가 일정해. 그런데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은 계속 이렇게 밀도가 감소한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물질의 영향이 더 컸기 때문에, 물질의 밀도가 더 컸기 때문에 감속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더 높아지면서 가속 팽창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주는 등속 팽창하는 것 아니더라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7번 문제 볼게요. 자, 7번 문제. 요 자료 여러분들 생소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자료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분명히 수능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자료 볼 거거든요. 근데 이 처음 보는 자료를 보더라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도 내가 알아야 되는 거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보면은, 지금 시간이 있고, 현재 시점에 실제 거리가 있고, 막 되게 복잡해 보여. 그치만 잘 보면 내가 아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때가 지금 빅뱅이잖아. 빅뱅은 우리 한 점에서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한 점에서 우리 은하 그리고 ABC가 전부 다 모여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점점 멀어지면서, 현재 관측했을 때는 A가 제일 가까이에.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순서대로 나한테 멀리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의 이동 경로라는 게 나와 있어. 그리고 실제의 은하의 이동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아, 빛이 실제로 이동한 거리. 그거 우리 광행거리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이 광행거리는 빛이 이동하는 동안 우리 우주도 계속 팽창하고 있으니까, 우주의 공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실제 천체와의 거리보다는 짧더라. 라는 거를 이용하는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요거까지 생각했으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기역, 니은, 디귿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봐볼게요. 기역입니다. 현재 관측되는 은하 ABC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과거의 모습.
자, 여러분, 우리 우주 공간에서 과거의 모습을 본다는 건 더 먼 곳을 바라보는 건데요. 지금 빛의 이동 경로를 보면은 C는 가장 과거에 방출된 빛이 나한테 도달하는 거거든. B는 그것보다는 최근, A는 그것보다 더 최근이기 때문에요.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C가 가장 오래전을 보여주더라.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B의 빛이 이동한 거리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100억광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현재 빛까지의 실제 거리가 100억광년이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B가요, 언제 이 B의 빛이 나한테 출발하기 시작했냐면 약 한 75억 년 전? 요때 출발한 빛이 지금 나한테 도달한 거거든. 그러면 빛이 75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이동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빛이 이동한 거리는 75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75억 광년만큼만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광행 거리는 75억 광년이 되는 거고 실제 천체와의 거리는 그것보다 더 멀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가 되는 거지. 따라서 니은은 틀렸더라.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적색 편의량은 C에서 가장 크다 이랬어요. 자, 여러분들 적색 편의량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적색 편의량이라는 거는 후퇴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후퇴 속도는 고유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해준 값이더라 라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따라서 적색 편의량이 가장 크려면 후퇴 속도가 가장 빨라야 돼. 자, 그런데 우리 허블의 관측에 따르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나로부터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어요 라는 걸 이 허블이 발견을 했잖아요. 따라서 적색 편의량은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건 은하 C가 되겠지. 따라서 C에서 가장 크다라는 디귿만 맞는 보기가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으로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같이 풀어볼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를 보시면요. 일단은 문제 읽어보면 서로 다른 우주 모형 ABCD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를 밀도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보니까요. B라고 돼 있는 거는 보통 물질, DM은 암흑 물질, 그리고 요 람다예요. 람다는 암흑 에너지의 밀도이고요. C는 임계 밀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보통 물질의 밀도와 암흑 에너지의 밀도와 암흑 물질의 밀도와 암흑 에너지의 밀도를 임계 밀도로 나눈 값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 여기에서 값을 비교를 해 보면 C만 암흑 에너지를 가지고 있구나. 따라서 C가 표준 우주 모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A, B, D는 전부 다 암흑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전적인 감속 팽창 우주 모형이구나 라는 걸 체크해 줄 수가 있겠어요. 자, 이때 기억 보겠습니다. 곡률 물어보았거든요. 자, 여러분들 곡률은요 무조건 우주의 밀도와 임계 밀도를 비교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여기에 암흑에너지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곡률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 두 개 값을 더해주면 돼. 자, A 보니까 요 두 개 값을 더해주면 0.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주의 밀도가 암흑에너지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다는 뜻이야. 그럼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으면 요거는 열린 우주지. 열린 우주이고 곡률은 마이너스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우주의 팽창 가속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B는요. 요 두 개를 더한 값이 1이 나옵니다. 따라서 평탄 우주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런데 암흑에너지 존재하지 않으니까 감속 팽창 우주예요. 감속 팽창하고 있으니까 팽창 가속도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반면에 C는요.
역시나 요세 개를 더해준 값이 1이 되거든요. 역시나 평탄 우주 모형이고요. 그 와중에 암흑 에너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속 팽창 우주입니다.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물질의 비율보다 더 많잖아. 따라서 가속 팽창. 팽창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니까 팽창 가속도 플러스예요. 네, 니은에서 두 개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디귿입니다. 우주의 나이 ABC.

0: 디디를 비교하라라고 했는데 요걸 여러분들이 풀려면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 그래프. 앞에서 계속 나왔던 그림인데요. 자, 우리 우주가 만약에 등속팽창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주의 크기가 계속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팽창을 했을 것이다. 요게 등속팽창 우주예요. 실제 우주의 모형은 아니지만,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감속팽창 우주는 팽창 속도가 점점 감소하니까 요 아래쪽에 생기게 될 것이고요. 가속팽창 우주는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요쪽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때요, 우리 여기가 지금 현재 우주다라고 하면은 닫힌 우주가 그래프의 기울기 변화가 가장 심합니다. 왜냐? 밀도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팽창 속도가 빨리 감소해서 우주가 닫혀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런 식으로 생기는 게 닫힌 우주 모형. 닫힌 우주의 모형에서는 임계 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커야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의 더한 값이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D가 닫힌 우주 모형에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에 평탄 우주. 감속 팽창 우주이면서 평탄 우주는 팽창 속도가 0으로 수렴하지만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B가 여기에 해당했었지. 자, 그 다음에 열린 우주는 팽창 속도가 감소하지만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입니다. 열린 우주가 우리 아까 A였어요. 그리고 가속 팽창 우주는요, 초반에는 감속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가속 팽창하는 이런 형태. 근데 우리 가속 팽창 우주가 지금 C였지. 암흑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근데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우주의 나이를 비교하려면요, 여기가 지금 현재잖아, 현재. 현재에서 우주의 시작까지의 거리를 비교해 주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전부 다 우주의 시작인 거야. 모형에 따라서 우주의 시작 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이건 상당히 과하게 나온 거긴 하지만,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가장 적은 것은 처음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은 D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적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근만 맞네요. 답은 몇 번이죠?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번 문제까지 풀어 보았고요.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도 중요한 내용 상당히 많았는데, 파이널 OX 퀴즈 역시나 여러분들 풀어서 수강 후기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요, 우리 아까 대표 테마 문제 풀어볼 때, 요 그래프, 팽창 속도 변화 그래프 직접 그려줄 수 있으면 유용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 직접 그려서 한번 해결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보통 물질의 밀도가 요럴 때, 암흑 물질의 밀도 구해봐라. 지금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은 몇배 차이다라는 거 이야기했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입니다.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현재 요만큼이라면, 우주의 크기가 두 배가 된 시기에,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요렇게 바뀔 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 다 들어있으니까요. 잘 복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이제 수능 완성에 있는 전부 모든 테마 살펴보았고요. 고난도 내용들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실전 모의고사 1회 풀이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실전 모의고사 1회 시간 딱 잡아놓고, 한 25분 정도 타이머 맞춰놓고 딱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켰던 문제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풀어보신 다음에 선생님이랑 만나면서 내가 놓쳤던 내용들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랑 실전 모의고사 1회 문제 풀이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행운의 실수는 특강 한끼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은 24번째 시간이고요. 11번째 주제 자원의 의미와 자원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자원의 특성과 분류, 광물 자원, 전력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89페이지의 큰 3번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이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그 밑에 양괄호 2번에 주요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수급 보면 1번 석탄, 뒤에 가면 2번 석유, 3번 천연가스. 양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많은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괄호 2번의 자원의 분포와 수급 그리고 탐구 활동에 보면 시도별 1차 에너지 공급량 나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에너지 자원들이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 그럼 어디에서 또 많이 생산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사실 생산은 뭐 큰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수능특강 교재상에는 그렇게 큰 내용이 많은 파트는 아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저와는 조금 더 다양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곳곳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에너지 자원 중심으로 한번 쭉 정리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탐구활동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그리고 큰 4번 전력의 생산과 분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서 자원의 문제와 대책까지 여기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89페이지의 큰 3번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이용 살펴볼 건데 요 내용은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에너지 자원의 특징과 소비 용도를 알아야지만 이게 왜 이렇게 변화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양괄호 2번 주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수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는 석탄부터 나와 있지만 우리는 석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가 되는 에너지 자원이거든요. 일단 석유 어떤 특징 갖고 있는지 먼저 분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포, 얘는 대체 어디에 많이 분포하길래 우리나라에 이렇게 없느냐, 얘는 여기에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생대에 만들어진 지층 중에서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배사구조라고 얘기하는데, 배사구조는 볼록하게 솟아있다 보니까 밑에 물이 있고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으니까 물 위에 석유가 동동동동 떠 있고요. 석유 위에 빈 공간에 가스가 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와 가스는 비슷한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신생대 제3기 배사구조에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구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생대 제3기 배사구조에 매장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다. 그래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 다음, 그럼 대체 어디에 쓰이느냐 볼까요? 해외에서 원유를 수입해 옵니다. 크루드 오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원유를 수입해 와요. 그리고 석유 탱크에 집어넣습니다. 콸콸콸콸. 그리고 끓여요. 파이야. 그러면은 끓는 점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것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낯익은 애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가솔린, 휘발유입니다. 그리고 경유. 휘발유와 경유 어디서 봤나요? 예, 주유소에서 봤을 거예요. 휘발유, 경유, 등유도 있네요. 자, 그럼 휘발유와 경유 어디에 쓰인다? 바로 자동차 연료로 쓰이죠. 잉! 가득이요! 뿅! 그래서 가솔린, 휘발유, 디젤 요 두 가지가 자동차 연료로 많이 쓰이죠. 근데 자동차의 연료로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비행기의 연료로도 석유가 쓰여요. 가득이요! 좋아요! 뿅! 자동차와 비행기의 연료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기차도 가득이요! 빵! 자동차와 비행기와 기차의 연료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준비하지 않았어요. 배, 선박도 석유를 연료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자동차, 비행기, 기차, 선박의 주요 연료로 석유가 이용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수송용입니다. 수송용으로 어마어마하게 쓰이고 있다. 그런데 수송용으로만 이용되는 게 아니죠. 자, 아까 정유 과정에서 나왔던 나프타, 한자로는 납사라고도 얘기하는데 나프타를 석유화 공장으로 옮겨줍니다. 석유화 공장에서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서 다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시 다른 제품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주변 공장으로 공급해줘. 그래서 플라스틱도 만들고요. 고무도 만들고 옷도 만들어냅니다. 섬유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석유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

정유공장에서 납사가 나와요. 납사. 납사가 나프타입니다. 나프타. 이 나프타를 분해해요. NCC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여러 공정을 통해서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필름 만들고, 파이프도 만들고, 뭐 폴리에스터 섬유도 만들고, 부동액도 만들고, 잉크도 만들어요. 뭐 타이어도 만들고, 뭐 합성 섬유 만들고요, 아크릴 섬유도 만들고요, 계면 활성제도 만들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는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인데, 우리가 입고 사용하는 물건 중에 70%는 석유 유래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석유 화학 과정에서 만들어낸 물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산업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 정리해보면, 일단 석유화학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수송용으로 많이 쓰인다. 특히나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했을 때 수송용 소비 비중이 높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수송용 소비 비중이 높다. 자, 그럼 얘는 어디에서 많이 쓸까? 당연히 석유화학 공업에 많이 쓰이니까 석유 산업 발달 지역에서 많이 쓰이고요. 또 수송용으로 많이 쓰인데 그 얘기는 자동차 많이 타고 비행기 많이 타고 기차 많이 타는 지역은 석유도 많이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많이 소비합니다. 그런데 얘는 다른 에너지원과는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석유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더라도, 또 석유는 화력 발전에 많이 이용되지 않지만, 어쨌든 석유 화력 발전소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송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소비가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수송용으로 모든 지도에서 골고루 소비가 되고 있다. 특히나 권역별 소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석유 산업 발달 지역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나중에 공업할 때 배울 거예요. 울산, 전남, 충남. 울산, 그리고 전남의 여수. 충남의 서산, 울여서라고 많이 하거든요. 요런 지역이 석유 산업 발달에서 석유 많이 쓰는 곳입니다. 울산, 전남, 충남, 그리고 인구가 많은 대표적인 지역은 수도권이 되겠죠. 수도권도 많이 씁니다. 다음, 석탄 보겠습니다. 석탄. 석탄은 먼저 용도부터 보겠습니다. 용도. 보죠. 무연탄과 영청탄은 서로 용도가 다른데요. 일단, 무연탄은 요새는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요런 보일러. 연탄 보일러라고 합니다. 요 연탄의 원료가 무연탄이었어요. 옛날에 가정용으로 많이 이용했었으나 지금은 많이 이용하진 않죠. 하지만 아직까지 소량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대적으로 가정용 소비 비중이 높은 편이다. 중요한 것은 역청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연탄보다 역청탄을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럼 역청탄 어디 쓰이느냐? 먼저 발전소에서 쓰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역청탄을 파이어! 태워서 발전할 때 어마어마한 양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도 중요합니다. 쟤는 용광로예요. 용광로에 철광석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역청탄으로 파이어! 그러면은 철광석이 녹아버리는 거죠. 바로 제철 공장에서 어마어마한 역청탄을 소비합니다. 사실 얘는 이렇게 태우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은 역청탄을 코크스로 바꿉니다. 그 코크스를 철광석이랑 같이 넣어서 열풍을 불어넣어요. 그럼 뜨거운 열 때문에 철광석이 녹게 되는데 그때 코크스가 철광석을 녹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아, 철광석 녹일 때 역청탄 쓰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력 발전소에서 연료로 쓰이고요. 제철 공업에서도 철광석 녹일 때 석탄이 쓰인다. 그래서 무연탄은 상대적으로 가정용 소비 비중이 높은 편, 역청탄은 발전용. 그리고 산업용 중에 제철소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다. 용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석탄은 어디에서 생산되느냐?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석유와 천연가스는 전량 수입하는데 석탄은 소량 국내에서 생산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것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일단 석탄 중에 무연탄은 어디 매장되어 있죠? 조석 평무. 조석 평무. 그래서 고생대 평화누충은행 조석 평무 평화누충은행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남아 있어요. 옛날에 가정에서 연탄을 가정용 연료로 썼을 때, 옛날이지만 저 어렸을 때 집에서 연탄 썼었거든요. 그때 많은 양의 무연탄을 채굴해서 연탄을 만들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정에서 연탄을 연료로 쓰는 집이 많이 없어. 소비가 줄었습니다. 왜냐면 거의 다 가스로 바뀌었거든. 게다가 이제 많이 캐다 보니까 무연탄이 매장되어 있는 곳들이 점점 깊어집니다. 깊어져요. 그래서 채굴하는데 점점 소요되는 비용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수요도 줄어들고 경제성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후반까지는 꽤나 많은 양의 무연탄이 생산됩니다. 다 무연탄이겠죠? 여기 석탄, 석탄, 석탄. 다 무연탄이겠죠? 그런데 80년대 후반에 석탄의 생산량이 급감합니다. 급감. 왜? 얘기했듯이 요 시기쯤에 가정용 연료가 연탄에서 가스로 많이 바뀌고요. 또 탄광의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정부에서 나서서 많은 탄광들을 폐광시켜 버려요. 돈이 안 되는 거야. 자, 경제성이 떨어지는 탄광들을 정리하자. 이것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80년대 후반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탄광들이 폐광되었고, 그나마 강원과 전남에서 소량의 무연탄을 채굴했었지만, 이것조차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순차적으로 폐광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탄광은 없어요. 그나마 민영 탄광 한 곳이 지금 강원에 남아 있는데, 그렇습니다. 생산량이 극히 줄어들게 되었겠죠. 어쨌든 과거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강원과 전남에서 소량 생산되었다는 내용도 나오고 그래프에도 강원과 전남에서 소량 생산되었다고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쨌든 순차적 폐광되면서 생산량이 아주 줄어들었고 특히나 전남에서는 생산되지 않습니다. 다음 역천탄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전량 수입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얘도 이제 전량 수입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대체 석탄은 어디에서 많이 소비하느냐? 자, 용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화력발전소에서 많이 쓰이고 제철공업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러면 화력발전소, 대규모 화력발전소 있는 데서 석탄 많이 쓰겠네? 대규모 제철소 있는 데서 석탄 많이 쓰겠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네. 대규모 화력발전소 어디 있었죠? 공업 발달한 충남과 경남,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두 군데만 더 기억해 둡시다. 인천과 강원. 그리고 제철공업 발달한 지역, 요거 다음 주제에서 할 거예요. 포광당입니다. 포광당, 포항, 광양, 당지는 우리나라의 대규모 제철소가 있는 대표적인 세 지역입니다. 일관 제철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포항은 경북에, 광양은 전남에, 당지는 충남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북, 전남, 충남이 또 많은 양의 석탄을 소비합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특히나 석탄 엄청 많이 소비하는 데 어딜까요? 두 번이나 나왔네. 충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양의 석탄을 소비하는 곳이 충남이에요. 그래서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석탄은 이런 지역들 제외하고는 소비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도시에서는 아주 적은 양을 소비하고 있고요. 거의 소비하지 않는 곳들도 많습니다. 석탄, 좋아요. 세 번째는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얘도 용도부터 알아보죠. 용도. 어디에 천연가스 많이 쓰이느냐? 자,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요. 옛날에는 학교마다 매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점이 없는 세대를 아마 살아왔을 겁니다. 저희 학교도 매점이 없어진 지꽤 됐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 매점을 문 닫았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너무 학교가 깨끗해지니까 좋은 거지. 그 이후로 매점을 거의 열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자판기로 대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집에서 간식을 싸오지 않으면 학교에서 먹을 게 없어. 사 먹을 게 없으니까. 뭐 먹을 거 사러 외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학교 갔다 하면 너무 배고픕니다. 점심에 급식을 먹어도 금방 배가 꺼지니까. 그러니까 집에 오면 뭐 해야 돼? 라면 한 그릇 때려볼까? 라면을 끓입니다. 올려놓고 밸브를 돌리죠. 가스가 들어와요. 그리고 파이어! 그러면은 끓는 물에 의해서 라면이 끓습니다. 자, 물론 최근에는 전기레인지, 인덕션 이런 거 많이 쓰지만 하이라이트. 아직까지 가스레인지 쓰는 집도 많습니다. 저는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요리를 좋아합니다. 예,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건 달라요. 그냥 레시피를 보고 따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레시피 보고 따라해서 그 맛이 나면 아 이게 뭔가 내가 한 요리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성취감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래서 제가 한 요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달고 짜요. 간이 셉니다. 저는 약간 그 간이 심심한 요리는 그 맛에 정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단 음식은 달아야 되고 짠 음식은 짜야 돼. 그래야지만 그 맛이 제대로 구현돼도 일단 많이 넣어서 실패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리 좋아요. 근데 이게 요리를 할때 전기레인지, 하이라이트나 인덕션보다 가스레인지가 훨씬 더 요리할 때 유용합니다. 불 조절이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가스레인지 쓰는 집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스가 천연가스예요. 이게 도시가스로 변환돼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한 젓가락 먹어. 후루룩, 후루룩, 후루룩. 꼭 먹다 보면 옆에서 한 젓가락 한 동생이나 형, 오빠, 누나들 있죠. 미워. 자, 어쨌든. 한 젓가락 먹고 났더니 어때? 배가 부르니까 슬슬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우, 너무 졸린데. 한 잠, 낮잠 때려야 될것 같은데 방바닥이 차가워요. 보일러를 켭니다. 보일러에서 온수가 지나가면서 방바닥이 데워지기 시작해요. 집에 있는 가스 보일러 거의 다, 아, 집에 있는 보일러 거의 다
가스보일러입니다. 가스보일러. 요것도 가스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그런데 라면을 집에서 끓여 먹어도 가게에서 사 먹었을 때만큼 그런 탱글탱글한 맛있는 면발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가게에서는 엄청나게 센 물로 조리하거든요. 그래서 가게, 상업용으로는 더 많은 양의 가스를 또 소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정용, 상업용으로 굉장히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가정용, 상업용 소비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석탄, 석유, 원자력 수력보다 가정용 소비 비중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최근에 탄소 중립으로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 석탄 발전의 비중이 줄고 천연가스 발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24년 기준 원자력 다음 천연가스 2등으로 올라섰다. 발전용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요것도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럼 가정에서 천연가스 많이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에서 연탄을 가정용 연료로 사용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스 유출 사고가 많아서 일가족이 가스 중독으로 사망하는 일도 되게 많았고요. 혼수 상태 빠지는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석탄은 상대적으로 대기업 물질을 많이 배출합니다. 하지만 천연가스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기업 물질 배출이 적다는 특성 때문에 가정용으로도 이용되고 최근에 발전용 소비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대체 어디에 분포할 것인가? 자, 이것도 이제는 의미는 없지만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때 궁금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흐름은 아셔야 될것 같아서 얘도 마찬가지로 신생대 제3기 배사구조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느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1가스전, 울산 앞바다의 동해 1가스전에서 소량의 가스가 생산되었었어요. 그래서 1998년에 시추에 성공하여 2002년에 생산시설 착공했으며 2004년에 생산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해 2가스전도 개발되었었습니다. 그러나 21년에 가스 공급이 최종 종료되었습니다. 왜? 고갈되어서.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풀어보면은 울산에서 소량 생산된다고 나올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생산되지 않아요. 고갈됐습니다. 없어요. 얘도 생산량이 제로, 전량 수입합니다. 그래서 매장량 고갈로 생산이 중단되었고 현재는 전량 수입하고 있다. 아쉬운 일이죠. 그럼 어디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느냐? 가정용 소비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는 편입니다. 그럼 인구가 많은 대표적인 지역은 어디야?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있는 수도권 지역이 많은 양의 천연가스 소비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이런 지역들. 자, 천연가스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가보도록 하죠. 교재. 자, 석탄. 탄화 정도에 따라 무연탄, 역청탄, 갈탄 등으로 분류하는데, 무연탄은 고생대 평안누충군에 분포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강원 중심으로 생산되었지만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80년대 말입니다. 생산량이 급감합니다. 현재 강에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6년 2월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구경탄광은 전부 다 폐광되었다. 민영탄광 한 곳만 남아있다. 역천탄 제철공업과 화력발전의 연료로 이용이 되는데 수입에 의존합니다. 전량수입. 갈탄 신생대 지층에 분포하는데 석탄 고체인 석탄을 액체로 만드는 석탄 액화공업에 이용이 된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석유, 화학공업의 원료, 그리고 수송용 연료로 이용된다. 수송용 소비 비중이 굉장히 높다. 전량 수입. 천연가스, 가정용 연료의 소비 비중이 높다. 최근에 특히나 수송, 발전용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왜?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적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은 석탄 가장 많고 석유, 천연가스 순입니다. 상업적으로 이용된 상용화 순서도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순서입니다. 요 순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래로 내려가서 탐구 활동 보겠습니다. 얘기했듯이 요 내용이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아직까지 공업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리만 해두고 공업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각각의 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부터 먼저 정리해 볼 겁니다. 일단 A와 B부터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 먼저 B 볼게요. B. 자, B는 어디에서 공급되고 있느냐? 자, 공급은 소비라고 생각해도 돼요. 어쨌든 소비를 하려면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공급된 양을 그냥 소비량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B는 전남에서 소비되고 있고

충남입니다. 화력발전소도 있고 제철소도 있고. 그래서 가는 충남이에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가는 충남. 충남. 그래서 석탄 소비 많은데 일단 충남. 그 다음에 전남, 경북, 경남도 많이 쓰고 있죠. 충남, 전남, 경남. 그리고 경북까지. 자, 아까 정리했던 거 기억나죠? 화력발전소, 제철소. 그 다음에 제철소, 제철소, 화력발전소. 물론 화력발전소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그냥 이런 지역들이 많이 소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남자 들어가는 지역들은 다 석탄 많이 소비하는구나. 됐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석탄은 인천과 강원에서도 꽤나 소비가 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소비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석유 볼게요. 석유, 석유, 석유. 자, 석유는 A입니다. 석유 많이 쓰는데 충남 많이 쓰네? 전남도 많이 쓰고요. 오, 울산도 많이 쓰네요. 자, 울산, 그리고 전남, 그리고 충남에서 많이 씁니다. 자, 아까 얘기했었죠? 울산, 그리고 전남의 여수, 충남의 서산, 석유화학공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대구에 석유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석유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쓰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쵸? 다음, 천연가스. 일단 천연가스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납니다. 나는 천연가스 왜 이렇게 많이 쓰지? 천연가스는 가정용 소비 비중이 높다 그랬어. 그러면은 인구 되게 많은 데에서 천연가스 많이 쓰겠구나. 특히나 인구 밀도가 되게 높은 지역입니다. 경기예요. 이런 지역들은 거의 이제 도시가스로 가스가 공급이 되는데 도시가스 공급하려면은 이 가스망 그 파이프 라인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 라인을 까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야지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상대적으로 경제성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천연가스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인구 밀도 높으면서 인구도 많은데 나는 경기가 되는 거죠. 경기. 그래서 천연가스 경기 많이 소비하고 있고요. 경기. 그리고 인천과 서울 같은 수도권 많이 쓰고요. 그리고 전남도 꽤나 많이 씁니다. 전남, 울산도 꽤 많이 쓰고. 특히나 전남은 최근에 천연가스 화력발전소가 늘어나면서 생각보다 꽤나 많은 양의 천연가스 쓰고 있습니다. 전남, 전남과 울산까지. 그래서 경기, 서울, 인천. 이렇게. 다 원자력은 아까 얘기했었죠? 원자력. 원자력은 경북, 그리고 전남, 부산, 울산 이렇게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만 소비가 되고 있죠. 여기에서만. 특히나 경북은 원자력 소비량이 가장 많아요. 왜? 두 군데나 원자력 발전소가 입자하기 때문이죠. 두 군데나 원자력 소비량이 가장 많다. 그런데 경북은 석탄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전체에서 원자력을 소비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닙니다. 물론 높긴 하지만 부산은 전체에서 원자력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수력도 간단하게 볼까요? 수력. 수력은 요겁니다. 까만 거.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일단 소비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경기, 한강 유역이니까 경남, 낙동강 유역. 그 다음에 경북도 있고요. 경북, 낙동강 유역. 그 다음에 강원. 충북 이런 지역에서 꽤나 쓰고 있죠. 그래서 얘는 양수식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한강 유역인 경기, 강원, 충북과 충북, 낙동강 유역인 경남, 경북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도 꼭 기억해 두어야 돼요. 시도별로 어떤 순서로 1차 에너지를 많이 쓰느냐? 충남 가장 많이 써요, 충남. 왜냐면 충남은 석탄도 많이 쓰고 석유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도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소비합니다. 이 이름은 전남이야.

전남. 전남은 석탄 쓰지, 석유 쓰지, 원자력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1차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두 번째로. 다음, 경북. 경북은 석탄 많이 쓰고 원자력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세 번째인데, 사실 경기랑 울산이 많이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3, 4, 5등은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어쨌든 충남 1등, 전남 2등, 경북이 3등이다. 3등까지는 꼭 기억해두고요. 4, 5등이 경기, 울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아래는 얘네들보다 확실히 적죠. 경기, 울산 정도. 자, 그러면 우리 밑에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는 대규모의 석유화학 단지, 서산에 석유화학. 그리고 당진에 제철소 있고,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당진 대한 보령에 이것들이 입지하여 1차 에너지 공급량이 가장 많은 충남이에요. 제일 많이 쓰고 있어. 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정용 연료로 이용되는 천연가스 공급량이 가장 많은 경기예요. 1차 에너지 공급량 상위 3개 지역은 충남, 전남, 경북인데 이들 지역은 이런 곳들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1차 에너지 공급량은 충남, 경북, 전남, 경북, 경기, 울산 순으로 많습니다. 꼭 기억해 둡시다. 다음, AB는 어떤 에너지인가? A는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가 위치한 충남, 전남, 울산에서 공급량이 많으므로 석유입니다. B는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전남, 경북, 울산, 부산에서만 공급량이 나타나므로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경북은 두 군데나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원자력 공급량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 요 그래프가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어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인구 적은 세종, 제주 요런 지역들은 에너지 소비량 자체가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대전, 광주, 대구는 인구는 150만 정도, 그리고 대구는 230만 정도 되지만 산업이 아주 막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고 대규모 발전소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편이다.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자, 좋아요. 어려운 거다 했고요. 자, 이제 9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거 빼먹었네. 다시 앞으로 가서 89페이지에 요거 봅시다. 에너지 자원의 소비 구조 변화. 자, 1번은 큰 필요가 없고요. 2번, 1990년대 이후에 천연가스의 소비 비율이 높아지고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활발해졌다. 이거 아까 얘기했었죠. 이것도 꼭 기억해 둡시다. 자,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2022년. 어쨌든 요 그래프에서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에너지 소비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건 좀 암기가 필요한데. 저희 조카입니다. 저희 조카. 최근에 심부름을 좋아해요. 돈을 달라고 그럽니다. 삼촌, 뭐 사러 갈 건데요? 돈 없나요? 왜? 거슴돈 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1,000원을 줬어. 야, 뭘 살까 하다가, 야, 그 새로 나온 물이 떠라. 맛있다 그러던데? 이름이 유탄이야. 유탄아! 유탄아! 1,000원 줄게. 새로 나온 물좀 사와. 유탄아, 1,000원 줄게. 새로 나온 물 사와. 유탄, 1,000원 신수. 순으로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유탄, 1,000원 신수. 유탄아, 1,000원 줄게. 새로 나온 물 사와. 이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 수력이거든요. 유탄, 1,000원 신수.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잘 구분은 안 되지만, 그래도 석유, 석탄, 유탄, 천, 원, 그 다음에 신, 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천연가스 비율 높아지고 있고, 신재생 비율 높아지고 있다. 그쵸? 그리고 석유는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소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유탄, 천원, 신수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에너지 자원 마무리 짓고요. 91페이지로 갑시다. 자원 문제와 대책. 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이라서.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적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지? 그런데 자원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철, 석유화학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중화학 공업이 국가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석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왜?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제 자원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2, 3번 한번, 아, 3, 4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자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일단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안정적인 확보 위해서 해외 자원 개발하고 있고요. 자원 수입 상대국을 다변화하고 있다. 한 나라에서만 자원을 수입하게 되었을 때, 그 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당연히 자원 수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 탄소 중립으로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석탄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과 천연가스의 사용량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재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는 조력, 풍력, 태양광 등인데요. 사실 신재생 에너지는 여기 가운데 점 찍혀 있잖아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건데요. 신에너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만 출제가 돼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거의 조력, 풍력, 태양광, 수력 정도만 출제가 됩니다. 왜냐면 그 지역의 어떤 자연환경의 특색에 따라서, 아, 여기에는 이런 발전소가 위치하는구나, 이런 것들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 정도만 출제되지, 그냥 암기하는 내용들은 잘 출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는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재생 에너지는 기존, 다시요.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의 화석 에너지를 변환하여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열을 이용하는 신재생 에너지와 햇빛, 물, 지열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재생 에너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재생 에너지가 중요하다. 그럼 이러한 재생 에너지의 특징은 무엇이냐? 고갈 위험성이 낮아요. 어느 날 갑자기 태양빛이 사라지거나 지구상에 물이 사라지거나 바람이 사라지거나 하는 일은 사실상 일어나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습니다. 물론 다른 단점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풍력 발전기를 돌린다고 대기오염 물질 나오지 않습니다. 높은 데서 물을 떨어뜨린다고 대기오염 물질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입니다. 화석에너지보다 경제적인 효율성, 투자 비용을 고려한 수익의 정도는 낮지만, 쉽게 얘기하면 같은 비용을 투자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전기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죠. 왜? 환경 오염 문제를 극복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화석연료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친구들인데, 자, 태양열은 잘안 나옵니다. 태양광, 풍력, 조력, 그리고 수력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수력은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했기 때문에 얘는 크게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요세 가지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풍력입니다. 풍력 발전, 당연히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거니까 바람이 강한 곳이 풍력 발전에 유리할 거예요. 특히나 한 방향에서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바람이 부는 곳이 풍력 발전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당연히 바람이 세게 불려면 여러분들 그 바닷가 놀러 가면은 특히나 해안가에 가면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부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해안가, 바닷가는 주변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어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대관령 같은 고산 지역에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면 역시나 엄청나게 바람이 세게 붑니다. 높은 산의 정상도 주변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서 바람이 세게 부는 대표적인 지역이 이런 지역들이죠. 고산 지역들, 주변 장애물이 없지 풍력 발전기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해안 지역, 역시나 바다에서 바람 부는데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풍력 발전기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안 지역이나 고산 지역이 풍력 발전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특히나 제주도는 삼다도로 알려져 있죠. 여자, 돌, 그리고 바람이 많은 곳입니다. 제주도는 풍력 발전 많이 하고, 요게 바로 제주도의 풍력 발전소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풍력 발전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냐? 일단 고산 지역만은 강원도. 그렇죠? 그다음 높은 산맥 있고 해안에도 많은 풍력 발전소 있는 경북. 경북. 다음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오는 전남도 최근에 풍력 발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삼다도, 제주도 풍력 발전 많이 하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주는 풍력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 이 풍력 발전은 어느 계절에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질까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풍속이 빠른 바람이 강한 계절은 언제일까요? 겨울이 되겠지. 그래서 이 월별 발전량을 좀 살펴보면 풍력은 상대적으로 겨울철에 발전량이 많은 편입니다. 왜? 풍속이 빠른 강한 바람이 겨울철에, 특히
시베리아

쪽에서 많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발전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런데 이런 풍력도 단점이 몇개 있습니다. 일단 풍력 발전기가 돌아갈 때 날아가던 새들이 풍력 발전기에 부딪혀서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풍력 발전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사람을 한번 그려보면은 물론 풍력 발전기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요만큼밖에 안 돼요. 엄청 커. 우리 여름에 더울 때 선풍기 켜기도 하잖아요. 미풍, 약풍, 강풍이 있습니다. 미풍,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나지 않아요. 근데 약풍, 강풍 가면 엥 소리 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나 큰 발전기가 돌아가니까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또 지표면에도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요 지역은 또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소음이에요. 소음. 그래서 소음 발생이 많다. 소음 발생. 이것도 꼭 기억해 둡시다. 소음. 다음,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자, 얘기했듯이 태양광, 태양열이 있는데 태양광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태양광은 말 그대로 태양의 빛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태양 전지를 설치해서 태양빛을 전기로 변환시키는 발전 양식이 바로 태양광입니다. 예, 태양 전지를 설치했어. 당연히 태양빛이 뜨겁게 내리쬐야지만 발전량이 많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비가 많이 내린다는 얘기는 하늘에 구름이 많다는 얘기고, 구름이 많다는 얘기는 이 구름이 태양빛을 차단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태양 전지까지 태양빛이 잘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을 많이 할수 없을 겁니다. 그럼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려면 비가 많이 와야 돼, 조금 와야 돼? 비가 별로 내리지 않아서 하늘에 구름이 없는 맑은 날이 많아야지만 태양광 발전에 유리하겠죠. 그래야지만 태양으로부터 빛이 막 들어오면서 태양 정제를 달굴 수가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비가 적은 소우지가 태양광 발전에 유리합니다. 또 하나, 일사가 강해야 돼요. 태양빛이 세게 내리쬐야지만 태양전지가 또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사량은 상대적으로 저위도 지역, 남부 지역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사가 강한 저위도 지역이 태양광 발전에 유리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 많이 하는 지역은 어디냐? 일단 소우지, 영남 내륙 지역 소우지였잖아요. 소우지에 해당하는 경북. 최근에 충남도 태양광 발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지역들은 여기예요. 전남과 전북입니다. 일사가 강한 저위도 지역인데다가 또 특히 서해안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어서 태양광 발전소 대규모로 설치하기에도 유리하고 특히 요 해안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소우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신안 이런 지역들은 염전도 많잖아요. 천일염도 많이 하잖아. 왜냐면 일조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다가 태양광 발전소 엄청 크게 지어놨죠. 그래서 전남, 전북이 태양광 발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주도 태양광 발전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 태양광 발전은 어느 계절에 발전량이 많을까? 여름에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봄철에 발전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봄철에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건조하다는 거잖아요. 날씨가 건조해. 날씨가 건조하니까 하늘에 구름도 많이 없어 햇볕이 쨍쨍 내리쬐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상대적으로 많이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봄철에 생산량 많고요. 당연히 여름철에도 생산량이 많겠죠. 그런데 이제 그 여름에는 비가 내리는 날도 많기 때문에 장마철도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봄철에 생산량이 대체적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물론 해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태양광 발전은 낮과 밤 중에 언제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태양이 떠 있어야 되니까 낮에 주로 이루어지겠죠. 시간대별 평균 발전량 보면은 당연히 낮에. 정리해보면 태양광은 낮에. 그리고 봄과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발전량이 많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 그런데 최근에 이 태양광이 상대적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단가가 낮아지고 발전 단가가 낮아지고 얘는 상대적으로 소규모로도 발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 이런 데 태양 전지 붙어 있는 거본적 있을 거고요. 저희 학교도 옥상 전체가 다 태양 전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 발전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중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태양광입니다. 최근에 증가 속도가 또 어마어마하고요. 좀 이따 그래프 볼게요. 자, 마지막은 조력입니다. 조력.
조력은 약간 수력발전이랑 비슷해요.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수력발전도 높은 데서 물을 떨어뜨려서 발전하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높은 데서 물을 떨어뜨리는 건데 얘는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합니다. 만조대와 간조대의 해수면 높이 차이 볼까요? 자, 여기다가 조력발전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요. 자, 밀물이 밀려 들어오면은 해수면이 점점 상승해서 만조가 될 거예요. 점점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근데 문을 막아놨으니까 이 물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다가 만조에 다다랐을 때 문을 열어. 그러면 이 물이 풍력발전기를 통과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발전기를 뺑그르르 돌리면서. 그리고 다시 썰물되면 물이 빠져나가겠지? 그때 문을 열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밀물대에 바다 쪽에 높이가 높아. 그리고 시화호 안쪽에 높이가 낮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흘러들어가면서 발전기를 돌리게 됩니다. 그쵸? 썰물대는 문을 그냥 열어두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수면이 높은 시화호에서 바다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다시 문을 닫았다가 올라오면은 다시 문 열고 이렇게 들어와서 발전하고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딱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산에 있고요. 안산은 경기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조력발전은 경기 100%예요. 딱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조력발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는 얘는 기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기상의 영향. 왜? 비가 오나, 흐리나, 맑으나, 눈이 오나, 해수면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고른 양을 발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상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여기 이제 시화호 조력발전소입니다. 자, 태양열 주로 일사량이 풍부한 지역, 특히나 해남, 고흥, 영광, 무안, 신안 같은 전남, 전북에서 좀 이따 그래프 다시 볼게요. 발전량이 굉장히 많다. 다음, 풍력. 바람이 많은 해안이나 산지 지역. 제주, 그리고 강원의 대관령과 태백, 그리고 경북의 영덕. 조력. 조수 간만의 차가 큰 해안 지역. 우리나라에는 딱한 군데. 안산의 시화호 조력발전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소음 피해를 유발한다. 조력은 기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선지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로 갈게요. 신재생 에너지의 총 발전량 변화 및 시도별 발전량 비율입니다. 자, 먼저 예. 갑니다. 가를 딱 봤더니 뭐야? 최근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록합니다. 엄청 빠르게 올라갔지.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적으로 소규모 발전이 가능한 데다가 정부의 지원도 많았고요. 그리고 단가 낮아지면서 최근에 발전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가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지워볼게요. 태양광. 다음. 나는 다른 발전 양식의 발전량이 거의 없었을 때도 이미 발전이 꽤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에 따라서 등락이 있긴 한데 어쨌든 꾸준하게 이 정도를 유지해왔어. 바꿔 얘기하면 최근에 막 발전소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막 엄청 폐쇄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먼저 발전이 이루어진 발전 양식은 뭘까요? 수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수력이 됩니다. 수력. 그런데 수력은 큰 변화가 없던 와중에 다는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볼까요? 다는 꾸준히 증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수력과 그 발전량이 비슷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풍력입니다. 풍력. 다음, 라는 이때 2011년에 가동을 시작해서 이때 쭉 비슷한 양을 기록하고 있죠. 발전량의 등락이 거의 없다. 한 군데에서만 생산이 되고 있다. 얘는 조력이 됩니다. 조력. 그래서 현재
태양광이 발전

그냥 가장 많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오른쪽 볼게요. 자, 태양광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남, 전북에서 가장 많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A는 어딜까? A. A는 소지여서 일조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량이 많다 그랬던 곳이에요. A는 경북이 됩니다. 경북. 다음, 나는 충북, 강원, 그리고 경기와 경남인데, 아, 다시요. 경북과 경남. 자, 충북, 강원, 공통적인 특징은 산지의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산지의 비중이 높으니까 수력발전소 위치하고 있겠죠. 그리고 경북, 경남, 양수식발전소. 그쵸? 그래서 신재생에서는 양수식을 제외해요. 그래서 경북과 경남의 비율이 낮아진 거예요. 얘네는 낙동강유역. 그러면 낙동강유역은 양수식 발전의 비율 높으니까 전체 신재생 수력에서 비율이 낮아. 그럼 한강유역에 해당하는 충북, 강원과 함께 B는 경기가 됩니다. 근데 사실 B는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찾는 거죠. 조력 발전은 경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경기. 아하! 한 군데에서만 발전이 이루어지는 라는 조력이고, 조력은 경기에서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풍력은 강원, 그리고 경북. 전남 최근에 발전 많이 하고 있고요. 제주도 풍력 발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까지. 특히나 제주를 보면은 지금 상위 5개 지역에 경북, 그러니까 태양광에도 없고 수력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풍력에만 있죠. 그래서 아하, 제주가 들어가 있으면 풍력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주상전력 발달이 탁월한 현무암이 기반암이라서 배수가 양호하잖아요. 그래서 지표수가 부족합니다. 수력발전에 굉장히 불리해요. 그러니까 사실 수력발전 거의 못하고요. 풍력과 태양광만 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1번째 자원의 의미와 자원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 모두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바탕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문제도 한번 풀고 다음 시간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선제압 OX 넣어라!

꼼꼼하게 선택한 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수체크 윤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15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14강에서 우리는 석가모니가 인멸한 이후에 인도에서 어떻게 대승불교가 전개되는지 같이 공부했습니다. 부파불교와 대승불교로 전개가 됐는데 그중에서 우리 윤사 교육과정에서는 대승

불교에 훨씬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이유는 그렇죠.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전래된 불교가 다 대승불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어떻게 나눠졌었어? 그렇지. 먼저 용수의 중관 사상과 이후 세친의 유식 사상으로 전개가 됐었다라고 하는 거 공부했고요. 둘다 인도의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공통점 분명히 있었고요. 차이점, 어떤 거 있었지? 그렇지. 유식 사상에서는 마음작용인 식에 대한 논의, 그 논의를 보다 더 많이 전개해 나갔다. 아, 그러면서, 어때? 식을 변화시켜서 참된 지혜, 그 지를 얻는 수행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더 강조했다. 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한번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 인도의 중관 사상과, 그렇죠. 유식 사상을 공부했는데 이 중간과 유식은요 수능 시험 큰 시험에서 굵직굵직한 시험에서 언제나 지금 출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월 또 9월 모의평가에서는 출제가 안 돼도요 수능에서는 그렇지 득득득 이렇게 출제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 반드시 좀 꼼꼼하게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인도의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또 전래가 되면서 깨달음을 얻는 방식에 따라서 교종과 선종으로 나눠진 모습들 살펴보고요. 또 이어서 우리 한국불교의 큰 그렇죠 불교 사상가이죠 우리 원효에 대한 입장, 원효의 입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인도의 그 대승불교 공부하면서 입이 한바탕 머리가 어질어질했던 친구들이 있었어. 뭐 용수, 뭐 세친 이런 이름도 낯설었고요. 또 기본적으로 또 인도 대승불교의 논의 자체가 좀 낯설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교통 정리를 안 하고 바로도 중국의 교종과 선종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가 막 엉키기 때문에 잠깐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불교의 맥 한번 정리해 보고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라고 후반전까지도 안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어렵잖아. 별거 아니야. 자, 쫄지 말고요. 자, 불교 한 판에 정리해보겠다. 미리 한번 배울 내용도 샘플로 한번 보겠다. 그러면 훨씬 더 앞으로 공부할 때 도움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통해서 창시한, 그렇죠. 종교이자 사상, 우리 불교 사상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기본적으로, 그렇죠. 연기설을 가장 중시했죠. 연기가 그의 깨달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생멸한다. 따라서, 이 세상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석가모니의 깨달음 연기설로 공부했었고요. 석가모니는 인간도 결국 다섯 개의 덩어리, 오온, 색수, 상행식이라고 하는 다섯 개의 덩어리의 일시적인 만남과 흩어짐으로 설명하면서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불변의 실체는 아니다. 무아를 자각해야 한다. 무아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10, 옳지. 33348? 얘들아, 선생님, 저는 그런 노래 차마 못하게,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33348 외치면서 33348 앞글자 한번 떠올려 보는 거야. 3, 그렇죠. 세 가지 독소를 제거해야 해. 탐진치, 탐욕, 성내, 머리썩음.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세 가지 독소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3은요. 예, 정해야 공부해라. 내 엄마 열심히 공부하는. 그렇지. 계, 정, 해를 떠올리면서 지계, 선정. 그렇죠. 그리고 지혜까지 한번 삼학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 3은 도장을 세번 꾹꾹꾹 찍었다. 삼법, 인설. 기억나지? 모든 것은 고통이야. 일체 계고.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어때? 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제나 원인과 조건에 따른 결과로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야. 무상하거나 재행, 무상이었습니다. 자, 나조차도 심지어, 그래, 제법 무아까지 우리 한번 삼법인설로 공부했고요. 여기 하나 더 열반적정까지 또 공부하면서 사법인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뭐 이런 내용들 공부했어요. 요 사가 중요했어. 고집센 멸치가 도망가려고 해. 옳지. 고집멸도 떠올리면서 사성제 공부했고요. 마지막 8은요. 좋아요. 중도의 수행법 8가지의 바른 길8 정도 나왔습니다. 쌤이 랩하듯이 막 읊었는데 할수 있어 얘들아. 33348 떠올리면서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불교의 기본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석가모니가 인멸한 이후에 인도에서는요, 불교가 부파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누어져서 전개가 되고요. 특별히 대승불교의 강조점 가지고 공부했죠. 용수의 중간과 세친의 유식사상이었습니다. 자, 둘다다 공사상을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했고요. 공을 해석함에 있어서 연기와 중도의 관점에서 해석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또 대승불교는 기본적으로 이상적인 인간을 보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살의 삶을 추구하죠. 자, 보살은 어떤 존재야?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

인생을 구제하는 대승불교 이상적 인간이었습니다. 여섯 가지를 실천했는데 기억나니? 좋아요. 보살이 실천하는 여섯 가지의 덕목 육바라밀이었습니다. 육바라밀도 한번 기억하니 얘들아? 보살이 인정하는 누구의 노력? 그렇죠. 개정해의 노력. 떠올려 보면서 보시 남을 도와줄 때는 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상을 바라지 말고 주어야 했습니다. 무주상 보시였고요. 인욕 누가 나를 모욕해도 그것을 견뎌내고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진 그런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계는 지기의 계율을 지켜야 했고요. 정은 선정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그렇지 한 곳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해 그렇지 사물의 실상을 깨달아서 아는 반야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거 공부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인도였고요. 이 대승불교가 이제 중국으로 전래가 됩니다. 중국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방식에 따라서 대승불교가 교종과 선종으로 나누어져서 전개가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 선종에 대해서 더 많은 강조점을 가지고 공부하게 될 거예요. 선종의 대표적인 사상가가 있어. 중국 불교 사상가야.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이었나 봐. 자, 해능을 떠올려 보면서 지혜와 능력을 떠올리면서, 아, 중국에서 선종 사상을 발전시킨 그 해능이라고 하는 분이 이번 시간에서 아주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거 가져가시면 돼요. 팁을 드리자면 수능 시험에서 중국 불교 사상가 요렇게 제시가 되면 거의 99% 이상 요 해능입니다. 그러니까 아, 해능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 가지고 가세요. 얘들아, 교종이 먼저 성립하고요. 선종이 그 다음에 성립하는데, 중국에서 아직 교종만 성립했을 때 우리나라로 불교가 전래가 됩니다. 그래서 교종만 있을 때, 아, 우리나라로 불교가 전래가 되고요. 그때 활동했던 한국 불교 사상가가 원효야. 그러니까 원효는 그렇지, 교종 사상가가 되겠다. 이후에 중국에서 선종까지 성립을 합니다. 자, 선종까지 성립을 한 이후에 교종과 선종이 함께 모두 다 있을 때, 아, 그 이후에, 즉 고려시대 때 한국에서 활동했던 또 스님들이, 승려분들이 등장하시는데, 친구들 한국사 시간에 한 번쯤은 성함 들어봤을 거예요. 의천과 진울이 되겠네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그렇죠, 요 중국 불교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거고요. 또 원효의 사상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중국과 한국으로 전래된 불교는 다 그렇지,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들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대승불교가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면서 교종과 선종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얘들아, 이거 쫄거 하나도 없어. 교라고 하는 말을 자, 가만히 봐봐. 교. 교종. 이 교가 뭘것 같아? 그렇지, 왠지 교리. 뭐 이런 의미일 것 같지 않니? 아, 부처의 가르침을 글로 정리해 놓은 교리. 이렇게 좀 떠올려 보면 되겠다. 부처의 가르침을 교리로 정리한 것을 기록한 책이 뭐야? 경전이잖아. 그러니까, 아, 알겠다, 쌤. 교종은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교리를 잘 익혀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선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보겠군요.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불교의 경전이 몇권 정도 될거 아니, 얘들아? 한두 권이 아니겠지.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많은 경전들이 있어요. 자, 여기 조금 더 왼쪽으로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경전이라고 선생님이 지금 썼는데, 자, 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 굉장히 권수가 많다 그랬어. 얘들아, 너네 시험 공부할 때 생각해봐. 너네가 시험 공부할 때 공부해야 하는 문제집 수가 많으면 하루아침에 벼락치기가 안 되지. 그럼 어때? 그 많은 문제집을 다 보려면 미리미리 점차적으로 공부해 두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잘 보자. 교종에서는 이렇게 많은 교리와 경전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때에도 한 번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 수행을 할 때에도 한 번에 수행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수행해야 돼? 점진적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점차적으로 하는 이런 수행. 점진적 수행이라고도 부르고 두 글자로 줄이면 점수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아, 점진적인 수행을 강조했겠구나. 어렵지 않네. 즉, 교종은 부처의 말씀인 교리, 그것을 기록한 경전, 이것을 근본으로 하는 종파입니다.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교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고요. 계율의 실천과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것을 중시하고 있어요. 자, 경전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강조하는 경전에 따라서 다시 종파가 나눠지는데 전태종, 화엄종, 정토종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걸 다 블라블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수능시험 준비할 때는 더더군다나 이거 다 외울 필요 없고요. 한번 눈으로 가볍게 보세요. 우리 내신시험에서도요. 선생님들이 이걸 굉장히 중시해서 설명하셨다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아 이렇게 다양하게 중시하는 경전에 따라서 종파가 나눠졌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태종. 그리고 화엄종, 그리고 정토종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쌤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정토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 이것도 막 다 외워야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야. 좀 가볍게만 볼게요. 자, 교종의 한 분파인 정토종은 아미타불의 도움으로 정토라고 하는 이상세계에서 태어나서 부처로 완성되기를 바라는 종파래. 그러니까 이 아미타불의 이름만 부르면 정토에서 이렇게 정토에서 태어나서 이상세계에서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다는 즉 정토에서 극락 왕생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종파래. 쌤 이거는 왜 읽어주셨어요? 예리해. 왜 읽어줬냐면 선생님 이제 오늘 수업 후반부에 같이 공부할 아직 교종만 중국에서 성립했을 때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때 활동하셨던 원유 배운다고 했잖아. 그 원유가 이런 정토종 사상을 바탕으로 사상을 전개했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읽어만 보았습니다. 자, 교종은 이렇게 교리와 경전을 강조했기 때문에 점진적인 수행을 강조했다고 했어요. 반면에 선종은 조금 달랐어. 자, 선종은 교종보다 더 늦게 중국에서 이제 성립한 역시 대승불교의 모습인데요. 자, 가만히 한번 보자. 앞에 어떤 글자가 붙어 있어? 선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 있다. 얘들아, 혹시 불교에서 선 하면 이제 뭔지 이제 느낌 좀 오니? 쌤, 이거 알 것 같아요. 선, 선수행, 아, 마음을 하나로 가라앉히고 차분히 모으는 참선? 그렇지, 너무 잘한다. 아, 선종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참선을 강조해. 아, 우리 그걸 뭐라고도 불렀어? 그렇지, 선정이라고도 우리 공부했었던 거 기억하지, 얘들아? 석가모니가 선정과 지혜로 깨달음에 이르렀잖아. 그 선이야. 아, 참선과 선정. 친구들 더 쉬운 말로는 명상 뭐 이렇게도 알고 있는데 아, 불교에서 마음을 하나로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고요하게 집중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수행을 떠올려 보면서 아, 이런 참선과 선정을 강조하는 그러한 중국의 대승불교의 모습을 우리는 선종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달마대사에 의해서 형성되었고요. 이분에 의해서 정립됐는데 이분은 지혜와 능력 있는 분이었나 봐. 이름이 뭘까? 그렇지 잘했어. 해능에 의해서 정립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난 시간에 인도 대승불교 공부하면서 옳지 해보자. 중관사상을 이야기한 옳지 용수 또 유식사상을 이야기한 그렇지 세친 굉장히 낯선 사상가 이름이 등장했어. 근데 이번 시간에 또 중국의 선종 이야기하면서 해능까지 나왔기 때문에 머리가 어질어질하다라고 생각할 텐데요. 얘들아 이제 다 했어. 이제 더 이상 머리 어질어질하게 할 만한 불교 사상가들의 이름은 안 나오거든.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한 번씩은 다 들어봤던 원효, 의천, 진울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어려운 이름이었고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알아두는 거야. 다시 해보자. 너무 중요해. 중국에서 선종을 정립시킨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 그렇지. 해능의 입장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능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모든 사람은 에브리바디 태어날 때부터 부처의 본성. 그렇지? 부처가 될 가능성인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다? 좋아. 불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잖아. 불성. 얘들아, 불성은 모든 사람 마음 안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다 갖추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깨닫기 위해서는 바깥에 있는 교리나 경전을 파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깨닫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는 거야.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불성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내 마음을 보려면 어떤 수행이 필요해? 그렇지. 참선, 선정 한마디로 선수행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야. 내 마음을 보는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선종이야. 얘들아, 바깥에 있는 그 수많은 경전은 하루아침에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점진적으로 수행할 것을 교종은 강조했어. 하지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선수행은 달라. 내 안에 이미 완성된 부처가 있어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건 어때? 문득 벼락 맞듯이 한 번에 갑자기 전체를 퍼뜩 깨닫는 게 가능해. 그렇지? 따라서 선종에서는요.
갑자기 깨달을 수 있다라고 봐요. 얘들아, 갑자기 돈, 깨달을 오, 이것을 합쳐서 뭐야? 그렇죠. 돈 오라고 불러요. 이렇게 갑자기 뜨, 내가 이미 완성된 부처였어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수행도 단박에 완성되는 거야. 갑자기 깨닫고, 그렇지. 갑자기 그 수행도 완성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 선종에서는 선생을 강조하면서 돈오 돈수를 중시하는구나. 이러한 사상을 펼친 인물이 바로 누구야? 그렇지. 해능입니다. 자, 해능은요. 우리가 본래 완성된 부처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봐야 한다. 한 번에 지징 하고 한 번에 직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깨달음을 위해서 단계적인 점차적인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래 처음부터 온전한 부처인 자신의 본성, 그것을 한 번에 드 이렇게 단박에 알아채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본래 온전한 부처인 자신의 본성, 이걸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 아이고 잘했다. 불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잘 봐봐. 지금 보라쌤이랑 이렇게 열심히 열공하는 너희들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팁이야. 자, 중국 선종에서는요. 이런 불성을 뭐라고도 많이 부르냐면 자성이라고도 많이 표현했어요. 엥? 쌤, 자성이요? 지난 시간에 인도에 대승불교 공부할 때 중간사상이나 유식사상에서는요. 모든 사물은 무자성하다. 독자적인 속성이 없다. 이럴 때 공부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무자성, 자성이 없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자성을 단박에 깨달아야 된다고 봐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인도의 대승불교에서 자성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될 때는 독자적인 속성이야. 그러니까 인도의 대승불교에서는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그런데 중국의 선종에서는 요 자성이라고 하는 말을 쓸때 불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해능의 글을 읽다 보면 자성을 단박에 보아야 한다. 자성을 단박에 깨달아야 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아, 해능의 글을 읽다가 자성이 나오면 이거 불성이네. 이렇게 해석해서 읽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래 온전한 부처인 자신의 본성인 불성을 뜨아 하고 단박에 깨달으면, 그것으로, 그렇지, 수행도 단박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았고요. 우리 이러한 해능의 사상, 갑자기 돈. 깨달을 오를 써서 뭐라고 불러? 그렇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돈오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돈오하기 위해서는 선수행이 필요하겠다. 직관적인 그러한 종교 체험인 선의 수행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들 친구들 잘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얘들아 생각해봐. 이러한 선정을 강조하죠. 여기서 말하는 정은 무엇이야? 선정이야, 선정. 즉, 선수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해능은요. 이 선정, 즉 정은 본체이다. 근데 기억나니? 석가모니가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렀어. 그래,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렀잖아. 그래서 석가모니 이후에 많은 불교 후배들은 다 선정과 지혜를 강조했잖아. 그래서 어때? 개정해. 우리 사막에서도 공부했었고요. 또 보살이 실천해야 한 육바라밀 안에도 개정해가 들어갔잖아. 다 이렇게 정과 해가 중요한 불교의 수행 방법으로 강조된다는 거 친구들 알수 있어요? 당연히 해능도 정과 해를 강조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정은 선정이었고요. 해는 무엇이었어? 그렇지, 깨닫는 지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해능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선정은 어때? 마음 깊숙한 곳을 보는 거잖아.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는 거니까 뿌리와 같은 근본이다, 근본. 이것이 본체라고 해석했어요. 자, 그리고 해라고 하는 건 뭐야? 지혜는 뜨아하고 깨닫는 거잖아. 뜨아하고 깨달았으니까 작용한 거잖아. 아, 해는 작용이다라고 해석했어요. 따라서 정은 본체에 해는 작용이기 때문에 서로 떨어질 수 없다. 아, 뿌리와 새싹처럼 아, 본체와 작용이기 때문에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죠. 요거 시험에 어떻게 주로 나올까? 자, 정은 작용이고 해는 본체이므로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요거 본체랑 작용을 살짝 바꿔서 오답선지로 잘 나오는데요. 절대 그런 함정에 걸리면 안 되겠죠? 쌤, 그런 함정 너무 쪼잔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그냥 외웠냐, 안 외웠냐를 묻는 쪼잔한 함정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했느냐를 묻고 있는 거야. 다시 해봐. 원리를 이해하면 외우려고 노력하고 억지 부리지 않아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어. 왜? 다시 한번 해봐. 정은 선정이지. 선정이 뭐야? 내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는 거잖아. 내 마음 안에는 불성을 깨닫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본이야, 뿌리야, 본체. 자, 지혜는 뜨아하고 깨닫는 거잖아. 깨닫는 거니까 아, 드러난 작용이죠. 쌤, 잠깐만요. 본체와 작용? 나 이거 왜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본체와 작용. 우리 윤사 공부할 때 본체와 작용은 이미 등장한 적이 있어. 언제 공부했더라? 옳지. 성리학 할때 등장했었죠? 자, 주희는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은 성의 상태와 정의 상태를 통과한다. 심통성정. 성이 바란 것이 정이다. 옳지. 성발위정을 이야기하면서 성, 본성은 본체이고, 성은 본체이고, 정은 감정은 작용이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성리학과 불교는 완전 다른 사상인데 왜 본체와 작용이랑 똑같은 말을 해요? 사실 본체, 작용이라는 거 하는 것은 특정한 사상에서만 사용하는 개념은 아니야. 동양 사상가들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관점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야. 근본 원리로서의 본체, 그것이 드러난 것으로서의 작용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동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는데요. 그런 사고방식이 성리학에서는 마음의 본체는 본성, 마음의 작용은 감정, 요런 워딩으로 표현이 된 거고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렇지, 우리 대승불교, 특별히 우리 해능의 사상에서는요. 정은 선정은 본체, 지혜는 작용이라고 하는 워딩으로 표현됐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해능은 이렇게 도노 사상을 강조하면서 선종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선종, 해능의 사상의 중요한 특징들 어떤 것이 있을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정리해보자. 얘들아, 너네 혹시 견우아니? 견우와 직녀? 그래, 견우와 직녀가, 오, 맞아. 1년에 딱한번 어디서 만나지? 그렇지. 새들이 만들어준 다리, 오작교에서 만나지. 오작교에서 만난 견우와 직녀가 손을 막 서로 부둥켜 잡으면서 더 이상 이별은 불가하오. 이별은 안 돼. 이별은 가능하지 않아. 이별은 불가하오. 외치는 장면 떠올리면서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서 이별은 불가하오. 견직교 이불. 천천히 보자. 첫 번째 견성성불입니다. 자, 무얼 봐? 그렇죠. 자신의 본성을 보는 거야. 자신의 본성이 곧 불성임을 보고 깨달으면 성불, 부처가 될수 있다. 그러려면 어때? 아하. 자신의 마음을 바로, 직지, 바로 봐야 돼. 바깥에 있는 외부 있는, 외부의 어떤 교리나 경전에 너무 마음을 쏟을 필요 없다는 거야. 내 마음을 바로 보라는 거야. 직지인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자 밖에서 깨닫는 것을 중시합니다. 자, 교리로 전해지는 것 바깥에 따로 전해지는 그런 깨달음이 있다는 거야. 경전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러한 것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르침이 전해지려면 어때? 스승의 마음과 제자의 마음에서 마음과 마음으로 마음이 통해야 되겠지. 우리 이거 뭐라고 부르는데? 그렇지. 이심전심. 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표현이 선종에서부터 비롯된 표현이었구나.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마음으로 주고받는 가르침, 이심전심을 중시하고요. 그래서 우리 선종에서는 스승, 그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스승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결국은 어때? 문자, 즉 경전에 얽매이는 것을 비판했기 때문에 문자로는 세울 수 없는 그러한 깨달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그런 깨달음을 강조하는 불림문자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신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서술형으로 종종 출제하시고요.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도 견직교 입을 정확하게 이해해 두면 제시문과 선지 분석할 때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외울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 보자. 선종이 이렇게 견직교 이불을 이야기하잖아. 특히 우리 어떤 거 이야기했었어? 그렇지. 불림문자까지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과 문자를 전혀 활용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언설과 문자가 지니고 있는 형식과 틀에 집착하거나 얽매이는 것을 경계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자, 선종은 깨달음의 주체인 불성, 즉 진리가 모든 사람, everybody,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갖추어져 있다고 보고요. 스스로의 수행을 통한 주체적인 자아의 완성과 해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존재와 현상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 당연히 강조하겠죠. 선종은 마음을 들여다볼 것을 이야기하잖아. 모든 존재와 현상은 마음에서부터 지어낸 것이다? 이거 일체 유심조가 되겠다. 일체 유심조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인도의 대승불교? 그렇지, 그 중에서도 유식사상. 세친이 강조했었던 내용이고요. 역시 유식사상도 대승불교고,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선종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선종의 사상과 해능도 중시합니다. 그리고, 얘들아, 결국은 이러한 대승불교가 한국으로 전래가 되기 때문에요. 한국에
불교 사상가 원효에게서

도요 이런 일체 유심주 사상은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불교 사상들이 이런 공통적인 주장을 하는구나 정도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능의 선종 사상이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료 한번 볼게요. 해능은 말합니다. 자성의 마음자리를 지혜로서 관조하여 안팎을 밝게 통찰하며 하면 자신의 본래 마음을 알게 되고 만약 본래 마음을 알면 바로 해탈이며 이미 해탈을 얻으면 바로 반야삼매이며 반야삼매를 깨달으면 곧바로 무념이니라. 일단 자성 뭐로 해석해야 돼? 그렇지, 불성으로 해석해야지. 너무 잘했어. 자, 불성을 깨달으면 바로, 그렇지, 수행도 완성된다는 거죠. 돈오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야의 지혜는 크고 자금이 없으나 모든 중생이 스스로 미혹한 마음 때문에 자꾸만 밖에 있는 경전에만 집착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성품인 불성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단박에 깨닫는, 즉 도노의 가르침을 듣고 밖으로 닦는 것을 믿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서 자기의 자성, 즉 불성으로 하여금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며 모두 다 단박에 깨닫게 된다. 계속해서 해능은 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 공부했으니까 한번 끊고 OX 체크해봐야 되겠네요. 친구들 학원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의 체크 과연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볼 내용이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마저도 보겠습니다. 석가모니 살펴보겠습니다. 무명과 가래는 괴로움의 무더기를 발생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얘들아, 고통이 발생하는데도 원인이 있지. 어떤 원인이 있었어? 어리석음과, 그렇지, 욕심이었잖아. 어리석음, 무명. 욕심, 바로 갈증과 같은 어리석은 욕망, 갈애라고 표현될 수 있겠네요. 고통의 원인을 모두 제거해도 윤회에서 벗어날 순 없다. 아니지, 이렇다면 너무 슬프다. 얘들아, 불교는 고통의 원인을 모두 제거하면 모든 고통을 소멸할 수 있고요. 그렇게 모든 고통이 소멸한 윤회, 아니, 죄송해요. 모든 고통이 소멸한 열반에 이르게 되면 윤회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더 이상 윤회하지 않을 수 있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도적 행위로 인하여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된다.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 이게 뭐였어? 업이었죠? 이 업으로 인해서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되는 윤회를, 네, 불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상한 것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불교에서는요, 어때?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인 고정 불변의 실체는 없다고 봐. 그러니까 어때? 무상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무상한 것들 사이에 어떤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왜? 그 무상한 것들 사이에도 어때? 원인과 조건에 따른 결과라고 하는 연기의 관계가, 인연생기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본성을 가진 자아만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거다 틀렸지, 얘들아. 아무리 자아라고 할지라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불변의 실체는 아니었습니다. 색수상행식의 오온으로 구성된 존재만이 고정되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아니죠?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으로 구성된 인간도 결국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죠. 아무리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 불변의 실체는 아니다라고 석가모니는 이야기합니다. 중생이 번뇌를 끊고 해탈하면 더 좋은 생으로 윤회한다? 얘들아, 모든 고통을 끊고 해탈하면 더 좋은 생으로 윤회하는 거 아니지? 번뇌를 끊고 해탈하면 더 이상 윤회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현세와 달리 내세는 자신이 지은 업의 영향을 받는다. 얘들아, 자신이 지은 업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면 현세든 내세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현세와 달리라고 하는 표현 성립할 수 없겠네요.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대승불교 특별히 그중에서도 중관 사상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사물은 독자적인 고유한 성질인 자성을 가진다. 완전 틀렸죠? 무자성입니다. 모든 현상은 연기로 설명되기 때문에 생성과 소멸은 실재한다. 얘들아, 생성이라고 하는 극단과 소멸이라고 하는 양극단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지. 자, 중간 사상을 제시한 용수는요, 일체계 공을 이야기하잖아. 그러면서 양극단에서부터 벗어난 공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성과 소멸 실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는 공하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는 실재한다. 같은 맥락이야, 같은 맥락. 자아는 공하다는 맞아. 하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는 실재하니, 다시 한번, 일체계 공이야, 공. 공은요, 어때?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실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더 쉽게 접근해봐. 그냥 모든, 윤사에 나오는 모든 불교 사상가들은 이 세상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불변의 실체 같은 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

소환해서 진정한 지혜를 얻어야 되지. 전식, 득지란 어려운 표현도 선생님 이야기했었죠? 그 표현이 생각 안 나더라도 이 식은 제거가 아니라 변화시켜야 할 수행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거는 아니었어요.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의식의 근원을 청정하게 하면 일체의 실상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의식의 근원을 청정하게 하면 어때? 그렇지, 사물의 실상을 꿰뚫어서 아는 해탈, 열반 가능하다라고 유식사상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공부했었던 선종 해능의 입장 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OX 체크해 볼게요.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불성이 있다. 네. 기본적으로 대승불교의 기본 입장입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네. 일체 유심조고요. 세친뿐만 아니라 우리 선종을 이야기한 해능도 인정할 법한 진술입니다. 완성된 부처의 참된 모습을 본래적으로 갖춘 사람은 없다. 완성된 부처의 참된 모습이 뭐야? 이게 불성이잖아. 불성을 본래적으로 갖춘 사람은 없다? 아니지. 오히려 해능은 모든 사람이 다 마음속에 완성된 부처의 참된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뜨아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돈오를 강조합니다. 단박에 깨우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행도 요구되지 않는다? 아니죠. 우리 돈오에 이르기 위한 그런 수행이 필요하지. 그치? 어떤 수행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진술이에요. 이심전심. 스승과 제자 사이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가르침. 뭐 이런 수행 다 필요합니다. 깨달은 사람이 가는 곳인 정토는 내 마음에 있다. 그렇지. 자, 결국은 완성된 부처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거고요. 이상세계인 정토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거고요. 진리도 다내 마음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을 들여다봐라. 그래서 견직교 이불 기억하죠? 견성성불, 직지인심, 교회별전, 이심전심, 분리문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내 마음을 들여다볼 것을 주장합니다. 깨달음은 마음으로 전할 수 없으니 반야의 지혜가 필요하다. 얘들아, 반야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맞아. 대승불교에서 반야의 지혜 강조하죠. 그런데 왜 틀렸어? 마음으로 전할 수 없으니가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깨달음은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를 공부할 차례야. 이제 불교의 가장 마지막 파이널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 한국 불교입니다. 한국 불교 세 분의 대표적인 사상가 원효, 의천, 진울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우리 그렇지 신라 시대에 활동했었던 원효 공부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고려 시대의 의천과 진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원효, 의천, 진울은 초등학생 또 중학생 또 고등학생 시절에 한국사 공부하면서도 한 번쯤은 성함을 들어봤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주요 주장도 한 번쯤 들어본 게 있어. 윤사 시간은 좀더 깊이 있게 그들의 사상을 좀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렇죠. 원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효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불교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속성인 그 조화를 강조한 사상가야. 그러니까 이제 비빔밥 정신이야. 우리가 이제 비빔밥 재료들을 따로따로 먹어도 다 맛있지만 그걸 이제 조화롭게 섞어서 한입딱 먹으면 그 맛은 또 형용할 수가 없죠. 한국 불교의 아주 독창적인, 아주 독특한 어떤 속성인데 그런 조화를 강조하는 정신입니다. 그 조화 정신을 이룩한 사상가가 바로 원효예요. 자, 원효는 계속 조화를 강조하면서 종파의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잘 보자. 교종 안에서의 종파 통합이야. 왜? 그렇지. 원효는 아직 중국에서 교종만 성립해서 우리나라에 교종만 들어왔을 때 활동했던 사상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종 안에서의 종파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봐. 원효는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되면 이거 맞아 틀려? 틀리지? 내신에 단골로 나오는데 친구도 맨날 틀리거든. 원효가 활동하던 당시엔 아직 우리나라에 선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종과 교종,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한 건 잘못된 진술이고요. 어디까지나 교종 안에서의 종파 통합입니다. 어떤 경전을 중시하는가를 따져서 파를 막 나눴던 중국 불교와 달리 종합적으로 불교 사상을 이해하려고 원효는 노력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원효의 일화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한 번쯤은 그치 막 학습만화 이런 거 보면서 한 번은 봤잖아, 접했잖아. 우리 그 이야기에서부터 한번 원효의 사상의 실타래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원효가 이제 당나라, 중국 당나라로 불교를 공부하려고 유학을 가던 길에 그치 어느 날 밤에 너무 피곤하고 막 그래서 어떻겠다는 거야. 움막집을 하나 산속에서 어두컴컴한데 발견해서 잠을 잤다는 거죠. 너무 이제 힘들고 먼 길을 걸어와서 새벽에 너무 목말라서 깨서 막 더듬더듬 어둠 속에서 찾았더니 어때? 바가지에 이제 물이 들어있었대.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그 물을 마셨더니 그런

이렇게 달고 시원하고 상큼하고 좋았대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해가 뜨고 봤더니 어땠어? 어제 내가 움막인 줄 알고 머물렀던 그 곳은 원래, 그렇지, 시체들을 쌓아놓는 곳이었고, 내가 마신 그물은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지.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을 내가 어제 마셨다는 사실을 안 원효는 그 동굴에서 뛰어나와서, 그 움막에서 뛰어나와서 막 토를 하면서 괴로워했죠. 우리 같았으면 그냥 그렇게 토하고 험한 말좀 이렇게 내뱉고 그냥 유학길을 계속 갔을 것 같은데, 원효는 달랐습니다. 원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어저께 밤에 새벽에 그 달고 시원하고 너무너무 정말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하고 마셨던 그 물이나 지금 내가 보고 토악질이 난다고 생각하는 저 해골물, 썩은 물, 더러운 물이나 똑같은 물이야. 그러니까 물은 변하지 않았어. 물은 변하지 않았어. 변한 건 뭐지? 내 마음인 거지. 그걸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내 마음에서 더럽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 달라진 거야. 원효는 깨닫습니다. 아, 모든 것, 일체의 모든 것은 무엇에서부터? 그렇지, 오직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구나. 마음이 빚어내는 거구나. 그렇지, 일체 유심조를 온 몸으로 소름 끼치게 깨달았다는 거야. 일체 유심조는 다시 한번 해보자. 어떤 사상에서부터 처음 출발했어? 그렇죠, 우리 세친의 유식 사상에서부터 우리 공부했었고요. 심지어는 맞아, 해능도 강조했었던 사상이죠. 자, 그런데. 원효도 이 일체 유심조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합니다. 원효는 모든 것은 오직 어디에서부터, 그렇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서, 중요한 건 마음이야. 그런데 당나라로 유학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담? 그는 그 길을, 그렇지, 백해서 다시 턴해서 다시 신라로 돌아오고요. 자신만의 독창적인 불교 사상을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 지금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수행자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 수행자가 갈팡질팡하고 있어. 두 개의 문 앞에 서서, 어느 문으로 가야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느 문으로 가야지 정말 진정 해탈하고 열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문은, 나를 진리로 이끌어 줄 거야.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줄 거야. 얘들아, 불교에서는 이런 진리를 진여라고 불러요. 진여는 진리, 깨달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런 이문으로 가면 난 깨닫고 부처가 될수 있을 거야. 반면에 그 반대쪽은 깨닫지 못했어. 그러면 아직 세속의 세계에 머무르게 돼.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윤회의 고통을 겪어야 해. 끊임없이 생멸을 반복해야 해. 이건 깨닫지 못한 무지와 무명, 중생, 아직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에 머물게 하는 그런 문이야. 어느 문으로 가야 깨달음을 이룰 수 있지? 이 수행자의 뒤편에는 수많은 종파의 사상가들이 블라블라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야, 오른쪽 문으로 가. 그게 진리야. 아니거든. 왼쪽 문으로 가야지. 그게 진리거든. 야, 너네는 틀리고 나는 맞거든. 야, 아니거든. 내가 맞고 네가 틀리거든. 계속해서 이제 종파 간에 대립과 갈등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원효는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스탑. 멈추세요. 잠깐 멈추고 우리 한번 드론을 띄워봅시다. 자, 얘들아, 드론에 카메라를 매달아서 한번 뭉 한번 띄워보는 거야. 천천히 보자. 드론에 카메라를 매달아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뭉 하고 한번 뛰어보자. 높은 곳에서 한번 살펴보자. 자, 그랬더니 맙소사, 어떤 문으로 나가든 얘들아, 결국은 어떤 문으로 나가든 결국은 다 일심에 푸르른 정원이 펼쳐져 있다는 거야. 자, 드론을 띄워서 보다 높은 차원에서 보니까 어떤 문으로 나가든 결국은 다 하나의 마음으로 모인다는 거야. 얘들아, 하나의 마음? 이 하나의 마음은 결국은 누구의 마음이야? 그렇지, 부처의 마음. 이 하나의 마음은 결국 어떤 마음이야? 참된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수 있겠다. 얘들아, 물고기들이 모여서, 와글와글 모여서 싸우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봐. 우리 바다로 가자. 어떤 강으로 가야지 바다랑 연결될까? 야, 한강으로 가야 돼. 아니거든. 압록강으로 가야 되거든. 아니야, 낙동강으로 가야 되거든. 아니야, 한탄강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얘들아, 너네 알지? 결국 모든 강은 다, 그렇지, 일심이라고 하는 바다로 통하는 거잖아. 아, 일심으로 가는 두 개의 문이 있을 뿐 결국은 다 하나로 만나는 거잖아. 아, 하나의 바다로 가는

많은 강이 있고, 많은 강들은 결국은 다 하나의 바다로 모이는 거잖아. 일심이문이며 일직 다, 다직일이잖아. 그러니까 원효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툴 필요 없습니다. 이원적인 차별과 대립으로부터 어떻게 하세요? 그렇지, 초월하세요. 이원적인 차별과 대립을 초월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린 어떤 것들을 이원적으로 차별하고 나누고 대립하니? 깨끗함과 더러움. 원효가 보기에 결국 하나라는 거야. 참과 거짓. 나와 너. 결국 하나라는 거야. 얘들아, 우리 조금 더 해볼까? 어떤 게 있어? 깨달은 자, 부처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 중생. 결국은 다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야.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하나라는 거야. 진리와 세속. 결국은 다 하나라고 계속해서 원효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그렇죠. 진여와 생멸. 구별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고요한 바다와 파도치는 바다, 결국 다 하나라는 거죠. 자, 원효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절대로, 어때? 둘로 나눌 수 없는 절대 불이한 것이기 때문에 구별하거나 차별할 필요 없다. 결국은 다 일심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다. 진리의 세계, 현실의 세계, 진여문과 생멸문, 깨달음과 무지, 부처와 중생도 결국은 무엇이야? 그렇지. 둘로 나눌 수 없는, 절대로 둘로 나눌 수 없는 절대 불이한 것이기 때문에 이원적인 차별과 대립으로부터 어떻게 해라? 초월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원효가 한국 불교의 그 조화 정신의 기틀을 닦은 사상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죠? 자, 이 내용들 정제된 표현으로 다시 한번 내 것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효는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마음인 하나인 그 마음의 진리를 각기 다른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뿐, 본래는 다 하나다, 일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심은 깨끗함과 더러움, 참과 거짓, 나와 너 등의 일체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하는 절대 불리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체법은 생멸이 없으며 본래적으로 적정하여 일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다 어때? 열반 적정 기억하지, 얘들아. 고요함이야. 결국은 다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 때문에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만 파도와 고요한 바다는 결국 다한 바다라는 거죠. 중생의 마음에 청정한 본래의 마음인 진여와 선악이 섞여 있는 현실의 마음인 생멸의 두 측면이 있지만 별개의 것이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의 마음이나 결국은 다한 마음이다라고 일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어때? 종파 간의 싸움, 다툼, 대립 해소해야 되겠죠? 모든 종파, 모든 이론에 그 특수한 주장과 상대적인 가치까지 모두 다 인정하면서도 전체로서의 무엇을 꾀하고 있어? 그렇지, 조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어요. 그러면서 원효는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부터 비롯돼? 그렇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일체의 유심조를 바탕으로 일심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심으로 돌아가면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할수 있고 그 마음이 참된 마음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죠. 자, 따라서 원효는 당시에 그 교종 안에서의 종파 간의 논쟁에 대해서도 이제 싸움을 멈추고 논쟁을 멈추고 서로 조화를 이루세요라고 주장합니다. 자, 다툼을, 어때? 그렇지. 조화시키는 화쟁 사상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겠네요. 다툼, 즉, 논쟁을 조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화쟁이라고 불러요. 당시 대립하고 갈등하던 여러 불교 종파. 이 종파는 다 무엇 안에? 그렇지. 교종 안에서의 종파였어. 이 종파의 주장들을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아우릅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만하게 융통하여 만나고 통합시다라고 하는 원융회통 사상을 이야기해요. 친구들이 일심도 알고 일직다 다직일도 알고 일심이문도 알고 화쟁도 아는데 요거 잘 몰라. 원융회통. 얘들아, 봐봐. 지금 딱 봐도 둥글어. 둥글게 둥글게 둥글어 보이지 않니? 원만하게 융통하여 만나고 통한다. 아, 서로 싸우지 말고 원융회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쪽빛과 남색이 하나이고 물과 얼음이 근본적으로 같은 것인 것처럼 서로 다르게 보이는 주장도 모두 부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옳다라고 하면서 화합과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 불교의 전통을 수립하는데 기여했죠.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원효의 화쟁, 원융회통, 요런 사상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친구들이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이런 거야. 자, 각 종파의 주장들이 있잖아. 각 종파의 주장 중에서 쌤, 그 교집,

요거 요거 요거를 인정하는 게 화쟁이죠. 요거를 인정하는 게 원유회통이죠.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유는요, 이렇게 그 종파만 가지고 있는, 그 종파만 가지고 있는 그 상대성, 특수성, 이런 것도 모두가 다 인정해. 왜냐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드론을 뭉 띄운 거야. 드론에 카메라를 달고 뭉 띄워서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그런 진정한 조화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각 종파에 무엇을 인정한 거야? 그렇지. 특수성과 상대적 가치까지 모두 다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들 완전히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다 똑같은 색깔로 다싹 바꿔, 다 통일시켜. 그거 아니었어? 각 종파의 다채로운 색깔들을 모두 큰 틀에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원효는요, 수행을 할 때에도 애로사항, 장애물, 그런 걸림돌이 없는 그런 자유로운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걸림돌이 없는 실천과 수행을 제시하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불교가 이제 굉장히 또 이렇게 엘리트들이 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려운 사상이었거든. 그래서 불교를 어렵게 느끼던 대중들에게 염불, 즉 불교의 기도문이야. 단순한 이런 기도문만 외우면 누구나 다 해탈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왕실 중심의 불교를 대중들이 보다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는데 기여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원효는 자신의 삶과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때로는 파격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런 걸림돌이 없는 장애물이 없는 그러한 수행을 강조했구나. 무애행을 통해서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구나라고 하는 내용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중국의 선종 사상가 해능의 입장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그렇죠. 원효의 입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누누 해석을 계속 강조하지만 항상 강의가 끝나면 바로 탁, 책 덮어버리는 이런 습관. 그렇지. 우리 지금까지의 그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길이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강의 끝난 다음에는 본인의 내용들, 본인의 공부했던 내용들 떠올려 보면서 형광펜 하나 드시고요. 수능 특강에서 그렇지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들 천천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 남겨주세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산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반갑습니다. 우리 생윤너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1회입니다. OT 꼭 챙겨받으시고요. 우리 생윤너들의 멋진 파이널을 위한 특훈 첫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지점들 미리미리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쓰면서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보겠습니다. 1번 스타트 갑니다. 윤리학의 분류입니다.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적절한 게 뭐냐? 그럼 1단계로 가나 윤리학이 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가는 도덕 이론과 원리를 적용한다고 했고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고 했으니까 규범윤리학적인 성격에다가 실천윤리학적 성격이 잘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가는 실천윤리학. 요거 괜찮죠? 그럼 나아갑니다. 한 문장으로 깔끔합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도덕 현상 조사한다.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한다. 그럼 요건 기술윤리학 됐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깔끔해졌다면 선지로 바로 가보시죠. 1, 2번이 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번 선지의 핵심은 도덕 명제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분석한다. 도덕 명제의 구조를 분석하는 건 메타윤리야. 그러니까 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진술. 2번 핵심은 도덕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접근한다고 했어요. 자, 이때 아 이건 기술윤리학이야 라고 바로 답이 나온다면 반갑겠지만 한 번 더 이게 뭐였지?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여기 봐요. 나번에 도덕 현상 조사한다 그랬죠. 그 단어 그대로 썼어요. 거기다가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현상들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나 관습들로 나타났을까에 대해서 접근하고 기술하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기술윤리학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럼 이번 선지는 정답은 아니지만 기술윤리학을 내가 아 살짝 잊어먹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 선지. 3번 3, 4가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3번 핵심은 도덕 원리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도덕 문제 해결한다. 땡이죠. 왜? 도덕 원리를 적용하는 건 가번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규범윤리학적인 성격, 실천윤리학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니 기술윤리학에게는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3번도 적절하지 않다. 4번 선지 핵심.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한다. 이걸 보면서 아, 기술윤리학이네 라고 한다면 반갑고 아 이게 뭐지? 라고 또 한 번 생각이 드신다면 2번을 활용해봐요. 2번 선지에서 도덕 현상 간의 인과관계라고 했거든요. 그 도덕 현상 내지는 관습과 같은 관행들을요. 발생 과정, 즉 2번 선지에서 말하는 어떠한 원인과 배경에 의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됐지? 그 인과관계와 발생 과정을 과학적으로 같이 중립적으로 좀 더 조사하고 설명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팁 2번과 4번은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다른 단어로 쓸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은근 기술윤리학이 좀 어려운데요 라고 하신다면 2번과 4번은 좋은 샘플 정답은 아니어도 이렇게 써먹어야 진짜 공부인 거죠. 아 이게 정답인 거죠. 자, 4번이 기술윤리학에 대해서는 정진술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얘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 2번은 가에 대해서 기술윤리학을 썼으니까 매치가 안 맞아서 틀린 것이고 그래서 이 차이는 있더라도 복습해두기에는 좋은 문장이다. 5번 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여러 학문 분야와 융합하는 학제적 연구를 통해서 도덕적 딜레마 해결. 자, 해결 하면 규범윤리학에다가 특히나 실천윤리학에서 잘 써주는 표현 그리고 학제적 연구라고 하면 특히 실천윤리학의 중요한 특징으로 이야기를 했었으니 둘 중에서는 가번에는 적절할 수 있으나 나번에는 어울리지 않겠네 라고 하면서 빼줄 수 있는 것. 정답은 4번. 잘하셨어요? 이렇게 득점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2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3점이네요. 아마 동양사상이다 라고 하는 건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생업과 안정된 마음, 항상과 항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선비라고 하는 이상적인 지향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마 유교겠구나 라고 가실 거고 어머 선생님 저 그렇게까지 안 와도 맹자인 거 바로 알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맹자에게 진짜 잘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1회에 두 번째 문제니까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지만 무항산 무항심 얘기 나오면 맹자인 거 바로 튀어나와 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그럼 그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핵심이 이겁니다. 첫 번째 줄. 선비는 항산이 없는데 항심을 품는 거 가능함. 그러나 백성은 무항산이면 무항심이 될 가능성이 큼. 그럼 찐왕, 왕도를 실현하는 진짜 왕은 뭘 하느냐? 생업을 재정해주고 그들이 도덕적인 양심을 지킬 수 있게도 도와준다. 맹자가 말하는 왕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항산과 항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다. 그럼 고맙네요. 그걸 두고 3점이니까 선주로 가봤을 때 유교적인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와 맹자에게서 정오 판단을 할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기억법. 얘는 유교적인 관점에서 풀어가면 좋은 선지. 왜? 백성에게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야 해. 그래서 도덕과 예의로 통치하고, 예를 들자면 숙이 이 아닌 해야 돼. 숙이 이한 백성 해야 돼. 와 같은 내용이라면 유교적인 입장에서 맹자도 들어가니까 예스 라고 복습해주면 좋은 내용. 니은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단을 형성해야 돼. 얘는 맹자에게서만 특징적으로 잘 나오는 선지. 어떻게? 맹자는 인간 본성을 선하게 봄. 그리고 유교는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함? 선한 본성을 유지, 보존, 확충, 실현, 함양하라. 이 세트 알려드렸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니은 선지를 보시면 사단, 그치?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근거로서 사단을 얘기하는 것까진 좋아. 근데 그걸 형성해. 아하. 여기가 땡.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 세트. 유지, 보존, 확충, 실현, 함양. 요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니은번은 맹자의 성선설을 기반해서 잘 나오는 오답지. 자신 있으시다면 니은을 먼저 한번 빼보세요. 그럼 최소한 내가 2번과 5번 중에 고민했어야 얘는 잘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디귿선지 갑니다. 직업을 통한 경제적인 안정이 백성의 도덕적 삶의 기반이 된다. 너무 정리 잘 해놨네. 위에 있는 내용의 핵심이야. 선비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이 유지된다지만 백성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왕은 디귿을 해야 합니다. 이 강조점. 깔끔한 정리. 1번. 군주는 상벌을 엄격히 시행하여 백성의 이기적 본성을 통제해야 한다. 해설 부분에서도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문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라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제가 또 잡아드리는 포인트는 이거 그대로 사용하세요. 맹자에게서 성선설 중요하지 않습니까? 1번 뭐라 그랬습니까? 이기적 본성이요. 여기 자체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본성을 선하게 봤거든요. 그러니 선한 본성이라고 본 사람에게서 어울리는 세트가 이거고, 반대로 이기적인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을 뭐 변화시킨다던가 뭐 통제하던가 이런 류로 가면 성악설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세트겠죠. 그러니 1번은 어쨌든 깔끔하게 맹자한텐 안 맞다. 그래서 니리는 정확히 빼줄 수가 있어요. 기티만 정답. 잘했어요. 3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시문이 짧지만 확실해. 아, 임팩트가 있어요. 자, 그럼 갑과 을의 임팩트 있는 제시문에서 포인트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먼저 갑번. 순전한 법칙 그 자체만이 존경의 대상. 여기 너무 중요하다.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경향성의 영향 및 그와 함께 의지의 일체 대상을 전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우리의 일상어는 참 아니에요. 그쵸? 이분의 말들은 대부분 그런 느낌은 있지만 왜 이런 엄숙하고 존엄한 이야기를 하느냐? 의무로부터 비롯된 혹은 그 자체로 선한 선의주로부터 비롯된 행동을 하는 것이 도덕적인 가치를 지닌다. 경향성을 따르거나 어떻게 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이익이나 쾌락을 달성할 수 있을까를 따지는 것은 진정으로 도덕적인 행위를 할수 없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론적으로 왜 그런 설명을 한 건지를 얘기했던 건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들. 이 강의들 빠지지 말고 꼭 한번 복습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과정에서 1번이 벌써 설명이 됐어요. 그 자체로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를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면서도 엄숙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1번은 정진술인데요. 그러면 한 김에 2번 선지 먼저 가도 될까요? 도덕 법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은 목적으로 대우받아선 안 돼. 응? 목적으로 대우받으려면 존경을 받으려면 도덕 법칙 지켜야지. 내가 얼마나 도덕 법칙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라고 할것 같나요? 아니에요. 에이, 이미 1번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이 임팩트가 떨어지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고마운 마음으로 2번을 정리해 보자면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이성에 의해서 도덕 법칙을 인식하고 스스로에게 명령 내릴 수 있는 존엄한 사람들이죠. 존엄한 존재인 거죠. 그런 존재들을 모두 목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덕 법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면 존중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것만 잠깐 상기시켜 볼까요? 교정적 정의의 사형 문제 가봐요. 왜 칸트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생득적인 인격을 갖고 있으므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까요?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인격만으로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교정적 정의에서 강조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부분도 살짝 힌트로 생각해 보시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목적적으로 존중받고 존중해야 되는 존재이되, 물론 도덕 법칙을 스스로 세우고 그것을 따르려 해야겠죠. 지금 2번의 뉘앙스는 도덕 법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는 뉘앙스는 아니라는 정도는 여러분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2번, 어떠한 인간이든,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목적적으로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뉘앙스가 이 선지의 포인트다. 라고 하는 거 마무리로 말씀드리면서 이미 정답은 나왔습니다. 살짝 힘은 떨어지면 우리 힘을 다시 내서 1번, 부터 3, 4, 5번을 정리하겠습니다. 3번은 덕은 하나의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서 여기서 한번 끊으세요. 형광펜 치시고 여기다가 밑줄을 꼭 쳐놓으셔야 돼요. 습득된 거라는 거예요. 덕은요, 선천적인 거 아니고요. 습득된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여서 저 여기서 잠깐 말씀드려도 됩니까? 4번. 여기요. 꼭 나온다니까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1번은 더귤리 내지는 맥킨타이어인데요. 맥킨타이어가 이야기하는 이 덕에 관한 정의 외워버려라. 강조드린 적 있어요. 그 외울 때는 왜? 꼭 선지에 나오는 포인트가 있는데 덕이 선천적인 게 아니라는 이 지점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계속 이어가면서 3, 4번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소유와 실천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실천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서 덕이 습득된다라고 말하는 덕윤리의 관점이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으니까 3번 가보죠. 도덕적 선악은 공동체의 역사와 무관하게 판단돼야 된다. 땡! 공동체의 역사, 전통, 맥락, 관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배제하는 선지가 나오면 빼주십니다. 4번 선지. 선천적으로 주어진 도덕적 덕. 여기서 땡. 덕은 습득된 것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데코레이션이 어떤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실천해야 덕이 완성된다. 마무리는 아름다웠다. 관계, 맥락, 감정 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그러나 앞부분에서 틀렸기 때문에 얘를 퉁! 한 문장으로 퉁치고 보면 당연 오진술입니다. 5번. 맥락적 사고에서 벗어나 땡. 누구 때문에? 을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네요. 구체적인 상황, 관계, 맥락, 감정 다 고려한다고 했는데 걔를 벗어난다라고 했어. 그러면 을한테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의 입장에서 보자면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해야 돼라는 이 엄숙한 기준이 갑의 경우에는 정진술의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우린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을에게서 정확한 오진술로 만들어졌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갑과 을로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빼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런 건 참고해서 공부하시는데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내용들 잘 봤고요. 선지에서 뭔가 무관하게 벗어난다와 같은 배제하는 표현들, 그리고 그 개념에서 그것 자체를
포인트로 잡아서 오진술라 시키면서 은근슬쩍 슬그머니 멋진 말로 넘어가지만 아 나는 개념을 확실히 했다 이런 거에 안 넘어간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1번 정답입니다. 4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네. 우리의 강점입니다. 요 사상들, 보시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갑번을 보시면,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이것 아닌 것도 없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아, 불교에서 인연생계 할 때, 이것과 저것 간의 상호 연관성? 처럼 보이는 도가의 장자로 시작할 때 이걸 많이 내시더라? 요 정도는 딱 캐치해 주신다면 진짜 이제 고수로 가고 계신 겁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불교 아니란 뜻입니다. 네. 도가의 장자가 만물의 이 상대성, 그 관계들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너의 주관과 편견에서 보니까 시비, 선악, 미추, 분별하는 게 그렇게 의미 있어 보이지. 만물에 이런 상관성 속에서 보면 도의 관점에서 보면 시비 선악 미추의 분별? 하, 그거 의미 없어. 그리고 그건 진리에 가깝지 않아.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별적인 사고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체크해 두시면 산과 죽음의 윤리 아니고 장자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신속히 가볼게요. 이렇게 분별적인 사고를 벗어나는 것처럼 산과 죽음도 그렇게 봐요.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지,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어. 세상 일은 모두 상대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자연에 비추어서 세상을 보는 거야. 라고 도가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1번은 전형적으로 불교죠. 불교는 핵심. 태어남도, 늙음도, 죽음도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거,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거, 애별이고 하는 것이나, 혹은 원증회고 하는 것이나, 원하지 않는,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것, 구불득고 하는 것이나, 거봐, 거봐. 사는 게다 고통이야. 죽는 것도 고통이야. 모든 게 고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왜 고통일까요? 집착이 원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생로병사가 모두 고통이라는 거예요. 마치 삶은 기쁘고, 죽음은 괴로운 것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삶도 죽음도 모두 괴로움이에요. 진짜 잘 나온다 그랬죠? 3번 직진하겠습니다. 태어남과 달리 죽음은 인간이 벗어나야 될 고통이다. 자, 댓글에서 한번 빼볼까요? 여기 한번 빼보고요. 태어남과 달리 죽음은 고통인가요? 아니라니까요. 태어남도 죽음도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장치 때문에 얘 빼주시는 거예요. 생로병사 다 고통이니까. 괜찮으세요? 그런 점에서 4번을 먼저 얘기해 볼까요? 죽음은 반복되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마치, 아, 그래서 죽음 다음에 내가 어떤 업을 쌓느냐에 따라서 다른 생을 받으니까 죽음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구나. 아니에요. 죽음을 통해서 다시 생로병사가 시작이 되면요. 이거 하나로 퉁치면 뭐라 그랬어요? 이게 고통이라고요? 그러면 죽음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다른 생을 얻으면 또다시 고통의 로테이션이 돌아갑니다. 그럼 이거 오진술이에요. 그래서 이걸 개념을 정확히 캐치해두지 않으면 그 부분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계속 내고 있다라는 걸 학습해놓지 않으면 4번도 은근슬쩍 많이 틀리는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깔끔하게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집착을 버리시오. 수양하시오. 깨달음에 이르르시오. 해탈하시오. 열반에 이르르시오. 그러면 더 이상의 괴로움이 없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번 뺍니다. 괜찮나요? 그럼 이제 1, 2번 도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도를 깨달은 사람은 생사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짧고 깔끔하게 끝날 걸. 이게 정답인데? 왜? 생사에 대해서 생은 기쁜 거, 사는 슬픈 거와 같이 분별적으로 사고하다 보면 기쁜 게 좋지. 슬픈 거는 싫지. 이렇게 또 감정적으로, 상대적으로 흐르잖아요. 분별하며 흐르죠. 근데 그 분별을 뛰어넘은 자라면 그건 다 자연의 흐름이야. 계절의 변화와 같은 거야. 난 무엇은 좋고 무엇은 싫은 거라고 분별하지 않아. 집착을 넘어선 거죠. 그게 바로 성인이죠. 지인, 진인이죠. 여러분 이것도 외워놓으세요. 지인, 진인. 요것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이 정진술이네요. 2번, 죽음에 초연하기 위해서는 자연

물적 본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지. 뭘 벗어나야 된다? 버려야 된다? 배제해야 된다? 이게 잘 봐야 되는 소스들이죠? 자연적 본성을 따르는 거죠. 자연적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갑에서 말하는 건 무위자연의 그 도, 자연을 이야기하는 거. 또 여기도 오진술이다 알수 있네요. 그럼 5번으로 마무리. 내세 행복을 위해 현세에서 선업을 쌓아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도가한테는 없어요. 도가 입장에서는 자연의 흐름인 거야. 순환인 거야. 라고 설명한 거는 거지. 다음 생이 있어. 다음 생에 행복하고 싶어? 착한 일 많이 해. 이러한 유의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번은 갑에게 적절하지 않으므로 갑과 을로 퉁치면 빼야 되는 선지다. 깔끔하게 1번. 정답 3점 득점. 다음 갑니다. 5번. 요거.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빨리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림의 강연자라고 하면 문제의 의도가 딱 이걸 사상가로 특정짓지 않아도 이 강연자의 텍스트를 보시고 선지랑 잘 매치시켜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라는 의도가 깔린 것들도 있지만 이제는 이런 문제가 우리 많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머, 이 사람은 누구누구이시네요. 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심지어 우리 고마운 게 뭐야? 사파만 봐도 그분이시네요.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 하버마스 선생님. 얼마 전에 작고하셨으니까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항상 나오시던 분이어서, 예,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 나올 겁니다. 이런 말 하는 거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예, 워낙 중요하셨던 분입니다. 항상 나오시던 분이고요. 그러면 하버마스라는 걸 특정짓지 않더라도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꼭 담론윤리 자체를 이야기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이분이 여러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철학적인 관점을 많이 제시하시거든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계열이라고 말씀드렸죠. 3월에 국어 영역 문제 보니까 악셀 호네트 나왔더라고요. 그 계열이에요. 이분 다음이 그 호네트예요. 아무튼 그 계열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유전적 간섭 문제. 그러면 이 유전적 간섭 문제는 나빠요, 싫어요라고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할 수 없고 그 이유는 이거입니다. 요짜임새. 그럼 그걸 두고 제시문을 가보면 민주사회에서는 내 삶을 계획하죠. 그걸 추구하는 권리를 지닌다는 점에서 평등하다. 실패할 수도 있는 인생의 최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윤리적 자유와 공간이 있다라는 건 유전적으로 제약된 능력과 속성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유전적인 특징을 고정시켜 놓는 경우에는 바로 이와 같은 기회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안 돼. 그래서 이러한 유의 우생학적인 간섭은 해당 인격체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유일한 저자로서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한 그들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여서 안 된다. 그러면 나왔다. 우생학적인 간섭. 즉, 부모 세대가 내 선호에 따라서 우리 아들은 이렇게 해서 수학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키는 이렇게 좀 돼야 되겠고, 이런 아이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선제적인 디자인을 한 거죠. 그거는 그 아이가,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본인이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부모 세대에 다 결정됐어. 그래서, 나는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나는 그러한 류의 자질보다는 수학적인 자질에만 특화돼서 디자인돼가지고 내가 태어났어. 그러면 내 삶이 결정돼버린 거니까 내가 자유롭게 그걸 만들어 나갈 수가 없는, 즉, 저자로서 할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율성 침해가 핵심이다. 이 이유로 인해서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 물론 모든 유전적 간섭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치료 목적은 허용될 수 있어요. 이런 한 끗을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걸 두고 1번. 유전적 간섭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는 없다를 위해서 마지막 문장이 있는 거예요. 있다. 치료 목적으로는 가능함. 그래서 1번 뺀다. 2번. 인간에 대한 모든 유전적 개입을 허용해선 안 된다. 여러분들, 같은 말을 어떻게 다르게 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1번에서처럼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 없다? 아니, 있다고. 그러면 2번에서처럼 유전자 개입이 허용돼 해서는 안 돼? 아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공통된 답은 뭐? 치료를 위해서라면 된다고. 1, 2번 중에 답을 고르시진 않았겠죠?

지금 이 문제 잘못 접근하고 계신 거야. 1, 2번은 완전 빼요. 그다음 3번. 유전적 강화를 통해 태어난 인간은 온전한 자율성을 지니기가 어려워. 본인이 스스로 삶의 저자가 돼야 되는데 부모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다 결정해버렸잖아. 그러면 그거는 자율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거지. 라고 보는 3번이 정답이네요. 네, 그럼 4번 보겠습니다. 자녀의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부모의 유전적인 개입을 허용? 이건 안 된다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부모의 선호가 개입된 이런 베이비 디자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율성을 침해하니까. 3번의 이유로. 4번. 유전적으로 계획되어 태어난 인간은 다른 인간들과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수 없다고. 왜? 자율성이 이미 제한되어 버렸다고. 부모가 다 세팅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핵심을 반대로 말해주고 있어서 끝. 그러면 정답이 지금 3번이라는 게 아주 명쾌하죠? 근데 이게 왕왕 나옵니다. 그래서 하버마스 선생님이라고 특정치지 않더라도 알수 있지만 워낙 많이 나왔고 이분에 대한 이 관점을 알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주제를 이야기하시는 프롬 선생님이지만 이분도 자신의 학문적인 깊이가 있으셔서 또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사랑은 빠져드는 거, 나를 갈아넣는 거, 희생하는 거, 오해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시문을 읽으면 참 아름다운 것 같죠? 이 포인트를 놓치면 선지가 의외로 해를 입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게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제시문에 사랑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존경은, 이게 포인트예요. 두려움이나 경외심 아님. 타인이 있는 그대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함. 아, 중요함. 관심.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신을 위해서 나름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봉사해줄 걸 원치 않아. 야,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으면 너도 그만큼 줘야지. 그게 적당한 거래가 아닌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준 만큼 받아야 돼. 받은 만큼 줄 거야. 아니라는 거.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그와 하나인 것을 느끼는 거. 나의 사용 대상으로 나에게 필요한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것들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프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의 그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 넘기지 마세요. 이건 내 관점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를 바라보거나 평가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저의 주장을 얘기하거나 여기에 저의 썰을, 저의 의견을 풀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 굉장히 건조한 사람이잖아요. 문제에 관한 것만 얘기해요. 1번 때문에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상대방을 나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보호하는 것. 내가 너는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넌 이럴 것 같아라고 내가 생각했어, 내가. 내가 추측해 본 거야. 이게 말하자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롬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어떨지를 파악한다라기보다는 상대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하셔야 1번의 문장이 오진술이고 프롬 선생님이 뭘 주장하고 싶었던 건구나가 캐치가 됩니다. 캐치가 된다는 건 개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게 선지화할 때 이런 류의 문장이 쓰였을 때 이거를 이 사람의 주장과 어느 정도로 매치를 시켜봐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1번은 오진술입니다. 포인트 말씀드렸고요. 개념적인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2번,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난 너에게 빠져들었어?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수동적인 거 아니라고요. 능동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바로 그런 3번, 이거지. 있는 그대로 봐. 개성을 존중해. 그래서, 야, 너는 다 좋은데 이건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충고해 주는 거야.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너의 있는 그대로로 존중해. 아, 너의 있는 그대로의 특성을 난 이해해. 이거.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삶에서 터득해야 될 일종의 기술로 수동적인 감정에 근거한다. 야, 여기서 포인트는 기술. 여기까지 진짜 맞아요. 이건 중요해요. 그런데 수동적 감정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빠져드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챙겨두시면 좋아요. 5번.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과정으로 자신의 독립성 포기 안 돼요. 나는 너와 하나가 돼가지고 나를 포기하겠어. 이런 게 아니고 서로 하나인 듯 둘이고 둘인 듯 하나인 거예요. 말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서로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하나가 돼서 조화를 이룰 수도 있고, 또 하나이지만 서로의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주기 때문에 독립된 인격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정진술 요거고요. 요것도 잘 나오니까 잘 체크해 두세요. 7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현현 나왔어요. 보셨죠? 엘리야대. 성과 속이에요. 그러면 이 제목 쓰시면서 딱뭐 생각하셔야 돼요? 성과 속은 분리되지 않아. 꼭 나옵니다, 이거. 분리되지 않아. 엘리야대. 나 바로 선지를 가고 싶지만 저의 캐치프레이즈가 제시문을 꼭 체크해야 된다. 요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핵심을 짚어볼게요. 성스러움을 아는 것은 속된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서 스스로를 현현하고 보여주기 때문이다. 드러냄, 보여줌, 성스러운 존재가. 종교의 역사는 성스러운 여러 실제의 현현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고, 원시적인 성현에서부터 높은 수준의 성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연속성이 흐르고 있다. 이거 여러 종류의 현현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경우에는 항상 동일한 신비로운 사건에 직면하게 되는데, 전혀 다른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의 실제. 하지만 자연적인 속된 세계에서 불가결한 요소를 이루는 여러 사물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에 직면하게 됨. 그러면 자, 제가 말하면서 지금 주어를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성스러운 존재가. 그 성스러운 존재가 자신을 현현해 보여주는데, 그러면 현현해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 처음부터 말씀드렸네요. 속이에요. 속. 새의 속에. 혹은 이걸 현실이라고도 쓰죠. 현실 세계. 그리고 꼭 나오는 게이 문장. 자연이요. 그 자연에 자신을 보여준다고는 하지만 꼭 나오는 거. 자연 즉 신? 이거 아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연이 신이라는 건 아니에요. 신은 자연으로부터 초월된 존재인데 그 초월되어 있는 존재가 자신을 자연의 사물에, 현실에, 새 속에 드러내 보여준다. 그걸 믿는 자가 종교적 존재의 타. 그럼 1번. 인간이 체험을 통해서 성스러움을 접하는 건 불가능할 수가 없죠. 성스러운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걸 우리는 체험을 하고 있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그러니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2번.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의 분리를 지향한다. 처음부터 이거 딱 얘기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성과 속 쓰면서 성과 속이 분리된 거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시라 했죠? 2번에 그대로 나왔죠? 성과 속 분리 노노. 3번. 어떤 인간도 현실의 삶 속에서 최고의 정신성에 도달할 수 없다.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삶 속에서 이런 성의 현현을 체험하고 믿음으로써 최고의 정신성에 도달할 수 있다. 4번. 성스러운 자연물의 경우 이거. 자연물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연물에 현현된 그 성스러움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연물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된다라기보다는 자연물에 현현된 그 성스러운 존재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곧 신이라거나 그 자연 자체가 성스러움, 숭배 대상이 된다거나 하는 류의 오진술화를 조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선지. 잘 나오는 선지는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세팅이 느껴져요. 오진술들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면서 5번까지 차근차근 문제를 잘 풀어 보셈.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성스러움이 현현한 사물은 그 후에도 우연히 그 사물임은 변하지 않아요. 그 예를 들어 어떤 나무에 성스러운 존재가 자신을 현현시켜 주었고,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며 성스러운 존재를 믿고 체험하게 된다. 그럼 그 이후에 그 나무는 어떻게 되시는가? 그 나무는 그 이후에도 의연히 그 나무로서 그 곳에 있죠. 그 사물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진술로 세팅된 문제이네요. 그래서 엘리야대 성과 속 종교와 윤리 파트에 나와서 뒷부분에 가 있기도 하고 학생들이 은근히 덜 신경 쓰기도 하는데요. 은근히 잘 틀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끗들을 놓치지 않고 챙겨보는 센스가 만점이냐?

아니냐를 좌우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정성 들이세요. 아, 잘하셨습니다. 8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딱 전체를 스캔해 보니 시민 불복종 이야기겠어요. 거기에다가 제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히 위배하는 경우에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의의 원칙에서 차등의 원칙을 뺀 것에 대한 이야기에 현저한이라는 그 심각성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네, 롤스. 알아요. 여러분들은 벌써 딱 보자마자 롤스라고 쓰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시간을 끌었을까요? 롤스라고 이름 쓰고 롤스만 가지고 개념으로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꼭 제시문 체크해 봐라. 요 잔소리 한번더 시전을 하면서 제시문 가보겠습니다. 사회 기본 구조가 현 상태가 허용하는 것에 비춰볼 때 합당하게 정의로운 것인 경우, 그 부정의가 어느 정도 이상을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부정의한 법도 구속력이 있다고 인정해야 된다. 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야.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모든 불의한 법이다. X라고. 왜? 그가 부정의 정도가 여기서 말하는 심각함, 현저히 정의 원칙을 위배됨이 아니라면 그 법을 지킴으로써 그 법의 불의를 우리가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건 전제로 깔고 갑니다.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는 부정의한 정도에 달려 있다. 핵심. 그럼 롤 선생님이 이 내용을 두고 기억선지 가보시면 행위자의 양심에 부합하는 정치적 행위다.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고민하시겠죠? 1. 정치적 행위일까? 맞아요. 이 법과 제도가 정의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됐어요. 라를 공개적으로 여러 절차를 따랐을 때, 다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하는 정치적, 일종의 정치적인 권리 행사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양심에 부합한다라고 했을 때, 양심은 소로우만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개인의 양심이 시민불복종 정당성의 판단 근거예요. 라고 하면 소로인 거지만, 내가 양심적으로, 이 법은 정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 것인가? 라고 숙고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런 뉘앙스로 썼다면 이두 포인트 다 맞아요. 그래서 이첫 번째 문장은 정진술입니다. 니은범,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모두 부정의한 사회다. 이거 어때요? 아이고, 개념이 필요합니다. 시민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 중에 완전하게 정의로운 사회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모든 법과 제도가 100% 정의로운데 어떻게 시민불복종이 일어나겠어요? 아닌데요? 정의롭지 않은데요? 시민불복종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정의관이 이상한 걸 거다. 라고 롤 선생님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X입니다. 디귿번.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정책은 모두 불복종의 대상이다. 모두라고까지 썼으니까 더 확실해졌을 거라고 봐요. 뭘까요? 디귿선지는 이 단계가 필요하죠.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아, 차등의 원칙을 얘기하나 보다. 아, 그러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제1원칙과 2원칙 중에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들어가는 거고, 차등의 원칙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차등의 원칙을 제공했냐, 안 했냐? 이걸 두고 시민불복종의 대상으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차등의 원칙을 어겼으면 모두 불복종의 대상이야 라고 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 디귿번 다 평가원에서도 나왔었던 핵심 중요 문제예요. 디귿번, 리을번, 장기적으로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다. 아닌데요. 시민불복종, 이 시민사회에 굉장히 불안을 가져다주고 혼란을 가져다주는데요. 라고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롤 선생님은 아니요, 아니요. 오히려 시민사회에 안정을 가져다줘요. 라고 설명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 여기서 똑같은 거 하나 봤어요. 정치적 행위. 기업과 리을의 마무리가 둘다 정치적 행위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깔끔한 개념 정리라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 리가 들어가는 선지가 정답이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9번 갑니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해요. 적절한 질문만 찾아보세요. 라고 했고요. 소유물 이야기 나와 있고, 정의 원칙 나와 있으니까, 롤스하고 노직인 건잘 아시겠지만요.
한번 짚어볼게요.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 원칙들은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여기 외우세요. 바꿔서요. 정의의 원칙은요, 사회의 기본 구조도 합의해요. 선지 하나 부른 거예요, 지금. 실제 이 선지가 나오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원초의 합의의 대상이다라고 했고,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된다. 기본 조건, 기본 구조.

그가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정당하다. 정당하게 취득했니? 정당하게 이전 됐어? 그럼 인정. 아니야. 그럼 교정. 노지. 자, 갑니다. 선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명목으로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적절한가요? 부적절합니다. 라고 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롤스에게서 이 사회는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회적인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이 포인트예요.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1의 원칙에 의해서 평등하게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1의 원칙. 시민불복종의 제시문이 있었네요. 여기요. 그래서 제1의 원칙에 의해서 기본적인 권한들은 평등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도 존중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부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다라고 답해줘야 되겠고요. 노직의 입장에서도 예스예요. 노직의 입장에서 이 선지를 접근하실 때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그냥 이걸 개인의 기본권이라고 해도 좋고요. 이 말을 없애도 좋아요. 사회적 전체의 이익을 명목으로 기본권을 침해해도 되나요? 안 되죠. 여기에 데코레이션이 들어간 건 롤스와 함께 들어가면서 좀더 남도를 높이려고 하고 적합성을 높이려고 하는 여러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훌륭한 장치이긴 한데,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돼요. 롤스도 노직도 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부적절한가? 그럼 얘로 가야 되니까 기억본은 빼줘야 돼요. 기억본을 고르셨으면 안 돼요. 니은범, 사유재산권은 사회적 약자의 처지 개선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나요? 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개념이에요. 기업권의 기본권 얘기했죠. 롤스한테 기본권 중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사유재산권이 들어간다 그랬고,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권의 항목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수능 개념부터 강조를 드렸죠. 외워둬야 된다고. 사유재산권은 특히나 더 그렇다고. 그러니 사유재산권은 사회적 약자의 처지 개선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나요? 그러면 롤스 선생 입장에서 노인 것이 사유재산권을 치환해요. 기본권이라고 말을 바꿔요. 그럼 기본권은 사회적 약자의 처지 개선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나요? 아니요. 기업권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기본권은 침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니은범 노예요. 이렇게요. 디귿범,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합의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조로서의 사회를 지향하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사회 기본 구조, 조직체의 기본 조건 규정을 하는 거죠. 디귿범은 굉장히 좋은 정진술이니까 잘 읽어두시면 좋겠고, 르범, 각 개인의 소유물이 정당하면 소유물의 전체 집합도 정당한가? 네. 내가 취득한 소유물이 정당하여 그거의 전체 집합도 정당해요. 워딩 자체. 그래서 노직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취득한 게 정당하다면 그것의 집합도 정당해라고 보는 것이므로 디귿 리을이 들어가는 선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하는 비판이에요. 갑과 을의 서로 비판이고, 갑의 경우에는 억제시키기 위한 충분한 정도의 강도, 종신 노역형이 사형 대신 가장 좋겠음, 백할이야. 을번의 경우에는 살인범은 조국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하기 때문에 국가의 존속과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적으로 처벌해야 함이라고 보는 루소. 그래서 단계적으로 얘기하면 교정적 정의에 사형에 대한 사회계약론의 토대를 두고 있는 베카리아 루소의 두 조합이다. 그럼 이름 쓰고 갑니다. 1번. 살인죄에 대한 최상의 균형자는 사형임. 근데 당신은 그걸 간과함. X이겠습니다. 일단 해설에 와 있는 친절한 설명은 살인죄에 대한 최상의 균형자가 사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칸트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친절하게 한번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마운 해설이에요. 그거 자체를 공부하세요. 그럼 저도 또 하나 드릴게요. 좀더 적극적으로 얘기해보자면,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살인죄에 대한 최상의 균형자가 사형이냐? 아니요? 그거 효과가 종신노역형만도 못하고요. 사회계약에도 어긋나는데요. 그래서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사형이 제일 적합한 형벌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1번은 칸트를 가져와서 공부해서도 너무 좋지만 베카리아 입장만으로 보기에도 베카리아 입장에서 나가면 안 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여러모로 공부하기 좋은 선지이겠어요. 2번. 국가가 살인범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사회계약에 위배됨. 그걸 당신은 간과함.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지금 제가 벌써 말씀을 드렸네요. 우리 사회계약을 통해서 생명과 자유를 지키자고 들어왔잖아요. 국가 상태에. 그런데 국가가 유사시에 나의 생명을 박탈해도 좋다? 누가 그래요? 누가 생명 박탈권을 국가에 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형은 시민을 죽이는 거잖아요? 안 돼요. 법은 사람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국가는 왜 법으로 사람 죽여요? 이게 베카리아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살인범을 사형에 처하는 건 사회계약에 위반됨. 그런데 루소는 그 사회계약론의 기초에서 봤을 때, 아니, 우리가 생명을 지키자고 들어왔잖아. 그런데 그 계약을 어기고 누군가를 죽였어. 계약 파기자지. 공공의 적이지. 그런 사람은 완전히 분리시켜야지. 추방하거나 사형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 너무 중요합니다. 3번.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포기해야 함을 간과한다라고 했어요. 동일한 논리에서 베카리아 입장은 그래 그것이 만약 살인이라면 자신도 사형을 당해야 된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신노역형이 가장 적절한 형벌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그럼 4, 5번은 구도가 루소에게서 갑니다. 형벌의 정당성은 시민의 동의에서 비롯됨을 간과한다. 이게 중요하다. 간과하지 않아요. 둘다 사회계약론을 토대로 두고 있다는 건 동의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난 사형이 적절하다고 봐. 백하련은 동의에서 출발한 걸로 봐서는 생명 발탁권까지 내진 않았어. 난 적절하지 않다고 봐. 그래서 이것도 오진술이지만 중요한 선택지, 중요한 파악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비번,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데 있지 않음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요. 베카리아는 범죄자한테 고통을 주는 게 형벌의 목적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야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간과한다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정답은 2번인 게 명쾌합니다. 잘하셨어요. 11번 갑니다. 가베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일단 사회계약 문제죠. 꼭 나오는 포인트는 자연 상태. 그럼 이걸 가지고 갑과 을이 누구일지를 판단해요. 갑에서는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롭긴 해도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없다고 했어요. 누군지 알겠죠? 로크. 로크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재산. 재산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분한테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1번에는 공동의 힘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전쟁 상태다. 훕스 나오잖아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옳고 그름, 정의, 부정이 없다. 이거를 선지로 써도 되겠어요. 마지막 문장. 이거 너무 중요함. 훕스인 걸 쓰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님. 이미 잘 아셔요. 잘 알지만 어떤 단서를 꼭 공부할 때 써야 되는지. 그럼 기억법.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이 법률을 집행하는 권력까지 지녀서는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로크 입장에서는 입법부, 집행부, 그러니까 입법을 하고 집행을 하는 권력을 분리를 시켜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법을 만드는 사람이 그걸 집행까지 해. 말하자면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그러면 나의 자연권, 재산권, 위협당할 수도 있겠는데? 그 견제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분리시켜 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기업권 정진술. 니은번, 절대군주의 행위와 판단은 국민의 행위와 판단과 다르지 않다. 네, 이거 개념입니다. 뭐죠? 인공적이격. 제가 되지도 않는 영어로 항상 말씀드린 거 있어요. 떠오르죠? Artificial person. 그래서 인공적 인격으로 보자면 리바이어던을 그 세울 때내 자연권을 주고 그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판단하고 집행하고 모든 것의 행위와 판단, 늘 하라고 힘을 줬어요. 그 힘은 나한테서 나왔어요. 그러니 당신의 판단과 행위는 곧 나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판단과 행위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저의 판단과 행위니까요. 제가 나온 힘으로부터 당신이 하신 거니까요. 저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 논리를 복습할 수 있는 핵심 문장입니다. 디귿법. 평화와 안전을 위해 주권자들은 모든 권력을 한 사람에게 양도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것도 맞고요. 한 사람에게 양도를 한다, 한 사람에게 몰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권자들은 모든 권력을 한 사람에게 양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문제입니다. 주권자. 홉스한테는 아시죠? 계약 당사자, 계약 체결자는 시민들이에요. 그 똑똑한 늑대들. 그런데 그 계약자들이 지금 니은범 말한 개념처럼 인공적 인격에게 모두 몰아줬잖아요? 그러니 계약자들은 주권이 없습니다. 리바이어던이 주권자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요. 주권자들은 모든 권력을 한 사람에게 양도해야 된다. 시민들은 주권자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시민들은 그 힘을 몰아줬기 때문에 그 시민들, 계약자들은 주권자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권력을 한 사람에게 양도해주는 그 주체들은 주권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틀렸죠? 아, 이거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 매력적인 중요한 선지입니다. 완전 중요해. 완전. 1번. 자연 상태의 개인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완전. 이것도. 왜? 공통점 하나씩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특성, 차이점뿐만이 아니라 이런 공통점도 잘 챙겨두는 게 진짜 관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니리가 정답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12번. 신문 칼럼 내용이니까 요거는 조금 더 효율성을 발휘해서 판단을 해볼까요? 디지털 미디어. 이것도 꼭 나올 만한 중요한 소재이긴 한데요. 여기에서요. 정보 소비의 개념을 변화시킨다. 생산, 유통, 소비의 활용이 인터넷 네트워크가 되면서 정보의 생산 영역에서 생산자, 수용자, 전문가, 비전문가 경계가 무너졌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런 점에서 1번 선지 보시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개인들을 정보의 소비자로 전락, 노노, 생산자이면서 수용자, 전문가이면서 비전문가 경계가 모호해진다 그랬어요. 1번 X, 2번.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영역을 명확히 분리시키고 있다. 이것도 같은 얘기를 어떻게 길게 다르게 할수 있느냐를 보여준 거예요. 분리시키지 않고 경계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3번. 정보를 활용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은 매체 이해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얘기하는 건 매체 이해력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 그래서 미디어를 둘러싼 이런 걸다 이해해야 되고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3번 않는다 틀렸습니다. 4번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매스 미디어의 일방적 정보 전달 방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일방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것이 경계가 무너지면서 서로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참여하게 된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으므로 5번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들은 정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게 매체 이해력이다. 정답이 5번에 잘가 있어. 5번이 정답. 13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기술과 기술의 본질은 같은 게 아니야. 나무의 본질을 찾아 나설 때 개개 나무를 나무로서 속속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것은 흔히 보는 나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이렇듯 기술의 본질도 결코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기술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하게 되면 우린 기술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경험할 수가 없고 가장 최악은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만 보잖아? 그러면 기술에 내맡기게 돼. 종속되게 돼. 이건 야스퍼스 하이데거의 조합으로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이데거가 기술 자체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특히나 중립적인 것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종속될 수 있어요. 라고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과학기술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1번. 기술은 수단일 뿐그 자체는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중립적인 것인 거다. 라고만 보면 위험하다. 뜻이면 그대로 활용해서. 2번. 인간과 사회를 지배하려는 악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갈등이 많으시구나. 기술을 굉장히 나쁜 걸로 보고 계신구나. 라고 단편적이고 내 주관의 논리가 개입된 무리한 확장. 이거는 윤리를 공부하는데 위험해요. 그 윤리가 선악을 굉장히 선명하게 단편적으로 그래서 좋은 것만을 막 이야기하는 그런 것처럼 오해하지 않기를. 아, 그래서 악한 속성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3번. 기술은 인간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도구가 아니라고 했고, 도구만으로 보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도구에 불과하다. 1번에서 수단일 뿐이다. 이런 유가 잘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속성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도구로만 보고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만 보면 위험해. 4번. 사물의 숨겨진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줘. 그래서 숨겨져 있는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줘. 탈은폐의 방식. 그래서 알레테이아. 그래서 더 어렵게 쓰면 제시문에 이런 표현도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선지에서도 이걸 부드럽게 풀었었으니까 공부하기에는 참 좋은 고마운 정진술의 핵심 개념이에요. 5번.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독립하여 인간을 지배하는 힘이다 라고 했어요. 도구가 아니다, 수단이다, 도구다, 도구가 아니다. 이거 세 개나 지금 쓰였어요. 그만큼 버릴 수 없는 핵심 내용이었을 거예요. 도구가 아니라고는 했는데 인간과 독립해서 인간을 지배하느냐, 인간과 독립하지 않고 인간의 삶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탈은폐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독립했다라고 할수 없겠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예술에 대해서, 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칸트 선생님인 건잘알 텐데 최근에 잘 나오고 있고 우리가 개념 강의에서도 참 강조를 했었죠. 핵심과 선지의 연결로 정확하게 한번 신속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적인 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의 상징이다라는 이 표현 진짜 중요한데 이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래서 미적인 것이 도덕적인 것에 종속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독립적인 것은 인정한다. 그래서 1번 여기 이거 연결돼요.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만 미적인 것은 우리한테 만족을 주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요구한다. 공통감. 이때 우리의 마음은 단순한 감각적 쾌락 넘어서서 순화, 고향을 의식하며 다른 사람들의 가치도 그들의 판단력에 비슷한 준칙에 따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칸트 선생님의 입장에서 첫 번째 문제처럼 미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의 상징 관계를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공통점이 있어서다. 공통점이 뭐냐? 기억권. 미적 판단과 도덕 판단은 모두 이해관심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 이거 공통점을 얘기해요. 자유의지가 필요하다는 점. 자유의지에 근거한다는 점도. 그래서 중요한 선택지이고 연결되는 근거가 되는 내용이고. 4번. 제가 말한 게 니은에 있어요. 미적 체험과 도덕적 행위 모두가 자유가 전제될 때 성립된다.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4개예요. 그럼 디귿번. 예술 작품의 가치는 예술 자체 형식이 아니라 감각적 즐거움에서 찾아야 된다. 감각적 쾌락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술 작품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예술 자체 형식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칸트에서의 개념이죠. 그러니 X. 1번. 미와 도덕은 독립적 영역이야. 상징이긴 하지만 독립된 영역, 난 분명히 말했어. 그런데 미를 추구하는 행위는 도덕성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라고 첫 번째 문장에 임팩트를 알려주고 있죠. 기니 리가 들어간 선택지가 정답인 것이고 중요한 개념이 딱딱 정확하게 들어간. 이 부분을 공부 안 했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 개념 공부하고 문풀도 해보셨다면 깔끔하게 칸트 복습 잘했다라고 하실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다잘 들어가 있어서. 15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현대 문명 사회에서는 계층 간 경계가 애매합니다라고 했어요. 이거 선지 판단에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고정적이지가 않아서 상류 계급이 정한 기준이 가장 낮은 계층에 이르기까지 무조건적인 강제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위 계층에서 유행하는 생활 양식을 이상으로 삼고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고도로 조직화된 산업사회에서는 결국 재력이 없으면 평판도 얻을 수가 없고 재력을 과시해서 평판도

습관을 얻기 위한 수단은 여가, 재화해서 과시하는 소비를 하는 겁니다. 베블런의 입장이고 제시문의 내용이 선지랑도 다 연결이 됩니다. 1번. 이 과시적 소비, 상류계층만 합니까?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계층들을 따라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계층은 없습니다. 맞는 진술이에요. 없습니다. 맞는 진술. 두 번째, 유한계급의 소비 행태는 사회구조 전반으로 확산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가장 낮은 계층에까지 모두 이 패턴이 확산된다고 했으므로 정진술입니다. 3번. 산업사회에서 과시적 소비는 명성을 획득하는 수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가와 재화해서 과시하는 것이 명성을 획득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시적 소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그 패턴을 따르고 있는 거죠. 4번. 자본을 축적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존경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 이유. 4번과 같은 이 이유 때문에 3번과 같은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5번. 극빈층의 소비 행위는 사회적 명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겠습니까? 이들도 사회적인 명성을 얻기 위해서, 확인받기 위해서 과시적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한 과시적 소비에서 자유로운 계층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5번이 옳지 않은 걸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대화에서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선택지만 한번 두고 봐보세요. 동화주의하고 샐러드볼 이론인데요. 이 선택지를 이루고 있는 핵심은요. 주류무냐 비주류무냐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요. 이게 지금 세 군데, 네 군데가 쓰였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주류 비주류를 나누냐 안 나누냐. 그게 핵심. 그럼 제시문부터 차근히 보겠습니다. 단일한 문화의 고수는 사회 통합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 성원으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문화 포기하고 우리 문화 받아들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화주의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말하자면 비주류 문화가 주류 문화에 편입돼야 돼. 기억하기. 1번은 평등하게 공존한다. 그래서 이민자들을 동등하게 취급한다. 그래야 통합력이 높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어. 이민자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이거 완전 중요해. 요세 가지. 평등, 동등, 정체성 유지. 샐러드볼.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주류, 비주류 표현을 쓰면 안 돼요. 핵심은 이거. 1번. 사회 통합을 위해 이민자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 안 한다고. 이민자들이 주류 문화에 통합되라고 하니까. 2번. 사회 결속을 위해 이민자 문화를 주류 문화로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2번이 정진술로 정답. 3번, 사회 통합을 위해 주류와 비주류 간의 공존, 아니, 평등한 공존, 동등한 취급을 이야기하지만 주류와 비주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평등하니까. 주류, 비주류는 이 을의 입장에서 보면 평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들어간 순간 을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4번, 문화 간 위계, 똑같은 표현이에요. 위계는 주류, 비주류의 구분이 있을 수 있는 전제를 유추해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위계를 인정하면서 다양한 문화들 간에 조화 안 된다고요. 평등하고 동등한 취급이라고 하는 거는 위계와 맞지 않겠어요. 5번, 사회 통합을 위해서 사회적 지배력을 가진 주류 문화 인정해야 된다. 1번은 주류 문화, 비주류 문화. 구분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진짜 요거예요. 잘하셨습니다. 17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키워드가 일단 예인 것이고, 잘 봐요. 예를 긍정적인 기능으로 보는지, 예를 인위적이고 자기적이라고 보는지, 이건 항상 감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제시문은 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능, 필요성,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예란, 귀천, 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네, 차등이 있게 한다 그랬어요. 와, 완전 중요해.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과 신분이 가볍고 무거운 사람에 따라 모두 어울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예에 따라서 사회적인 재화를 분배하는데 그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그런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거 씌우지 마시고요. 차등적인. 이 말은 각자의 능력과 덕을 헤아려서 그거에 걸맞게 주기 때문에 능력과 덕이 다르다.

2000년 이상 서로 다른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분배가 이루어지는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게 예여야 된다. 그래서 그걸 훌륭한 성왕들은 이것들을 기준으로 사회를 질서 있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유교의 순자에게서 꼭 나오는 제시문이긴 해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보신 경우에는 이 제시문이 익숙하긴 할 거예요. 1번. 모든 분야에 능통한 사람만이 통치자가 될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맹자도 오진술로 잘 나와요. 잘 나오는 진술이에요. 틀린 걸로요. 왜? 모든 분야에 능통한 것이 아니라, 봐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기능을 지닐 수 없지, 한 사람이 모든 간지 겸직할 수 없지, 이 말은 통치자가 농사주도 있고, 내 옷도 만들어 있고, 신발도 만들고, 아니고, 각자의 말하자면 분업. 사회적인 분업을 인정하면서 그 분업의 기준이 능력과 덕에 따라서 분업을 해주고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사회가 잘 돌아가는 것이다를 얘기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모든 걸 잘해야 돼? 아, 그런 사람이 진정한 통치자야. 아니라고. 잘 나오는 오답지. 두 번째. 본성회복. 땡. 순자라고 한 순간 순자는 성악설. 성악설이지만 유교 사상가로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악한 본성을 변화해야 한다고 봄. 그런 관점에서 본성을 회복해라 그러면 악한 본성을 회복하는 거니까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지향점과 맞을 수 없어요. 군자가 되려면 노력을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네 본성을 거슬러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사물에 정통한 사람은 누구나 통치하는 일을 할수 있다. 아니에요. 사물에 정통한 것이 아니라 예에 정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이 1번과 3번 첫 번째 제시문 문장이 쓰이고 있어요. 4번. 사람들의 사회적 지분은 덕과 능력에 따라 주어져야 된다. 딱 썼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차등하게 분배될 수 있다. 5번. 사회적 역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정해져야 된다. 선택이라기보다는 능력과 덕에 따라 분배돼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있으므로 5번도 적절하지 않고 유교 혹은 플라톤 할 때도 잘 나오는 오답지. 그래서 1번, 5번은 순자를 넘어서서 직업윤리 보실 때 익숙하게 보실 수 있는 중요한 선지입니다. 정답은 3번인 거 명쾌합니다. 18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참 이분의 얘기는 좀 클래식한 얘기인가? 당연한 얘기를 하나?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나? 싶지만 그래도 좀 울림이 있는 것 같아. 공부하면 할수록. 칸트 선생님의 평화연맹이야. 최고의 도덕적 입법권의 영예를 가진 이성이 소송 절차로서의 전쟁을 절대적으로 탄핵하고 평화 상태를 직접적인 의무로서 부과한다 해도 국가 간의 제약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정착될 수 없거나 보장받을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 하나 꼽을 수가 있는 게 여기요. 이성이 도덕적 입법권의 최고의 영예를 갖고 있다는 거야. 이성이. 그럼 너 합리적인 이성이 있어? 야, 이성이 있다면 이 평화를 지켜야 된다라는 건 이건 우리 의무야. 평화를 깨는 건이 문장으로 보면요. 이성적이지 않은 걸수 있어요. 그래서 기어 선지 가볼게요. 국제사회에서 평화 실현은요. 이성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의무예요. 이건. 왜? 그래서 맞는 진술이에요. 다음, 국가 간의 제약 없이는 평화가 정착될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가보실래요? 1번. 평화 조약을 통해 모든 국가 간 전쟁 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평화 조약들이 칸트 선생님이 살아 계실 때에도 여러 차례 일어났을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여러 평화 조약이 생겨났지만, 그 평화 조약으로 두 정상이 합의했다고 해도, 도장 찍었다고 해도 다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평화 조약은 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전쟁들을 끝낼 수는 있지만,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진 못하는구나.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평화 조약만이 아닌 평화 연맹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답 아닙니까? 그래서 1번은 완전 종식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한 번. 영구 평화는 모든 전쟁의 완전한 종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류가 지금까지 실현하지 못한 그 숙제야. 그걸 하려면 평화 조약만으로는 안 되더라. 이성만으로도

안 되더라. 어떻게 할까? 연맹을 맺어버리자. 그겁니다. 그럼 니은버. 영구 평화를 위해서 세계 시민법의 이념이 필요하다. 연결되고요. 평화 연맹을 통해서 세계 시민법을 따르면서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디귿법. 그런데 이때의 평화연맹은 국가와 같은 주권적 권력 지녀서는 안 돼요. 이거 잘 나오는 오답지죠. 그럼 우리들이 평화연맹을 맺고 평화를 지키기로 합의하고 세계시민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의 이 연맹이 각 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의 상위 주권처럼, 하나의 상위 주권을 가진 국가처럼 작동하느냐? 아니에요. 이들의 자유수호 정도에만 개입할 뿐, 이 평화를 위한 이 조건들에만 개입할 뿐, 각국이 자신들의 주권을 갖고 자신들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 위에 상위 주권 국가처럼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니만 정답이고 나머지는 오진술입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잘 복습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럼 19번.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을 해요. 자연과 윤리죠. 이거 실제로 자연과 윤리가 19번에 나왔다? 엄청 후달립니다. 그래서 요 자체만으로도 만약에 실제 세팅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 긴장을 하고, 마지막까지 힘을 놓치면 안 돼. 시간 조절 잘하자.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걸 훈련시켜 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그러면 갑을병이 누구인지 각각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존재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의 여부를 결정짓는 유일한 경계다. 쾌고 감수 능력이 유일한 경계라고 말하는 피터 싱어의 입장이고, 1번은 자연 안에 있는 생명 없는 아름다운 존재에 대해서도 파괴하지 마. 왜? 인간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칸트. 자연에 대한 의문 없어? 자연과 관련된 인간의 의문은 있어. 간접적 의문. 1번. 대지를 사랑과 존중의 대상, 온전함, 안정성, 아름다움. 레오폴드. 기업 A.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지위를 지닐 수 있어. 데코레이션 똑같다면 이렇게 빼버리기도 해요. 인간이 아니라 동물도? 그럼 동물도?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어? 그러면 탈인간 중심주의로 기본 가야 돼요. 그러면 칸트는 아니, 아니, 아니, 인간만 도덕적 지위를 지녀. 라고 말을 할 거고요. 피터 싱어는, 센티언스 빙이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그럼 레오폴드 입장은 생명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면서 동물이라는 존재도 도덕적인 지위를 지니면서 존속할 권리를 가져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 갑과, 갑만의 입장은 아니겠다. 요렇게. 니은번. 인간 이외의 존재에 관련한 의무는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서 비롯돼. 선지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왜? 칸트 선생님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칸트 선생님의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갖는 의무 말고, 인간이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거나, 자연의 생명 없는 존재에게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는 뭘까요? 라고 하면, 그 자연이 내재적 가치를 가졌거나 자연이 도덕적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저 나무한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꽃한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가 아니라 함부로 하면 너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그렇게 훼손된 도덕성으로 너는 타인한테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가 자연에 관련돼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자연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자연에 관련돼서 인간 자신의 의무일 뿐인 거야.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무야라고 칸트 선생님만 말해요. 그러면 이건 약간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논의이므로 을만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탈인간이죠. 3번. 인간의 생존을 위해 자연물을 이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완전 중요해. 자연물을 이용해. 특히 생존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위해서 자연물을 이용해. 이거 누가 부정해요? 이건 다 긍정해요. 갑을병 해야 되기 때문에 디귿번 빠진다. 쾌고감수 능력의 유무로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지 않아. 라고 하면 칸트 선생님, 도덕적 지위는 이성으로 결정해야 돼. 레오폴드, 도덕적 지위가 쾌고감수 능력으로만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공동체와 그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지닐 수 있어. 라고 말해야 되니까, 을, 병, 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니리 들어가는 요거 하나만 남아있었죠? 요게 정답이 됩니다. 깔끔해요. 오, 깔끔합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갑니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은

적절한 것만 골라보세요라고 했고요. 해외 원조 이야기겠어요. 갑의 경우에는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건 원조 목표? 아님, 와, 완전 별표. 이건 선지로 나와도 될 만큼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열악한 천연 자원과 빈약한 부를 가진 사회일지라도 만약 해당 사회의 정치, 전통, 법, 재산, 계급 구조가 자유주의적이거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회는 well ordered society. 롤스 선생님. 반면 을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서 인류 전체 행복을 증진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상응하는 어떤 거 희생하지 않으면서 절대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 의무다. 공리주의적인 차원에서 의무다. 세계시민주의적인 차원에서 의무다. 싱어. 그러면 온정적 간섭주의에 따라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고통받는 사회 중에서 엄밀히 갈게요. 무법국가를 제외한 국가를 원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온정적 간섭주의, 이건 개념의 힘이다. 온정적 간섭주의가 뭐지? 라고 해버리면 이거 틀릴 수 있다. 온정적 간섭주의가 얘기에 나온 것은 만약 내가 원조해주는 그 나라가 처음에는 이 고통받는 사회였지만 적정 수준의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정치적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원조를 해주고 있던 나라는 원조를 차단하고 빠져야 됩니다. 컷오프 포인트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 원조의 중단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온정적 간섭주의 혹은 국권적인 간섭주의라고 해서 그 나라의 독립국가인 거죠. 독립국가인 그 나라에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옳지 못하다고 봐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온정적 간섭주의를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고통받는 나라를 도와주는 거니까 너무너무나 따뜻한 거니까 온정적인 게 맞는 거겠지?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건 정확한 개념과 개념을 표현하는 언어로 가야 돼요. 그래서 기억번 뺍니다. 개인의 원조 의무를 규정하는 보편적인 원칙 존재하죠. 어떻게? 공리 증진의 원칙, 유틸리티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겠죠. 디귿번. 세계에 존재하는 해악 감소를 위해서 원조할 필요가 있다. 그럼요.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통받는 사람들 때문에 인류 전체의 행복이 감소될 테니까 그걸 줄여줘야 한다. 1번. 원조의 목적은 자원분포의 우연성의 결과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건 갑에게서도 맞지 않고 을에게서도 맞지 않아요. 갑은 적정 수준의 사회로 진입하게. 갑은, 을은 세계 전체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정답은 DD입니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1회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뭉쳐요. 고맙습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6강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저번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 동사가 어떻게 문장에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개념으로 살펴봤어요. 우리 개념을 이제 다 공부했으니까 뭐 해야겠어? 이제? 아,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죠. 여러분,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19페이지 체크업 테스트 한번 같이 풀어볼 겁니다. 체크업 테스트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우리는 뭐가 중심이에요? 우리는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게 중심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모 안에 어법의 적절한 표현을 한번 같이 골라볼게요. 1번 문제, The leaves fallen on the ground was일까, were일까? 이거에 대한 문제죠. 자, 그러면 여러분, A번에 있는 문제들 다 보면 동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만큼 동사가 메인인 단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장에서 보면요. if은 if인데 어떤 if이냐면 fallen on the ground 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떨어진, 땅에 떨어진 그 if들은 was일까, were일까를 물어보고 있으면 얘들아, 내가 동사 찾기 전에 무엇을 찾아보라고 했었어? 그러면 아, 주어가 어딜까? 주어 중에서도 진짜 주어, 찐 주어가 어딜까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했었었죠. 자, 그러면 동사가 was나 were이 오려면 앞에 나오는 주어가 누굴까? 진짜 주어는

또 leaves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잎은 잎인데 어떤 잎이냐면 땅에 떨어진 잎들이라고 해석하시면 좋겠고요. 땅에 떨어진 잎들은요, 얘들아, 그럼 잎은 단수야, 복수야? 복수형이 될 테니까 were이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 오면 좋겠다. 그쵸? 그래서 땅에 떨어진 잎들은요, were wet and dir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축축하고 더러웠다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장. Talking to your plants, help일까, helps일까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사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 그걸 지금 궁금해하는 거잖아. 그러면 진짜 주어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자. Talking to your plants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너의 식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를 우리는 무슨 주어라고 부르더라? 동명사 주어라고 부르잖아. 동명사 주어는 우리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주기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같이 약속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의 식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돕는다. them to gr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3번 문장은요. The second half of the gam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 우리 이거 바로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거예요. 자, the half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정사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정사 of 다음에 오는 명사에 우리는 수일치를 시킬 겁니다. 라고 바로 저번 시간에 말했었거든. 기억나?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the second half of the game 이라고 나오는 여기에 이 명사 자리에 우리는 동사의 수일치를 시키게 될 겁니다. 그러면 the second half of the game 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뭘까? 경기를 반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거라고 하면 후반전입니다. 그래서 후반전 게임은요, was 혹은 were 둘 중에 하나로 맞출 건데 얘들아 앞에 나오는 명사인 게임이 단수 명사잖아요. 단수 명사면 뭐로 맞췄나? 단수 동사로 맞추면 되겠지. 자, 그래서 후반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was dual 별로 재미가 없었대요. 뭐와 비교해 봤을 때 by comparison with the fir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반전에 비교해서 봤을 때 후반전 게임이 별로 재밌지는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4번이요. He should have missed the bus 일까? 혹은 he must have missed the bus 일까? 이걸 지금 궁금해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짚은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조동사가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해석이 달라질 수 있었어. 그런데 should have PP 같은 경우는 뭐뭐 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해서 아쉽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고요. must have PP는 어떤 의미였어? 얘들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볼게. He should have missed the bus. 그는 버스를 놓쳤어야 됐는데 놓치지 못해서 아쉽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 Or he would be here by n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그가 여기에 지금쯤이면 왔었어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뒤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는 버스를 놓쳤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가 지금에는 여기에 와 있어야 되거든 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흘러가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 조동사 뭐 넣어야 돼? must라고 하는 조동사를 넣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버스를 놓쳤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는 지금쯤이면 여기 도착해야 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조동사가 무엇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것도 한번 꼼꼼하게 같이 챙겨보도록 하고요. B번으로 넘어가서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칠 거고요. 아니면 X 표시하고 같이 고쳐볼 겁니다. 자, 5번 문제예요. I have just finished writing a TV scrip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막 TV 원고 작성을 끝마쳤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have 플러스 PP 우리 뭐라고 부르더라? have 플러스 PP는 우리 현재 완료라고 불렀지. 그러면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현재 완료 쓴다. 그치? 자, 그래서 나는 지금 막 TV 원고를 다 작성했다. 과거에 시작했는데 지금 막 끝냈어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런데 when my computer froze 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의 컴퓨터가 어떻게 되었을 때, 나의 컴퓨터가 딱 먹통이 되었을 때 나는 마침 그 TV 원고를 다 작성한 상태였어 라고 지금 말하고 싶잖아요. 얘들아, 그럼 뒤따라 나오는 문장의 시제가 뭐예요? 뒤따라 나오는 문장의 시제는 froze up 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과거 시제야. 그러면 과거 시제인 걸 보면 나의 컴퓨터가 먹통이 된 그 이전에 이미 내가 원고 쓰는 걸 끝마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 과거 동사가 나왔으니 앞에 나오는 동사는 이것보다 한 시제가 앞서야 될 테니까 얘 무슨 시제 써야 되죠? 과거? 완료 시제 써줘야겠지. 대답 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I had just finished writing a TV script 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TV 원고를 쓰는 것을 막 과거에 끝냈을 때 그때 나의 컴퓨터가 먹통이 되었다 라고 해서 과거 동사 써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6번이요. The information that we were given about the new machines was very usefu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이 문장에서 동사를 한번 찾아보자면 두두두두두두 was가 동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앞에 있는 부분까지가 다 주어 부분이라는 말이겠네.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 꾸며줄 거야.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진짜 주어는 information입니다. 정보는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면 that we were given, 우리가 받은 정보래. 얘들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그 정보를 준게 아니라 정보를 받았단 말이지. 받았다는 말인즉슨 우리가 수동태로 동사 형태를 쓸수 있다는 거다. 자, 그러면 수동태로 잘 오고 있으니까 얘는 동그라미 쳐줘도 되겠네. 정보는 정보인데 우리가 새로운 기계에 대해서 받은 그 정보는 was very useful 이라고 나오시니까 굉장히 유용했다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리고 진짜 동사가 was인 이유는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것이 단수 명사기 때문이다. 그치? 이것까지도 같이 짚어주면 완벽하게 문장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7번 문제 한번 같이 보면요. People who are hurt tends to see the act as one with severe consequenc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짧은 문장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주어는 people이라고 해서 주어는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동사가 뭘까?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가 될 거야. 그러면 앞부분까지가 아, 주어 부분이구나. 즉, 앞에 나오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은 이라고 해석하면 좋겠다. 그래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see the act, 그 행동을 뭐로 보는 경향이 있대요. as one with severe consequen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동사는 주어에다가 수나 혹은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people, 복수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동사 뭐 나와 있어? 단수 동사 나와 있잖아. 그럼 이때 s를 뗀, 그냥 tend to 라고 써주시면 좋겠죠? 자, 8번 문장 보시면요. One of the exercises we were given was to make a list of the 10 most important events of our live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지? one of라고 나오면 얘들아, 진짜 주어를 파악하기 쉬워져요. 왜? 진짜 주어는 맨 앞에 있는 원이니까. 자, 그럼 동사 찾아주면 되겠다. 자, one of the exercises we were given. 우리가 받은, 여기서도 역시나 수동태에, 우리가 받은 그런 여러 활동들 중에 하나는,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건 하나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여러 활동들 중에 하나는 was라고 단수 동사로 잘 맞추고 있네. 그치? 그러면 얘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여러 활동들 중에 하나는 was to make a list, 리스트를 만드는 거였대요. 어떤 걸로 리스트를 만들 거냐면요. The 10 most important events of our li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0개를 정리하는 그러한 활동을 부여받았나 봐요. 오케이. 자, 그래서 8번은 맞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C번으로 같이 넘어가 보면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바르게 역시나 고쳐볼 겁니다. 자, 9번 문장이요.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Earth was used, has used as building materials in the desert and dry savanna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Earth라고 하는 것은요, 얘들아, 흙이라고 해석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흙은요, has used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 보니 얘들아, 여기 현재의 완료네? 그러면 흙은 본인이 써온 거죠. 뭐로써 써온 거냐면 as building materi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건축 재료로 스스로를 사용한 거야. 얘들아, 근데 흙이 스스로를 사용하는 게 말이 돼? 안 되지. 그러면 이때 has used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바꿔주면 될까요? 이런 흙은 사용을 당하는 느낌이 나와야 되죠. 즉, 수동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흙은요, was used라고 하는 수동태로 바꿔주면 좋겠다. 이 흙은 사용되어졌어요. 수천 년 동안 뭐로 사용되어졌냐면요, building materi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건축 재료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사막이나 혹은 dry savanna, 아주 메마른 지역의 그런 대초원에서 뭐로 사용되어졌다? 뭔가 건축물을 만드는 재료로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문장이었고요. 10번이요. This high concentration of cats were probably due to the laws protecting animal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동사 한번 찾아볼까? 동사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were. 이 부분이 동사네. 그러면 진짜 주어 찾아야겠다. 맞지? 진짜 주어를 보자면 여기 바로 앞에 있는 cats가 진짜 주어예요? 아니지. 진짜 주어는 앞에 나오는 high concentration 이 부분이 진짜 주어가 될 거야. 즉, 밀집도, 밀집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고양이의 이런 높은 밀도라고 하는 거. 고양이가 한 지역에 많이 살고 있나 봐. 그래서, 고양이의 이런 높은 밀도는 were, 얘들아, 근데 지금 주어가 밀도라고 해서 무슨 표현으로 나와 있어? 단수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동사를 were이라고 복수형으로 잡아주면 안 되겠지. 뭐로 잡아줘야 돼? was라고 하는 단수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의 높은 밀집도는 was probably due to 아마도 뭐 때문이었냐면요. The laws, 법 때문인 것 같대. 법은 법인데 어떤 법이야? Protecting anim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물을 보호하는 그법 때문인 것 같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다음 문제, 11번 문제 보시면요. I'm afraid we run out of g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이런 말 하기 조금 미안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태래요? 가스가 다 떨어진 상태야.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have plus pp 나온 거 보니까,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아, 나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가스가 없는 상황이야.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랬더니 I should check the gas gauge before leav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아, 나 떠나기 전에 그 가스의 수치를 한번 측정해 봐야겠어. 체크해 봐야겠어. 라고 하고 있어, 얘들아. 이미 지금 가스가 다 떨어졌어.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아, 내가 떠나기 전에 그 가스의 수치를 한번 측정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should check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바꿔야 돼? should have check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써야지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떠나기 전에 그 가스 수치를 확인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맥락으로 흘러가면 좋겠고요. 12번이요. Forcing your children to eat, especially if they don't like what's on the plate, are completely counterproductiv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이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본다면, are이라고 하는 여기가 동사일 겁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 다 주어 부분이겠지. 자, 주어 부분이 긴 것까지는 좋은데, 진짜 주어를 찾아야 돼요. 진짜 주어 어디 있어요? Forcing your children to eat 이 부분이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의 아이들로 하여금 먹도록 강요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잖아. 그러면 여기 무슨 주어? 동명사 주어. 동명사 주어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이때 등장하고 있는 are를 일단 단수 동사인 is로 바꾸고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아이들로 하여금 먹도록 강요하는 것은 특히나 어느 상황에서 강요하는 거냐면 if they don't like what's on the pla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접시 위에 놓여 있는 것을 특히나 먹기 싫어할 때 강제로 먹이는 것은 is completely counterproduct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완전히 역효과가 난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주어 동사를 파악하니까 확실히 문장 구조가 보이는 거 아마 여러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조금 쉽고 수월하고 정확하게 문장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함께 연습해 봐요. 자, 2번 한번 같이 볼게요. 밑줄진 부분 중에 어법상 틀린 거를 찾아서 바르게 고칠 거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Over the years, 뭔가 수

10년에 걸쳐서 I am frequently counseled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수십 년에 걸쳐서 나는 비동사 플러스 PP면 얘들아, 우리 수동태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는 상담을 혹은 조언을 종종 받아온 거지. 그런데 얘들아, 수동태인데 뒤에 목적어가 또 있네? 그러면 얘는 안 되죠. 수동태인데 목적어가 뒤에 또 있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나는 종종 조언을 해줘 왔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무슨 표현으로 써줘야 되냐면 현재 완료 표현으로 써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가 아니라 어떻게 써줘야 된다? Have 플러스 PP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뭐 해왔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주어왔다라고 지금 해석해주면 되겠네. 자,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wanted better jobs to show more initiat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더 많은 주도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나은 직업을 원했던 그 사람들한테 조언을 줬었나 봐요. 자, 그랬을 때 The response is usually agree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가장 명확한 response,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주로 agreement, 수긍하기라고 하는 것이었대. 아, 그들이 뭔가 더 많은 주도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나은 직업으로 나아가려면 뭐 해야 된다? 수긍하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Most people can see.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수 있는데 어떤 걸볼수 있냐면 How powerfully such an approach would aff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이러한 접근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그러면 여기 지금 how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걸 보면 얘가 무슨 표현인지 한번 맞춰볼까? 일단 how라고 나와 있으니까 의문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부사를 꾸며주는 이 친구를 우리는 의문 부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수 있는데 무엇을 볼수 있어? 얼마나 강력하게 이런 접근법이 영향을 미치는지 볼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 의문 부사 나오고 있고요. 의문 부사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으로 나오고 있는 간접 의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접근법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는데 어디에 영향을 미쳐? Their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and advance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기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있대. 어떤 기회야? 뭔가 새로 고용이 되거나 아니면 advancement이라고 하면 승진이거든요. 승진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볼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얘들아, 3번은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Their opportun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기회잖아. 이때 등장하는 there, 그들은 누굴까? 앞에 나오고 있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테니 their 그들의라고 하는 표현은 맞게 쓴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책값 테스트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고요. 다음은 1번 문제부터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2016학년도 7월 학력 평가 28번 문항이고요. 여러분 지금 동사의 단원인 니까 그러니까 동사를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면서 문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문장 보면요. Humans usually experience sound as a result of vibration in air or wa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은 주로 소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뭐의 결과로서 소리를 경험하게 된대요? 공기나 혹은 물의 떨림에 대한 결과로 소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그랬을 때 although sound that humans can sen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이 is usually carried through these medi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주로 무엇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이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이동을 하기는 하지만 이라고 해석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러한 매개체가 어떤 매개체죠? 바로 위에서 나온 air and water 일 거잖아. 그래서 이런 공기나 혹은 물을 통해서 이동을 할수 있지만, vibration, 이러한 진동은요, can also travel through soi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를 통해서 이동할 수도 있어? 흙을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대요. 뭐를 포함해서? 아, 뭔가 바위 같은 그런 돌을 포함해서 흙을 통해서도 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동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내용 파악은 됐고요. 일단 여기서 등장하는 is. 자, 동사 단원인 만큼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다양한 물질을 통해서 이동을 할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공기를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고, 우리가 물을 통해서, 그리고 흙을 통해서도 소리는 이동할 수 있어요. And the physical characteristic of the mediu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매개체의 물리적인 특징. 자, 그런데 그 물리적인 특징은 through which the sound travels라고 나오고 있잖아. 그 소리가 이동할 수 있는 그 물리적 매개체의 특징은이라고 잡아주고 있어. 얘들아, 그 다음에 우리 have가 등장하고 있네. 그러면 얘가 뭘까? 동사라고 볼수 있겠지. 그치? and 뒤편에 나오는 우리 동사라고 볼수 있을 거야. 그러면 진짜 주어는 physical characteristics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소리가 매개체를 통해서 이동하는 그 물리적인 특징은요. Have a major influence on 어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냐면 how the sound can be us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디에 영향을 미친대요? 어떻게 소리가 사용되어지는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how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how의 밑줄 그어진 다음에 문장 다음을 보니까 the sound can be used라고 하는 주어 동사 어순으로 나오고 있어. 그러면 얘 무슨 문이라고 부를까? 우리 방금 직전에서도 한번 했었거든? 얘는 우리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기로 했거든? 자, 그럼 간접 의문문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how라고 하는 이 친구 뭘까? 의문사라고 볼수 있겠네. 아, 의문사가 간접 의문문을 이끌고 오고 있는 이 형태 너무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이번까지도 맞는 것 같고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it requires more energy to make water vibrate than to vibrate ai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물을 진동시키는 데 있어서 공기를 진동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든대. 즉, 뭔가 물을 진동시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고요. And it requires a great deal of energy to make soil vibr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얘들아, 흙을 진동시키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사용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 흙을 진동시키는 데는 더 많은 에너지가 드는구나. 그랬을 때, thus, the use of vibration in communication,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vibration, 진동을 사용하는 것은, 얘들아, 지금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use가 주어가 되었거든요. 그럼 이제 동사를 찾으러 가야겠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진동을 사용하는 것은, depending on the ability of the senders to make a substance vibrate. 얘들아, 뒤에 문장에 동사 있어, 지금? 뒤에 문장에 눈씻고 찾아봐도 동사는 없어. 그러면 여기서 depending을 뭐로 바꿔줘야겠다? depends라고 하는 우리 단수형 동사로 바꿔주면 되겠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vibration, 진동을 사용하는 것은 depends on 어디에 의존을 하게 되냐면 ability of the sender, 그 소리를 보내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to make a substance vibrate이라고 나오고 있죠. substance는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그 물질이 진동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보내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지. 뭐 하는 것이? 이러한 진동을 사용하는 것이. 자, 그랬을 때이 문장에서 지금 동사 부분이 비어 있었고 depending이라고 하는 이 ing 형태를 우리가 동사 형태인 depends로 바꿔주면 좋겠다라고 보면 좋겠죠. 오케이. 그랬을 때, because of this, 이러한 이유 때문에 large animals such as elephants are more likely than small animals to use vibration in the soil for communicati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큰 동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와 같은 큰 동물들은 뭐할 가능성이 높다. 얘들아, 이거 한번 노트 필기 해볼까요? 노트 필기 뭐 하셔야 되냐면 be likely to라고 하는 구문을 우리는 암기해 두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be likely to라고 하는 표현은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하나의 구문이거든요. 즉 여기서 암기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동물들 예를 들어서 코끼리와 같은 큰 동물들은 뭐할 가능성이 높아? 작은 동물들보다 likely to use vibration in soi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흙을 진동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 뭐를 위해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왜냐면 몸집이 크면 클수록 힘이 좋으니까 그 수신자

전자의 힘이 훨씬 더 크게 되겠지.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진동을 시킬 수 있을 테니 몸집이 큰 동물일수록 뭐할 가능성이 높다? Soil이라고 하는 흙을 매개체로 해서 진동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be likely 추부정사라고 나오는 이 부분은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한다. 지금부터 머릿속에 꼭 암기해주세요. 그랬을 때 in addition, 이에 더해서 the speed. 자, 속도는 속도인데 어떤 속도냐면 at which sound trave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소리가 이동을 하는 speed. 즉, 속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소리가 이동을 하는 속도는 depends on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냐면요. The density of the medium which it is traveling through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소리가 이동을 하는 그 매개체의 density 하면 밀도에 의존하고 있다 라고 지금 하는 문장이네. 자, 그럼 5번 밑줄 어디 그어져 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우리 이거 이 책에서 정말 많이 본 표현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확인해 보라고 했냐면요. 이 앞에 나오는 애를 뒤에다가 슥 한번 같이 붙여서 해석해 보라고 했었어. 그러면 sound travels at the speed라고 했을 때 소리는 이동한다. 그 속도로 라고 하는 해석이 되죠. 그러면 너무 완벽하게 해석이 됩니다. 즉, at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맞는 표현으로 잘 쓰이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at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보면 완전한 문장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여기 아 그냥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반드시 와야 되는 자리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면요.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27번 문제입니다. 1번 문장부터 보면요. In the 20th centu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20세기에 어떤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rom A to B. 뭔가 냉동에서부터 sophisticated oven이라고 하면 굉장히 정교화된 오븐까지 뭐가 일어나게 됐다?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근데 심지어 어디까지 그 기술이 발전되게 되었냐면 Air transportation 하면 항공 수송이거든요. 항공 운송인데 that carries fresh ingredients around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 걸쳐서 아주 신선한 제품들, 신선한 재료들을 이송할 수 있는 그 항공 운항까지 뭐가 일어났다?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전체 문장에서 봤을 때 동사가 어디 있어요? 동사를 한번 찾아보면 contribute에 여기가 지금 동사가 있거든. 그리고 쌤이 앞에 표시를 해놨지만 이 부분이 주어야. 주어랑 동사가 되게 멀다, 그치? 그럴수록 우리 눈 크게 뜨고 주어 동사 완벽하게 찾는 연습을 하기로 했었어. 그랬을 때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이 어디에 기여하게 되었냐면요. immeasurably to baking and pastry ma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제빵이나 아니면 페이스트리를 만드는 그러한 것에 기여를 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얘들아 1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싹 살펴보자면 that 뒷문장을 한번 볼까? carries fresh ingredients around the world 이라고 해서 무슨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 자, 그러면 that 이하가 불완전한 문장이고 that 앞을 보니까 air transportation 이라고 해서 선행사가 있네요. 그러면 뒤에 문장 불완전해. 앞에 선행사 있어. 그러면 우리 저런 that을 뭐라고 부르죠?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어디에다가 영향을 미치게 되었냐면 제빵이나 혹은 페이스트리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21세기 초반에 보면요. The popularity of fine breads and past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기도래. 뭐에 대한 인기도냐면 아주 잘 만들어진 빵이나 혹은 잘 만들어진 페이스트리에 대한 인기도는 얘들아,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앞에 나오는 breads나 pastry가 아니라 popularity, 인기도라고 볼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인기는요, are growing 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들아. 얘들아, 인기가 지금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지금 동사를 보니까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네? 그럼 얘를 뭐로 고치면 좋겠다?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고치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너무 잘했어요. 자, 그래서 popularity 이런 정말

잘 만들어진 빵이나 아니면 페이스트리에 대한 인기는요 is growing even faster. 심지어는 더 빨리 속도가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보다 새로운 셰프가 뭔가 그 아주 잘 만들어진 빵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이 되어지기도 전에 이런 인기도가 마구마구 치솟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네. 그랬을 때 interestingly enough 아주 흥미롭게도 충분히 흥미롭게도 many of the technological advances in bread mak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많은 기술적인 발전들 어디에 있어서의 기술 발전이냐면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많은 기술적인 발전들 즉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어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많은 기술적인 발전들은 have sparked a rea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반응을 촉발해 내게 되었냐면 among bakers and consumers alik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빵을 만드는 사람과 빵을 소비하는 사람이 같은 반응을 낼 수 있도록 촉발시키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얘들아 여기 뒤에 붙어있는 alike 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지금 수거 표현이니까 반드시 노트 필기를 해놓으세요. A and B alike 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 있습니다. 얘들아. 그래서 A와 B가 똑같이 동일하게 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한 반응을 낼 수 있도록 촉발시킨 게 바로 뭐다? Many of the technological advances. 많은 기술적인 발전이다 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Bakers and consumers가 같은 반응을 내고 있는 거니까 alike라고 하는 표현이 쓴 거 너무 적절합니다. 자, 그랬을 때 they are looking to reclai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reclaim 하면 되찾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되찾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나 봐요. Some of the flavors of the old fashioned brea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옛날 빵 맛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대. 그런데 그 옛날 빵이라고 하는 것은요, that were lost, 잃어버려졌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여기 비동사 플러스 PP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 수동태네, 그치? 그러면 옛날 빵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려진 거지, 그 맛을. 그쵸? 그러니까 수동태 쓴 거 너무 괜찮네. 그 빵은 잃어버려졌어요. 어떻게 잃어버려졌냐면 as Baking became more industrialized and baked goods become more refined, standardized, and some would say flavorles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옛날 빵 맛 자체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됨에 따라서 옛날 빵 맛이 사라지게 되었냐면 그 제빵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산업화되게 됨에 따라서 옛날 빵 맛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And 그리고 baked goods이라고 하면 뭔가 제빵 제품이죠. 제빵 제품들이 점점 더 정교화되고 뭔가 표준화되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맛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서 옛날 빵맛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아 수동태로 쓰인 표현 너무 좋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5번 문장에서 봤을 때 Bakers are researching methods 이라고 나오고 있어. 빵을 굽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찾고 있냐면 for producing the handmade sourdough breads of the pa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수제 sourdough 하면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그런 빵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수제로 만든 시큼한 반죽의 빵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잖아요. 근데 얘들아 여기 봤을 때 for 이라고 하는 얘가 뭘까? 얘를 우리는 전치사라고 부르죠. 자, 전치사 다음에는 얘들아 무슨 표현이 올 수 있어? 명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 올 수 있지. 자, 전치사 다음에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동명사가 오고 있으니까 오케이, 5번까지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 그 빵을 굽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그런 반죽의 빵 맛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And they are experimenting. 그들은 실험을 하고 있대요. 무엇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냐면 with specialty flou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아주 특별한 밀가루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In their search for flav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맛을 찾기 위한 그 방법에서 특별한 밀가루로 실험까지 해보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동사인 단원인 만큼 동사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도 한번 빠르게 풀어볼까요? 2025학년도 3월 모의평가 29

원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요. We lack a sufficient vocabula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충분한 어휘가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그런데 무엇을 위한 충분한 어휘가 부족하냐면 for, 우리 이거 방금 전에서도 문제에서 봤었잖아. for가 뭐였어? 전치사였잖아.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ing가 올 수 있다고. 즉, 동명사가 올 수 있네. 자, 그러면 우리는 충분한 어휘가 부족한데 뭐를 위한 충분한 어휘가 부족하냐면 making sense of the sources of error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수를 하는 그 원천을 이해하기 위한 어휘가 부족하대. 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아직 내용 파악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1번에 나오고 있는 동명사 표현이 맞다는 거는 오케이, 캐치할 수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어휘가 부족한데 어떤 곳에서 도대체 에러가 발생할까? 실수가 발생할까? 그 원천을 찾는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휘는 부족하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고 2번 문장 보면요. The more scientific knowledge we accumul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비교급 나오자마자 어떤 표현 알아야 돼?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라고 하는 거 밑줄 그어두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더 뭐뭐 할수록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더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The better we understand that 우리는 무엇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무엇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냐면 That the ignorance over which the knowledge enterprise is buil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여기 한번 싹 묶어보면 대절 안에서의 주어는 ignorance 무지입니다. 잘 모르는 거. 그래서 이런 무지고 그러면 대절 안에서의 동사는 is 동사가 될 거야. 그러면 오케이 문장 구조는 이제 다 보인 것 같아. 자,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더 무엇을 잘 이해할 수 있냐면 our ignorance, 우리의 무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게도 깊다. 즉, 우리의 무지가 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 자, 그럼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냐면요. 그 무지는 무지인데 over which 그 위에 우리가 the knowledge enterprise is buil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쌓이는 이라고 하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무지가 너무나도 깊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대. 자, 그럼 얘들아 문법을 한번 봐봐. over which 우리 이거 바로 저번 문제에서 풀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있으면 어떻게 보라 그랬어, 쌤이? 앞에 있는 애 뒤에 붙여보라고 했잖아, 문장에. 자, 그래서 붙여봤을 때 The knowledge enterprise is buil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러한 지식이 세워졌다, 건립되어졌다. 어디 위에 세워졌냐면요. Over the ignor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지라고 하는 것 위에 지식이 쌓여진다 라고 하는 맥락이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over이라고 하는 전치사도 너무 매끄럽고요.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도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2번까지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네. It turned out that 뭐라고 밝혀졌냐면 psychoanalysis attempt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psychoanalysis이라고 하면 심리 분석이거든요. 심리 분석에 시도가 있었대. 뭘 하려고 하는 시도냐면 to delimit the sources of error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그 실수의 원천을 좀 제한시켜보자 라고 하는 심리 분석학적 시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 노력을 하려고 했었던 거냐면 by categorizing the kinds of mistak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범하는 그 실수들을 조금 분류화해 보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를 분류화함으로써 좀 이러한 실수들이 나오는 원천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랬을 때 to which humans are subject in the light of terrific situation in the talking cu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뭔가 대화를 통해서 해소가 되는 cure 하면 치료잖아요. 그래서 대화 치료 안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치료적인 상황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빠지기 쉬운 mistakes라고 하는 이 부분을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얘들아, 지금 한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쌤이 지금 저기 별표로 쳐놨거든? 잘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여기서 mistakes라고 하는 실수가 있어. 근데 그 실수가 어떤 실수냐면,

인간이 빠지기 쉬운 실수야.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빠지기 쉬운 실수냐면, In the talking c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뭔가 대화의 치료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인간들이 빠지기 쉬워하는 그 실수들을 categorizing, 분류화함으로써 이런 실수들을 좀 줄이려고 했었던 거야. 그랬을 때 얘들아, 이 문제 맞췄으면 정말 박수 100번 쳐주고 싶어요. 이 문장에서 얘들아, 동사 부분이 어디 있는지 찾으라고 하면 한 번에 찾는 친구들이 많이 없을 거야.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지금 진짜 동사를 봤을 때 얘들아, draw라고 하는 이 친구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동사가 draw인데 그러면 주어 부분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주어 부분은 psychoanalysis attempt 이 부분이 주어입니다, 얘들아. 그러면 주어 부분이랑 동사가 너무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어를 psychoanalysis attempt라고 잡았잖아. 그러면 아 심리 분석적인 시도와 지금 아래 등장하고 있는 draw on 어디 어디를 기반으로 하다라고 하는 게 수의일체가 제대로 되어 있어?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그랬을 때 얘들아, psychoanalysis attempt는 무슨 주어야? 단수야. 단수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복수 동사를 쓰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고쳐줘야 된다? draws on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고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들아, 이 문제 진짜 어려워요. 틀렸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말고 차분히 주어가 어디 있는지, 문장에서 동사가 어디 있는지 한번더 체크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도는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냐면 misguided assumptions about the normalcy conditions for subje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잘못된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대요. 자, 근데 뭐에 대해서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냐면 정상적인 그런 subject 하면 얘들아 피실험자거든요. 피실험자의 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잘못된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다음 문장 보면요. Digging deeper into the structure of a human mind as well as into the specific embodiment of human knower.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문장이 길어요. 그러면 얘네들아, 우리 어떻게 하자 그랬어? 동사 먼저 찾아보자고 했죠. 자, 동사를 쭉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딱 눈에 띄는 친구가 하나 있죠. 어떤 애예요? showed라고 하는 이 친구 왠지 동사같이 생겼는데 라고 잡고 우선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 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어 찾아야겠지? digging deeper into structure of a human mind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생각의 구조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는 것은 자,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냐면요. into the specific embodiment of human know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간을 아는 사람, 근데 인간을 뭐로 아는 사람이냐면, equipped with a complex nerve system. 아주 복잡한 인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갖춘 그 인간을 아는 아주 특별한 전형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것은? 이라고 해서 얘들아, 진짜 주어는 누구야, 여기서? digging deeper 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진짜 주어란 말이야. 그러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구조를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것은 show that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대절 이후부터 한번 보자면, Our mental life is filled with illusions on all levels of knowledge acquis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정신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로 가득 차 있어? illusion 하면 환상이거든요. 환상과, on, 심지어는 환상이 어떤 환상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냐면, From sensation to percep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뭔가 지각에서 자각으로 이어지는 모든 수준의 지식, 습득의 illusion이라고 하면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잖아. 심지어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 From scientific discourse to the use of technology based on the latest scientific discov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과학적인 맥락 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based on the latest scientific discovery 가장 최신의 과학적인 발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의 사용에까지 모든 수준의 지식 습득의 illusion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얘들아,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용을 크게 크게 보세요. 무엇을 보는 거? 우리 인간의 마음의 구조를 아주 깊숙이 들여보는 것은 무엇을 보여준다? 우리의 멘탈, 우리의 지식이 뭐로 가득 차 있다?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해서 과거 동사 쓴 거는 오케이, 괜찮아요. 잘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4번인 showed라고 잡으셨으면 너무 잘 잡은 거고요. Yet, 하지만, once again. 하지만 다시 한번 봤을 때 we cannot make sense of this picture of ours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대. 자, 우리가 왜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냐면 as immersed in the area of ignorance and illu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영역이 이렇게 무지 그리고 환상이라고 하는 영역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우리 스스로를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우리의 지금 정신세계가 뭐로 가득 차 있다 그랬어? illusion이라고 하는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의 무지가 굉장히 깊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환상으로 가득 차 있고 심지어 이런 무지의 세계에 깊숙이 빠져 있을 때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인지할 수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시에 without relying on a huge background of shared objective knowled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와는 동시에 우리가 어디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를 온전하게 인식할 수 없대. 어디에 의존하지 않는다? A huge background, 아주 큰 배경이 있는 거죠. 뭐에 대한 배경이 있냐면 공유되고 그리고 객관적인 지식의 배경에 우리가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를 잘 인식할 수 없을 거래. 자, 그런데 공유되고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That makes our ignorance available to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무지를 우리로 하여금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무지하구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객관적인 지식. 그 공유된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인식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렇게 봤을 때 얘들아, make라고 하는 동사 무슨 동사죠? 오형식 동사야. 그랬을 때 동사 make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our ignorance, 우리의 무지라고 하는 것을 목적어로 그리고 available이라고 하는 부분을 목적격 보어라고 했을 때 available의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맞아. 형용사가 보호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 오케이. 5번까지도 잘 적어놨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문장이요. Subjectivity and objectivity are interwoven with our fallibi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주관성, 우리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얼기설기 얽혀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로 얽혀있냐면 우리의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촘촘하게 얽혀있다라고 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얘들아, 특히 쌤이 저기 별표 쳐놨었던 3번 문장 있잖아요. 복습할 때 3번 문장을 반드시 꼼꼼하게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서 문장 구조를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2017학년도 3월 학력평가 28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One of the simplest and most effective ways to build empathy in children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 다음에 is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고 있네. 그러면 이 동사의 주인이 누군지, 즉 주어가 누군지 한번 살펴봐야겠지. 그래서 앞으로 쭉 한번 따라가 보니까 one of라고 해서 우리한테 큰 힌트를 주고 있어. 그러면 진짜 주어는 one이 되겠네. 자, 그러면 하나는 하나인데 무슨 하나냐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empathy 하면 공감, 감정이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단순한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는 얘들아,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할 거야. 아이들한테 공감 능력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단순한 방법들 중에 하나는 is. 그러면 단수 동사로 맞춘 거 너무 잘했네. 그치? 그래서 is 한 가지 방법은요. is to let them play more on their ow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스스로 한번 놀게 만들어보는 게 가장 단순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혼자 어떻게 놀까? 한번 봤을 때 unsupervised kids are not reluctant to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unsupervised 이라고 하면 감독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거든요. 즉 혼자서 놀고 있는 감독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요. are not reluctant to. 얘들아, reluctant to 하면 뭐뭐 하기를
꺼려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들이 느끼는지 말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데.

즉, 아, 전 이런 감정을 느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구나. 자, in addition, 이에 더해서 children at play, 이렇게 신나게 혼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요, often take on other rol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놀면서 여러 사람의 역할을 해보는데, pretending to be Principal Walsh or Josh Mo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혼자 놀면서 누구인 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인 채도 한번 해보고요. Josh의 엄마 역할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happily forcing themselves to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본인들을 어디에 밀어넣게 되냐면, imagine how someone else thinks and fee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오케이. 내용은 잘 파악이 됐는데, 이때 themselves라고 하는 제귀 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 제귀 대명사는 뭐라 그랬어? 목적어랑 주어가 같은 사람일 때 우리는 제귀 대명사를 쓴다고 했었어. 자, 근데 이때 등장하는 themselves는 어떤 사람이죠? The children, 아이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아이들을 말한다고 하고 있을 때 여기에 주어가 아이들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지? 맞지. 아이들이 아주 기쁘게 스스로를 어디다가 밀어넣고 있는 거야?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지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themselves, 제귀대명사 써진 것도 너무 잘 썼네. 그랬을 때 unfortunately, 그런데 불행하게도 free play is becoming rar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혼자 노는 것이 흔치 않아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턴 대학의 한 교수는요, has documented, 기록을 했는데 무엇을 기록을 했대요? A continuous and ultimately dramatic decli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극적인 decline이라고 하면 얘들아, 감소잖아. 극적인 감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어디서 극적인 감소가 일어나냐면 in children's opportunity to play and explore in their own chosen way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야. 무슨 기회? To play.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놀고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탐색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고요. 특히나 어디에서? Over the past 50 years, 지난 50년 동안에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지난 50년 동안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놀고 즐길 수 있는 그 기회가 궁극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기록을 했다고 하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ultimately 부사가 뒤따라 나오는 형용사 dramatic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잘된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6번이요. The effect have been especially damag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효과는 특히나 damage, 피해를 입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얘들아, 뒤에 보니까 to empathy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공감에 특히나 이런 damage를 주었다, 피해를 주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damaged라고 해서 수동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damaging이라고 해서 ing 형태를 가져야 되는 게 맞겠네. 그래서 그가 주장하기를 특히나 이런 효과는 어디에 영향을 주었다?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랬을 때, he concludes that 그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A decline of empathy, 이런 공감 능력이 저하되는 것, 그리고 an arise in narcissism, 나르시즘, 즉 나밖에 모르는 그 나르시즘이 높아지는 것은요, are exactly what we would expect to see in children. 우리가 정확히 아이들에게 볼수 있도록 기대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뭐뭐 하는 것. 자,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뭐뭐 하는 것이라고 밑 설명되는 거? 관계대명사 what이었어. 즉,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보니까 목적어 부분이 비어 있죠.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오고 있는 얘는 우리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볼수 있겠다. 그치?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 잘 쓰여져 있네. 그래서 뭔가 이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나르시즘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이들한테 볼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심지어 어떤 아이들한테 볼수 있는 거냐면요. Who have little opportunities to play social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놀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아이들한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다라고 잘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what은 뭐라고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가 여기 오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문제 여기까지 풀 거고요. 지금 우리 어떤 단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 동사의 위치, 즉 동사의 활용에 대한 단원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문장의 해석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열심히 연습해보는 것으로 합시다. 그럼 우리 다음 칸에서 만나요. 안녕!

0: 가문이 몰락한 후 다섯 살 아이는 어머니를 따라 영월 산골에 숨어들었습니다. 총명했던 아이는 오직 학문에 정진합니다. 영월 관하 백일장의 응시에 시제를 받았는데요. 그는 홍경래의 난때 항복했던 관리 김익순을 비판하는 글을 써냅니다. 그리고 장원을 합니다. 하지만 김익순이 자신의 할아버지였다는 걸 알게 되고 충격에 빠지죠. 죄인의 손자라는 사실도, 조상을 팔아 출세하려 했다는 사실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괴로움에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그저 김삿갓이 되어 떠돌며 살아갑니다. 전국 팔도를 방랑했다는 김삿갓. 영월 지역은 사연 많은 그의 인생이 시작된 곳입니다. 깊은 산 속에 숨어 살아야 했던 가족. 권문 세족인 안동 김씨 가문이었지만 죄인의 가족이었기에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쫓겨온 처지였습니다. 이곳에선 방랑시인 김삿갓의 삶을 자세히 들어볼 수 있다는데요.
1: 아, 여기서 이제 직진으로 1.8km 올라가면은 나은고 김삿갓 선생이 방랑 떠나기 직전에 살던 집입니다. 지금 그 집을 한번 올라가서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 160년 전에 김삿갓이 이런 모습이었겠죠? 산속 깊은 곳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네요. 김삿갓의 생가터에 다다랐습니다.

0: 경기도 양주에서 5살 때 홍경래 나눔으로 인해서 집안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하고 같이 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1: 영월군 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2002년에 복원한 집. 그런데 지금도 사람이 사는 집 같은데요?
0: 대한민국에서 유적지에 사람 사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 그렇게 소문이 나고 있어요. 유적지를 지키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1: 집 옆에 마련된 작은 사당. 오래 떠돌았던 삶도 이제는 여기에 머물고 있는 듯합니다. 김삿갓 생가터 아래에 삿갓 모양 지붕에 건물이 있습니다. 김삿갓 문학관인데요. 그의 작품 세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문장으로 서민의 삶을 위로하고 양반들의 권위 앞에 통쾌한 웃음을 던지기도 했죠. 김삿갓의 시를 영상과 음악으로 만날 수도 있는데요.
0: 낙하암에 왔다, 야. 옳거니. 새벽에 일어나 온 산불교 소리치게 놀랐나니. 꽃이 피고 지는 건 모두 가랑비 탓으로 돌릴 수 있지.
1: 그의 일대기는 수많은 소설로 재탄생되어 왔습니다. 조선 후기, 양반 사회의 모순 속에서 과객으로 살았던 비운의 천재. 김삿갓은 역사이면서 신비스런 주인공이었죠. 매년 가을마다 열리는 김삿갓 문화제를 통해 그는 더욱 새롭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22살에 시작된 방랑의 삶은 금강산을 시작으로 전국 팔도를 떠돌다 전라남도 화순에 그 발길이 머뭅니다. 기암절벽에 깨끗한 물이 들고 나며 펼쳐지는 절경. 적벽의 아름다움에 반해 세 번이나 찾아온 곳이었습니다.
2: 화순 적벽은 이곳 무렴 적벽을 시작으로 하루 만경 때까지 7km 구간입니다. 마을 이름을 따서 무렴 적벽, 창랑 적벽, 보산 적벽, 장항 적벽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0: 전국에 찾아가는 양반댁들마다 문전박대를 당했던 김삿갓. 반면 정치업이란 양반은 자신의 집에 그를 머물게 합니다. 이곳에서 김삿갓은 생을 마감하게 되죠.
1: 전국을 떠돌던 김삿갓 선생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신 정치업 선생의 사랑채입니다. 백인당 정치업 선생은 집에 오는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라는 경문과라는 유언을 후대에 남기셨고요. 김삿갓 선생은 고향이 아닌 이곳 하순에서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마감하시게 되십니다.

김삿갓이 생을 마친 곳이라 하여 종명지라 불리는 곳. 50여 개의 시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빛나는 그의 문장들이 그가 떠난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화순에 묻혀있던 김삿갓의 유해는 3년 뒤 영월 땅으로 돌아옵니다. 길 위에서 마친 그의 삶은 우리의 역사가 되어 오랫도록 머물러 있을 겁니다.

0: 환경에 적응한 것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되는 현상을 뜻하는 적자 생존. 그런데 요즘 학생들에겐 이 적자 생존이 적고 또 적어라, 적는 자만이 살아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데, 오늘의 주인공 김은호 군도 적고 또 적어 기억하는 메모 공부법을 자신의 공부법으로 활용했다.
1: 공부를 할 때 나중에 또 이것을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메모장에다가 적으면서 간단히 이렇게 기억했고,
0: 메모로 정리하고 기억하는 습관으로 영어 완전 정복을 이뤄낸 김은호 군의 특별한 메모 공부법을 지금 공개한다.

0: 송도에 자리 잡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말고사를 앞두고 은호군은 시험 공부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걸어다니면서까지 공부를 하는 은호군. 그런데 이런 은호군이 공부한다면서 들여다보는 것은 책이 아닌 메모지?
1: 저는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평소에 들고 다니지 않으면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0: 형형색색의 메모지. 은호군의 공부법의 비밀은 바로 이 메모지에 있다. 수업이 끝났지만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 강의실에 남은 은호군. 그런데 공부를 하겠다는 은호군이 뭔가를 열심히 메모 중이다. 친구들은 이런 은호군의 모습이 의아하기만 한데.
2: 포스트잇이 뭐 적는 거야? 공책 없어?
1: 나 공책 따로 안 해. 원래 그냥 보고 이렇게 메모지에 내가 해가지고.
2: 맨날 갖고 다니냐? 닌 이런 거를?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1: 네.
2: 여기다 쓰면 되잖아요.
1: 메모지 정리 편해가지고.
3: 맨날 공부할 때 포스트잇 쓰는 거 보니까 이거 다시 읽고 그러더라고요.
2: 핸드폰이나 공책이나 이런 데 좀 없는데 보면은 좀 특이하죠.
0: 과연 은호군의 메모 공부법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 자신만의 공부법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은호군이 메모 공부법을 찾게 된 건 자신의 몸 상태 때문이었다.
1: 메모를 처음 사용했던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계속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0: 목디스크가 생겨 책상에서 많은 시간을 공부할 수 없었던 은호군. 때문에 책상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1: 영어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봐야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누워서 대부분 공부했는데 책을 들고 공부하게 되면 진짜 팔이 진짜 아파요.
0: 편한 자세로도 공부를 할 수 없을까? 생각 끝에 찾아낸 것이 바로 이 메모 공부법. 그중 메모 공부법이 가장 효율적이었던 과목은 영어. 팔이 아플 때는 줄에 메모지를 달아놓고 공부했다.
1: 메모 공부법에서 단어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노란색 메모지를 이용했어요. 처음에 지문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초록색 형광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표시된 단어를 영어와 이 뜻을 적는데

0: 책을 이용해서 단어의 뜻이 뭔지 찾고 이 단어의 품사를 정리해서 세세하게 구분해서 적어요. 이렇게 뜻을 찾게 되면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중 교과서에 있는 뜻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줄을 쳐놨어요. 이 이유는 나중에 이 단어를 보게 되더라도 이 교과서에서 썼던 단어 뜻이니까 이거 정도 외우고 그 외의 것은 추후에 가능하다면 좀 더 추가적으로 외우는 그 취지로 이렇게 했어요.
1: 메모를 이용해 단어 공부할 때는 가장 먼저 모르거나 어려운 단어는 지문의 초록색 형광펜으로 체크하고 그 단어의 뜻을 찾은 후 노란색 메모지에 뜻과 품사까지 세세하게 적도록 했다. 이 중 교과서 지문에 나오는 단어의 뜻은 초록색 펜으로 밑줄을 긋고 체크해두어 그 뜻만큼은 꼭 암기할 수 있도록 했다.
0: 빨간색은 지문의 내용을 정리했어요. 먼저 이 맨 위에다가는 이 지문의 소재에 대해 적어요. 이 소재는 자기가 읽고 정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렵다면은 이 답지를 보고 적혀있는 소재를 적어도 되고요. 이때 좀 중요한 거는 이 그대로 적는 것보다 이 내용을 자기가 알 수 있도록 적는 게 중요해요. 필요하다면 소재 옆에다가 좀 자세하게 적어도 좋아요. 그리고 문단으로 두 번째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세 개의 문단을 나누거나 아니면 두 개 정도 나눌 수 있는데 내용이 바뀌거나 아니면 좀 더 추가되는 경우에 이렇게 문단을 나눠요. 파란색으로. 그리고 이 문단을 나눈 후에는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을 이 초록색깔 펜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줘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되는지 다 적어줘요. 빈칸 추론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휘 문제 또는 순서 문제.
1: 출제 예상 문제를 뽑아 메모를 해두면 시험 직전 공부에 효율적이다.
0: 그런 다음에 이 빨간색 펜으로는 이 문제를 틀렸을 경우 어떤 이유로 틀렸는지 그리고 어떤 게 틀렸는지 적습니다.
1: 틀린 문제는 일부러 눈에 잘 띄는 빨간색 펜으로 체크했다. 빨간색 메모지에는 해설지를 참고해서 지문의 소재를 적고 그 다음 지문의 내용을 파악해 문단을 나누고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적었다. 또 출제 가능한 문제 유형을 적어 변형 문제에 대비했다. 그 아래에는 헷갈리는 문제나 틀린 문제와 이유를 빨간 펜으로 적었다.
0: 파란색깔 메모지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을 보면서 헷갈리는 문법이라든지 뭐 몰랐던 문법이라든지 투부정사, 동명사와 관련된 동사에 대한 문법 또는 주어와의 관계가 중요한 관계대명사 뭐 도치, 병렬 같은 경우에 문법을 적습니다. 이렇게 문법을 정리한 다음에 밑에다가 이 지문이 어디에 있는지 이 페이지랑 이 문제 번호를 적습니다.
1: 파란색 메모지에는 지문을 볼 때 몰랐거나 어려웠던 문법을 적는데 이때 메모지에는 해당 페이지와 문제 번호를 적어두어 나중에 볼 때 해당 지문과 함께 공부했다.
0: 이 다음에 이 노란색깔 메모지의 경우에는 단어장이잖아요. 이 단어장은 다른 단어장과 합쳐가지고 평소 걸어다닐 때나 누워있을 때나 볼 수 있는 만큼 계속 보면서 옆에다가 반응 정자를 적으면서 몇 번 봤는지 체크를 해요. 그리고 다 외워졌을 경우에는 원래 봤던 그 지문 중에 하나로 그냥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단어장을 축적하고 그리고 다시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단어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 빨간색깔 메모지에는 상중하를 표시해서 시험 전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줘요. 파란색깔 메모지, 그리고 노란색깔 메모지, 빨간색깔 메모지를 봤을 때 이 지문이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또는 쉬운지에 대해 알 수 있는데 상의 경우에는 모르는 단어가 많고 헷갈리는 게 많고 그리고 이것들을 시험지에서 풀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상의 표시했고요. 뭐 단어도 적당히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뭐 그냥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경우에는 중으로 표시했습니다. 하의 경우에는 모르는 단어가 적거나 아니면 이것을 안 봐도 시험에 지장이 없겠다 생각했을 경우 하를 표시했고요.
1: 메모지에 적은 내용은 휴대하며 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문을 분석한 빨간색 메모지는 노란색 메모지와 마찬가지로 수시로 보면서 암기와 복습을 했는데

0: 이렇게 수시로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문의 내용을 떠올리며 암기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 파란색과 메모지는 항상 그 지문 옆에 붙여놓고 지문을 읽으면서 어떤 문법적 요소가 필요했고 그리고 어떤 문법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때 사용해요.
0: 은호구는 이렇게 메모지를 색상별로, 용도별로 다르게 사용했다. 먼저 단어를 적은 노란색 메모지는 모아서 단어장처럼 들고 다니며 암기했다. 또 빨간색 메모지에는 지문의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눠줬고 들고 다니며 지문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도록 복습을 했다. 그리고 문법을 적은 파란색 메모지는 지문 아래에 붙여놓고 지문과 함께 보면서 공부를 했다.
2: 자신이 언제든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포스트잇 같은 것을 활용한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를 보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더 머릿속에 깊숙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억력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방법을 많은 아이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조금 유의할 점이라고 할 만한 것이 내가 이 지문을 얼마만큼 제대로 이해를 했느냐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습이 좀 더 용이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 이 글이 연결이 됐었구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중간중간에 짝짝 집어넣는 그러한 연습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은호군의 영어 메모 공부법을 정리해보면 첫째, 노란색 메모지에는 모르는 단어와 뜻을 적고 수시로 들고 다니며 암기했다. 빨간색 메모지에는 소재와 문단 내용을 적어 지문을 분석해서 적은 뒤 예상 문제나 틀린 문제 등도 함께 적어 들고 다니며 지문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도록 복습했다. 파란색 메모지에는 문법을 적고 지문 옆에 붙여놓은 뒤 지문과 함께 익혔다. 성적을 올리겠다는 의지로 모인 최정의 멘티 후보들. 이런 후배들을 위해 은호군이 나섰다. 자신의 공부법을 통해 멘티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은호군의 열의와 성적을 올리겠다는 지원자들의 의지가 함께 모였다.
1: 지금 내가 현재 알려줄 수 있는 이 영어 공부법에 적합한 그런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친구를 지금 찾을 거야. 이 지문을 읽고 자기 평소 하던 대로 한번 써주면 돼. 그냥.
0: 멘티 신청서의 어법 문제를 은호군이 직접 출제했다.
1: 또 어법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문법이 딱 정해져 있고 문장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메모 공부법은 어느 정도 해석이 돼야 되고 이 문장을 분석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 지문을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0: 자신들의 실력을 보여주는 상황인 만큼 지원자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하기까지 한데 직접 지문을 출제한 은호군의 눈빛도 진지하기만 하다. 손수 신청서를 걷는 은호군. 과연 멘티 지원자들의 지문 분석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멘티들이 써낸 지문 분석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은호군. 은호군은 어떤 지원자를 멘티로 선정했을까?
1: 현재 이 공부법에는 문장을 분석하고 또 주제임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 여기서는. 그래서 나는 멘티로 이 그 홍찬우 친구를 멘티로 선정하려고요, 지금은.
0: 등촌고 2학년 홍찬우 군. 멘토링을 통해 2, 3등급인 영어 성적을 1등급으로 올리고 싶다.
3: 형의 공부법을 통해서 독해를 더 수월하게 해나가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단어나 그 내용 이해 같은 것도 더 효과적으로 외우는 방법, 이해하는 방법도 배우고 싶어요.
0: 멘티 찬우군에게 공부법과 일정을 물으며 멘토링을 준비하는 은호군. 메모 공부법 왕도답게 꼼꼼한 메모도 잊지 않는다.
1: 그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영어책 두 개 가져오고 성적을 좀 상승시킬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해보자. 네. 파이팅.
0: 다음 날 본격적인 멘토링이 시작됐다. 멘토 선정 후 두 번째 만남. 멘티의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 먼저 물어보는데
4: 친구한테 배워가지고

0: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문제 풀일 때 어려운 지문이라도 어려운 문장이라도 네.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지문 분석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
1: 멘티 찬우 군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지문 분석 훈련이다.
0: 우리가 이제 해볼 공부법이 뭐냐면 네. 이걸 메모지에 정리를 해서 하는 공부법이거든.
2: 네.
0: 근데 이렇게 적었을 때 노란색 메모지에는 단어, 네. 빨간색 메모지에는 이 지문을 분석한 것,
2: 네.
0: 그리고 파란색 메모지는 그 분석한 것 중에 문법만. 네. 좋은 게 색깔로 구별하면은 네. 딱 이 색은 어떤 걸 적었던 거다 하면서 목적 의식을 갖고 온 것이잖아.
2: 네.
0: 이런 장점의 이런 메모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2: 네.
0: 그럼 비교해보는 거야. 자신 해석 공부법과.
1: 먼저 일러주는 것은 단어 메모 공부법. 모르는 단어를 형광펜으로 긋고 단어의 뜻과 품사도 함께 적는다. 이렇게 메모지에 정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문 분석이 가능해진다.
0: 왜 틀렸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 같은 걸 빨간색으로 적어주는 거야.
2: 그 품사를 구별하는 되게 중요한 이유 같은 거 있어요.
0: 그게 네.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네. 지문에서 어떻게 쓰일지 모르거든.
2: 네.
0: 그러면 이 지문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알기 위해서 이 품사를 같이 정해주는 게 중요해. 그리고 단어 한번 찾아봤을 때는 밑에 예문 같은 것도 있잖아.
2: 네.
0: 보고 아 이런 식으로 수식되고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봐주는 게 좋아. 그냥 수식하듯이 좀 더 추가하면 돼.
1: 그 다음은 빨간색 메모지에 적는 소재 및 문단 나누기 등의 방법을 일러주는데 메모지를 색상별로 나눠서 정리하면 좀 더 체계적인 지문 분석이 가능하다.
0: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잖아.
2: 네.
0: 한번 이 어법 문제와 무관한 문제 찾기. 이 한 두 지문이라도 한번 네. 너가 직접 이 메모장을 이용해서 네. 한번 해봐.
2: 네.
0: 이게 숙제.
1: 1차 멘토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멘티 찬우군. 오늘 배운 내용대로 공부를 해보는데 가장 중요한 지문 분석. 예전에는 대략 알겠다 싶으면 넘어갔는데 멘토링을 받은 이상 대충 넘어갈 수가 없다. 배운 대로 노란색 메모지에 단어의 뜻과 품사를 적어보는 찬우군. 이렇게 적은 메모지들을 지문에 붙이고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봤지만 아직은 쉽지가 않다.
3: 혼자서 문법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 그 내용이 바뀔 때 단락을 구분해야 하는데 그 단락이 어디서 바뀌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단락이 맞게 바꿨는지 그거가 맞는지 틀린지가 조금 힘들었어요.
1: 며칠 후 2차 멘토링을 하기 위해 은호군이 직접 멘티 찬우군의 집을 찾았다. 1차 멘토링 후 멘티 찬우군이 어떻게 네. 공부했는지 많이 궁금했던 은호군.
0: 색깔 펜 안 써?
2: 파란색이요? 써.
0: 아니, 초록 색깔.
2: 네.
0: 찬우한테 그 첫 번째 1차 멘토링 이후에 네. 내가 이렇게 내준 숙제를 했는데
2: 네.
0: 하는 과정에서 뭐 어려운 점이나 그런 거 없었어?
2: 지금 이 지문은 난이도가 그럭저럭 할만 했는데 지문이 더 어려워지면 단어 양도 더 많아지고 문법도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0: 그렇겠지?
2: 그랬을 때 이 포스트잇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1: 적을 게 많을 땐 메모지 한 장에 어떻게 내용을 적어야 할까?
0: 혹시 네. 이 한 지문에 포스트잇이 한 장씩만 써야 된다고 생각해?
2: 아니요.
0: 이게 이 붙이고 뗄 수 있는 메모장의 장점이
2: 네.
0: 추가할 수 있어 계속.
2: 네.
0: 계속 붙일 수 있잖아. 그래서 네. 그 장점을 이용할 건데 그 양은 문제가 없고 앞으로 너가 공부하다 보면은
2: 네.
0: 그 이렇게 점점 요약을 하는데 좀 더 용이해질 거야, 잘해질 거야.
2: 네.
0: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요약할 때 글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
2: 네.
0: 그치? 그럴 때 난 쓰려고 기호를 만들었어.
2: 네.
0: 어떻게라는가는
1: 내용을 요약할 때는 자신만의 기호가 필요한데 이 기호를 사용하면 메모도 공부도 훨씬 효율적이다. 은호군의 경우 무엇은 무엇이다와 무엇으로 인한 영향과 효과는 각자 다른 화살표 기호를 사용해서 정리했다. 또 구조와 문법은 파란색 펜으로, 내용과 의미는 초록색 펜으로 구분지어 정리했다. 문제 출제 시 지문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예상될 때는 꺾인 괄호에, 지문의 요소에서 출제가 예상될 때는 괄호에 출제 이유를 적어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시했다.

0: 메모지 한 장에 내용이 넘칠 것 같을 땐 어떻게 할까? 이럴 땐 접착식 메모지의 장점을 이용, 다른 메모지에 정리해서 추가로 붙이고, 그래도 내용이 많으면 자신만의 기호를 이용해 정리하도록 한다.
1: 지문 분석할 때예요. 저는 문법을 먼저 체크를 했는데 대부분 이 지문 내용을 먼저 형도 그렇고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이유 같은 거 있나요?
0: 지문 분석을 할 때 왜 내용 분석 먼저 해야 할까?
2: 그러니까 지금 내용 부분을 먼저 분석한 게 네. 해석을 먼저 하고 네. 그 기반으로 이후에 문법을 분석하러 찾을 때도 같이 동시에 해석하면서 진행할 거잖아.
1: 네.
2: 그럼 해석도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 네. 지문도 여러 번 보고 그러면서 나중에 문법을 파악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지.
0: 지문 분석을 할 때 왜 내용 분석을 먼저 할까? 문법을 분석할 때 다시 한번 해석을 하게 되면서 지문과 문법 모두 파악이 용이하게 됩니다.
1: 아, 그러면은 그 구문 분석을 할 때 문법이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문법을 모르면?
2: 아예 몰라서 해석이 안 되면?
1: 네.
0: 구문을 분석할 때 문법을 몰라서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2: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해석 해설지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비교한 거잖아.
1: 네.
2: 그때 해석을 못했던 부분은 네. 여기서 보고 아 여기서 이렇게 했었네 하면서 일단 그때는 넘어가.
1: 네.
2: 문법적 요소를 몰랐던 거잖아.
1: 네.
2: 그럼 이후에 이 몰랐던 부분을 나중에 문법 체크할 때 체크해서 아 이거는 이렇게 문법적 요소가 있던 거구나를 알아가는 거지.
0: 구문 분석할 때 문법을 몰라 해석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해석지를 보고 일단 해석을 하고 해석이 안 된 부분의 문법을 체크하면서 문법 요소를 파악하도록 한다.
1: 혼자서 구문을 분석할 때 내용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2: 맞아.
1: 그럴 때 어디서 맞게 구분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어요.
0: 구문을 정리할 때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르겠을 때는 어떻게 할까?
2: 그래서 해설지에 나는 열심히 보면은 문제 해설 부분에서도 이 네. 구문 문단이 어떻게 나눴는지 만약에 너가 문단이 잘 안 나눠진 경우에는
1: 네.
2: 여기서 문단이 어떻게 나눠졌는지 써져 있기도 하거든.
1: 네.
2: 그래서 해설지를 좀 자주 참고해 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문법에서 중요한 요소예요. 대신 처음에 노력은 처음 해석을 같이 비교할 때 빼고는 두 번째 문단을 넣을 때 가급적 해설지 보지 않고 영어로만 분석하고
1: 네.
2: 만약에 안 될 경우 해설지를 보는 것이고
1: 네.
2: 문법을 볼 때는 한번 여기 문법적 요소를 봐서
1: 네.
2: 아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겠구나 한번 참고하는 정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 해설지는
0: 구문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르겠을 때는 어떻게 할까? 문단 나누기가 어려울 때는 해설지를 참고하고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문단 나누는 흐름을 파악하도록 한다.
1: 그 문제에 대해서 추론을 하는 이유는 있을까요?
2: 추론?
1: 네.
0: 변형 가능한 문제 유형을 체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2: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경우나 그런 식으로 특정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체크해두면은
1: 네.
2: 시험 전에 본문을 다 외우지 않고 그런 네. 부분을 중심으로 봐서 그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거지. 모의고사도 네. 어느 정도 이런 파악 자체로만으로도 그 EBS 연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대로 나오지만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거든.
1: 네.
2: 그런 데서 대비할 수 있지.
0: 변형 가능한 문제 유형까지 체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빈칸 추론 문제나 출제 가능성이 많은 문제를 체크해두면 본문을 다 외우지 않고 시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모든 영역 중에서 직접적인 EBS 연계가 이루어지는 과목이 영어이기 때문에 직접 연계가 되는 한 7, 8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문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물론 형태는 다르겠지만 뭐 순서 문제나 아니면 문장 집어넣는 문제로 충분히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것들을 연습한다면 다른 지문이라 하더라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뭐 내신을 대비한다면은 문장을 직접 쓰는 그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구문이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문에 해당하는 색깔만 또 그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그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이나 정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자세하게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만 딱딱 집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더 적게 걸리고 효율성은 더 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이 각자 메모지에 따라서 다 약간 화면이 약간씩 다른데 일단 이 파란색과 메모지는 이 지문 옆에 붙여서 네. 이 지문과 같이 계속 비교하면 참고서를 사용하는 거야. 네. 이 노란색과 메모지는 이 단어를 썼잖아. 네. 너가 앞으로 단어장 계속 만들어질 거야. 네. 이 같이 붙여서 외우면서 네. 계속 보면 다니면서 보는 거야. 이 빨간색과 이 메모지가 네. 이 지문에 대해 분석을 한 건데 네. 나는 내용을 확 파악할 수 있도록 또 문제가 어떤 거 틀렸었고 중간점 이런 것도 알 수 있구나 하는 걸 파악하면서 이런 거 외우는 거지. 네. 아, 이 노란색과 빨간색과 메모지는 평소에 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외울 거잖아. 네. 그러다가 다 외웠을 경우에 바로 이렇게 원래 있던 지문에다 붙여놓고 이 빨간색도 원래 있던 지문에 붙여놓으면 이제 우리가 이거 이 지문에 대한 공부가 모두 완료된 거기 때문에 네. 이 색의 색깔이 있으면 아, 네, 지문 다 공부했구나 할 수 있는 거지.
0: 이런 과정으로 은호군의 메모 영어 공부법이 완성된 것이다.
4: 이 내가 알려준 이 메모 공부법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보다 네. 앞으로 너가 매일 몇 지문씩 읽어갔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 꾸준히 그러니까 이 내가 알려준 방법을 기반으로 공부를 해. 네. 대신 이게 너가 필요한 공부법으로 좀 바꿔가는 거지 점점. 그러면서 너가 그 방법에 익숙해지면 시험장에서 지문을 읽을 때도 네. 이런 과정들이 그냥 지금 이렇게 나눠서 하지만 이런 걸 과정에 반복하다 보면 네. 이것이 막 섞이지 않고 체계적으로 머리에서 같이 돌아갈 수 있거든. 네. 한 번에 읽고서 이것들이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도움이 될 거야.
0: 멘토링을 마치고 잠시 여유를 누려보는 멘토와 멘티. 이번 멘토링을 통해 찬우군은 많은 것을 배웠다.
1: 지금 소홀하게 넘어갔던 거나 부족한 점을 더 메꿔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이 공부법을 통해서 제 공부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꼭 내신을 1등급 맞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2: 고등학교 때 공부도 하지만 놀 땐 놀면서 그런 너의 자신만의 페이스를 잘 줬으면 좋겠어. 너가 지금 이 시절을 잘 보내서 건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고등학교 시절을 잘 보냈으면 좋겠다. 파이팅!
5: 나 내일 너희 집에 이렇게 되면 메모 공부.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기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금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펭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여러분, 쇼핑 좋아하세요? 아, 저는 사실 쇼핑할 시간은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필요한 것만 온라인에서 빨리빨리 사는데요. 자, 오늘의 영자 이슈는 바로 쇼핑할 때 쓰는 플랫폼, 다시 말해서 미들맨 이코노미입니다. 자, 우리 물건 살때 예전처럼 시장에 가서 상인을 만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물건을 사는 일이 예전보다는 드물어졌죠. 그럼 대신 어떻게? 플랫폼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하죠. 검색을 하고 플랫폼에 들어가서 물건들이 쫙 떠요. 그러면 거기서 심지어 플랫폼에서 추천 물건도 보여주죠. 그럼 그걸 적당히 골라서 결제도 그 안에서 하고 배송까지 완벽하게 해주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잖아. 엄청나게 편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이 쇼핑몰 플랫폼인 C사는요. 지금 기업의 가치, 시가총액이 280억 달러 정도에 이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플랫폼, 미국의 A사가 있는데요. 그 A사는요, 무려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육박한다고 해요. 3조 달러면 얼마야? 4,500조? 한국 돈으로?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숫자인지 사실 감도 잘안 온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큰 기업들이 생기면서 문제도 좀 생기고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우리가 물건이랑 되게 사실 멀어지는 거거든요. 누가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거잘 모르고 그냥 막 쓴단 말이에요. 사회가 약간은 단절되어 가는 감이 있죠. 이 얘기 왜 하겠어요? 당연히 오늘 문제에 등장하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 미들맨 이코노미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같이 살펴보러 가볼게요. 자, 이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몇 번부터 풀차례인가 했는데, 첫 번째부터 오늘은 영자 시클픽 나왔습니다. 자, 틀을 깨는 중이라고 적어놨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게요? 자, 이게 사실은 정답의 분포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어휘 문제잖아. 그동안 한 3년치 기출을 분석을 해보면 다 3번, 4번, 5번의 정답이 분포하는 경우가 많아. 100%그 안에서 다 분포를 했었어.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평가원에서 자꾸 틀 깨보려고 시도를 하세요. 그래서 평가원은 아니지만 올해 3월 학력 평가에서 정답이 2번으로 출제가 되었어. 자, 그랬더니 다 걸려 넘어간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오답률 1위였고요. 오답률 80.9%를 무려 기록을 했습니다. 80%가 오답률이 나온다는 건 찍은 사람 빼고는 뭐다 틀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아, 2번이 절대 답이 아닐 거야라는 고정관념을 가져서 틀린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지.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 평가원은 계속 틀을 깨려고 노력 중이다. 그러니까 아, 문제는 무조건 꼼꼼히 보고 어떤 고정관념에 내 맘대로 사로잡히지 말고 문제 제대로 푸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요. 자, 그러면 이번 30번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거입니다. 자, 첫 번째. 그로버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나왔어.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A philosopher of science defending scientific realism이라고 합니다. 자, 과학의 philosopher 하면은 철학자잖아. 근데 무엇을 옹호하는 사람이냐면은 과학적인

현실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래. 자, 일단은 어떤 철학자인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요, reject 한대요. 뭐를 해? 거절한대요. 뭐를 거절하냐면, the possibility of subdivision of object to observable and non-observable 이라고 합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가능성을 거부한다는 거야. 무엇의 가능성? subdivision. 자, 나누는 거. 무엇을? 물체를. 무엇과 무엇으로? 관찰 가능한 것과 non-observable. 관찰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딱 분리를 시키는 게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인 거야. 오케이. 이거는 정리하고 가야겠다. 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물체를 갖다가, 이거는 observable. 관찰이 가능한 거야. 또는 이거는 관찰이 가능하지 않은 거야. 라고 분류를 하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주장인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because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왔어. observability. 바로 이 관찰 가능성이라는 것은 is most connected with the level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자, 무엇이랑 연결이 되어 있나라고 봤을 때, the level of technology development. 자, 기술 발달의 수준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the power of the instruments used for observations. 자, 이 관찰을 위해 사용된 무엇? 도구. 도구의 힘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아, 이유가 나왔네. 이렇게 분류할 수 없어. 왜? 그거는 뭐랑 관련이 되어 있냐면은 관찰 기술이랑 관련이 되어 있거든. 또는 관찰하는 도구랑 관련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 의미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Therefore, there exists a continuous sequence of the vision processes. 자, 그러므로, there exists. 자, 무엇이 존재하냐면, a continuous sequence. 지속적인 순서가 존재한대요. 지속적인 순서. 무엇에 있어서? 보는 과정에 있어서. 자, 어떻게 보냐. vision through air. 그냥 공기, 허공에서 볼 수도 있고, vision through a window. 창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vision through binoculars. binoculars라고 하면 쌍안경을 얘기하거든. 쌍안경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through an optical microscope,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through an electron microscope. 자, 뭐냐면은 전자 망원경을, 망원경? 자꾸 망원경이라고 하네.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면은 마이크로가 아주 작다라는 뜻이어가지고 현미경이라는 뜻이야. 미안해. 그래서 자, 이런 광학 현미경이나 아니면은 전자 현미경 이런 거를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야. 즉, 그냥 맨눈으로 보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떤 도구를 통해서 엄청 멀리 있는 거 아니면 엄청 작은 거까지 볼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종의 스펙트럼 같은 거죠. continuous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Thus, we cannot draw a clear line. 자, 우리는요, clear line, 어떠한 명확한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뭐랑 뭐 사이에 관찰 가능한 것, 그리고 관찰 가능하지 않은 것.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while genes were considered to be actual object. 자, 땡땡 하면서 이제 예시가 나올 것 같아. genes 하면 뭐지? 유전자. 그쵸? 자, 유전자가 were considered. 어떻게 생각이 되어졌냐면, to be actual object. 어떤 실제의 물체로 여겨졌습니다. prior to the, 뭐 하기 전에? invention of the electron microscope. 바로 전자 현미경의 발견 전에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we can see them. 우리가 유전자를 볼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현미경을 통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잘 봐봐. 자, 우리 현재는 마이크로스코프가 있어요. 마이크로스코프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prior to라고 했잖아. 이게 발명이 되기 전에, 현미경이 발견이 되기 전에는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 유전자라는 것을 관찰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유전자라는 것이 관찰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즉, 머릿속에만 있는 아니면 이론적인 요소로서 생각이 되어졌다라고 얘기가 되어야지 실제 존재하는 요소로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상하죠. 아, 그래서 정답 2번이구나. 여기에 원래 들어갈 말은 theoretical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theoretical.

그래서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요소인 줄 알았는데, 현미경이 발견이 되었네? 그럼 현미경으로 보니까, 오, 이것도 볼수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즉, 관찰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관찰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정답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어요. 이렇게 2번에 나오는 경우들도 연계 교재나 아니면은 EBS 교재들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3월에 무엇보다 2번이 출제가 되었고,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요. 알았지? 자, 나머지 부분 볼게요. 자, thus, the notion of observability does not presume that. 자, 그래서 개념인데 무엇에 대한 개념이냐면 관찰 가능성에 대한 개념이 does not presume. 자, 뭐 하지 않냐면 가정하지 않아요. 뭐를 가정하지 않냐면 that the given object can be viewed here and now. 자, 어떠한 물체, 주어진 물체가 지금 당장 딱 보여진다. 그거를 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the object can be temporarily non-observable. 자, 이 물체는요. temporarily. 자, 어떤 순간적으로 딱그 시간에만 non-observable. 관찰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For various reasons. 여러 이유가 있어서. 그러나 it may become observable under different more favorable circumstances. 자, 이것이 관찰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거야. 다른 환경에서 더 호의적인 환경에 가면 관찰 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되죠? 상황에 따라서 관찰 가능하기도 하고 관찰 안 가능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observability라는 것, 관찰 가능성이라는 것은 a principal possibility of being seen, 보여지는 것의 주요한 가능성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말은 이 X라는 것이 observable, 관찰 가능한 거예요. 자, 뭐 하다면 if the conditions exist such that if we put X there, we will observe it. 자, 우리가 거기에다가 X를 두면 그것을 관찰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성립이 되잖아? 그러면 X가 관찰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고르면 됐어요. 30번. 공부할 게 많은 문제였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31번 빈칸으로 가볼게요. 자, 빈칸이 첫 번째 문장에 딱 있으니까 얘 정확히 읽고 가야겠네? 근데 앞에 보니까 they가 있어요. they. 그들은 하고 빈칸이에요. 그러면 이 빈칸의 주어가 they잖아. 이 they가 도대체 뭐를 가리키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타겟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들을 읽어야지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겠죠? 해볼게요. 자, perhaps the most defining characteristics of middlemen today. 자, 아마도 가장, 자, 이렇게 정의하는 특성이에요. 무엇에 있어서? Of middlemen today. 내가 영자의 시에서 한거 나왔다. 중개인이잖아요. 오늘날 중개인에서, 중개인 사회에서 가장 이런 정의적인 특성은요, is that 무엇이냐면, in the process of connecting. 자, 무엇을 하는 과정에서,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빈칸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해. 자, 그럼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게뭐 같아? 그들이 빈칸한대요. 그들이 가리키는 건 찾았어. 이거죠. middleman. 중개인. 중개인이 빈칸한다라는 거야. 자, 정리하고 갈게요. 자, 중개인이 뭐를 한다고요? 빈칸을 한다. 연결하려는 과정에서 빈칸을 합니다라고 해. 그럼 중개인이 도대체 뭐를 한다는 걸까? 31번이니까 한 단어 빈칸이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내용들을 쫙 읽고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 딱한 단어를 고르면 되는 거겠네? 자, 읽어볼게요. They stand between consumers and investors. 자, 이 중개인들은요, 어디 서 있냐면 소비자와 투자자들 사이에 서 있고요. On the one hand, 한편으로. 그 다음에 and the people and places. 자, 사람들과 공간들에 서 있어요. Behind the goods they consume. 그들이 소비하는 물품. 그리고 the project they help to fund. 그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돕는 프로젝트에 서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 그러니까 이 중개인이라는 게 결국 뭔가 여러 가지 사람, 여러 가지 공간, 투자자, 소비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서 있다. 누가 중개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뭔가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 존재인 것 같아요. 자, 근데 today

The very notion of maker. 자, 어떠한 개념이냐면 maker라는 개념, 생산자라는 개념이 has been displaced. 자, 대체가 되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공급망에 의해서. 근데 그 공급망은 어떤 것이냐면 Spain continent. 자, Spain 하면은 걸치다 이런 뜻이 있거든. 여러 대륙에 걸쳐 있는 공급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다국적 기업들. 그래서 우리 막 미국에서도 물건 살수 있고 일본에서도 물건 살수 있잖아요. 공급망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제는 여러 대륙에 걸쳐 있는 공급망을 통해서 물건을 사더라. 자, 이렇게 하면 often lowers cost. 자, 종종 비용을 낮출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싸. But it also brings new sources of fragility. 자, 그러나 또 문제가 생기죠. 새로운 종류의 fragility, 취약함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요. Undermines accountability. 자, accountability 무슨 뜻이야? 책임감이라는 뜻이죠. 책임감을 undermine 하면은 약화시킨다라는 거죠. 책임감이 약화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leaves all of us more disconnected. 자, 우리를요, 다 어떻게 만드냐면요. disconnected. 연결되지 않게 서로서로 떨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중개인을 통해서 물건을 사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가 멀어지고 어떻게 된다고? disconnected. 서로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this is the middleman economy in which now we reside. 자, 이것이 바로 중개 경제예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learning to recognize the middleman economy. 자,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뭐를 배우냐면 이 중개 경제를 인지하는 거. For what it is. 이게 무엇인지. 그렇게 배우면 can help us understand.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뭐를 이해해? Why we so often rely on giant middlemen. 왜 우리가 자주 이렇게 의존하냐는 거야. 어디에? giant middlemen. 이 거대한 중개에. 자, 그리고 the ways middlemen affect what and how much we buy. 자, 방식들에 대해서도 알수 있어요. 이 중개 사이트가 무엇,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사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the hidden impact of those decisions on other people and the environment.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그런 결정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사회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and the giant gap. 자, 그냥 나열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편하게 읽어도 될것 같아요. 자, 큰 차이. 뭐랑 뭐 사이에? Between the values many of us claim to hold. 자, 우리가 주장하기에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 그리고 the state of the world we now inhabit. 우리가 실제로 현재 사는 세상. 그런 것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다는 거죠. 그 간극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관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빈칸을 풀어야 되잖아. 자, 빈칸 문제 봅시다. 자, 여기에서 미들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미들맨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미들맨이 이 많은 것들을 연결시켜 주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되죠. 1번 profit 하면은 무슨 뜻? 수익을 내다. 상관없죠. bargain 하면은 싸게 만드는 건데 세일한다? 아니죠. separate 하면은 분리시킨다. 이거 어때요? 연결하는 과정에서 disconnected. 아까 disconnected라는 결정적인 힌트가 본문 속에 등장했잖아. 분리시킨다. 분리시킨다 맞죠? 정답 3번. 4번 compete 경쟁한다. 5번 coordinate 뭐 하면은 coordinate 하면은 협동한다. 이거랑 상관없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단어. disconnected를 paraphrase 할수 있는 단어. 바로 separate가 정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해서 31번 첫 번째 빈칸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32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도 빈칸 문제인데, 자, 빈칸 문제가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요. 여기쯤에 빈칸이 있네요. 자, 그러면 빈칸의 모습을 볼 건데, 자, 문장이 꽤 깁니다. 긴 문장이지만 그래도 빈칸 문장이니까 한번 읽고 가 볼게요. 집중 잘 하고 있지? 볼게. 자, belief persistence. 자, 어떤 신념의 지속인 거야. 그것이 발생한대요.
first.

처음에 발생을 해요. 언제 발생하냐면 when we are exposed to evidence. 우리가 어떤 증거에 노출이 될 때. 근데 그 증거는 어떤 증거냐면 that suggests a causal explanation. 바로 인과의 설명을 가리키는 어떤 증거에 노출이 될 때 먼저 생겨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의 설명은 빈칸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문장의 주어를 볼게요. 이 문장의 주어가 뭐야? Belief, persistence. 그쵸? 신념의 지속이에요. 신념이 지속이 된답니다. 신념이 지속이 되는데 그게 일단은 먼저 생겨난다는 거야. 언제? 우리가 증거에 노출이 될 때. 어떤 증거에 노출이 되면은 이 신념이 일단 생겨요. 그런데 but later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나중에 일단 생겨. 근데 나중에 두 번째 단계에 우리의 설명이 빈칸합니다. 우리의 설명이 빈칸합니다 라고 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걸까? 그거를 찾으면 되겠네요. 됐어?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자, if the problem with memories is that they are unreliable and can fade too easily. 자, 만약에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with memories. 자, 기억에 대한 문제가 is that 무엇이냐면 they are unreliable. 자, 그것들이 뭐 하대? unreliable 하대. 믿음직스럽지가 않대. 그리고 and can fade too easily. 자, fade 하면은 희미해지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너무 쉽게 희미해지는 것이 문제라면 이라고 했어. 뭐가? 기억. 일단은 처음에는 기억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한다. 자, 기억은 문제가 뭐냐면은 뭔가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기억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믿을 수가 없기도 하고 너무 쉽게 흐릿해지기도 해. 자, 근데 그게 문제라면 the problem with some beliefs. 믿음에 대한 문제는 이라고 할 수 있네요. 자, 근데 우리 지금 믿음, 신념에 대해서 찾고 있잖아. 어떤 정보를 빈칸해서. 그럼 이 부분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니? 앞에 메모리에 대한 부분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니? 당연히 이 뒤에 부분, belief에 대한 부분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 믿음, 신념은요. is that they persist.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persist 한다는 게 바로 문제래요. persist가 뭔데? 지속되다 라는 뜻이죠. 지속되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기억은 믿을 수 없다는 게 문제인데, 자, 신념은 뭐가 문제냐면은, 그게 persist 한다는 거야. 지속된대.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자, 아직까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원래 첫 번째 문장이 다 그렇지 뭐.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읽어볼게요. The beliefs that have been discredited or invalidated by evidence. 자,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that have been discredited. 자, 어떤 신뢰를 잃은 거예요. 자, credit을 잃은 거예요. 신뢰를 잃은 어떤 믿음 또는 or invalidated. 자, 타당화되지 않은 거예요. 타당하지 않게 되었어. 뭐 때문에? By evidence. 어떤 증거에 의해서. 증거가 생겨서 이 신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신념이 이제 beliefs가 주어고요. 그것이 tend to 어떻게 하냐면은 경향이 있대요. remain believed. 어떤 경향이 있냐면 계속해서 믿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자, 신념인데 자, 이거 오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됐어. 그런 증거가 나왔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remain believed. 계속 지속이 되더라. 믿어진더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the phenomena 그걸 갖다가 자 콜론으로 땡땡 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거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the phenomenon of belief persistence. 뭐라고 한대요? belief persistence. 바로 신념의 지속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념의 지속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지. 이걸 갖다가 신념의 지속이라고 부른답니다. 됐어? 그러면 신념의 지속에 대해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 그게 바로 우리 빈칸 문장이야.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 신념의 지속이라는 것은

발생한대. 언제 먼저 발생을 하냐면 우리가 어떤 증거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러나 나중에 우리의 설명은 빈칸합니다 라고 해.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문장. 사실 빈칸 앞뒤만 읽고 문제를 풀 수는 당연히 없는데 빈칸 앞뒤에 있는 문장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힌트는 맞아요. 자, 그러면 바로 뒤에 문장을 우리가 눈독 들여서 봐야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So when that evidence is discredited or invalidated. 자, 그래서 그 증거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 신빙성이 없어지고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을 때 타당하지 않게 되면 our causal explanation 우리의 뭐 인과적인 설명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데 그게 어떻다? 남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의 설명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잖아. 근데 바로 뒤에 문장에서 어마어마한 힌트가 나왔어. 뭐라고요? 나중에 our causal explanation 우리의 설명이 남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이랑 같은 말이 여기 써 있는 거 아니야?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겠어요? 우리의 설명이 남는다. 계속해서 지속된다. 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알쏭달쏭하다면 그 뒤를 보면 더 확실해지지. 뭐가 있어? For instance. 뭐가 나왔어? 예시가 나왔어. 야, 빈칸 뒤에 예시 나오는 거. 완전 중요한 힌트라고 했지. 이쯤이면 알아야 되지. 뭐라고? 빈칸 뒤에 예시가 나오는 거 너무 중요한 힌트라고요. 자, 그러면 이 예시의 내용을 보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자 볼게요. 하나의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participants were given two case studies. 자, 두 명이 아니죠. Participants, 참여자들은 were given, 받았어요. 두 개의 케이스 스터디를 받았어요. 자, 근데 그 케이스는 suggesting, 뭐를 가리키냐면 either that risk taking,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가 made one, 어떤 사람을 more or less successful, 자, 더 또는 덜 성공하게 만든다는 거야. 무엇으로서? As a firefighter, 자, 소방관으로서.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를 잘해. 리스크 테이킹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을 더 훌륭한 소방관으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덜 훌륭한 소방관으로 만든다던가. 자, 이러한 케이스를 가져다가 준 거야. 그리고 자, 참여자들 중에 일부는 were then asked. 자, 무엇을 요청받았냐면 to write about. 쓰는 걸 요청을 받았대. 뭐에 대해서? Why this relationship exists? 왜 이러한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글로 써봐, 뭐 설명해봐 이런 요청도 받았던 거야. 자, 그런데 then 그 다음에 participants were told, 참여자들은 이야기를 들었어. 뭐라고 이야기를 들었냐면 the case study evidence, 뭐요? case study의 증거가 was fake, 사실은 가짜였다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no known relationships existed. 자, 어떤 알려진 관계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Between risk taking and success as a firefighter. 리스크 테이킹과 firefighter, 소방관으로서의 성공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었어. 자, 예시 볼게요, 예시. 자, 예시가 지금 뭐요? 리스크 테이킹. 그거랑 소방관으로서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처음에 들었던 얘기는 이 리스크 테이킹과 소방관으로서의 성공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다가 나중에 아니야, 사실은 그거 가짜였어. 이런 관계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그랬는데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냐면 the participant continued to believe in the relationship 이라고 합니다. 자, 참여자들은요 뭐를 했냐면 지속했어요. 뭐를 하는 것을? 그 관계를 계속해서 believe,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지금 여기가 결정적인 문장이죠. 예시가 나왔는데 예시가 어떤 실험과 연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자, 실험과 연구 얘기가 나오면 앞으로 다른 지문에서도 마찬가지야. 결론 부분, 어디? 결론 부분에 진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 자, 여기 집중하라고.

영자 스퀵퀘즈 나갈게요. 영자 스퀵퀘즈. 자, 실험 연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 그럼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뭐예요? 이것. 수강후기에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고. 자, 이게 페이크라고 해도 여전히 믿었어요.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빙판 문제 찾고 있었잖아? 빈칸에서 신념의 지속은 처음에 어떤 에비던스, 증거에 노출이 되었을 때 생겨났다가, 자, 근데 나중에 이렇게 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바로 이 설명이 증거가 페이크라고 하더라도 설명이 남는다. 계속 믿음이 남는다. 그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이 문제의 복병은요, 사실 선택지에 있었어요. 자, 믿음이 남는다, 믿음이 지속된다. 이렇게 딱 클리어하게 써져 있었으면 문제가 정말 쉬웠을 텐데, 선지 자체가 다시 한번 꼬여서 쓰여졌어. 그래서 읽고도 그게 그 말인지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었을걸? 자, 보자. 1번 볼게요. Fades away just as quickly as our unreliable memories do. 자, 우리의 설명이,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fades away, 흐릿해져요. Just as quickly as, 뭐처럼 우리의 믿을 수 없는 기억이 하는 것처럼. 자, 기억처럼 희미해진다. 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죠. 1번 아닙니다. 자, 2번 볼게요. It's formally challenged.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받아요. 누구에 의해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With more credibility. 더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한대요. When 이의를 제기한다. 이거랑 상관없고, 뭐 과학자에게도 딱히 나온 적이 없죠. 자, 3번 볼게요. Is broadly applied to other facts. 자, 이것은요, 다른 사실에 적용이 돼요. 넓게 적용이 될수 있어요. That are, 근데 그건 어떠한 사실이냐면, initially unrelated. 원래는 관련이 없었던 다른 사실에 적용이 될 수가 있답니다. 다른 사실에 적용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한 적 없잖아요. 아니야. 4번 볼게요. It's discarded once the supporting evidence for it is withdrawn. 자, 그것이 버려진답니다. 언제? 이 지지하는 증거가 is withdrawn. 어떻게 되었을 때? 철회가 되었을 때. 자,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discarded가 아니죠. 증거가 철회가 되더라도 그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잖아. Discarded 반대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4번 아니야. 자, 그럼 정답 5번이겠네. 5번 읽어볼게. Becomes functionally independent of the evidence that supported it. 이라고 해요. 자, 뭐라고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기능적으로 독립적이게 된대요. 무엇에 있어서? The evidence that supported it. 자, 그것을 지지했던 증거에 대해서 독립적이게 됩니다라는 게 정답이었어요. 아,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독립적이게 되었다는 게뭔 말이에요? 자, 증거가, 만약에 증거가 동그라미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믿음도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증거에 의존을 하는 거죠. 근데 증거가 X라고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믿음은 동그라미라면, 증거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자, 믿음이 증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남는다라는 얘기를 증거에서 독립적이게 된다라는 조금 어려운 말로 꼬아서 쓴 거야. 그래서 정답이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였어. 됐어? 오케이. 자, 어려운 문제 잘 풀었다. 자, 이제 33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건데, 얘도 좀 만만치가 않았죠, 사실. 내용 자체가, 무슨 말인가? 싶고, 그 다음에 또 선지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얘는 그래서 3점으로 나왔잖아. 자, 잘 풀었어? 어려웠지? 자, 나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with the discovery of calculus and the laws of motion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이냐면 discovery of calculus. calculus가 뭐게? 미적분이에요. 미적분. 여기 나오죠? 미적분 그리고 the laws of motion. 운동 법칙의 발견과 함께 자, 뭔가 수학과 과학이 발달을 했어요. 근데 it seemed that, 자, 어떻게 보이냐면, Newton had turned the universe into 빈칸입니다. 자, 뉴턴이 바꿨어요. 우주를 빈칸으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거야. 자, 여기 다시

볼게요. 뉴턴이 turn the universe A into B인 거죠. 빈칸이 바로 딱 B 부분인 거야. 자, 그래요. 수학의 발전, 과학의 발전과 함께 뉴턴은요. 자, the universe, 우주를 갖다가 빈칸으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해. 자, 그럼 우리는 뒤에 지문을 읽으면서 뭘 찾아야 돼? 우주가 뭘로 바뀌었는지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알겠지? 자, 그러면 찾아보자고. Scientists believe that. 자, 과학자들은 믿었어요. 뭐라고 믿었냐면, they had indeed discovered the theory of everything. 자, 그들이 진짜로 discovered, 발견해 냈다고. 뭐를? The theory of everything. 자, 모든 것의 이론을 발견해 냈다라고 과학자들이 믿었답니다. 모든 것의 이론을 발견해 냈다. 무슨 말일까? 자, 다음 문장을 읽어볼게요. 자, in his philosophical essay on probabilities. 자, 그의 어떤 에세이가 있었어. 뭐에 어떤, 그냥 이거는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그의 어떤 에세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1812년에 출판이 된 것이었고, 근데 아무튼 그 안에서 the mathematician, 자, 수학자인 이 피에르 시몬이라는 사람, me sum up 하면 무슨 뜻이야? sum up 요약하다라는 뜻이야. 요약했어. 뭐를? most scientists believe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믿음을 요약을 했어. 근데 그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in the extraordinary power of mathematics to explain everything about the physical universe. 자, 뭐에 대한 믿음이었냐면은 extraordinary. 자, 일반적이지 않은, extraordinary 한 거예요. 자, 일반적이지 않은 힘에 대해서 믿는 거야. 근데 어떤 힘? Of mathematics. 수학의 힘. 수학의 비범한 힘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수학이 뭐를 할수 있는 힘이냐라고 했을 때, to explain everything about the physical universe. 자, 이 물리적인 우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수학의 엄청난 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를 했더라라고 했어. 자, 여기 좀 정리하고 가자. 자, 빈칸 있었고, 자, 수학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학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수학이 뭐를 할수 있냐면은, 자, physical universe, 이 우주에 대해서 모든 것을 explain,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어떤 힘? 우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힘.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믿었다. 그 믿음을 요약을 했더라라고 했어. 자, 그리고 그 뒤에 감사하게도 콜론으로 부연 설명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 우주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준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자, 여기에 인용이 하나 나오죠. We may regard the present state of the universe. 자,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할수 있냐면, The present state of the universe. 자, 우주의 현재 상태를 갖다가 as the effect of its past. 무엇으로서 여길 수 있냐면, effect of its past입니다. 과거의 효과, 과거의 결과로서 현재의 우주를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nd the cause of its future. 미래의 원인으로서 현재를 볼수 있습니다라고 했어. 아유, 인용한 게또 만만치가 않은데. 자, 무슨 말이야? 자, 우리가 현재 상태의 우주를 봤는데, 이 현재 상태의 우주가 과거의 결과이면서 미래의 원인이라고. 즉,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재 상태의 우주가 과거로부터 왔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다시 미래의 원인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서, consider an intellect. 아, 또뭐 나왔어? 예시 나왔네, 예시. 어디서 예시인 줄알수 있었어? 이거죠. consider. 무엇을 생각해 봐라. 라는 거잖아. 예시. for instance, for example, to illustrate. 그 다음에 consider. consider도 예시의 시그널이었죠. 예시의 시그널. 자, 그러면 빈칸 뒤에 예시 나오니까, 아, 우리는 땡큐 하면서 잘 읽으면 되는 거야. 자, 뭐를 생각해 보냐면, an intellect. 어떤 지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래요. 자, 지성. 어떤 지성이냐면, which at a certain moment, 어떤 특정한 순간에, would know, 알아요. All forces that set nature in motion. 자,
nature, 자연을 움직이게 할수 있는

모든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다 아는 어떤 훌륭한 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연에 대해서 다 알아. 뭐가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지 다 아는 그런 천재가 하나 있는 거죠. 자, 근데 and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아냐면 all positions of all items of which nature is composed. 자, 어떠한 모든 위치에 대해서 알아요. 모든 아이템에 있어서, 모든 물건에 있어서 of which nature is composed. 자, 이 자연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는 모든 아이템, 모든 물체들, 그것의 위치에 대해서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모든 것의 위치와 세상 모든 것의 힘에 대해서 다 아는 그런 전지전능한 어떤 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지성인데 다 알아요. 모든 걸다 아는 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예시를 던져줬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If this intellect were also vast enough to submit this data to analysis. 자, 그래서 이 지성이 또한 충분히 enough, 충분해요. 충분히 커요. 뭐를 할수 있도록 to submit these data to analysis.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다면 it would embrace in a single formula. 자,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이것은요. 안에 다 담을 수 있을 거예요. 어디 안에? 하나의 공식 안에요. 뭐를? The movement of the greatest bodies of the universe. 자, 무엇을 공식 안에 담을 수 있냐면, 자, 움직임을 담을 수 있대요. 무엇에? Of the greatest bodies of the universe. 자, 이 우주의 가장 큰 bodies는 여기서 천체거든? 천체의 움직임을 담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and those of the tiniest atom. 자, 여기서 those가 가리키는 건 뭘까? 가장 작은 원자에 그것도 담을 수 있단데, those가 가리키는 것은 위에 있는 movement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행성의 움직임부터 가장 작은 원자의 움직임까지를 전부 다 담을 수 있대. 어디에? 하나의 formula, 하나의 공식 안에 이거를 다 담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쯤 와면은 약간 무슨 소리야 싶을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수학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수학 공식 하나로 이 우주 만물의 움직임, 우주 만물의 원리를 다 설명하고 담을 수 있을 거라는 거야. 어떤 지성이 있다면. 그 얘기야. 됐어? 그래서, for such an intellect. 자, 그러한 지성에게 있어서 nothing would be uncertain. 그러면 그 어떤 것도 uncertain 하지 않아요. 불확실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확실해 보여, 이 사람한테는. 그리고 the future, just like the past, would be present before its eyes. 자, 미래가 원래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과거처럼 미래가 would be present. 자, 놓일 겁니다. before its eyes, 눈앞에 놓일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겠어? 지금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그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알고 하나의 공식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지성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불확실한 게 없어. 다 확실해. 이런 것들 다 그냥 설명할 수 있고 다 예측할 수 있어. 그리고 미래도요. 미래가 그냥 현재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과거를 보는 거 마냥 이미 정해진 과거를 보는 것 마냥 그냥 정확하고 쉽게 미래를 보고 설명할 수도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선택지도 되게 길죠. 선택지도 내용이 쉽지가 않았어. 자, 이 빈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ith the discovery of calculus and the laws of motion. 자, 수학과 과학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뉴턴이 had turned the universe. 자, 이 우주라는 것을 빈칸으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해. 자, 우주를 어떻게 바꿨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러면 지금 딱 한마디로 뭔가 떠오르는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뭘 생각해야 될까? 빈칸도 항상 주제를 생각해야 되죠. 주제랑 비추어서, 아, 뉴턴이 유니버스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수학 그리고 하나의 공식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0: 틀렸어요. 됐니?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볼게요. An ever-evolving living organism guided by purposeful inner forces 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계속해서 진화하는 living organism,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예요. 근데 그것은 guided by, 자, 무엇에 의해서 이끌어지냐면 purposeful inner forces, 어떤 목적이 있는 내적인 힘에 의해서 가이드가 되는, 지도가 되는, 계속해서 진화하는 생명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자, 내적인 힘 이런 얘기 한 적 없죠. 그리고 뭔가 생명체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 키워드 자체가 둘 다 나갔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제끼면 되는 거야. 그죠? 자, 3번 볼게요. A subjective concept perceived differently by each individual observer 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a subjective 하면 무슨 뜻이야? 주관적인이라는 뜻이죠. objective 하면 객관적인, subjective 하면 주관적인.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제는 안 돼. subjective 주관적인이잖아.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은 perceived differently, 다르게 인식이 되는 주관적인 개념이야. 뭐에 의해서? by each individual observer. 각각의 개인의 관찰자에 의해서. 누가 관찰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이 되는 주관적인 개념이 나. 뭐가? 우주가? 우주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달라진다? 그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3번도 틀렸어. subjective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A complex puzzle requiring separate formula with conflicting principles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냐면은요. 복잡한 퍼즐이래요. 자, 근데 그건 뭐를 필요로 하냐면은 개별적인 공식을 필요로 합니다. with conflicting principles. 뭐에 대해서? conflicting principles. 서로 충돌하는 원칙들에 대해서 각각 분리되어 있는 공식들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퍼즐과 같답니다. 이것도 뭐 틀렸잖아요. conflicting principles 이런 얘기 한 적 없죠. 그럼 정답 5번이겠네요. 자, 5번 볼게요. A deterministic clockwork mechanism controlled by mathematical equations 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단어 하나하나가 조금 어려운데 deterministic이라고 하면은 결정론적인, 그러니까 다 결정이 되어 있는 clockwork mechanism, 시계의 태엽과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controlled by, 무엇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냐면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 그런 존재로 바꿨다. 우주가 굉장히 불확실한 게 아니라 수학 공식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 시계 태엽처럼 다 정해져 있는 요소로 바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 주제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었어요. 잘했습니다. 이번에 어려운 문제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하느라고 되게 고생 많았어요. 자, 마지막은 간단하게 영자스 퀵퀘이즈 하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의 의미 써주시면 됩니다. accountability라는 단어가 오늘 등장했었거든요. 그거 의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빈칸 문제 푸느라고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빈칸, 또 순서, 삽입 이런 어려운 문제들 같이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강 물리학도 장희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14강이에요. 벌써 이제 14번째 강의고 우리 다음 시간이 완강이거든요. 우리가 강의를 듣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강의만 듣는다고 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얻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래도 지금 14강까지 제 얼굴을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친구라면 진짜 무언가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쌤이 말씀드리는 그 강의 중에 내용들과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정말 정말 최고의 성적을 받으시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신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파 발생 수심 이 부분도 좀 쉬운 부분은 쉽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개념과 요소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볼록 렌즈입니다. 렌즈는 볼록 렌즈밖에 안 쓰지만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상해 종류가 달라지는 볼록 렌즈라 상당히 이 부분도 공식으로 나오는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자기파의 발생부터 가겠습니다. 자, 전자기파의 발생하면 이제 전자기파라는 걸 물리학원에서 잘 배웠고 종류, 뭐 감마선부터 전파까지 라디오파까지 쭉 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암기하는 게 물리학원이라면 물리학2에서는 저것들을 이제 어떻게 발생시키고 또 수신하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교류전환.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직류전환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명 직류회로라고 했었죠. 직류회로는 이렇게 전지 같은 직류전원을 연결했기 때문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딱 정해져 있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의 방향도 그대로 정해져 있는 그런 전원을 우리가 직류전원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교류전원은 교대로 흘러요. 알터네이팅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대로 흐르는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원이 바로 교류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축전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축전기는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전지에 연결한 다음에 스위치를 딱 닫으면 스위치를 닫은 다음에 충전될 때까지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교류전원이야. 교류전원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한 번은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막 플러스가 막 모이려고 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막 모이려고 하겠죠, 그죠? 다음에는 여기가 플러스 되고 여기 마이너스 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이 풀마가 싹 0이 된 다음에 다시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되면서 그렇게 충전될 때까지 또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축전기가 있는데 교류전을 연결해서 풀마 계속 바꿔주면 여기는 충전과 방전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에 회로에 전류가 계속 흐르게 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물론 이제 전류의 색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직류전을 연결했던 축전기와는 뭔가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이고 지금 축전기를 교류전을 연결했을 때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뭐가 전기장이 계속 진동하면서 생깁니다. 풀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변하는 전기장이 있을 때 변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면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전자기파라고 한다라는 걸 이제 물리학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은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수직하게 만들어지고 전기장이 커지면 자기장도 커지고요. 전기장이 작아지면 자기장도 작아집니다. 그리고 전기장이 반대 방향으로 걸리면 자기장 방향도 반대가 됩니다. 아까랑 반대쪽이죠, 그죠? 그리고 이때도 전기장이 커지면 자기장도 커지고 전기장 작아지면 자기장도 작아지다가 또다시 전기장 방향 바꾸면 자기장도 방향 바꿉니다.

계속 진동하는 전기장이라고 불러요. 진동하는 전기장은 진동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다음과 같이 전자기파를 발생한다. 그리고 전기장에도 수직하게, 자기장 방향에도 수직하게 그렇게 진행한다. 라는 오른쪽 그림도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자기파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처음에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게 물체에 나오는 전자기파의 발생 이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교류전을 연구를 해봤는데, 전기 소자, 뭐 예를 들면 저항, 코일, 축전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전기 소자들을 교류전을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류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까다로운 전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집에 쓰고 있는 전기가 교류전기고, 우리는 수학 시간에 사인 커브를 다 배웠기 때문에, 아, 저런 식으로 크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는 전기가 바로 여기 있는 교류전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회로를 만든 우리 그 부분을 함께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심플한 것부터 할게요. 여기 보면 교류전원에 그냥 딱 코일 하나만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교류전원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쪽은 2번이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우리나라 교류전기는 60Hz예요. 1초에 60번의 방향이 바뀌는 거야. 굉장히 빠른 그런 방향 전환이죠. 어쨌든 우린 그거를 1초에 60번 바뀌는 그런 빠른 전환으로 생각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로 보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처음에 이쪽이 플러스고요, 이쪽이 마이너스여서 없던 전류가 가기 시작합니다. 자, 없던 전류가 갑니다. 갔는데 코일이 나왔네요. 그럼 코일을 이렇게 전류가 지날 거 아닙니까? 코일에 없던 전류가 코일을 지나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이 코일은 자기 혼자 있지만 그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기전력을 가질 것이고, 그 유도 기전력은 이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걸 뭐예요? 방해한다 이겁니다. 전류의 흐름을. 요거 아주 중요한 단어. 방해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 우리 뭐라 하지? 바로 저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코일 같은 경우에는 교류전을 연결했을 때 저항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왜? 저항은 전류가 지날 때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뜨거워지는 거야. 그런데 코일은 전력을 소비하지 않아요. 전력을 소비하지 않는데 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대. 그럼 그건 저항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뭐라 부르냐면, 야, 요 용어 아주 중요합니다. 아, 얘는 그러면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여기 끝머리에 있는 역할이란 말왜 붙었는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항은 전류가 지날 때 전력을 소모하는데, 여기 있는 코일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긴 하지만 전력을 소비하진 않아. 그러니까 저항은 아니야. 근데 전류의 흐름은 방해해. 그래서 우리가 찾은 대안이 저항의 역할이라고 부릅니다. 이 저항의 역할을 물리 기호로는 XL이라고 쓰는데, 이건 우리 물리학 2 교과서가 총 5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린 이렇게 뭔가 이름을 좀 지으면 좀 암기하기도 쉽고 이해하기가 편해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걸 배우지 않았으면 아, 이건 참고용이구나라는 걸 생각해 두시고, 이걸로 좀더 개념 잡고 이해할 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일의 저항 역할, 이게 바로 이거예요. XL. 코일의 저항 역할, 아, 이게 Y축이 다 XL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보통 저항은 이렇게 기호를 쓸때 뾰족뾰족 하고, 그 다음에 R 이렇게 썼단 말이죠. 맞죠? 그 다음에 축전기는 이렇게 표시하고, 거기에 컨덴서 C라고 썼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코일은요,

기호로 L이라고 씁니다. 코일 몇번 가봤니? 코일은 두께가 어때? 재질은 뭐야?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자체 유도 계수. 자체 유도 계수. 또는 L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림 보세요. 보니까 코일의 저항 역할과 자체 유도 계수는 뭐합니까? 비례하네요. 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쓸수 있겠다. XL이 L에 비례하네. 이런 식으로. 그럼 좀더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담아두기가 편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Excel을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좀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고 싶다면 이렇게 Excel 또는 L이라는 기호를 가지고 그래프도 식으로 만들어주고 하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코일의 저항 역할과 그 다음에 자체 유도 계수라는 걸 한번 정리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대학에 가면 또 이걸 배우거든요. 요거 유도 리액턴스. 와, 너무 어렵다. 그런 식으로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체 인덕턴스. 막 영어로 되어 있는 또 다른 용어들을 배우는데 우리는 지금은 우선적으로 개념을 잡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래야지 학교에 나오는 시험들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3단원 문제는 선생님도 이제 학교에서 출제를 해봤지만 그렇게 많이 어렵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학생들 후하게 점수를 주기 위해서 요 부분들 많이 쉽게 그렇게 출제하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개념만 잡고 오시면 돼요. 자, 이제 오른쪽 갑시다. 이번에는 코일의 저항 역할 XL과 교류 전원의 진동수. 아, 진동수는 진동수인데 교류 전원의 진동수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교류 전원은 교대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는 60Hz.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Hz.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이 교류 전원의 진동수에 따라서 여기 있는 요 코일의 저항 역할이 달라지는데 이 진동수를 그냥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F라고 지금까지 많이 썼으니까 F라고 쓰고요. 아, 그들 관계는 완전히 비례하는구나. 따라서 코일의 저항 역할은 진동수에 이렇게 비례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칠 수 있겠네요. 그죠? 합치면 코일의 저항 역할은 비례. 뭐? F에도 비례하고 L에도 비례하고. 그리고 요걸 는으로 바꿔주면 상수. 2파이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되고 요게 바로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래쪽에 있는 별다아들인 이 식을 좀 암기를 해두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 풀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하나씩 한번 용어 정리할게요. X에 뭐라고요? 아, 코일이 교류 전원에 연결되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해. 그런데 전력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저항이라고 부르지는 않아. 대신 저항 역할이라고 불러. 우린 그걸 XL이라고 쓸 거야. 그리고 코일의 저항 역할은 E나 파이는 어차피 숫자니까 괜찮고 교류 전원의 진동수에 비례하고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에 비례하는 값이야. 라는 것입니다. 진동수가 커지면은요 저항 역할도 커지고요.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도 커지면요 저항 역할도 커집니다. 저항 역할이 커지면 전류의 흐름을 못 오게 많이 방해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해야만 이렇게 그려드리는 이 그림. 바로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교류전원의 진동수, 그리고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의 관계입니다. 지금 여기는 자체 유도 계수가 커질수록 저항도 커져요. 진동수도 커질수록 저항도 커져요. 선생님, 저항 역할이 하면서 왜 저항이라고 불러요? 그냥 말로는, 아니, 머릿속으로는 저항이라고 생각해도 돼. 왜냐하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니까. 근데 그냥 굳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저항 역할이지. 근데 이건 저항이 커지는 거야. 저항이 커지는 거야. 다만 열을 발생시키진 않아. 그럼 얘들아 봐. 여기 있는 게 저항이 점점점 커지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는 점점점 작아지겠죠. 따라서 전류 I라고 한다면 이렇게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여백에다 좀 그려주세요. 저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교류 전원의 진동수와 자체 유도 계수 사이에 이런 관계 있구나.
점점점점 저항이 커지니까 여하튼 전류는 약해져라는 걸 알아둘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상당히 많이 어렵죠? 까다롭다고요.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천천히 잘 정리해 놓는다면 처음에 코일의 그 저항 역할만 잘 정리되면 이따가 이제 축전기 할 건데 축전기는 조금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확인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축전기의 저항 역할입니다. 축전기의 저항 역할인데 축전기를 어디에? 교류전원에 연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류전원 연결하면 한번 슬로우 비디오로 생각해 봅시다. 자, 이번에 여기가 플러스예요.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쭉 전류 가서 플러스가 막 충전되고 마이너스가 막 충전될 거야. 막 충전될 거야. 막 충전되면 전류가 흘러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얘가 마음을 바꿨어. 이쪽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판으로 바뀌어야죠. 그러려면 이미 있던 거 다 빼줘야죠. 다 줄어들다가 이번에는 이쪽이 플러스로 꽉 충전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충전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 축전기 입장에서는 전류가 그냥 잘 흘렀으면 좋겠는데 한 번은 갔다가 플러스를 만들었다가 또 빼내서 마이너스로 또 오고 막 이렇게 오는 이 역할이 바로 축전기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축전기도 결론 교류전을 연결하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저항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왜? 이때도 전력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저항 역할이라고 하고 그 저항 역할은 보통 X라고 쓰는데 아까 코일이 나왔기 때문에 축전기는 또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XC라고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에 대학 가면 이걸 이제 뭐 용량 리액턴스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건 이제 내년에 공부할 내용이고 우리는 딱 개념을 잡아둬야 돼요. 아, 축전기도 교류전원에 연결하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항의 역할을 하는구나. 왜 역할자를 붙여야 되는지 알죠? 우리 코일에서도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축전기의 저항 역할, 축전기의 저항 역할이 바로 XC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기 용량이 있네요, 여러분. 전기 용량은 우리 이렇게 대문자 C라고 썼죠? 전기 용량. 전기 용량은 클수록 저항 역할이 작네요. 무슨 말이야? 전기 용량이 작아. 우리 용량을 물 담는 통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이렇게. 자, 우리 생수도 이렇게 작은 통도 있고 큰 통도 있잖아. 여기는 물을 조금밖에 못 담고 여기는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이 축전기는 전기를 담는데 전기 담는 그릇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근데 전기 용량이 작아요. 작으면 요만큼밖에 물을 못 채운단 말이죠. 그러면 물이 다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전류가 멈추겠죠. 왜? 다 찼으니까 충전됐으니까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 용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금방 이 급판에 전하가 충전되기 때문에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아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 것 같잖아. 따라서 이쪽이 방해가 큰 거지. 그러니까 전기 용량이 작을수록 방해가 큰 거지. 전기 용량이 클수록 방해가 덜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 이런 관계 있구나. 여러분 지금 저 그래프 어떤 관계입니까? 그지? 반비례 관계죠. 따라서 여기 있는 축전기의 저항 역할 XC하고 전기 용량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축전기의 저항 역할과 교류전원의 진동수예요. 교류전원의 진동수이고 여기 있는 진동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막 이제 진동을 하게 될 텐데 여기도 보니까 반비례네요. 그 얘기는 전기 용량 축전기의 저항 역할은 진동수에도 이렇게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 둘 다 분모에 있네? 그럼 이걸 우리 합체할 수 있겠죠. 합치하면 XC는 반비례 이렇게 해서 여기
전기용량, 그 다음에

진동수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등식을 만들어주면 여기에 이제 상수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쓴다. 바로 요게 축전기의 저항 역할 공식입니다. 아까 코일의 저항 역할 XL 기억나죠? 그리고 뭐였죠? 2파이 FL입니다. 여기는 분수가 아니에요. 분수꼴이 아니고 그냥 쭉 써 있는 거고 여기는 분수꼴. 위에는 그냥 1만 있으니까. 그래서 비례상수인 2파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진동수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 전기 용량, 축전기의 전기 용량 그런 관계들을 두 개를 같이 나란히 보면서 여러분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비교가 되면 완벽하게 이해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암기를 해서 문제 풀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때 전기 용량이 커질수록 저항이 작아져.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커질수록 저항이 작아져. 여러분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는요, 그지? 세지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여기도 전류와 이쪽 Y축은 전류축. 그 다음에 X축은 여기, 진동수. 교류전의 진동수하고, 그 다음에 축전기의 전기용량이라고 하면, 자, 전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 여기를 직선으로 그리는 것보다 점선이 낫겠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점. 진동수가 커질수록 전류도 세지고, 그 다음에 전기 용량도 커질수록 이렇게 전류가 세지는 그런 관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코일을 넣었을 때의 전류 그래프와 축전기를 넣었을 때의 전류의 그래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냐라는 걸 이제 서술하는 문제도 충분히 학교 내신 시험에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관계들이 우리한테 왜 필요할까라는 걸 결론적으로 또 생각을 하면서 넘겨봐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축전기의 저항 역할을 마쳤으니까 이제 결론에 갑시다. 결론은 바로 교류회로와 공명 진동수입니다. 공명 진동수라는 건이 공명이라는 게 함께 운다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예를 많이 들지만 10명의 아이들이 앙 하고 우는 것보다 100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앙 하고 울어버리면 소리가 막 커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운다. 신호가 가장 최댓값 커진다. 그때의 진동수라고 해서 우리가 공명 진동수라고 씁니다. 그리고 교류회로 안에 교류 전원에 이번에는 소자 저항, 그 다음 코일, 그리고 축전기. 일명 RLC 회로라고 불러요. 그냥 앞에 이니셜 따가지고 RLC 회로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렇게 축전기 빠지면은요, RL 회로. 이렇게 코일 빠지면 RC 회로. 만약에 이거 빠지면 LC 회로.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LC 회로는 이제 LC 진동에 가서 내년에 대학 가서 배울 거고, 우리는 지금은 여기 있는 거 아까 코일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축전기만 있는 경우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저항과 함께 연결돼서 RL 회로와 RC 회로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RLC까지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그림이 보이는군요. Y축 뭐예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진동수 그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Y축이 전류인데 하나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 하나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노란색부터 갈게요. 전류가 점점점 진동수가 커짐에 따라서 줄어드네요. 바로 코일이 들어있는 회로입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코일이 들어있는 요 회로에 저항까지 연결해서 RL 회로라고 나와 있는 경우이고 이때는 진동수가 커질수록 전류가 점점점 감소하는 케이스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진동수가 커짐에 따라서 전류값도 커지네요. 바로 축전기가 들어있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RC 회로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따진다. 그래서 여기를 가려요. 여기를 가리고 뭐 이거를 P, 이거를 Q라고 하면
피에는 코일이 있냐, 아니면 축전기가 있냐, 이런 것들 이제 묻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F0라고 해가지고 전류값이 같은 때가 있죠. 그죠? 그렇게 전류값이 같다라는 것은, 전류가 같아? 그러면 저항이 같을 때잖아? 근데 RL 회로는 XL일 것이고, RC 회로는 XC일 것이고, 그게 같다는 얘기네. 여러분, XL은 뭐라 그랬죠? 2파이 FL. XC는요? 2파이 FC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우리의 주인공 F로 이렇게 빼주면, 지금 F의 제곱인데, 그거를 제곱을 풀면, 어차피 2파이는 두 개 있으니까 2파이만 남고, L과 C가 곱해진 건 루트가 씌워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때 F0라고 쓰는 이유는, 그때, 요때, 요 전류가 같은 이때의 진동수일 때가 회로의 가장 최대의 전류를 만들 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그때의 진동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바로 공명 진동수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공명 진동수의 식이에요. 쌤은 그 식이 나오는 과정까지 쭉 유도를 해드렸고, 위에 있는 XL과 XC도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것이다 라는 것이고, XL에 들어가는 물리량들, XC에 들어가는 물리량들, 분자, 분모라는 거잘 기억해 두시고, 그걸로 여기 있는 공명 진동수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여러분, F0 살짝만 벗어나도, F0을 살짝만 벗어나도 전류가 어때요? 뚝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최대일 때 이렇게 피크로 나오는 그런 전류 최대일 때의 진동수, 그것을 우리는 공명 진동수라고 부른다. 이거는 그대로 라디오나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통신에 쓸 때는 공명 진동수 대신에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쓰는 용어가 주파수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주파수는 뭐 라디오 주파수 아니면 내 스마트폰 주파수 이렇게 쓰듯이 통신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같은 개념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진동수란 말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 공명 진동수라고 썼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제 공학에서 더 많이 쓰는 그런 용어라서 지금처럼 공명 주파수 또는 공진 주파수라는 용어도 쓴다. 라는 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공식, 그 공식이 나오는 과정 그래프에서 이게 공명 진동수와 지금 공명 진동수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건 C회로, 요건 L회로라는 거,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들이 들어있는 부분이어서 여러분 잘좀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헤르츠 실험이에요. 이 헤르츠 실험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물원에서 배웠듯이 정말 감마선부터 라디오파까지 진짜 엄청나게 많은 곳에 우리 쓰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이 그 무선 이어폰, 뭐 와이파이라든가 아니면 블루투스에 쓰는 것도 다이 전자기파로 그런 편리함을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전자기파를 예언한 물리학자가 있어요. 그 예언한 물리학자가 바로 맥스웰 방정식으로 유명한 맥스웰이라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맥스웰은 그닥 그렇게 크게 많이 배우지 않아서 생소한 그런 이름이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그리고 이 맥스웰이 바로 이 전자기파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맥스웰 방정식에 그 수학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실험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그 검증한 사람이 바로 헤르츠입니다. 여러분, 헤르츠 하면 우리 진동수의 단위 헤르츠 쓰는 거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을 길어서 우리가 길어서 헤르츠라고 쓰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헤르츠의 실험을 보면 이쪽에 구리선 두 개를 이렇게 두고 사이가 살짝 떨어져 있죠, 그죠? 사이가 살짝 떨어져 있고 구리선 양쪽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게 도선을 놔서 앞전 소자라는 걸 둡니다.
앞전 수자는 이렇게 생긴 장치인데 이걸 제일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 주방에서

쓰는 라이터예요, 라이터. 여러분, 요거 라이터를 이렇게 하면 불이 켜지죠? 그때 딸깍! 딸깍! 소리가 나죠? 이 안에 압전소자가 있는 거야. 눌렀을 때, 압력을 가했을 때, 전기적인 방전으로 불꽃이 탁 튀는 거고, 이 안에 들어있는 가스가 나가면서 그 불꽃에 의해서 불이 켜지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압전소에 누르면, 딸깍! 하고 누르게 되면, 여기서 불꽃이 탁 튑니다. 그러면 전기적으로 방전이 일어나서, 바로 진동하는 전기장이 생깁니다. 진동하는 전기장은 또뭘 만들고요? 진동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진동하는 자기장은 다시 또 진동하는 전기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전자기파가 쭉 발생하는데 공간으로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퍼져나갈 때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동그란 이렇게 금속 고리를 두고 여기에 진짜 전류가 흐르는지를 확인하려고 램프를 달아두고 진짜 만약에 여기서 전류가 흐른다면 램프 불이 켜질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압전소자를 딸깍 누르면 반짝, 딸깍 누르면 반짝. 이렇게 압전소자에 의한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으로 공간으로 전자기가 퍼지나가는 것을 이 헤르츠가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죠. 물론, 헤르츠가 했던 실험은 지금처럼 이렇게 세련되진 않았어요. 좀 오래된 일이니까. 그래도 원리는 이런 원리였고, 그 맥스웰의 예언에 따라서 전자기파 있구나라는 걸 찾았고 지금은 그로부터 100여 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전자기파의 혜택 속에 살고 있습니까? 물론 좀 부작용도 있긴 하죠.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편리한 생활 속에 바로 이 전자기파 들어있고 그런 내용들이 쭉 우리가 전자기파의 발생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배우는 게 물리학 2고요. 자, 다음은요. 전자기파를 수신하는 겁니다. 그냥 전자기파를 수신하는 거니까 라디오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뭐랄까 스마트폰이라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라디오를 잘 듣진 않지만 라디오에 보면 이렇게 안테나가 있잖아요. 스마트폰에도 그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안테나가 들어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 보면 이 라디오에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전자기파가 막 옵니다. 전자기파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FA, F0, FB,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전파가 막 온다고 할게요. 그렇게 왔을 때, FA도 들어오고, F0도 들어오고, FB도 들어와요. 들어오지만 문제는 뭐냐면, 요 안에 있는 수신회로에 코일과 축전기, 그 다음 여기 있는 스피커에 또뭐 저항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코일과 축전기가 있으면 이 여기 있는 수신회로의 공명 진동수가 있단 말이죠. 이 수신회로에 있는 공명 진동수와 딱 일치하는 진동수만 받아들이는 거야. 지금 보니까 여기에 스피커에서 F0의 신호가 출력되고 있는 걸 보니까, 아, 이 회로의, 수신회로의 공명 진동수는 F0구나. 그러면, 안테나에서 받을 때도 F0를 받아서 수신하면 여기서 온 신호가 스피커로 라디오 방송이든 아니면 엄마한테 걸려온 전화든 이런 식으로 소리로 들리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전자기파가 수신하는 과정에서도 지금과 같이 공명 진동수가 쓰인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좀 이해해 두시고 기억을 해 둬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수능에서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지만 학교 내신 문제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고요. 빈칸을 넣어서 빈칸에 알맞는 말을 적어라라는 그런 문제로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데 좀 복잡해 보여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 선생님이 여러분께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맨 왼쪽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음성 신호가 있습니다. 아, 마이크에 대고 우리 DJ가 아나운서 DJ가 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라고 말한 음성 신호는 마이크로 들어가면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되고요. 그 전기 신호가 증폭기와 발진기를 통해서 증폭기하고 발진기가 들어가면서 교류 신호를 첨가해서 멀리까지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류 신호가 첨가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진동수를 바꿔주는 경우입니다.

진동수 바꿔주는 거 우리 진동수 변조라고 하고 영어로는 FM이라고 부릅니다. 어? FM? 많이 들어봤는데? 맞아요. FM은 진동수를 얹어가지고 서로 바꾼 진동수 얹어서 멀리 보내려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는 진폭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진폭을 바꾸는 경우는 우리 AM이라고 부릅니다. 보면 이렇게 진폭이 막 바뀐 게 보이죠? 그렇게 진폭을 바꾸는 경우를 우리 AM이라는데 여기 보면 보는 것처럼 전기 신호를 교류 신호에 첨가해서 멀리 보낼 준비하는 걸 우리는 변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변조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진동수 변조인 FM, 진폭 변조인 AM,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멀리까지 갈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송신하고요. 라디오가 그걸 받았네요. 안테나에서. 그걸 받게 되면 이제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음성 신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교류 신호와 전기 신호를 분리해야죠. 그렇게 분리하는 걸 우리 뭐라 부르냐면 복조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제 교류 신호는 멀리 보내는 용도로 썼을 뿐 여기는 음성 신호는 건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음성 신호라서 멀리 보낼 때 썼던 교류 신호는 제거해 줘야 돼. 그 제거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복조라고 부르고 그 복조에서 이렇게 음성 신호로 전환하는 걸 우리는 이런 식으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게끔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쭉 우리가 정리해 주면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고 변조해서 송신한 다음에 수신하고 복조하고 재생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조는 전파에서 전기 신호를 분리하는 거 바로 복조라고 부르고 전기 신호를 음성 신호로 전하면 뭐 재생돼서 여기서 라디오 DJ가 말했던 걸 우리가 라디오로 이렇게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 단계 단계 하고 여기 있는 변조에서의 두 가지 종류 요게 이제 시험에 좀 많이 나올 텐데 그 부분도 잘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주면 전자기파의 송수신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이번 시간에 두 번째 테마인 이제 볼록렌즈로 가겠습니다. 볼록렌즈는 어릴 적부터 돋보기 가지고 많이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어렵지 않아 보여도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 플러스 선생님이 설명드린 내용들을 같이 잘 가미해서 여러분 시험 볼때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렌즈를 통과하는 건 빛이거든요. 그 빛이 통과한 다음에 상을 만들어야 우리가 보이는 거거든. 그렇게 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쓸때 다음과 같은 단계를 쓴다라는 것이고, 첫 번째, 물체가 있을 때 물체의 끝에서 여기 있는 이 X축, 바로 광축이라 부르거든요. 광축하고 나란하게 가는 빛은 렌즈의 초점, 포커스를 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네. 만약에 여기서 온 빛이라면 포커스를 지나서 이렇게 갈 것이고요. 그죠? 근데 대부분 물체가 바닥에 있고 제일 먼 곳에 있는 광선을 그리면 나머지는 다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편리하게.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물체에서 나온 빛이 렌즈의 중심을 지날 때에는 볼륨의 중심이죠. 그대로 직진한다. 아,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이해해두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물체에서 나와서 초점을 지난 광선은 렌즈를 지난 다음에 광축하고 나란하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갔던 길 다시 돌아오는 그런 빛의 경로를 볼수 있듯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광축하고 나란하게 가는 빛이 렌즈를 지나면 초점을 지나서 이렇게 오는 경로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뭐 가나 다는 같은 아 가랑 나는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작도할 때아 광선이 저렇게 가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좀 어렵다면 이거 그런데 그냥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 저렇게 직진한다라는 특성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물체를 한번 두고 어떤 상이 만들어지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기호들이 많이 써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기호들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대문자 F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focus고요. 아, 요 점이 렌즈의 초점이고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렌즈는 왼쪽과 오른쪽의 곡률, 이렇게 구부러진 정도가 똑같은 그런 렌즈라서 중심에서 여기 왼쪽에 초점이 있으면 오른쪽에도 똑같은 거리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렇게 양쪽에 포커스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요거는 그 초점 거리에 두배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세워 썼네요, 포커스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여 쓴 small f가 있네요. 이게 뭐냐면 초점 거리입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좀 적어드릴게요. 초점 거리. 렌즈의 중심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길이, 거리를 우리 초점 거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문자 f로 쓴다라는 것이고, 또 a라는 게 보이네. a는 소문자 a인데, 가속도 a 쓰는 거랑 똑같은 기호예요, 그죠? 렌즈의 중심에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a라고 합니다. 렌즈의 중심에서 물체까지의 거리.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물체에서 나간 빛이 초점을 지나는 선 하나,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 여기에서 딱 겹치네요. 거기에 상이 생긴다. 상이 생겼는데 물체는 플러스 y 방향인데 상은 마이너스 y 방향이에요. 우린 이걸 뒤집어졌다라는 한자로 도립상이라고 부르고, 실제 빛이 만났구나라고 해서 도립실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도립실상이 생기는구나. 그 다음, 렌즈의 중심에서부터 상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이렇게 B라고 쓴다라는 것까지 표시해 두시면 완벽하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물체가 초점 거리의 두배 되는 곳 밖에 있을 때예요. 초점 거리 두배 되는 곳 밖에 있을 때. 자, 그다음. 이번에는 물체를 조금 땡겼어. 땡겨가지고 초점 거리 두배 되는 곳에 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첫 번째 광선 초점을 지나고 두 번째 광선 중심 지난 다음에 직진하고 하면 여기 상이 생겼는데 이때도 도립 실상이 생겼네요. 근데 생긴 위치를 보세요. EF인 곳에 생겼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 이쪽에 있는 요 삼각형과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은 닮음이기 때문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죠. 상의 크기가 물체 크기와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대부분 렌즈의 상을 생기게 만드는 걸 분석할 때 가장 기준이 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초점 거리 두 배인 곳에 물체를 두게 되면 상이 똑같은 크기의 도립실상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EF 안으로 물체가 들어옵니다. 그럼 EF와 F 사이가 되겠죠? 그랬더니 상이 어때요? EF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도립실상인데 원래 물체보다 더 커졌습니다. 아, 이거 확대된 도립실상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세 개를 같이 비교해 볼게요. 자, EF 밖에 축소된 도립실상. EF 같은 크기의 도립실상. F와 EF 사이 확대된 도립실상. 세 개는 다 도립실상이었지만 상의 크기가 다 다른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초점 안에다가 물체를 둘 때입니다. 초점 안에 물체를 두면 첫 번째 렌즈의 광축과 나란히 가다가 초점을 지나는 첫 번째 선,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 직진하는 선, 근데 두 개가 쫙 벌어졌죠. 이쪽에서 안 만나요. 이쪽에서 안 만나지만 그들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만나네요. 연장선에서 만나는데 이건 진짜 빛의 경로가 아니잖아? 그래서 점점점 그립니다. 그리고 상도 이렇게 점점점이라고 해서 이거 헛것이구나. 바로 허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물체보다 사이즈가 어때요? 크죠? 그래서 확대된 정립허상. 왜? 똑바로 서 있으니까. 물체와 같은 방향으로 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정립허상이라고 부르고 확대된이란 말을 붙여서 이렇게 확대된 정립허상을 볼수 있구나라는 것이고 우리가 돋보기로 어떤 글자를 보거나 이럴 때 저렇게 확대된 정립허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네 가지나 나와요. 그렇게 네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렌즈 문제가 볼록 렌즈만 가지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난이도 높은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좀 준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렌즈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 렌즈 방정식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것이, 뭔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물리량이 있어요. 그러면 식을 통해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요게 물체입니다. 요게 상이에요. 그리고 렌즈로부터 물체까지 거리 A, 렌즈로부터 상까지 거리 B, 그리고 초점 거리 F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렌즈 식을 정리한다라는 것이고, 전부 다 역수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심할 건 바로 여기 있는 B예요. 왜냐하면 A나 F는 상관이 없는데 이 B가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잖아. 그래서 계산할 때 실상에는 부호를 플러스, 그리고 허상에는 부호를 마이너스로 넣어야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제일 많이 실수하고 답의 오류를 제일 많이 적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작 잘 공부하고 암기도 잘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요걸 놓쳐서, 요 마이너스를 놓쳐서 좀 오답을 쓰는 친구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해두고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이 볼록 렌즈를 이용하는 곳. 당연히 여러분 확대된 걸 볼 수 있는 망원경 그리고 현미경입니다.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보면, 일단 망원경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물체 쪽에 있는 대물 렌즈가 물체에서 온 그 물체의 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건 이제 대물 렌즈에 의한 물체의 상이에요. 근데 거기 접안 렌즈죠. 이 안자가 눈 안자거든. 눈 쪽에 있는 렌즈란 뜻이에요. 근데 이 접안 렌즈에 초점 안에다가 이 상을 둡니다. 그러면 접안 렌즈 입장에서는 이게 물체로 보이겠죠? 그리고 초점 안에 있으니 다음과 같이 확대된 상을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래서 망원경과 현미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확대된 상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원리다라는 걸, 볼록 렌즈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렌즈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나면 지금 이 망원경이나 현미경의 원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충분히 여러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 하면 볼록 렌즈도 다 끝났고요. 남아있는 이제 문제들 몇 개 소개하고 여러분 문제 푸는 시간들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기 있는 이 교류회로의 어떤 소자들을 연결한 문제 보면, 이 그래프 이렇게 보이는 요거 공명진동수 그래프잖아요. 공명진동수가 되려면 R, L, C 회로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 막 X는 뭐냐, Y는 뭐냐 찾는 거지만, 이미 축전기는 여기 있기 때문에 요 회로를 만들려면, 이 신호를 만들려면 공명진동수가 포함되어야 하니 R, L, C가 들어간 스위치를 A로 연결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볼록 렌즈에서 자주 나오는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볼록 렌즈의 실험 내용입니다. 보면 3년 테스트 4번 문제인데요. 여기 물체가 있죠? 여기에 상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볼록 렌즈를 두 개를 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렌즈에 의해서 만든 어떤 상이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에 의한 또 다른 상이 최종적인 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가운데 있는 렌즈로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렌즈로 또 하나, 두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푸는 그런 식의 문제니까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가장 많이 어렵다는 건 다음처럼 초점거리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고 물체와 상 사이의 거리나 상의 크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찾는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이건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여러분이 잘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도 상당히 많았어요. 천천히 복습 잘 하시면서 개념 잡으시고 문제풀이까지 완벽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랑은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수석입니다. 올해 그 학교 그 일정들을 이렇게 선생님이 바라보면, 뭐 3월, 4월에는 큰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5월 달부터는 아마 그 어린이날 전후에서 학교에서 재량 휴업일을 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도 또 연휴가 되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그 6월 달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 그 선거가 또 있어가지고 올해 또 임시 휴일도 있고 또 임시 공휴일이 뭐 5월 1일이 임시 공휴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실제 있고 그 다음에 7월 17일 같은 경우엔 제헌절 같은 경우 이제 공휴일로 확정이 됐죠. 이게 녹화 시점으로 얘기할 때한 2, 3일 전에 확정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그렇게 되고 또 이런 일정들이 또 9월 달 가면 추석이 있고 그다음 뭐 10월 달에 징검다리 휴일도 되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중간 공부하다가 쉬고 또 공부하다가 쉬고 이런 날들이 좀 많이 있을 거야.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했던 거고, 열심히 쫓아가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학습의 누적량이 많았던 친구들은,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동안 놀고 있나? 그 친구들도 계속 공부해가지고, 계속 누적량을 채워나가고 있거든? 그럼 내가 지금 안 했던 거고, 이제 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간다? 그럼 같이 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속도가 빠를 수도 있겠지. 왜? 아주 상위권에 올라가면 내가 이뭐 10시간을 공부한다 그래도 노력에 대비 올라가는 게 그렇게 되게 힘들거든요. 상위권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정말 많은 시간 투자해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성과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휴일이 껴져 있었을 때 학생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토요일, 일요일 봐봐. 뭐, 월화수목금 열심히 공부하다 주말만 되면 그냥 공부 팽개치는 친구들 많잖아. 늦잠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들이 올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왕 공부하기로 작정했으면 이 간격을 줄여내야 되는데, 아, 내가 휴일, 그런 휴일, 주말, 이런 거 내가 정신 차려서 내가 정말 공부해야지. 이런 다짐 한번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올해 또, 남학생들 북중미 월드컵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축구. 시차가 저희랑 거의 반대야. 그러니까 밤새 그것도 보고 그 다음날 학교 내일 졸고 이런 일들이 그 월드컵 끝나는 날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경기만 볼까요? 축구 좋아하는 애들은 전 경기를 다 보고 싶어 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아, 올해는 이런 일정들이 있으니, 아, 이런 걸 감안해서 내가 주말, 휴일, 그 다음에 축구 같은 거좀 조심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올한 해를 갖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도약의 시기로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어. 만약에 목표가 있다면,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짜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딱 닥치는 거야. 닥쳤을 때, 아, 좀 쉬고 갈까? 뭐 축구 한 경기 봤다고 해가지고 내 성적이 뭐 이거 봤다고 내가 성적이 뭐팍 올라가고 이런 것도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계획하에 여러분들 목표가 만약에 높다면 거기에 부합하는 노력을 하려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주면 돼요. 오늘 친구들 노는데 나도 좀 놀면 어때? 친구들하고 같은 거냐고. 내 상황과 친구의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거기에 맞게끔 행동해야 된대. 우리가 목표를 높이면 높일수록 스트레스는 더 가중되게 돼 있다고. 목표가 낮으면 낮을수록 행복하다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대학은 그냥 다 똑같은 대학이야.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버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 거라고. 그런데, 아, 나는 저 하늘의 옷을 입어봐야지라는 생각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퀄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이 중근 또는 허근을 가지면 된다. 판별시 4분의 d니까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이거니까 a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a 넘어가니까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a의 최소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잡아주실 수가 있겠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문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y는 t가 이게 매차함수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만약에 k가 0이라고 해봐.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 이거 2차함수야. 그럼 y는 t라는 t값은 모든 실수니까 이런 t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데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생겨버리잖아. 안 만나는 것도 생겨버리고. 아, 그러니까 t는 0이 아니야. 그러면 t가 0이 아니니까 이게 3차함수야. 3차함수가 이런 모양, 양수라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음수라고 한다면 이런 모양이 될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y는 t라는 거 할 때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경우는 이런 경우 아닙니까? 극값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야. 극값을 가지면 안 된다,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y는 t가 몇 개의 점에서만 만나는 거야?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는 것뿐이다.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해주면 3kx제곱 플러스 2배의 k 플러스 2의 x 플러스 3이 돼버리는 거고 판별식 이용하겠다. 짝수 공식이니까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9k. 너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건 음수건 상관없었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k제곱 네, 플러스 4k 마이너스 9k 마이너스 5k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k값은 1보다 커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나옵니다. 따라서 0이 아닌 모든 정수 k, k라고 얘기했으니까 1, 2, 3, 4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되는데요. 네, 51번. 자, fx가 3차함수로 주어졌어. 그런데 1보다 작을 때는 fx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너를 따라가. 이건 뭐야? fx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야. 평행이동 이걸 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가 돼야 돼? 연속이 돼야 돼. 연속이 돼야 돼. 그럼 우리 이게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네. 1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 값. F1이지. 1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 값. F3 플러스 B가 되겠지. 아, 이게 같아야 되는 거네. 이게 같아야 되는 거네. 이런 생각 가져주실 수도 있겠죠. 네. 연속의 정의 써본 것 뿐이야. 연속의 정의에 의한다면, 아, 요런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 근데 fx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 fx가 또 a가 있어가지고 뭐가 보이는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 네. 얘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f'x.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요게 나오는데 a의 a 플러스 2가 된다. 예.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라고. 그냥 어차피 우리가 fx를 알아나가려면 이 fx가 완벽하지 않으니 도함수를 이용해서 증가감소를 따져줘서 개형이라도 알아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미분을 해봤더니 이건데 이게 인수분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거야. 얘가 x, x, a, a 플러스 2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걸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인수분해가.

뭐 이퀄 제로까지는 필요 없지. 왜? 아니,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딱 맞아 떨어진다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x 값이 a 또는 a 플러스 2다라는 사실을 알아. 그러면 당연히 a보다는 a 플러스 2가 더큰 거잖아요. 에? 그러면 여기가 a야? 그러면 a 플러스 2는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최고 차항의 개수 지금 x제곱 이거 2차항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였어. 그럼 원함수의 그래프라는 걸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라고. 이런 그래프가 fx다. 너가 f'x였다. 여기가 x=a고, x=a. 여기가 x=a 플러스 2고. 자, 이제, 아, 신경이 쓰이는 거야. 아니, fx가 이런 개형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 1보다 작을 때는 fx를 따라간다며. 아니, 그러면 1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예를 들어서 1이 여기 있었다고 쳐봐. 1이. 그럼 1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 따라간다며. 어? 그런데 이 gx라는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또 뭐야? 증가래잖아. 그럼 여기가 1이면 얘를 따라왔어. 이게 증가야? 증가다 감소했잖아. 그럼 1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네. 그럼 1은 어디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1은 여기. 최대 어디? 여기까지. 왜? 그래야지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 아, 1이 여기니까 A라는 것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구나. 요 사실을 알아내는 거죠. 예, 네, 일단은. 그러면 만약에 1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봐, 여기를. 그래서 여기가 1이야. 증가했어. 증가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얘를 평행 이동하는 거지. 평행 이동해서, 어? 그럼 평행 이동해가지고 여기를 이쪽으로 해서, 어? 이렇게 하면 증가하고 있는 함수 맞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는 x축으로 얼마만큼만 평행 이동해야 돼? 이만큼만 평행 이동해야 돼. 그런데 이 간격이 2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일 거 아니야. 얘를 갖다가 여기다 붙인다고 해서 증가하다가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A가 1보다 이 1이 A보다 왼쪽에 있어서는 이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아무리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실수 전체에서 증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쩌란 얘기야? 여기에 1이 있어도 안 되고, 여기 1이 있어도 안 되고, 어? 그럼 자연스러운 거네. 얘가 1이면 되는 거네. A가 1이면 되는 거네. A가 1. 그러면 1보다 작을 때는 증가하고 있었어, 여기까지는. 예. 네. 여기가 1이면 얘는 얼마란 얘기야? 얘가 3이잖아. 3.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이만큼 올려주면 이 그림이 갖다 붙게 돼 있는 거잖아. 이 그림이 갖다 붙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럼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고 있다. 연속이고 증가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가능하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A가 1이니까 FX가 나온 거야. 3분의 1 X세제곱, A가 1이니까 2X제곱, A가 1이니까 3x 이렇게 됐던 거고. 예. 그럼 여기다 3을 넣어줘 볼게. F3. 3 넣어주면 9. 9이 18. 3 넣어주면 9니까 너가 얼마야? 0. 0. 얘가 3,0. 너 1, 얼마인지 여기다 1 넣어봐. 그러면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올려야 돼? 3분의 4만큼 올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아, 그래서 B가 얼마가 나온 거야? B가 3분의 4가 나오는 거다. 이걸 찾아내 주는 게이 문제의 핵심인데, 정말 이게 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말 상은 아니야. 근데 이 정도의 문제가

우리가 수능 입장에서 바라보면 다함수 미분에서 뭐 변별력 있는 문제도 아니야. 그냥 4점 제일 쉬운 거와 4점 제일 어려운 게 있으면 그냥 중간 이하의 문제야. 그래서 아 이런 거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워지면 이제 이런 것보다 높은 수준의 문제들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네. 자, 최종적인 거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값이니까 얼마가 정답? 3분의 7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째 유형에 관련된 문제를 연습해 봤습니다. 예. 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제 52번입니다. 3차 함수가 0과 3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따져봐라. 그러면 한 얘 F'X를 구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가 될 거야. 맞아요? 2차 함수야. 그럼 이거는 2차 함수에 대한 어떤 해석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돼. 그럼 이거의 대칭축 한번 봐볼게. 얘가 0이 되는 값이 얼마?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이 아니지. 대칭축, 2차 함수의 대칭축이라는 거는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한다면 x는 1에서, 1에서잖아. 대칭축이 x 1에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라고. 이런 그래프. 1에서. 이 정도? 이게 f'. 근데 0과 3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 0은 여기 있을 거고 3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0과 3에서 양수니까 증가하고 있는 함수 맞지? 아니 X축이 여기 있었으면 얘는 항상 양수니까 계속 증가하는 거 아니야? 모든 실수에서? 네. 적어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으면 그래도 마찬가지지.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또 증가하는 이런 함수지. 0부터 3이 아니고 얘는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고 있는 함수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여기까지는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여기까지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해버리니까. 아니, 0과 3에서 증가해야 된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미분 계수가 1로 줘. 3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적어도 0보다는 뭐 해야 되는 거야? 크거나 같아야지 0과 3에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A가 계산해서 넘기면 3, A의 최소값은 얼마다? 3이다라는 정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네. 근데 왜 이거를 그냥 0과 3에서 증가하도록이라고 했죠?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러면 우리 이거 하면 판별식 써버릴 거 아니야? 판별식 써봐.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3A 넘어가고 여기 9, 3으로 나눠버리면 3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 3. 똑같이 나온다고. 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지금 바뀌어 있다. 이 문제를 만든 이유는 2차 함수와 도함수인 F'X가 2차 함수잖아요. 근데 0과 3에서 증가,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형성돼야 되겠냐?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2차 함수와의 관계를 보고 있는 문제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해야지만이 이 53번 이 문제도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지만 이게 중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 중이 51번 상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다. 이 문제가.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니까. 자, 3차 함수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야. 그런데 마이너스 1과 2 닫힌 구간에서 감소하고 있어야 돼. 그런 A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봐라 이거야. 그럼 당연히 도함수로 가야지. F'X. 마이너스 3 약분되고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4라는 2차 함수야.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나와. 그럼 뭐 따지라고? 똑같이 대칭축 따져보라고. 대칭축. 그럼 위로 볼록인 이런 거에 대칭축 미분계수 0 되는 거니까 이거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a가 0이 되는 x값 이렇게 따져주라고 했죠. 이제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이제 우리 미분 배운 사람들은 절대 대칭 축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x는 a 대칭 축이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가 x는 a야. x는 a.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2차 함수가. 예. 그런데 여러분들 잘 봐봐,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과 2가 있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가 2가 있는데. 여기 2가 있는데. 대칭축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x 이퀄 a야. a가 도대체 어딘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도함수의 부호가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가 나와줘야 되잖아. 이 구간에 이 도함수 f' x를 걸었을 때 음수가 돼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지. 어떤 케이스냐? 대칭축이 여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 즉, 첫 번째. 여기가 A야.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뭐, 같을 때도. 뭐, 대칭축이 여기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할지라도. 그러면 여기에서 음수가 나오려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이렇게 갔더라도.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대칭축이 여기 있어. 이렇게 됐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양수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증가잖아. 감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 걸려가지고 여기 2차 함수가 이렇게 돼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는 이 구간에선 다 음수. 예. 네. 적어도 0 걸려면. 예. 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 이 함수값에서 우리는 뭘 따져주냐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대칭축이 이렇게 와도 상관없어. 여기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 구간에서 전부 음수로 걸리게 돼 있다라는 거지. 아, 요럴 때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의 값을 찾을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 그러면 a라는 것이 넘기면 2a, 여기 마이너스 5, 2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러면서 너니까 1번에서 나오는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이런 범위가 나오는 거죠. 이런 범위가. 그러면 이제 대칭축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했고, 여기에 대칭축이 오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칭축이 오면. 그럼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가?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서 전부 여기에만 걸려야 된대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걸리면 되는 거잖아. 적어도 이렇게 걸리면 되면 되는 거잖아. A에서의 함수값이 중요했던 거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가 2보다 작을 때, 요럴 때는 f'a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얘를 따져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a를 넣어줄 거야. 마이너스 a제곱. 여기다 a를 넣어주면 2a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예. 0이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a라는 것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여기서 나오는 범위는 예, 중복된 거를 찾아줘야 되니까 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가 2보다 작다라는 요런 범위가 나오는 거지. 요 범위에 들어가는 건 너다. 요 범위 안에 있는 애를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 이제 세 번째를 가는 거야. 요번엔 대칭축이 여기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보자 이거지. 그러면 대칭축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돼야 되니까 무슨 값을 본다? 2일 때의 함수값을 보면 된다. f' 2의 값을 보고 있는 거지. 그 2를 넣어줄 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2일 때 값. 그 다음에 2 넣어주니까 4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럼 얘가 넘어가면 8.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요 범위에 있으면서 요 범위에 들어가는 거. 2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여기에서 뭐만

나와 A값 2만 나온다. 이게 답이 될수 있는 A야. 그러면 이세 가지를 갖다가 써머리 해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커 나갔고 마이너스 1까지 왔는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갔고 2 포함했으니까 2까지다라는 최종적인 범위가 나왔던 겁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 완벽한 풀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2분의 9라는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안 쉽죠? 여러분들이 사실 2차 함수라는 게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것 같지만, 이제 3차를 미분하면 2차고, 그 2차를 케이스를 나눴을 때, 뭘 가지고 2차 함수가 이렇게 돼야지, 어느 구간에서 증가다, 감소다,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 귀찮아하면 안 된다. 케이스 나누는 거, 우리 학생들이 많이 귀찮아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3차 함수가 0과 2에서는 감소고 2부터 여기서는 증가가 된다? 이말 뜻은 뭘까? 그러면 F 프라임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0과 2에서는 감소니까 음수가 돼줘야 되고 2보다 큰 데에서는 양수로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양수로. 그럼 생각해봐. 2차 함수가 이렇게 가면. 2보다 크거나 같아도 다 양수여야 되는데. 여기 음수되는데, 여기도 음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를 지나야 되겠지. 반드시. 제가 질문 좀 해볼게.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이 F 프라임 X라는 것은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고 있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인데,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잖아.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 여길 지나지. 여길 지나지. 자, 여기, 요렇게 지나면 되는 거구나. 여기를 지나고 여기도 지나도 되는구나. 아니, 여기 지나야 된다는 건 분명해. 이런 것도 된다 이거지. 누가 꼭0 지나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서 음수면 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는 F 프라임 2는 반드시 0이어야 되고 F 프라임 0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였다고. 이거를 조심해라. 이거를. 이거 조심해라. 자, F 프라임 2. 요거 10부터 넣어봅니다. 2 넣어주면 12. 4a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 f 프라임 0. 아, 저 이거 많이 한것 같은데. f 프라임 0. 여기다 0 넣어주라는 거잖아. 그럼 b네. b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예, 요거죠. 그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 그러면 a 플러스 b라는 거는, 우리 B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A에 대해서 얘를 다 정리해버릴까? A에 대해서?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자고. 요 B가 있으니까 B는 얘 넘겨.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B가 이거잖아. 여기서 여기 오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근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며. 넘겨. 그러면 A가 4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A가? 여러분들이 이걸 풀려고 그러면 B를 아니까 A를 B로 바꿔줘. 그래서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이거의 값을 우리가 범위를 찾아주셔도 될 거고, 예. A를 잡아줬으니까 A 플러스 B라고 한다면 이 B 대신에 얘를 넣어줄 수 있잖아. B 대신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그럼 얘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2이잖아. 이거의 최대값을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마이너스 3 해봐. 그럼 9, 마이너스 3a. 그럼 부동화형 바뀌고 마이너스 12 해줘. 마이너스 12 해줘. 그러면 얘가 a 플러스 b잖아.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얘 하면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다. 계산되는 거잖아.
아니면 예로 해봐. B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귀찮아서 그랬던 거거든. 그러면 4A라는 것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2. 4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B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돼버리는 거고. 그럼 얘는 4분의 3B 마이너스 3이 되는 건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아, 얘가 B가 요거의 최댓값을 지금 찾으라는 거잖아. 이거의 최댓값. 4분의 3 곱해봐. 4분의 3 곱하면 4분의 3B도 역시 0보다 작다. 마이너스 3해줘. 마이너스 3. 그래서 이거의 최댓값이 얼마?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쨌든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가도 되고 A를 가지고 가셔도 되는 거고. 범위 하나 나왔으면 그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풀었어도 상관없는 거죠. 예. 그래서 범위만 잘 잡아주시면 되는 거다. A 플러스 B. 그런데 B에 관한 범위가 있으니까. 그럼 전부 B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버리라는 얘기지. B에 관한 식. 그래서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거의 최댓값을 지금 찾아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54번 해결해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이제 15번째 유형이죠. 네, 넘어가 보면 55번. 자, 극대값, 극소값 찾으라는 거네.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이제 F'X는 3x 제곱 플러스 6x니까 3x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일 때 0일 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돼서 아, 너까지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테니까 2에서 극대값, 0에서 극소값, 0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1 극소값,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여기가 얼마? 3. 3. 아, 얘가 극대값, 너가 극소값. 너에서 너를 뺐다, 얼마? 4라는 정답을 갖는다. 뭐, 이렇게 갈 거야. 예. 그런데 저는 얘 미분을 했는데, 미분하지 말고 한번 봐볼래요, 여러분들? 미분하지 말고 fx를 봐봐. 그럼 얘는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3 마이너스 1 아닌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너의 그래프가 완벽하잖아. 그걸 마이너스 1만큼 내리란 뜻 아니야. 아, 그럼 얘는, 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0이고, 그럼 여기에서, 예, 지나가고, 그리고 내려와서 튕겨서 올라가는, 이런 거잖아. 예. 그러면 너의 값은 0. 너 극대는 마이너스 2잖아. 1대 2.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어주니까 4 곱하기 1이니까, 너가 4, 너가 0. 근데 걔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라는 얘기는 4가 얼마? 3 됐고 0이 얼마? 마이너스 1된 거니까 얘가 극대값, 얘가 극소값. 이렇게 봐도 되잖아. 그런데 문제에서는 극대값에서 극소값 빼라고 그랬잖아. 그럼 똑같이 1만큼 내리는 거니까 너에서 너 빼도 상관없잖아. y축 평에 이동된 거에서는 극대값 마이너스 극소값의 변화가 없잖아. 이해되십니까? 아니, 극대값에서 마이너스 1을 했고, 극소값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에서 이거를 빼버리면, 너에서 뺀 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거 역시 미분 없이도 이렇게 해결을 할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런 게 보여야지, 빨리빨리, 제가, 자꾸 방송 중이나 수업 중에서도 빨리빨리, 빨리빨리, 자꾸 이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도 정말 이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 하지만 제가 이 EBS 강의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뭐야? 시험 잘 보게 하려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지, 선생님도. 네? 그냥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찾아주고, 수학의 아름다움을 느끼게만 해준다? 그런데 점수하고는 상관없이? 아이, 그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생님이 아닐 거야.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네. 정말 꿈과 희망 찾고 싶은 학생들이 EBS 강의 듣고 있어. 물론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한다라는 건 어쨌든 지금 수능에서 그 계산
이 시간을 줄여내는

계산 능력도 좋은 점수를 받는데 분명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는 말이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형 56번. 예. fx 이거고 x equal a에서 극대, b에서 극소일 때그 a를 넣어주면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더해봐라.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너를 미분해. 이 함수를 그대로 그려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물론 조립제법이 보여. 왜? 계수의 합이 0이니까. 그럼 1 들어가. 1, 1,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아, 이 함수 쉽네. 이 fx가 뭐냐면 fx가 얘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될 거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1 이렇게 돼 버린다. 예. 미분해 가지고 가셨어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 1.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뚫고 지나가고 다시 튕겨서 올라가는 이런 함수가 될 것이다. 이런 함수야. 그래서 너 극대 극소. 그런데 극소는 얼마야? 0이야. 0. 그럼 극대 얘가 1대 2가 돼야 되는 거잖아. 1대 2. 그럼 내분점 이용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린다.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만 보면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 거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4의 제곱 9분의 16 곱하기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3분의 2를 해줄 거니까 27분의 32. 그래서 극대값이 27분의 32. 극소값은 0. 두개 더하면 27분의 32. 이게 답이었던 거지.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 얘 미분해. 이제 해설치지.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x, 3x. 1, 1 마이너스 플러스. 아. 마이너스 3분의 1, 1. 이렇게, 아,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때니까, 1에서 극소값 1 넣어줘서, 아, 0. 아,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줘서,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1. 그래서, 아, 27분의, 너 27, 플러스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래서 27분의 36에서 4 뺐으니까 32. 이런 산수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산수 하는 것보다 제가 아까 이 산수 훨씬 빠르지 않나? 훨씬 빠르지 않나? 이건 원함수가 원체 세팅이 좋게 나왔잖아. 예. 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도 계산해 주실 수 있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그냥 극소값이 0 나오니까 이게 답이죠. 예, 이게 답이었습니다. 27분의 32. 자, 57번 가봅니다. 4차 함수의 극값 중 최대값은? 그러면 4차 함수가 극값 중 최대값이라는 거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 이런 모습이거나 이런 모습이거나 이런 모습이거나 이런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극값 중에 최대값? 극값 하나밖에 없는데? 아, 요런 형태구나. 이런 형태구나. 그럼 극값 중에 최대값이라는 건 극대값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뻔할 뻔짜. 얘들은 아닐 것이다. 얼마든지 추론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니, 선생님. 극대값보다 극소값이 더 커질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4차 함수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아니, 여기서 극대가 되고, 여기서 극소가 되고, 여기 높은 데에서 극소가 되는, 아니, 여러분들 함수를 만들어봐, 그러면. 이렇게 됐고, 극대니까 이렇게 되는데. 다시 올라가야 돼.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얘가 극소인데,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없다란 얘기지. 예. 극대값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였네. 그래서 얘를 미분해 봅니다. 미분해 보니까, 예.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16x 4x로 묶어버리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자, 4x에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 2.

4에서 이렇게 돼 있는 함수니까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여기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많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였다. 그럼 극값 중에 극소값, 극대값, 극소값 나왔어? 가장 큰 값 너였다. 0일 때의 값이니까 얼마가 3이 최대값이 된다라는 사실 찾아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봅니다. 네, 3차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6을 갖는다. 그러면 f 프라임 x를 보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마이너스 1 넣어줬을 때 0 나와야 되잖아.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는다며.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줬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 돼야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이라는 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줄 거니까 f 마이너스 1을 생각해줘야죠.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4가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네. 여기서는 2a 마이너스 b가 3이었고 여기는 a 마이너스 b가 3 넘어가면 3 되네. 그럼 빼주면 a가 0이고 그럼 b가 얼마? 마이너스 3이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f 프라임 x가 뭐였다라는 얘기야? 3x제곱 마이너스 3. 네. 그럼 인수분해 3으로 묶어내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1에서 아래로 볼록. 네. 그럼 여기까지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다. 네.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이 6이었다. 1에서 극소값 찾으라는 얘기잖아. 1 넣어주면 끝나는 거네. F1의 값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4인데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5에서 마이너스 3 해주면 얼마? 2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예. 자, 59번 가봅니다.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예. 자, 얘를 미분해 주면 3x제곱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요. 3으로 묶어버리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2와 2에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될 거고요. 여기를 보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죠. 자, 따라서 x equal b에서, 아,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6을 갖는다. 2, 마이너스 6. 예. 네. a값, b값 찾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네. 예. 네. 그러면 아, 2 넣어줬을 때 마이너스 6 나오면 되니까 8 마이너스 2 넣어주면 24 플러스 A 해준 게 마이너스 6이면 A값 나와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6 넘어가니까 A는 얼마야? 10 B는 얼마야? 2 그래서 더하면 12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네. 자, 60번 가봅니다. 60번 예. 자, 3차 함수가 있고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이 된다. 아니, 너랑 너를 곱했을 때 0이 된다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0이 된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가? 그때 0이 아닌 상수 A값을 구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를 미분해 볼 거야. X는 6X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돼버리네. 그냥 해본 겁니다. 예. 그래서 얼마로 2x로 묶어버리면 3x 플러스 a가 될 거니까, 예. x가 0이 되는 값은 0. x는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얘가, 여기가 a가 양수였다면 마이너스 3분의 a는 음수. 0. 이렇게 돼버리면, 예. 이렇게 됐을 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겠지. 예. 아니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얘에다가 0 넣어줘봐. 0 넣어주면 x에다 0 넣어주면 1이야. 이 함수값이 f0은 1이야. 그러면 f-3분의 a가 반드시 뭐야 돼? 0 돼야 되는 거지. 굳이 이거 따질 이유 없다라는 거지. 그죠? 뭐 양수냐 음수냐 이것도 필요 없었잖아. 마이너스 3분의 2 넣어줘. 그럼 마이너스
27분의 2a 세제곱, 예. 그 다음에 제곱해줘, 플러스 9분의, 예, a 세제곱, 예. 플러스 1이 0이 되면 되는 거지. 얘는 27분의 3 아닙니까? 그 27분의 a 세제곱이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1, 그러면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7, 아, a 값은 얼마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버리면 끝난다. 값 마이너스 3 가능하겠죠? 네. 자, 61번 가보겠습니다. 61번. 자, 3차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이 마이너스 15다. 자, 얘 그림 그리기 힘들잖아. 완벽한 거 아니잖아. 미분해 줘. 그럼 6x제곱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12a제곱? 아, 6으로 묶어버리니까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제곱.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그럼 6에 x 마이너스 2a, x 마이너스 2a, x 플러스 a. 근데 a가 양수를 했으니까 0이 되는 값이 2a 또는 마이너스 a니까 얘가 양수, 얘가 음수. 그럼 마이너스 a, 여기 2a. 이렇게 될 거고, 아, 여기까지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겠네. 이런 형태가 될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극대값, 너가 극소값. 이렇게 될 거잖아요. 맞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넣어주면 f 마이너스 a,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을 거야. 이거 7a 세제곱 마이너스 1. f 2a, 여러분들이 x에다 2a 넣어주시면 돼요.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20a 세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너하고 너를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14a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5가 된다. 합이 이렇게 된다. 아, 이거에다 이거 했으니까 마이너스 13이죠? 마이너스 13. 그 13a 세제곱이 넘어가니까 13. a 세제곱이 1이니까 a 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찾아내 주실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론 이 합이 지금 얼마라는 거 알아내고 있고, 뭐그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하고 얘의 차는 알수 있다고 그랬지? 이거의 넓이다. 넓이다. 그러면 합이 얼마고 이게 얼마니까 이 얘를 정확하게 알수 있었다면 그러면 극대값이 얼마고 극소값이 얼마인지도 실제 알아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하나의 답만 넣어도 상관은 없기는 할 거야. 네. 근데 지금은 이게 마이너스 2a이니까 직접 극대값, 극소값 찾아주고 이두 개를 더한 값이 마이너스 15다. 이 방정식 풀어버리면 얘기는 끝나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요령보다는 직접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정리해 주시면, 뭐, 요거 계산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부호 실수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62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오늘 27번째 시간이죠. 자, 스마트폰 때문에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죠. 선생님이 좋은 방법 알려줄게요. 스마트폰 화면을 흑백 모드로 바꾸는 겁니다. 자, 흑백 모드로 바꾸면 뇌가 느끼는 시각적 자극이 낮아져서 스마트폰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으로도 우리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자, 오늘의 개념은, 첫 번째 개념은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연속 확률 변수 도입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중요했던 게 뭘까요? 바로 전체 넓이 합이 1인 거죠. 물론 정의된 구간에서 전체 넓이 합이 1인 거였고요. 또 하나 중요했던 게 있는데 뭘까요? 바로 정의된 구간에서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 값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가지가 중요했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특정한 확률의 값을 넓이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지금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죠. 이 실수 안에 있는 모든 실수를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 X가 있다. 이때 그 안에 있는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X가 가질 확률은 바로 X축, 그리고 FX, X는 알파, X는 베타, 네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된다. 자, 그림으로 보면요. 자, 여기에 이제 확률 밀도 함수 fx가 있겠다. y는 fx. 자,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항상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정의된 구간인 ab 안에서만 0 이상이면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의역 안에서 x축 위에 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뭐 저번 시간에 배운 걸 얘기해보면 이런 거죠. 전체 넓이, 그러니까 A 이상, B 이하일, 요런 전체 넓이 요 값은 반드시 1이 됐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미정계수 구하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었고요. 더 나아가서 AB 안에 있는 특정한 이런 알파 베타가 있어요. 알파 베타에 대해서 A 아니야.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뭐냐? 바로 X는 알파, X는 베타, X축, FX 이 네 개로 둘러싸인 넓이 A를 얘기한다는 거죠. 요 정도면 뭐 연속 확률 변수 다 배운 거죠. 이제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37번 대표 문제.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다. 정의역이다. 이때 확률 밀도 함수가 1차 함수일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서 3까지다. 이때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1까지일 확률을 구하면 되죠. 확률은 곧 넓이니까 넓이를 잘 구하면 되는데, 자, 지금 확률 밀도 함수 한번 그려보면, 자, X축이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에서 함수값이 뭐예요? 마이너스에서 함수값이 0이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의 함수값이 0인데 A가 음수일 수가 있을까요? A는 직선의 기울기인데 음수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정의역에서 fx가 0 이상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A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근데 어디까지 진행되냐? 3일 때 이제 끝나면 되겠죠. 이렇게 3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만큼의 넓이가 이제 전체 넓이죠.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가 된다? 1이 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요 사다리꼴의 넓이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요 넓이 A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 넓이 먼저 다뤄보면, 자, 전체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고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의 길이가 뭐예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니까 5고, 높이가 뭘까요? 요점의 함수값이 높이를 구성하니까, 자, 여기는 3을 여기는 시계사를 대입하면 5a잖아요. 이렇게 5a, 그러니까 높이는 5a가 돼서 최종 답은, 답이 아니지, 넓이는 1이 된다. 잘 계산해 보면 2분의 25a는 1이 되고요. 그렇다면 a는 뭐예요? 25분의 2.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미정계수를 전체 넓이가 1인 걸 통해서 구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사다리꼴 넓이는 지금
이 길이가 바로 2가 되고요. 그리고 평행한 두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각의 점들의 함수 값을 구할 필요가 있다. 자, 마이너스의 함수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자, 뭐가 될까? A가 되고요. 1의 함수 값은 뭐예요? 1을 대입했을 때 3A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행한 두 변의 길이가 A와 3A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확률은 사다리꼴 A의 넓이와 똑같고, 사다리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높이가 2였고요. 평행한 두 변의 길이 합이 뭐예요? 4A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지고요. 남는 건 4A. 근데 A가 뭐다? 25분의 2니까 25분의 8이 우리가 원하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된다.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는 이렇게 확률을 넓이를 통해서 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매번 스토리는 비슷해. 전체 넓이가 1인 걸 통해서 미정계수 구하고요. 이걸 잘 활용해서 특정 구간에서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때 중요했던 것은 f(x)는 언제나 정의역 안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a는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이 이 문제의 핵심 요소가 된다. 이렇게 해서 산뜻하게 오늘의 첫 번째 문제를 마쳤습니다. 그다음 볼게요. 38번.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래. 느낌 오죠? 이두 넓이 합이 1이 된다. 자, 그걸 통해서 미정계수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을 줬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확률에 세배했을 때 0부터 k까지 넓이와 같다. a 플러스 k 값을 합을 구하시오. 일단 가장 만만한 전체 넓이로 가볼까요? 자, 전체 넓이는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와 이 길쭉한 사각형의 넓이 합이잖아요.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a고요. 높이가 a니까 넓이가 뭐예요? 2분의 a. 이렇게. 자, 길쭉한 사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4고요. 높이가 a잖아요. 그러니까 4a. 이 값이 1이고요. 자, 통분해서 잘 계산해 보면 이거는 2분의 9a. 그럼 a는 뭐야? a는 9분의 2. 자, 미정계수 하나 구했죠? 자, 패턴이 똑같아요. 여태까지 푼 거랑. 그 다음에는 이 조건을 활용해 보자. 자, 3 곱하기.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넓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죠? 자, 조금 전에 구했었는데, 저 삼각형의 넓이는 뭐다? 2분의 a가 된다. 그 다음에 0부터 k까지의 넓이래요. 자, 출발은 0인데, k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k는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K가 어딘가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다. 자, 이걸 S라고 할까? S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뭐예요? K, 높이가 A니까 이거는 AK네. 이렇게 AK. 그렇다면 사라지고 지워지죠? K는 2분의 3이야. 이렇게. 2분의 3. 그럼 다 끝났죠, 뭐. A 값은 9분의 2고요. K 값은 2분의 3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A 플러스 K로 가볼까? 자, 분모를 통분했을 때 2와 9의 최소 공배수가 뭐예요? 18. 자, 분모 분자 2를 곱했을 때 분자는 4가 되고요. 자, 분모 분자 9를 곱했을 때 분자는 27이 되죠. 그러니까 최종 답은 뭐다? 18분의 31. 답은 18분의 31이 된다. 자, 아까 풀었던 문제와 패턴이 비슷하죠? 전체 넓이가 1인 걸 이용했고요. 문제 조건에서는 특정 넓이를 확률을 줬죠. 그걸 통해서 확률을 넓이로 바꿔서 결과적으로 AK 값을 각각 구해서 더하는 문제였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자, 난이도는 뭐였다? 하. 이렇게. 자, 이번에 갑자기 상이네. 갑자기 급발진이죠.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K까지야. 이거 좀 어렵겠다. 자, 이런 범위 잘 기억해요. K는 1보다 크다. 아마도 K 값이 두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거하는 어떤 필터 같은 역할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f(x)는 구간에 따라 함수식이 달라지는데 경계점이 뭐예요? 0이죠. 우리 이런 문제 전에 풀었었죠. 이렇게 좌우대칭의 문제도 풀었었고 좌우대칭이 아닌 문제도 풀었었잖아요. 아마 이 문제도 전체 넓이가 1인 걸또 이용해서 A와 K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조건도 있네.
그러니까 숨겨진 조건인 전체

패널티가 1인 것과 여기 있는 명시적인 조건 두 개를 통해서 A와 K에 대한 관계식 두 개를 얻어내면 연립 1차 방정식 문제를 푸는 걸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때 13A 플러스 K 값을 구하시, K 합을 구하시오. 자, 어떻게 시작할까? 자, 그래프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경계점인 0에서 X에 0을 대입하면 2A, X에 0을 대입하면 2A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A는 어떤 값이 돼야 돼? 이 A는 정역 안에 있는 함수 값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아마 0보다 클 거야.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X축 그리고 Y축 자, 0에서의 함수 값은 이 A야. 여기 어딘가 있겠다. 그래서 점점점 EA 자, 그리고 A가 양수인 것으로 이제 판명이 났으니까 각각의 1차 방정식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네. 아, 부를 알수 있겠네. A가 양수니까 증가할 거야. 이렇게 증가, 이렇게 증가. 얘는 잘 분배해 보면, 자, 다음처럼 쓸수 있어요. 자, 얘를 좀 갖고 와 보면, 자, K분의, 그리고 마이너스 2A, X 플러스 2A가 되죠. 자, 일단 뭐, 기울기가 양수음수가 중요한가? 왜냐면, X의 끝값인 K를 대입해 봐. X에다가 K를 대입해 봐. 그러면 1 빼기 1, 0이 되잖아요. K, 0을 지나네, 이렇게. 직선의 끝점을 아니까 그냥 이으면 되죠. 특별히 기울기가 뭐 양수, 음수를 따질 필요도 없네. 이들의 끝점이 마이너스이거든요? 마이너스를 대입해 봐. 0이죠? 마이너스 2, 0을 지나잖아, 이렇게. 아, 문제가 좀 깔끔하네. 끝점이 떠 있지 않고서 전체 도형이 어떤 삼각형을 구성하죠. 그럼 전체 넓이를 바로 가볼까? 자. 전체 넓이는 1인데요. 1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는 A와 B 합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A 플러스 B 합인데, 굳이 뭐 A 플러스 B로 갈 필요도 없네. 전체 넓이가 하나의 삼각형을 구성하니까. 자, 바로 삼각형으로 갈게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의 길이가 뭐예요? K에서 마이너스를 뺐을 때, K 플러스 E. 자, 높이는 뭐예요? EA. 최종 결과가 1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지죠. 그럼 좌변에 남는 것은 K 플러스 E, A는 1이고요. 하나의 문자를 이렇게 다른 문자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자, 성공적으로 A와 K에 대한 관계식 하나 얻어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이 좀 특별한데 잘 봐. 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1에서 한번 끊어주죠. 여기 어딘가 1이 있겠다, 이렇게. 요걸 통해서 이제 K가 1보다 크다. 1이 K보다 왼쪽에 있다를 알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넓이가 뭐야? 요만큼의 넓이잖아. 그럼 삼각형의 넓이와 사다리꼴의 넓이를 더하면 되고요. 아니면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을 빼도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넓이는 0부터 K까지야.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요만큼의 넓이가 중첩됐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를 A, 여기를 B 이렇게 C라고 할게. 그럼 이 녀석의 확률이 뭐예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A 플러스 B잖아요. 이거 A 플러스 B라고. A 플러스 B예요. 그 다음 0부터 K까지 넓이가 뭐예요? B 플러스 C잖아요. 이렇게. B 플러스 C잖아요. 이게 같다고요. 그러니까 중첩되는 부분을 이렇게 없앨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A와 C의 넓이가 똑같은 거야. 근데 이 방법이 왜 좋냐면, A는 어떤 도형이야? 삼각형. C는 어떤 도형이에요? 삼각형, 다루기 편하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A 플러스 B의 넓이를 구하려면 삼각형의 넓이와 사다리꼴의 넓이를 각각 구해야 돼. 불편하잖아. 그래서 쉽게 갈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조건은 A와 C의 넓이가 같다라고 해석하면 돼. A의 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뭐예요? 2잖아요. 높이는 뭐예요? 2A. 자, C의 넓이는 어때요? 일단 밑변의 길이가 뭐예요? 요만큼의 길이. K에서 1을 뺀 거잖아, 이렇게. 높이도 구해야겠네. 요 점의 함수 값이 높이가 되죠? 1을 오른쪽에 있는 식에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EA,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그리고 K분의 1. 여기는 두 길이를 통해서 C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의 길이, K 마이너스 1. 높이는, 높이가 좀 복잡하죠?

여기도 곱하면 K 제곱 곱한 거니까 K 마이너스를 냅두고서 여기만 K를 곱하면 K 마이너스 1. 자, 모양 완전 예쁘지? 좌변은 2K고 우변은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자, 그래서 이제 방정식을 푸는 기본은 이제 한쪽 항을 0으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2K를 넘겨봐요.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은 0이 돼서 이거 인수분해 잘 하려고 막 노력했는데 잘안 돼. 귀염둥이 아니거든. 근해 공식 도움 받아야죠. 그래서 K는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구했어. K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리고 3이에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K는 1보다 크다며.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면 K가 1보다 작게 돼서 반드시 플러스가 돼야 돼. 이렇게 K 값을 특정할 수가 있겠고, 이제 A 값도 구할 수 있겠네. A는 아까 뭐였냐면 K 플러스 2분의 1이었잖아.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3을 K에 대입했을 때4 플러스 루트 3이 되고요. 이거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요? 자, 유리화하고 싶잖아요. 얘가 A 플러스 B 꼴이니까 A 마이너스 B 꼴을 자, 분모에만 곱하면 안 되고요.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보면 자, 분모는 16 빼기 3이 돼서 13이 되고요. 분자는 4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서 A 값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이제 마무리 할게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13A 플러스 K야. 그러면 13 곱하기 A. A는 방금 전에 구했잖아. 13분의 4 마이너스 루트 3. 이게 바로 13A고요. 뒤에다가 K를 더할 거야. K는 뭐냐? 2 플러스 루트 3.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지고요. 남는 것은 자, 4 빼기 루트 3 플러스 그리고 2 플러스 루트 3. 자, 잘 가. 안녕. 남는 것은 4 플러스 2. 답은 6이 되죠. 정리할게요. 자, 양이 좀 많은데 뭐 기본은 변하지 않는다. 어쨌든 전체 넓이가 1인 사실을 통해서 미정계수 A와 K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냈고요. 그 다음에 뭐 정직하게 풀 수도 있어. 응?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넓이와 0부터 K까지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해도 괜찮은데 조금 지름길로 가려면 결국에 B가 소거되니까 끝에 있는 삼각형들의 넓이가 같다를 통해서 약간 시간을 아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영역들의 이제 넓이를 ABC로 표현해서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은 뒤에서 배울 표준 정규 분포에서 되게 많이 쓸 거예요. 풀이 같은 경우는 문자로 이제 풀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자로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강의에서는 직관적으로 어떤 이미지로 그림을 통해서 쉽게 푸는 방법을 선생님이 많이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그렇게 풀고요. 그리고 서술형 평가나 논술 평가 볼 때는 추상적인 수학적 기호를 통해서 엄밀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 기술을 다쓸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9번. 좀 놀랐죠? 시험 문제 풀다가 갑자기 급발진을 했다. 자, 개념으로 갈게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자, 정규 분포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 X는 M이란 직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다. 자, 100마디 말보다 한 번에 그림이 낫겠다. 자, 보여줄게요. 이렇게 종이 있는 거야. 종이 있는데 어떤 종이냐면 여기 있는 X는 M이란 직선이 있어요. 자, 그 엄밀히 말하면 세로축이죠. X축의 수직인 X는 M이란 직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차함수 같은 대칭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차함수에는 대칭축 있잖아. 정규분포에는 X는 M이란 또 대칭축이 있는 거라고. 여기 이제 종 모양이다. 그러면서 대칭이다. 두 가지 특징이 있죠.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는 X축은 이 확률 밀도 함수죠. 엄밀히 말하면. 확률 밀도 함수와 한없이 가까워지는 직선이에요. 지금 여기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고요. 여기도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X는 M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건 시각적으로 자명하죠. X는 M일 때의 함수값인 FM이 이 그래프의 최대값이 된다. 자, 그리고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자, 그동안 다뤘었던 연속 확률 변수는
닫힌 구간에서 정의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정규 분포는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에요. 끊임없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전체 넓이가 1이라는 사실은 유지가 된다. 자, 그리고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죠? 표준 편차가 클수록 가운데 부분의 높이는 낮아진다. 자, 편차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편차가.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의 성적이 비슷하다는 얘기야. 성적이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은 중앙에 몰려 있겠지. 표준 편차가 만약에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편차가 작아지면 중앙에 몰리고요. 자, 커지면 어때요? 학생 간의 편차가 커지니까 중앙에서 많이 떨어져 있겠죠?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근데 편차가 작아지면 중앙에 몰리니까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 넓이는 유지해야 돼. 조금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자세하게 비교해 줄 거예요. 그리고 시그마가 일정할 때,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m의 값이 달라지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죠, 이렇게. 하지만 모양은 똑같다. 자,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여줄게. 여기에 이제 정규분포가 있어. x가 있는데 어떤 녀석이냐면 평균은 m이야. 그리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 1이에요. 여기에 뭐 y를 하지 말까? 여기 x1이라 하자, 이렇게. x1. 자, 연속 확률 변수 x2는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은 m인데 표준 편차를 시그마 2라고 하자. 둘다 평균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대칭축은 똑같다고요. 그런데 어떤 관계가 있냐면 시그마 1보다 시그마 2가 크다는 거죠. 그럼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일단 여기 있는 친구는 대칭축이 m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표준 편차가 작으니까 어때요? 점수들 간의 차이가 적은 거잖아. 중앙에 몰려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솟아 있다. 이렇게. 이때는 편차가 크기 때문에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자료들이. 따라서 낮아졌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x축과 fx로 둘러싸인 넓이는 언제나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대신에 이 사이드 쪽이 낮아지고요. 이게 가운데가 낮아지는 대신에 양쪽이 올라가는 거죠. 자, 두 그래프를 한 번에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 자, 여기에 하나의 좌표에 표현해 볼게요. 자, 둘다 대칭축은 똑같은데 얘는 위로 솟아 있잖아요. 그래서 솟아 있고요. 얘는 눌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관계예요. 어쨌든 x축과 초록색으로 둘러싸인 넓이와 x축과 이렇게 주황색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똑같다. 그래서 위에가 솟으면 사이드가 내려가고요. 가운데가 내려가면 사이드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갖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표준 편차가 크면 내려가고요. 표준 편차가 작으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예요. 크면 내려가고 작으면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설명하는 게 뭐냐면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자, 이번에 연속 확률 변수가 두 개가 있어요. x1. x2가 있는데 여기는 뭐 평균이 3이라고 할까? 그리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제곱. 정정. 자, 표준 편차가 시그마니까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죠. 그리고 x2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 친구의 평균은 5고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준 편차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으로부터 퍼진 정도가 같다고요. 그런데 중앙값이 다르잖아. 대칭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수직선에 동시에 좌표평면을 그려보면 얘는 대칭축이 3이에요. 3이고 얘는 대칭축이 5잖아요. 그런데 표준 편차는 똑같기 때문에 퍼진 정도는 똑같아야 돼. 따라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정규분포를 구성하는 정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평균과 두 번째 표준 편차가 있다. 자, 평균은 뭘 결정하냐? 대칭축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규분포의 위치를 결정한다. 평균이 변함에 따라서 그래프도 평행이동 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표준 편차를 뭘 결정한다? 바로,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 표준 편차가 크면 낮아지고요. 표준 편차가 작으면 올라가는 형태를 가지니까, 모양을 결정한다. 하지만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사실, 그거는 바로 x축과 그래프로 둘러싸인 전체 넓이가 1이라는 사실이고요. 언제나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말들을 본인이 백지 위에다가 좀잘쓸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좀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을 잘 알아봤고, 이제 40번을 좀 볼게요. 자, 오늘 40번.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밀도 함수가 FX를 하자. 자, 15와 27의 함수 값이 똑같을 때 M의 값을 구하시오. 느낌 와요? 종 모양의 좌우 대칭이잖아요. 근데 15와 27의 함수 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그 중간에 누가 있겠다? 평균이 있겠다. 자,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사실 이런 문제는 눈으로 푸는 건데 처음이니까 설명해 볼게. 이렇게. 자, 지금 여기에 이제 두 녀석이 있는 거야. 여기 15가 있고요. 여기 27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친구의 높이가 똑같다. 그 중간에 이제 평균이 있을 텐데 당연히 이 선분의 길이가 어떻겠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m의 값은 15와 27의 중앙에 있다. 그래서 m은 15 플러스 27을 절반으로 나눈 거고요. 더하면 뭐예요? 42. 2로 나눴을 때 21. 21이죠. 그냥 이차 함수 같은 문제네, 이렇게. 이차 함수가 있는데, 위로 볼록인데, 두 점의 함수 값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15고, 여기는 27이죠? 그러면 꼭지점의 X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 풀 수도 있죠. 두점 사이 거리가 뭐예요? 15에서 27. 10이잖아, 12. 12. 그러면 절반이 뭐예요? 6이잖아. 15에서 6을 더했을 때 21. 아니면 여기도 6이니까. 27에서 6을 뺐을 때도 21. 자, 어떤 길을 가든 종착지는 똑같다. 자, 이제 41번 볼게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밀도 함수가 FX다.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느낌 오죠? 12보다 X를 더했을 때, 뺐을 때 함수 값이 똑같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평균. 다시 말하면 X의 평균이 12다를 얘기해 주잖아요. 이때 2x 플러스 3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2x의 값이 10이니까 잘 대입했을 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림으로 좀 설명해 보면, 자,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 있고요. 지금 여기 12가 있겠지. 그래서 두 점의 함수 값이 똑같다는 것은 같은 거리만큼 더하고 뺀 거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12 플러스 x 12 마이너스 X. 결과적으로, 평균이자 X의 기대값이 10인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자, 갖고 와볼게요. 이 친구는 2 곱하기 2X 플러스 3이고요. X의 평균은 조금 전에 구했다. 12를 대입하면 이건 뭐예요? 24. 3을 더했을 때 27. 답은 27. 자, 간단한 문제인데, 자, 구구절절하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봤어요. 자, 이제 42번. 자, 이번엔 좀 생각할 문제다. 집중.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밀도 함수가 FX를 하자. 자, 평균이 30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조건이야. 그러니까 지금 대칭축이 30이니까 하나의 실근을 통해서 나머지 실근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때 두 값을 곱했더니 0이 됐죠. 이거 뭐 자주 등장하는 방법이죠. 둘 중에 하나가 0인 거지 뭐.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자, 곱했을 때 0이 됐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fx가 f22이거나 또는 fx가 f30이란 얘기다. 선생님, 그러면 그냥 x가 22인 거 아니에요? X가 32인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런데 또 다른 해가 있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정규분포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확률 밀도 함수가 좌우대칭인 종 모양. 자, 평균은 30이에요, 이렇게. 근데 지금 FX는 F32. 그러니까 얘를 뭘로 생각하냐면 Y는 30이라는 가로축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지금 32 함수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직선이 있는 거야. Y는 F32.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직선과 여기 있는 FX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X 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교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방정

형식에서 실근은 32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여기 22가 있잖아요. 22는 어디 있어? 32보다 왼쪽에 있는 게 포인트죠? 여기 어딘가 22가 있다고. 그러면 22 함수 값. 즉, y는 f22라는 직선을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22라는 숫자에만 매몰되지 말라고요.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f22라는 가로축의 교점의 x 값을 구하는 것이 이 방정식 실근이라고. 얘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얘도 있다니까? 그런데 좌우대칭인 성질을 통하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 같잖아요? 그럼 이 선분의 길이가 뭐예요? 32에서 21 뺐을 때 10. 당연히 이 친구도 10이 돼야 돼. 따라서 32에서 10을 더했을 때 뭘까요? 42. 그러니까 또 하나의 실근이 있었던 거,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22와 42는 여기는 방정식의 실근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32는 여기는 방정식 실근이라고. 어쨌든 모든 실근 요세 개고요. 이세 개를 더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더하면 54, 더하면 96. 그래서 답은 96이 되겠다. 됐죠? 자, 만약에 32가 아니라 또 다른 값을 줬다면 총 교점의 개수는 4개가 돼서 실근은 4개가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대칭성이에요. 우리가 2차 함수를 구할 때 이제 2차 함수 문제 풀때 대칭성을 빼놓으면 할 말이 없었잖아. 그걸 이용하지 않고서 답을 낼수 없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규 분포 문제도 대칭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짠.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 정규 분포가 두개 등장했네?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돼요. 근데 두 친구의 특징이 뭐예요? 표준 편차가 똑같죠?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야. 하지만 평균이 다르잖아요. 위치만 다른 거죠. 그대로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주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때 fx는 주위 1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또는 베타 두 개가 있대. 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자, 지금 두 친구는 표준 편차가 같아서 모양이 똑같으니까 하나의 좌표 평면에 동시에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 이제 x축이 있고요. 자, 첫 번째 친구는 평균이 6이니까 얘보다 왼쪽에 있겠네. 그래서 좌우대칭인 종 모양 그려주시고 여기도 뭐 좌우대칭인 종 모양 그려줘. 자, 평균은 여기는 6이에요. 자, 두 번째 친구의 평균은 13이고요. 얘가 확률 변수 x인 거야.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이 6이고요. 표준 편차가 2. 자, 두 번째 확률 변수 y. 자, y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은 6이 아니라 평균은 달라. 평균은 다르지만 표준 편차는 똑같다고요. 그런데 fx는 주 10이라는 방정식. 그러니까 fx라는 그래프와 주 10이라는 가로축의 교점의 x 값을 구하면 돼. 다시 한번. 여기는 방정식을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y는 fx라는 그래프와 g는 g10이라는 가로축의 교점의 x 값을 구할 거야. 그러니까 실근을 구할 때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gx는 뒤로 물러나요. 잊어버려요. 하지만 g10의 값을 우리가 찾을 때 이용해야 돼. 그 10의 값은 13보다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10이 있단 말이야. 요 친구를 지나는 직선을 생각할 수 있잖아. 직선이 뭐예요? y는 g10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야 돼. fx라는 그래프와 y는 g10이라는 직선의 교점의 x값만 생각해야 돼. 그런데 이 길이가 뭐야? 3이잖아요. 그리고 교점이 두개 있는데 교점의 x값이 우리가 찾는 알파와 베타인데 지금 두 그래프가 어떤 관계야?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은 거야. 쌍둥이인 거야. 그대로 평행이동만 한 거죠. 따라서 요 변의 길이도 뭐가 돼야 돼? 똑같이 3이 돼야 돼. 여기 3, 3 이렇게. 6에서 3을 뺐을 때 알파 뭘까요? 3. 자, 6에서 3을 더했을 때 베타 뭘까요? 9잖아요. 끝났지.

목표는 E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E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가 뭐예요? 3. 자, 베타가 뭐예요? 9. 자, 6 플러스 9 뭐예요? 하나, 둘, 셋, 15. 답은 15인 거죠. 자, 이 문제 굉장히 좀 훌륭합니다.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의 역할을 제대로 물어본 거예요. 평균이 뭘 결정한다? 위치. 왜냐면 평균이 대칭축을 결정하니까. 표준 편차가 뭘 결정한다? 모양.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두 친구는 쌍둥이다. 그렇다면 이두 변의 길이, 이두 변의 길이는 반드시 3이 돼야 된다. 뭐 굳이 뭐 들어가면 요 x 값도 구할 수가 있죠. 13에서 3을 더했으니까 16. 근데 이런 거는 문제 풀때 전혀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뽑아낼 엑기스는 이 변의 길이가 3인 거다. 이 3을 통해서 나머지 근들을 예측할 수 있다. 끝. 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그러나 평균과 표준 편차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친구만이 풀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중위권과 중하위권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44번. 이 문제 별표. 좀 어려워요. 그리고 때로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평균은 같지만 표준 편차가 다른 그래프를 동시에 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평균은 똑같아. 두 그래프가. 똑같이 m이야. 그런데 표준 편차가 달라. 그러면 중간에 몰린 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한 친구는 이렇게 솟아올라. 편차가 작은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돼. 편차가 작으면 올라가고, 편차가 크면 내려가는 거죠. 이게 뭉퉁한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별표 치고 볼게요. 자, 정규분포가 두 개가 있는데 특징이 뭐예요? 평균이 똑같다. 관건은 표준 편차의 대소관계죠. fx와 gx가 있는데 f9와 g25가 같대요. 이때 a 빼기 8의 g의 함수 값, 그리고 a 플러스 8의 f의 함수 값을 같게 만드는 a 값을 구하시오. 여기서 포인트는 a 마이너스 8과 a 플러스 8의 간격이 뭐다? 16인 것이 또 포인트고요. 저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x축, y축이 있어. 자, 첫 번째 친구는 확률 변수 x가 되고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뭐다? 16이고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 1. 자, 두 번째 확률 변수 y가 있는데 평균이 똑같이 16이지만 자, 표준 편차는 시그마 2. 현재까지는 누가 더 표준 편차가 큰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여기 있는 정보를 통해서 어떤 표준 편차가 더 큰지를 알 수가 있어. 잘 봐. 어쨌든 두 친구는 정규분포니까 좌우대칭 종 모양이죠? 자, 그리고 평균이 뭐예요? 평균이 16이고 얘도 16이야. 따로따로 그린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F9와 G15가 똑같대. 일단 X에서 9는 16의 왼쪽에 어딘가 있겠다, 이렇게. 여기 이제 9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5, 16의 오른쪽에 있죠? 여기 어딘가 25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두 친구의 함수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두 점을 이으면 이렇게 수평선이 된다는 얘기지. 여기 있는 직선은 F9이자 뭐예요? G25가 되죠. 그런데 두 친구는 뭐가 똑같다? 평균이 똑같잖아. 하지만 요 길이가 뭐야? 요 길이가 16 빼기 9, 7. 요 길이가 뭐예요? 25 빼기 16, 9잖아요. 자, 같은 방식으로 여기 있는 친구도 7이 되고요. 여기도 9가 되니까 자, 16에서 9를 뺐을 때 7이 되죠? 지금 이 간격이 어때? 더 좁잖아. 이 간격은 더 넓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제 어떤 친구의 표준 편차가 더 큰지 알수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그렸지만 여기는 간격의 정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얘는 더 가운데 몰려 있다. 더 올라가겠죠? 편차가 작은 거야. 얘는 어때요? 더 퍼져 있겠다. 낮으니까 편차가 큰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여기 시그마 1이 있고요. 시그마 2가 있는데 얘는 몰려 있으니까 중앙에 몰려 있잖아. 자료들의 편차가 작다. 얘가 더 작은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얘를 하나의
좌표 평면에 한번 그려보세요.

0: 볼게. 자, 이 문제가 참 생각할 게 많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좀,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쉽게 풀수 있지만, 이 문제를 처음 본 친구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죠. 자, 지금 평균은 똑같죠? 16, 16으로. 근데 지금 여기 있는 X는 어때요? 간격이 좁으니까 위로 솟아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솟아있겠고, 여기 있는 Y는 퍼져 있으니까 낮아지겠죠? 자, 여기 이제, 여기 있는 값이, 16이고요. 좀 좌우대칭이 안 맞다. 자, 한번 다시 그려볼게. 이게 또 완벽하게 그리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얘보다 더 완만한 친구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어쨌든 마음에 안 들지만 계속 진행해 볼게요. 여기 이제 직선이 지나가는 거잖아. 직선이 뭐예요? Y는, F9이자, G는 뭐예요? 25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점이 4개 있었던 거야.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 넓은 친구는 바깥에 7과 25가 있었죠? 여기가 7이고요, 여기가 25인 거야. 좀 밑으로 내려볼게.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려볼게. 여기는 7, 여기는 25. 그리고 안에 몰린 친구가 여기 9가 있었고, 16에서 7을 더하면 23이잖아요. 9와 23. 자, 여기는 9죠. 자, 내려보면 9. 여기는 23. 자, 9고 23인 거야. 근데 놀랍게도 아까 여기 간격이 지금 뭐라 그랬었어? A 빼기 8과 A 플러스 8의 간격이 16이었잖아요. 지금 요만큼의 간격이 16이에요. 그리고 요만큼의 간격도 뭐예요? 16인 거죠. 대충 느낌 와요? 그러니까 얘가 A 빼기 8, A 플러스 8 아니면 얘가 A 빼기 8, 얘가 A 플러스 8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A 빼기 8은 어디 위에 있다? GX 위에 있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은 FX 위에 있잖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건 얘기까지 할수 있냐면 A 빼기 8은 도대체 어떤 범위냐? 여기에 8을 빼봐요. 8. A 빼기 8. 24 빼기 8. 그러면 A는 16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자, 정정. 자, A 빼기 8은 16보다 작아야 돼. 8 빼고 8 빼면 A 빼기 8은 16보다 작고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8 더하고 8더 해봐요. 그러면 A 플러스 8은 16보다 커야 돼. 어쨌든 오른쪽에 A 플러스 8이 있고요. 왼쪽에 A 빼기 8이 있어. 근데 A 빼기 8은 어디 위에 있다? GX 위에 있다고요. 지금 누가 GX야? 지금 연두색이 GX예요? 아니면 주황색이 GX예요? GX는 지금 완만한 친구잖아. 밑에 눌린 거잖아. 그러니까 GX는 바로 주황색이 되죠. 요게 G예요. F는 솟아오른 친구. 연두색. 그럼 GX 위에 있는 친구가 A 빼기 8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A 빼기 8이 돼야 돼. 그러면서 16이란 길이를 유지하려면 요게 바로 A 플러스 8이 됐으면 좋겠는데 때마침 A 플러스 8이 어디 위에 있어? FX 위에 있잖아요. 이런 점들 다 종합해 봤을 때 A 빼기 8은 7이고요. A 플러스 8은 23이니까 A 값은 뭐야? 15인 거죠. 잘 넘기면. 그래서 A 값은 이렇게 15인 거죠. 자,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A는 15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리해 볼게요. 이 문제의 특징은 평균이 같다는 겁니다. 관건은 뭐냐? 바로 누가 더 표준 편차가 크냐? 누가 더 솟아올랐냐? 누가 더 눌렸냐가 중요한데 지금 F9이자 G25인 수평선을 그어보니까 간격이 얘가 더 좁은 거예요. 얘가 더 넓은 거야. 그러면 얘가 더 솟아올랐다. 그러면 편차가 작다. 얘가 더 눌렸다. 편차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두 친구를 동시에 그려본 거죠. 그랬더니 이 간격이 16이라는 점에 주목했을 때 간격이 16, 16 나온다고. 근데 얘는 안 돼. 왜안 되냐면 A 빼기 8은 GX 위에 있어야 돼. 얘를 선택하면 지금 A 빼기 8이 FX 위에 있잖아요. 탈락이야.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야 돼. 얘가 A 빼기 8, 얘가 A 플러스 8. 뭐 얘를 풀어도 여전히 A는 뭐다? 15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베스트 문제입니다. 44번. 어렵지? 이거 혼자 풀었으면 선생님한테 배울 거 없어. 하산해. 농담이고요.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아니고 개념이죠. 자, 정규분포가 있는데요. 뭐 직역계였었죠. X는 M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세 가지 성질이 있대요. 1번은 뭐 자명하죠. M보다 클때 절반이라는 얘기는 M이 바로 평균보다 클 때, 평균보다 작을 때 절반인 거죠. 확률은 0.5야.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자, 여기 이제 M이 있을 거 아니야? M보다 클 때, M보다 작을 때. 지금 좌우 대칭이니까 둘다 1이라는 넓이를 사이좋게 나눠 가져야겠다. 그래서 둘다 넓이가 1이다. 이렇게. 자, 두 번째 개념으로 가면요. 이것도 뭐 분명한 거다. 여기 M이 있고요. M에다가 이렇게 K알파를 더한 거예요. 요만큼의 길이만큼 또뺀 거죠. 그럼 뭐가 되겠어? M 빼기 K알파. 그럼 당연히 좌우 대칭이니까 두 친구의 넓이가 어때요? 같잖아요. 그래서 M 빼기 K알파부터 M까지. 이거죠. 그리고 M부터 M 플러스 K알파까지 넓이에 서로 같다. 이렇게 끝난 거죠. 3번은 좀 그림을 통해서 보여줄게요. 자, 여기에 X축이 있고, 자, 종 모양의 좌우 대칭이 있는데, 자, 여기 M 있죠? 자, 여기 누가 있냐면, M 플러스 A가 있어요. 더한 만큼 빼줄 거고요. 여기는 M 플러스 B가 있어요. 여기도 더한 만큼 이렇게 빼줄 거예요. 자, 그러면 좌우 대칭이니까 이두 친구의 넓이가 어때요? 같다는 건 동의하죠? 이 녀석의 넓이가 뭐냐? M 빼기 B부터 M 빼기 A까지잖아요. 이거네. 이 친구의 넓이가 뭐냐? M 플러스 A부터 M 플러스 B까지죠? 이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얘기를 보면 좀 무슨 얘기인가 하고 좀잘 와닿지 않지만 실제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을 그려서 이렇게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좀 투머치하게 얘기해 보면 이두 친구의 넓이도 똑같겠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의 넓이도 똑같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 복잡한 수학 문제를 이런 좌우대칭인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빠르게 푸는 그런 연습들을 할 겁니다. 자, 미처 해설에는 담지 못하는 그런 직관적인 풀이 방법들 많이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 거니까 좀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 파트를 다룰 예정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문제 못 풀고 넘어갔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 같이 하고 나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59번 요 한 문제를 풀지 못하고 넘어갔는데요.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잘 알고 있으면은 그래프상으로 y의 값이 제일 높은 지점, 그리고 그래프상으로 y의 값이 제일 낮은 지점, 이렇게 두 개만 관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첫 번째 단추는 y는 절대값 5 cos2x-3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일단,

일단 절대값은 나중에 붙여도 되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스텝은 함수 y는 5 코사인 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함수의 주기, 최대, 최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 상황에 맞춰서 기본형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는 이 함수의 주기예요. 기본 주기는 코사인이 2파이. 그것을 x의 계수의 절대값인 2로 나눠주면은 주기는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최대값하고 최소값도 한번 구해볼게요. 최대는 얼마가 되냐? 코사인 값이 최대 1이잖아요. 거기에 5를 곱해서 3을 뺐기 때문에 최대값은 2가 될 거고요. 최소값은 코사인 값 자체가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니까 거기에 다시 5 곱하고 3을 빼서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주황색으로 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기는 파이니까 파이 0부터 파이까지 한 번에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그냥 1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아니라 최대값이 얼마가 되도록 2가 되도록 그다음 최소값이 얼마가 되도록 마이너스 8이 되도록 그릴 거예요. 그래서 최대는 2, 이제 최소인 마이너스 8 써서 코사인 함수 그래프 기본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주고 그때 주기는 얼마가 되냐면 파이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 흰색으로 그린 함수의 그래프가 y는 5 코사인 2x 마이너스 3 그래프예요.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네, 절대값을 붙인 거를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는요. y의 값이 양수인 거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음수였던 부분을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예의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 보라색 함수의 그래프가 y는 절대값 5 코사인 2x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눈에 보이죠? 어디가 최대가 될까요? 네. 마이너스 8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플러스 8일 테니까 최대에 해당하는 값은 플러스 8일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바로 구했습니다. 최대값은 플러스 8이겠구나. 그럼 이제 최소값을 구해야 되죠. 근데 최소값을 구할 때 우리는 이 함수의 범위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4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까지 요 사이에서만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4분의 파이를 봐야 되는데 요 자리가 지금 현재 2분의 파이였죠. 그러면 2분의 파이보다는 4분의 파이가 더 작을 겁니다. 그죠? 네, 4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파이보다는 3분의 2파이가 더 크겠죠. 그러면 이양 끝에 있는 애 중에 최소값의 후보가 나올 텐데 여기에 있는 축 x는 2분의 파이로부터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함수값이 네, 더 작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의 각각의 거리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주면 얘는 4분의 파이가 나와요. 그 다음, 3분의 2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를 빼주면 얘가 6분의 4파이, 6분의 3파이가 돼서 6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거리는 누가 더 멀까요? 네. 4분의 파이가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함수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최소값은 얼마일 때? 네, 4분의 파이일 때 생길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최소가 되는 값은 x의 값이 얼마? 네, 4분의 파이가 될 텐데 2를 곱할 거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근데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90도 얼마죠? 네, 0이죠. 얘는 0이에요. 그럼 0에다가 5를 곱해봤자 0. 결과적으로 절대값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최소값은 3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대 최소의 합은요? 얼마? 정답은 10. 1이 되겠습니다. 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값 붙었다고 해서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이 기본형 그래프, 절대값 속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준 다음에 이제 밑에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올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 올려놓은 함수의 그래프에서 언제 최대, 언제 최소가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할 수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59번 지난 시간에 풀지 못하고 아이디어만 설명했던 문항 같이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학습할 필수 개념은요.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입니다. 보통 이걸 삼각방정식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요. 구체적인 이 명칭은 방정식이죠. 근데 방정식이 사인 x는 k, 코사인 x는 k, 탄젠트 x는 k꼴로 일단 변형을 해놓고 이 주어진 범위에서 삼각함수 y는 사인 x 그래프와 직선 y는 k를 그린 다음에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찾아서 해를 구하시면 돼요. 우리 항상 얘기했었죠. 교점의 x좌표, 방정식의 실근. 네. 그래서 요거 두 식을 각각 따로따로 띄어서 y는 sin x, y는 k를 그린 다음에 걔네들의 교점을 찾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제 샘플로 쉬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서는요, 맨 앞에 이제 유형 연습 전에 개념 학습 문제들이 쫙 반복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여기 있었으니까 걔네로 연습을 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이 푸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제를 도입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sin x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겠죠? 0부터 2파이까지. sin x 그래프는 우리 한 주기니까, 요렇게 한 주기만큼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가 파이, 0, 2파이, 0 해서 y는 sin x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뭘볼 거냐면, y는 2분의 루트 2 그를 볼 거예요. y는 2분의 루트 2. 그때 만나게 되는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해예요. 그래서 해를 구하려고 봤더니 처음 거는 우리 사인 45도, 즉 사인 4분의 파이 값이 얼마? 2분의 루트 2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얘는 나왔고, 그럼 반대편은 어떻게 구하나 하고 봤더니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는요, 정확히 x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 파이만큼 4분의 파이만큼 왔어? 그럼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후진해서 오면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리하여 예제 1번에 해당하는 정답은 0부터 2파이까지 사이에서의 범위의 해는 4분의 파이와 4분의 3파이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는 방식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라라고 주어져 있는 건데, 실은 우리 이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수 있거든요. 삼각함수의 정의는 우리가 어떻게 내렸었냐면, 우리 요 사분면이 있었고, 원이 있었어요. 이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는 우리 사인 값은 r분의 y다 해서, r이 1로 고정되어 있으면은 y좌표가 이 사인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y가 2분의 루트 2인 것을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보면, 그때 우리는 동경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동경, 그리고 두 번째 동경. 그러면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루트 2, 여기도 2분의 루트 2니까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은 뭐가 되겠어요? 네,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 파이만큼 갔다가 다시 4분의 파이만큼 되돌아온 거니까 이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4분의 3파이가 됩니다. 얘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방정식의 실근을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이 상수함수의 교점을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단위원을 그려서도 값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끼인각. 시초선으로부터의 끼인각을 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의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네. 자, 이제 요것도 한번 봅시다. 탄젠트입니다. 탄젠트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 어차피 범위를 0부터 2파이까지로 줬어요. 네, 그러면 0, 0 그리고 2분의 파이에서 점근선을 갖고 다시 2분의 파이에서 어디까지? 파이까지 쭉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쭉 올라가되 점근선의 방정식이 2분의 3파이.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또 올라가서 어디까지? 2파이까지 이렇게 만들어지죠. 네, 지금 흰색 함수로 그린 그래프가 우리 y는 탄젠트 x 그래프예요.

거기에서 우리 또 누구랑 비교할 거다? 와인은 루트삼이랑 비교할 거예요. 와인은 루트삼. 교점이 두개 생겼죠? 범위 내에서. 네, 이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일 거다. 근데 탄젠트 값이 루트 3 되는 거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탄젠트 60도. 탄젠트 3분의 파이일 때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된다? 3분의 파이가 되고요. 얘가 주기가 파이잖아요. 그럼 파이에다 3분의 파이만큼 더하면 되니까 3분의 4파이가 여기 교점의 x좌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 x는 루트 3이다라는 것에 x의 값은 뭐가 된다?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4파이가 됩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도 풀어볼 수 있냐면 단위원을 그려서도 풀수 있어요. 우리 이 탄젠트 값은 x분의 y라고 해서 기울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y는 원점 지나 함수 중에 기울기가 루트 3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교점이 두 개가 생겨요. 그럼 이 각도, 시초선으로부터의 각도가 지금 현재 몇 도인가 여기가? 네, 60도니까 3분의 파이가 돼요. 자, 파이만큼 갔다가 3분의 파이만큼 더 가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각이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도입을 해가지고 기울기가 루트 3일 때 직선이 만나는 요 점에 해당하는 것을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동경까지의 각을 구하시면은 마찬가지로 해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방정식 푸는 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해당되는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0번부터는 단순형 문제보다는 조금 난도가 올라가죠? 일단 사인하고 코사인이 결합돼서 들어가 있는 경우는 한 종류로 통일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한 종류로 통일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얘는 한 종류로 일단 통일을 할수 있나고 봤더니 통일 가능해.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죠. 네, 물론 같은 각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식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쓴 거예요. 제가 이제 사인 x를 라지 s로 치환하고 코사인 x를 라지 c로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사인 x 제곱은 1 빼기 코사인 x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2의 1 빼기 코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3 코사인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식을 한쪽으로 이항해서 쭉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2 코사인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 코사인 x에다가 거기에다가 플러스 얼마?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코사인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니까 식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인수분해 가능하죠? 아,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구나. 그럼 코사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 또는 뭡니까? 네,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풀자고 했죠, 우리가?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범위가 나와 있어요. 0부터 어디까지? 2파이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0부터 2파이까지만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형 그래프를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이제 y는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족하는 선을 그어볼게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교점 두개 나오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각각 구할 수 있어요. 왜냐?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면은 얘는 사실 특수각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인데요? 네, 마찬가지로 특수각이에요. 얘는 어떻게 나올 거냐? 기본적으로 2분의 1은 얼마가 돼요? 2분의 1일 때에는? 자, 코사인 값이 2분의 1일 때에는 맞아요. 3분의 파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0으로부터 3분의 파이만큼 왔어? 그러면 얘는 파이로부터 3분의 파이만큼 하면 되니까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x는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3분의 파이만큼 갔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파이만큼 갈 거니까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벌써 해를 찾아냈어요. x는 3분의 2파이 또는 3분의 4파이다. 자, 마찬가지 논리로 이제 y가 마이너스 1인 거 따질게요. y가 마이너스 1, 여기죠?

얼마인가요? 파이죠? 바로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x가 파이다. 그래서 몽땅 다 합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얘네들을 몽땅 다 더하게 되면은 여기서 3분의 6파이니까 2파이, 거기에다가 파이까지 추가해 주면은 정답은 얼마다? 네, 3파이가 정답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얘를 조금 더 빨리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네들 각각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얘는 x는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두 점의 x좌표의 중점이 파이가 되거든요. 그럼 얘네 두개 더한 게 2로 나눈 게 파이라면 두개 더한 건 자동으로 얼마? 2파이가 돼요. 그럼 이거 2파이에다가 여기서 나온 파이까지 추가해서 정답은 3파이 해서 각각 구하지 않고도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0번을 함께 풀어봤어요. 61번도 비슷한 문제 유형입니다. 일부러 제가 안 지웠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 종류로 통일을 가능한지 체크. 제곱이 하나 있네. 이걸 이용해서 변동 가능. 네, 그래서 한 종류로 이제 통일할 건데 얘는 뭐로 통일을 할까요? 네, 사인에 대한 것으로 통일할 겁니다. 왜냐면 이 코사인 제곱 x라는 게 뭐예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꿔서 쓸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사인으로 통일이 가능하다. 그러면 6에다가 분배 법칙까지 해서 제가 또 사인 x는 s로 치환을 할게요. 그래서 6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s 마이너스 5는 0.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6s 제곱 마이너스 s. 그다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죠. 그러면 얘도 인수분해 가능하대요. 3s, 2s.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1은 0.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sinx가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sin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sinx가 플러스 2분의 1인 거 따져주시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하나씩 봅시다, 또.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그리면 되냐면 0부터 2파이까지만 본다고 했으니까 0 이상 2파이 미만에서 여기까지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먼저 본다고 했으니까 얘는 사실은 이 사인 값 자체가 특수각에서 비롯된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각 x를 구할 수는 없지만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모든 해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얘도 방금 전 60번처럼 대칭성을 이용해서 합을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다 그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교점의 x좌표가 두 개가 나오는데 각각은 구할 수 없지만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러면 이 교점의 x좌표에 중점을 구하면 2분의 3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두 값의 합은 뭐가 나야 돼요? 두 근의 합은? 네, 3파이가 나와야 되죠. 여기서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된다? 3파이가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sin x가 2분의 1인 걸 볼게요. sin x가 2분의 1. 네, 얘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는 있어요. 네, 구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합이잖아요. 교점의 x좌표 방정식의 실근인데 얘는 정확하게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x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럼 2분의 파이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니까 결과적으로 2분의 파이에 해당되는 점이 이두 실근의 중점이 되겠죠. 그럼 두개 합친 거는 얘를 몇배한 거? 두배한 거니까 합한 것은 얼마 나온다? 얘는 아, 얘는 합이, 두 근의 합이 파이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합친 거를 구해야 되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나? 3파이와 파이를 더한 정답, 4파이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는 거죠.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61번이나 60번 같이 해의 합을 구하는 문제들은요,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합니다. 물론 각각을 구할 수는 있어요. 얘는 삼각함수에서 사인 함수가 2분의 1 되는 지점 찾으면 되니까. 그러면 30도니까 6분의 파이여서 여기가 6분의 파이. 대칭이니까 여기는 6분의

5파이 이렇게 구할 수는 있지만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굳이 각각 계산하는 수고를 더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답을 찾고 싶다면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대칭성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6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2번 문항은요, 종류가 어차피 하나예요. 근데 문제가 살짝 변형됐습니다. 60번하고 61번은 같은 유형인데, 얘는 모든 해의 합이 파이가 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의되어 있는 구역을 0부터 K까지 쭉 늘렸을 때 합하는 것이 이제 딱 파이까지만 되게끔, 해가 합해 파이까지만 되게끔 K의 값을 최대치로 늘렸을 때 K가 얼마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 sin x가 루트 2분의 1이지. 그러면 sin x의 그래프랑 y는 이 루트 2분의 1 그래프를 그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y는 sin x의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건데,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니까 일단 쭉 길게 늘여놓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주기만 먼저 그려볼게요. 한 주기만 그려보자. 어디까지? 2파이까지만. 그럼 y는 루트 2분의 1을 먼저 쭉 써봐요. 그러면 루트 2분의 1이면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 바로 나오죠. 특수각이니까. 4분의 파이 하나 나오고요. 얘는 또다시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4분의 5파이? 아니죠. 4분의 3파이가 나와요. 두개 합쳐가지고 파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미 여기에서 두 개를 더 했습니다. 두 개를 더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파이가 나와요. 근데 합이 딱 파이까지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K가 사실은 어디까지 와도 돼요? 2파이까지 와도 되잖아요. 그래도 합은 어때요? 파이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더 늘려도 되겠네요. 그래서 한 주기까지 더 사인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서 루트 2분의 1에 해당하는 y의 값을 하는 x의 값을 하나 더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주기가 2파이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에다가 2파이만큼을 더한 4분의 9파이 지점까지 올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k가 지금 등호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k가 여기까지 있더라도 합이 파이가 되고요. k가 조금 더 와도 합이 파이가 되는 거죠. 근데 4분의 9파이 지점까지 오게 되면 여기에 지금 보면 등호가 빠져 있기 때문에 4분의 9파이까지 딱 오더라도 합은 파이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4분의 9파이보다 더 가게 되면 4분의 9파이를 포함하기 때문에 파이에다 4분의 9파이를 합한 것이 합이 되기 때문에 파이가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K의 최대값은요, 바로 이 지점인 4분의 9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분의 9파이다. 자, 이렇게 62번 같은 경우는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서 저 범위에 해당하는 해의 합을 파이가 되게끔 하도록 정리를 하는 문제였습니다. 63, 4, 5번부터는요, 치환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요게 포인트예요. AX는 T라고 치환을 해서 구하는데, 이때 T의 값이 아니 뭘 찾아야 된다? x의 값을 구해야 함을 유의한다. 요거 두 개의 포인트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걸 예시로 이제 풀어드릴게요. 제가 얘를 t로 치환을 했어요. 우리가 치환을 했을 때는 조심해야 될게 범위 조심. ex가 t면 양쪽에 2를 곱할 거니까 얘는 0보다는 크고, 4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것의 범위. 그래서 우리는 무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줄 거냐면 y는 sin t의 그래프를 그려줄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4파이까지니까 두번 나와야 되겠죠.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두 번. 두번 나오고 우리는 얘가 x축이 아니라 t축. t축으로 했을 때 y는 사인 t 그래프랑 y는 무슨 그래프? 2분의 1 그래프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y는 2분의 1. 그러면 교점이 토탈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2분의 1 가져야 되니까 2분의 1이면은 특수각이잖아요. 얼마? 30도. 그래서 6분의 파이. 여기가 6분의

그래서 해가 다 나왔어요. 따라서 해에는 12분의 파이 이거나 12분의 5파이 이거나 12분의 13파이 이거나 12분의 17파이입니다. 라고 써주셔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네. 치환을 했을 때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 요 마지막 빨간색 쪽으로 쓴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요거 설명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예제도 한번 풀어드릴게요. 두 번째 예제. 얘도 마찬가지로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근데 얘는 2분의 x니까 양쪽을 2로 나누면 얘가 0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은 구역까지만 그려주시면 돼요. 코사인 t가 아니고 얘는 탄젠트 t네요. 그죠? 탄젠트 t 그래프를 그려보자. 근데 0부터 파이까지만. 그래서 아, 얘는 0부터 2분의 파이를 점근선으로 가져가고 쭉 올라와서 여기 파이까지만. 그래서 내가 그리는 이 축은 X축이 아니라 T축이고요. 지금 그린 하얀색 함수의 그래프가 Y는 탄젠트 T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거기에 우리는 누구랑 비교할 거냐면 이번에는 Y는 1. 탄젠트 값이 1 되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네, 4분의 파이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죠. 그러니까 4분의 파이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아, t가 4분의 파이야. 근데 t는 뭐였어? 2분의 x였죠. 이게 4분의 파이가 되는 값만 구해주면 되니까 따라서 x는 얼마다? 네, 2분의 파이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치환을 이용해서 푸는 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개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초반에는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져서 헷갈릴 수도 있긴 하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한번 남은 문제, 세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6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일 때 방정식의 모든 해의 합이 아니라 이번에는 곱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딱두 가지 케이스가 보여요. 어떤 케이스로 풀수 있냐면 얘는 탄젠트 2분의 x가 루트 3인 경우. 또 어떤 경우? 네, 탄젠트 2분의 x가 마이너스 루트 3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풀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이 2분의 x라는 녀석을 치환을 할 거다. 여기서 2분의 x를 t로 치환할 건데, 이 t의 값의 범위도 중요하죠? 얘를 양쪽으로 2로 나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첫 번째의 경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탄젠트 t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t축 해서 y는 탄젠트 t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t, 근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어차피 점근선이죠? 네, 부터 쭉 올라옵니다. 쭉 올라와요.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 사실은 관심 없는 구역은 더 이상 그려줄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그리면 되고요. 이제 우리는 뭐랑 비교할 거다? 이 y는 탄젠트 t를요, y는 루트 3이랑 비교할 거예요. y는 루트 3. 흰색으로 그린 그래프가 뭐라고요? y는 탄젠트 t다라는 거. 그럼 얘가 루트 3을 가져가면은 요 t의 좌표가 뭐가 나와야 되냐? 뭐예요, 여러분? 네,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니까 탄젠트 3분의 파이. 여기가 3분의 파이 지점이에요. 그럼 여기가 3분의 파이면은 t가 3분의 파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t가 3분의 파이이고 t는 원래 뭐였어요?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죠. 2분의 x가 3분의 파이다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x의 값은 얼마예요?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자, 이제 얘도 구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그럼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도 구해주면 되는데 얘가 마침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걸 이용하면 이것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t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즉, 2분의 x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나오는 겁니다. 타고 했어요. 모든 해에는 얘랑 얘니까 두 해에 뭐를 찾으라고 했어요? 곱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9분의 4 파이의 제곱이 되겠네요. 끝.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지되 치환을 했을 때 범위 주의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63번을 봤고요. 6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뭐 AX 꼴이었다면은 이번에는 AX 플러스 B 꼴로 되어 있습니다. 예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눈에 띄는 거는 자, 2 곱하기 얘 한계 1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얼마겠구나. 2분의 1이겠구나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겁먹을 필요 없이 이거 전체를 T로 치환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치환했을 때의 주의사항은 우리가 얘 치환했을 때이 t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y는 sin t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t 값의 범위를 주의해줘야 되니까 얘는 양쪽에 2를 곱한 다음에 3분의 파이만큼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3분의 파이만큼 더해주자. 3분의 파이. 근데 그게 뭐예요? t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도 2 곱한 다음에 2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만큼 추가했으니까 3분의 7파이보다는 완전히 작겠구나. 이렇게 표시를 해준 다음에 우리는 y는 sin t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왜냐? sin t가 2분의 1이 되는 걸 봐야 되는데 얘는 다시 재해석하면 y는 sin t와 y는 2분의 1의 교점의 x 좌표가 되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sin t 그래프를 그릴 건데, 기본 함수를 그냥 그려주세요. 여기가 t축, 기본 함수, y는 sin t. 네. 그러면 얘는 2파이, 여기는 파이. 근데 우리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본다고요?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7파이까지만 본다고 했으니까,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7파이면은 뭐 2파이보다는 커야 되겠네요. 그래서 축을 더 연장을 해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3분의 어디까지? 네, 7파이까지만 본다고요. 네, 요 사이에서만 보겠다는 겁니다. 요 사이에서만 보겠다. 네. 자, 그럼 요 지점이 또 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3분의 파이가 들어가는 순간 사인 60도. 사인 60도는 네, 바로 넣어야 되죠. 2분의 루트 3이에요. 이 자리가 2분의 루트 3이다. 네.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3으로 쭉갈 겁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2분의 1인 지점을 구해야 되는데 2분의 1인 지점은 2분의 루트 3인 것보다는 더 작겠죠.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이 잡힐 거예요. 그럼 교점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는 교점이 이쪽이니까 범위보다 더 작아서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여긴 범위 안에 들어와 있죠. 여기 하나 나올 거다. 네, 2분의 1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원래는 이쪽에서 6분의 파이인데 파이보다 6분의 파이만큼 더 작게 가져올 거니까 6분의 5파이가 하나 있을 거고요. 얘는 2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만큼 추가해야 되니까 얘는 6분의 13파이가 되겠네요. 더 이상 있을까요? 네,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만 있어요, 이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t의 값이 6분의 5파이 또는 6분의 13파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구해야 되는 이 모든 해의 해는 x잖아요. x를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치환했던 거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동그라미 1번이라고 쓸게요. 그럼 t는 원래 얼마였냐면 2x 더하기 3분의 파이. 그게 6분의 5 파이. 넘길게요. 그러면 6분의 2 파였으니까 6분의 3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2x는 6분의 3 파이. 그럼 2분의 파이네요. 그래서 얘는 2분의 파이. 따라서 x는 얼마? 4분의 파이가 되는구나. 라는 거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는 2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6분의 13 파이다.

근데 얘가 6분의 2파이니까 넘기면 6분의 11파이가 되겠죠. 6분의 11파이. 2로 나눌게요. 2로 나누게 되면은 x는 12분의 11파이가 될 겁니다. 네. 해를 다 찾았네요. 모든 해에 뭐를 찾으라고 했습니까?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분모 통분을 해야 되니까 얘는 12분의 3파이로 볼 거고, 12분의 3파이랑 12분의 11파이를 더해주면은 12분의 14파이가 될 거예요. 근데 찾아야 되는 것을 우리 봤더니 얘를 2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6분의 7파이. 그래서 64번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이 얼마가 된다? 6분의 7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제가 일부러 요거 문제 풀때좀 천천히 꾹꾹 눌러서 담았는데 얘가 AX 꼴이 아니고 AX 플러스 B 꼴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이때 주의사항은 내가 이 치환했을 때이 치환된 값의 범위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해의 존재를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 바깥쪽으로 나온 부분이나 이 반대쪽에서 생긴 부분은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64번까지 봤습니다. 이제 65번을 볼 차례예요. 65번. 자, x가 0 이상 파이 미만일 때이 방정식의 해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찾아서 두 개를 더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지금까지의 문제들을 우리는 다 종류를 다 통일했었어요. 근데 얘를 가만히 봤더니 종류를 통일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잘안 보여요. 왜냐? x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다라는 걸 이용하려면 사인이나 코사인 둘 중에 하나가 2차식이어야 되는데 지금 2차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저는 이식 자체로는 지금 현재 풀 수가 없으니까 인수분해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수분해.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를 끊어봤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두 식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sin ex거든요. 얘는 sin ex가 없어요. 그래서 sin ex에 대해서 이 식을 묶어서 정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sin ex를 싹다 묶었더니 얘는 남는 게 2 cosine ex, 얘는 남는 게 마이너스 1 하고 봤더니 공통 인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2 cosine ex 마이너스 1이라는 공통 인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요거를 또 다시 얘네를 기준으로 묶어볼 수 있겠구나 해서 2 cosine ex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남는 것이 2 sin ex 플러스 1. 2 cosine ex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 정리됩니다. 아, 두개 곱해서 0꼴로 나왔다면 한쪽이 0이거나 다른 한쪽이 0이다로 풀면 되겠구나. 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 sin e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나, cosine ex가 얼마가 되면 돼요?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 되겠구나.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각각 풀어가지고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녀석을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이제 얘를 한번 풀어봅시다. 얘 어떻게 풀 거냐? 마찬가지로 sin ax, 그죠? cosine 뭐 bx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각각을 치환을 해서 구해서 우리 문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x의 범위가 지금 현재 0 이상 파이 미만인데요. 우리 ex를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치환을 하면 그것의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ex니까 2파이보다는 작겠구나. 라는 거. 얘도 ex를 t로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범위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는 작겠구나. 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에서는요, 우리 sin t 그래프를 그려줘야겠죠. y축. 그리고 여기만큼 t축, sin t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찾고 싶어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기고, 이 교점은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여기가 파이고, 여기